0: 보도록 할게요. 자,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요식을 따를 때 얘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식 그대로로 이용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이 첨자들이 13578, 13579 해가지고 홀수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수열이고 그 무슨 수열에 대한 합을 구하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SN은 EN제곱 마이너스 N이고 SN-1은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한 식이에요. 이두 식을 빼주게 되면은 N이 2 이상일 때에 AN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때에는 뭐다? 2 이상일 때.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먼저 계산을 하면은 얘는 EN제곱 마이너스 4N에다가 N 하나 뺐으니까 마이너스 5N. 2에다가 1 추가했으니까 플러스 3.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두 식을 빼면 2n제곱, 2n제곱 사라지고,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나와서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4n에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S1을 구해보면 1이죠? 이거 A1이구나. 그럼 얘는 우연히도, 예, 운이 좋게도 얘는 첫째 항부터 다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A1, A3, A5, A19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1은 1, A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되죠. 4, 3, 12에다가 9, A5는 얼마예요? 네, 7, 아, 17.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는지가 보여요. 공차가 얼마인? 네, 8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는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그럼 우리 무슨 식 쓰면 되죠? 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데 얘는 그대로 갖다 쓰셔도 돼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분의 항의 개수. 이제 항의 개수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 3, 5, 7, 9에서 19까지입니다. 예, 네, 개수 뭔지 잘안 보인다. 그러면 얘네들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로 보고, 얘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로 보고, 그럼 보세요. 요 라벨이 결과적으로 이 항에서 넘버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5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세 번째 항. 19는 2 곱하기 10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열 번째 항. 그래서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얼마? 1. 19번째 항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서 A19는 여기다가 19 대입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76에다가 3을 뺀 73이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73 해서 요거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74. 74를 반으로 나누면 37. 그래서 2로 나눈 거 37. 거기에다가 10을 곱해서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네, 3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나열된 수열이 도대체 무슨 수열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SN과 SN-1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AN을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AN이 쭉 나열된 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데, 지금 보시면 첨자가 두 개씩 띄고 있으니까,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 되겠어요? 2에서 한칸더 갔으니까, 네, 4. 공차가 4인 등차수열. 공차가 4는 아니죠. 4에서 2배 돼서 공차가 8인 등차수열을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 마지막으로 활용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6번까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다뤄봤어요. 우리가 등차수열을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뭘좀 다룰까요? 네, 등비수열을 다루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풀어보고 오시고요. 등비,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차량이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주행 중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하세요. 차량을 정차하거나 기호를 바꾸면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수압으로 인해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창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하세요. 만약 창

탈출이 어렵다면 당황하지 말고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린 후 문을 여세요. 주행 중 시동이 꺼졌거나 주차한 곳이 침수된 경우 차량을 과감히 버리고 대피하세요. 특히 지하주차장은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착한 대피를 위해 행동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인치 수능 완성 공업 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오늘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 날입니다. 6회예요, 6회. 6회. 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이, 직업탐구에서 그 문제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쵸? 직업탐구 공업 일반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직업생활 다 같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수능 완성은 보통 모의고사가 10회예요. 그러면 10번의 문제밖에 우리가 실전 감각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껴서 풀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 좋지만 당연히 기출문제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는 일단은 내가 한번 눈으로 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문제예요. 새로운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5회까지 끝났고 6회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얘기는 자, 그거를 그냥 우리 친구들 보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 문제를 직접 풀지 않고 듣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듣고 그리고 풀어보려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뭐가 중요하냐?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풀어야 돼. 자, 몇 분 안에? 3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어보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몇 개가 틀렸는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권장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한번 해보는 게 더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수능 바로 전에 그 평가원의 모의고사를 정말 수능이다 생각하고 풀어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셔라.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실전 모의고사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6회예요. 6회 중에 자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버스기사 A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 승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운행을 시작한다. 짧은 인사 한마디지만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시가 더 따뜻하게 움직이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자기관리도 업무의 일부라 여기며 충분한 수면과 철저한 건강관리를 위해 운행 중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야? 자, 맡은 역할을 뭔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 이 업무의 일부라고도 하기도 해. 그래서 기업의 일부 또한 사회의 일부 이 발전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직분의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분을 다하고 있는 거야. 또한 여기 글을 보면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협약이에요. 국제협약이 통으로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라.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습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지하면 우리 바로 뭐다? 습지하면 바로 뭐다? 람사르 협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람사르 협약이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정말. 연안 습지가 있고 내륙 습지가 있고 인공 습지가 있어.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순천말 갯벌이라든가 무안 갯벌. 그다음 내륙 습지는 창녁 우포늪 담양 습지 두웅 습지. 그다음 인공 습지에는 이렇게 8호 인공 습지 대청호 추동 습지 회화댐 생태 습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있다. 습지는 람사르 협약이다. 이거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바젤 협약은 무엇이냐? 얘는 폐기물에 관련된 협약이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서로

CH4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야. 등등등. 그럼 보통 공통적인 게 뭐죠? 이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탄소라고 해.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지구가 따뜻해진다. 기후가 변화되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협약이 있어요.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어. 기후 변화 협약.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행하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교토 의정서야. 교토에서 구체적인 것을 서로 약속을 한 거야. 나라별로. 근데 얘가 만료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한다. 이제 파리에서 다시 협정을 맺은 거야. 파리 협정 또는 파리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협약이 나온다. 그럼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몬트리올 의정서. 중요하니까. 자,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떤 거냐면, 자, 지구가 있다. 지구가 있다. 자, 이 지구에 선생님이 항상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똑같이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렸지? 요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자, 여기 보면 대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층권에 이렇게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 오존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오존은 O3야. 그죠?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 이 O3는 오염물질이라고 했는데, 대류권에서는 오염물질이야. 우리에게 안 좋은 물질이야. 위험한 존재야. 그런데 얘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얘한테는 고마운 존재야.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 그죠? 그래서 얘는요, 오존이 대기 오염 물질이 여기서 층을 이루어서 나쁜 자외선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막아주거나 흡수하거나 이럽니다. 근데 요즘에 이 오존층이 되게 얇아지고 있어. 왜? 무엇이 얘를 자꾸 파괴를 하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염화플루오리나 탄소 또는 프레온 가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요즘은 또 할론 가스도 나와. 시험 문제. 자, 할론 가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보면, 한 여름에 우리한테 정말 고마운 게 있어.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그 다음, 냉장고, 시원하잖아요? 거기는 냉매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런 물질들을 조금 규제하자. 이게 나온 의정서, 약속이 뭐냐면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같이 기억하셔요. 자, 그다음 사막화는 그냥 말 그대로 국어적으로 사막화를 방지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것도 이것들. 국제협약은 통으로 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은 습지니까 람사르 협약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 기업의 제품 출시 안내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옳지 않은 것. 그쵸? 옳지 않은 겁니다. 제품명인 투명 OLED TV야. 자, 얘는요, 화면이 꺼졌을 때 투명 유리처럼 보이지만 화면이 켜지면 고화질 영상이 출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탄소 원자들이 2차원 평면에서 육각형의 벌집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신소재야. 평면, 2차원 평면에서 이 신소재를 투명 전극 소재로 활용해서 투명도와 화질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요, 평면이야.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정말 많이 배웠어. 이렇게. 이렇게. 이 그림까지 이제 막 신소재가 통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평면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거. 탄소 원자들. 평면. 이걸 우리가 그래핀이라 한다. 그래핀. 자, 그래서 이 그래핀은요,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야. 그리고 디스플레이 중에서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에도 써지는 거죠. 이런 거. 그래핀이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보다 시각적인 몰입감이 뛰어나서 차세대 광고 매체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됐습니다. 수출 계획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유럽 연합 인증을 획득했다. 유럽 연합 인증. 자, 수출 인증에 관련된 거야. 시장 현황은 매출액이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경쟁 업체가 아직은 적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명주기 나오겠네. 그럼 볼게요. 제품에 활용된 신소재는 그래핀이다. 어때요? 그래핀. 맞는 답지죠? 맞는 답지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원 육각형 벌집 형태로 된 거를 관 형태로 말아놓은 것들이 있어. 이거를 이렇게 관 형태로 이렇게 말아놨어.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얘는 탄소 나노 튜브야. 그래핀에서 이걸

를 말아놓은 거. 탄소 나노 튜브도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또 얘를 축구공 형태로, 축구공 모양으로, 탄소자 60개를 축구공 모양으로 해놓은 걸 우리가 뭘 한다? 플러렌이라 한다. 플러렌. 요까지도. 시험 문제 플러렌 나온 적은 없었어. 지금까지.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만으로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수출 인증을 위해서 CE 인증을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CE 인증. 그럼 우리가 수출 인증을 알아야 돼. 수출. 자, 수출 인증.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돼. 어디에? 예를 들어 내가 유럽에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무슨 인증을 받아야 되냐? CE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CE 인증. 근데 예를 들어 미국에 받고 싶어. 미국에 나는 수출할 거야. 그러면 얘는 UL 인증이 되는 겁니다. 자, 나라마다 너무 많지. 근데 우리는 네 가지만 공부하면 돼. 왜 공업일반에 그것만 나왔어? 아시겠죠? 자, 중국에 수출할 거야. 그러면 중국은 CCC. 네 번째, 일본에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은 PS입니다. 이렇게 수출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내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야.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제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인증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KC 인증인 거야. 아시겠죠? 그 인증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유럽 연합 인증을 획득했다. 그럼 얘는 무슨 인증이야? CE 인증. 이거를 아직도 틀리면 우리 친구들 좀안 돼. 문제가 있어. 기억하셔야 돼요. CE 인증. 얘는 맞는 답지가 되는 거죠. 맞는 답지죠. 자, 그다음 또 제품의 문화 콘텐츠 기술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 시티 문화 콘텐츠. 문화. 이거 영상 문화. 여기 뭐 이런 거 나왔잖아. 뭐 영상 출력했다. 뭐 광고 매체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뜨니까 당연히 이거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자, 3번은 맞는 답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 생산품은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중공업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뭐야? 전자 제품이야. 자, 우리 공업 일반 수능 특강에서 보면 경공업도 배웠고요. 중공업도 배웠고 화학공업도 배웠어. 그래서 2강은 경공업에 대했습니다. 경공업. 그래서 신발공업, 섬유공업, 인쇄공업, 식품공업. 이거 네 가지 공부하라 했죠. 가벼울 경을 쓰는 거야. 가벼워. 그렇죠. 소비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중공업은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보통 건설이라던가 철강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이런 것들 우리가 중공업이라 하고요. 또 화학공업도 해서 우리가 합쳐서 중화학공업이라 공부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전자공업, 중공업에 해당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입니다. 그다음 5번. 시장 현황에 따르면 제품의 수명 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명 주기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수명 주기 한번 볼게요. 수명 주기별 매출 및 이익의 변화야. 수명 주기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도입기, 성장한 다음에 성수기야. 그다음 쇠퇴입니다. 자, 도입기는 서서히 증가하는 거야. 이때는 사실은 어떠한 이익이 이렇게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경쟁 업체가 없는 거야.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요 마케팅 전략을 써야 돼. 두 번째는 성장기야. 얘는요, 알려줬어. 그래서 급격히 증가해. 그래서 막 여기 경쟁 업체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이게 성장기입니다. 성수기는 최고 수준을 유지했어. 그런데 이제 성장률은 정체가 되고 있어.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이 마케팅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쇠퇴기에서는 이제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아, 제품의 수명 주기 네 가지가 있구나.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증가야. 서서히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 경쟁 업체는 일단 적다. 그럼 뭐야? 성장기가 아니라 도입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 고객 맞춤형 자동차 제작 화면을 통해 알수 있는 A 기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를 보면 주문 후 부품 주문 조립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후공정의 요구를 받아서 전 공정으로부터 자재나 제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생산해서 납기 일정에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전 후공정의 요구를 받아서 전 공정으로부터 자재를 당겨 쓰는 거야. 당겨 쓰는 거.
갖다가 다 갖다 놓고 그냥 써서 남는 그 재고 관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공정으로부터 자, 자재나 제품을 당겨 쓰는 거야. 인수하는 거. 당기다 뭐야? 풀. 그쵸? 풀.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한다? 풀 생산 방식이라 한다.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풀 생산 방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적시 생산 시스템. GT. 이거 같이. 요게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GT는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거야. 낭비가 제거되잖아. 그죠? 그게 바로 풀 생산 방식이다. 자, 그럼 푸시는 이거와 반대로 푸시는 뭐냐? 죄다 갖다가 그냥 밀어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 생산 방식. 자, 그다음 볼게요. 유럽 최대의 자동차 연맹인 독일 자동차 협회 ADAC 기준을 준용해서 제작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일단 푸시 생산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푸시 생산 방식 이거는 풀 생산 방식이었어. 풀 생산 방식. 그렇게 푸시는 아니죠. 그죠? 밀어내는 생산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생산품은 독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도크. 이거 뭐야? 이거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선공업에 나와 있는 설비죠. 조선공업에 이 선박 만들기 위한 얘를 건조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는 도크라고 한다. 근데 얘는 자동차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때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제작 시에 준용하는 기준은 단체 표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단체 표준. 자, 요거를 말하는 거야. 독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동차 협회. 요거를 말하는 거야. 자동차 협회. 이거는 단체 표준에 해당되는 게 맞죠. 단체 표준이 단체 표준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어떤 거 공부했냐면 어느 부분에 표준을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국제 표준이 있었어.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한 번씩 점검해 볼게. 국제 표준이야. 국제 표준에는 크게 ISO, IEC, 그다음 ITU 요거 같이 공부를 했어. 그죠? 요거. 국제 표준은 우리 친구들 알아. 자, 그다음 국가 표준도 한번 해 볼까? 국가 표준. 여기까지 시험 문제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 어려워지니까 이제 막 단체 표준까지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표준, 우리나라 KS. 그죠? KS. 예를 들어 독일의 국가 표준 DIN 이런 게 있었어. 프랑스의 국가 표준 NF, 일본의 국가 표준 JIS. 자, 그다음 미국의 국가 표준 ANC.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까지 했다. 우리 여섯 개 했습니다. 여섯 개. 요렇게. 국가 표준이 있었어.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지역 표준이라는 게 있어. 지역 표준. 지역 표준. 예를 들어서 유럽의 규격, 유럽 지역의 표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거 우리 EN 이거 같이. 자, 그다음 좀 요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단체 표준 나왔어. 단체 표준. 어떠한 단체에 관련된 표준이야. 얘는 자동차 단체에 대한 표준이잖아요. 자동차 단체. 자, 그래도 우리가 시험 문제 단체 표준이 2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들 정말 많이 틀렸어. 그쵸? 선생님이 요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단체 표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미국의 재료시험협회 ASTM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 미국의 기계학회 ASME.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지. 근데 교과서에 요게 4종 이상이 나와서 선생님이 요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우리나라 단체 협회가 있어. 한국선급협회 KR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한국자동차협회 KAA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독일자동차협회는 ADAC다. 그럼 결국 이것들 뭐야? 다 단체 표준이다. 단체 표준. 단체 표준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업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자, 이 업종이 뭐죠? 자동차를 만드는 거네, 그쵸? 이거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거니까 2차 산업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죠. 왜? 클라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를 했죠. 1차는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거. 자, 2차는 제조하는 거야, 제조업, 제조. 그래서 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업.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야. 그쵸? 자, 여기에다가 또는 건설업, 또는 아니, 는, and, 건설업까지. 그래서 이거 공업에 해당된다. 2차 산업. 3차 산업은 상업, 서비스업, 요런 것들을 말해요. 자, 여기 있는 거.
자동차는 제조하는 국가, 2차 해당이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의 조합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체험 행사 중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화장품, 그럼 생산품이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얘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AS도 해주고 배송 서비스 이외에도 최신 뷰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에, 그러니까 화장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그리고 나서 이를 로봇에 인식을 시키면 로봇이 정밀한 제어 기술로 고객의 얼굴을 3차원으로 스캔하여 최적의 메이크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행사에서 로봇을 가지고 와서 화장품에 전자태그를 붙였더니 얘를 리더, 얘 리더기가 인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요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태그란 말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뭐죠? 무선 주파수, 라디오 프리퀀시야. 무선 주파수, 여기에 내 아이디, 전자 태그의 아이디가 인식하는 기술. 이게 바로 뭐다? 무선 식별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 많이 쓰고 있는 거 뭐죠? 자, 교통카드. 교통카드에 나의 아이디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자 태그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버스 리더기 인식을 하는 거죠. RFID, 무선 식별 시스템. 자, 그다음. 이 로봇은 6개의 축 다관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람의 팔처럼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며 정밀한 압력 제어 기술이 적용돼서 섬세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품은 내구재에 해당한다. 내구재. 자, 이거 오래 견디다. 오래 구 견딜 내야. 내구재. 그래서 오래 쓰는 걸 우리가 내구재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에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구재를 하는 거야. 좀 전에 문항에서 보면 자동차 같은 게 내구재야. 근데 아, 가전제품 아니지. 자, 자동차. 그다음 우리가 쓰고 있는 청소기 뭐 이런 것들 내구재야. 근데 여기는 화장품은 비내구재. 이거에 비해서 오래 쓰지 않잖아. 그래서 비내구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다?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님. 생산품에 RFID를 적용하였다. RFID 무선 식별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얘는 받는 보기죠. 자, 그냥 찍어 볼게요. 자, 직각 좌표형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뭐 때문에? 여기 보면 6개의 축 다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로봇의 좌표 형태별 분류를 선생님이랑 네 가지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직각 좌표형이 있고요. 직각 좌표형 했었어요. 얘는요, X, Y, Z 직각 축으로 이루어져서 세 개의 직각 축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 있었냐면 원통 좌표형에 썼습니다. 원통. 직각 좌표형 만들고 이번에 원통이야. 원통은 두 개의 직선축이야. 여기는 세 개의 직선축인데 얘는 두 개의 직선축에 플러스 한 개의 회전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하나씩 넣어가는 거야. 극좌표형이 있어. 극좌표형. 자, 극좌표형 로봇은 이번에는 한 개의 직선축에 두 개의 회전축이 있는 것들이다. 자, 그다음 마지막 수직 관절. 뭔가 관절처럼 우리 사람의 관절처럼 산업용 로봇을 보면 사람의 팔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 관절형. 그러니까 6개의 축이 있어. 그게 다 회전축이야. 6개의 다관절 구조. 이건 수직 관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각 좌표형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어때요?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리을 생산품은 코틀러의 제품 정의에 의하면 확장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보면 얘기할 수 있냐면 화장품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보세요. 같은 화장품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AS라던가 배송 서비스, 그다음 이런 행사들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일반 제품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를 코틀러의 제품 정의에 의하면 확장 제품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보기죠.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코틀러는 제품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야. 코틀러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나 편익 중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그 화장품은 메이크업을 잘해주는 그런 핵심 때문에

하는 거죠. 핵심 제품이야. 자, 근데 그걸 가지고 화장품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팩트, 파우더 팩트 같은 거할 때도 그 모양이 더 예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소비자가 얻는 그 편익의 실제 형태로 어떤 기능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걸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형 제품이라 합니다. 유형 제품. 이거 외에 소비자들은 그거 외에 자, 유형 제품과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다양한 서비스. 이것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유형 제품과 더 벗어난 거, 확장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장 제품이라 한다. 요것 때문에라도 하기 때문에 보통 제품의 홍보 전략에 요런 거, AS가 얼마다, 무상 보증 기간이 5년이다, 이런 것들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코틀러 제품 정의할 때 에어컨을 예를 들었어. 에어컨의 핵심 제품의 의미는 뭐냐? 시원함이야. 그쵸? 자, 근데 에어컨의 유형은 뭐냐? 예를 들어, 나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좋더라. 나는 아니면 벽걸이가 좋더라. 이런 기능들. 그쵸? 아니면 어떤 품질. 근데 세 번째, 어떤 회사는 A 회사는 B 회사보다 뭐 보증기간이 5년이나 된대. 이런 것들. 확장이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들 좀 종종 나온다라는 것 의미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서는 확장 제품에 해당된다. 이게 확장 제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과 니을의 조합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쵸? 자, 그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자동차 생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세계 최초로 자동차의 주요 부품 중에서 80%를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생산 전략을 보고 드리자 합니다. 이제 3D 프린터로 모든 걸 만들 수 있어. 그쵸? 자, 본 제품은 사용자가 외형을 직접 선택해서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하고, 자,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한다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정말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품종, 다품종이 되는 거죠. 다품종. 자, 이를 44시간 내에 3D 프린팅할 뒤 2일 이내에 조립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DM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그럼 FDM 방식이 뭐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얘는 용융, 그다음 적층 모델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우리 친구들 잘 봐. 3D 프린팅의 가공 방식 두 가지가 나와. 적층형이냐, 또는 절삭형이냐. 요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 이렇게. 근데 이 적층형의 또이 모델이 이거야. 이거. 이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 FDM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묻는 게 아니라 요렇게만 놓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수능 완성을 공부한 친구도 이거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이용해서 ABS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며, 자,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플라스틱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PLA 플라스틱이 있고, 하나는 ABS 플라스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PLA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거야. 그렇게 인체에 막 이렇게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이거 산업용으로 많이 쓰는 거야. 자, 제작 과정 중 필라멘트 잔여물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출력이 중단돼서 냉각되는 안전 기능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ABS는요,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 뭔가 이게 뭐야, 고장났을 경우에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쵸? 고장났을 경우에. 자, 그럼 이제 기억 보도록 할게요.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하다. 어때요? 예, 다품종이지. 얘를 많이 뽑아낼 수는 아니잖아. 대량으로 뽑는 건 아니잖아.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하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가공 방식은 적층형에 해당한다. 적층 FDM이 용융 적층 모델링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디귿. 풀프루프 기능을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프루프 기능이 뭐냐. 우리 친구들 이 기능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자, 여기는 풀프루프. 풀프루프야. 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프루프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어리석은 행동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했을 때 뭔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안전핀을 뽑았을 때 얘가 정지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바로 풀프루프 기능입니다. 두 번째, 페일 쉐이프 기능이 있어. 페일 쉐이프. 자, 페일 쉐이프는 뭐냐면 실패,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이거는 기계 입장이야.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럼 이두 가지 중에서 잔여물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얘를 막아주니까 얘는 페일 쉐이프 기능에 해당되는 거지 풀프루프 기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리얼 볼게요. 3D 프린터의 재료로, 자, 이거는 ABS 플라스틱이야. 근데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할 거다. 이거는 바로 PL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1번. 그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A 기업의 생산 혁신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래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기업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의류를 한 번에 출력하는 신개념 의복 제작 방식을 도입하였다. 3D 프린팅이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그죠? 이 방식은 바느질을 통해 의류를 생산하던 기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 얘를 가지고, 바느질을 통해서 의류를 생산하는 이거를 간소화했대요. 간소화했대.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 시설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바느질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봉제라고 하잖아. 봉제. 그죠? 봉제. 자, 그 다음. 또한 A 기업은 내년에 특허권 취득을 목표로 특허권. 사내 기술 혁신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생산 합리화 원칙 중 전문화를 적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 그럼 우리 친구도 이거 보세요. 생산 합리화 원칙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생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원칙이야.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선생님이랑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문화라는 게 있어. 뭔가 분업을 통해서 작업자를 전문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작업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 그럼 전문화입니다. 두 번째. 단순화라는 게 있어.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간소화시킨다. 이게 바로 단순화야. 세 번째, 표준화야, 표준화. 표준화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규격을 놓고 호환성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를 봤을 때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뭔가 절감했다. 이거 단순화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단순화. 전문화가 아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니은, 신개념 의복 제작 방식은 봉제 공정을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느질을 통해 뭔가 이거를 없애고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한 번에 출력했대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사내 기술 혁신 부서를 신설해서 유형 자본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됐습니다. 얘는요. 뭐를 이제 확보를 하고 뭐를 확보하고자 하냐? 취득권, 그러니까 특허권을 취득을 목표로 한대. 그럼 특허권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야. 어떤 기술이. 얘는 무슨 자본이냐? 무형 자본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형이냐? 형태가 있느냐? 있을 유. 이 자본이냐? 아니면 형태가 없을 무. 무형 자본이냐? 요거 차이 많이 묻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유형 자본 형태가 있는 거. 토지. 우리 눈에 보이잖아. 공장. 그죠? 기계. 이런 것들이야. 자본. 이런 것들이 다 공업의 발달 요소죠. 필요하죠? 근데 유형, 무형자본 형태가 없는 거, 이건 지식재산권 관련된 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대표적인 거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허권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내년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해당 기술을 독점할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내년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게내 특허권이야. 특허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의 원서를 쓴 사람에게 이거를 뭐라고 한다? 먼저 출원한 사람 선출원주의라고 하죠. 선출원주의. 자, 선출원주의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주어진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이거야. 그러니까 출원일이 있고 자, 출원. 그러니까 뭐냐면 원서를 특허청에 내가 뭔가 아, 뭐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바로 원서를 쓰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출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원했어. 그리고 나

가서 이게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잖아. 그 합격이 됐어. 그러면 등록료를 내라고 그래. 그게 바로 설정 등록일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는 선출원주의. 얘는 만님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은 니은과 니을의 조합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자, 그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직업병 발생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땡땡 기업의 사내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A씨는 조리사야. 장시간 무거운 식재료를 들고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통증을 느껴 진찰받은 결과 수근 관절 증후군, 어깨 회전근개 손상을 받았다. 진단받았대요. 이로 인해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 자, 요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하는 거야. 반복된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으로 뭔가 유해 요인들이 있어. 그 유해 요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같이 공부하면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이라 한다. 그쵸?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반복된 작업 자세, 작업 방법들이 잘못된 거야. 그럼 이것들로 인해서 뼈와 근육, 우리 친구도 한번 보세요. 막 내가 컴퓨터를 막 너무 많이 했어. 막 이렇게 손목이 그럼 아프기도 하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뼈와 근육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 근골격계 질환이라 한다. 다 같이 합쳐서. 그래서 여기는 뼈. 근육, 이것들이 질환이 생기는 거야. 근골격계 질환. 그거 볼까요? 수근 관절 증후군, 어깨 회전 근개 손상, 근골격계 질환 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상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이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이게 바로 여기야, 여기. 이거에 따라서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산재. 산재. 우리가 4대 보험 중에서 우리 친구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법정 복리 후생으로 뭐가 있었냐? 국민 건강보험. 우리 병원을 가면 그 보험료 때문에 병원비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돼. 국민 건강보험 있죠. 자, 그다음 국민연금 있어. 그리고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이라는 게 있어. 보상보험. 자, 이걸 우리가 이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 얘를요, 4대 보험이라 하는 거야. 4대 보험. 이 4대 보험. 이 친구들 이게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보험료는 그럼 누군가 내야 되잖아. 요거 세 가지는 사업주랑 그다음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가 같이 내는 거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내는 거야. 근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누구만 낸다? 사업주만 낸다. 이 보험료의 부담 주체가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상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100% 부담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디귿 볼게요. 진단받은 질병의 발병 원인은 작업 환경 유해 요인 중 사회 심리적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했죠? 인간 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 틀린 보기. 사회 심리적인 거는 어떠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자, A씨의 직업은 조리사였습니다. 조리사는 한국표준직업대분류 항목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얘는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조리사가 수능 완성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서 한번 제시됐던 거는 꼭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게임 프로그래머, 기술자, 교사, 변호사, 엔지니어,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죠?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이런 것도. 이건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자주 할 거야. 자, 요거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조작과 조립이 들어가면 그대로 이게 8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운전원도 여기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
서비스 종사자가 나왔어. 서비스 종사자, 조리사가 들어간다. 시험 문제 또이 소방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다? 얘는 틀린 보기다. 그래서 8번인 기억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 신제품 도입 제안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제품,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사용 중인 AGV, 이거는 우리가 무인 운반차, 무인 반송차 많이 봤던 거야. 자동 주행 운반 로봇에서 업그레이드된 게 있어. AMR, 자율 이동 로봇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MR, 자율 이동 로봇은 외부 인프라 없이 온보드 센서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시키고 경로 전환이 가능하다. 뭔가 이 변화에,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한대요. 이 로봇이 있어. 산업용 로봇 중에서 우리가 보통 로봇 보면 적응 제어 로봇이 있잖아. 그쵸?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럼 가가 AGV야. 그래서 바닥에 마그네틱 라인과 QR코드를 인식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예의 AMR은 목표 지점까지 최적 경로를 스스로 판단해서 이동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활용 사례가 자동 이동식 조립 라인의 역할이 대체됐고, 얘는요,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에서 다품종 생산 시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은 자동화 생산 시스템, 이게 바로 FMS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는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QR코드, 마그네틱 라인, 이런 것들은 다 보통 요구에 관련된 거는 정보통신 기술, IT, ICT 기술이 적용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 다음 가는 컨베이어 역할을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컨베이어 역할이 이거죠. 자동 이동식 조이림 라인, 이게 바로 컨베이어야. 그죠? 이게 컨베이어죠. 얘를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나는 시퀀스 로봇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시퀀스. 나 시퀀스가 아니라, 나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이 있어. AMR은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스스로 제어 기능을 변화시킨다. 이건 적응 제어 로봇이지, 시퀀스가 아니죠. 시퀀스는 어떤 거냐? 시퀀스는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선생님, 시퀀스는 순차적, 순서. 요거 기억하라고 했어. 그죠? 이것에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가지고 와봤어요.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이 로봇의 기능별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퀀스 로봇이라는 게 있어. 얘가 미리 설정된 정보에 따라서 동작을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고요. 플레이백 로봇은 저장했다가 얘를 필요할 때 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적응 제어는 얘 같은 경우 스스로 적응 제어 기능을 변화시킨 거예요. 스스로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 자, 그 다음 얘는 학습 제어입니다. 학습을 많이 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어 기능을 발휘하는 거. 이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로봇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얘는 아까 뭐였죠? 유연성이 높은 거. FMS.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라 한다? 유연 생산 시스템. 이거를 FMS라 한다. 그쵸?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9번은 기역, 니은, 니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땡땡 기업의 경영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식회사 땡땡 기업은 최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였다. 경영 지원 조직에 대한 거야. 자, 기존의 기능별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서 각 제품군별로 독립된 팀이 자율적으로 기획 생산 출시를 담당하도록 변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조직이었는데 얘를 제품별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각 여기 독립 자율적으로 독립된 팀이라고 했어. 독립 채산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한다? 사업부재 조직이라 한다. 사업부재 조직. 그래서 우리 경영지원 조직 몇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원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한 만큼 받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온고압 환경에서 근무하는 제조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위험 작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 프로젝트 성공 시에 프로젝트 완료 성과급도 별도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정 OS 활동 중 클린룸의 먼지나 오염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불량이

사망이나 위험 등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럼 우리 3정 OS 한번 해볼까? 3정 OS. 자, 여기 있는 3정은 정으로 시작하는 거야. 정품, 정량, 그다음 정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OS는 일본식 영어 표기로 S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청소에 관련된 거야. 정리, 정돈하면 정리, 정돈하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청결해지지. 청결, 습관화. 사실 이 활동들이 좀 너무 뻔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산 혁신 활동이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돼도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이런 얘기야. 그죠? 생산 혁신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클린룸이나 먼지, 클린룸의 먼지나 오염의 얼음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청소한다는 얘기잖아.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기억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외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준 외임금. 기준 외임금을 어디서 지급하고 있는 거야? 이거죠. 위험 작업. 위험 작업. 위험 작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기준 임금이 뭔지, 기준 외임금이 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기준 임금은 기본급. 그다음 뭐가 있죠? 기본급이 있고, 그다음 가족수당, 지역수당, 그다음 장려금 네 가지가 있었어. 근데 여기 기준의 임금은 우리가 선생님이랑 이거 했죠. 초과근무수당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특수근무수당이 있어. 그래서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간 외에 근무한다거나 휴일 근무한다던가 이런 거야. 기준 외임금입니다. 자, 그다음 특수근무 같은 경우는 위험 작업이라든가 비상 출근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특수근무 수당을 주는 거야. 위험 작업 수당이기 때문에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땡땡 기업의 형태는 무슨 형태야? 얘는 주식회사야. 주식회사는 소수 공동기업이 아니라 다수 공동기업이죠. 왜? 자, 정말 우리 친구들 어떤 회사 주식회사에 내가 그 주식을 살수 있잖아.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주식을 발행해서 사람들로부터 거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 소수 공동기업이 아니라 다수 공동기업이죠. 소수 공동기업은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한회사. 요거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 디귿. 3정 OS 활동 중 최우선하는 활동은 정리가 아니라 정소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무기죠. 자, 그다음 리을. 조직 개편 이후 땡땡 기업의 경영 조직 형태는 사업부재 조직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과 리을의 조합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6회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제부터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수능까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영 끝판왕 정준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제 4회차의 마지막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이제 단답형 16번부터 22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답형도 이제 16번부터 22번까지 문항들이 쭉 있지만 사실 4점짜리 세 문항 20, 21, 22이 세 개가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번 4회차 같은 경우에는 22번 사실 그렇게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 관계만 해석한다면 다 22번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22번보다 21번이 좀더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16번부터 차근차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번입니다. 자, 단답형의 첫 번째 3점짜리 문항이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제2항이 주어졌네요. 그때 제1항과 제4항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차례대로 찾아 나가면 되겠죠. 특히나 이건 앞에서 뒤로 가든 뒤에서 앞으로 가든 경우가 뭐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제2항이 1이라는 것, 얘가 기준입니다. 자, 제2항으로부터 제3항 가고 제4항 가는 것, 이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제2항으로부터 제1항을 갈지, 아니면 제1항에서 제2항으로 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되는데 이건 어려운 4점짜리 문항에서 역추적 굳이 이걸 ANN하고 정리할 필요 없어 보여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제1항을 A라고 하면 제2항은 누구야? 얘는 1분의 A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2가 1이라는 거야. 그럼 A는 누구?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제1항 찾았습니다. 자, 제1항 알고요. 이제는 제2항으로부터 제3항, 제4항 쭉쭉쭉 가면 되겠죠. n에 2를 넣고요. 제3항은 2분의 a2 더하기 2야. 자, 제2항이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에서 얼마? 2분의 5 됐습니다. 자, 제3항에서 제4항으로 갑니다. n에 얼마? n에 3 넣어줘요. 그러면은 3분의 a3 더하기 2 되겠죠. 자, 2분의 5 그대로 넣어주시고, 6분의 5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6분의 17 됐어요. 자, 제1항 알고요. 제4항 알아요. 6배에. 제1항 마이너스 1, 제4항 6분의 17이야. 자, 앞에 있는 거 먼저, 가로안부터 먼저 계산하면 얘는 6 곱하기 6분의 11될 거고요. 정답 11입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입니다. 앞의 항으로부터 뒤의 항을 쭉쭉쭉쭉 찾아나가는 것도 할수 있고요. 뒤의 항에서 앞으로 찾아가는 것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제2항 주어져 있는데 제1항과 제4항 구하는 거야. 단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칸 갈까? 아니면 제1항 그냥 A라고 놓고 전개할까? 이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오는 것, 이 경우를 택하는 것이 더 간편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제3항, 제4항 가면서 물론 분수 계산이 있긴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칙 연산 정도는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16번이었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시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x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f(x) 찾나? 그게 아니라 f(x)의 정적분 계산으로 가거든. 보통은 우리가 정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에서 보너스 문항은 f'x 알려주고요. 여기 f0과 같은 함수값 하나 알려주고요. 그럼 이때 f(x)를 찾아서 f1과 같은 이런 특정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 값 보너스 문항으로 많죠. 그러니까 f'x로부터 f(x)를 유일하게 결정하려고 하면 함수값이 하나는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한 개의 함수값이 주어져야 f(x)가 완성이 되고요. 그때 다른 함수값들을 구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얘는 정적분을 계산하세요니까 한 단계 더 가는 거죠? 할수 있어요? 시작. f'x로부터 fx 찾아봅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적분 상수 c. 난 적분 상수만 구하면 되는데 그게 정적분 계산에서 나온다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c dx입니다. 적분 시작.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cx의
X 자리에 2 넣고 0 넣고 빼는 거야. 그냥 2만 넣으면 되겠죠. X 자리 2를 넣었어요. 3분의 8 더하기 6 더하기 2C. 얘가 3분의 8이야. 깔끔하네요. C는 얼마?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요렇게. 자, 이제는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F3의 값을 구하세요. F3은. 3 넣어주세요. 9 더하기. 9 더하기. C야. C가 얼마? C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니까 정답 15 되겠습니다. 자, F'X로부터 Fx 표현했더니 적분상수를 몰라요. 적분상수를 찾아줍니다. 어디에서? 정적분 값에서. 정적분 계산하고 나니까 C가 주어졌어요. Fx 완성. 17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간단한 문제들이고요. 18번으로 가죠. 여기에서 학생들이 조금 이게 맞나?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선분의 AB, 선분 BC, 얘가 길이가 주어진 둔각삼각형이 있어요.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아, 얘를 세타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네요. A, B, C. 그럼 여기가 이제 세타인 거네.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선분의 AB의 길이 3이고요. 선분 BC의 길이 4입니다. 근데 이게 세타가 둔각이니까 코사인 세타. 얘는 음수잖아요. P분의 Q. 뭐야, 좀 이상한데. 여기에서 이런 발상이 틀렸다는 거죠. 왜?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삼각형의 꼴이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선분의 길이 두 개 주어졌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B랑 C가 있고요. 점 A를 자꾸 삥 돌려요. 이렇게 가볼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 여기가 세타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분의 AB의 길이가 3이야. 선분 BC의 길이가 4야. 선생님, 세타는 얘가 기네요. 아! 세타가 얘가 끼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양수가 나오는 이런 삼각형의 모습이겠군요. 라는 거야. 여기가 둔각이라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위에 있는 모습이랑 아래에 있는 모습이랑 둘 중에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치? 근데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단답형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5분의 4였다고 해봐. 그럼 뭐야? P랑 Q를 놓고 봤을 때 P가 마이너스 분모, P가 분모, 얘가 마이너스 5랑 4야? 아니면 얘가 5랑 마이너스 4야? 이게 마이너스 5분의 4인지 5분의 마이너스 4인지 모르니까 이 경우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면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없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경우이겠네라는 생각.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대수적으로 짝짝짝짝 나가니까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설명들 잠깐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2분의 5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AC를 먼저 구하러 가면 되겠죠? 스텝 1입니다. 3번 AC를 제곱한 것은 코사인 법칙. 시작 불러보세요. 16 더하기 9에 마이너스 2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럼 이 코사인 세타 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선생님. 얘는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법칙을 먼저 썼어야죠. 왜? 얘가 한쌍 가니까 사인 세타. 분의 3분 AC의 길이가 얘가 2R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럼 이때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R이 2분의 5니까 얘가 5잖아. 아, AC의 길이가 누구야? 얘는 5배의 사인 세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표현, 아래에 있는 표현 두 개를 봤더니 얘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모르는 게 AC랑 코사인 세타 있고요. 여기는 AC랑 사인 세타 있습니다. 아,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쟤네들을 표현해 주는 순간 게임 끝 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AC는 말이야, 그대로 여기에 톡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5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얘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이제는 보이죠? 사인 제곱을 무엇으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25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25 빼기 24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한가 싶었더니 25랑 25가 없어지죠? 넘어가는 순간 25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24 코사인 세타가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묶어내고요. 여기에 25 코사인 세타 빼기 24는 0. 이렇게 했어요. 코사인 세타가 0이거나 혹은 코사인 세타가 얘가 25분의 24가 된다는 거죠. 이때 0이 될수 있나요? 이게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는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삼각형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면 어떻게 둔각삼각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찾습니다. P 플러스 Q 분모 분자 더해주세요. 정답 49 되겠습니다. 다시. 자, 삼각형의 꼴에 대해서 굳이 모양들을 관찰할 필요는 없지만 삼각형을 대충 그려놓고 나서 이제 코사인 법칙 한번, 왜 저번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한번, 이렇게 둘을 썼어요.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고 나니까 결국에 삼각 방정식의 이야기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사회차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15번에서 고난도 도형 문제들, 그때는 닮음 혹은 삼각형에서 특수각으로 수선해발 딱 내려서 쪼개는 아이디어들이 있었고요. 18번은 전형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한 번씩 사용하는 삼각함수의 활용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어때요? 제가 처음에 4회차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삼각함수에서의 비율관계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문항이에요. 지금 fx가 이뻐 인수분해가 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fx는 x축과 만나는 순간들을 압니다. x는 0에서 뚫고 지나가요. x는 a에서 접합니다. 그러면 3차함수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니까 뚫고 갔다가 이렇게 접하는 모습으로 얘가 y는 fx 되겠죠. 그러면 언제 극값을 갔는지도 알잖아요. 3분의 a에서 극대 되는 거 맞지? 근데 다친구가 0부터 a까지 0,a니까 결국에 여기 안에서 뭐라는 거죠? 아, 최대값 라지엠 압니다. 누군데? 얘는 f 3분의 a예요. 이건 3차함수에서의 비율관계 알면 간단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혹은 f 프라임x 도함수를 구하고 계산하더라도 전혀 어려움은 없겠죠. f 프라임x는 뭐 정기하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은 그대로 두고 뒤에 것 미분. 이렇게 가면 x-a 하나 묶어내고요. 뒤에서 x-a 플러스 2x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값 하나, x는 3분의 2에서 극값 하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m은 얼마야? m은 f 3분의 2잖아. 넣어주세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a의 제곱 되면서 27분의 4a 세제곱 되겠습니다.

F3분의 A 계산하고 나니까 라지 M이 얼마인지 스몰 A가 얼마인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지 M과 스몰 A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27m 4a 세제곱 이하 그대로 툭 넣는 순간 끝. 깔끔하게 단답형 3점짜리 문항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20번. 수열이 3개나 나와요. AN, BN, CN이야. 근데 BN은 사실 중간 단계로서 너무나 간단한 모습이에요. 그냥 AN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있는 BN이 그냥 AN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BN은 굳이 우리가 관찰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 중요한 건 AN이겠죠. AN은 코사인 3분의 n파이 빼기 코사인 3분의 2n파이예요. 근데 삼각함수 자체가 주기가 있잖아요. 각각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애는 오 코사인 3분의 n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n은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y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 얘를 생각하면 되고요. y는 코사인 3분의 2파이 x 얘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되죠. 수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잖아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거야. 그러면 얘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6이고요. 주기가 3입니다. 얘들의 콜라보레이션. 6마다 반복돼요. 얘는 3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둘을 가지고 더하든 빼든 하면 결국에 AN이라는 애도 주기함, 주기수열이라는 거죠.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 6이겠죠. 수열 AN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6이야. 아, 물론 이럴 순 있어요. 얘가 주기가 6이어도 6개가 다 다른 패턴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건 주기가 2야, 라고도 볼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코사인 함수. 자, 1에서 출발해서 내려와서 퉁 치고 다시 올라가요. 얘가 y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야. 주기 6?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진짜 수열도 주기가 6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럼 어디 있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1을 넣었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고요. 2를 넣었습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느낌 와요? 됐지? 자, A1, A2. 아, 이렇게 먼저 쓸까요?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3파이. 코사인 3분의 4파이, 코사인 3분의 5파이. 굉장히 차근차근 다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낫겠지. 불러보세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1. 코사인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분의 5파이 2분의 1, 마지막 코사인 2파이 1이에요. 오케이. 이제 얘는 됐지. 얘는 좋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는 수열 누구로 갑니까? 수열 AN으로 갑니다. 그럼 A1, A2, A3, A4, A5, A6 같이. 그대로 넣으면 돼. 1 넣었어요. 1 넣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3분의 2파이죠. 얘는 2분의 1. 위에 있는 얘도 좀 지울까요? 제가 친절하게 우선 다 써드릴게요.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1 나왔어요. 얘가 A1이야. 됐죠?

A2. A2는 2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얼마? 0 됐고요. 자, A3. 마이너스 1 빼기 1입니다. 마이너스 2 됐죠. A4 4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3분의 8파이야.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똑같겠죠?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또0 됐습니다. 5 넣었습니다. 5 넣으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 3분의 10파이야. 코사인 3분의 4파이랑 똑같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빼니까 1 됐고요. 자, 마지막 코사인 6파이. 그러면 코사인 다시 n에 6 넣었더니 1 빼기 1 되겠죠? 1 빼기 1. 해서 얘는 다시 0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는 A1부터 A6까지를 전부 다 압니다. 그럼 누구도 알아요? BN도 알아요. BN은 뭔데? BN은 얘 그냥 제곱하는 거죠.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제곱. 오케이. 이제 B1부터 BU까지. B1, B2, B3, B4, B5, B6. 에이. 그냥 제곱하는 거니까 이건 간단하잖아요. 1, 0, 4, 0, 1, 0.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누구만 오면 돼요? CN만 오면 돼요. CN은 얘는 마이너스 2의 BN 제곱 곱하기 코사인 n파이야. 선생님, 코사인 n파이 얘가 뭐죠? 이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n에 1 넣었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지. 2 넣었어요. 코사인 2파이. 플러스 1인 거야. 아, 얘는 그냥 주기가 2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교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n 자리에 홀수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야. n이 홀수일 때. n 자리에 짝수를 넣었을 때는 플러스 1이야. 선생님, 근데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 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CN이란 애는 결국에 그냥 2의 BN제곱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의 BN제곱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는 거야.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C1, C2, C3, C4, C5, C6 같이 얘들 알아요. 1 넣었어. 자, 1 넣으면 홀수 2의 1제곱. 2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0제곱. 3을 넣습니다. 2의 4제곱. 4 넣습니다. 마이너스 2의 0제곱. 5를 넣었어요. 2의 1제곱. 6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2의 0제곱이야. 끝난 거야. 수열 CN까지 왔어요. AN, BN, CN 차례대로 쫙쫙쫙 오니까 2, 마이너스 1, 16,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까지 끝. 오케이. 이제는 수열 CN이 뭔지 압니다. 근데 마지막 뭐예요?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이 2025가 되도록 하는 라지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빈칸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이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 어디까지 했는지. 자, 수열 an이 주기가 6이 주기 수열이네요. 조건 가에 알맞은 수는 6인 것 찾았습니다. 얘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0, 1밖에 없대요. 그럼 수열 bn도 주기가 있네요. 가6 그대로 알려줬고요. 얘는 0, 1, 4밖에 없대. 수열 CN도 마찬가지로 가에 알맞은 것 오케이 6다 가가가네. 그럼 여기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준 거네. 나에 알맞은 것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나에 알맞은 거 얘는 뭐라고 했어요? 나에 알맞은 건 말이야 N이 홀수일 때는 플러스 1이고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구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에 알맞은 식은 마이너스 1에 뭐 n 마이너스 1제곱 혹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제곱,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모습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에 알맞은 애만 찾으면 게임 끝인데. 다에 알맞은 거. 선생님, 2025를, 아, 이제 라까지 가는 거네요. 2025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6개씩, 6개씩, 6개씩 쪼개지잖아요. 그치? 근데 6개씩 쪼개고 나니까 얘는 C1부터 C6까지의 합이 이게 얼마라는 거야? 얘를 쭉다 더하면 17이네요, 17. 합이 17이야. 그러면 이게 한 묶음이 17이잖아요. 그럼 17, 17, 17, 17 끊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묶음 있을까? 이게 몇 묶음 있을까? 이런 거야. 그러면 2025라는 건 이거 나눠봐. 2025를 한 묶음의 합이 17이니까 17로 나누었더니 이건 그냥 역으로 그냥 계산하셔도 되죠. 여기에서 2를 넘겨 119로 나눠. 이렇게 오면 다에 알맞은 거를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저 문제 풀어봐라고 했으면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17로 나누어 봤더니 여기 17에 32. 여기 하니까 15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9개가 들어가서 153 하고 나서 나머지가 2개야 하니까 다에 알맞은 수가 17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묶음으로 따져봤더니 119묶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라지에는 누구야? 이런 거야. 오케이. 이제 마지막 갑니다. 라 찾으러 가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 잠깐 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얘들을 몽땅 더했더니 한 묶음 안에서 합이 얼마라고요? 얘가 17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C1부터 C6까지, C7부터 C12까지, 요런 식으로 이제 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17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도 합이 17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니까 17인 애가 몇 개? 119 묶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가서 여기에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더 있다는 거야? 여기에 2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2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아! 항이 한개더 있어야 되네. 그러면 이건 항이 총몇 개인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6개씩 해서 119묶음에 여기에 항이 한개더 있는 거야. 그럼 이게 120을 곱하면 720이잖아요. 거기에서 6만큼 작죠. 그럼 714에 1을 더해서 715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라지엔에 알맞은 수 찾았습니다. 여기 라에 알맞은 수. 얘가 715예요. 까치 왔어요. 자, 끝났죠? FQ. FQ. 아, 이렇게네. 그럼 F 가다라. P, Q, R, F17 더하기 6 더하기 715. 얘 더하는 거네. 에이. 선생님, FN이라는 애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홀수 1대2니까 얘는 플러스 1일 거고요. 정답 722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계산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 일 뿐이고요. 사실 사고 자체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를 가지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의 수열들을 관찰할 때, 얘들을 묶음, 묶음, 묶음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제1항부터 제100항까지 합은 얼마야? 그러면 6개씩 땅땅땅땅 자르면 16묶음 하고 나서 남은 거 4개 더 하면 돼. 우리가 제1항부터 제100항까지 합, 제1항부터 제몇항까지 합, 이런 합들을 구하는 건 많이 했다고. 근데 거꾸로 합을 알려줄 테니 이게 제몇항까지 합인지를 구해봐. 문제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틀어서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는 훅 올라가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수능 때까지 이런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제몇 항까지 합인지 라지엔을 찾는
문항이었습니다. 20번이었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항은 단 두 개, 21번으로 갑니다. 21번,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중간 단계까지는 그래도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차함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차함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럼 fx의 도함수에서 나오고요. fx가 3차함수일 때, 3차함수의 도함수, 혹은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치환하고 나면 이차함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하게 이차함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3차의 도함수로 혹은 지수로그 함수에서 치환해서 이차함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실근의 범위를 알려줄 테니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미정계수들 얘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름하여 근의 분리라고 하죠. 모든 상황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의 분리는 암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선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2차 함수 그래프. 이게 실근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게 2차 방정식 이야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이 판단 기준들이 서야 돼요. 근데 판단 기준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경우를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조건 만족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그리고 판단 기준은 기억을 하자 이건데 판단 기준은 보통 이렇게 할까요? 한, 판, 축, 구. 야, 우리 축구 한판 하자. 한판 축구.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함, 숫값과 판, 별식과 대칭, 축을 구하자. 이런 거야. 한판 축구. 그래서 이 판단 기준들,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2차 함수에서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해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경우는 있죠.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이때 이제 a가 양수인데, 첫 번째 케이스,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할까요? 서로 다른 두실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실근이 1보다 작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지. 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실근 알파와 베타가 나오죠. 근데 얘가 1보다 작대. 이런 거야. 그럼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와서 판단 기준을 가져가는 거죠. 아, 얘가 fx인데, 첫 번째, 그럼 뭘 따진다는 거야? f1이 경계에서 함수값. 이때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지. 두 번째,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 0보다 커야죠. 세 번째, 대칭 축이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얘가 1보다 작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 기준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 대칭축의 범위들을 찾아주면 미정계수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할수 있을까? 근데 이 경우 이렇게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실근인데, 얘는 둘다 양수라는 거야. 그럼 그러면 1이
아니라 여기가 0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갑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f0 양수,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의 0보다 커. 대칭축 1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물론 이때는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그러면 아,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양수야. 두 근의 곱, 얘가 양수야. 선생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합과 곱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얘랑 얘랑 똑같은 이야기야. 0에서의 함수값 하고 나면 결국에 이제 c의 부호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곱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선생님,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한 근은 음수고, 아,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커요 이랬다고 하자. 그럼 이건 뭐야? 한 근의 1보다 작고 한 근의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안 써도 되겠지. 왜? 1에서의 함수값만 음수면 얘를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하는데 땅 잡고 x축 아래로 1일 때를 끌어내려 버리면 왼쪽에 올라가면서 한번 오른쪽에 올라가면서 한번 하니까 이 경우에는 함수값의 부호, 뭐야? f1이 음수잖아. 이것만 하면 판별식 안 해도 되지. 서울날 누식은 생길 테니까. 대칭축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의 물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 이제 잠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수능에서도 분명히, 평가원에서도 분명히 고난도 문항에서 건드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함수에서 저 실근의 범위 이야기만 살짝 얹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니까 저런 부분들 꼭 정리를 하시고요. 자, 21번 해결해 봅니다. fx와 최고차항의 계수 1이고 모든 계수들이 정수인 3차 함수 gx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 여기 x축, y축. 뭐 y축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왼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쭉쭉쭉쭉쭉쭉 내려오죠.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땅 되는 것까지. 자, 왼쪽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자, 오른쪽은 몰라. 얘가 gx야. gx는 x의 세제곱, 2차항 몰라요. 1차항 몰라요. 상수항 몰라요. 근데 P, Q, R이 정수라는 사실을 압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져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랬어요. 이제 조건 가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봅니다. 스텝 1. 조건 가. 선생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에는 x 더하기 1분의 fx. fx? fx 마이너스 1보다 클 테니까 gx겠네. g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간다는 이야기, 안 간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생각해봐. if. 만약에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럼 얘는 뭐야?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건 미분 계수의 정의 그대로잖아. 그럼 g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에이, gx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게 존재하죠. 뭐야? 그럼 안 되는 거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는 거네. 그래서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건 찾았어요. 무슨 말이야?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 연, 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조건과 끝났습니다.
근데 조건 나. fx의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한다. 조건 나. 이 g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여기다 아래 있나? 위에 있나? 뭐야?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 이 조건 나 모르겠어요. 근데 조건 다는 강력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스텝 2. 원래 조건들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본다는 건 문제를 우선 다 읽고 나서 필요한 걸 먼저 뽑아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가나보다도. 근데 얘는 가는 쉽잖아? 다로 바로 갑니다. 다. 절대값을 딱 취했어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은 한 개뿐이다. 크, 절대값 fx가 있어. 얘는 뭐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얘를 꺾어 올려서 요렇게 주황색. 짜잔! 얘가 y는 절대값 fx 아니겠습니까? 어? 절대값 fx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 2지만 미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한 순간은 오직 하나 유일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fx는 x가 2, 마이너스 2만 아니라면 뭐라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선생님 이상한데요?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었잖아요. 근데 꺾어 올린 애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당연히 연속도 되어야 하고 미분도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아, 얘랑 받아주면서 매끄럽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크, gx가 이렇게 생긴 거네. 근데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 극소값을 가지면 조건나에서 안 돼! 이런 거야. 조건나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거야. 아,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g-1이 얼마라는 것? 1이라는 것. 두 번째는 매끄럽게 받아줘야 하니까 g'-1은 얼마라는 것? 얘도 1이라는 것, 예스! 이런 거야. 선생님, gx가 얘잖아요. 그대로 대입해.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r이야. 됐죠? 근데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2p, 플러스 q 되겠죠. 어우, q는 누구야? 얘는 2p-2야. 오, 좋아. 그럼 얘가 딱 넘어가면 R은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 플러스 2잖아. 근데 2p-2가 들어가니까 오, P네. 아, GX 알았어.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2p-2X 플러스 p야. 당연히 이때 p는 정수죠. 선생님, g'x는 3x의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2p-2라는 것까지 압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봐. 절대값 fx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스텝 3, 조건 나로 갑니다. 뭐라고 했어요? fx가 극대값은 있지만 근데 극소값은 없어요. 아, 극대값이 없고 극소값이 없어요. 이런 거야. 뭐야? 극대값이 없고 극소값이 있어요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죠. 뭔데? 노란색 얘가 원래 fx에서 일부잖아요. 쭉 내려오고 있었지. 여기 점 찍혀 있지. 근데 gx가 이렇게 쭉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네. 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뭐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GX는 계속 증가만 해야 됩니다. 왜 극대값이 있으면 안 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면 안 되고요. 계속 GX가 증가만 해요. GX가 증가만 해야 된다는 거지.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G'X가 계속 0 이상이어야 돼. 이런 거야. 당연히 G'-1이 1이잖아요. 걔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이차함수가 주어진 범위에서 계속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 그러네. 그럼 얘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G'X를 봐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딱 넣는 순간에 얘가 1이잖아. 그렇지. 나는 x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오른쪽을 보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아. 그럼 생각해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첫 번째. 선생님, 왼쪽에서는 얘가 X축이랑 만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맞잖아. 오른쪽에서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이 순간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케이스는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물론 여기에 이제 대칭축이 있어도 상관없지. 이때는 무조건 오케이 이런 거야. 두 번째 케이스.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때는 최소값이 0 이상이어야 되네요. 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축을 봤더니 대칭축 x는 마이너스 6분의 2p.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마이너스 3분의 p 되니까 땅땅 곱해주는 순간 p가 3 이상 됐습니다. 자, 이번엔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 그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오케이. 그럼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대칭축이 요래야 돼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에는 왼쪽에서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을 때에는 어디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런 거지. 4분의 d는. 얘는 p제곱, 마이너스 3배에 2p-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6, 얘가 이렇게 되네. 뭐 근의 공식 써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p-3의 전체 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되겠지.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9니까. 그럼 결국에 p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3 마이너스 루트 3과 3 플러스 루트 3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 1.7 정도 되니까 1점 땡땡부터 얘는 4점 땡땡까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 p, 여기에 만족한 정수 p는 뭐 2, 3, 4 이렇게 나오겠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n은 요래요. 어차피 그럼 이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대칭축 확인하는 거니까. 사실은 위에 있는 거 생각하고 얘까지 생각하면 이제 p가 뭐 5, 6, 7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p가 5, 6, 7 쭉쭉쭉 나갈 테니까 이거 만족하면 이제 p가 2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끝났습니다. f3 빼기 f2예요. f3 빼기 f2는 얘는 g3 빼기 g2잖아요. 자, g3은 누구야? 27 플러스 9p 플러스 6p 마이너스 6 더하기 p 해서 얘는 16p 더하기 21이고요.
G2는 누군데?

얘는 8 더하기 4p 더하기 4p 빼기 4 더하기 p 되니까 얘는 9p 더하기 4네요. 그래서 빼면 7p 더하기 17. 7p 더하기 17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p가 2 이상인 정수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p가 2일 때 최소값 31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f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하나 유일하다라는 것으로부터 마이너스 1에서는 절대값을 취했더니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야 이 이야기야. 그래서 g-1과 g'-1 이 값으로부터 우선 p 하나만 포함한 식으로 gx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한다라는 사실로부터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에는 축이 왼쪽에 있어야 돼. 판별식이 0 이하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2 이상인 정수 p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21번이었고요. 자, 4회차의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22번은 계산이 별로 없어요. 문제도 간단하죠.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y는 log a를 밑으로 하는 x-5 빼기 3이 있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수함수가 등장을 하죠. 우선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스텝 1. 그려야 되겠죠. 자, 로그 함수 등장을 합니다. 점근선. 여기 x는 5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x에 6 넣으면 6일 때 6,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쫙 증가하는 얘가 fx라고 할까요? fx는 log a를 밑으로 하는 x-5 빼기 3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밑이 서로 같잖아요. 뭔가 대칭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x축과 만나는 바로 이 점, 얘를 a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쫙. 그럼 여기 곡선이 하나 등장을 하잖아?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와 c라고 하자. 여기는 이제 c인 거지. 근데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 위에 있으니. 지금 여기 직선 y는 x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y는 x.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한번 딱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대칭이동 하면 이제 역함수가 나올 텐데, 스텝 2. 자, fx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x-5 빼기 3이에요. 그럼 이때 역함수가 있지. 누구야? f의 인버스 x는 xy 자리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x 플러스 3제곱 더하기 5야. 그럼 당연히 얘는 점근선이 y는 5 있을 거고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짜잔 그려지겠죠. 아, 그치. 얘가 y는 f 인버스 x입니다. 그러니까 y축과의 교점이라고 했지만 이건 역함수와의 교점도 같다라는 거지. 아! 이게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네요. 근데 누가 등장을 해요? 얘가 등장을 했어. GX라고 할까요? GX는. 얘는 A의 x-1제곱 더하기 1인데, 로그 함수에서 밑이 A입니다. 역함수를 구했더니 지수함수에서 밑이 A입니다. 와우! 모양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평행이동을 읽어야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예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아래로 4만큼, 땅! 가서 이 점을 지나는 바로에 가 y는 gx가 된다는 거죠. 근데 gx와 만나는 교점, 얘를 b라고 하자. 여기까지 문제 세팅 끝입니다. 자, 그래프 그렸어요. 이제 뭐라고 했어요? 3분의 AB의 길이
3번 BC의 길이 오 스텝 3 뭐야? 3번 BC의 길이가 너무 간단하잖아. 얼만데? 얘는 4루트 2야. 그럼 3번 AB의 길이는 얼마일까? 얘가 6루트 2겠지. 3번 AB, BC 나왔으니까 3번 AC의 길이는 얼만데? 얘는 10루트 2지. 10루트 2? 여기 10컴마요. 0컴마 10. 와우! 오른쪽으로 1칸, 아래로 1칸, 4컴마 6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점들은 전부 다 주어졌고요. 이제 A 세제곱과 OB의 제곱 얘만 구하면 되잖아. 대입해 볼까요? 4,6 어디 대입할래? 10,0 여기 대입할까? 아니면 저기 대입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점 B의 좌표가 4,6이에요. 근데 얘가 GX는 누구야? A의 X-1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대로 넣어줘. 6은 A의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A 세제곱 얼마? 5예요. 계산 깔끔하잖아. 이제 뭐만 구하면 돼? OB의 제곱 구하면 되지. OB의 제곱은? 점비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니까? 4,6이니까. 4의 제곱 16. 더하기 6의 제곱 36. 그래서 52 되겠습니다. 자, 얘들 둘을 곱해주세요. 5 곱하기 52. 정답 260이네요. 어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4회차 모의고사에서 22번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대칭성, 그리고 평행이동을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고난도 문항, 너무나 좋은 소재다라고 했어요. 근데 22번보다 오히려 21번이나 15번이 좀더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런 발상들을 처음에 생각하기는 어렵지. 하지만 우리가 평가원에서 기출문항들에 대한 준비, 기출문항들에 대한 복습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발상들 우리 기출에서 본적 있잖아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있어요? 땅! 대칭이동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기 y축에서 만난 이 점이 결국엔 역함수와의 교점인 거네. 그럼 오른쪽으로 4칸, 아래로 4칸 가서 점 A 찍는 순간 결국에 3분의 길이 B가 주어지니까 좌표 설정이 바로 딸깍 끝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울기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기울기와 1인 직선,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있는 이 교점, 얘가 이제 5,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들을 찾아서 이제 점 B가 4,6인 것만 찾으면 점 B를 GX에 대입해서 A의 세제곱의 값을 구해요.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점 B까지의 거리, 선분 OB의 제곱을 구해요. 이런 계산들은 워낙 간단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스텝 3에서 막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스텝 2입니다. 그래서 fx와 그 역함수, 그리고 역함수를 평행이동한 gx,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의 콜라보레이션, 너무나 잘 만들어진 짜임새 있는 완성형 높은 22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5회차 모의고사만 남겨두고 있어요. 자, 5회차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같이 함께 해설해보고 있는 저는 EBS 수학여학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0강 1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남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회차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회차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인트로 앞에 있었던 필적 확인 문구랑 확인하셨나요? 네, 오늘의 이 필적 확인 문구라는 바로 흙덩이의 무게를 이기고 올라오는 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하는데 무게감이 아마 많이 무겁죠, 생각보다. 제가 오늘 여기 EBS의 스튜디오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면서 한 번쯤 저렇게 굉장히 지금 요즘 날씨가 되게 좋고 화창한 지금 봄 날씨가 아주 완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이제 현장 강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어디가 어려웠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스몰톡을 할수 있는데 좀 그게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 흙덩이의 무게를 이기고 올라오는 싹처럼 아마 이 모의고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전이라는 이름을 아무 데서나 붙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이 있는 문항들도 많고 여전히 이제 4회차까지 왔지만 지금도 어려운 문제들 또알것 같다라고 분명히 맞출 거라고 내가 기대했던 문제들도 틀렸을 때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좌절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항까지 정복하면서 실제 수능에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만 좀 마음을 가다듬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이번에도 선생님과 함께 이 총평과 이제 우리가 문항 분석을 시작하는 이 토파보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4회차 이제 이 모의고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 수학원은 뭐 그냥 좀 무난무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15번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이 도형 문제 같은 것들은 원래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또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수학원은 좀 평이했던 걸로 선생님은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가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연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글쎄요, 이 모의고사를 4회차, 5회차를 먼저 풀고 1, 2, 3회차를 푸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선생님 님도 1회차부터 5회차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가 배양한 것들을 이제 뒤회차에서는 조금 잘 맞아보자 이런 관점으로 순서대로 조금 들어주시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거는 이 그래프 추론을 해야 되는 변별력 문항 수학 2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유독 이번 회차의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학습 자료실에도 제공해주는 선생님의 이 훈스킬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그대로 좀 많이 보여서 선생님 저 여기서 시간 단축을 했어요라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었던 좋은 세트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특이한 거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던 조금 다소 익숙하지 않았던 이제 문항 유형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줬지? 약간 당황? 약간 이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한 시간 내에 실전 연습을 할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이 어땠을까가 바로 이번 회차의 모의고사의 특징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자세한 문항을 좀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뭐 군더더기 없이, 네, 지수 법칙에 계산 나올 것이 나왔고 이제 입합하여 그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아주 군더더기 없이 나올 것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3번 연속 문제 나올 것이 나왔고 그쵸? 하지만 이제 4번이 등차 수열이 나오면서 우리 지난 회차는 3번의 등비 수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금 4번의 등차 수열이 나왔는데 지금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 갑자기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라고 살짝 당황했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공식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용해야 됐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제 넘어가서 5번은 이제 우리가 곱미분을 할줄 아는가. 네. 미분법 공식들이 몇 개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좀잘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6번 반가우셨죠.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3회차 때 연습했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삼각함수 성질 해결하는 문제 그대로 유사하게 아주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는 훈스킬로 시간 단축을 해야 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7번이었는데요. 바로 이 정적분과 넓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드릴 이 훈스킬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공식은 알려줬는데 이제 이거의 버전 2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함수에서도 정적분과 넓이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선생님하고 완전 선생님이 알자 딸깔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뭐 항상 그렇다시피 어디 있어요? 네, 로그 방정식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로그 성질이라고 하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한 부분은 중간에 이제 방정식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바꾸고 싶, 그만 얘기할게요. 자,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익었던 문제였고요. 약간의 좀 낯설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 4차 함수의 그래프, 대칭성 이용해야 되는 거. 이제 이거 선생님이, 아무튼 할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거 하나 포인트로 좀 잡아두시고, 다시 이제 10번은 등비수열로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제한 시간 내에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었던. 그래서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형태의 이제 그 진술은 아닌데, 저희랑 한번 좀 연습해 보시죠. 네, 좋은 이제 교훈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나올 것이 나왔고, 4점짜리 문제이지만 굉장히 3점짜리 스타일 같은 정도로 굉장히 난도가 좀 낮춰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도만 잘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12번 문제는 분명히 어딘가에는 하나 있을 것 같았던 바로 점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특이한 거는 시작 포인트가 가속도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위치나 속도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A를 먼저 줬다, 가속도를 먼저 줬다, 조금 특이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3번 문제는 극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함수의 극한과 계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좀 고난도 문제들 풀어드리면서 빵빵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빵빵이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같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거기서 선생님이 스킬을 하나 적용해 드릴 테니까 이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네,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좀 거둘 뿐이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되는 이 극값의 존재성이라고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그거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좀 심층적으로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이상하다. 우리가 기하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11번부터 15번까지의 4점짜리 문제로 나올 것인데, 이게 객관식의 가장 마지막 번째가 되어 있다? 이거 심상치 않다. 좀 난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일단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낯설다라고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다 풀고 나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의 그림을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또 납득이 되는, 네, 납득이 안 됐겠죠, 지금은. 근데 납득이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17번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난도가 내려와가지고요. 16번 문제 귀납적 정의. 네, 요 정도 사이즈로 아마 올해 수능도 출제될 거라고 선생님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기조에 맞춰서 출제가 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번 문제는 단순한 정적분의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가 잠깐 당황하셨을 수는 있어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쓴다. 왜냐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둔각삼각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스킬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드렸죠,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실에도 올려놨었는데, 그 내용 좀 소급 적용하면 훨씬 빠르게, 뭐 이거 제가 실제로 선생님 문제 풀 땐 거의 2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문제였었고요. 이제 20번 문제가 박스 채우기 문제로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 출제가 됐는데, 아, 이것도 이제 주기수열이 나오면서 좀 특이합니다. 선생님 여기서도 조금의 약간의 뭐랄까, 뭐 심화 개념이라면 심화 개념이고, 뭐 팁이라고 한다면 팁이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어서 선생님이 뭐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때 정리하진 않았었는데, 그 내용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따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네,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 근데 일단 선생님이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할 말이 많지만 그렇게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출제가 됐는데, 아, 이게 제가 3회차 때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안 그러면 계산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저는 너무나 재밌게 빨리 풀었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따가 선생님하고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4회에 이제 토파보기를
전부 다 이제 수학원 수학투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63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절대 절대 절대 틀렸어도 안 되고 오래 걸려서도 안 되는 지수의 확장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조금의 암산 들어갑니다. 루트 2는

2의 몇? 2분의 1제곱. 그러면 2분의 1제곱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앞에 부분은 2의 2분의 루트 3제곱이 될 거고요. 여러분 일단 먼저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지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의 루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그걸 역수처리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될 것인데 곱하기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요렇게 곱해준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밑이 똑같게 되면은 지수는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나이브하게 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랑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는 형태에 따라서 요것을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 2분의 1로 아마 찾아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택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죠? 물론 선생님이 여기 지금 플러스를 생략하긴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연산해 주시면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러 아이고 이제 우리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랑 약속까지 했는데. 예? 이제 여러분들 안 틀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 아주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요.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또 나온다고 얘기했던. 네,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요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그 미분계수의 정의 훼손 하나도 안 하고, 바로 F'2가 6이구나.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보통은 이 값을 구해라인데, 어라, 이번엔 미정계수를 주고 이 값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서든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F 미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EX 플러스 A가 될 건데, 여기다가 2를 넣어서 6이 나와라 이랬으니까,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4 플러스 A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군더더기 없이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아주 단순한 2점짜리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확인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속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전혀, 괜찮아요. 우리 얘들아 지금 실무 4회 풀고 있다. 4회, 네 번째 만남. 오케이, 됐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것이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x 이퀄 1에서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할 때라는 것도 풀었는데, 이것은 더 쉬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연속의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멀쩡한 2차 함수, 1차 함수 갖다 붙여놨는데, 똑딱하고 x 이퀄 1에서 잘라놨기 때문에, 1의 왼쪽과 오른쪽만 접합시켜주면 될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던 거를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같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이 문제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끝나겠죠? 자, 위에다가 한번 1 넣어보겠습니다. 암산으로도 될것 같습니다. a-1은 2a 더하기 2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한줄 컷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은 a다. 뭐 아이고. 1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뭐, 어렵지 않죠? 선택지 1번이 정답이었고요. 이제 우리 내려가서 4번 문제의 이 등차수열 문제를 좀풀 건데, 아마 이 문제가 조금은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을, 뭐 말이 안 돼.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일단 AN이 등차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야? 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알려주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시그마의 계산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하라는 걸 한번 해봤더니 일단은 이 AK는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연산이 안 되는데 이쪽은 연산이 되거든요. 일단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만 좀 풀어헤쳐 보도록 하죠. 어떻게?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개수는 다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두 번째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다가 물결 친이 부분을 조금 시그마를 갈라서서 주게 되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요렇게 한번 이제 앞부분 덩어리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그랬을 때요 값이 30, 30이다. 요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리가 모름지기 여기 뒤에 있는 요 K 부분은 공식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1부터 5까지를 그냥 자연수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가 2분의 5 곱하기 6이 되면서 아,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30이 넘어가면서 6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60, 3으로 나누면 20.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네모 박스 이 부분이 요 부분이 20이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왜?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이게 아니거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더했더니 20이 나왔다 그랬는데, 어라?

아, 그래서 얘가 2N이라는 뜻이구나. 요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조금 선생님 스타일의 풀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A3는 별로 군더더기 없이 4가 나온다. 요렇게 조금 마무리를 해주셨다면 아주 공부가 잘된 상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조금 교훈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선택지에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실무 이제 우리가 4회차면 거진 끝을 향해서 가려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널 최종 목표에서 5회분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지 그냥 매 회차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가 많으면 기분 좋고 동그라미가 많이 없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이거를 감정적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 내가 요렇게 우리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등차 수열을 꺼내서 끄집어내서 내가 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보여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앞페이지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 정도, 이 4번 정도. 조금 잠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앞페이지는 다 풀었고요.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는 우리가 수학2에서 이제 출제가 됐네요. fx를 주고 f'1을 구해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미분하라는 뜻인데, 아, 내가 여기를 봤더니 아 지금 미분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초보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미분하면 되겠지만 이건 그 뜻이 아니죠. 곱해져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무슨 미분을 할수 있는지. 그렇죠. 곱미분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곱미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극입니다. 미극음이. 선생님 이게 뭐죠?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한번 미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곱미분의 선생님이 외우기 편하라고 미그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미그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그금이. 자, 그러면 F'X는 자, 앞에 거 미, 그, 뒤에 거 그대로.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두면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 대로 뒤에 거 미, 이번엔 금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미분. 그러면은 2x가 되겠죠. 왜냐면 x제곱 플러스 2에서 2x가 되고 2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3x가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3x 미분하면 3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 파이널 퀘스천이 f'1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하러 이 식을 정리하죠? 시간이 많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실전력을 조금 키운다라고 한다면, 아, 그냥 전개하지 말고, 그냥 내가 1 넣어가지고 빨리 답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여기서 파이널 정답 F'1 바로 끄집어내 볼까요? 내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야지 여기 항이 죽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1, 2, 3 이렇게 더하면 결론적으로 F'1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고민할 것도 없고, 고민해서도 안 되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KA 함수의 곱미분을 할줄 아는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지 이걸 다 전개하고 있었던 나의 아주 어렸던 소싯적 시절은 이제 바이바이 할 차례다.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그금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우리 넘어가서 이제 우리 6번 문제, 수학 원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만약에 지금 4회차 모의고사 때 처음 만났다 그랬으면, Oh, it's not easy.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3회차 모의고사 때 그대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잘 정리했다라면 선생님 반가워요. 이거 완전 3회차 모의고사랑 똑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5분의 2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겠고. 그냥 내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거를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랬는데 내가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탄젠트 세타는 5분의 뭐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물론 뭐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가 원래는 뭐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둘이 곱해서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둘다 0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 코사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정보가 말해주는 거는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일단 말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인 세타가 음수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는 보통 4분면을 설명할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 사인은 음수고. 아, 그러면 여기도 음수? 그 다음에 여기도 음수였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5분의 2가 됐겠죠. 양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4분면에서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그럼 탄젠트도 음수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머지 탄젠트만 양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or is

식사 탄코라고 했기 때문에 3, 4분면의 가게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때까지 소급 적용했던 건 사인 세타도 음수, 코사인 세타도 음수 이랬으니까 내가 정작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4번, 5번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4번, 5번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 문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럼 선생님이 그때도 똑같이 3회차 때 이걸 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별을 한번 제곱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겠고 플러스 두 배의 요거니까 나 이제 쓰기도 귀찮다. 왜?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럼 결국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9가 정답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정답의 제곱. 정답은 별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별의 제곱이 5분의 9이기 때문에 그 별이 뭔데? 사인 세타 곱, 아니, 더하기인가요?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별인데 이 별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답은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였을 거기 때문에 둘다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선택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답을 찾을 때 분모에 루트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안 나오죠. 유리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아래에다가 루트 5를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가 정답이 되겠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정답을 찾아주게 되면 선택지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별에서 별의 제곱으로 구해볼 생각.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했다고요? 3회차 모의고사 때. 아, 내가 몇 번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삼각함수 성질문제 하나 있는데. 그때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발전, 동그라미, 별표. 하나 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번 문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제 훈스킬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Let's go to number 7. 7번 가보죠. 선택지 1번이었습니다. 방금 6번의 정답. 이게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스킬이 없다.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스킬이 쓰지 않은 풀이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뒤에 정답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 선생님이 실무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직한 이유, 나는 어떻게 풀었는지, 제한 시간 내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럴 거 아니면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찍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냥 여러분들한테 책 드리고, 문제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만 열심히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Let's go. 한번 해보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그런 곡선 y는 fx 위에 1, f1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할 때, 저 지금 이 그래프 정확하게 안 그리고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지금 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럼 잘 봐봐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 문제를 풀때 그렸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 그림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보여드리죠.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작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얘를 보고 그냥 대충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괜찮죠? 자, 이렇게 돼서 1,f1에서의 접선을 그었대요. 근데 제가 1,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대충 찍어본다고 얘기했죠. 지금 대충 그리는 거예요.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 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대충 여기서 내가 1,f1이 있었을 것이다. 요렇게 일단은 먼저 실루엣을 잡아보죠. 그럼 제가 거기서 접선을 그어가지고는 그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뭔가 요렇게 접선이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그 접선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정적분 문제입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지금 이 출제자의 지금 퀘스천이에요, 나한테.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더라 이건 거죠. 있더라 이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공식을 몰랐다 이랬으면 정말로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 곡선에서 이거를 빼서, 물론 뭐이 접선이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접선에서 이걸 빼서 그거 가지고 서툴렀어, 서툴렀어.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접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접선을 그대로 들고

여기 이렇게 연장선으로 갖고 오세요. 평행하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요 접점역이 그다음에 여기도 정확하게 2대 1의 비율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서도 2대 1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네.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하나가 더 어딘지를 일단 빨리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이 fx를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요. 어때, 이해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딱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1을 넣게 되면은 기울기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대충 그렸지만 기울기의 값이 0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지금 잘못 그렸지만 이거의 기울기가 0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또 다른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래도 맞게 그렸네. 위치 관계는 맞게 그렸네. 근데 사실은 위치 관계가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원래는 이렇게 가로선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이론 그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가로선이 되면 결국은 여기가 극소점이었단 얘기인데, 그럼 여기가 극대점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비율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쨌건 간에 여기가 2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근으로부터 2대 1이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넓이 공식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원래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2차 식에서의 버전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3차 식이기 때문에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잖아요? 따라서 12분의 1 곱하기, 바로 여기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3에 원래는 세제곱이었었거든요. 2차 함수는. 근데 이번엔 4제곱을 해서 결론적으로 3의 4제곱이다.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접선을 구하지 않고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답은 3, 3이 약분되게 되면 여기가 4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다.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끝.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결국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 정적분으로 포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넓이를 좀쓸수 있는 공식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의 훈스킬이에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식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fx는 2차 식인데, 제가 여기서 최고차항의 계수를 ax 제곱이다. 요렇게 한번 내가 정리를 하면, 이거 제가 노트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의 넓이. 그러면 이때의 넓이 s는 바로 6분의 절대값 a의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2, 3은 6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울기가 0이니까 원래는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런 비율 관계까지 성립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저렇게 성립을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중근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선 저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극소였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어쨌건 저런 경우에도 성립을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넓이 S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때의 Y는 제가 F랑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GX라고 한번 더 보죠. 그럼 제가 여기를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여기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바로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 3은 6, 요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는 외울 때 3, 4, 12, 요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요 훈스킬,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캡처를 잘 해서 그 옆에다가 조금 기재해 두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더 효과적으로 풀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풀면은 굳이 지금 해설지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리얼로 구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좀더 빠르게 풀수 있겠더라. 그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하고 그때 선생님이, 아, 이게 내가 그 버전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설명하고 요건 언제 설명했지?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이유. 왜냐면 나중에 나오니까 그렇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지 더 이해가 잘 되지. 안 그러면 또 이게 금방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선생님은 빠르게 풀고 넘어갔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면서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랑 공부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서로 다른 두 양수 A, B가 이런 거 은근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A와 B는 다르고 둘 다 양수다. 뭐 선생님 약식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로그 AB, 로그 B의 A의 세제곱.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치킨 냄새 말고요. 무슨 냄새가 나요? 요 3을 일단 앞으로 빼면 로그 A의 B 더하기 3 로그 B의 A가 4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먼저 이 앞에 있는 진술에 따르면 제가 이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가 무슨 관계가 있죠? 진수하고 밑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뭐의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어요? 뭐의 시그널? 역수의 시그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로그 A의 B 분의 1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는 로그 방정식으로 따져보면 한번 다시 쓸게요. 아이고 이제 여기 바뀌었으니까 A분의 B가 A의 B가 되는 거지. 이거분의 3이 4가 되겠다. 그럼 원래는 이걸 X로 치환하는 게 맞는데 요 정도의 연산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요거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면은 이 동그라미의 값이 3 아니면 1이죠. 3 더하기 3분의 3은 4고 1 더하기 1분의 3은 4니까 3 또는 1이에요. 이게 3 또는 1이에요. 근데 만약에 로그 A, B가 1이면 A랑 B랑 같다는 얘기 때문에 1이 안 되고 3이 정답이구나. 요렇게 선생님은 조금 더 빨리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 There is no time.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시험 볼 때는. 얼른 얼른 이 값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그 A의 B가 3이라는 얘기는 B가 뭐라는 거예요? A의 세제곱이다. 이걸 들고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다음 조건으로. 그러면 여기가 결론적으로는 A 곱하기 뭐의 제곱이에요? 원래는 B의 제곱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차피 B가 A의 세제곱이니까 A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다? 4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건 A의 7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아, A가 2의 7분의 2제곱이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고 B는 A의 3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3제곱을 하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7분의 6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A와 B가 비록 숫자는 예쁘지는 않더라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리고 로그 2의 AB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얼마입니까? 바로 A의 7분의 8제곱 아닙니까? 7분의 2 더하기 7분의 6은 7분의 8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양변에다가 로그 2를 씌워준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지수를 읽기 위한 방법이죠. 정답은 얼마다? 7분의 8이다. 선택지 몇 번? 4번. 여물어야 됩니다. 여물어야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걸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조금은 반성해줘야 돼요. 정말 미안한데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시간에 잤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잠을 못 자게 아주 그냥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들아 막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제가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그때 뭐 하셨죠, 솔직히? 그랬거나 아니면 정말 까먹은 거예요. 정말 까먹은 거예요. 다시 노트 보면은 내가 거기 내 손으로 써놨는데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운 거는 이게 아무래도 실전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 저희 지금 커리큘럼 상으로는 일찍 촬영을 해서 EBS에 지금 강의가 오픈되어 있지만 요거를 수능 직전에 이제 세트 문항을 풀어보겠다 이래서 이거를 뭐 11월 초부터 혹은 10월 말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있을 거거든요. 내일 모레 수능 봐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4점이 시작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제 9번 문제. 일단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어차피 문항번호가 9번밖에 안 되니까, 일단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가보죠. 자, PQ라고 하는 상수에 대해서, 그래, X4제곱이니까 4차 함수로 좋네. 아이고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면 조금 힘든데? 근데 어쨌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그 값을 갖는다. 잠깐만 여기까지 해석하자. 우리가 이런 거는 할수 있거든. 내가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할줄 알아. 아, 그러면 선생님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f 프라임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한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1번은 나오는 거야. 자, 1번 알고리즘 한번 써볼게요. 그럼 나는 빠르게 이제 f 프라임을 이제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의 4제곱 미분하게 되면 4x 세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4px 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12p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qx가 될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이미 벌써 이 자체의 pq를 몰라도 4x로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4x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는 x제곱 하나 남고요. 여기 이제 4x를 빼게 되면 3 남고, p 남고, x 남고,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4x를 빼고 나면 플러스 q가 남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에서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와야 된다 이랬는데, 어라? 그러면 지금 여기 0이라고 하는 근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근이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극대 극소가 되는 부분이 3개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건 W 모양일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2하고 마이너스 2가 이쪽 근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선생님은 그냥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 개념 이용해서 여기가 X제곱 이꼴 4가 나와야 되는구나. 즉, X제곱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의 P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Q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걸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차피 P하고 이제 그 Q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FX식도 나온 거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FX식 우리가 찾은 거 한번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는 X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X제곱이 되겠네. 어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fx를 구성하고 있는 다항함수의 이 차수를 봤을 때 짝수 차항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우함수가 되겠고, 바로 x 이꼴 0에, 즉 y축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알고리즘 2번으로 넘겨가지고,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x축을 이렇게 했을 때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근을 갖는다 이거죠. f 프라임이. 그럼 거기서 극대극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0,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2, 요렇게 이루어질 거고, 제가 함수 값에다가 0을 넣어봤더니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를 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2에서의 함수 값과 마이너스 2에서 함수 값은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다시 분명히 좌우가 대칭일 것이고, 제가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2를 넣으면 16 빼기 3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fx의 그래프를 대충 본다로 한다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을 거야. 요런 모양이었네. 그리고 제가 혹시 1회차 학습 이제 자료실에 올려드렸던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가 이렇게 딱 대칭인 요런 이제 그 중앙의 극대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좌우가 대칭이면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2가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가 2 루트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럼 이것이 바로 이 이제 4차 함수를 4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8의 해가 맞게 되는 거죠. 0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완벽하게 이제 그래프가 이해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TMI로 얘기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 fx를 그린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해석한 것이 어디까지냐면 제가 슬래시를 그었던 거기까지 직독직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뭘 하고자 하는 건지를 한번 봤더니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y는 f2요. 어? f2요? 나 이거 지금 구해놨는데? 그거 아까 전에 마이너스 16이라면서요. 예. 네. 그러면 마이너스 16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를 뭐 했단 얘기예요? 대칭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요렇게 대칭을 시켰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이게 마치 우물에 비춰진 물이고 반사된 거라고 내가 봐도 이렇게 될 정도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뭐라고 하겠다? GX. 오케이. Got it.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거기 알고리즘 3번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보가 될것 같아요. G에 P 플러스 Q를 그려라. 잠깐만. P가 뭐였지? 0. Q가 뭐였지? 마이너스 4. 그럼 결국에는 G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퀘스천이에요. G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을까 봤는데, 지금 여기가 1.4 정도 되잖아요. 그쵸? 루트 2가 1.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봤자 마이너스 2.8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는 조금 더 왼쪽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제가 거기를 한번 그어볼까요? 제가 이것도 조금 더 그어볼까? 그러면 대충 요런 데쯤 있는 거죠, 요런 데. 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이 값이 우리의 질문이네요. 제가 이거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 진짜 이 GX를 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요. 저 여기의 값알수 있나요? 여기 값? 네, 알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핑크 색깔은 우리가 이미 벌써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4를 어디다 제가 넣겠다는 얘기냐면 이 y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fx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4를 넣는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아까 제가 적어왔는데. 네, 128이 나와요. 계산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4의 4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제가 구해보니까 이게 128이 나오거든요. 여기 값이 128이에요. 그러면 이 128과 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 16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서로 같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이 값이 정확하게 128과 별이라고 하는 값의 중앙값, 딱 정중앙. 평균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별이라고 하면 별하고 얼마를 128을 더해서 2로 나눈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구나. 이 알고리즘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이 말인 거죠. 아, 따라서 우리가 별을 구하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32가 돼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60이 되겠더라. 선택지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푸는 거는 푸는 건데 아 이런 기하학적인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뭐 2루트 2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선생님이 배웠던 개념을 소급 적용하기에 좋은 그림이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해설은 마치고요. 제가 잠깐만 TMI로 요 얘기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회차 모의고사를 풀었었 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나왔던 그냥 예시로 들게요. 얘들아 어떤 함수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로선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x 자리에 뭘 넣어야 되냐면 4-x를 집어넣는 행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2를 두 배한 4 빼기 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구할 때 내가 이 행위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알고리즘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세로선이 아니라 가로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4-x를 넣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인데 만약에 제가 이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자리에 똑같은 개념으로 이걸 두 배인 마이너스 32-y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외우기 괜찮죠? 왜? 여기도 똑같이 두 배가 됐듯이 마이너스 16에 두 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y 자리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식이 핑크색으로 맞춰서 써볼까요? 그러면 저 y 자리가 마이너스 32-y는 fx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32 빼기 fx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x를 실제 구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낸게 아니다. 오히려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하학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라는 거다. 이걸 진짜 GX를 진짜 이렇게 구해서 풀라는 건 아니지만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 스킬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조금만 도전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10번 문제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심화 개념까지 한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9번 문제, 4점짜리 문제의 시작이었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도 제가 맨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하지만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A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A1 그러니까 틀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선생님처럼 왜 못했을까요 제가? 그러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A1이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뭐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어. 그래놓고 하나는 AN이고 하나는 SN 이게 이렇게 번복되어 있는 그런 등식이 나오게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뒀겠죠.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일단은 AN은요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제가 R은 모르니까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일단 한번 써서요 요걸요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 N 플러스 1이니까 왼쪽은 3분의 1을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고요. 그럼 너 오른쪽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일단은요, SN은요, R-1분의 A1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넣잖아요. 그럼 R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의 개념으로 그냥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3 넣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식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는 k값과 r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요 이 문제는. 이해 되셨어요? 왜? a1 알아요 3분의 1인 거. a3요? 몰라요. 근데 r만 알면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뭘 구하라는 거냐면 A1으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의 4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A1은 이미 벌써 출제자가 3분의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R 찾아 산말리인 문제인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R을 어떻게 찾을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은 무슨 원리를 이용했다고요?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했다. 뭐 이게 지금 다항함수가 아니라서 요렇게 풀려고 하는 거는 구태여 우리가 얘기하자면 약간 개수비교법처럼 푸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비교하겠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하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적절한 값을 대입해보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n에다가 한번 1을 한번 대입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왼쪽은 a2가 될 거고 k의 1-s1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s1은 a1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3분의 2k라는 걸 알게 되죠. 잠깐만. 그러면 a1이 3분의 1이었는데 두 번째 항이 3분의 2k가 됐다는 얘기는 저기다가 얼마로 곱했다는 거예요? 2k를 곱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r이 2k이구나 라는 걸 일단은 알게 돼요. 관계식을 하나 찾았네요. 그럼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2번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그러면 n에다가 한번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이 뭐가 되느냐? a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3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3는 여기다가 2k를 곱한 거기 때문에 3분의 4k제곱이 a3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2k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k 하시고 1-s2인데 s2는 3분의 1 한번 빼고 s1도 빼고 아 미안해요. a1도 빼고 a2도 빼야 되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게 k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었죠? k가 0부터 1 사이인 어떤 상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약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3분의 4k가 되고 요쪽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2k는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로 약분을 주시면 여기서 k값이 3분의 1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 속하면서 r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오히려 괜찮았다. 그럼 나 지금 r값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났죠. 저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그 다음에 r제곱은 9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의 4제곱은 이걸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81분의 16이 되겠죠. 요거 뭐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됐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43분의 몇 얼마가 나오냐면 133이 나온다. 요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성태지 몇 번이 정답이죠? 2, 4.

43분의 133. 네,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 얻어가셔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보세요. 제가 요 지금 식과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물론 이제 여기 am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am 플러스 1은 3분의 1 곱하기 r의 n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sn을 여기다가 넣어서 식과 식을 비교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항등식의 원리 중에서 좌우가 똑같아요라고 하는 계수비교법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계수를 비교한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항등식의 원리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원리가 수치를 대입해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충 자연수 몇개 넣겠다. 그러기에 가장 쉬운 자연수는 n=1과 n=2죠. 두 개를 넣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야지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던 좀 독특한,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었다. 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저 식을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상황이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을 출제된 포인트가 보인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을 좀 슬기롭게 이게 과연 최선일 것인가라고 선생님도 약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고 그 부분만 잘 넘겼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최종 정답까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조금 재밌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함께 이제 10번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4점짜리 문제지만 뭐제 생각에는 9번 경중을 따지기가 힘드네요. 9번이 더 어려웠을까, 10번이 더 어려웠을까? 하나는 수학 2고 하나는 수학 1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9번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좀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첫 번째 해설 강의에서 만날 마지막 문제 11번까지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저는 너무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괜찮았다라고. 지금 이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림만 딱 주어졌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작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랬으면 이 문제는 난도가 굉장히 쉬워졌을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데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그 a는 여기 지금 밑에 있어요. 그러면 y는 log ax-1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뭐와 어쩌고저쩌고 너무 어려워. 내 작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y축 여기 있고요. x축 여기 있습니다. 제가 y는 로그 a의 x-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점근선 빨리 진수 0 만드는 곳 그려서 여기를 1이라고 표시한 상태에서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뿌리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y는 로그 a의 x-1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그럼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1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제가 대충 여기를 갖다가 점 p라고 한번 찍어보죠. 그리고 x축의 평행, 제가 얘기했죠. 이제 나중에는 x축의 평행한 거랑 y축의 평행이 헷갈려요. 여러분, x축의 평행은 요거죠, 요거.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로그 ax-1의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그럼 이걸 쭉 그어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하겠다.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곡선 y는 로그 ax-1과 x축이 만나는 요점, 요 점을 내가 S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S라고 하는 요 점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는 2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PQ의, 여기까지, PQ의 길이가 3QR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만. PQ의 길이가, 요기 길이가 요기 길이의 몇 배다? 3배다. 여러분, QR은 1이에요. 여기에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지금 3이 되겠네요, 지금. 요런 상태에서 PRS의 넓이가 4래요. PRS? 요거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4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결국 A의 값을 구해봐라. 끝! 뭐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인데? 나 그럼 여기 높이는 바로 이점 P의 Y좌표, 즉 Q의 Y좌표, R의 Y좌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왔으니까 여기 X좌표는 4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다가 4를 넣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A의 3이 되겠다. 이게 높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끝났네. 그러면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넓이가

0: 4인데 이 4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선생님은 여기를 밑변으로 보려고요. 그럼 4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 S는 아까 전에 2였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0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S라고 하는 이 점과 R이라고 하는 점과 P라고 하는 점을 만든 요 삼각형. 그럼 여기를 밑변이라고 보고 높이를 로그 A의 3이라고 보면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넓이가 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로그 A의 3이다.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나? 너무 쉬운데?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2도 약분해주면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로그 A의 3이 2가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돌아가면서 A의 제곱은 얼마?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는 1보다 큰 상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루트 3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그럼 선택지 몇 번이 정답입니까? 네,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결국에 이 문제는, 여기 잠깐만 감독님 한 번만 더 비춰주시겠어요? 내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문제가 22번 같이 그렇게 완전 헤비한 번호대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되어 있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도형과 뭐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내가 점을 잘 찍으면 되는데, 그게 지수함수에서 나올 때도 있고, 로그함수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건 지금 모의고사 풀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림을 하나도 안 주고,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에 잘 작도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Q하고 R이라고 하는 점을 잘 찍어서, 내가 이 그림만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 들여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다면 밑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여기까지는 그냥 원큐에 가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제가 수학원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때요 정도 사이즈의 4점짜리 문제 얘들아 나쁘지 않다 충분히 맞춰주자 점만 잘 찍으면 된다 요렇게 봤던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면서 선생님은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요 정도 되면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문제 가장 마지막 문제인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번째 문제인 12번부터 저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복습 잘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드디어 사학윤리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파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파트는 이제 사회 사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상사회에 대한 설명, 그쵸? 아니면 자유에 대한 설명, 사회의 계양론, 그리고 뭐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평화 이렇게 딱 가게 되면 파트가 다 끝나게 됩니다. 수능 완성인 만큼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 또한 풀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강의라는 건 항상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는 거 중요한데 그 음식들을 소화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부하고 복습하길 바라고요. 궁금한 것들 언제든 여러분들 편하게 후기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서양윤리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실존주의, 실용주의 바로 보겠습니다. 네, 수능 문제 여러분들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사파를 굉장히 잘 그리셨다, 그치? 사실 누군지 알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볼게. 절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네, 키워드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신과의 절대적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신과 절대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은 신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던 신 앞에선 단독자 누가 떠올라야 될까? 바로 키르케고르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었지만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키르케고르를 확인할 수 있던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일단 뒤를 더 보겠습니다. 단계가 지금 쫙 나와 있죠. 첫 번째, 인간은 인생을 향락하려는 심미적 단계의 쾌락에 절망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되고요. 심미적 단계에만 머물기로 결단했다면 윤리적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도 유한성과 불완전성에 절망하게 되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만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여러분 단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윤리적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인간은 양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성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를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과 나의 유한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또다시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단계 또 비약을 이루게 되면 마지막 여러분 단계, 바로 이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인 신에게 자신을 홀로 완전히 내맡겨야 된다.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얘기했었던 실존의 여러분들 세 가지 단계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누구였다? 키르케고르였다. 바로 한번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심미적, 윤리적 단계에서는 절망 상태에 있는 존재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적 실존으로 나아가야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 갖고 올때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수능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막 처음 보는 개념과 처음 보는 선지, 처음 보는 문장이 막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지문을 빨리빨리 보면서 그냥, 심미, 윤리, 종교, 오케이, 오케이, 이거, 키르케고르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수능에 출제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지문, 하나의 선지도 정말 몇 날, 며칠 걸려서 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의 지문을 낼때 그냥 갖고 올까? 선지를 낼때 그러면 그냥 갖고 올까? 아닙니다. 다 연결될 수 있게 최대한 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상가를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을 갖고 오려고 하고, 두 번째, 지문과 선지랑 맞닿아 있는 선지를 만들려고 하고, 세 번째, 유추될 수 있는 선지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그런 노력들을 하셨겠구나라는 존경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막 기출문제 볼때 그냥 빠르게 막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맥락들을 다 연결 지으면서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기출을 풀고 정리한다는 느낌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1번 정답 체크하시고 그런 공부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인간은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본질을 창조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신 앞에선 단독자랑 연결지어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 포인트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좀 사르트르랑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르트르의 경우에는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인간은 비약 없이 종교적 단계에서 심리적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비약 없이도 틀렸고요. 이 단계 순서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심미적 단계는 여러분 1단계, 2단계, 윤리적 단계, 3단계가 종교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심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윤리적 단계에서 비약을 거쳐서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인간은 대중적 반응을 통해서만 참된 실존 회복이 가능하다. B 틀렸습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바탕으로 신의 은총을 받고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다시 절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참된 실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종교적 단계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여 절망 극복이 가능하다.

삐뚤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결정적인 단서는 이미 지문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걸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사르트르, 듀이, 듀이, 사르트르, 키르케고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경우에는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두 사상가는 먼저 베이스를 잘 잡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 여유가 되면 하이데거, 야스퍼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여러분들 실용주의 떠올리면 되고요. 나아가서 제임스 또한, 현금가치를 얘기했던 제임스 또한 기억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두 명씩을 묶었으니까 둘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또 가능하겠지, 그치? 네, 둘이 갖고 있는 현대 서양 윤리의 공통점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바로 핵심 구조 판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고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실존주의 여러분들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르케고르라는 경우에는 신화폐성 단독자란 포인트 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게 되면 절망에 이르게 된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결정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답은 진리는 주체성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너의 인생에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명언을 네. 드라마 속 명언을 떠올리기 바라겠습니다. 참된 실존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신미, 윤리, 나아가서 종교적 실존으로서 신화폐성 단독자로서 우리가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복습. 사르트르 여러분들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나오는 포인트,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망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은 불성실로 이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신에 의지하지 않고 결단 내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실존을 회복하게 됩니다. 야스퍼스의 경우에는 한계 상황 포인트 잡아주면 되고요.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자각,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실존 회복할 수 있다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참고로 생활과 윤리에서도 언급이 되니까 공부할 때 같이 보시면 좋아요. 실용주의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현금가치 얘기합니다. 유용성을 지닌 가치를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생활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를 여러분들 이어받아서 뒤의 경우에는 도구주의, 지성적 탐구, 도덕을 강조합니다. 이 지식과 이론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 성장, 진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성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교육과 민주주의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은 여러분들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성장하는 겁니다. 도덕의 목적은 성장 그 자체입니다. 고정불변의 진리가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도덕이 되겠죠. 도덕의 의미는 바로 도덕의 목적은 성장 자체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비교 포인트로 이렇게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키르케그로랑 사르트르의 경우에는 요 신에 대한 관점에서 또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내려와서 공통점 보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키르케그로와 사르트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둘의 공통점, 인간의 불안이 참된 실존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린 기본적으로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불안을 통해서 오히려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사르트르랑 듀이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둘 다 현실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현대 서양 윤리의 공통점 부분들도 확인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우리 실전 감각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때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죽음이라고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볼게요.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지만 현실에서 절망은 비참합니다. 네. 절망에 빠지는 게 일단 좋아 보이진 않아, 그치?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병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침범한 셈인데 그래서 그는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병의 결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최후이며 이 병으로부터의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절망에 빠져서 결단을 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비판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과 그 고뇌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여러분 뒤에 볼게요. 이 생각은,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기 쉬운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정신을 가다듬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여러분 얘기하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실존 단계로 나아가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런 극복 속에서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여러분들, 신 앞에선 단독자의 신이란 존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 진리를 만들거나 할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유한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절망에도 빠지게 됩니다.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나아갔던 사람이 유한성을 통해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의 선택만이 나의 정답이었다, 주체성이 진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존재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를 내맡겨야 됩니다. 네.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갈수 있어. 그런데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행동을 해야 돼. 네.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이러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야.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나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이런 절망이란 것은, 네. 어쩌면 우리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드는, 참된 실존을 만들게 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앞에서 나왔던 거지만, 이 심미적 단계에서 절망에 빠져서 업그레이드, 윤리적 단계로 나아가고, 윤리적 단계에서 절망에 빠져서 종교적 실존으로 나아가고, 이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윤종신으로 딱 이렇게 나오네요. 네. 요거는 3단계겠죠. 1, 2, 3. 이게 이제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기억하면 돼. 오케이. 이 사상가 여러분들, 키르케고르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사상가의 밑바탕에 기독교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와닿을 수 있는데, 와닿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윤리를 공부하는 건늘 말하지만 윤리 전문가, 윤리 교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를 떠올려 보면서 지혜를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흔들릴 때, 방황할 때, 이 키르케고르는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니까 제가 넘어가고 바로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신이고 자연임을 자각할 때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신이고 자연이다라는 건 앞서 나왔던 스피노자가 오히려 떠오르지, 그치?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오히려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네. 신앙을 통해서 신의 구원받을 때 참된 실존 회복한다라고 바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실존적인 상황에서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이 바로 진리이다. 그렇죠? 네. 너가 지금 마주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정답은 주체성이다. 너의 결단, 너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나의 선택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런 선택을 언제 할 거냐면, 인생에서 정말 많은 순간 선택하게 될 건데, 처음 마주하는 건 아마 대학교를 어디 있을지, 그렇죠? 학과를 어디 갈지, 네. 이런 고민들을 첫 번째 결정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결정의 과정에서 때로는 회피하고 미룰 수 있겠지만, 그런 회피하고 미루는 모습은 여러분들 자신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단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가정에 대한 결단, 그 이후에 여러분들 삶들에 대한 결단을 계속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결정의 순간 키르케고르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나중에 한번 떠올려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10년 뒤에.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별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인간은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됐죠? 릴입니다. 윤리 규범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만 인간은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나아가서 자신의 유한성을 발견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업그레이드, 바로 이 종교적 실존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틀렸다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고요. 몇 번에 있죠? 네, 3번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네, 넘어가서 여러분들, 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이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주겠습니다. 신은 실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온갖 속성을 지닌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이며, 신 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실체, 신.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야 돼? 근대, 네, 서양, 근대 사상가 스피노자가 딱 떠올라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기독교를 믿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딱 누구를 말하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딱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는 신은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탄원하고 있어. 이 순환의 신을 감히 믿고 받아들일 용기를 지니지 못한 자는 누구나 절망해. 바꿔 말하면 이 신을 우리가 감히 믿고 받아들여야 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신앙을 갖고 나의 선택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는 신이 주고자 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단독자는 절망하든지 믿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 절망에 빠진 개인에게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든 아니면 한 단계 비약해서 종교적 실존으로 올라가든. 그 부분 여러분들 떠올리면 되고요. 바로 을은 키르케고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신이라는 존재와 스피노자의 신이라는 존재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신은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실체로서의 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하면 바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 그러면 얘기했었던 지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필연적 인과 법칙을 우리가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그쵸, 알때 느끼는 만족감, 그게 바로 지복이다. 3번입니다. 예술과 유희에 몰두하는 삶은 절망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예술과 유희에 몰두하는 여러분 삶은 심미적 실존의 단계가 되겠죠, 그쵸? 그때 단계의 삶은 절망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게 할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종교적 실존 여러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사유하는 게 아니야. 그걸 넘어서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실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이 키르케고르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예시를 맡습니다. 네. 신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라고 막 고민하면서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신을 딱 믿고 신앙을 바탕으로 아들을 딱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딱 이제 천사가 등장해서,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취소하면서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네. 4번 여러분 됐고요.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실현하려면 인격신에게 귀의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들, 뭐가 틀렸을까? 갑이 틀렸죠, 그쵸? 갑의 스피노자 여러분 경우에는 신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바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고요. 반면에 키르케고르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격신,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에게 귀의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갑은 틀렸고 을은 맞고요. 둘 모두의 공통점이 나와야 되는데 갑에게 틀렸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에 대한 여러분 비교 포인트로 이렇게 스피노자랑 키르케고르를 비교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스피노자랑 또 앞에 나왔었던 중세 서양 사상가들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볼게요.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인간을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비난은 영웅은 영웅으로 태어나며 비겁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한대요. 네. 야, 줏대 없는 인간을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어. 근데 내 생각은 달라. 야, 영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산 거야. 근데 느끼는 최근에 생각이 뭐냐면 내 모습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나의 선택과 나의 습관과 내가 지향하는 그 방향성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방향을 잡으세요. 네. 내가 순간순간 부끄러워하는, 내가 순간순간 괴로워하는 그런 방향과 습관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빛날 수 있고 멋있다고 느끼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실존은 본질에 앞서니까. 네. 바로 사르트르가 그러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겁한 자도 비겁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영웅도 영웅이기를 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행동으로 정의해야 되고, 행동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기에 본질보다 앞섭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누구? 바로 사르트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1번 가겠습니다. 인간은 사회 참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르트르라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에게도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참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기 혼자만 살고 혼자만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큰 의미에서의 책임을 얘기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보편적인 윤리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여 절망을 극복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보편적인 윤리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마주한 상황에서, 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 앞서 배웠던 여러분 칸트. 의무의식 선의질부터 우리가 행동해야 돼. 공리주의. 야,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를 해야 돼. 인간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 지금 마주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너의 결단을 내리라는 게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번 여러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답 1번 나오긴 했네요. 오케이, 1번 체크. 3번입니다.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미리 주어진 삶의 목적을 실현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삶의 목적은 미리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아, 그래, 우리 아들 나중에 윤리교사, 윤리 강사 시켜야지. 이런 막 목적을 갖고 여러분 제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네. 제가 태어나서 저의 삶을 만들어 갔다고요. 네, 미리 주어진 삶의 목적은 없다라는 걸 지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하여 B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판사에서도 바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르트르에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선지입니다. 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신에게 귀의하기로 결심할 때 실존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이 사르트르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준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워주고 있죠.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5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오히려 이제 키르케고르랑 맞닿아 있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1번. 다음 문제. 이제 5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죽음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두려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야, 죽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너가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괴롭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그 탓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돌려야 된다.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사람은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탓만 하지만 깨우친 사람은 자신을 탓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닥쳐와도, 막 무서운 결함 닥쳐와도, 나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네. 고대 서양 사상가 스토아학파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스토아학파 여러분들 잡아주면 되고요. 스토아학파에서도 갑은 에픽테토스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모르셔도 문제 풀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죽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아, 죽음으로 지금 테마를 잡아서 보고 있구나. 그치? 죽음과 같은 여러분 한계 상황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고 얘기하죠. 한계 상황을 얘기했던 야스퍼스다 연결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미로와 같아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인간은 타자와의 실존적인 연대를 통해서, 갇힌 존재를 넘어설 수 있으며 초월자와의 만남 속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월자를 여러분 얘기했었던 야스퍼스를 또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야스퍼스, 키르케고르, 초월자로 연결 같이 해서 볼수 있고요. 네, 사르트르는 이 신보다는 이 인간의 결단을 더 강조했다는 걸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을 한번 잡겠습니다. 을은 누구? 야스퍼스.

네, 여러분들이 생활관리를 배우게 되면 거기서는 과학기술 파트에서 나오죠, 그렇죠? 네, 이제 바로 한번 기억 보겠습니다. 죽음은 초월적 존재인 인격신과 마주하는 계기가 된다. 스토아학파의 여러분들, 신은 네, 인격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타인과의 소통은 고립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여기 지금 빨간 펜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스퍼스를 공부하면서 이거 실존적인 연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고립된 자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면 할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했지만 여러분들 지문 속에 힌트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문을 볼때 빠르게 누군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했었던 이런 포인트들 또한 같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좀 특이한 포인트, 좀 구분되는 포인트, 여태 안 배웠던 포인트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지문 속에 명확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 때 소개된 그런 조금에 더 나아간 선지들 지문들의 경우에는 다시 또 수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쌤, 어떻게 장담하나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모든 모의평가나 수능을 다 분석하면 그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막 분석해보면 6월, 9월에 나왔던 게 다시 또 수능에 나오고, 6월에 선지로 나왔던 게 수능에서는 지문으로 나오고, 9월에 지문으로 나왔던 게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선지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모의평가 수능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럼 조금 플러스되는 포인트, 심화 포인트들의 경우에는 앞선 모의평가가 반복되어 나온다. 수능으로 이어져 나온다라는 걸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니은 동그라미 디귿 보겠습니다. 초월자와 단절하고 홀로 설때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위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 초월자랑 만날지 뭘지 단절할지 모를 수 있어. 근데 위에 지금 지문만 봐도 만남이잖아, 그치? 단절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스퍼스 이런 경우에도 여기 언급된 것처럼 초월자와의 만남 속에서 참된 실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리을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히 야스퍼스는 여러분들 한계 상황 속에서 성찰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스토아학파의 경우에도 너가 지금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함으로써 너의 삶을 살수 있다. 아파트의 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리을은 둘 모두에게 동그라미가 되기 때문에 네, 정답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의 네, 이렇게 4번이란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할 때 사실은 참된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 실존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해서 야스퍼스만 해당하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 놓고 봤을 때는 스토아학파 또한 그렇죠? 스토아학파도 여러분 분명히 이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된다는 걸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좀 표현들을 자주 공부하는 것이 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문제의 실전력을 키우는 건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음 이제 편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편지를 또왜 쓰셨을까? 그렇죠? 네,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너가 물어봤던 지식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답하겠대요. 지식의 의미에 대해 지금 말하겠대. 근데 바로 뒤에 나왔어. 뭐야? 지식은 인간이 마주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지식이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실용주의 지금 계보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통해 얻은 지식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일 때 우리가 믿을 만한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정불변의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상황 속에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개인의 관점을 넘어서 사회적 유용성의 관점에서도 평가되어야 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문제 해결 방법과 대안 또한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고정된 게 아니야.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게 의미 있는 지식이 되는 거야.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인간이 환경에 더잘 적응하며 삶을 개선시키는데 지속적인 진보의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 해결, 막 개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딱 연결해서 보시면 돼.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과학적 탐구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은 모든 지성적 활동에 해당하며 둘다 인간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 발전, 개선, 진보시키는데 이끄는 탐구의 한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상 편지를 보면서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올라야 될까? 바로 도구 듀이. 그쵸, 여러분들. 실용주의 도구 듀이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듀이.
만약에 제임스가 출제가 된다면 현금 가치와 같은 그해에 딱 포인트가 나오는 선지 지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흐름 속에서 도구주의, 실용주의 관점 뒤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성적 활동이라던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것들도 뒤에 힌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한번 정답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회 진보에 기여한 지식은 고정불변의 지식, 진리가 된다. B 틀렸습니다. 위에 다시 나오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고정불변의 진리는 없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보편타당한 도덕원리에서 유용한 지식을 추론해야 된다. 보편타당한 도덕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설을 세우고 해결하고 탐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리 지식을 확인해야 되겠죠. 3번입니다. 유용한 결과랑 관계없이 B 틀렸습니다. 왜? 어? 쌤 이게 무슨? 오케이. 위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회적 유용성의 관점에서도 평가돼야 된다. 사회적으로 더 유용한 결과를 갖고 와야 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걸 포인트로 해서 공리주의와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진보의 과정보다는 정적인 성과나 결과가 더 의미가 있다. B. 진보의 과정. 나아가야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지식의 수정 가능성을 수용하고 부단히 검토하고 개선시켜야 돼. 문제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또 지식도 여러분 바뀌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개선시키는, 성장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적절한 진술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먼저 갑부터 보겠습니다. 되게 여러분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또 지문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특히나 이제 생활과 윤리에서도 인간 중심주의에 이 사람 나올 때 언급되는 지문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방치된 지성만으로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답니다. 포인트, 여러분들. 지성도 도구가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이제 우리는 이걸 딱 떠올라야 돼. 어떤 표현이 딱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베이컨 여러분들 근대 서양 사상가로서 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삶의 편리가 증대된다. 따라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라는 표현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베이컨 또한 이런 표현 속에서 지성, 도구, 그쵸? 지식이고 팀이다, 삶의 편리함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사상가와도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라는 걸 떠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비교가 되려면 한 기준 이상에서 분명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돼. 이해가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 팀들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야. 적어도 비슷한 기준에서 역량을 평가를 할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전혀 딴판에 여러분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볼 때, 지문을 볼 때, 어떤 걸 근거로 좀 갖고 와서 비교시키려고 하셨는지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베이컨 되겠습니다. 이제 을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선은 어떤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현존하는 현실 속에 결핍이나 악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도덕적인 선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요리책의 요리법처럼 적용해야 될 일련의 규칙도 아니라고 합니다. 고정불변의 그런 게 아니야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덕에서의 필요는 탐구와 고안에 관한 특정한 탐구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난점이나 악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탐구 방법, 다루기 위한 유효한 가설로 사용될 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고안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야.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상황에서 더 나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갖고 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 도덕의 목적은 성장 그 자체야라는 것과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라는 단서가 사실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여기 나오는 도덕이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유리책의 요리법처럼 적용해야 될 일련의 규칙도 아니라는 건 실제로 앞에서 기출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쫙 보면서 요
문장이 어디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의뢰는 이제 주의가 나왔습니다.

0: 패권과 듀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갑은 듀이, 을은 베이컨. 제가 이제 EBS 공지사항에다가 저의 자료실에다가 드라이브 링크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 드라이브 링크를 가시게 되면 여태까지 나왔었던 윤리와 사상의 주요한 지문들, 사상가마다 지문들을 제가 추려낸 게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름대로 원문들 보면서 더 추가시킨 것도 있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슬슬 이제 개념도 잡히고 완성도 보고 있다면 그 자료 또한 같이 보면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막 것들이 겹쳐가지고 추가적인 작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네, 빠른 시일 내에 작년 수능도 더하고 올해 모의평가도 더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약속을 할게요. 오케이.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기억입니다. A입니다. 주의만 해당돼야 됩니다. 이성을 배제한 경험만이 지식의 근거가 된다. B 틀렸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이거! 그치,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렸나봐. 네. 여러분, 갑은 베이컨이고, 을이 듀이네, 그치?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고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위에가 사실 바로 연결되겠지만, 전 이제 지문이랑 문제가 또 구분되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네. 잡아줘서는 고마워요. 이제 볼게요. 이제 다시 이성을 배제한 경험만이 지식의 근거가 된다. 베이컨에게 틀렸습니다. 바로. 네. 베이컨이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한건 아니야. 네. 따라서 기억은 바로 베이컨에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탐구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둘의 공통점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편리를 증대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탐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무비판적 사고는 탐구를 방해한 요소가 될수 있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네. 특히나 베이컨의 경우에는 이제 우상을 얘기하면서 우상을 타파하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 사고하는 것은 분명히 탐구에 방해가 되고요. 듀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네. 됐죠? 네. 니은, 디귿. 둘다 동그라미가 되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리을까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베이컨에게도 가능하죠. 따라서 베이컨에게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듀이의 경우에도 자연과학적 방법을 조금 폭넓게 이해하게 되면 듀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식이나 도덕이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 진리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듀이의 경우에도 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연과학적 방법이라는 걸 폭넓게 이해했을 때 주의도 가능하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리을은 베이컨이 들어갔으니까 안 되겠죠? 지우시고 정답 니은 디귿에 몇 번쯤에 있죠? 네, 2번에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포인트, 개선이란 포인트로 이렇게 두 사상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고통에서 면제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오케이, 여러분들. 질적으로나. 그쵸? 그래서 쫙 내려가게 되면, 네, 비교의 수단을 잘 갖춘 사람들, 그런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의식, 자기 관찰의 습관을 갖춘 사람들이 느끼는 선호다. 오케이. 네. 우리가 공부했었던 질적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쾌락들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선호도라는 것도 연결지어서 볼수 있겠습니다. 행복은 인간 행위의 규칙이요. 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형편이 허용하는 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런 삶을 허용해야 된다. 그쵸? 네. 그런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도 그런 삶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갑은 여러분들,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겠죠. 이런 공리주의 계보 속에서 싱어가 탄생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을 보겠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방향이야. 과정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어. 어떠한 상태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나아가야 돼. 개선해야 돼. 진보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리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 해도 현재 타락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를 한 시점에서만 딱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방향성을 지금 보는 거야. 여태까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도 그가 타락하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야. 반면에 여러분들, 좋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나쁘고 무가치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방향을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고정된 목적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거만함을 경계하겠다. 우리는 과정을 보겠다, 해결 과정을 보겠다, 개선을 보겠다, 진보를 보겠다, 성장을 보겠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을은, 네, 뒤의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제 넘어가서 바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준칙을 따른 행위는 결코 유용성을 지닐 수 없다. B 틀렸습니다. 왜? 개인의 준칙을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리를 증진했다면 그것은 유용성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오케이. 됐죠? 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지식은 문제 해결에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주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귿, 도덕적 인간이란 도덕적으로 변화해가는, 성장해가는,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지문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문과 연결이 딱 되고 있죠, 여러분들? 네, 그런 의미에서 별표 치고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리을입니다. 결과를 토대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둘 모두의 여러분 공통점. 존 스튜어트 밀의 경우에는, 네, 공리를 증진하는 걸 바탕으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뒤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 개선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의 초점, 문제 해결의 초점. 따라서 네, 리을은 둘 모두의 공통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와 이 앞서 나왔던 이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한 이 공리주의 관점을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서양 파트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가 왔다 갔다 섞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더 크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동양의 경우에는 묶이는 사상가들이 비슷비슷했었는데 서양은 좀 약간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더 비교하는 포인트 위주로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이 긍정할 거고요.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은 부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입니다. 이거를 적어놓고 꼭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갑부터 보겠습니다. 격정 열정의 절제, 냉철한 성찰은 선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인격의 내적 가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봤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간주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오케이, 여러분들. 선의지의 원칙들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최고로 악해질 수 있으며, 악한의 냉혈은 그가 이런 것 없이 악한으로 여겼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선의지란 포인트로 딱 잡아야 돼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칸트. 그래서 선의지는 어떠한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선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문 여러분들, 여기서는 뒤에 사상가랑 비교하려고 출제가 된 거겠지만 이 사상가 자체를 공부할 때도 유용한 지문이에요. 선의지에 대한 특징이 실제로 이 지문 속에서 유추도 가능하고 선지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사상가 칸트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의지라는 게 여러분들 무언가의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 좋은 결과 갖고 왔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왔다, 더 많은 권력 갖고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선의지라는 게 아니에요. 선의지는 옳은 것을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려는 선의지, 그 의욕함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칸트의 관점과도 연결지어서 볼수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네. 건강부학식과 마찬가지로 정직근면 절제 정의도 이런 덕들도 그것들이 획득해야 될 고정된 목표로 여겨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앞서 나왔던 질문과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고정된 목표가 되면 안 돼. 그것들은 경험의 질적 변화의 방향이야. 네. 변화의 방향이야.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는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지금 대비되는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최종적으로 고정된 목적으로서의 건강이 아니라 필요한 건강상의 개선이 목적이자 선이다.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될 종착점이나 한계가 아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목표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성숙해지고 다듬어가는 부단한 과정이 삶에서의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의 목적이 성장 그 자체라고 얘기했었던 뒤의를 딱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해가는 성장해가는 방향성을 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해당하는가? 여러분, 칸트의 경우에는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죠. 그렇죠? 따라서 칸트에게 노가 나옵니다. 네, 바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동기를 토대로 판단해야 되는가? 칸트의 여러분 경우에는 행위의 가치를 바로 선의지나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죠. 따라서 칸트에게는 예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듀이의 경우에는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를 문제 해결, 개선, 진보, 성장으로 보고 있죠. 따라서 동기를 통해 토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에게는 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찾고 있던 정답 바로 네, 이렇게 2번 된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유용성이라는 최고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가? 칸트에게 여러분들 노가 되죠, 그렇죠? 칸트는 유용성이 최고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칸트에게 노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절대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얻은 지식도 수정되고 구성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듀이에게 예스가 나옵니다. 듀이에게 노가 나와야 되는데 예스가 나왔으니까 3번과 같은 방법의 풀이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오류 가능성 있는 지식도 사회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뒤의 경우에 예스가 나오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뒤의 경우에는 요 1번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도덕은 뒤에게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거기 때문에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기출 문제 여러분 풀입니다. 우리 후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길 바라고요. 앞으로 성장,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오늘 교통, 통신,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번 단어는 사실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특히 교통이죠, 교통. 교통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서비스업은 단독으로 나올 때도 굉장히 많죠. 근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엮어서 나올 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 단어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쉬운 그런 단어이거든요. 근데 역시 주요 포인트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잡아가면은 생각보다 또 쉽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맨날 다 쉽다고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뭐야 그럼 언제 어려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 한국지리가 원래 그래요. 한국지리는 항상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더라. 너무 어렵게 꼬아서 생각하면은 괜히 더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국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쉽게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교통, 통신, 그리고 서비스, 뭐 통신은 거의 안 나오죠. 그렇죠? 그 두 개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번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파트로 갑니다.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하면서 소비자 서비스업하고 생산자 서비스업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소비자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누가 이용하는 서비스업? 소비자가 개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업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 물건 사는 거? 아니면은 뭐 자는 곳? 아니면은 먹는 곳? 약간 그런 거 보통 일반적인 개인이 많이 이용을 하죠. 소비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소비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은 여기서 보면은 인구 분포에 따라서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자 서비스업은 특정 지역에 많이 몰리는 반면에 소비자 서비스업은 결국 소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으면 소비자 서비스업 많아요. 소비자가 적으면 소비자 서비스업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산 입지한다라는 거. 그치?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말 그대로 생산자, 생산하는 자, 기업이죠, 기업. 그럼 기업의 본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주요 기관 같은 경우 주로 어디 입지하느냐? 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업 뭐가 있겠어요? 투자 받아야 돼요. 뭐 보험도 필요해요. 뭐 임대도 필요해요.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회계, 세무 이런 서비스업도 필요해요. 그치? 이런 것들 다 내부에서 할수 있지만 외부로 맡기는 게 훨씬 더 금액이 저렴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났다라고 볼수 있겠죠. 200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기업과의 접근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딨어요?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알아야 될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 생산자 서비스업은 그래서 전국에서 시도별로 봤을 때 어디 제일 많아요? 어디 제일 많아요? 바로 나와야 되더라. 이거는 기출이기도 해요. 어디가 제일 많아? 서울이 제일 많지. 그 다음, 경기죠. 그 다음, 다른 광역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도시들이죠, 대도시들. 그치? 자, 이렇게 입지하는 이유가, 아, 기업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경기도 또 대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 100만 넘는 도시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곳에 기업이 많이 있는 거야. 성남만 봐요. 얼마나 많은 IT 기업이 있어요. 지 그런 기업들 도와줄 만한 생산자 서비스업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치? 반면 소비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요거 반대. 어떻게요? 인구별로 나누니까. 경기가 인구 1,400만으로 제일 높잖아. 그 다음이 서울이죠. 그치? 그 다음은 인구 분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죠. 그치? 나머지 뭐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치? 뭐, 그래서 외부화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외부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자 서비스업을 외부로 맡긴다라는 뜻이죠. 그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수단별 특성인데요. 아, 요 정도 특성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근데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보통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그런 거지. 도로가 문제가 나오면은 뭐 도로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여기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곳이다 하면서 지역지리하고 연계해서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막 고속도로까지 어디 지나가는지 사실 다 알기는 좀 그래요. 알면 당연히 유리한 건 맞아.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다풀수 있어요. 몰라도 100%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고속도로의 위치까지 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자주 나오는 고속도로, 뭐 영동고속도로 정도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지. 그런 경우는. 그치?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특성들 뭐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애초에 좀 좁기 때문에 여객이나 아니면은 화물이나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웬만하면 다 도로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철하고 고속철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뭐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도시라고 한다면은 어디 있어요라고 한다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 어디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뭐 광역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울산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울산 자체적인 지하철은 없지만 부산과 연결되는 또 철도는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냥 광역시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울산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또 알아둬야 될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뭐였어요? 서울과 춘천과 연결되어 있는 경춘선이라든지, 그치? 아니면은 1호선, 서울 1호선 어디까지 연결돼요? 충남까지 연결이 됐었잖아요. 경기도까지 연결되는 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아는데요. 그치? 충남 어디요? 충남에서 아산하고 천안까지, 그치? 그래서 아산 천안까지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지. 이제 그런데 좀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선생님 고속.

고속철도 위치 다 알아야 돼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여기다 쓸게요. 이건 지하철이야, 지하철.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요,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일단 자주 나오는 게 있어. 뭐예요? 고속철도의 KTX의 분기점 하면은 청주, 대전이 아니라 청주. 일반 철도는 대전이 분기점이 맞지. 그치?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딱 나뉘는 거. 근데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청주가 되겠죠. 청주 지나갑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다 지나가요. 특별시, 광역시 다 지나가고요. 그리고 호남선 같은 경우는 또 목포까지 가잖아. 목포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그치? 왜냐하면은 경부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산까지 가는데, 호남선은 또 목포까지 가니까 종점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뭐 그거 외에도 사실 나온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될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해도, 웬만하면 다 된다니까, 웬만하면은. 그래서 고속철도도 여러분들이 막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고속철도 외우는 거 조금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치? 그래서 뭐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뭐 해운, 항공, 특성 이런 것도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 항공하면 또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거죠. 국제공항의 위치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생각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권역으로 나누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돼? 수도권 나누고요. 영남권 나누고요. 그치? 그 다음, 호남권. 충청권을 먼저 할까? 그치? 충청권. 그 다음, 호남권. 괜히 권까지 다 썼나? 좀 길어지는 것 같네. 자, 강원권 한 김에 끝까지 기세로 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주권까지. 자, 보통 이렇게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수도권하고 영남권은 워낙 인구가 많잖아. 그래서 여기는 두 개씩 있고 나머지는 한 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더 쉽다니까요. 그치? 수도권에 있는 데가 어디야? 인천, 서울 있고요. 그치? 김포공항이지만 서울이 있다라고 했어요. 서울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그치? 이렇게 김포까지 어떻게 보면 좀 서울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김포의 일부 지역이 딱 김포공항이 서울로 편입이 된 거죠. 또 강원 하면은 이제 양양. 그치? 그리고 충청권 하면은 청주. 영남권 하면은 대구, 부산. 이건 쉽잖아요. 그치? 물론 부산에 있는 공항의 이름도 김해공항이긴 합니다. 근데 김해에 없어요. 이것도 부산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그치? 우리 대도시 하면서 배웠어. 넓어지는 과정에서 김해공항까지 이렇게 딱 부산에 편입이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김해공항. 또 호남권 하면은 이제 무안. 그리고 제주권 하면은 제주. 제주하고 서귀포가 있는데 좀더 가깝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기 어려운 게 무안, 청주, 양양 정도인데, 그래도 조금 반복하다 보면은 또 생각보다 할 만한 게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억해두면은 끝! 기억해두면 끝! 더 이상 할게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자료 분석도 한번 해보는데요. 요 문제. 이런 문제는 좀잘안 나오긴 해요. 근데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때? 저차 중심지. 백화점으로 가면 갈수록 고차 중심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차 중심지의 특징이 뭐예요? 수는 적고 기능은 많고. 그치? 뭐 추가적으로 뭐 사업체당 출하액이라든지 사업체당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은 뭐 외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억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가 다 많은 게 이제 무점포소매업. 뭐요 정도만 기억을 한다면은 요 파트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소매업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외우는 거 좋죠. 좋은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내신에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파트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근데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고차, 저차 딱그 정도만 나누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수가 많으니까 매출액이 당연히 많겠지. 뭐 이러면서. 그치? 뭐 슈퍼마켓 막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될것 같아.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차라리 요게 더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한번 보는데요. 여기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다 나오는데, 시도별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에서요, 가는 모든 지역 중 1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적대요. 전국에서 1차 산업, 시도별로 나눴을 때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디겠어?

떠오르는 곳이 딱한 군데 있죠. 이미 사람은 포화되고 땅 덩어리는 좁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서울이잖아, 서울. 그치? 그래서 가가 서울이라는 말인데요. 서울하고 인천의 특징이 물론 모든 광역시나 특별시가 웬만하면 1차 산업이 굉장히 낮아요. 대도시잖아. 1차 산업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은 특히 더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몇차 산업 중심이야라고 보면요. 전국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 전국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이러면은 서울. 딱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치? 생산자 서비스업이 다 몰려 있는 곳이잖아. 그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사실 웬만한 광역시나 특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3차 산업이 많다라는 건데, 그쵸? 3차 산업 비중이 높은데, 유독 이곳이죠, 이곳. 어디 항상? 우리 광역시 하면은 이 친구만 항상 논외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울산. 울산은 2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시도별로 봤을 때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곳. 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높은 축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문제 풀때 힌트가 많이 되는 그런 광역시이기도 하죠. 그치? 자, 여기서도 보면요. 나는 모든 지역 중에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보아서 제조업이 발달한 울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치? 자, 나머지는 이제 뭐도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야. 우리 1차 산업할 때 그냥 농업이 진짜 많았던 곳이 있었잖아요. 우리 농업의 종사자 수도 제일 많았던 경북, 전남 이렇게였잖아. 그치?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2차 산업은 잘 발달하지 않았죠. 근데 촌락의 비중이 높죠. 그럼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유독 좀 높은 지역들을 보면은 요세 지역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지역은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치?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추가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강원하고 라인 제주 부분이죠. 지. 라가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 제주는 적어볼까 한번. 제주도. 제주 특별자치도죠. 정확히는요. 강원하고 제주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강원. 제주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차 산업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반면, 1차와 3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관광지로 구성되어 있고, 촌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1차, 3차는 높은데 2차 산업은 굉장히 낮은 것도 이 강원과 제주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전북, 전남, 경북 같은 경우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복습이야, 복습. 얘들아 보면요. 충북, 충남, 그리고 경남 지역은 충북, 충남, 충청권 같은 경우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애들 어때?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잖아. 그래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경남도 2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뭐 창원, 뭐 이런 곳도 2차 산업, 뭐 거제 이런 곳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경남의 대표적인 제조업 발달 지역이지. 아니 제조업이 남동이 이미 다 걸쳐 있잖아. 그래서 좀 제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이죠. 그치? 다는 뭐래요, 다는? 다는요, 지역 중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낮고 2, 3차 취업자 수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경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경기 같은 경우는요, 막 엄청나게 큰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촌락에 비해서 2차 산업의 비중은 당연히 높죠. 그리고 2차 산업이 좀 발달하면서 1차 산업도 같이 발달한 촌락 비율이 높은 곳에 비해서는 또 1차 산업 비중이 좀 적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상대적으로 경기는 좀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요게 답니다, 요게 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은, 아, 1차, 2차, 3차 산업 다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잘 해두세요. 제가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 알겠죠? 자, 자료 분석 2번입니다. 여기서도요, 다 살펴보진 않을 거야. 근데,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은 왜 인구가 많겠어? 라고 한다면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겠지.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내 총생산 자체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순위 1위, 2위 정도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요. 1위, 어디였어? 울산. 2위, 시도별로 봤을 때, 충남.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뭐, 그 다음이 뭐, 서울, 전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울, 전남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되지만, 울산, 충남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울산, 충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울산. 인구가 100만 정도예요. 그런데 거의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 제조업이. 제조업 그 자체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에요. 충남은요, 촌락의 비중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인구 자체가 좀 적죠. 인구 자체는 적은데,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좀 많이 발달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시가 뭐 울산이 되는 건데, 한 번씩 읽어볼게요, 여기 내용. 네. 읽어보면은. 자,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A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입니다. 결국 인구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 따라서. 자, 인구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서울이 B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근데 또 경기에 비해서 서울이 인구 대비해서 지역 내 총생산도 높잖아. 그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값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거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지역은요. 인구 규모가 작아도 지역 내 총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치. 특히 뭐냐면 특히 제조업이야. 제조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그래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시가 어디래? 울산이고요. 그치. 그 다음 나머지는 좀 제주가 되겠죠. 제주는 뭐 여기서의 또렷한 특징은 없습니다. 왜냐면 1차, 3차, 3차도 생산자 서비스업이 아니라 소비자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지역 내 총생산 자체도 좀 적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 그치. 네, 뭐요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인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수록 인구는 적은데 높아진다. 알겠죠? 서울은 인구는 많지만 워낙에 고도화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높은 편이다. 뭐그 정도까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뭐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한번 아예 복습하고 넘어간다? 약간 요런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 볼게. 자, 채소 요구치, 정기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입니다. 기역은, 정기시장은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니은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시장이 뭐야?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정기시장이야. 항상 열리는 시장은 상설시장. 그치.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 최소 요구치가 요 정도는 되어야 돼.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요거밖에 안 된대.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소비하는 사람은 요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러면, 할수 있는 방법이 뭐야? 장사가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럼 할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동하는 방법이지. 상점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잖아. 상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뭐야? 7번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이게 7일장이지, 뭐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충족을 할수 있는 거야. 적어도 유지될 수 있는 중심지가. 그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같은 정기시장 같은 경우는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좁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최소 요구치는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럼 최소 요구치 어떻게 돼요? 나는 하루에 10명이 필요했어. 근데 그 주변이 20명이 됐어. 그럼 최소 요구치가 좁아지겠지. 그치. 좁아지겠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치? 아닙니다. 3번입니다. 리을은요, 전통시장은요, 비읍, 전자상거래보다 상거래 활동에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그치. 전통시장은 당연히 전자상거래보다,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시공간적 제약이 클 수밖에 없지. 정답 3번이죠. 네.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었습니다. 그치. 나머지도 볼게. 자, 미음이 뭐예요? 대형 창고형 아울렛 매장. 그치. 백화점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크지 않죠? 백화점이 대도시의 도심과 부도심에 입지를 해야지 최소 요구치를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치. 5번입니다. 전자상거래는요,
기업, 전기시장보다 택배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죠. 뭐, 더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 3번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2번입니다. 지도는 두 소매업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다 소매업태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자, 백화점, 편의점, 누가 더 저차야? 편의점이 저차고 백화점이 고차가 되겠죠. 그럼 수적으로 봤을 때 고차가 많아야 돼? 저차가 많아야 돼? 저차가 많아야죠. 더 많이 분포하는 게 바로 저차인 편의점이 될 거고, 색깔 좀 달리할까 헷갈리니까 편의점이 될 거고, 가가요 백화점이 되겠죠. 그쵸? 자,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상대적 특성 고를 때요, 저는 보통 하나를 딱 정해놓고 골라요. 특히 눈이 좀안 좋다 보니까 실선을 웬만하면 좀 보려고 합니다. 실선 중심으로. 그럼 나는 가를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 최소 요구치 당연히 더 넓어요. 넓을 수밖에 없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을 이용해야지 백화점이 유지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치? 상품 판매 종류 기능도 당연히 많아요. 그쵸? 기능 많죠? 사업체당 평균 고객 수도 당연히 많아요. 그쵸? 일일 평균 영업시간은 더 낮아요. 백화점은 저녁 되면 닫아. 편의점은 24시간도 많잖아. 그치? 정답 1번입니다. 사실 뭐 말하면서도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왜? 아,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내용들.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좀 낮죠? 자, 3번입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다 소매 업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 무점포 소매요.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냥 제일 많은 거. 사업체도 제일 많아. 종사자도 제일 많아. 사업체도 제일 많아. 그냥 다 많아. 뭐예요? 다가 무점포 소매 없이. 무점포 소매업. 그래서 무점포 소매업은 찾기가 좀 쉬워. 그치? 점포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한 두세 명이요. 한 명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게 무점포 소매업이 얘들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 성인 돼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치? 자, 근데 가하고 나 요것만 딱 구분하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고차냐 저차냐 딱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에이, 고차 저차도 도시 체계에서 차라리 문제가 더 많이 나오지. 이렇게 이제 소매업, 백화점, 뭐 편의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가 백화점이죠. 수 자체가 적으면서, 그치? 종사자 수도 적고 매출액도 적은 거죠. 물론 사업체단 매출액은 가장 많지, 물론, 그치? 근데 수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는 좀 낮죠. 자, 나는 편의점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가는 백화점은요,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멀다. 자, 이 말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다. 뭐 배우지가 더 넓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멀리서 백화점을 더 많이 이용할까? 멀리서 편의점을 더 많이 이용할까? 그러니까 백화점을 가려고 원정을 떠날까? 편의점을 가려고 원정을 떠날까? 생각하면은 되게 쉬운 답이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거는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네, 맞는 말입니다. 2번입니다. 편의점은요, 무점포 소매업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대면 접촉의 빈도가 높다. 그쵸? 무점포 소매업은 대면 접촉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막 거래를 해도 되잖아. 그치? 점포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어, 사람이.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입니다. 무점포 소매업은요, 백화점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체당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백화점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워낙에 규모가 크잖아. 하루 평균 이용 고객도 엄청나게 많고요. 택배업 성장에 영향을 준 것은 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요 정도. 네. 그냥 넘어갈게요. 뭐, 자주 나오는 파트 아니니까. 자, 4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간접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돼.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는요, 가, 나의 서비스업의 시도별 사업체 수 비율 및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각각의 가, 나는요,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서 머릿속에 뭐부터 떠올려야 돼?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뭐 어떻게 불렸어요, 먼저? 머릿속에 딱 이게 떠올랐어야 돼.

어려운 이유가 A, B, A, B 이거 순서가 좀 달라지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차이점을 빠르게 분석을 해야 돼.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렇게 빨리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가장 큰 차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예요? 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종사자 수 비율이나 사업체 수 비율 차이가 꽤나 커. 그쵸? 반면 나 같은 경우는요, 종사자 수 비율이나 사업체 수 비율이나 꽤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발견했나 모르겠어. 이게 퍼센트가 달라요. 퍼센트가 달라. 여기 보면은 40%, 25%예요. 이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 것도 뭐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풀기는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그냥 뭐라고 했어? 서울. 그냥 서울. 서울에 거의 다 몰빵이라니까요. 서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있어. 절반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봐봐. 종사자 수나 사업체 수나 거의 40%, 50%가 B에 집중이 돼. 이거는 소비자 서비스업일 수가 없어요. 소비자 서비스업이면은 이게 경기가 되는 건데. 그치? 그럼 경기가 전국에서 50%가 있다고? 40%가 있다고? 5천만 명 중에서 경기는 1,400만이에요. 기껏 해봐야 3분의 1이야. 많이 쳐줘봐야. 그치? 그럼 한30% 언저리입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아, 절반이에요. 이거는 뭐밖에 안 돼?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는요, 생산자 서비스업이에요. 그럼 나가 바로 소비자 서비스업이 되는 거야.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서울이 되는 거고요. A는 경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A는 소비자 서비스업이니까 인구가 더 많은 경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율 봐봐요, 비율. 딱 인구대로 비슷하게 가잖아. 1,400만? 1,400만? 한 4분의 1? 뭐 3분의 1? 뭐그 사이? 뭐그 정도구나. 그치? B,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이구나. 딱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좀 그래도 잘 접근하면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나머지도 보면은 고르게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면은 소비자 서비스업. 특정 지역의 몰빵 생산자 서비스업이에요. 알겠죠? 주요한 포인트 좀잘 잡으시기 바래요. 네, 자, 잘 잡았다 생각을 하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서울이고 B는 경기이다. 에이, 반대가 될 거고요. 가는 나보다 총 사업체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은행이 많아요, 편의점이 많아요. 아니, 편의점 많지, 그치? 뭐 보험회사가 많아요, 국밥집이 많아요. 아, 국밥집이 당연히 많죠, 그쵸? 부산만 가더라도 국밥집이 몇 갠데, 얘들아. 갑자기 좀 배가 고파가지고 국밥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는 나보다 총 사업체 수가 많진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 얘들아? 고차, 저차. 서비스업 중에서도, 아니, 고차 서비스업이고, 저차 서비스업이구나. 고차 중심지고, 저차 중심지구나. 약간 요렇게 이해해도 좀 대부분 맞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게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치? 항상 배운 걸좀잘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게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그냥 서울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야. 서울, 그 다음 경기 이렇게 광역시. 자, 4번입니다. 나는 소비자 서비스업은 가보다 사업체장 종사자 수가 많지 않죠. 그치? 뭐 백화점, 편의점 비교하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치? 소비자 서비스업은요, 생산자 서비스업보다 기업과의 거래액 비율이 높다. 자, 이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기업과의 거래액이 높다라는 거는 그말 자체가 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건데,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기업, 생산자인데. 그치?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문제 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풀다가, 아, 이게 반대구나 해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서도 주요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생산자 서비스업하고 소비자 서비스업을 좀 찾아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5번. 그래프는 시도별 가, 나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뭐,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보니까, 뭐, 안 써도 되겠지, 얘들아, 이 정도면. 서울, 경기, 경북, 울산, 제주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다 나는 각각의 농립업, 광공업. 이거 풀었으면 좋겠죠? 1차, 2차 산업. 그치? 그리고 A에서 E는요, 지 대표시된 5개 지역 중 하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도 안 줘도 여러분들 좀 풀만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힌트 없어도 좀 풀만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거 보고서 찾았을 때, 아, 광역시가 좀 밑에 분포하네. 그러면은 농립업은 당연히 적어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 1차라고 찾고 여기 2차라고 찾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좀 이거 없어도 푸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은, 봐봐. B. 인천 같은 경우. 아니면 E라든지. 거의 바닥을 기죠. 그치. 아예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을 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광역시, 특별시의 1차 산업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특히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요, 특정하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독 좀 많이 분포하잖아. 얘들아, 어떤 지역도 1차 산업이 30%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 그치. 거기는 그냥 농업 그 자체의 그런 국가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경북, 경남도 요 정도는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가 울산이구나 하고서 이거 없었어도 그리고 다른 지역 안 나왔어도 좀풀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울산이 이가 됩니다. 그리고 B는 자연스럽게 서울이 되죠. B, 서울. 그치? 자, 나머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런 특성도 그냥 한번 알아봐 보면은 충남, 충북, 경남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이 도 중에서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도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전남, 전북, 시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죠? 시가 바로 뭐가 돼? 경북이 되지. 시. 그치?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요,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으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은 적다라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바로 A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별다른 특징이 좀 적었던 게 D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는 먼저 찾기보단 좀 나중에 찾는 게더 유리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번부터 한번 보면요. 가는 광공업이고요. 나는 농립업이 아니죠. 자, A는요. 제주는요. B, 서울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 자체를 물어봤죠. 인구가 어디가 더 많아? 서울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서울은 900만이 넘어가는데 제주도는 다 해봐야 70만 정도 되잖아요. 그치? 10배가 넘어가는데. B는요. 서울은요. C, 경북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많습니다. 그냥 전국에서 제일 많아. 그냥 생산자 서비스업은 항상 뭐야? 서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C는 D보다 지역 내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뭐, 요거 보고서도 풀수 있었어요. 100 빼기 가, 나 하면은. 나머지가 3차 산업이 되잖아. 그치?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C, 그리고 D를 봤을 때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더 D가 더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대도시 자체가 좀 많으니까. 그치? 뭐, 이렇게 풀어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래프 보고서 풀어도 되겠지. D하고 C를 비교했을 때, 아, 뭐 2차 산업 비슷해. 근데 1차 산업은 C가 더 많아. 그럼 3차 산업은 D가 조금 많지.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치? 아닙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항상 어디예요? 울산. 울산. 그 다음, 충남. 그치?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전남, 서울, 서울, 전남. 딱 거기까지. 알겠죠? 서울하고 전남은 여러분들한테 분류하라고 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수능 시험 문제 6번입니다. 그래프는요, 내 지역의 경제 활동별 생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는 게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잘 나눠야 돼,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가장 찾기 쉬웠던 거는 뭐 밑에 보고서 일단은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좀 파악은 해야 됩니다. 대전, 인천, 울산, 세종 뭐요 정도 나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가나 다라 중에서 제일 찾기 쉬웠던 게 있지. 우리 그냥 이거는 좀 기여를 했잖아. 공업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암기라고 하기 싫은데 그냥 암기가 맞긴 하죠 어느 정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라를 보면은 라가 석탄 및 석유화학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하면은 조선업. 아, 이거는 여기 중에서 제조업 발달한 지역이 애초에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울산. 울산은 굉장히 좀 찾기 쉬웠을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 찾기 쉬웠던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가 아닐까 싶어요. 다. 다를 봤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행정 그 자체야. 행정이 28%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행정 그 자체인 도시. 행정 도시. 뭐예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이 되겠지. 다는 세종이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도 있어? 보면은 아, 부동산업도 있어. 이거는 뭐예요? 생산자 서비스업이잖아.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도시라는 그런 뜻이겠죠. 뭐 세종이 뭐 대도시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대도시까지는 아니어도 뭐 중도시 뭐이 정도 볼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꼭이 부동산업이 아니었어도 행정 서비스업인 거 보고서 여러분들 세종인 건좀 쉽게 찾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가다. 요거 좀 분류하기가 괜찮았니? 뭐 쉽게 찾았으면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의 좀 차이점을 봤을 때 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운수미 창고업이 제일 많다라는 거야. 얘들아, 운수업이 제일 많다라는 거는 운송에 따라서 관련한 운송 관련 산업이 제일 발달했다는 건데 운송 관련 산업이 발달하려면은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두 가지가 다 포함되면 더 좋겠지. 바로 뭐냐면요, 항구. 항구. 항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 항공까지 있으면 좋아요. 공항. 공항이라고 할까, 공항? 공항까지 있으면 좋아. 공항이 있으면서 항구도 발달한 곳이 어디,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을 때. 응? 딱두 곳이 떠오르지 않니? 인천. 국제공항도 있으면서 인천항도 있고. 부산. 김해공항도 있으면서 또 부산 항구도 있고. 또 부산 신항도 있잖아. 강서구에 또 신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부산 정도는 되어야지 운수미 창고업이 1위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가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인천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지. 그치? 자, 그러면서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생산자 서비스업을 보는 거야. 부동산업, 그치? 또 여기 보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이게 다 생산자 서비스업이거든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나름 상위권을 차지했다라는 거는요, 대도시라는 거야, 얘들아, 대도시. 근데 여기서 대도시 나온 거, 가나, 인천 아니면은 뭐가 돼? 대전이 되는 거잖아. 세종은 찾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을 가지고 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대도시 하나 남았죠? 대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찾을 때 어떻게 찾았니, 얘들아? 먼저 쉬운 것부터 찾는 거야. 사실 1차, 2차, 3차 산업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있어. 바로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 우리가 제조업 배울 때 제조업 몇개안 돼요. 몇개안 됐어, 생각보다. 잘 쳐줘야지 20개도 안 됐어요. 이제 그 지역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좀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가 2차 산업부터 좀 먼저 찾는 게 약간 좀 좋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풀었어요? 물론 운수업 가지고 풀었지만 운수업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 생산자 서비스업. 요게 좀 핵심적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이제 차이를 가지고 풀면 되겠죠. 뭐 행정이라든지, 운수미 창고업이라든지,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1차, 2차, 3차 이게 가장 기본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잘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3차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비자, 생산자 서비스업. 그냥 네 개, 딱네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먼저 분류를 본다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쉽게 쉽게 보세요. 쉽게 쉽게. 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프는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및 화물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좀 쉽게 한번 풀어본다면은 여기 지금 주어진 자료가 AST는 지하철, 철도, 항공, 해운 도로가 안 나왔어요. 도로가 나오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치? 그러면서 여객 수송 분담률과 화물수송 분담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얘들아.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여객 수송 국내를 기준으로 여객 수송 분담률을 한다면은 항상 뭐가 제일 많아? 일단 도로야. 그치? 자, 그 다음 지하철. 그치? 그 다음 철도. 그 다음 뭐 나머지, 뭐 공항, 뭐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운이라든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둘이 비슷비슷해요. 항공이 더 많긴 한데 비슷비슷해. 그치? 요세 개가 더 중요하지. 자, 그 다음 또 화물 수송 분담한다면은 뭐예요? 역시 무조건 도로야. 근데 도로로 운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워도 도로로 운반이 안 되는 경우, 운송이 안 되는 경우. 바로
가까운 선

가까운 섬 지역 같은 경우, 섬 가까운데 되게 많잖아. 그럴 때 무조건 배를 타고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운송할 때 무조건 다 배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화물 같은 경우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배예요, 배. 해운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철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뭐요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D는 자연스럽게 지하철이 되고요. 여기는 철도가 되겠지. 그치? 뭐 일반 철도든 고속철도든. 그리고 화물 수송이니까 여기는 배가 되겠죠. 그래서 해운이 될 거고요. 여기는 항공이 되겠죠. 항공은 여객 수송 분담률도 낮으면서 무거운 것도 좀잘 운반을 하기가 어렵죠. 비싸다 보니까 좀 그런 거지. 그래서 고부가 가치 산업 같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뭐 이렇게 좀풀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씩 볼게요. 해운은 항공보다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다. 아, 요거 바로 맞는 말이지, 그치? 정답 바로 1번이네요. 네. B는요, 항공은요, 철도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더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나? 약간 이런 건 생각을 했을 때, 철도가 더 먼저 이용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해도 좋고요. 아니,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00년대 초반부터 이용을 했어. 아니, 정확히는 1900년대 이전부터 철도를 만들었어요. 그치? 일제 감정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좀 들어섰고. 그쵸? 근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요, 지하철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지하철을 왜 만들었어 하면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 때문에 만들었잖아.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때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냐? 서울에서 1970년 딱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니? 이촌양도의 발생으로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니까 교통 혼잡에 의해 가지고 지하철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지하철이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겠구나. 약간 요런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니고요. 여객 수송 분담에 많이 이용되는 거는 지하철이죠. 그렇지? 화물 수송이면 반대가 될수 있겠습니다. D는 A보다 단거리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요. 고속철도하고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하철은 단거리. 왜냐하면 지하철은 대도시에 보통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서울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그 주변을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하는 반면에 철도 같은 경우는 좀 멀리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단거리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객 수송이나 아니면 단거리나 다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하철은요. 해운보다 운행시 기상 조건에 따른 제약이 작죠. 그치?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기종점 비용, 비가 제일 비쌉니다. 뭐. 2번, 3번 정도는 좀 포인트 몇 개가 있었죠. 그 정도만 좀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답 1번.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8번. 요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한번 빠르게 찾아볼게요. 좀 신기하게도 승용차가 나왔고요. 도로가 아니야. 철도인데 또 지하철 포함이야. 항공, 해운 이렇게 주어졌어요. 조금은 이제 불친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야. 자, 가 나는요. 일단 30km 미만이야. 단거리야, 단거리. 단거리. 반면 상대적으로 나는요. 장거리고요. 그리고 다는요. 중장거리라고 볼까요? 중장거리. 그치? 뭐요 정도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단거리는 승용차하고 철도밖에 될수 없고요. 장거리는요, 항공 아니면 해운밖에 될 수밖에 없어. 둘도 일단 나눠볼게. 그치? 그래서 다라는 일단 항공 해운이 될 거고, 가나는 승용차 철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쪼갰을 때요, 이제 가나를 분류를 먼저 해본다면은, 다라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은 반면에, 다는 시간이 더 길어요. 느리다는 거지. 다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다는 자연스럽게 해운이 되는 거고요. 느리니까. 그리고 요거는 항공이 되겠죠. 이것까지는 그래도 출제자 의도를 여러분들 좀잘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가나 찾기가 좀 어려웠죠. 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승용차는 바로 타서 바로 출발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 참고로 승용차는요, 화물은 뺍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반하는 막 그런 큰 차들 있잖아. 그런 걸 제외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 단거리도 짧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 반면 여기서 철도는요,

고속철도는 또 이게 아니야. 그래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좀 보면 되는데, 지하철을 타러 가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가는 시간, 이런 거다 포함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푼다면은, 그래도 승용차가 더 단거리, 더 빠르게 가고, 운전 연결성이 좋고, 철도 같은 경우 운전 연결성이 안 좋잖아. 그래서 역까지 또 가야 되고, 거기서도 또 기다려야 되고, 타고 또 가야 돼.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려. 해가지고, 나가 철도이고, 가가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그쵸? 그냥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야, 파악을.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요. 주행 비용 증가율 같은 경우는 가하고 나를 봤을 때 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더 멀리 가면 점점 더 비싸죠. 그치? 주행 비용 증가율은 가가 더 높아요. 철도는요, 해운보다 국내 화물 운송 분담률이 더 낮습니다. 해운은 항공보다 국내 여객 터미널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 뭐 외울 건 아니지만 에이 항구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항구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외워서 풀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 얘들아 항공은요 승용차보다 운전 연결성과 기동성이 우수하다 그치? 그래서 운전 연결성 때문에 이 가다를 구분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정답 기역과 디귿이었습니다 그치? 디귿은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네.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쵸?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포인트 좀잘 짚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12번째 강의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들로 실전 문제들 다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약간 자연환경과 전통 의식주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몬순아시아의 자원, 그리고 산업구조, 그리고 이 지역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와 이 문화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문제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섯 문항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좀 보여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항 풀기 전에, 이 1번 문제가 에너지 자원, 네,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 자원을 이 지역에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지역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요 자원 분포를 중국, 그리고 동남 및 남부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석탄 생산 1위 국가입니다. 물론 더 많은 네, 소비가 있기 때문에 수입까지 하는 국가로 여러분들 그거 다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은 땅덩이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철광석도 생산하고요. 뭐 천연가스도 생산하고요. 희토류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희토류를 자원의 무기화로 활용해서 다른 나라와 무역 경쟁이라든지 이 분쟁을 할때또 활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동남 및 남부아시아에서 이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사실 뭐이 권역에서 엄청 많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이 권역에서는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생산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생산 많이 하는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있었죠? 차 생산은 중국, 인도, 스리랑카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대우림 기후가 분포하는 기후 지역하고 좀 일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파묘처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타이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진국들 중에 막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풍부하다, 뭐 이런 나라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원이 인구 대비 훨씬 풍부해요. 그래서 석탄도 세계적인 수출 국가고요. 그리고 철광석도 세계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네, 인구 규모가 2,5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남아도는 자원을 주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무역 상대 1위 국가는 어디다? 네, 중국입니다. 그것도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주요 자원의 국제 이동을 보시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권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동아시아나 인도, 뭐 중국 등지로 네, 이동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 동아시아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철 공업이 발달한 그런 국가로 많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이 시작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자, 이 동쪽에 아주 유명한 고기 습곡 산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분포하기 때문에 지도에서 이 유선도에서 석탄의 흐름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동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인도로도 이동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우리 두 번째 철광석을 한번 보시면 철광석도 아주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제철 공업의 가장 핵심 원료, 당연히 철광석 필요하니까. 근데 이 또한 방금 이야기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서부 지역은요, 넓은 순상지가 분포합니다. 우리 세계 대지형에서 정리를 했지만 각그 대지형의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지하 자원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안정지게에서는 즉 순상지를 포함한 안정지게에서는 철광석이라 금이, 그리고 고기 조산대 주변에서는
석탄이, 그리고 신기조 선대 주변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구리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철광석이 많이 생산돼서 마찬가지로 제철공업이 발달한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고무. 선생님이 라텍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 다른 이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파뮤 같은 경우에는 머머이시아, 머머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세계적인 생산량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파뮤는요, 뭐랑 또 연결시켜야 되죠? 그렇죠. 열대우림 파괴 문제랑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말레이시아 열대우림 지역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이유가 이 파뮤 농장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랑우탄의 멸종위기 이런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전 문제, 1번 문제 풀어볼 텐데, 1번부터 틀린 학생들 있죠. 네, 선생님이 그 이유를 알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문제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약간 좀 함정이라든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지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서 A에서 D 국가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잘 알겠지만, 네, A는 중국이고요. A는 중국. 자, 그 다음에 B는 인도. 인도도 나왔고, 그 다음에 C도 인도네시아, 인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D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각각의 국가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는데, 지금 각 국가가 생산하는, 보세요. 이 A에서 D 국가 중에서 자원별 생산량이 가장,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자원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등 국가가 100이겠죠? 그럼 나머지는 그 상대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요,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찾아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A 국가, 우리 중국이잖아요. 중국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국은 가와 나의 생산이 이네개 국가 중에서 가장 많대요. 네개 국가 중에서는.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자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다가 좀 있는 편이죠. 그죠? 다 아직 뭔지 몰라요. 자, 그다음 C를 보겠습니다. C는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그나마 가의 생산량이 좀 있는 편이네요. 자, D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다에서 이 네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세 자원 중에 세계 1위가 있잖아요. 세계 1위. 일단 석탄 세계 1위가 어디죠? 중국이죠. 그러면 이 D,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 탄은 석탄은 아닌 거죠. 그죠? 석탄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연가스하고 철광석이 있는데,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석탄 못지않게 뭐에 대한 주요 수출 국가로 방금 정리했죠? 네, 철광석 주요 수출 국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 철광석이야.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B가 인도인데요. 인도도 여기 거의 가운데 넓은 부분이 데칸 고원, 탁상지잖아요. 인도 탁상지죠. 탁상지도 순상지와 마찬가지로 안정지대이고요. 이 안정지대에서는 철광석의 생산이 많이 기대되는 세계 대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을 찾았어.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달을 철광석을 찾는 것까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이 2번 아니면 4번인데 혹시 2번에서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이 참뭘 많이 생산해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나온다는 건데 자, 우리가 가 자원하고 나 자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와 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네요. 그쵸, 여기. 그 다음 읽으세요. 그 다음 어디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 생산되네요. 그 다음에 3위가 어디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요. 가장 적게 생산되는 지역이 인도네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뭔지 알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해요. 네, 그 다음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가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인도예요. 차이는 커요. 차이는 크지만 인도가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보시면 인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별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3, 4위는 큰 의미는 없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천연가스의 지금 세부 순위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천연가스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천연가스 생산량 1위 국가가 미국이고 2위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거 기억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나머지 3위부터 뭐 이란도 있었고 뭐 카타르도 있었던 것 같고 캐나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국가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이 4개 국가 안에서 생산량 비교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잘 하는 게 있어. 석탄 있잖아요. 석탄은 중국이 1등이야. 그리고 2위가 어디였죠?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인도였잖아요. 약간 선생님이 석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자원, 화석 에너지 계의 쌀 같은, 밀 같은 존재. 중국이 1등, 인도가 2등. 이렇게 나오는 게 석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석탄, 이게 석탄. 이게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 이 순위를 몬순아시아 내에서 외운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먼저 철광석 찾는 거고요. 이거 못 찾으면 큰일 난 거고, 철광석 찾고, 그 다음에 석탄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나오는 거지, 이 천연가스를 먼저 찾는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답은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틀린 학생들 너무 기죽지 말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던 자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각 국가의 이제 큰 틀의 산업 구조를 볼 텐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조건이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것저것 많은 지하 자원을 매장하고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14억의 엄청난 노동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제조업이 성장한 국가, 지금도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구조는 네, 조금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일찍이 최근에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해서 경제에 있어서는 또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공업의 고도화도 이루어냈고, 그리고 첨단 산업. 네, 중국 요즘에 상당히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뭐 반도체 분야라든지 IT,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 중국의 그 발전 속도가 아주 눈부십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건이 비슷해요.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자원을 수입해서, 원료를 수입해서 바로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대부분의 공업 지역이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뭐, 대표적인 선진국이잖아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첨단 산업이 일찍이 발달했고요. 특히 로봇 분야, 그리고 정밀 기계 분야, 자동차 분야, 이런 분야는 뭐, 일본이 월등하게 발달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끔 선지에 나오죠. ABC 국가 중에서 최상위 세계 도시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선지들이 나오는데 최상위 세계 도시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도쿄가 최상위 세계 도시 세개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인당 GDP가 선생님이 자주 언급했던 것 같은데 1인당 GDP가 한 2,500달러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36,000달러거든요. 그래서 GDP는 여러분 인도 GDP가 세계 4위인 거 아세요? 네, 4위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이걸 나누기 14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거의 나누기 15억 정도 해야 되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다 보면 1인당 GDP는 여전히 아주 낮아요. 중국이 1인당 GDP가 1만 2천 달러 정도,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나오는데, 인도는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도를 찾는 힌트는 뭐냐면, 데이터에서, 통계자료에서 인도를 찾는 힌트는 뭐냐면, 1차 산업 비중이 높다. 이거 가지고 찾아야 돼요. 이게 인도의 힌트야. 소도 많이 키우잖아, 소. 그지? 자, 그래서 인도는 1차 산업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 참 똑똑하죠. 수학도 잘하고 영어 잘하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 인도의 이 데칸고원, 약간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이런 쾌적한 도시에서 벵갈루르, 그죠? 하이데라바드 이런 데는 또 첨단 산업 엄청 발달돼 있어요. 이 똑똑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 파묘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천연 고무 생산이 많은 그런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이 여전히 높고요. 인도네시아도 네,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 비중이 높다라는 거. 오스트레일리아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지하 자원도 자랑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광업이 발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하 자원 많다고 해서 이러면 2차 산업 전체가 발달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제조업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수입합니다. 어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의 지하 자원을 수출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품을 다시 수입합니다. 그래서 무역 상대국 1위 국가가 중국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걸 수출하냐? 철광석 수출하죠. 석탄 수출하죠. 밀도 수출하죠. 우리에게 너무 고맙죠. 천연가스도 수출하고 금, 소고기, 양. 그쵸? 자, 그래서 양하고 밀. 우리 식량 자원에서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뭘 많이 수출하네요. 자, 이런 거. 그다음에 뉴질랜드도 네, 요렇게 오스트레일리아랑 좀 비슷한 물론 지하 자원이 풍부하진 않지만 농축산물에서는 비슷한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두 개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두 개를 개도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선진국, 개도국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자원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큰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면서 이런 자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수출 품목이 제조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대로 채굴한 광업 분야의 지하자원들. 일본은 자원이 없어. 대신 이제 뛰어난 기술, 뛰어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밀기계,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거, 의료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정밀기계 따로 있네요. 요런 것들 수출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그죠? 아주 발달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계, 자동차, 의류, 요런 것들. 인도네시아도, 네, 약간 자원. 광업 위주로, 그리고 농축산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산업별

봉사자 비율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어떤 나라를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오스트레일리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뭐 양모 수출하고 소고기 수출하고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 무슨 1차 산업이 엄청 발달돼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호주산 소고기, 뭐 양모,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기본값이 뭐죠? 선진국은 3차 산업 비중이 제일 높은 게 기본값이에요. 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1번 보세요, 1번. 1번도 1차 산업은 낮고, 3차 산업 높잖아요. 그쵸? 반면에, 우리 위에서 개도국이라고 정리했던 두 국가를 보시면, 중국하고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중 높습니다. 이게 바로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3차 산업 비중은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해야 되지. 오스트레일리아. 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데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새 농농업 제품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국가 ABC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많은 힌트를 줄 거예요. 자, ABC가 그나마 가나다 이렇게 구별되게 나와 있고요. 정말 다행이죠. 가나다가 또 뭐냐? 모카, 양모, 파뮤거든요. 네. 그래서 가나다도 다르고 ABC도 다르기 때문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를 먼저 볼게요. 가는요, 이것의 용도가 뭐 식용유, 가공식품, 비누, 화장품 이런 게 있고 나를 보시면 의류, 담요, 단열재, 다도 의류, 침구, 의료용품, 종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열대림 파괴랑 관련이 돼 있대. 자, 열대림 파괴랑 관련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열대우림 파괴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죠?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러분 식용유, 유유, 기름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식용유. 자, 파뮤. 그리고 파뮤 생산 1위 국가는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뭐이시아, 파뮤. 그래서 파뮤가 열대림 파괴랑 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작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자랑 라면을 끊어야 돼요. 예, 이걸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파뮤 농장이 늘어나고 그만큼 오랑우탄이 갈 길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어떤 농농업 제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한대요. 네,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의류나 담요나 단열재로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경 문제를 보시면 이 가축을 사육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남아 있는 게 모카랑 양모 파뮤인데 심지어 세개 중에 가축은 뭐밖에 없죠? 양밖에 없죠? 그러니까 힌트를 많이 준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양모이구나. 양 1위, 사육 1위 지역 중국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식량 자원할 때 했어요, 분명히. 분명히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우리 양 하면 뭘 떠올라요? 이세개 국가 중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나와야죠,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 다음에 이 다도 사실 의류의 소재로 쓰입니다. 우리 양모도 의류, 양모 코트, 그지? 근데 이 물론 남아있는 게 모카긴 해요. 자, 모카. 우리가 근데 양모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뭐 옛날에 양피지는 있었지. 근데 이제 양모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이 종이 중에 돈 있죠, 돈, 화폐. 이 화폐를 여러분들 종이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카를 가지고 만들어요. 우리나라 화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물에도 잘안 젖고 잘안 찍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양모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의류의 소재. 우리 또 문익점 선생님이 또 생각나는 순간인데 이 겨울철에 모카가 또 얼마나 따뜻한 의류 소재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모카이고요. 모카하면 뭐 떠올려야 되죠, 여러분? 인도의 데칸 고원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인도입니다. 그럼 다 찾았고요.
2번 문제도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는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문제 약간 좀 이제, 약간 풀기 싫고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자세히 보면 다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악몽은 중국 북서부 지역보다 남동부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다? 이거 뭐 물어본 거죠? 중국의 기후 물어본 거죠? 우리 양모는 뽀송뽀송 해야지. 즉, 좀 건조해야지. 컬이 살아, 컬. 컬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양들이 좋아하는 좀 쾌적한 환경이에요. 얘가 막 건조한 걸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좀 쾌적한 환경. 자, 그래서 북서부 지역이 뭐 스택 같은 게좀 발달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택 기후 같은 거. 남동부 지역은, 중국의 남동부 지역은 거의, 네, 온난 수변 기후거든요. 그래서 양을 사육하는 지역은 중국 내에서는 북서부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단은 목화인데요. 목화는 파묘보다 세계 생산량에서 동남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동남아시아 아닙니까? 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래서 가가 더 높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A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국가 수출 품목에서 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갑자기? 네, 인도네시아 여기서 지금, 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높으면 어떡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자, C는 B보다 국가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인도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네, 훨씬 더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이죠. 그러니까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이걸 물어본 거는 경제 수준을 비교하는 선지인 거고요. 그 비교를 했을 때 인도가 높은 거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5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5번을 보시면 국가 총 수출 중에서 농업 제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이 C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네. 중국이 C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뭐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죠? 제조업이요, 제조업. 그러니까 농업 제품 수출이 높은 거는 여러분 4번하고 5번은 결국 같은 선지거든요. 인도가 지금 1차 산업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수출을 하는 것도 농업 제품이 더 많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텐데, 네. 4번이 맞고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고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과 국내 총 생산, GDP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세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있고요. 네, 큼직큼직한 나라들만 물어봤네요. 이번에는 호주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X축을 보시면 1차 산업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Y축을 보시면 3차 산업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도 할수 있겠네요. 100%에서 X축 값하고 Y축 값을 빼면 몇차 산업 비중도 알수 있다? 2차 산업 비중도 알수 있겠네요. 필요하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DP 규모, 국내 총 생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니까 넣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중국, 인도, 호주 중에 와, 우리, 네, GDP 세계 2위 국가와 4위 국가가 이세개 중에 다 들어있네요. 여러분, GDP 1위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GDP 2위가 중국이고요. GDP 4위가, 네, 인도예요. 요것도 뭐 어느 정도 문제를 풀때 수월하게 풀어나갈 때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산업 구조를 보면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와 다와 비교했을 때 3차 산업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그쵸? 이게 바로 전형적인 무슨 구조? 선진국의 경제, 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가 호주야. 가가 호주예요, 여러분. 호주 먼저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중국하고 인도인데요. 자, 중국하고 인도는 사실 뭐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거 가지고 인도 찾아도 되고요. 국내 총 생산, GDP 규모 동그라미 제일 큰 거, 세계 중에 제일 큰 거, 이거 가지고 중국 찾아도 돼요. 네, 이래저래 활용할 게 많네요. 그래서 나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바로 선지 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고요. 가는 벵갈루루하고 하이데라바드. 여러분, 벵갈루루하고 하이데라바드. 이 키워드 보면 인도 얘기하는 거죠. 인도. 그래서 틀렸고요. 자, 나는 인도 양에 접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중국인데요. 중국은 태평양에는 접해 있지만 인도 양하고는 네, 떨어져 있습니다. 접해 있지 않습니다. 자,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하고 다는 인구 규모는 비슷하죠.

14억 대인데요. 면적은 중국이 인도보다 3배 넓어요. 그러면 인구 밀도는 어디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단위 면적당 인구수, 인구 밀도는 인도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단은 가보다 밀 수출량이 많다? 밀 생산은 세계 2위예요. 그렇죠. 세계 2위지만 수출은 누가 더 많이 한다? 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됐고요. 마지막 5번 봐야겠네요. 가와 나의 무역 규모는 가와 다의 무역액보다 많다. 그렇죠. 지금 일단 GDP 규모도 중국의 인도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역의 기본이 뭐죠? 상호 보완이 돼야 돼. 비교 우위 아시죠? 이게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중국하고 이 호주는요, 상호 보완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인도하고도 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중국하고 호주 간의 상호 보완이 훨씬 더 좋을 거야. 왜? 호주가 제조업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세계 공장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상호 보완에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그 구역은 가와 나사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여러분. 네. 이 문제도 좋았고요. 우린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시면 가에서 라국가를 일단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가에서 라국가가 뭐가 나왔는지 볼게요. 베트남에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통계 자료인지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통계 자료를 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 1차, 2차, 3차를 준게 아니고 네 국가가 뭐를 많이 수출하는지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뭐 농업 제품도 있고 광물, 에너지 자원, 섬유, 의류, 기계 운송 장비,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농업 제품하고 광물을 많이 수출을 하네요. 나는 와, 광물 에너지 진짜 풍부한가 보다. 그리고 많이 남나 보다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광물 에너지 자원 수출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라와 마찬가지로 기계 운송 장비, 제조업이 좀 발달한 것 같아요. 더불어서 섬유 의류도 많이 수출합니다. 아, 그래도 다가 라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그룹핑을 해볼 텐데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두 국가, 자원,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네시아죠. 네, 인도네시아 우리 석탄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뭐 말할 것 없고 석탄하고 철광석 이런 거. 근데 반면에 제조업이 발달한 뭐 베트남하고 일본이 같은 급의 그 경제 수준이라는 건 아니고요. 산업 구조상 그래도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 눈에 잘 보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그룹핑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위에 두 개, 가나는 농업 제품하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인데 그래도 농업 제품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광물 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더 높은 이게 뭐다?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가 될 거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자, 선생님 글씨를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다음에 가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중이 높잖아요. 농업 제품의 비중이 높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자원도 수출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될 겁니다. 인이라고 적을게요. 자, 반면에 지금 제조업이 발달했어. 우리나라 그 다국적 기업도 베트남에 공장 많이 네, 세웠죠.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물론 상세한 내용은 다를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기기, 정밀기기, 현미경 카메라 이런 걸 텐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품이라든지 뭐 전자조립 이런 거겠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으나 분명히 제조업이 발달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별해야 된다? 요거요. 섬유 의류요. 어딜까요? 네, 다가 바로 베트남이 되겠죠. 그래도 일본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네, 뭐 신발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여러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지금 사보세요. 운동화 옷 사보면 메이드 인 비엔남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게 일본이 될 거예요. 와, 다 찾았다. 가나다라 다 찾았습니다.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자,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중국하고 접하고 있나요? 이 섬나라가? 아니겠죠? 1번 선지 틀렸고요. 자,
다에는 최상위

계층에 세개 도시가 있다. 이거 뭐라고 헷갈려라? 네, 이걸 일본이라고 착각하라. 이 선지잖아요. 네, 최상위 세계 도시는 이네개 국가 중에 일본밖에 없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나는 다보다 1인당 국내 총 생산. 네, 1인당 GDP를 봐야지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알수 있잖아요. 당연히 선진국인 오스트레일리아가 베트남보다 1인당 GDP 당연히 높겠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일본은 인도네시아보다 천연가스 수출량이 많다? 네,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가진 게 없습니다. 자원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유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이 중에서 총무역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다, 여러분? 총무역액은 여러분들, 일본이 또 GDP, 지금은 한 5위 정도 하는데요. 거의 뭐 3, 4위까지도 계속 유지했었던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무역액은요, GDP랑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아까 3번에서 나왔고요. 네, 이 문제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하고 6번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이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묶어서 배우는 이유는 네, 월드컵 티켓도 묶여있는 구역이죠. 그쵸? 제가 월드컵 티켓도 묶여있는데, 이 지역이 상당히 서로 도와줄 게 많아요. 서로 도와줄 게 많은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산업 발달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일찍 앞선 대한민국과 일본이 있죠. 그래서 이거 자원에 대한 수요가 많고요. 동아시아는 수요가 많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줄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역에서는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상호 보완이 돼야 되고, 비교율을 따졌을 때 상호 보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지리적 인접성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무역을 하는 거다 이게 운송비 드는 일 아니에요. 운송비. 근데 멀수록 당연히 비용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리적 인접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북반구, 남반구로 나뉘어져는 있지만, 네, 이렇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세아니아하고 아시아가.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다가 이 동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런 국가들도 가입을 하면서 이 RCEP가 훨씬 더 늘어났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5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다 국가를 지도에 A에서 E 중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떤 국가가 제시되었는지부터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A가 어떤 국가죠? A는 올해 살짝 조금 주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3월부터 계속 이렇게 거의 100일 넘게 진행되었던 이란과 미국의 그 충돌에서 중재국의 역할을 자처했던 국가가 파키스탄이었죠. 그래서 파키스탄의 위치 잘 알아두시고요. 파키스탄 이슬람교 국가인데, 우리가 시아파가 이란하고 이라크에만 집중돼 있다고 이해하지만, 파키스탄도 꽤나 많은 시아파 신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몽골입니다. 자, 그리고 C는, 네. 여기가 타이죠, 태국. 그리고 D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네개 국가 중에서, 네, 네개 국가 중에서 세 개를 연결하는 거래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국장을 어떻게 합니까? 국기도 다못 외우는데. 그래서 이 국장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으며, 이 국장의 내용을, 그 의미를, 혹은 상징을 설명하는 글이 엄청 힌트를 많이 주면서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지만 우리 수능은 흑백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 초록색으로 환산해서 보시고요. 상단에 종교를 상징하는 초승달하고 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종교의 상징? 그쵸.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이슬람교의 상징이죠? 중앙에는 수선화가 방패를 감싸고 있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그쵸? 방패 내부에는 왼쪽에 상단에 목화. 목화? 목화를 생산하나 보네. 밀도 생산하나 보네. 여기서 살짝 이 국가가 건조한 기후를 많이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두 번째 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레된 믿음 또는 5대 이념을, 그리고 연결된 사슬은 인간의 이상을 열대, 요거 힌트를 주고 있고요. 반얀나무 뭐 이런 걸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반얀나무가 뭔지. 물소. 그 다음에 곡식은 사회정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지난 시간이었나? 자화섬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자바 그리고 자바 커피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는 사실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스승님.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이슬람 신자 1위 국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국가가요. 이두 국가가 둘다 이슬람교하고 지금 관련된 힌트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셔야 돼. 여기는 이슬람인데 건조기후가 분포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슬람인데 열대기후가 분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네개 국가 중에 이슬람은 여기하고 여기니까 우린 찾을 수 있어요. 가가 파키스탄. 가가 파키스탄. 자, A. 나가 인도네시아. D. 그래서 답은 2번 벌써 나오는 거고요. 자, 다도 보긴 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상단의 세 보석은 뭐, 이렇게, 불교.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불교겠네요. 자, 불교. 파란색 하늘은, 파란색 바탕 하늘, 초록색은 산맥을 뜻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불교 국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몽골도 불교예요. 라마교라고 불교 국가고요. 타이도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혹시 둘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혹은 타이만 알았던 친구들 이거 C 하면 이제 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D를 보시면 스택 기후가 있어. 이게 말 달리고 있잖아, 심지어. 자, 그래서 요거는 불교 국가인데 스택 기후가 있어. 그래서 이거 B죠. 그러면 확인만 하면 되겠네. 우리가 사실 정답이 벌써 2번에 나왔기 때문에 네, A, D, B 이렇게 몽골도 불교입니다, 여러분. 라마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 최대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섣불리 판단하시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 그쵸. 이슬람교 신자가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신자가 국민의 85% 이상, 파키스탄 더 심해요. 파키스탄은 거의 90% 이상, 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자, 태국은 거의 뭐 우리가 대표적인 불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몽골도 불교라는 거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불교라는 힌트를 주면서 이 문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몽골도 불교라는 거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마지막 문제로 가는데요. 마지막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아시아의 종교하고 분쟁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요, 정말 많은 종교가 분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종교 공부를 할때 보편 종교 세 가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그죠? 요거 세 개. 세개다 어디에서 발생했죠? 일단 이슬람교가 크리스트교부터 할까요? 크리스트교 서남아시아, 이슬람교 서남아시아, 불교 남부아시아. 그리고 민족 종교 두개 배우는데요. 유대교하고 우리 힌두교 배우잖아요. 유대교 팔레스타인 지역 서남아시아죠. 그리고 힌두교, 네, 갠지스강 유역 남부아시아입니다. 다 아시아예요.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는 종교는 다 아시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도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나라별로 상당히 복잡한 종교 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라별로도 상당히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아시아에서는 크리스트교가 뭐 절대 다수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네, 많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필리핀 기억해야 돼요. 필리핀은 국민의 대다수가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무슨 종파? 네, 가톨릭교죠. 그래서 필리핀,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당연히 이 지역도 개신교, 크리스트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자, 이슬람교 잘 봐야 돼요. 아시아가 이슬람교 신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키스탄, 우리 방금 다뤘던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 문제 풀다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어디 갔죠? 네, 여기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 신자 수로 단독으로는 제일 많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 이슬람교 신자 수

0: 인구를 모으면 남부아시아가 동남아시아보다 많습니다. 저 이거 문제 풀다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국가들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국가 내에 다른 소수민족, 게다가 종교가 다른 소수민족이 있으면 네, 바로 종교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로힝야족이었죠. 그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인도하고 네팔에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민족 종교의 특징이 그 분포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꼭잘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충돌을 했을 때 여러 종교가 분포하는 게 충돌을 했을 때 지역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카슈미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쟁지역, 힌두교와 이슬람교. 자, 그 다음에 위구르족도 이슬람교인 거 알고 있나요? 네,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티벳 쪽은 티벳 불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장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미얀마의 라카인주인데요. 여기는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스리랑카 대부분은 불교 신자들입니다. 국민들의 대부분 불교 신자고, 근데 네, 타밀족, 인도에서 온 타밀족들은 힌두교이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 타밀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필리핀, 방금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크리스트교, 게다가 가톨릭교 신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국가인데요. 이 민다나오섬은 이제 모로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이슬람 상인들이 이동을 할때 민다나오 섬에 정착한 이슬람 신자들이 지금까지도 살면서 필리핀 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오세아니아 지역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모두 기존의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여러 노력으로 다시 원주민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실전 문제 6번 문제이고요. 실전 문제 6번 문제는 가에서 다 국가, 이 국가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갈등을 여러분들 분석을 하는 건데, 그 갈등의 내용이 이렇게 종교가 적혀 있는 거 보니, 네, 종교 갈등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각 국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일단 이 국가를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비소수 집단에 있습니다. 그 소수 집단이 바로 타밀족이고요. 우리가 아시아의 분쟁 지역 다루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타밀족은 인도에서 영국의 식민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할리즈족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집단에 스리랑카의 다수는 신할리즈족이고요.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A는 불교고요. 타밀족은 인도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힌두교. 그래서 우리가 A, B를 벌써 찾았고요. 그러면 C는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가 법내에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C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지를 찾는 건데,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이고, 이 다수 집단에서 이 C가 소수래요. 여러분들, 힌두교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도 아니면 네팔인데요. 소수가 2억 명 정도 된다? 네팔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소수인데 2억이다? 네팔 아닙니다. 그래서 이나 국가는 인도라는 걸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요. 대다수가 불교 신자인데, 그쵸? 이슬람교가 우세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대요. 자, 말레이시아와 남부 지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태국, 타이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씨의 기원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도에는 이슬람교 기원지가 있지 않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자, 가와나는 스리랑카와 인도인데요. 둘다 브리티시 인디아. 네, 인도의 식민 지배를 당했었죠. 그리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라카인주를 중심으로 로힝야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미얀마고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는요. 이 중에서는 나와 다가 둘다 해당합니다. 네, 고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카슈미르는 네, 힌두교하고 이슬람교의 갈등 지역이고요. 동남아시아는 남부아시아보다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 남부아시아의 이슬람교 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3번째 강의,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모의고사 5회에 들어왔습니다. 딱딱 중간인 것 같죠? 자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유형 파악은 좀 제대로 너무 진짜 귀에 모지않도록 진짜 엄청 얘기했잖아요. 딱지가 않도록 막 못이 박히도록 두 개를 막 섞어버렸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5회 정도 됐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30페이지 펴시고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드리는데요. 오늘도 뭐 딱히 강조할 건 없지만 4번, 5번에 나와 있는 그 다이어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해볼게요.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 1번부터 살살 풀어보시면 자, 빈칸에 이제 그 네모의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스카토이기 때문에 칼을 찾으면 돼. 별거 없죠. 사카,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얘는 뭐죠? 치. 치. 그죠? 천, 그, 일십, 백천만 할 때 그 천 자랑 좀 비슷하잖아, 그지? 자, 나. 그죠? 이, 히라가나 나. 그지? 이렇게 가타카나 나. 라. 요가 되는 겁니다. 아, 가타카나 요. 뭔가 낯설다 싶은 것들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61개의 스카토나 사카를 포함하고 있는 가타카나 어휘는 기억할 것. 답은 1번. 자, 2번 들어왔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기. 자, 우리 표기하면 뭐였지? 장음, 타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렌다크. 아, 근데 장음, 타금 아니어도 이런 것도 나오네.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연락인데요. 연락이 렌라크, 렌라크 이렇기 때문에 렌이, 렌이지, 렌이지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네, 렌라크입니다. 렌. 근데 발음상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히라가나도 설마 와나, 레나, 네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레, 와. 이게 혼란스러운 친구가 있으면 진짜 이건 정말 곤란하다. 그지? 히라가나를 모르고 일본 수능을 하려고 그러면, 그지? 근데 만약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와 하면 그대로 얘 돌아오는 느낌이지? 네. 레. 레. 발음 툭 치는. 그리고 가타카나 레도 얘만 딱 따가지고 레가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네 하고, 스네일, 네. 약간 달팽이처럼 생기지 않았니? 네. 이렇게 약간 이 모양들 레. 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렌나크가 아니라 렌나크이기 때문에 레를 써야 됩니다. 틀렸구나. 장음이나 타금이 아니어도 틀릴 수가 있구나. 주쇼.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주소와 수업. 그지? 얘는 주소입니다. 주소. 주소. 고건이 주쇼. 언행하시면서 여기에 주소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답은 1번 되겠고, 2번 되겠고요. 3번 뭐 틀렸어? 각세와 맹교가 이지밤 다이세츠다. 다이세츠 아니에요? 다이세츠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뭐야? 나이지. 이치반 다이지. 라고 하면 여기는 타이지가 아니라 다이지. 똑같은 큰 대자를 쓴단 말이에요. 타이세츠는 대절을 쓰잖아. 대절. 그래서 타이세츠가 되는

건데 얘는 다이지가 되는 거지. 똑같이 대자이지만 얘는 타이, 얘는 다이. 4번입니다. 오미야게 대 선물로 한국어 닝교 장음입니다. 닝교오 몰았다. 인형을 받았대요. 5번입니다. 기노와 유갔다 유갔다 타금 유갔다까라 저녁 때부터 바이토가 왔다는데스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한자 읽기 이게 이 한자 읽기가 말이죠. 선생님이 좀 되게 중요해서 이걸 좀 이렇게 만들어 와 봤어요. 한자 읽기 박의 수. 그러니까 이 박 문제도 박의 수라는 의미로 박의 수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발문이 한자 읽기가 바른 것은 그다음 한자 읽기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박의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수능 문제를 쫙 한번 뽑았는데 3번 문제를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2022, 3, 4, 5, 6 다 나오는데 방 문제는 얘하고 얘가 방 문제야. 나머지는 밑줄 친 한자 읽기가 같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것들을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밑줄 친 거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밑줄 친 비슷한 게 나오지. 예를 들면 쇼, 쇼, 소, 쇼 이런 식으로 밑줄 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한자 읽기 문제, 얘네 둘은 박의 문제가 되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이따가. 자, 그러면 한자 읽기 꼭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나오는데 어떤 게 나와? 맨날 나오는 애들이 나와. 자, 쇼가이. 100번은 본것 같아요, 진짜 기분상은. 쇼가이. 쇼가이. 소개. 쇼를 읽는 거죠. 그다음 소당. 상담이고요. 쇼라이. 한자 읽기 같은 거 이미 나와버렸다. AC가 답이지. 그 다음 도쇼깡. 쇼. 쇼죠. 깡. 도쇼깡. 쇼. 짧은 쇼. 그러니까 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해석을 해보면 친구인 야마다군을 소개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교와 나이지나 소단가리마스. 오늘은 되게 중요한 상담이 있습니다. 시 쇼라이 장래에 돈나 시고토 가시다이 데스까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5번 아 D번입니다. 도시오카인데 도서관에서 주의스로 것도 왔나 데스까 주의해야 될 거는 뭘까요?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답은 AC 2번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읽을 때 어떻게 다 읽을 때 약간 비슷하게 생긴 걸 차별성을 가지고 기억을 해줘야 된다. 정확한 기억이 중요하다. 자 그럼 대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냥 쭉쭉 써볼게요. 얘는 이제 방문제계니까 김코 청타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음 이런 게 중요하겠지. 장음, 발음, 타금, 요음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엔료 그죠? 약속 이미 다 나왔지? 그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류가크 넷 묘인 그러면 여기도 넷. 2022년 대수능에 박의 수의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야? 요음은 두 글자가 한 박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요음은 두 글자가 한 박이다. 그 요음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돼? 두 글자가 한 박이에요. 두 글자가 한 박이에요. 두 글자가 한 박이에요. 그 다음에 발음도 한 박을 가진다. 발음도 한 박을 가진다. 발음도 한 박을 가진다. 요게 이제 2022학년도 대수능 문제의 박의 수의 키워드였던 거야. 자, 2023년도는 마쇼의 짧은 쇼, 쇼가의 긴 쇼, 소보의 소, 그 다음에 쇼라이의 쇼. 그래서 답이 얘네 둘이 같다가 답이겠지. 자, 똑같은 일자를 어떻게 읽는지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비슷하게 읽히는 게 나오지 똑같은 글자를 다르게 읽히는 마이 니찌. 니지 요 비, 니지 센 지즈 요까, 그치?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보기가 나왔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니지니까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겠다. 니지 요 비, 그치? 얘 니지 얘는 비로 읽히지만, 자, 노 부츠 물자 똑같네. 2024, 2025는 부츠 모노 뭐 이런 게 나오겠네. 와스레 모노. 타, 에, 다때 모노,
니 모츠가 될지. 그럼 아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2026년 작년수는 운요 박문제였어요. 오랜만에. 자 박문제 뭐라고? 박에서는 요음. 요음이 관건인 경우가 많아. 발음하고 소금도 그렇지만 고우 고우 그다음에 방응고우 다네 글자네요. 고우카쿠 네 글자. 카노조 하나 둘셋 여기서 끝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묘우인. 자 여기서 뭐야? 요음은 두 글자가 한 박이라는 게 2026년 대수능에서도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때아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한자읽기나 박의 수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자를 외워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얘기했어. 수능특강 4강, 5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능특강 그 선생님 강의 자료실에 여러분 단어장이 있다 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수 없으리니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잘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이 다스라는 건데, 크르마우 다스라는 게, 오짜오 다스는 진짜 많이 나와. 크르마우 다스라고 하는 거는, 관용 표현이나 이런 데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알지. 근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뭐, 약간 부잣집에서, 정 실장, 저 친구한테 차좀 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뭐 좀, 어디 좀 갔다 오게, 차좀 내줘요. 뭐 이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마시는 차가 아니라 자동차. 그럼 이거 차를 내다가 무슨 말일 것 같아? 차를 운행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차를 꺼내다, 차를 몰고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차를 가져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 해설에. 근데 이거는 차로 이동하는 것을 뭐 해결해주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내다. 근데 이게 이 내다가 뭐냐면 차를 운전해서 이동, 목적지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아, 요런 느낌이. 요런 느낌이 들어있는 게 크루마오 다스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이끄나라! 갈 거라면, 크루마오 다시 데모이요.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너갈 거라면 차로 내가 데려다 줘도 돼. 뭐,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야, 해석이. 응? 차를 낼게. 내줘도 돼. 차를 빌려줘도 돼. 차를 내줘도 돼. 뭐,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데, 차를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게까지도 갈수 있는 게, 차가 제공돼. 뭐, 이런 내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키르 다케는 뭐야? 할수 있는 것만큼이에요. 여기는 만큼으로 해석됩니다. 할수 있는 만큼 오기꼬에요. 큰 소리를 나시떼 크다사에 소리를 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7강에서 뭘 배웠느냐 했더니 자 수능특강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장장 이렇게 긴 페이지 동안 7강에서는 동사의 다의어와 조사에 주의해야 할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스는 어떤 다의어로 쓰였냐 했더니 꺼내다, 내밀다, 제출하다, 붙이다, 제공하다, 소리를 내다, 기운을 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쓰였단 말이야. 예문을 봤더니 후유후쿠 시마떼, 시마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뭐 해버리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조동사로도 배웠는데 여기서는 정리하다, 넣다, 정돈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서랍에다가 이 겨울옷을 넣어서 정리하는 거. 정돈하다? 마무리하다? 보관하다? 뭐, 보관하다. 요 정도가 괜찮네요. 자, 겨울옷을 넣어두고, 후유후쿠, 하루노 후쿠오 다시다. 봄옷을 꺼냈다. 이 꺼내다. 두 번째, 겨우 유빈격구 대 대가미오 다시마스. 편지를 붙이다, 제공하다. 숙그다이오 다스. 숙제를 꺼내다가 아니라 숙제를 제출하다예요. 그러니까 꺼내다와 제출하다는 완전 다른 거야. 꺼내는 거는 끄집어내는 게 꺼내는 건데, 제출하는 건 그야 거꾸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이 쓰이는 거니까 특이하다 하고 기억을 해두시고. 코에오 다시떼 요데 크다사이. 목소리 내서 음성으로 읽어주세요. 그 얘기가 노조 겐키오 다시떼 크다사이. 겐키오 다스. 이거 좀 하자. 이거 안 되겠다. 겐키오 다스랑 뭐가 있냐면, 시카라우다스가 있어.
겐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읽어봐. 원기지. 이 원기 에너지, 에네르기 이런 거야. 이건 기운을 내는 거예요. 약간 멘탈이 들어가 있어. 야, 괜찮아. 실패할 수 있어. 겐기 나시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치카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근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치카라 나시대! 이 얘기는 정말 체육 시간에 쓰는 거. 막 줄다리기를 막 하고 있어요. 막 그러는데 야, 홍팀 힘좀 내. 이렇게 얘기할 치카라 나시대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못 봐가지고 괴로운 애한테 야 힘내라고 할 때는 어느 쪽을 써야 돼? 위에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겐키오다스, 치카라오다스. 이거 두 개도 이 구별하는 문제가 옛날에 나왔답니다.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다스와 관련된 자 우리 여기다가 플러스 뭐죠? 크르마오다스 이번에 배운 거 추가 차를 내다라고 하는 건데 차를 운행을 제공하는 게 크르마오다스입니다. 자, 카오다스는 뭐야? 얼굴을 내밀다. 이게, 여러분, 그런 말 알아? 이거 아빠들이 쓸것 같긴 한데, 가오다시라는 말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약간 뻐기는 그런 뜻으로도 약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얼굴을 내밀어서 참석하다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장소에 나타나다가 뭐냐면, 얼굴을 내밀어서 내가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사를 진행하진 않지만, 얼굴 도장을 찍는다고 하지. 얼굴 도장 찍는 게 이제 카오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테오다스는 뭐냐면, 손을 이렇게, 이렇게 내는 거지. 꺼내는 거잖아. 테오다스. 손을 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손을 내밀다. 새로운 일을 착수하는 것도 이제 테오다스가 되는 겁니다. 구찌오다스는 내가 입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다가 내 입을 꺼내서 놓는 거야. 그건 뭐야? 말참견을 하다.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고미오다스는 쓰레기 배출하는 거. 오차오다스 이것도 이 차오다스 근데 이거는 이 차를 다스하는 거는 크루마오다스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가 대접하고 내고 접대하고 뭐 이것도 차를 끓이는 것도 되고 차를 대접하는 것도 되고 차를 내오는 것도 되고 다양하게 아무튼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차만 딱 내오는 게 아니야. 차를 대접하게 하는 거고 끓이는 거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자, 겐키오다스 아까 했습니다. 자, 코에오다스도 아까 나왔었죠? 자, 미세오다스라고 하는 거는 가게를 이제 창업을 해서 내는 거죠. 미세오다. 야, 너 진짜 맛있게 요리 잘한다. 너 미세오다시데 뭐 이끄라이. 그러니까 가게를 내도 좋을 만큼 너 음식 진짜 잘하는데 내가 팔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할 때 미세오다스라는 표현 쓰겠죠? 자, 네츠오다스 이거 잘안 나오는데 혹시나 나오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 열을 내다. 열이 나다. 이게 내가 열이 나는 건 네츠가 대류라고 쓰는데 상대방이 열이 나는 거, 남이 열이 나는 건 네츠오 나스를 씁니다. 네츠가 대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조금 구별해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관용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알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를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가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 찾아봅니다. 5번 들어왔어요. 이것도 내가 뭐 준비했냐면 이거 준비했거든. 이거 사실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설명할 때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냥 먼저 보고 갈까요? 이게 쿠아시랑 우루사이랑 뭐 이런 게이 얘랑 이거는 여러분 수능특강에 나와. 그 형용사의 뜻에. 근데 나머지 거는 안 나와. 선생님이 그냥 가지고 온 건데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니에다가 이 조사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걸 가로 바꿔도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응? 그러니까 이 니가 붙어서 어디 어디에 내가 어떤 성질이 영향이 주어지는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하시면서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쿠아시 우르사이 야사시 꼬마카 여기서부터 먼저 봅니다. 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야사시 말고 이세 가지. 이세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무튼 간에 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자, 먼저 보면 나니나니니 쿠아시 하면은 그것에 대한 뭐가 있냐면 정보량이 있는 거야. 정보량과 정보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뭔가 해박해. 정통화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주각세나노니 중학생인데 파소콘 니쿠아시 그럼 컴퓨터에 대해 야 이거는 CPU가 뭐 엄청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자, 나니나니니 코마카이는 정보량을 좀 얘기하긴 좀 애매해. 정보량이라기보다 어떤 성격적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을 찾아봤더니 약간 따진다 이런 거 나오더라. 따진다.
따진다. 그것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을 추구하는 거야. 디테일을 추구해서 따지는 거야. 나니, 코마가 이거는 어떤 주체에

성향에 관계된 거야. 이게 되게, 이거는 정보량이야. 이 중학생의 성향이 아니야. 이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인데, 이 중학생이 오카네니 꼬마까이 그러면 째째하게 굴고 따지고 디테일하게 약간 구는 거야. 사실 좀 별로 매력적인 그런 느낌은 안 들죠. 그러니까 돈에 째째하게 구는 거. 오카네니 꼬마까이 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나니나니 우르사이는 여기는 뭐냐면 오짜노 하지니 우르사이. 아,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보량도 있어. 아, 저는요, 흑차를 좋아하는데요. 흑차를 내릴 때는 너무 뜨겁게 내리는 거는 좀 별로고요. 98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다기는 이런 다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면서 막 따져. 엄청 그 사람은 코마카이라고 하기보다 쿠아시라고 하기보다 어때요? 뭔가 그 사람의 정보량도 있는 데다가 취향도 느껴지지. 응? 그래서 맛이나 뭐 취미나 이런 거에 많이 쓰는 게 나니나니 우르사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들고 약간 그런 좀 시끄럽다라는 데서 느껴지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이건 이래야 되니까 이건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약간 우르사이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좀 훈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좀 있고. 자, 다도상화 오짜노 하지니 우르사이 약간 요런 느낌이 든다. 알겠니? 쿠아시 고마까이 재밌긴 하지만 좀 시험 문제 풀려면 짜증나죠. 예.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면 자, 쿠아시는 되게 플러스 이미지예요. 정보량이 많으면 덕을 많이 보잖아. 고마까이는 사실 마이너스 이미지야. 째째하게 우는 거니까 되게 까다롭게 굴고 따지는 거니까 까다로운 거예요. 까다로운 거. 근데 우르사이도 까다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야사시는 뭐냐면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미도리와 녹색은요, 매니 야사시 눈에. 그래서 여러분 칠판도 녹색이잖아.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눈에 피로감이 없도록 하는 매니 야사시로다 또 이와레 데이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 야사시가 뭐야? 눈에 해하지 않은, 눈에 친화적인 약간 이런 느낌의 시제니 야사시, 미제니 야사시 뭐 이런 식으로 상냥하다, 착하다. 자, 쯔요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요아이라고 하는 겁니까? 미즈니 쯔요이. 그러면 물에 강하다. 방수. 그지? 나 오카네니 요아이. 아, 난 돈에 너무 약해. 뭐, 만 원에도 이렇게 그런다니까. 돈에 약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해보면. 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보자. 아, 버스가 저도, 저도 내쳤다. 버스가 마침 가버렸네. 택시대 있고, 택시로 가자. 자, 야마다상 와. 지간이 쿠아시? 이상하지? 시간에 정보량이 많아? 코마까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째째하게 굴고, 디테일이 있고, 막 이런 거고요. 우르사이, 시끄럽게 구는 거. 아, 뭘까요? 코마까이일까요? 우르사이일까요? 자, 쿄와 쿠지까라, 니와 소지다로, 다로라고 하는 거는, 뭐뭐잖아? 뭐뭐지? 뭐뭐죠? 이런 거죠. 정원 청소지, 마당 청소지, 뭐 준비 하지면 할게. 시작하지만은 안 되겠어. 빨리 시작하자. 얘기입니다. 소다타네, 맞아 그랬다. 고멘 고멘, 미안 미안. 이라고 합니다. 마다 주지 마에다요. 우르사이나 시끄럽게 구네.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우르사이는 취향이나 맛이 안 나온다. 여기는 아우 시끄럽게. 야, 너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이런 얘기입니다. 우르사이나 여기는 고마까이는 쓰기 뭔가 세세한 것까지 따지고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세한다기보다 되게 까다롭게 군다, 시끄럽게 군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약간 어노잉하는 그런 느낌이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들어왔어요. 자, 이거.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을 했어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틀릴 수 있겠다도 싶어서 좀잘 보시면요. 언어생활 문화죠? 자, 김과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선생님이 김한테 무슨 뭔가를 알려주겠지. 뭘 알려주는지 보자. 선생님, 하지메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도우저 요러시크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실례다라고 들었어요. 에? 무슨 말이야? 도우저 요러시크라고 말하면 실례라고요? 노우 시대 됐을까? 정말? 도우저 요러시크 오네가이 시마스까지 써야 되나 그러면? 라고 보면 소다네 그러네. 도우저 또 요러시크라고 하는 말은 두쪽 다 양쪽 다 요크 스카운다께도 자주 사용하지만 하지메 때 아따 했더니 처음으로 만난 사람한테 도우저 요러시크라고만 only, only, 도저 요러시크 라고.

조금만 이 말에 따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 난까 에라소다 나. 이게 에라소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뭐 애니 같은 거 많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들은 말이겠지만 수능에서는 잘안 쓰죠. 뭔가 에라소다는 뭐냐면 잘났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에라소다네 난이요 에라소니 뭐 이러면 뭐야 잘난 체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난까 에라소다나 그럼 뭐 되게 대단해 뭐야 뭐너뭐 돼? 뭐 이런 거예요. 때 오모까나라고 생각할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 공손하게 얘기해. 잘 부탁.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소레자도 예바 이데스까?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면 되지. 지코쇼가요 스르토끼와 자기소개를 할 때는 대내니 정중하게 하나시다 호가 이가라 타호가 이 뭐뭐하는 표현이 좋다. 이 얘기하는 표현이 좋기 때문에 도저 요러시코 오네가이 시마스가 이치방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지메마시테 아타시와 권혜연 또 모시마스. 너, 저,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권혜연 또 모시마스. 너, 저, 요러시크.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말이 되니까. 모찌롱, 도모다치, 친구랑, 그 다음에, 토시가 치카이는 무슨 말이야? 나이가 가깝다. 나이가 비슷하다. 그 얘기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에게는, 요러시크라고만 말하는 것도 할수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고또마루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고또 모 또는 고또가 아루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뭐뭐하는 고또가 뭘로 해석돼? 경우도 있다.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는 건데 타 고또가 아루 그러면 뭐뭐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이잖아. 여기는 경험이 아니라 경우야. 그러니까 어떨 때, 이 친구나 좀 스스럼 없는, 그런 스스럼 없는 나이가 비슷한 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요러시쿠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되지만, 처음으로 만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끝까지 말해주는 게, 에라소다. 이런 말을 안 듣게 된다는 거죠. 자, 1번입니다. 토시가치카이토니, 나이가 비슷한 사람한테, 요러시쿠는 스레이니다로 신뢰가 되지 않죠? 자, 에라이 히토니, 대단한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에게, 이게 사실은 에라이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좋은 말인데, 나쁜 뉘앙스로 쓸 때, 대단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에라이 히토니, 나루 타메니, 대단한 사람 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요로시쿠라고 말한다. 아니죠. 하지메테 아타 히토니, 처음으로 만난 사람에게, 도저 요로시쿠라고 말한다. 안 된다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 써야 된다고. 4번입니다. 도저 요로시쿠는, 데네나 하나시카타 데아루. 자, 아주 정중한, 이야기 방법 말투이다 아니죠? 답은 5번인가 봐. 예, 지코쇼카이노 토끼 자기소개를 할 때여도 저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라고 말한다. 자기소개를 할때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좋겠다. 그게 대내 정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5번. 자, 7번 들어왔습니다. 란도셀이에요. 란도셀. 란도셀을 한번 찾아봐. 랭킹 이렇게 보면 4만엔에서 8만엔 정도가 제일 무난한. 8만엔 원 아니고 8만엔. 얼마인지 알겠어? 엄청 비싸죠? 예. 근데 진짜 그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랭킹을 보니까 보통 한 4만엔에서 8만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싼 거는 2만엔, 3만엔짜리 더싼 것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렇게 쓴다.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란도셀 모양 자체가, 일본 그 초등학생 가방이 란도셀인 건 알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게 등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매는 거잖아. 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매는 건데, 약간 이 가죽을 되어 있는 요게 가벼운 가죽을 써서 초등학생이 들어도 무겁지 않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 쿠션력이 좋아서 일본에는 뭐가 일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에서 뭐가 낙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렇게 대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야 돼. 뭔가 물론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거가 꼭 비싸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일본 초등학생이 입학을 할 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줘요. 아빠 엄마가 사줄 때 물론 아빠 엄마가 사야 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학 선물로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싸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 가벼워야 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 보자. 자, 일본의 초등학생의 5급 많은 초등학생들은
入学するときに 입학할 때 ランドセル라고 하는 가방을 買ってもらって 사 받아서 누가한테 받는지 몰라. 사 받아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야. 사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지급 안 해요. 자, 소레오 소치기오마데 그것을 졸업할 때까지 노끈행깡 그러니까 6년 쓰는 거예요. 아, 그래 좀 비싸긴 하다. 8만 엔이면 도대체 너무 비싸지. 매년 10몇만 원씩 되는 가방을 살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스카이 츠스케 마스. 마스형 플러스 스즈케루 계속 사용하다 그 얘기입니다. 일본의 초등학생은 많은 초등학생은 입학할 때 란도셀을 사 받아요. 그거를 졸업까지 6년간 사용한다 이겁니다. 스코시마에마데 좀 전까지 란도세르노 이로와 이 란도세리라는 초등학생용 가방의 색깔은요. 오토코노코와 크로 남자아이는 검정 여자아이는 아카 니스루노가 빨강으로 하는 것이 후츠데시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가시 바뀌었겠죠. 보니까 선생님도 란도세를 찾아보니 진짜 에나멜로 예쁜 색깔 많던데 네, 사이킨와 이로이로나 사이킨도 아니야 옛날부터 했지 뭐 이로이로나 이로노 란도셀가 우라레 데이테 다양한 색깔의 란도셀이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뭐 가죽 색깔도 있고 막 너무 예쁜 핑크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코도모다치와 아이들은요 지분가 스키나 이로노 란도셀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란도셀을 에라베르 에라브가 뭐지 선별하다잖아 선택할 선자가 나오잖아 에라 분데요 이 부가 대루가 된 거야. 뭐야? 가능동사가 된 거지. 가능동사. 인류동사의 가능동사는 에단 플러스 루니까 대루가 된 거지. 자, 에라베르 요온이 나리마시다. 가능형 플러스 요온이 나루. 이게 뭐야?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겠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뭐야? 변화. 변화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됐다고? 옛날에는 정해져 있었어. 빨강, 파랑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까도, 크로도 아까와 인기가 아리마스가 전통적이니까, 그치? 예, 그런데, 크로 대신에, 아오나 핑크. 여자애들이 핑크 많이 하겠죠? 니, 예스루, 코도모모, 코도모타치모, 코도모모, 오크나테 키테이마스.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십니다. 진짜 이거 되게 색깔 많던데. 자, 1번부터 봅니다. 아오이 란도세르와 젠젠 인기가 나이. 파란 란도세르는 인기가 없다. 아니고. 일본에서는 초등학생이 되면 란도세르가 뭐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류각스르 토켄 란도세르 또이유 카방오 카떼모라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주체가 카떼모라떼인데, 뭐, 이거는 주체도 없이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다이기 때문에 뭔가 국가가 지급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고 이제 좀 약간 이상한데 하고 넘어가셔. 그래서 3번 갑니다. 자, 로크넨 마에마데, 그러니까 6년 전까지 란도세르노 이로와 크로토 아카시카 나깠다. 6년 전이라고 말안 했지. 6학년이라는 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아니죠. 6년 전 아니. 스코시 마에마데인데 이 스코시 마에가 진짜 그냥 스코시가 아니라 꽤 전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참 전에도 색깔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 특히 어떤 색깔이 많았냐면 그냥 가죽 색깔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하여간에. 그래서 한번 갑니다. 최근에 검은 란도셀을 사용하는 남자아이는 없어졌다? 에이, 이렇게까지? 아니죠. 다른 색깔도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얘긴데. 최근에 다양한 색의 란도셀이 카에르 요온이었다. 살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 뭐 생산도 안 했나 보다. 그치? 답은 5번입니다. 살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르게 되었다. 그 얘깁니다. 5번이고요. 자, 8번. 그림 문제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 고래와 데키르 다케 가능한 한 1월 1일 설날에 츠쿠요니 오쿠루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낸다. 뭐야 연하장이지 뭐답 4번이네. 자 고래니와 신넨 와이사츠노 고토바가 카이테아루 고토바가 아루예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뭐뭐해져 있다. 그러니까 뭐뭐가 있다. 어떻게 있다? 타동사를 써가지고 있다. 이 타동사는 어떤 누군가에 의한 누군가, 이 누군지 모르는 이 누군가에 의한 행위 결과 상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썼어.
그래서 그것이 존재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뭐뭐 해져 있다. 수동태처럼.

해석이 된다 했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이것을 가카나이드 쓰지 않고 메일을 대 오크리토가 오이. 메일로 보내는 사람이 많다. 그치. 이메일 같은 거나 문자나 이런 걸로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죠. 이제 아날로그가 점점 없어지니까 답은 4번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에마입니다. 에마. 결의나 신사에서 소원을 적어서 걸어두는, 기원하는 물건. 자, 오마모리는 뭐예요? 이 크기가 정말 이 정도로 크진 않지. 작아서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오마모리. 자, 뭐, 출세,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합격, 뭐, 그 다음에 뭐, 승리, 뭐, 이런 것들, 순산, 뭐, 이런 것들 기원하겠죠? 자, 3번입니다. 타나바타의 마츠리에서 쓰는, 이거는 단자크입니다. 단자크가 뭐야? 가늘고 긴 종인데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7월 7일, 칠성날 하는 행사. 5번은 오미쿠지예요. 오미쿠지. 쿠지라고 하는 게 원래 제비예요. 제비.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제비뽑기의 제비, 쪽지 같은 건데, 오미쿠지라고 해서 뭐냐면, 길흉을 점치는 종이죠.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이렇게 펼쳐보면 흉인지 길인지를 알 수가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에키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에키벤 할 때마다 맨날 느껴지는 건데, 괜찮을까? 이게 냄새가 나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 좀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신칸센 안에서 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교통수단 안에서 뭔가를 먹는다는 게 약간 우리 지하철 타고 있는데 먼 사람은 없겠지만 물론 우리도 KTX나 이런 거탈때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까 약간 이런 히토니 메이와쿠 카케테와 이케나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문화인데 이게 가능한가 했대 옛날부터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여겨졌기 때문에 또 에키벤에 한해서는 되게 포용적이라고 하네요. 자, 에키벤은요 역에서 팔고 있는 도시락을 말한다. 에키벤은 자 보자 맨날 나오는 게 이거야 정의 내릴 때 뭐뭐와 나니나니나니나니나니 노 고또다 이런 식으로 뭐뭐는 뭐뭐다 파는 도시락이다 여기서 파는 도시락인데 낭하이 쿄리 긴 거리를 하시르 넨시아니 노르마에니 긴 장거리를 가야 되는 전철을 타기 전에 에키데 역에서 에키벤 오 갓데 역 도시락을 사서 덴샤노 나카데 타베루 전철 안에서 먹어요. 에키벤 니와 에키벤을 그냥 에키벤이라고 해석할게. 에키벤에는 그 지역 지이키노 유메나 요리가 하이테이르. 자, 유명한 요리가 뭐 어디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어디에서 뭐 인삼이 난다 그럼 인삼으로 뭘 만들겠지? 네. 에키벤 오 타베루 고토 오 료코노 타노시미 노 히토츠 여행의 즐거움이 하나로서 또시테 또시ている 人は 少なくない. 여행의 즐거움으로써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겠네. 또 데파토나도 대와 백화점 등에서는요. 니혼노 이로이로나 지이키노 에키벤 오 아츠메테 그치? 한눈에 이렇게 다. 우리 왜 공항 같은 데 가보면 굳이 오미야게 안 사도 홋카이도에서 팔 법한 그런 그 화이트 초코 과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초코 과자가 그냥 나리타 공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 모아놓은 거야. 각종 특산물을. 네, 아츠메 때 우라레르 고토모 팔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요코 니카나쿠테모 여행 가지 않아도 닌키노 아지가 인기가 있는 맛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츠모 닥상 오케악상과 카이니쿠루 항상 많은 손님들이 사러 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이후 고토가라 걸로 기인하여 또 이유로 하여라고 하면서 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과 이유 근거 등을 나타낼 때 나니나니 또 이후 고토가라 고토가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 고토다라고 하는 건 정의할 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고토로 쓰게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에키벤와 에키데와 나이 도코로데모 카이루 그 백화점 에키데와 나이 도코로는 뭐야 백화점에서 판대요 아츠메 때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2번입니다 여행에 이카나이 또 가지 않으면 에키벤가 타베라레 나이 먹을 수가 없다 아니죠 백화점에서 살수 있어요 자 덴샤노 나카데 전철 안에서 에키벤 오 타베르노와 메이와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3

번을 보면서, 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최근에 좀 민원이 있긴 하다고 하던데, 그래도 뭐 아직 문화로서 인정을 받는 매화급 민폐이지만 허용이 된다. 아, 일본의 독특한 어떤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자, 4번입니다. 에, 에키벤과 오이시쿠 나이토. 에키벤이 맛있지 않으면 요코가 타노시쿠 나쿠나루.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문 내용과 상관없죠. 에, 맛이 없으면 여행이 즐겁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5번입니다. 역의 역도시락보다 백화점의 역도시락 쪽에 인기가 있다. 이런 말은 안 했어, 그지? 그래서 예, 9번 문제 풀어봤고요. 10번 들어갑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처음에 선생님은. 여러분, 이거 해석이 되던가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9시 10분 전, 그럼 이게 9시 10분 전이라면 몇시 같아? 8시 50분이지. 이렇게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거를 9시 10분 전을 9시 10분이 되기 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9시 10분이 되기 전.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9시 뭐라고? 7분 또는 8분. 이런 거를 9시 10분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어, 이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뭐 그냥 언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요즘 그런 일이 있대요. 자, 여러분 9시 10분 전에 와주세요라고 말을 들으면 몇 시에 가나요? 일본에서는 다이테이 노 히토, 보통의 사람은요, 9시 10분 전인 8시 50분까지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9시 10분, 9시 10분 노 마에 데 아루. 9시, 예, 그러니까 이게 9시 10분 마에야, 9시 10분 노 마에. 9시 10분 마에와 9시 10분 노 마에. 요, 이 노가 있느냐, 없느냐의 사실 차이인 것 같긴 해, 뉘앙스상. 9시 10분의 전과 9시 10분 전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9시 10분의 전인 9시 7, 8분경에 가면 된다라고 마치가 때 틀리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아니야? 자, 소노타메, 그래서 약속을 するときは, 약속을 할 때는 시간이 틀리면은 잘못되니까, 아, 8시 50분이라고 아예 딱 말하는 게 좋아. 8시 50분에 키테 쿠다사이. 나도 또 하끼리, 하끼리가 뭐야? 명확하게 다른 곳과 구별되어 확실히 말하는 게 좋다. 하끼리 지강호 스타일의 노가 이데쇼라고 말합니다. 자, 1번 갑니다. 시간을 확실히 말하는 것은 실례이다. 아, 이것도 아니고, 10분 전보다 7, 8분 전에 도착하는 쪽이 좋다. 이것도 아니고, 9시 10분 전은 8시 50분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아니죠. 오해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본문에서 말하기에는 약속 시간을 마모라나 쿠테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약속 시간 안 지키려고 한게 아니야. 시간을 잘못 생각한 거지. 약속 시간을 전달할 때는 10분 전이라고 하는 말을 使わない 方がい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아.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이 맞겠다 이게예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내용을 9시 10분 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9시 10분 전이면 9시 10분 말, 9시 の 10분 말 또는 9시 10분 말. 9시마대 아또 10분 이런 식으로 9시까지 10, 앞으로 10분이면 8시 5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 50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해하는 거지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여러분들은 8시 50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시계가 느리다랑 시계가 빠르다도 가지고 와봤어요. 자, 도깨이가 오크레테이르 또는 도깨이가 스슨데이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계가 9시 5분인데 야, 그 시계 5분 빨라. 그러면 9시인 거야.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시계가 느리다 빠르다의 표현을 가지고 시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나와본 거고요. 자, 이게 이제 2024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아, 다행. 오, 그랬자. 이랬습니다. 아, 큰일 났다. 늦어버리겠어. 나이저브요. 괜찮아. 아노 토끼요. 10분. 저 시계는 10분 빠르다일까요? 느리다일까요? 괜찮다고 얘기했으니까 빠르다를 써야 되죠. 스슨데르를 써야 돼. 오, 그랬대를 쓰면 안 돼. 뱅교와 스슨데르? 이렇게. 답은 4번 되겠죠. 이거는 이 스승문은 잘 지내야 되냐? 잘 되고 있니?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에

또 나올 수 있는 시계와 시간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11번 들어왔습니다. それ新しく出た味 ですか? 뭔가 일본에는 되게 맛을 되게 가미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상품들 내놓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에, 요카타라 드세요. 라고 하면서 뭔가 권유를 하고 있네요. 도우죠. 내가 히토츠 이타다키마스. 그럼 한개 먹어볼게요. 요카타라 도우죠. 도우죠. 권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오넹아이 부탁해요. 고멘네 미안해. 요로시쿠 잘 부탁해. 답은 1번. 너무 쉽다. 1점짜리. 자, 12번 들어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봅니다.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점원의 대화입니다. 손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고한 오카와리 오네가이시마스 했습니다. 밥 리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이 쇼쇼 오마치쿠다사이 라고 얘기합니다. 자, 레스토랑에서 뭐라고 하면서 갑자기 아 저기요 실례합니다 여기요 이랬죠. 요거서는 환영해요. 웰컴이고 아리가또 고마워 오겐키데 건강하세요 안녕. 자, 스이마셍은 여기요 실례합니다. 그래서 점원을 부르는 거지 손님이. 그래서 스이마셍 고항 오카와리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쿠로사마는 뭐야 이거 수고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답은 4번. 이거 오카와리 찰칵. 이게 뭐냐면 안부 부를 때 카와리나이 오카와리 아리마신까 아까 나온 건 뭐야 더 권할 때 고한 오카와리 여기서 나왔지. 화제 전환할 때는 도코로데 하나시와 카와리마스가 다른 이야기인데요. 대신할 때는 치진 오카와리니 치진이 카와떼. 예. 그 다음에 덴와오 카와떼 모라이마스까 라는 식으로 뭘 바꿔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약간 교체 신청할 때뭐 이런 식으로. 자, 카와루에 되게 다양한 이게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자가 다르긴 해. 하지만 그냥 히라가나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 섭렵이 되기 때문에 카와루라는 동사에서 아, 요런 기능들로 쓰이는구나 라고 하면 의사소통기능 문제 풀때 편합니다. 자, 요거 한번 쫙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13번 들어왔습니다. 미호가 얘기합니다. 토마토 주스 스키다타요네. 좋아했었지?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응, 다이스키다요. 나 완전 좋아하지. 자, 요카타라 고래. 괜찮다면 이거. 도모다치니 모랐단다께도 나 친구한테 받았는데 와다시 토마토가 쪘던 니가떼데 난 토마토를 좀 싫어해서 못 먹어. 노무까라 마시니까 노메나이까라 마실 수 없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논데이루까라 마시고 있으니까 논다코토가 나이까라 마신 적이 없으니까 논다호가 이까라 마시는 편이 좋으니까 아야 나 이거 싫어해서 못 마시는데 너 가져 이런 식으로 요까따라 고래하면서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14번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 넨샤니 노르코토가 오이토 오모이마스. 전철을 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주의시나케레바 나라나이노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넨샤노 나카데 하나스토키노 코에노 오키사. 오키사 크기. 목소리 크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좋다. 좀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도테모 시즈카나노데 무척 조용하기 때문에 오키코에데 하나스토 큰 소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외국인만 많다고 했지, 막. 일본 사람 진짜 조용하죠. 민나 이야나 키모치니 나떼 시마이마스. 그러니까 진짜로 좀 화난 사람은 막 조용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나카라 하나시오 스루 또시데모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마을이노 히토노 메이와크니 나라나이오니 메이와크니 나라나이오니 두 가지 쓰겠네요. 예, 치사이 코에 대해 하나시마쇼. 자리를 바꾸도록 공부가 되도록 이런 거 아니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코에요 나사나이. 코에요 나사나이인데스. 별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나시오 키카나이는 말을 듣지 않는다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말한다는 일본의 전철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왔어요. 자, 시고토 오와리 마시타카? 마시타카? 뭐 했어야 돼? 마다난데스라는 식으로 미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이 끝났나요? 아, 그게 아직이에요. 예, 라이슈노 카이기노 준비 모아떼. 다음 주 회의 준비도 있어가지고요.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그 얘기입니다. 소데스카?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일 아직 안 끝났어요? 말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뭘 하면 말해? 일안 끝난 사람한테 뭘 말해달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대요. 아,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너좀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 1번입니다. 이치방 다이세츠다 또 오모따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모타 요리 야스깠다라 생각보다 싸다면 테츠다이루 코토가 왔다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0: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상 고구로 사와데시다. 자, 맞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막된 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도 기러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은 6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벌써 우리가 이 교재의 반절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독일어의 마이스터가 돼가는 감이 오고 계신가요? 오늘도 1번 문제부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팁스 주의하면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r haben heute Abend Besuch. 오늘 우리 손님이 있어 라고 했고요. Ach so, 그래? 라고 하고선 지금 선지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봤더니 자음 발음에 체하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복자음 체하는 발음이 총 4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의 종류에 따라 발음이 달라졌던 그 아이이고요. Besuch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흐 발음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흐 발음을 내는 경우는 앞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라는 모음이 있거나 아니면 아, 오, 우 등의 모음이나 아니면 아우라고 하는 복모음이 나와 있을 경우에 흐 발음을 내게 돼요.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걸 찾으려면 앞에 어떤 모음이 활용이 되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퀘셔는 우가 아니라 변모음 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요. 발음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체하 발음은 여러분 알파벳 체 밑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것과 같은 발음을 내게 되고요. 리시트도 1번과 동일한 히 발음을 내게 됩니다. 낙트의 경우는 아 모음 뒤에 체하가 나온 경우죠. 그럼 무슨 발음을 내는 거예요? 흐 발음을 내게 되겠네요. 같은 발음은 정답인 3번에 있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시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음 2번 선지와 동일하게 이 모음이 들어가 있죠. 그럼 무슨 발음 낸다고 했나요? 히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시트라고 하는 흐 발음이었고요. 자 여기 봤더니 요거는 한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축소형 어미를 붙여서 변모음으로 모음 바꾸고 우리 읽어볼 거예요. 헨시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어떤 알파벳이 쓰였나 봤더니 자음 뒤에 체하가 나온 경우예요. 이렇게 자음 뒤에 체하가 나와도 무슨 발음? 히로 발음합니다. 즉 1, 2, 4, 5번은 모두 다 히로 발음나는 경우였고요. 부수와 동일한 발음을 내는 경우는 3번인 나흐트였습니다. 체하 복자음은 발음이 원체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정리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력 따지기 위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복자음 체하의 네 가지 발음 유형이고요. 1번, 2번이 독일어 어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발음이었고 3번, 4번은 외래어의 경우에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모음이 중요하다 또는 알파벳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흐 발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건 어떤 모음? 아, 오, 우 또는 아우라고 하는 복모음과 함께 복자음 치하를 활용하게 되면 흐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지에서 봤던 것 외에도 fach, bauch, tochter, suchen 등이 흐 발음을 내는 경우이고요. 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가 다 그럼 무슨 발음이에요? 히 발음이겠네요. 자, 독일어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지금 알파벳 중간에 단어 중간에 치하라고 하는 복자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선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시부터 읽어보고 어떤 알파벳들과 함께 활용되는 경우인지 보도록 할게요. Gesicht, Licht, Leicht, Mädchen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주의할 게 있어요. 알파벳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발음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즉, 이 발음이 나는 경우인 거니까 모음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파라고 하는 모음 발음을 내게 되면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들도 히 발음을 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음 한번 보시면 어떤 발음이에요? 모음 에하고 이가 더해져서 아이라고 해서 끝부분이 이 발음이 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무슨 발음? 뒤에 나와 있는 치하가 히로 발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아이라고 발음을 낼수 있는 또 다른 복모음 조합 알고 계신가요? 모음 아하고 이가 활용된 경우도 아이로 발음을 해요. 동일한 발음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쓸게요. 이렇게 알파벳 E가 뭐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죠? 입실런으로 제시가 되어도 모음 뒤에 입실런이 나오면 맞아요. 이 모음으로 발음하더라. 그럼 그런 단어들도 같은 조합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뭘 한번 볼 거냐면요. 봤더니 사실은 히 발음, 어이 발음에서 이 발음을 발들 수 있는 복모음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복모음 조합이었냐면 모음 에 하고 우가 더해지면 여러분 어이 발음을 내서 이 모음 발음으로 끝나요. 즉 알파벳이 우이다로 보는 게 아니라 발음으로 보는 거다라고 했어요. 변모음 아 하고 우가 더해져도 어이 발음을 냅니다. 자, 요런 단어 들어가 있는 예시 너희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기억나시죠? 러 어이시라고 하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음은 이렇게 복모음 단모음 말고 뭐가 또 있어요? 변모음 있습니다. 그래서 변모음 뒤에 체하가 쓰이게 되어도 히 발음을 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선지에서 살펴봤듯이 모 뒤에 자음 뒤에 체하 복자음이 나오게 되면 그때도 히 발음을 내게 돼요. 이렇게 히 발음을 낼수 있는 또 다른 알파벳 또는 조합은 뭐가 있나라고 하면 알파벳 기가 이기라고 하는 조합으로 단어 음절 끝에 있을 때히 발음을 내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viniish이라고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개는 히로 발음을 합니다.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3번, 4번은 외래어의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치하라고 하는 복자음으로 어휘가 시작을 해요. 독일어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라고 했었고요.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셰프의 경우는 프랑스어 차용어입니다. 셰프, 샹즈 등의 단어가 있고, 이때는 치하가 쉬 발음을 내게 돼요. 우리 쉬 발음을 낼수 있는 또 다른 조합이 뭐가 있다라고 알고 있나요? 복자음 치하 S 또는 SCH 또는 STSP 복자음 조합의 S가 쉬 발음을 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치하 복자음 발음이고요. 크로 발음 나는 경우도 외래어의 경우이고 그리스어 차용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스어라고만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네, 그리스어 차용어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크 발음을 낸다. 물론 우리가 배웠던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치하 복자음 뒤에 아가 나오거나 뭐 자음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크로 발음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은 아, 그냥 그리스어에서 차용된, 즉, 외래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뜻을 알고 있는 그 단어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복자음, 치하의 발음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신 부분과 발음이 같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모음 발음이 나왔네요. Sprichst du Deutsch? Nur ein bisschen 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복자음 하면서 정리했었던 그 모음 발음이 나왔어요. 얘네 무슨 발음 낸다고 했어요? 어이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이 발음을 낼수 있는 조합 조금 전에 우리 복자음 체하 하면서 봤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Deutsch의 이, 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변모음 아, 우가 어이 발음을 낼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발음을 내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그럼 복모음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 주의해야 하는 단어가 있었죠. 의가 들어가 있지만 이 단어는 외래어식으로 그대로 발음을 해서 강세 위치도 특이하고 발음도 주의해야 했었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여기는 복모음에 우가 쓰인 게 아니라 각각의 모음으로 발음했던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Museum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 애가 장음으로 발음이 났었고요. 강세가 여기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주의해야 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다 우리 살펴보면서 선지 보도록 할게요. 1번 Leute는 사람들이란 단어이고요. 복모음의 우가 활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같은 발음이겠네요. Freund 어이 발음 냅니다. 동일하게 복모음의 우가 활용이 되어 있고요. 3번이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나왔죠. 복모음이 활용이 된게 아니라 각각의 모음으로 본다. 그래서 에 하고 우로 발음합니다. 무세움이라고 발음하거든요. 미출신 부분과 발음이 같지 않은 것. 모음 조합은 에 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모음이 아니었었던 3번이고요. Flugzeug 비행기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도 복모음 에 우가 활용돼서 어휘로 발음했고요. Kreuzung 교차로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도 복모음 에 우가 들어가서 어휘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그 발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우리 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저 그림을 들고 그림을 봤더니 초콜릿을 하나 들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는 명사 어휘와 관련된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명사가 성이 뭐예요? 여성인 명사입니다. Wenn ich eine 뭐뭐뭐 하고선 Schokolade anfange, dann esse ich sie auch zu Ende라고 했어요. 내가 뭐뭐뭐 한다면이라고 한 거예요. 초콜릿을 시작을 하면 그러면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기서 sie는 Schokolade 받은 거겠죠? zu Ende 끝까지란 표현이에요. 마지막까지 먹습니다라고 했어요. 즉,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다 먹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초콜릿을 셀때 활용하는 단위 명사가 있었어요. 어떤 명사 썼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명사였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칠판을 지칭하는 명사로 자주 활용을 합니다. 선지 중에 어디 있는 아이예요? 다펠이죠. 초콜릿은 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형으로 되어 있는 건한 판, 두 판이라고 셉니다. 그래서 Wenn ich eine Tafel Schokolade anfange, dann esse ich sie auch zu Ende. 내가 만약에 초콜릿 한 판을 먹기 시작하면 나는 그것을 한 번에 끝까지 다 먹어라고 하는 단어로 활용이 된 경우이고요. 분리동사인 anfangen이 지금 전철과 동사가 붙은 형태로 쓰인 이유는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후철 구조로 이끕니다. 즉, 동사를 문장 제일 뒤로 보내야 하거든요. 문장 제일 뒤로 보내고 봤더니 뭐가? 분리전철이 앞에 있어요. 이러면 전철과 동사가 붙기는 해요. 그쵸? 떨어뜨려서 활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동사를 문장 뒤로 보내야 하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대신 원형 형태로 쓰이지 않고 인칭 변화를 한 형태로 문장 안에 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1번 선지의 살, 숫자란 뜻이었고요. 2번 선지의 노들, 면이란 뜻이고, 4번 übung, 연습이란 뜻이었어요. 5번의 stunde,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교시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묘사 표현할 때 활용했던 그 단어네요. 오늘 나왔었던 이 단어 중에서 앞선 단원에서 미처 살펴보지 않았던 어휘들만 팁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니 차는 숫자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표현 그대로 1부터 몇 가지의 숫자 세다 할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Eine große Zahl von Menschen kamen입니다. 지금은 많은 수에 라고 하는 걸 groß라고 하는 형용사 수식어를 써서 표현을 한 구문을 한번 봤어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왔었다라고 하고요. 이 앞에 또 다른 형용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뭐 짝수, 홀수 또는 끝의 자리가 0인, 즉 10단위의 숫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드차이라고 하면 운트는 둥근이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가 0 단위로 끝나게 되는 숫자들을 운드차이라고 합니다. USB는 und so weiter라고 해서 등등이라는 의미를 지닌 약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라드차이라고 하면 그라드 우리가 알고 있는 게라데는 곧은 또는 곧이라고 하는 부사적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Geradezahl은 짝수라는 표현이고요. Ungeradezahl 앞에 부정어 un을 붙이게 되면 그때는 홀수라고 하는 의미로 이 숫자를 활용을 하게 돼요. 수식어가 붙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잘 보시고요. Rundezahl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가끔 의사소통 표현이나 아니면 문화 영역 지문에 등장을 한걸 기출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독일에서는 40, 50세, 60세 생일, 즉 끝자리가 0으로 끝난 이 생일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생일 파티를 특히나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설명할 때 Rundezahl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게 돼요. 오늘 답이었던 Die Tafel 같은 경우는 칠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Was steht an der Tafel? 칠판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니? 라고 하는 의미 쓸수 있고요. 아니면 방금처럼 초콜릿 한 판, 두 판을 세는 단위 명사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수형으로 초콜릿 두판 이상이면 이 아이를 복수형인 N이라는 어미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겠죠. Nimm eine Tafel Schokolade. 초콜릿 한 판을 먹으렴 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Tafel이라고 하는 명사의 또 다른 뜻이 여러분 식사 또는 식판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음식을 담아놓는 사실은 그릇에라는 단위 명사로 쓰인 게다 보니까 그래서 von der Tafel macht krank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칠판이 가득 찬이 아니라 가득 찬 식판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라고 해서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야. 너무 많이 먹지 마라고 하는 격언을 할때 활용하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타펠의 다양한

의미 알아놓으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die Stunde는 60분으로 구성된 한 시간을 eine Stunde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Ich habe über eine Stunde gewartet 이라고 하면 나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어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수업의 교시 단위로 활용을 하게 되면 Wie viele Stunden hast du heute? 너 오늘 몇 교시나 수업이 들었니? 를 묻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보면은 앞에 얘도 수식어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할프를 넣어서 eine halbe Stunde, 15분이면 vierte를 붙여서 eine Viertelstunde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여기 앞에 voll이라고 하는 형용사 수식어를 붙이면 가득 찬이라는 의미잖아요. eine volle Stunde는 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요 시간이 얼마나 돼? 라고 해서 eine halbe Stunde, eine volle Stunde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Mario macht Leute glücklich. Wenn er etwas erzählt, bleibt kein Auge. 하고 밑줄이 났어요. 그랬더니 B가 Das weiß ich auch. 나도 알아. 라고 하고선 Die Leute weinen 하고 lachen 이라고 했네요.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었던 구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활용되는 어휘들을 봤더니 형용사 중에서 색상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과 그 다음에 날씨 표현에서 우리가 자주 봤었던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저희를 날씨에서 봤기 때문에 다른 문장 안에서 활용된 예시를 잘 보지 못했거든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지 한번 볼게요. 마리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라고 했고요. 뭐뭐뭐 한다면이에요. 그가 무엇인가를 erzählt라고 해서 이야기하다죠. 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면이라고 했습니다. bleiben은 어떤 상태로 유지되다 또는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이고요. 그 어떤 눈도 bleib kein Auge라고 했습니다. 즉, 얘가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인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눈빛이 고정된다. 이런 표현의 관용적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라우는 회색이란 표현입니다. 그 어떤 눈도 회색이 되지 않지? 이런 색상의 표현을 써서 쓰는 관용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색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눈빛을 회색으로 만들지 않아라고 하는 건 활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Schwarz는 검은이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이 검은도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불법적인 무엇을 하다 이럴 때 주로 쓰이게 되거든요. 묘사적 표현으로. 그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저 의미랑은 사실은 수식어로 쓰였을 때 올바른 의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trocken 무슨 뜻인가요? 건조한, 마른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예, 그는 마리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라고 했고 그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하면 그 어떤 눈도 회색으로 변하지 않지,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지. 그 다음에 그 어떤 눈도 마르지 않지라고 해서 우리는 초롱초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독일에선 눈빛이 촉촉하다라고 하는 표현 씁니다. 즉, 촉촉하다의 반이어를 지금 써서 그 어떤 눈도 건조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형용사는 trocken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건 아마 처음 보는 표현일 거예요. Bleib kein Auge trocken이라고 하면 모든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져, 촉촉해져. 즉, 왜 촉촉해지냐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서 깔깔깔깔 웃다가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 눈가가 촉촉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즉, 웃다가 눈물이 나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봤더니, 나도 알아! 라고 하고선 사람들이 운다라는 표현을 아니나 다를까. 미가 얘기했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또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여기에는 전치사가 들어갈 거예요. 라헨은 웃다라는 표현입니다. 웃음이죠. 크게 웃다가 심지어 울기도 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무엇으로 인하여 이때 쓰는 전치사는 여러분 for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나요? 트럭켄과 포어가 모두 더 활용된 게몇 번일까요? 4번이네요. 4번. Die Leute weinen vor Lach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이렇게 포어 뒤에 감정 표현이 수식어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본적 있으세요? vor Freude라고 하면 기쁜 마음에 무엇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껴서 무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때그 앞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관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게 쓰지 않고 전치사 플러스 해당하는 어휘 써서 무엇으로 인하여 또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 4번 확인하고 나머지 전치사 뭐가 있었는지 봤더니 4번에 duas는 무엇을 통하여란 표현이에요. duas lachen weinen은 없습니다. 눈물, 웃음을 통하여 울다. 이런 건 없거든요. 어떤 어떤 상황이 되어서 무엇으로 인하여 웃다가 울게 된대.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었던 형용사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될수 있는지 오늘의 탭스 통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가오는 선생님이 아까 회색이란 뜻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가 자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Er hat graue Haare 라고 하면 머리가 사실은 이제 희끗희끗 희었어. 그죠? 더 이상 검은 머리가 아니라 흰 머리가 이제 좀 보여 라고 하는 표현. Er hat graue Haare 회색 머리카락을 갖고 있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아니면 암울한 어두운 이런 의미를 grau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Er sieht alles in grau. 그는 모든 것을 회색으로 봐. 라고 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grau라고 하는 형용사로 수식어를 씁니다. 관용적 표현으로 alles in grau sehen이 있고요. Schwarz는 검은, 어두운 또는 짙은이라는 색상의 묘사적 표현을 할때 쓰게 되고요. Er hat schwarze Augen. 그는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자, 불법적인 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schwarz 라는 색상과 함께 어떤 동사, 행위 동사를 넣어서 schwarzfahren이면 맞아요. 차표 운임, 그러니까 차표를 안 끊고 무단으로 타는 거죠. 무임승차 뭐 이런 거할 때, 아니면 요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무엇을 이용하다 이렇게 하면 schwarz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schwarz가 하지만 다른 의미로도 활용이 되기도 해서 아래쪽에 나온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Es ist schwarz von Menschen이라고 있어요. 사람들로 인하여 검은색이야 라고 있어요. 내 앞이 지금 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빽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빽빽하게 채워져서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아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schwarz를 써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현은 사실은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에 나와 있는데 현재에도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Schwarz auf Weiß라고 해서 흰색 위에 검은색으로 무엇인가를 쓰다, 기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인쇄하여이도 되지만 무엇을 근거로 하여 뭐 이런 표현으로 쓸 때도 활용을 하게 되고요. Auf Schwarz Weiß machen이라고 하면 검은 색상을 무슨 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흰색으로 바꾸었다라고 해서 이를 그르치다. 망치다 이런 표현을 두 개의 색상을 같이 활용을 해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답이었던 터켄 같은 경우는 말은 건조한이어서 날씨 표현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썼었죠. Es wird bis morgen trocken bleiben이라고 하면 내일까지는 눈도 비도 오지 않는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땅이 마른 이런 표현이었으니까 터켄이 음식을 묘사하는 표현에서 쓰게 되면 단맛이 없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달지 않은 주로 와인 등의 음료수를 맛을 묘사할 때 씁니다. Der Wein ist halb trocken. Halb trocken도 있고 트럭켄도 있어요. 약간 떫은 맛이 잡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은 달지 않네, 좀 떫은 맛이 잡히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좀 재미가 없거나 유쾌하지 않은 사람을 trockener Mensch라고 합니다. Er ist ein trockener Mensch. 그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할 때도 trocken을 수식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쉽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답 중에 고르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건데 그만큼 어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용적 표현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발음 철자 및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kleine Junge stand vom Aufstehen. Aufstehen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어린 소년은 무한무한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즉, 이 소년이 일어날 수 있는 건그 전에 다른 동작이나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로 뭐뭐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전엔 앉아 있었거나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쓸수 있는 대상이 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거는 명사 어휘의 다의어적 용법을 묻고 있습니다. Ein neben ihm ist noch frei. Frei sein은 비어 있는 이거든요. 그의 옆에 있는 무엇 하나는 아직 비어 있어요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I 달걀이란 표현이고요. O는 신체 부위 중에서 귀이란 뜻이고, heft는 공책이란 뜻이에요. 4번은 what 말 또는 어휘라는 의미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Stuhl 의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봤을 때 그러면 무언 옆에 있는 무엇이 비어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달걀이나 귀나 공책은 그렇게 쓸수 없어요. 말이 비어있다, 단어가 비어있다 이런 것도 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앉을 수도 있고 비어있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몇 번?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그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다였기 때문에 von etwas aufstehen을 지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의 옆에 있는 의자 하나가, 좌석 하나가 아직 비어 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5번 stuhl이 활용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요 중에서 what라고 하는 단어를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했는데 뭐랑 뭐였죠? 어휘, 그 다음에 말, 즉, 낱말 또는 말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낱말이란 표현으로 훨씬 더저 단어를 자주 접했거든요. 말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건 어떤 경우인지 오늘의 팁스 통해서 예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낱말이나 단어라고 하면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해? 우리가 교과서나 교재에서도 많이 봤었던 상황이죠. Wie kann man das Wort Liebe auf Koreanisch übersetzen?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Liebe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말을, 그 단어를 이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했어요. 단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what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때 복수형은 wörter라고 합니다. 뒤에 er라는 복수형 어미를 붙이고 변모음으로 바꿔줘요. 자, 그렇지만 말이라는 표현으로, 즉, 언행 말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는 복수형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Er hält immer sein Wort 하면 Wort 할 때는 말을 지키다, 즉 약속을 지키다. 자기가 뱉은 말은 꼭 실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고 이때 말, 언행이라는 표현으로 쓴 Wort의 복수형은 Worte라고 합니다. 뒤에 에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를 씁니다. 두 개의 복수형의 형태가 달라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Mir fehlen die Worte. 여기는 어떤 형태가 쓰였어요? 말의 복수형이 쓰인 거였잖아요. 그러면 나에겐 할수 있는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ums Wort bitten이라고 하면 나에게 발언권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etwas bitten을 여기 전치사 수거 구문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leere Worte 이번에도 무엇의 복수형이 말의 복수형으로 쓰인 거잖아요. 걔는 참 의미 없는 빈말을 많이 해. 뭐 이런 거할 때, das sind nur leere Worte. 믿지 마. 저건 믿을 수 없는 말이야. 뭐할 때, leere Worte. 빈말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복수형을 활용을 하는 관용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chst du gern in deiner Freizeit? 이라고 했더니, Ich singe gern. Und du? 라고 했어요. 너는 여가 활동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니? 라고 했더니, 나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라고 하고, 그러는 너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래쪽에 취미 활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건 하지만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취미 활동과 상관이 없는 표현을 찾으면 되겠네요. Ich werde Lehrer.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나는 뭐가?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본인의 장래 희망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지 취미를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나머지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Ich schwimme gern. 난 수영하는 거 좋아해. 너는 무엇을 즐겨 하니? 수영하는 거 좋아해.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Ich male ab und zu. ab und zu는 빈도의 표현 중에서 가끔 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림을 그려. 이것도 여가활동, 취미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Ich gehe oft wandern. 나는 등산이나 산책을 자주 가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여가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네요. Ich spiele gern Tennis. 나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지도 취미활동 중에 하나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1번 장래희망을 나타내는 나는 교사가 될 거야는 지금 대화 내용에 알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Petra Schmidt이라고 하고선, Können Sie ihn bitte buchstabieren? 하고선, 알파벳을 하나씩 얘기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표현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고선 잘못 알아들었을 때, 철자를 말해주세요. 그거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이 뭔가요?를 우리가 그럼 찾으면 되네요. 1번, wo wohnen Sie? 어디 사세요? 거주지 묻는 표현이고요. Was ist your hobby? hobby는 취미이잖아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는 지금 적합하지 않아요. 3번, woher kommen Sie? 어디 출신인가요? 라고 해서 국적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Was sind Sie von Beruf? Beruf가 무슨 뜻이었어요? 직업이잖아요.

거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를 묻는 표현이고요.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볼까요? Wie ist it nochmal Ihr Name? 라고 해서 nochmal 다시 한 번이죠.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라고 해서 듣기는 했는데 잘못 알아들었거나 깜빡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Wie ist nochmal Ihr Name? 라고 해서 Wie ist Ihr Name?를 앞에 강조를 하나 더 넣어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름 묻는 표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Wie heißt du? 또는 Wie heißen Sie? 또는 Wer sind Sie? 등과 같은 표현을 써서 누구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자를 말해주세요는 직접적으로 buchstabieren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Wie schreibt man das? 그거 어떻게 쓰죠?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네,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ist dein Lieblingsfach? 라고 물어보고선 Kunst, denn ich? 하고 밑줄이 나왔죠. 그랬더니 Ich auch 라고 했어요. Lieblingsfach는 좋아하는 과목이죠.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라고 했더니 미술. 그리고선 왜냐하면 이라고 나오고선 내가 이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미술 시간에 할수 있는 또는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타당한 것을 찾아야 되죠. 그랬더니 아도 나도 그래라고 한 거죠. 둘다 일단은 이 활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볼게요. Ich male gern 이겠죠? 주어를 넣어서 해보면 말레는 그림 그리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 정답은 1번이고요. 1점짜리 문제였어요. 쉬운 거예요. 2번 볼까요? Liebe Tiere, Tier 복수형으로 지금 활용됐죠. 동물입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in Schüler, 나는 학생이야.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Habe viel zu tun, viel zu tun은 할 일이 많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겠네요. 미술, 왜냐면 할 일이 엄청 많거든. 즉, 시간이 많이 뺏기고 요런다란 뜻이지 실제로 미술 시간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 요런 표현은 아니에요. 5번, habe keine Angst. Angst는 두려움이잖아요. 나는 겁이 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교과목을 물었고 그 교과목과 관련된 행위 표현을 묻는 문항이었어요. 계속해서 9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Abend. Ich möchte bei Ihnen 2 Nächte übernachten. Von heute bis übermorgen. Haben Sie noch ein Einzelzimmer mit Bad frei? 라고 했더니, ja 하고선 뭐라고 얘기해주고, sehr schön, das nehme ich.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요 상황은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고 했고요. By E는 당신의 숙소에서, 즉, 이 호텔에서 뭐 하고 싶어요? 2박을 하고 싶습니다. 2 Nächte übernachten 이라고 했고, 그 2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더 붙였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오늘부터 모레까지 머무르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Haben Sie noch ein Einzelzimmer? 1인실이 있으신가요? 만 묻는 줄 알았더니 Freihaben에서 비어있는가 묻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1인실에 Mit Bad, 욕조가 있는 즉 사실은 방 중에서 샤워 시설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욕조가 있는 1인실 혹시 빈방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매우 잘 됐네요. 제가 그 방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선 이미 방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숙박 예약하는 가운데에서 추가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방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비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걸로 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1인실에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다른 어떤 활동들과 관련된 것들을 묘사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단은 그 방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손님의 마음에 드는 긍정적인 묘사 표현이어야 돼요. Wir haben kein Zimmer mehr. 부정어 플러스 mehr를 쓰면 no more 이란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ja 라고 하는 응답 표현을 뒤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Wir haben noch ein Zimmer frei. Ja, wir haben noch ein Zimmer frei. 뭐예요? 네, 우리 빈방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이용할게요. 답은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부연 설명으로 뭔가 더 옵션에 관한 걸 물어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나머지 선지들도 보고 갈게요. Ich hätte gern ein ruhiges Zimmer 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손님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추가 옵션이에요. 저는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이거든요. 아, 메 역할을 한번 봤더니 아가 손님이고 메는 누구예요?
프런트 직원이에요. 그러면 프런트 직원은 저는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라고 할 수 없겠네요. Ich bin mit dem Zimmer zufrieden. 이것도 누가 손님이 하는 거죠. Zufrieden sein은 만족하다거든요. 저는 그 방에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leider sind die Einzelzimmer schon alle besetzt. 요거는 besetzt sein이라고 해서 이미 이용 중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안타깝게도 1인실은 이미 모두 이용 중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1인실은 쓸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방이 없다라는 표현을 sind alle besetzt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hr geehrte Frau Schneider, es tut mir sehr leid, dass mein Sohn Thomas beim Fußballspielen Ihr Wohnzimmerfenster kaputt gemacht hat. Ich möchte mich dafür entschuldigen. Natürlich bezahle ich die Rechnung für Ihr neues Fenster. Schicken Sie mir bitte die Rechnung und ich möchte Sie gern zu Kaffee und Kuchen einladen. Mit freundlichen Grüßen, Petra Meyer라고 해서 일단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친애하는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sehr geehrte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건 친밀도가 없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자기보다 손 윗사람에게 쓴 편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친애하는 슈나이더 부인, 우선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한 사과인가 했더니 나의 아들 토마스가 무엇을 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당신의 거실 유리창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Für etwas entschuldig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제기대명사로 쓰여서 여기 제기대명사 나왔고 지시대명사랑 für가 결합된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단은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을 받는 거죠. 그것에 대해 제가 그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Natürlich bezahle ich die Rechnung für Ihr neues Fenster. Rechnung은 영수증이고요. 네, 제가 영수증을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한건 제가 수리비용, 즉 발생되는 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나투어 물론이에요. 당연히 제가 그 파손된 비용 배상할게요. 하고선 이어 너의 스펜스터 새로운 창문을 만들기 위한이라고 했네요. Schicken Sie mir bitte die Rechnung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영수증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Einladen 하고 싶다고 했어요. 초대하다. 제가 당신을 Kaffee und Kuchen이에요. 즉 티타임 한번 가지는 거, 저랑 차 한번 같이 드실래요? 라고 해서 만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전한 거예요. Ich möchte Sie gern zu Kaffee und Kuchen einladen. 제가 커피랑 케이크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친애하는 누구누구가 하고 맺은 말로 지금 이 편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현관문을 깨뜨린 게 아니고 거실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슈나이더 씨가 사과하는 메일이 아니라 페트라 마이어 씨가 슈나이더 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토마스는 슈나이더 씨의 아들이다. 일단은 토마스가 아들은 맞는데 누구의 아들? 페트라 마이어의 아들이에요. 그쵸? 마이어 씨는 손해를 배상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Natürlich bezahle ich die Rechnung für ihr neues Fenster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마이어 씨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와 그 다음에 케이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여기 나와 있었던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하다라고 하면 sich entschuldigen für는 무엇에 대해이고요. 누구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by 전치사 쓰시면 돼요. sich by jemandem entschuldigen이라고 해서 사과하다는 전치사 두 개를 수식할 수 있는 수거 구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im restaurant 이라고 했네요. 어디죠? 식당에서 이루어진 대화 상황입니다. 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나서 야 gern, ich hätte gern das Schnitzel 하고 es tut mir leid 뭐라고 얘기하고 wir haben einen guten Fisch 했더니 nein 하고 뭐라고 또다시 대답을 한 다음에 wir haben auch eine Schinkenpizza 그랬더니 das ist gut, die nehme ich 라고 해서 식당에서 일단 주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A, B의 각각의 역할을 알면 보기를 넣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네요. 자, 그랬더니 B가 제가 슈니첼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B가 손님인 거고요.
아가 켈너 또는 오버예요. 그쵸?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할수 있는 말이 아의 밑줄에 들어가야 되고요. B의 밑줄엔 손님이 하는 주문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보기 볼까요? Möchten Sie bestellen? 주문.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B, der schmeckt mir nicht. 그거 맛 없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C, das Schnitzel ist heute aus. aus 사인 우리는 무엇이 끝나다라고 해서 수업이 끝나다 아니면 뭐 일정이 끝나다 할 때만 쓰는데 음식이 다 팔렸다도 Auszei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오늘 슈네첼이 다 나갔어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종업원이 얘기할 수 있는 거 뒤에다가 일단 선생님이 여기 먼저 표시해보면 요거 종업원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종업원이 쓰는 표현이겠죠. 그럼 아예 밑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를 먼저 할까요?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를 먼저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 저는 슈네첼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이미 뭐예요? 오늘 슈네첼 다 나갔어요. 더 이상 만들어 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우리 뭐가 오늘 있어요? 아주 좋은 생선이 있습니다. 즉 생선 요리가 아주 좋아요라고 했더니 잠시 고민하고선 싫어요라고 했어요. 왜 싫은지 이유를 얘기하죠. 뭐예요? 저는 그게 맛이 없어요. 저는 생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를 생선은 저한테는 맛이 없더라고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음식을 제안을 합니다. 뭘 할까요? 쉔케는 슬라이스 햄이죠. 햄이 들어간 피자도 있어요라고 했더니 아, 그거 좋네요. 제가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보기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하면 아, 지, 비 순으로 배열한 2번이 정답이고요. 지금처럼 무엇이 다 판매가 되었다, 나갔다라고 할때또 뭐를 쓸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웃사인도 쓸수 있고요. for by 사인이면 이미 무엇이 끝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웃사인의 1번 뜻은 원래 끝나다여서 for by 사인이면 수업이 드디어 끝났어. Der Unterricht ist vorbei.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Die Ferien sind vorbei. 벌써 방학이 끝났네. 그 다음에 뭐도 쓸수 있냐면 지금 이 표현에선 alle sein이라는 표현도 쓸수 있어요. alle besetzt라고 하는 아까 호텔 예약하는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다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Schnitzel sind heute alle라고 하면 오늘 슈네첼 다 나갔어요.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부정 표현은 없지만 다 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레어는 무슨 뜻이었나요? 텅 빈이거든요. 아, 오늘 없습니다. 표현을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레어 사인이란 표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는지 잘 봐주시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위에 있는 두 개까지이고요. 레어 사인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써요. 진짜로 아무도 없다, 비어 있다,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뭐 이런 상황 때만 쓰고 끝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묶어서 쓰는 경우니까 의미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새로운 상황의 안내문이 하나 등장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Erste Hilfe Kurs für Kinder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응급처치 강좌예요. 즉,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린이들을 위한 사실은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안내했거든요. Erste Hilfe가 그런 의미예요. 최초의 도움인데 이게 응급처치를 이렇게 활용을 해요. 자, 이 수업이 언제 열리나 봤더니 11월 9일에 하는 수업이에요. 독일은 1월 순으로 날짜 쓴다고 했으니까. 자, 시간이 두 개의 타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10시에서 13시까지는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네요. 5세에서 9세 어린이를 위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는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를 합니다. 즉, 연령대별로 사실은 활용하거나 하는 이런 수업 내용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 봤더니 Grundschule Krankenhagen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 강좌는 무료가 아니었어요. Der Kurs kostet pro Kind 20 Euro. 아이 한 명당 20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전에 예약도 해야 됩니다. Rufen Sie bis zum 2.11. an 이라고 해서 11월 2일까지 안 rufen 전화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11월 2일까지 결국은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서 bis zum 2.11. 이라고 했네요. 교육 대상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쵸? 두 개의 강좌를 나뉘어서 하는데 어린이를 위한 거다. 이미 제목에도 쓰여 있어요. 교육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즉, 교육 방식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랑 같이 실습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응급구조 조사가 와서 뭐 시연을 합니다. 아이들이 뭐 아니면 영상을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2번이 일단은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래도 확인하고 갈까요? 교육 비용은 아이 한 명당 20유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교육 시간 두 개의 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장소는 크랑켄하겐
한국엔 초등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2번, 교육 방식이 맞네요. Wir machen,

coacus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n zwei Wochen haben wir Urlaub. Endlich wollen wir nach Griechenland fahren.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선 Die Idee ist ganz toll. 일단은 긍정 응답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2주 뒤면 우리 드디어 휴가야 라고 했어요. Endlich, 마침내 라고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로 갈까? 라고 한 거예요. 나 하고서는 중성명사의 국가가 나오면 관사 없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로 갈까라고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야라고 했다는 건 좋아, 최고의 아이디어야. 뭐 이런 긍정 응답이 더 들어가면 돼요. Gleich falls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쓸수 없어요. 기원하는 인사에서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했다만 쓰는 거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당신도요. 시험 잘 봐. 너도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Freut mich,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만 쓰는 상황이고요. Ich bin dafür. 나 찬성이야. 진짜 좋은 생각인 걸?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3번이네요. Ich weiß es nicht. 나 그거 몰라.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지금 대화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Ich kann nichts dafür. 나는 그것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없어.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Ich kann nichts dafür.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Für etwas sein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거 동의하다 아닐까 했는데 nichts dafür면 그런 일이 그 상황까지 진행되는데 내가 손쓸수 있는 건 없었어. 내 책임 아니야? 라는 표현이어서 지금 상황엔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 표현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이 전체 활용되는 거잘 기억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주로 나흐를 씁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중성이거든요. 하지만 여성 또는 복수형 국가 또는 남성 국가는 나흐 전체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전치사랑? 인 전치사랑 써서 어디 어디로 가다라고 합니다. In die Schweiz 또는 in die Türkei 또는 in 하고선 die Niederlande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성, 복수형, 중성, 남성 국가는 전치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Ich möchte diesen Sportschuhe.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보고선 Können Sie mir bitte 37 bringen? Gern. Einen Moment bitte. Ja, die passen. 이라고 했네요. passen die를 먼저 물어봤네요. 저이 운동화 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놓고선 뭐라고 물어봤더니 37로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던 건이 앞에 Größe를 물어본 거죠. 신발, 치수, 사이즈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했더니 37 가져다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passen die? 잘 맞나요? 했더니 네, 잘 맞네요. 라고 했어요. 1번, gehen Sie zur Kasse. 계산대로 가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Zahlen Sie mit Karte. 카드로 지불하세요. Möchten Sie noch etwas?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기 Größe라는 명사가 딱 들어가 있죠. Welche Größe haben Sie? 그랬더니 37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Hätten Sie schöne Sportschuhe? 예쁜, 아름다운 운동화를 원하시나요? 를 묻는 표현이어서 지금 대화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1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ch habe zwei Kinokarten für Dienstag. Hast du Lust? 나 화요일 영화 티켓 두장 있는데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고선 Aber ich habe da leider eine andere Verabredung. 근데 그때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아버가 나왔다는 건 이때는 긍정 답변을 했고 하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Das stimmt. 네말 맞아. 안 되고요. Lieber nicht. 아니 안될것 같아 하면 아버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Gut zu wissen.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군. 이라는 표현은 지금 대화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Ich möchte gerne mitkommen. 나 기꺼이 같이 가고 싶어. 그런데 다른 약속이 있지. 정답 4번이고요. Ich bin ganz anderer Meinung. 그래서 난 전혀 다른 생각인데 이니까 정답 될수 없습니다. 16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에서 언급된 표지판이고요. 저기 저 표지판 좀 봐. 여기 이 박물관에선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돼. 아, 나 그거 몰랐네. 해서 얘는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슈스터 부인. Sie haben doch jetzt einen Hund. 강아지 한 마리 있으시죠? Ja, genau. 맞아요. Wir haben seit letzter Woche einen kleinen Hund. 지난주부터 반려견 한 명이 우리랑 같이 살죠? Er heißt Bruno. 그의 이름은 브루노예요. Wie schön, aber ich hoffe, es nicht so laut. 아, 너무 좋겠네요. 근데 너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했더니, 아이고, 걔 아주 조용합니다. 라고 해서 Sehr schade. 매우 아쉽습니다. Keine Sorge. 아주 조용해요. 정답 2번이죠.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Das ist egal.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Nicht zu danken. 아유,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이웃이 새로운 강아지를 이제,
데려왔는데 시끄럽진 않아요? 를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18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 텐데 오늘 어휘 영역의 팁스가 좀 많았거든요. 꼼꼼하게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안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999입니다. 소리도 같고 모양도 비슷한 세 개의 한자입니다. 이 구자는요, 구하다, 찾을 구자예요. 그래서 구직구인, 그러면 사람이나 직업을 찾다. 이때는 이 구고요. 이 구자는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이죠. 이 구자는요, 앞에 구수록자가 있어요. 구슬처럼 둥근 공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리와 모양이 비슷할수록 연결해 가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외우면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럼 오늘 모의고사 문항들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그림 문항 1번에 역시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 이의양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둥근 달 아래 선비와 동자가 있어요. 그쵸?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선비는 달을 바라보며 검은 고를 연주하고 동자는 차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은 달빛 아래서 검은 고를 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기역 탐근도라고 부릅니다. 자, 탐금이라는 말 자체가 검은 고를 탄다, 연주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과 이 한자를 매칭해 가면서 빠진 글자를 찾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검은 고를 탄다라는 말은 돼 있으니까 이 앞에는 달빛 아래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를 찾을 때도 있는데요. 이 문항처럼 뭐두 글자를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달빛 아래를 뜻하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출 뭐예요? 해가 나오다, 해가 뜨다라는 말이죠. 일월, 해와 달이라는 뜻이에요. 월, 하, 달, 아래. 그쵸? 달빛 아래에서. 오, 그러면 우리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월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반월은 뭐예요? 반, 절반 달. 그래서 반달을 뜻하고요. 세월은 해 세자의 달월, 시간의 흐름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달 아래라고 했기 때문에 월하, 비교적 쉬운 한자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에 나오는 한자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은요, 해 일자예요. 일치월장. 해가 나아가고,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나아간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나날이 발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취월장이라고 합니다. 자, 작심삼일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마음 먹은 것이 삼일을 가지 못한다. 의지가 굳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화무십일홍. 꽃이 10일 동안 붙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예쁜 것이라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다, 오래 갈수 없다라는 거를 꽃에 비유한 말이에요. 이때 일, 저해 일자, 날 일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월자는 달을 뜻하죠. 우리 정월은 뭐예요? 그 해의 첫 번째 달, 정월이라고 하죠. 만월은 가득 찬 달, 뭘까요? 보름달을 뜻하죠. 자,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할 때 우리가 청풍명월이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 반 나왔죠. 절반이란 뜻이에요. 반신반의.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한다. 반신반의. 자, 야반도주. 여러분이 이거를 야밤도주라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때 절반 반자입니다. 야반이 뭐냐면요. 한밤중이에요. 밤의 한 가운데를 말합니다. 한밤중에 몰래 도망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세자. 1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년, 해 세자. 유사한 거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짝지어서 알아두세요. 자, 세배는요. 설날에 하는 인사절. 세배. 세시 풍속은 그 시기마다 하는 어떤 생활 방식을 우리가 세시 풍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자 쓰였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2번.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살펴볼게요. 자, 이 문항은 두 가지는 상반되는 뜻이 짝지어져 있고, 두 가지는 유사한 뜻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 원, 근 어때요? 원은 멀다. 근은 가깝다. 우리 비교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라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거, 상반되는 거 맞죠? 자, 군자, 무리 군자. 얘는 무리 중자예요. 무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뜻이죠. 유사한 뜻이기 때문에 니은은 아닙니다. 강약, 요것도 강하다, 약하다. 요것도 우리 기초 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반되는 뜻이다라는 거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자, 리을, 살생, 활자도 살 활자예요. 살아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살다라고 유사한 뜻이기 때문에 리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기역과 디귿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들어가 어휘랑 성어를 살펴보면서 한자를 확실하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원 멀고 근은 가까운 거죠. 우리가 원양 어선, 원양 할때 뭐냐면 먼 바다예요. 원정을 가다라고 하죠. 멀리 적과 싸우러 가거나 경기를 하러 가는 거, 우리 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멀 원자입니다. 자, 근묵자읍, 먹을 가까울 근자.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성어였죠? 이때도 가까울 근자입니다. 자, 강하고 약하다. 그죠? 자강부식,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않는다. 이때 강자 들어가고요. 자, 약육강식이 뭐예요? 약한 고기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강한 자에게 먹힌다. 그죠? 이때도 강자도 들어가 있고, 약자도 들어가 있네요. 자, 군중이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무리.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 그리고 중이라고 합니다. 군기이라군요. 여러 닭, 여러 마리의 닭 중에서 한 마리의 학. 굉장히 여러 사람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우리가 여러 닭 중에서, 여러 마리의 닭 중에서 한 마리의 학에 비유를 합니다. 군계이라. 출중은요, 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나다, 눈에 띈다. 군계이라과 유사한 뜻입니다. 출중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실력이 출중해. 이렇게 말할 때. 자, 중구난방은요,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 무리란 뜻입니다. 자, 중과 부적. 이때 이 과자는요, 숫자가 적다. 적을 과자예요. 중은 숫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것과 적은 것은 서로 상대가 되지 못한다. 적은 것은 큰, 많은 것과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과 부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생과 활은 유사한 뜻이었죠. 살다란 뜻이었잖아. 그러면 구사일생은 아홉 번 죽을 뻔 하다가 한번 살아난다. 겨우 살아나다라는 의미예요. 자, 견물생심은 뭘까요? 어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자가 살다도 있고 무언가를 나타라는 말도 있고 생겨난다의 생자이기도 하고요. 자, 언감생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이 생기겠는가? 언감생심이라고 할때 이때도 생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네 가지 조건이 나오고 알맞은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자, 이 한자의 음은 이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글자가 뭐냐면 나라 방자예요. 음이 방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죠? 두 번째, 부수는 이 한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부수. 어렵지만 보통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어때요? 방이라고 했죠. 그럼 방심. 이 방이 마음을 놓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놓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구나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죠. 소리는 방, 이 글자가 들어가고 획수는 8이기면서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찾아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일단 우리 음이 방이기 때문에 방인 한자부터 먼저 찾아보면 그죠? 이 방과 이 방이 남네요. 자, 이 중에서 요 글자가 들어간 거는 3번이죠. 그죠? 그러면 획수도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2, 3, 4, 5, 6, 7, 8. 오, 8행 맞네요. 그죠? 그리고 이 글자는 놓을 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린다, 방심 할때이 방이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나온 다른 한자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정자는요, 정사 정자예요. 정치란 뜻이거든요. 가정맹호라는 성어에 이 정자가 들어가는데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호환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가장 무서운 존재인데 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가혹한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금을 걷어가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사납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정자고요. 구자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구할 구, 구원할 구. 요거 구별하자라고 했어요. 자, 구기방심. 아까 방심 나왔죠.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착한 마음을 찾는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문에서 많이 활용되니까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한다. 이때 구자죠. 낡은 생각을 낡은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거. 자, 연못 구어. 나무에 인연해서 물고기를 구한다. 물고기를 찾으려면 바다나 강에 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려는 방법이 어긋났을 때 우리가 연못 구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답이었던 방이 뭐예요? 놓아버리다. 놓다란 뜻이죠. 내버려 두는 거. 뭐예요? 방입니다. 자, 방화. 불을 놓는 거예요. 불을 일부러 지르는 거. 우리 방화, 방화범이라고 하죠. 이때 놓을 방자입니다. 자, 이 방자는요, 똑같은 방인데 막을 방자예요. 그래서 방지하면 미리 막아서 그치게 하는 거죠. 예방은 미리 막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방화인데요. 이 앞에 놓을 방자가 아니라 막을 방자를 쓰면 불,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화인데 뜻은 완전 상반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원래의 뜻은요. 바둑 둘때 처음에 돌을 버려 놓음이에요. 확장된 뜻은 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을 써 준비한다는 뜻이래요. 자, 원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한자를 한번 유추해 볼까요? 돌을, 그죠? 버려 놓는다. 요렇게, 뜻을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돌을 버려 놓는다에 해당하는 한자. 자, 1번 정석은 뭐냐면요. 돌을 정해 놓는 거예요. 자리를 정해 놓는 거예요. 정석은 여기서 바둑을 둘때 미리 정해진 다리에 돌을 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정석, 너 공부 정석대로 해야지. 이게 정석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정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것도 바둑돌, 바둑에 대한 용어예요. 그래서 돌을 정해진 자리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얼뜻 맞을 것 같지만 정해진 자리라고 했잖아. 버려놓은 거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을 써 준비한다는 뜻도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포이는요, 이 포자가 배, 그 옷감, 약간 고슬고슬하고 까슬까슬한 그 배예요. 배 옷이에요. 배 옷. 그래서 벼슬이 없는 선비를 배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배 포이라고 하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죠, 여기서는. 자, 옥석은요, 구슬과 돌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 옥석을 가린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돌석자가 들어가 있지만 구슬은 아니니까 옥석도 아닙니다. 자, 분포는요, 나누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 포자가 배포이면서 펴다, 버리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분포, 성적 분포할 때 뭐예요? 나누어져서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고요. 포석, 돌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쵸? 돌석자도 들어가 있고, 벌려놓는다. 요것도 딱 맞아요. 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에 써 준비한다. 맞을까요? 그쵸? 우리 어떤 일을 위해서 포석을 놓다. 포석을 한다. 포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기를 위해서 방학 동안의 공부를 포석한다. 그죠? 이 학기를 위해서 방학 동안의 공부가 포석이 된다. 꾸준한 독서는 실력 향상의 포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위해서 미리 손에 써 준비한다는 표현, 포석 맞고요. 돌을 버려놓는다. 원래의 뜻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거 5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어가 주어지고 그두 가지 성어의 공통된 글자를 고르는 문항입니다.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가로 열쇠는요, 내 논에 물대기. 세로 열쇠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림. 비교적 어때요? 연상하기 쉽게 직접적인 뜻을 주어주고 있죠. 자, 여러분은 가로 열쇠가 생각나시나요? 세로 열쇠가 생각나시나요? 선생님은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 이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 마리의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일, 어가 되겠죠. 물고기 어. 물을 흐린다. 탁, 흐릴 탁자. 물 숫자가 되겠죠. 오, 내 논의 물대기는 뭐죠, 여러분? 맞아요. 아전. 내 논의 물을 끌어들인다. 아전인수. 여기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갔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물 숫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하나 일자는 여기 들어가겠죠. 한 마리의 물고기. 물고기 어자. 여기. 아자는 내 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여기서는 전, 밭전자. 자, 여기서는 뭐예요? 물수자. 그래서 요거는 한자도 별로 어렵지 않아서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 논에 물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내 논에만 물을 대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내 논에 물대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어로는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탁수는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고 했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는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이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을 우리가 이렇탁수,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선택지에 나온 한자들 살펴볼게요. 자, 일자. 쉽지만 또 성어들 살펴봅시다. 구일모, 아홉 마리 소 중에서 털한 가닥. 아주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을 우리가 아홉 마리 소 중에 털한 가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일모. 자, 일거양득은 뭐예요? 하나를 들어서 두 가지를 얻는다. 하나의 행동을 해서 두 가지의 결과를 얻는 거,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문일지십, 하나를 들어서 열을 한다. 하나를 들었는데 열 가지를 깨우쳐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때 우리가 문일지십이라고 합니다. 천재 이루는요, 이때 이 제자가 연, 해년자예요. 그래서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아주 귀한 기회를 천재 이루라고 해요. 자, 일이관지.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는다라는 거예요. 일이관지. 자, 이 어자는요, 물고기 어자와 고기 잡을 어자예요. 오, 이게 좀 헷갈리지만 앞에 물 숫자가 있는 건 고기를 잡다라는 동사를 뜻합니다.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처럼. 어때요?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우리가 수어지교라고 해요. 자, 연못 구어. 나무에 인연하여 물고기를 구한다. 아까도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물고기를 구하려면 바다나 강으로 가야 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했을 때 우리가 연못 구어라고 해요. 자, 어부. 어부는 이 물고기 어자가 아니라 고기 잡을 어자를 씁니다. 어부질이 뭐예요? 제3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 두 당사자가 싸우느라고 제3자가 이득을 봤다 할때 우리가 어부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 나자도요. 자, 스스로 자자에 나자. 나 자신을 자라고 하죠. 아군은 뭐예요? 우리 군대. 내 편을 아군이라고 하잖아요. 자, 무라일체. 그 사물과 내가 그죠?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나와 나가 아닌 그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우리가 무라일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도 살펴볼게요. 밭전자죠. 밭전자는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어요. 오, 시간이 지나서 몰라보게 달라지는 거.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상전벽해. 자, 이전 투구, 진흙밭에서 싸우는 개. 자,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면 어떨까요? 진흙 엄청 묻히고 굉장히 볼썽사납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진흙밭에 싸우는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물수자도요.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노자의 사상에서 나오는 건데요. 물처럼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겸손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상선약수. 산전수전.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운다. 온갖 고난과 경험을 해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산전수전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청산유수. 자, 푸른 산에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처럼 말이 막힘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청산유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단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역, 근본이라고 읽어요. 자, 이 한자 한번 볼게요. 근, 뿌리 근자예요. 그죠? 이거는 앞에 물수자가 있죠? 근원, 원자예요. 근본이라고 읽어요? 근은 맞는데 본은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 읽은 거예요. 자, 니은,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사물의 비롯되는 원인을 의미해요. 그쵸? 우리가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원에 대한 맞는 설명. 그쵸? 자, 유의어로는 근성이 있어요. 근성. 뿌리가 되는 성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뿌리가 되는 성질과 근원은 이 근자가 비슷하지만 유의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근성. 그죠? 근원과는 다른 단어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죠? 사물이 비롯되는 원인. 그죠? 그래서 근원과 같이 쓸수 있어. 이거는 근원을 잘 활용한 예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은과 리을을 고를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일본에서는 시 단위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곳을 시역소라고 하는구나. 일본인가 봐요. 그죠? 시역소. 시는 시 단위 행정구역이죠. 역은요, 일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소자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역소라고 하는구나. 그러네. 한국에서는 기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시 단위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곳? 자, 여기서 보면요. 1번은 시민이죠. 시에서 사는 백성이에요. 그 행정구역, 시 단위에 사는 백성,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죠. 자, 물러날 태자에 관청청이에요. 퇴청. 그 관청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걸 퇴청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하죠. 이 시자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

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행정구역 우리가 시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 시장할 때도 시고요. 자, 명당. 밝은 집이죠.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곳을 우리가 명당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5번은 시청이죠. 시 단위의 행정 업무를 보는 관청이다. 시청.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시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보니까 교과학습 용어 중에서도 수학 교과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는 문항인데 어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자의 뜻을 통해서 어휘를 유추하면 되니까요. 자, 기억은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나눈 몫을 비분의 A와 같이 나타낸 것이라는 뜻이지, 분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 또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의미하기도 해. 우리 수학 시간의 분수와, 그죠? 평소에 너 분수를 알아야지 할 때의 분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지자가요, 가리킬 지자예요. 우리 지수가 뭐예요? 그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쓰잖아요. 거듭 제곱한 횟수를 나타내는 문자나 숫자를 가리킬 지자를 써서 지수라고 하죠. 자, 신분. 몸을 나눈다? 그쵸. 사회적으로 나눈 계급, 위치를 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 신분. 자, 이 글자는 바탕 소자의 숫자 숫자예요. 그래서 소수. 바탕이 되는 수. 어때요, 우리?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하죠. 2, 3.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분수. 나눌 분자의 셈수. 숫자수죠. 숫자를 나누었다. 분수 맞죠? 그리고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이 분자가요, 신분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한도, 분수. 우리가 찾는 그 분수가 이 4번입니다. 자, 5번은요, 분별. 나누다, 다르다. 나누어서 구별하는 거,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분수, 수학 시간의 분수와 평소에 쓰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나눌 분자의 셈 숫자. 를 써서 분수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용어는요, 그 교과를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주어진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자의 뜻을 가지고 어휘를 찾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다리가 실제보다 짧아 보입니다. 이는 빛이 물과 공기처럼 서로 다른 물질을 지날 때 진행 방향이 꺾이는 기억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과학 용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꺾인다라고 하는 앞에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한자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요, 광선이에요. 빛광자의 줄선자입니다. 빛이 나아가는 길, 선을 말할 때 광선, 그죠? 여기서는 광선 아니고요. 굴복, 굽힐 글자의 이 복자가 복종하다의 복이에요. 굽혀서 복종한다. 자, 여기서는 굴복은 아니죠. 자, 파장, 물결, 파죠. 길장자,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어떤 그런 파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죠. 파동은 어때요?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파동. 여기서도 파동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5번은 굴절이에요. 굽힐 굴자의 꺾을절. 굽혀서 꺾여진다. 어때요? 앞에 진행 방향이 꺾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굽혀서 꺾여지는 현상, 굴절 현상. 여러분 많이 이 그림을 통해서 굴절 현상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는 굽힐 굿자의 꺾을절, 굴절 현상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광고의 내용으로 모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광고 문항은 어떻게 푼다? 이 광고 문구가 힌트가 된다. 그래서 그 광고 문구를 잘 보면서 기억에 들어갈 어휘를 유추하자라고 했습니다. 반려동물 목줄 기억. 공원 내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의 목줄을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목줄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채우라고 했죠. 그 채워주세요에 해당하는 어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볼게요. 없을 문자에 쓸 용자죠. 쓸 용자는 사용하다의 용이에요. 사용하다. 무용은 뭐예요? 쓰임이 없다. 쓸모가 없다란 뜻이에요. 무용.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용이죠. 끌인자예요. 끌어다 쓰는 거죠. 남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쓴다. 인용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인용 아니고요. 자, 3번은 착용. 자, 이 착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착자는요, 붙다, 접착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입다, 또는 어디 어디에 닿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삼아 입어보는 거, 옷을 입어보는 거, 시착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입어서 쓰는 거예요. 그죠? 어떤 헤멧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는 우리가 쓰거나 입거나 차죠. 시계 같은 것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자로? 착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입다라는 거예요. 입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어떻게 해주세요? 착용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3번이 여기 기억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도착. 어디에 다다르는 거죠. 이때도요, 땅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닿다. 도착. 자, 평등은요. 고르고 갔다예요.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착용이라고 하는 기억에서 들어갈 단어를 착용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글이 주어지고 글의 주제와 관계된 성어를 고르는 문항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 나는 비록 평범한 일을 하는 중에도 늘그 깜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문장을 짓고 쓰는 즐거움 속에서도 시작만 있고 끝 마무리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도 있어야 한다.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성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선택지. 자, 백면서생 흰 얼굴 글 읽는 선비예요. 희고 고운 얼굴에 글만 읽는 사람을 우리가 백면서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요. 한갓 글만 읽어서 세상 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할 때 백면서생이라고 해요. 자, 성공우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룬다. 작심삼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흔히 쓰이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한다,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자, 유시유종, 시가 뭐예요? 시작이죠. 처음. 종은 뭐예요? 끝, 종자죠. 그래서 처음도 있고, 끝도 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유시유종이라고 합니다. 자, 5번 선택지 볼게요. 견리사이.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라.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의리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도리. 그러니까 그 정당한 이익이냐,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견리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어를 살펴봤어요. 그죠?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글과 관련이 있는 거, 뭐였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뭐였어요? 유시유종이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화가 나왔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성어의 유래인 것 같아요. 그와 관계된 성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를 주겠다. 술의 양이 적네. 뱀을 먼저 그린 사람이 먹자. 술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다 나눠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뱀을 빨리 그린 사람에게 이수를 다줄 거야. 내기를 했어요. 내가 이겼다. 뱀이 발까지 그렸어. 이 사람이 너무 빨리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발까지 딱 그렸던 거죠. 그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뱀의 다리가 어디 있어? 너뱀 그린 거 아니네? 내가 더 빨리 그린 거야. 하면서 술을 마셔버렸어요. 에, 쓸데없는 일을 해서 내기에 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때요?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친 경우를 나타내는 성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여러분?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겨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할수 있다를 보여주는 성어죠. 여기서는 관련이 없고요. 계란 요걸. 계란에 뼈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처지가 안 좋았던, 굉장히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계란이 생겼는데 그 계란이 골아 있었어요. 썩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골이라고 하는데, 모처럼 운수가 안 좋은 사람은 모처럼 만난 기회도 좋지 않다. 운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란 유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관련이 없고요. 결초봉은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갚을 때 우리가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은혜 갚는 이야기 아니고요. 자, 화사첨족이에요. 뱀을 그리는데 발을 덧붙인 거죠. 어때요, 여기? 뱀 그리는 거 내기를 했는데 발을 덧붙였죠? 그런데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 망치는 거, 군더더기 일을 해서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됐을 때 우리가 화사첨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5번은요, 조적지혈. 조적이 뭐냐면 새의 발이에요. 새의 발에 피. 새 발은 안 그래도 작은데 그 안에 있는 피는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우리가 새 발의 피, 조적지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뱀을 그리는데 발을 덧붙여서 일을 실패했다. 네 글자로 화사첨족이라고 하고요. 사족이라고도 해요. 뱀의 발이라고 해서. 사족을 달았다라고도 많이 쓰이니까 화사첨족, 사족 이두 가지 표현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어 키워드로 이야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화면을 멈추시고 내가 여기 초성에 들어간 거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공이산 포기하지 않는 뭘까요? 노력이죠. 그죠? 노력을 하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일을 이룰 수 있어. 계란유골은 뭐예요? 아, 불운이죠. 계속 불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뜻밖의 불운. 자, 결초보은은 뭘까요? 은혜겠죠. 잊을 수 없는 죽어서도 갚은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결초보은이라고 해요. 화사첨족 쓸데없는 덧붙임이겠죠. 괜한 일을 해서 일을 오히려 망쳤어. 덧붙임. 자, 조족지혈 뭐였어요? 아주 적은 양을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로 한번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인. 자, 이런 문항은요, 어떻게 푼다? 거의 상반되는 뜻, 그 문맥상에서, 문장에서 상반되는 단어가, 글자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요것도 그렇게 풀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일 불렴 기역. 제약, 개, 자기. 1일은 하루가 되겠죠. 염은 생각하다예요.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제약은 제자가 모두 여러란 뜻이에요. 여러 악이 모두 스스로 일어날기 일어났다. 하루라도 무엇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악이 모두 저절로 일어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위, 니은, 법도 상지, 악, 법도 벌지. 문장이 반복이 되네요. 사람이 위, 하다예요. 이 위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다 위, 위하다 위, 여기다 위, 또는 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면 법도, 법과 제도예요. 법과 제도가 그에게 상을 주고, 그죠? 악은 나쁜 일이에요. 여기 인위가 앞에 생략된 형태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법도, 법과 제도가 그에게 벌을 준다. 그죠? 그럼 앞에는 뭔가 악과 반대가 되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나쁜 거에 반대가 되는 거.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악에 반대되는 선, 착하다라는 의미의 선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난. 어려울 난자죠. 어려울 난자. 증은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3번은 우리가 빌다, 축하한다 할때 축입니다. 자, 4번은요,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사사로운 거할때 사예요. 자, 5번은 뭐예요? 선, 착할 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그럼 대입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5번이 답이 되는데 한번 대입해서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악이 모두 저절로 일어난다. 항상 선한 일을 행동, 선한 것들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법과 제도가 그에게 상을 주고, 나쁜 행동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면 법과 제도가 그에게 벌을 준다. 선자가 딱 들어가니까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 중에서요, 난과 이, 어렵다, 쉽다. 저 반대되는 거 한번 볼게요. 증은 미워하다죠. 우리가 애증관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관계. 사와 반대되는 건 공이 되겠죠. 이렇게 이 문항을 풀 때는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들 짝지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어때요? 단문이 주어지고 선택지가 그래도 우리 한글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조금 문항을 풀기에는 좀 수월했을 겁니다. 견, 이렵, 락. 요렇게 가로를 쳐보겠습니다. 이지, 세지, 장모. 요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견은 보다죠.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의 입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입 엿자예요. 락은 떨어질 낙자죠. 이는 말을 이어주는 거예요.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뒤에 것을 알게 돼요. 세지, 장모는 뭐냐면, 그 해가 장차 저물어 감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장자를 보면요. 이 장자는 장군, 장수의 장인데, 동사 앞에 쓰이면 장차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미래형을 나타내는 글자가 돼요. 장차 저물어 간다라는 거죠. 무자는 저물다. 그래서 해가 거의 끝나감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 해가 장차 저물어감을 알수 있다. 어때요? 뭘 보고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1번,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이룰 수 있어. 이것도 아니고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작은 일을 통해 장차 올일을 짐작할 수 있지. 오, 맞아요. 하나의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그 해가 장차 저물어감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을 통해서 닥쳐올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4번에서 답은 4번이고요. 배움에 있어 꾸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해가 장차 저물어가는 걸알수 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장차 올 일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답을 4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우리 15번으로 넘어갈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동명상조, 동유상구. 굉장히 짧네요. 그죠? 선택지도 다 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동은요, 같다라는 거죠. 같은 밝음은 서로를 비추고, 비출 조자예요. 동유, 같은 무리. 유자는요, 물이나 종류의 유자입니다. 같은 무리는 서로를 구한다. 구한다라는 거 뭐예요?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같은 밝음이 서로를 비춰주고, 같은 무리는 서로를 찾게 된다. 어때요? 비슷한 것끼리 자연스럽게 끌리고 모인다라는 의미죠. 그와 관계된 성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뭐예요? 선견지명. 먼저 보는 밝음이죠.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를 우리가 선견지명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아니죠. 명자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선택지를. 자, 이구동성. 다른 입으로 같은 소리를 낸다.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다. 여기서도 아니죠. 동자 때문에 나왔어요. 자, 대동소이. 크게는 같지만 작게는 다르다.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유유 상종. 유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쫓는다, 서로 따른다. 그쵸? 비슷한 사람의 성향의 사람끼리 어울리고 모인다라는 거죠. 유유상종.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성어 맞습니다. 자, 연못구원은요, 나무에 인연하여 물고기를 구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과 목적이 서로 어긋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 연못구어라고 합니다. 이 성어와 함께, 이 단문과 함께 또 알아두어야 할게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 제시를 해놨어요. 동기상구,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한다, 찾는다는 거야.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한다, 응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5개의 성어 구절을 좀 연결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문항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모르는 내용은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강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정보의 신뢰도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려줬대요. 길이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도 잘 살 수 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려줄 때 그냥 들려준 게 아니야. 자, 첫 번째로는요,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줬어요. 자, 두 번째는요, 원어민 같기는 한데 약간 외국인 악센트가 섞인 말로 들려줬고요. 세 번째는 완전 외국인 발음으로 들려줬어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은 사실인데 사람들은요, 어떤 발음으로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을 믿고 또는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원어민 발음으로 발음을 해줬을 때는 이 말을 믿었고 비원어민의 발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뇌가요, 약간 알아듣기 힘든 것은 거짓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해할 때는요, 꼭 그 정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전달되는지도 그 정보의 신뢰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지문에서는요, 아이들이 누구를 신뢰하는가, 그리고 수능 특강 지문에서는 청년과 노인이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가 지문의 내용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꼼꼼하게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문제풀이 시작할 건데요. 자, 우리 요약문 완성 유형 보고 있었지. 두 문제 남았으니까 그거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약문 먼저 읽고 요약문 정리해서 A랑 B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정보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paraphrase해서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자, 오늘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pre-mortems라는 게 나왔는데, 자, 뭐냐면 사전 부검이래요. 사전 검토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help those working on project. 자, 누구를 도와주냐면 working on project to make their ideas more A and to have the right level of confidence by encouraging them to consider potential B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도와준대요. 누구를 도와주냐면 working on project. 자,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뭐를 하도록? To make their ideas more A. 그들의 아이디어를 더 A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and to have the right level of confidence. 자, confidence의 적절한 수준을 가지게 해준대요. 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냐면 by encouraging them. 자, 그들로 하여금 to consider. 생각하게 한대요. 뭐를? Potential B. 잠재적인 B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pre-morte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pre-mortems, 사전 검토, 사전 부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개념인 것 같죠? 자, 근데 이거는 도움을 준대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아이디어를 더 A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를 더 A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대요. 자, 그럼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걸 찾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하냐면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들이 잠재적인 B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함으로써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재적인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적절한 컨피던스를 가지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는가? 두 번째, 자, 어떻게 컨피던스를 적절하게 만드는가? 근데 그거는 B를 생각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A와 B. 요거 두 개 정보 찾으러 가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읽어봅시다. If you are starting a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you might set aside, 당신은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To conduct a pre-mortem. 자, pre-mortem이라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요. 자, set aside 하면은 따로 이렇게 떼어두는 거거든. 자, pre-mortem.

올템이라는 거를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할수 있도록 시간을 떼어둘 수가 있대요. 자, 근데 pre-mortems involve, 자,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imagining a future time. 자, 미래의 시간을 상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미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at which you have come to the end of the project. 당신이 자, 그 프로젝트의 끝에 왔어요. 자, 그리고 and realize it. 자, 그리고 알아차렸어요. That it was a complete disaster. 자, 이것이 완전한 disaster, 재앙이다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그런 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you then try to explain.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What went wrong and why?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잘못되었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자, pre-mortems can be a great way to make the abstract idea of the project concrete. 자, 그래서 이 pre-mortem이라는 것은 great way, 좋은 방식이 될수 있는데, 뭐를 하는 좋은 방식일 수 있냐면, 여기 볼게요. Make the abstract idea. 자,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 concrete, 구체적으로 만드는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A번 한번 볼래? 프리몰템은요, 아이디어를 더 애하게 만든다. 라고 했잖아. 여기서 방금 뭐라고 했어? 프리몰템은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지.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좀 더, 뭐야. 그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more than this. 자, 이거 이상으로요. They are a great remedy for the overconfidence. 자, 이것은요. 좋은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overconfidence. 과도한 자신감에 대해서. 자, 잠깐. 자, 우리 confidence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B가 뭐에 대한 거였어? confidence에 대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글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A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왔구나. 이제 B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눈치챌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confidence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어. 자, overconfidence, 과도한 자신감에 대한 치료제일 수 있대요. 자,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often experience at the beginning of a project. 프로젝트의 초반부에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거지. 자, 그런데 assessment of pre-mortems bear this out. 자, pre-mortems에 대한 assessment 하면은 평가잖아? 평가가 bear this out. 자, 이것을 지지합니다. bear out 하면은 지지하다라는 뜻이야. 자, 이걸 지지해요. 그러면서, for example, 예시가 나오는데, in an exercise involving disaster recovery planning. 자, 어떠한 exercise, 행위냐면은요, 뭐를 수반하는 뭔가 되게 안 좋은, 그 disaster 같은 상황에서 recovery planning, 회복을 계획하는 그러한 exercise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 행위를 하는데, those who conducted a pre-mortem. 자, 어떤 것이냐면은, conducted a pre-mortem. 자, 이러한 행위, pre-mortem을 한 사람은, 사전 검토를 하는 사람은, were much less confident. 어떠냐면은, 훨씬 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들의 계획에서 at the end, 끝에. Then those who did not. 이런 걸 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프리몰템을 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훨씬 적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while underconfidence is not generally a good thing. 자,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낮은 것은 당연히 generally not a good thing. 좋은 것이 아니지만 the right level of confidence helps us adjust our approach to a task effectively.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adjust, 조정하는 데 있어서. 뭐를? 우리의 태스크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라고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revising down confidence estimates likely reflects the fact that. 자, revise down이라고 하면 revise가 수정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revise down 하면은 조금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낮은 쪽으로 수정을 한다. 이런 건데, 자, 낮은 쪽으로 자신감을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 자신감 수정을, 그런 것은 likely reflect. 자, 무엇을 나타내냐면,

on the fact that 사실을 나타냅니다. That the participants simply had a better sense of what it would take to succeed. 자, 참여자들이 뭐를 하냐면 had a better sense, 더 잘 이해를 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of what it would take to succeed.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답 찾자. 자, 첫 번째는 우리 이미 찾아놨어.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지? concrete,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니까 A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creative는 안 되겠다, 그지? 뭔가 되게 그럴듯하지만 creative는 아니고 realistic 또는 accessible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접근 가능한 이라는 뜻이니까 뭔가 접근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자, 그러면 잠재적인 무엇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거야? 뭔가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가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disaster 이런 것을 뭔가 잘 되는 상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을 같이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benefit이 아니라 실패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고려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게 만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 볼게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더 컨크리트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니까 realistic 이렇게 paraphrase 할 수 있었고요. 자, 완전 잘못됐을 때를 상상해 보는 거였으니까 failures가 B번에 들어가는 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약간 논지가 첫 번째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어서 나오는 것이었고 이 논지 부분에서 A와 B 두 개의 힌트를 모두 다 고를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요약문 보도록 할게요. 자, copy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copying은요 is A to our life. 자,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A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 A하고 and knowledge 지식에 그리고 and its inherent imperfection. 자, 그리고 이것의 inherent한 내재적인 불완전함 완벽하지 않음은 often leaves us 우리를 남겨줘요. 무엇에 with an the understanding of identity,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자, 무엇을 남겨주냐면 be한 이해를 남겨줍니다. 무엇에 있어서 정체성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창의성에 있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요. 카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네요. 카핑이 뭔데? 복제하는 거잖아. 자, 복제는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 A합니다라고 해. 삶과 문화와 지식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자 in its inherent imperfection. 자, 근데 이 카핑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요. 완벽하지가 않대요. 완벽하지 않음. 이 완벽하지 않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하냐면 with an be understanding. 자, be한 이해에 놓이게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라고요? be한 이해에 놓이게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찾으러 가볼게요. 자, copying is pedestrian. 자, pedestrian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 나왔네. 평범한이라는 뜻이야. 자, copying은요 평범하고 copying은 peculiar. 자, 뭔가 특별해요. 평범하면서 특별합니다 라는 뭔가 알 듯 말 듯한 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on the one hand. 자, 한편으로는 copying이 makes us what we are. 우리를 우리로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어, copying을 함으로써 우리가 된대요. 자, 그러면서 our bodies take shape from the transcription of protein template. 자, 우리의 body는요 take shape. 자, 무엇을 하냐면은 모양을 갖춰요. 무엇으로부터? from the transcription of protein template. 자,
자, 이 단백질 템플릿 주형을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했는데, 자, 트랜스크라이브 하면은 필사하는 걸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하면은요, 똑같이 베끼는 걸 얘기를 해요. 단백질 주형을 베낌으로써 우리의 몸이 형체를 가질 수가 있고요. Our languages, 우리의 언어는 from the mimicry of privileged sounds. 자, 어떤 소리. 자, 근데 특별한 소리의 미미크리. 모방으로부터 생겨나고요. And our craft from the repetition of prototypes. 자, 프로토타입 하면 원형인데, 원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craft, 일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들이 나왔는데, 자, 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transcription, mimicry, 자, 그 다음에 repetition. 이거 다 무슨 뜻이야? 다 뭔가 베끼고 모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카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것들이 다 뭐를 얘기를 하냐면, makes us what we are. 우리를 우리가 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죠? 자, 그리고, Culture holds together in the faithful transmission. 문화라는 것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in the faithful transmission of rituals and rules of conduct. 자,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어떻게? In the faithful transmission of rituals. 자, 어떤 의식에 신념이 있는 전파. 그리고 rules of conduct. 자, 어떠한 행위의 규칙.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To copy cell for cell. 자, 세포를 세포로 카피하고, 단어를 단어로 카피하고, 이미지를 이미지로 카피하는 것. 이것은 make the world known, known world our own. 자, 이 known world를 알고 있는 세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 되게 막 추상적이죠? 근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뭔것 같아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 우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뭔가 세포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삶과 문화와 지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는. 됐니?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나왔어. 자, 첫 번째. 자, 어떤 얘기? on the one hand가 나왔잖아. 한편으로는 이렇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너는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될까? A에 대한 얘기 나왔고, 이제 B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려나 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on the other hand,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we are not identical. 우리는 동일하지 않고요. Nor do we wish to think of ourselves as clones. 자, 우리는 우리를 클론으로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카핑을 막 하지만, 베끼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우리가 다 복제된 클론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copying is ultimately imperfect. 자, 이 베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완벽하지가 않고요. imperfect? 우리가 기다리던 단어 아닌가? 어디서? B에서. 이 imperfection에 대해서 B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our errors eventually our hairs. 자, hairs라고 하면은 계승자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에러가. 자, 카핑하면서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계승자가 된다. 에러가 생겨도 그게 계속 전해진다. 라는 거고. The more widespread the act of copying. 자, 이렇게 카핑하는 행위가 더 널리 퍼질수록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significant mis transcription. 자, 무엇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냐면 상당한 잘못 베끼는 것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이 베낄수록 잘못 베낄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genetic slip or evolution, written mistake or midrash. 자, 그래서 유전적인 slip, 실수라던가 또는 evolution, 진화, written mistake, 쓰여진 실수 또는 midrash. midrash라고 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서에 대한 고대 유태인의 주석이래요. 어찌됐든. 자, 그런 거 했는데, Miss copying raises hard question. 자, 여기에서 이 잘못 베끼는 것은 어려운 질문을 야기한대요. 무엇에 대해서? About identity, security, and integrity. 뭐에 대해서? 정체성과 안전성과 그리고
그리고 통화.

국제본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Stand confused. 여기가 포인트죠. 헷갈리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A는 이미 채웠죠. 중요하다. 뭔가 되게 근본적이고 우리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얘기가 초반부의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limited는 제한적인 거니까 아니겠죠. superficial, 피상적인 것도 아니겠죠. limited 아니고, 그러면 fundamental만 정답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은요. 자, 이 imperfection,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후반부에 얘기를 했잖아. 자, 그것은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B한 understanding에 놓이게 한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힌트였죠. 우리를 어떻게 한다? confused 하게 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unclear 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unclear한 understanding을 가지고 온다. 라는 뜻에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조화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카핑은 인간의 문화 형성에 필수적이다.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모방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혼란이 생긴다 라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A번은 fundament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copying makes us what we are. 이 부분이 중요한 힌트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unclear. 자, 두 번째 with and confused 라는 부분이 나왔잖아. 이것도 두 번째 중요한 힌트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 마지막 거 좀 어려웠는데 어려워도 사실 정답 자체는 잘 보면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택지들이 되게 반대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지 속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on the other hand 라고 하면서 두 번째 B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이 되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쯤에서 플레이리스트 잠깐 듣고 갈까요? 자, 요거 이무진의 청춘 만화입니다. 우리 멋진 나이지만 아직은 어려서 두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답을 찾는 건 어렵기만 하지만 그게 청춘이라니까. 뭔가 답을 찾는 거, 살면서 답을 찾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여전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막 너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시간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거, 묵묵하게 그냥 지내는 거, 시간을 보내서 결국 이 시간, 수험생활이라는 기간을 견뎌내는 거, 그거 자체로도 되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숨 쉬고 매일매일 학교 가고 강의 듣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뭔가 너무 답이 없어 내 인생은 답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문입니다. 자, 41, 42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41번 제목이고 42번 어휘인데 특히 이 42번 어휘는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답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50%대 또는 40%대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는 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자, 이렇게 지문이 쫙 있고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문제가 두 개지만 한 번만 읽고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만 읽고 풀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데 자, 첫 번째 일단 읽어 내려가면서요. 어휘 문제를 먼저 푸세요. 어휘 문제 푸는 법은 30번에서 배웠던 그 어휘 문제 푸는 법이랑 똑같아요. 초반에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골라주고 자, 근데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반대말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서 반대말이 더 말이 되면은 그걸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지.

기억나지? 복습했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밑에 42번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어휘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제 파악이 된다? 그러면 그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번만 읽고 시간을 아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echnological design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기술적인 디자인에서 an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 aims to make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blend seamlessly into our everyday live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spiration 하면은 뭐예요? 열망이에요. 막 바라는 거. 근데 뭐를 바라는 거냐면 towards seamlessness. 자, seamlessness라고 하면은 seem 하면은 요거. 이음매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seem 자체는요, 그 이렇게 이음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음새가 less,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끈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매끈함에 대한 열망은 aims to make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자, 뭐를 하냐면은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인간의 기술적인 경험을 blend, 어떻게 만드냐면은 섞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음새 없이 매끈하게 어디로? Into our everyday lives,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요. 자, 여기 blend into라는 단어 보이죠? blend into 하면은 섞여 들어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기술적인 경험이 완전 매끈하게 섞여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상생활로 뭐가 섞여 들어간다? 경험, 기술에 대한 경험이 섞여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is aspiration aims towards experiences where people are no longer aware of the technology. 벌써 A번 나왔네? 자, 그럼 우리 A번부터 판단하면서 갈게요. 자, 이러한 열망은, 근데 aims towards experiences. 자, 무엇을 향하냐면은 경험을 향해요.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where people are no longer 사람들이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The interface,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or 또는 the differences between human technology and human-human interaction. 자,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기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사이에 있는 그러한 차이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는지, 내가 실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ware 이상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onsidering the metaphor, the seams in clothing. 자,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메타포, 비유를 생각을 해요. 어떠한 비유냐면 옷에서의 솔깃이라는 비유를 생각을 하면은 we can say that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that we aspire to seamless aesthetics. 자, 우리는 열망을 해요. 뭐를? seamless한. 그러니까 이음새가 없는 매끈한 미학. aesthetics 하면 미학이잖아. 미학을 열망을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stitching the seams closely. 자, 이옷 매음새를 스티칭, 바느질을 하는 거야.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pressing them flat. 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꽉 플랫하게, 납작하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making sure they are hidden on the inside. 자, 그것들이 안쪽에 숨겨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lothing을,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rather than, 뭐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pieces of fabric. 자, 이천 조각들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기술에서의 매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 매끈함, seamlessness를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자, 그럼 원래 옷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옷에 솔기가 있어요. 그 솔기를 꼼꼼하게 바느질을 해요. 그리고 눌러가지고 플랫하게 만들고 그 솔기를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는 것을 입게 되는 것.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자, 그거랑 마찬가지.

가지로 뭔가 이음새를 보이지 않는, 이음새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technological experience, 기술적인 경험을 지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요, hidden, 안 보이게 숨겨놓는다라고 했을 때이 hidden도 적절하다라고 보여요. 자, 그 다음에 when designers and engineers talk about technological seamlessness, 자,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이 매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they are often referring to, 자, 무엇을 가리키냐면 ease of use and convenience, 사용하기 쉬움 그리고 편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interface design,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an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앱의 디자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이 aspiration, 자, 열망인데 뭐를 향한 열망이냐면 towards seamlessness, 자, 이러한 매끈함에 대한 열망은 ensures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the experience for the user flows and is not stressful or irritating. 자, 뭐를 가능하게 하냐? 자, 유저에 대한 경험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짜증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걸 말을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나쁘다, 인터페이스가 좋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자, 인터페이스가 좋다, 인터페이스를 매끈한 인터페이스로의 열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를 스트레스 안 받고 쓸수 있고, 짜증을 안 내면서 쓸수 있고, 우리의 경험이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surance도 괜찮아요. 다음 볼게요. 자, most of us would have had experiences of poor interface designs. 자,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은요, would have had experiences. 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면 poor interface designs. 자, 이렇게 되게 poor한, 안 좋은 상태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apps in workplaces. 자, 그리고 직장에서 앱에서의 나쁜 인터페이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것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that makes things more complicated and irritating. 자,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일을 더 짜증나게 만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and have longed. 오랫동안 바라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More seamless interfaces, 더 매끈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라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made poor interface는 그 뒤에 내용을 비루어 볼때이 일들을 더 복잡하게 하고 더 짜증나게 만든다라는 힌트를 미루어 볼때 나쁜 인터페이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technological seamlessness.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매끈함은 can also include 무엇을 포함하냐면 less visible screens, 더잘안 보이는 스크린 in new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에서 또는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with a seamless technological design. 자, 가상현실의 기술인데 그것은 이음새가 없는 기술적인 디자인을 가진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상현실에서든 아니면은 기술 디자인에서든 뭔가 더 이상 경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the aim is, 목표는 무엇이냐면 to immerse the user experience. 자, 뭐를 하냐? 유저의 경험을 immerse, 몰입시키는 거예요. Such that, 그래서 the visual interaction might be described as inside the screen. 자, 이런 시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스크린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a body interacting with a digital console or an object as separate entities. 자, 뭐가 아니라 자, 어떠한 것이냐면은 디지털 콘솔. 막뭐 이렇게 콘솔 다른 장치를 가지고 서로 인터랙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separate 따로 객체가 있는 기계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인사이드 스크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으로서 경험 소비자들을 immerse 완전 몰입시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milarly 비슷하게 seamlessness in human

0: Android Robotic Design. 자, 인간의 로보틱 디자인에서의 seamlessness는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make humanoids. 자, 이 로봇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인간의 몸과 구별 가능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겠어? 지금 계속 그 안에 다 포함을 시키고 다른 객체로서 다른 객체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안에서 모든 게 다 몰입되어 있고 다 들어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인간의 몸과 완전 구별되게 만드는 게 목표래요. 이상하죠? 구별이 안 되게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목표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논리적으로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이가 이상하고 반대말인 indistinguishable로 써줘야지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2번은 풀었고 2번은 정답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부터 볼까요? Wearable technology in contemporary fashion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contemporary fashion 이라고 하면 현대의 패션을 얘기하거든? 현대 패션에서 웨어러블 기술이라고 해요.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How software designs affect work productivity.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생산성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3번. Out of body experience. 자, 몸 밖의 경험. A history of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의 역사. 역사 아니죠? 자, 2번 볼게요. Digital interfaces are becoming too complicated. 자,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 복잡해지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자, 1번 볼게요. Blending in. Blend in 하면 뭐였지? 섞이는 거죠. When tech stops feeling like tech. 테크가 더 이상 테크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 이거죠. 더 이상 뭔가 다른 객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통합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자, 요거 선택지 자체가 별로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여기 볼게요. 정답 포인트. 자, 기술의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사용의 편의성은 올라가고 사용자가 기술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목표이다 라는 말이 주제였고 그거를 갖다가 1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지금 하나 체크하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옷에 대한 비유가 나왔잖아요. 옷과 기술을 서로 비유로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실 평가원에서 이렇게 비유를 활용하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자, 뇌를 컴퓨터에 비유를 한다던가, 자, 마켓을 이코시스템에 비유를 한다던가, 사회와 머신을 서로 비유로서 설명을 한다던가, 그리고 언어와 도구, 이런 것들을 비유로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팁으로 드리고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while discussions of human credulity often portray children as being highly credulous.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의 credulity라고 하면은 쉽게 믿는 경향이래요. 인간의 믿는 경향에 대한 논의는 often portray children, 아이들을 묘사한대요. 무엇으로서 as being highly credulous, 굉장히 잘 속는 존재로서 묘사를 하는데 experiment showed it. 자, 실험은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young children already use sophisticated methods for deciding whom to trust. 아이들이 이미 사용을 한대요. 뭐를? 이런 섬세한 방법들을. 뭐를 함에 있어서? 결정함에 있어서. 뭐를 결정하냐면 whom to trust. 누구를 신뢰를 할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credulity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credulity, 뭡니까? 속기 쉬움. 속기 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자,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 실험의 결과는 뭐를 보여주냐면 아이들이요. sophisticated methods,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야.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 뭐를 하기 위해서 whom to trust. 자, 누구를 믿을까? 이 사람을 신뢰할까? 저 사람을 신뢰할까?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답니다. 자, 그러면 그 방식이 뭔지를 읽어보면 되겠어요. 자, in some such experience, 자, 그러한 실험에서 children interact with two individuals. 두 명의 개인들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했는데 그 두 명의 개인들은 who give different names to previously unfamiliar objects. 잘 모르는 물체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라고 했어.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자, 그 물체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를 했어. 근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이름을 가르쳐 준 거야. 자, 그랬을 때 the child must decide whom to believe. 아이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믿을지에 대해서. 라고요. 됐어? 자,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이름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이거를 I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in general, 일반적으로 from an early age, 자, 어린 나이부터 children would choose to believe a person. 자, 아이들은 결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믿기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they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야. Over a stranger. 누구보다요? 모르는 사람보다요. 아, 저 사람이 나랑 더 친하니까 저 사람 말이 더 맞겠지 라고 생각을 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at age 3, 3살에는요. They will still do this. 여전히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Even if the familiar person, 그 친한 사람이 has a history, 어떠한 이력이 있냐면 of having given names to objects. 자, 물체에 대한 이름을 줬는데 그 물체에 대한 이름이 어떤 것이냐면 that the child recognized to be wrong. 아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되었다 라고 느끼는 이미 잘못되었다 라고 저 사람 이미 나한테 잘못 알려줬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믿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거야. 몇 살 때? 세 살에는요. 오케이. 아이가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인지한 그러한 이름을 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뭐만 중요했어? 나랑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그것만 중요했던 거야. 그런데 by age 5, 다섯 살이 되었을 때는요. Though they will give more credence, 더 많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To a relative stranger, 누구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s some history of having been accurate. 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은 having been accurate, 더 정확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to a familiar person with a record of accuracy. 자, 누구랑 비교를 했냐면 친숙한 사람, 친한 사람인데 정확성의 이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했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though라는 말이 나왔고 3살 때는 무조건 친한 사람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나 5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누구를 더 믿었냐? accurate한 stranger를 더 믿었습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inaccurate한 친한 사람보다 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잖아. 반대말이 더 적절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 inaccuracy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록을 가진 친한 사람보다 정확한 기록을 가진 모르는 사람을 더 믿기 시작했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what happens if there are two strangers to choose? 자, 근데 만약에 두 명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Between with similar records of accuracy. 그리고 정확성의 기록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Then the stranger who comes from the same culture group. 자, 아이와 어떠한 배경을 가졌냐면은 동일한 문화적인 그룹에서 온 사람이 as determined by accent. 근데 그거는 악센트로 구분을 했어요. 그것이 for example is the one believed. 예를 들어서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했잖아? 그럼 악센트가 비슷한. 그래서 나랑 같은 문화권에서 온것 같은 사람을 아이가 믿게 된다. 라는 거고. 자, 실험은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아이들처럼 use information about the sorts of theories. 자, 이 이론에 대한 information to decide whether to adopt them. 자, 무엇을 사용을 했냐면,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론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decide whether to adopt them. 자, 그것을 인정을 할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를 어른들은 확인을 했다. 라고 하는 거고. We tend to follow opinion leaders. 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냐면, 리더들,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랑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마지막. Similar experiments show that. 비슷한 실험은 보여주었습니다. 침팬치들. 이번엔 동물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침팬치들 사이에서 those with higher status,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신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방식들이 필요했습니다. of deciding whom to believe,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는. 그래서 진화는요, 우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시작을 제공을 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제목 풀면 끝난다. 그쵸?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도록 할게요. The Origin of Independent Critical Thinking in Childhood. 자, 어린 시절에 독립적인 비판적 사고의 원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판적 사고랑 관련된 거 아니고요. Challenges in identifying unreliable and false information. 자, 믿을 수 없고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는 어려움도 아니고요. 아이들의 경향성, 뭐를 하는 그들이 들은 것을 쉽게 믿어버리는 이것도 아니고요. 4번, social and cultural bonds. 사회적인, 문화적인 bond 하면은 결속이죠. 그것이 사회 하모니의 기반이 된다. 하모니는 진짜 아예 나온 적이 없는 얘기고. 5번 볼게요. Patterns in how individuals decide whom to trust. 자, 패턴입니다. 개인들이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이와 종에 있어서. 이거죠. 아이들, 어른들, 그리고 침팬지까지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풀었죠. inaccuracy로 바꿔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구조화 시키면은 이렇게 구조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inaccuracy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었고, 자, 문장 자체가 사실 성립을 안 했어요.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정확했던 타인들을 더 믿었다. 누구보다 정확하지 않았던 친숙한 사람보다. 라고 해야지 문장이 성립을 한다. 라고 볼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유형편 끝날 거고요. 자, 요거 마무리 퀴즈까지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실전편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좀 기대되지 않나요? 모의고사 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그 앞에 페이지를 이렇게 열심히 보지 않다가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보게 될 때가 있는데 왜 그들은 풀밭에 누워 사과를 먹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오프닝 할 때 하고 있었어요. 왜 루트랑 그들은 굳이 풀밭에 누워서 사과를 먹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볼 때나 이럴 때 막 아침에 사과를 먹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 아침에 사과를 먹는 장면, 지금 우리 그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그 통째로 사과를 먹잖아. 근데 나는 그 통째로 먹으면 앞니가 아파. 그래서 사과를 통째로 먹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과, 근데 꼭 그 이미지상 뭔지 알죠? 아침에 사과는 꼭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아침에 사과를 잘 안 먹기도 하지만 나는 사과를 먹으면 다 잘라갖고 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들은 왜 굳이 풀밭에 평온하게 들어 누워서 김밥이 아닌 사과를 먹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그런 생각 안 하죠? 잠시 제가 그런 생각 해봤다는 것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험 꿀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꿀팁에 얘가 이것을 써놓고 오늘 하려는 말이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과식금지. 그렇죠?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중에 과식금지가 웬 말인가요?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시험을 보는 그 날만큼은 좀 적게 먹기를 확실히 실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인간도 여러분들 동물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좀 배가 고플 때 예민미가 더 나타난대요. 그 동물들 배고플 때 보면 눈빛이 싹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거든? 동물이니까 배가 고프면 싹 눈빛이 살아나요. 감각이 예민해지는데 배가 불러지면 어쨌든 눈이 기본적으로 아까 이렇게 뜨다가 배가 부르면 이렇게 떠요. 그죠? 그리고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눈도 좀 감기고요. 시험 때 조는 게 웬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시험 때 조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시험 보는 모의고사 날도 막 그 식곤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이제 내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험일 때는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반찬 맛있다고 하니까 급식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많이 먹어야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차피 수능 그날을 위해서 그날 나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미리미리 시험 때는 좀 적게 먹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세요. 시험 때만큼은. 심지어 저는 이번에는 말을 따로 안 했는데 저는 시험 때는 말수도 좀 줄이라고 해요. 그 내가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수영 선수였다고. 수영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코치님이 말을 못하게 해요. 입으로 기가 빠져나간다고. 나는 수다쟁이란 말이야. 되게 말하고 싶어. 근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로. 왜 말을 못하게 할까 그랬는데 이 이불을 통해서 나가는 기 빠지는 게 진짜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날은 나만의 싸움이잖아. 남들에게 막 아, 나 오늘 시험이라서 말 안 할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아, 나 오늘 시험이라서 밥 적게 먹을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그냥 스스로 생각하세요. 오늘 시험날이니까 오늘은 좀 미소를 많이 짓자. 밥을 좀 적게 먹고 조금 예민함을 갖자. 시험 끝나고 저녁 잘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험에 임하는 자신의 그 자세, 태도도 달라지고요. 오후가 조금 더 가벼워져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가봅시다. 또 나왔어? 23번에? 웬만하면 조금 다른 그 형태로 문제를 이렇게 줄 텐데 23번은 이거고 24번은 저거더라고요. 아, 이제는 좀 지겹도록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배치가 많이 되어 왔다 보니까 23, 24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23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항 정리로 왔습니다. 가볼까요? 딱 봤어. 나온 김에 오늘은 한번 하고 갈게요. 제가 웬만하면 안 해야지라고 말하는 그 일반항 버전. 되게 싫어하는. 근데 일반항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 일반항 버전이면 어떻게 돼요? 6개 중에 R개는 X제곱을 뽑을 거고요. 나머지는 3을 뽑겠지. 6-R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귀찮은 대신에 뇌를 내려놓고 푸는 풀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뇌를 많이 써가지고 손 노동을 줄이거나 아니면 손 노동을 많이 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오히려 의외로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풀수 있는 풀입니다. 6개 중에서 몇 개가 X제곱을 택했는지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3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면 돼? 이 중에서 나는 X6제곱을 찾고 싶어. 그래서 R은 얼마겠어요? 3이어야겠네. 어차피 X의 거듭제곱을

만드는 건 x제곱의 개수뿐이잖아. 이 뒤에는 상수항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3이니까. 그러면은 r이 3일 때구나라고 하셔서 땡땡땡. 6개 중에 3개. x제곱이 3개. 그러면 3이 몇 개? 나머지 3개.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27 하면 540이 되어 주겠죠? 그래서 정답은 540 이렇게 오는 건데. 자, 풀이를 써놓은 양을 보니까 2점짜리의 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한 양입니다. 맞죠? 억울하지. 많이 썼어. 그렇지?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 것을 전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딱 봤을 때. 주머니에 X제곱 또는 3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그런 주머니가 6개가 있거든. 그 중에서 X제곱 공을 뽑는 주머니가 몇 개면 우리가 원하는 X6제곱이 될까요? 3개, 예스. 그럼 여기다가 3개 딱 쓰세요. 그러면 말안 해도 알겠죠? 나머지니까 몇 개요? 3개, 그치? 그래서 봐요. 6개 중에 3개를 고르면 X제곱을 3개 고르겠죠. 그래서 X6제곱이 될거 아니야. 이미 계산해놨잖아. 거기에는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값은 없네요. 그럼 넘어갑니다. 뭐로? 3의 세제곱만 쓸까요? 그 중에 개수로만 바로 오는 거죠. 풀이를 딱 요만큼 써야지. 그죠? 540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 풀이에 걸맞는 풀이의 양을 쓰게 되는 거예요. 최소 노력, 최대 효과, 효율, 이런 단어 좋아해요. 남보다 덜 노력하고, 그지? 이런, 덜 노력하고 더 얻어내는 풀이,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많이 써서 푸는 것보다 조금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푸는 풀이 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나 2점짜리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잖아. 아니지. 탁탁탁으로 끝내야 되는 거지. 그죠? 넘어갑니다. 24번은. 안 넘어갔어요. 자, 넘어갑니다. 24번은 비슷한 유형인데 뭐가 등장했어요? 드디어 독립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 확률끼리끼리 유형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확률의 덧셈 정리, 그죠? 덧셈 정리. 이번에는 좀 쓸까?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왔으니까 독립이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요거 무조건 나오지, 그치? 합집합에 해당하는 것들이 등장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으로 쓰이는 것들은 조건부. 이것도 지난번에 쓰였어. 그리고 독립도 쓰여요. 그리고 집합의 성질도 쓰여요. 여사건도 쓰이고, 이걸 다쓸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가 다 같이 연결되어서 등장한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독립이라는 말이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만에 등장을 했어.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푸느냐. PB는 이렇잖아. 자, 이거 조건부죠? 맞아? 그래가지고, PB분의 PA 교집합이라고 쓰고, 3분의 2. 그런데 이게 3분의 1,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 9분의 2. 이렇게 해요. 맞아? 그래서 봐요. 다시 PA 곱하기 PB잖아. 왜요? 교집합의 확률이 왜 이렇게 돼요? 독립이니까요. 독립이니까. 이제서야 독립인 게 보였어? 그래서 이 둘이 곱한 게 9분의 2인 거고요. 얘는 3분의 1이니까요. PA는 얼마예요?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푸신 친구.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거랑 똑같아요.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보이시나요? 독립을 적용하면 보통은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다라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보다 먼저. 그 독립을 판별하는 식이 어디서 등장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디서 등장했어, 여러분? 독립의 정의가 뭐예요? B가 일어나든 말든 A랑 관계가 없어요가 기본이에요. 에? 다시. A의 확률이 그대로입니다. B가 일어났든 않든. 그러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이는 걸 여러분들 눈에 무엇으로 보여요? 그냥 PA라고 보여야지. 이것은요,

그냥 PA예요. 와우!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PB가 3분의 1, PA가 3분의 2인 상황입니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합집합. 또는 사건의 확률이면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인데 뭐라고 쓰면 돼요? 독립이니까 yes, PA 곱하기 PB로 써주시면 끝납니다. PA가 얼마예요? 3분의 2요. 너는 3분의 1이요. 둘이 곱하면 9분의 2요. 더해서 1 빼기 9분의 2. 정답 얼마? 9분의 7. 답은 4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풀어내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어디?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그죠? 눈으로 그냥 딱 보고,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이야? 그냥 A의 확률이야. 이렇게 푸는 것이었어. 괜찮죠? 그런 다음에 B의 확률 나왔고, A의 확률 나왔고, 그 다음 나한테 뭐라고? 합집합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흐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A의 확률에 B의 확률 더하고,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되지만, 그들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그죠?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보통, 독립 판별하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거든? P, A 교집합 B는? 이거 한번 쓸게요. P,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물론 중요해. 너무 중요해. 항상 등장해. 하지만 그 전에 독립의 그 뜻이 어떻게 해서 나왔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두셔야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 24번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편안하게 문제가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어려울 거 없이. 괜찮죠? 그죠? 우리는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 8개 나오는 문제가 어떤 스타일들인지 이제 좀 구분이 되죠? 그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저도 이 생각 했었거든요. 또 나왔어요, 여러분.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었고, 요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평균, 모표준 편차,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했어요. 거기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표본 평균을 안 알려줬어. 그래? 표본 평균을 안 알려줬을 때는 두 가지죠. 내가 X바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든, 아니면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든, 둘다 좋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갔습니다. 99% 실내 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만 물어보니까 첫 번째 풀이는 뭘로 간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갈게요. 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는 게 예쁜 형태는 아니지만 표본 평균을 안 알려준 거다 보니까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 계산이 편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2 곱하기 신뢰도가 99%니까 신뢰도의 의향값 2.58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16 그러면 4 요런 거 먼저 표시해주면 좋아.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등장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빼야 돼. 제가 왜 고민했는지 알겠죠? 약간 계산이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두 개까지 계산을 해야 한다는 엄청 슬픈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풀이를 그래서 솔루션 1이라고 준 거야. 솔루션 2가 있는 이유가 그 실내 구간의 길이를 웬만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는 게 좋은 문제들인데 얘는 아닌 거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도 빼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수점 아래 두 번째까지 계산 잘 하잖아요. 나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 그죠? 2. 자, 3. 점. 여기서 69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겠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얘네끼리 지우면 2, 한번더 지우면 1.29거든요. 1.29랑 이 둘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잘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 혹시 나눠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8의 배수 쓱 이렇게 해봤어. 2, 7, 16, 3, 올라, 오, 예스. 됐네. 그치? 시그마가 얼마예요? 1.29 곱하기 8 하면 10.3이니까. 8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8입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표준 편차만 물어봤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죠. 자, 한 줄짜리 풀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 거듭 말하지만 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까지 계산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귀찮. 그래서 솔루션 2로 갈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자, 솔루션 2는 무엇이냐? 굳이 없는 X바를 갖다 이용하겠습니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내 마음대로 X바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 구간을 쓸 겁니다. 2.58이죠. 1.96 아니고 0.99니까. 2.58 루트 N 분의 시그마 M 2.58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걸 왜 쓰냐면 잘 봐요. 요 값과 요 값이 59.84랑 70.16인데요.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건 귀찮지만 둘이 더하는 건 너무 예뻐. 그래서 굳이 그래서 X바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어차피 X바로부터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한 거니까.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남아요? EX바가 남을 거거든. Yes.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60 더하기 70. 130. 그러니까 X바가 얼마야? 65. 계산의 양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16이 돼야 되니까 5.16이겠네. 나쁘지 않지? 그쵸? 그래서 2.58 곱하기 2 하면 5.16이니까 4분의 시그마가 2인 거잖아. 그래서 시그마는 얼마다? 표준 편차는 8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어때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불필요한 실내 구간을 전부 다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실내 구간의 길이로 그냥 바로 가면 돼. 대신에 소수점 아래 두 번째까지 빼는 게 귀찮았던 유빈이는.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차라리 X바를 구해서 X바를 기준으로 얼마큼 더하고 뺐는지를 생각하는 게좀더 좋잖아. 라고 생각해서 박스에 들어갈 값이 5.16이라고 좀 다이어트를 시킨 형태로 문제를 풀어준 거죠. 괜찮아? 그죠? 응. 뭐를 약간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깜빡깜빡을 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어쨌든 계산의 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요래조래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느끼잖아요. 어떤 거를 얘네 둘을 빼는 것보다는 더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26번으로 왔습니다. 편안하죠? 아직까지, 그죠?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이 10개가 들어있어. 그렇군. 여기서 3개를 꺼낼 것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에 뭘 깔고 갈까요?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상황을 깔고 가겠습니다. 예스. 그죠? 자, 10개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 이상 14 이하예요. 그러면, 최대를 라지엠, 최소를 스몰엠이라고 할게요. 3개를 뽑았을 때, 그 값이 6인 경우, 7, 8, 9, 10, 11, 12, 13, 14. 인경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지. 나쁘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일일이 따져서 가더라도 가실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1부터 10까지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최대랑 최소잖아. 그러면 세 개를 연결했을 때 1과 5, 이런 거 가능하죠. 2와 3이 되면, 2와 4가 되면, 그것도 가능해요. 이런 거 가능하네. 6으로 가능한 거. 아, 선생님, 진짜 이렇게 하려고요? 네, 뭐, 7로 가능한 건 1과 6일 거고요. 2와 5는 가능해요. 3, 4로 하면 가운데에 끼는 아이가 없으니까 안 되겠네.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 13, 14까지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너무 많다. 그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사실, 적어도 같은 거는 여사건임을 눈치채는 것이 너무 노골적인 거고요. 이제는 여기처럼 6 이상 14 이하 이런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사건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너무 많지. 그럼 기다려봐. 1, 2, 3부터 최소하면. 이게 최소잖아. 그러면, 스몰엠과 라지엠의 최소는 4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세번 다닌 것부터. 부터 어디까지 쭈루룩 가서 8, 9, 10으로 선택하게 되면 최대 최소의 합은 18까지 가능한 거야. 4부터 18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6부터 14까지면 더 대부분이잖아. 차라리 어떻게 할까요? 전체에서 여사건을 제외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사건에 해당하는 건 뭐야? 합이 4인 경우, 5인 경우. 6, 7, 8, 9 해서 18까지 가능하니까 15인 경우, 16인 경우, 17인 경우, 18인 경우까지 일단 써놓을게. 이따가 지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 이게 낫잖아요. 게다가 생각보다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많지 않아요. 가운데는 두툼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여기는 훨씬 편하네. 양끝이잖아. 그치? 자, 최대와 최소의 합이 4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한 가지야. 오, 그죠? 자, 최대와 최소의 합이 5인 경우는 1과 4로 끝나면 가운데가 2 또는 3이니까 두 가지. 또 1과 3 말고는 2와 3이 가능한가요? 안 되네. 그쵸?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두 가지밖에 없어. 생각보다 많지 않다니까. 자, 그러면 요로 갈게요. 이제 15인 경우. 한 복잡할까 봐 이제 절로 갈 생각하고. 자, 이제는 확대했습니다. 15까지 늘렸어요. 자, 최대로 큰 수가 10 가능하지. 6이면 9 가능하지. 7, 8은 안 되니까요. 자, 요 경우로 해봅시다. 그럼 어때? 6부터 여기는 뭐까지 가능해요? 가운데가. 6부터 9까지. 몇 개? 4개. 더하기. 여기는 7, 8 두 개밖에 없으니까 6가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들을 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이것만 더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한번더 갈게. 이거 표시를 왜 해놓냐면 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여사건인지 까먹고 해결을 하거든. 자, 합이 16인 경우 이번에는. 16인 경우로 가볼게요. 오히려 이제 점점 적어져. 6과 10일 수 있고요. 그치? 7, 9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7, 8, 9 하면 끝나니까 한 가지야. 여기는 7부터 9까지 가능하죠. 세 가지. 네 가지야. 뭐야, 간단해졌네. 자, 합이 17인 경우는요. 7과 10인 거. 8과 9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 9 들어가는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18인 경우는요. 8, 9, 10, 요거 하나잖아. 한 가지. 자, 이래서 싹 더해주겠습니다. 제외시켜야 되는 게 10, 13, 16이 되어주겠죠. 자, 요것을 전체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세요. 얘는 얼마라고 해야 돼? 9, 이거 120이잖아. 그치? 1 빼기 120분의 16입니다. 괜찮. 요거까지 오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직접 세어줘야 돼. 직접. 직접. 그지? 자, 8의 배수니까 2로 나눌게. 그러니까 2를 남길게. 8의 배수니까 15죠? 15분의 2를 뭐라고? 1에서 빼준다고 미리 표시하지 않으면은 계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정답은 15분의 13. 여사건임을 눈치챈다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쓰는데, 여사건임을 눈치채는 것의 시작은, 너무 많은데? 이거예요. 내가 일단 6부터 14까지 썼더니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살펴보는 거야. 어차피 최소가 1, 4. 최대는 80. 그러면 둘이 더해서 18, 4. 4부터 18까지인데, 4부터 18까지 중에서 6부터 14까지가 더 중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럼 양끝만 생각하면 되는 데다가 최대 최소의 합이 4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최대 최소의 합이 18인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양끝일수록 경우의 수가 더 작아지거든요. 계산하기도 더 쉬워진다는 거지. 일일이 세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괜찮아? 양끝이 뭔지, 그럼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 뭐뭐뭐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왔어요. 쉽죠? 근데 실제로 이거 객관식 보기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지만, 저는 진짜로 1에서 뺀다고 표시 안 해가지고 정답을 15분의 2로 쓰는 그런 경험이 꽤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사건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1 빼기 어쩌구라는 그 액자를 미리 그려놔. 답쓸 때.
내가 나중에라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안 그러면 나는 신나서 정답을 중간에 다른 걸로 쓰더라고. 알겠죠? 여사건으로 가야지 하고서 정답을 여사건으로 쓰는 걸 깜빡하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죠? 그런 실수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안 하려고. 이제는 그런 실수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27번으로 갈 건데요. 지금 잠시 쉬었다가 27번, 28번, 29번 이렇게 쭉쭉 달려볼 거예요. 여기는 27번부터 다 비슷비슷한 난이도예요. 29까지. 어렵지 않게 난이도가 꽤 높은? 약간 따뜻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느낌. 차갑 뜨겁이 아니고 약간 따뜻 이런 느낌이었어. 자, 오늘도 세포마을에 잠시 다녀오도록 할까요? 세포마을 이야기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세포. 네. 실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 그림. 감이어서요.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자신감이잖아요. 그래서 감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나는 이제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 자신감에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자신감 세포가 본심 세포랑 그 융합을 해서 원래 프라임 세포가 되어요. 웹툰상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자신감이 본심을 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봐봐.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 내 자신감에 근거가 있으니까. 보통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이잖아, 대체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너뭐 괜찮아? 그랬는데 사실 안 괜찮은데, 괜찮아. 왜 그러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감 세포가 힘을 얻으면 나의 현재 마음이든, 현재 생각이든, 나의 본심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진대요. 자신감에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을 가져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라는 말이 나 멋있어서 갖고 왔었거든.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나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게 시험을 볼 때에도 시험지 앞에서 내가 자신이 있어야지 문제를 잘풀수 있는 것 같다. 그럼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내 노력에 대한 믿음? 내가 열심히 했다는 확신? 나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라는 뭐 그런 믿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그러니까 성적과 관계없이 자신감에 차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냐면 틀리는 거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잘하니까 지금 좀 틀려도 이거 내가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틀렸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내가 못하는 걸잘 드러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신감을 자꾸 갖고 내가 못하는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진짜로. 그런 게 있대. 내가 못하는 게뭐 어때서? 나 자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있나요? 그 생각하면 되게 당황스럽다. 나는 뭘 좋아하는가? 이런 생각과 비슷하게 나는 뭘 잘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되게 한없이 나약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말해보세요. 있을 거거든. 나는 어떤 걸 잘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찾으셔야 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지. 뭘 잘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다들 잘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끈기 있게 앉아 있는 걸 잘할 수 있어요가 됐건. 그지? 아니면 나는 문제를 풀때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내가 문제를 잘못 푼다는 나의 그 실체를 알아요. 이런 것도 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 뭐가 될 건? 해보도록 하세요. 자신감의 근거. 그치? 제 자세가 되게 자신감스럽게 생겼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자신감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소극적이었어요, 저는. 딱 고등학교 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의 성격에 고등학생 때가 가장, 근데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뭘 해도 확신이 없더라고. 그러지 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확신을 가져야 뭘 밀어붙이지. 심지어 문제를 풀 때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밀어붙여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드디어 등장했거든요. 이런 표현. 이것 때문에 27번 중요해. 어려워선 아니에요. 3점짜리예요. 근데 3점이라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 1이 적혀 있는 두 장, 1이 적혀 있는 두 장, 그치, 끊어야 되더라고.

당최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 모집단에서 3번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그 적힌 수를 확인했을 때 나오는 수. 그 수를 내가 X라고 해볼게요. 그걸 모집단으로 삼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모집단에서 내가 확률 변수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뭐뭐 있어? 확인했을 때 나오는 수는 1 또는 3 또는 5인 거예요. Yes. 1 또는 3 또는 5라고. 이걸 먼저 쓸수 있어야지, 여러분.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첫 단추, 첫 시작. 맞아. 총몇장 있다고 그랬어? 8장 있다고 그랬어. 그 중에 2장이 1이고요. 둘이 합해서 6장이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A로 둘까요? 아, 그죠, 그죠. A로 둘게요. 그럼 나머지는 600이 A겠지, 뭐. 이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 다시. 지금은 뭐 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살펴야 돼요. 내가 3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세 번에 대한 표본 평균도 딱 정확히 3이 될 수가 있어, 계산했을 때. 자, 세 수의 합이 그럼 얼마야? 내가 세번 확인해서 확인한 X 값의 합이 얼마야? 9여야겠죠? 자, X1, X2, X3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순서상으로 써볼게. 합이 9인 경우가 뭐뭐뭐 있을까요? 1, 3, 5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어. 1, 3, 5 하나씩. 그렇지. 이런 구성. 또 333도 가능하겠지. 돼요. 그래서 135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내가 지금 왼다리를 앞으로 하니까 힘들었으면 오른다리를 앞으로 할까? 이게 더 힘든 거야. 런지 자세로 내려가야 되거든. 자, 135가 나올 겁니다. X1, X2, X3에 135가 나오는 순서부터 정할게요. 몇 가지? 3팩토리얼. 그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거야. 이거야. 8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A. 5가 나올 확률은 8분의 600이 A입니다. 두 번째로. 3만 3번 주장창 나왔을 확률은요. 8분의 A의 세제곱이요. 그게 이거죠. 그 확률을 합했더니 얼마가 됐대? 64분의 13이래요. 처음 보죠? 이게 중요했어.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분모가 다 8의 세제곱이니까 8의 세제곱 분해 하고 정리할게. 좌변 말이야. 그러면 6, 2, 12, A, 6-A고요. 여기는 A 세제곱이야. 이게 64, 13인 거잖아. 그죠? 양변에서 8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8만 남길게요. 그리고 크로스로 정리해서 A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8과 곱하면서 정리합니다. 봐요. A 세제곱, 좌변부터 정리할게. 마이너스 12A 제곱 더하기 72A는 104였기 때문에 넘겨서 빼기 104로 쓰겠습니다.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힌트를 얻자면 A는 어차피 1, 2, 3, 4, 5,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 1은 대입해봐. 아니죠? 2 한번 넣어볼래요? 이게 3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리는 없거든요. 2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48, 144, 빼기 104. 어때요? 성립하죠? A가 2입니다. A가 2. A가 2인 것 말고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A는 뭐예요?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치? 여기에 보면은 3 또는 5가 적힌 카드의 개수야. 3의 개수가 A, 5가 적힌 카드가 600이 A이기 때문에 A가 자연수거든요. A는 2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조립제법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그 외에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까지 그냥 안 가고 해결을 했어.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다안 되더라고. 끝. 자, A가 2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A가 2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다시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야. 여기가 2, 여기는 4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쁘게 써볼까?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분의 2로 쓸까?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얘네 물어보고 있어요. 자, X바의 평균은 결국 뭐랑 같죠? X의 평균과 같습니다. 나 모집단에 대한 거다 해놨잖아. 곱해 싹다 더해 하도록 할게요. 4분의 1, 3, 10. 맞아. 14. 그러니까 2분의 7이 우리가 원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될 거고요. 한번 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세 수의 합이 이번에는 3으로 나눠서 5여야 되니까 세 수의 합이 얼마면 돼? 15면 돼. 1 또는 3 또는 5를 구성해서 세 수의 합이 15이려면 셋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5가 나와야죠. 5만 주구장창 세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2분의 1만 주구장창 세번 나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확률이 얼마야?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마무리. 8분의 1분의. 이것도 8분의로 써야지. 28.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요? 28. 이 되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건데요. 사실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되게 되게 어려웠을 수 있어요. 3점짜리라고 나와 있고요. 알면 별거 없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아직까지 표본 평균이 부담스러워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건 4점 중에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 겁니다. 표본 평균이 어려운 이유는요. 안 봐서 그래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표본 평균에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여러분들 진짜 축하드려요. 정말 쉬운 문제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거든요. 당장 딱이 문제 완벽하게 알아줄 수 있는 데까지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제가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다. 이산 확률 변수로 따질 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수능 개념에서도 그렇고. 수능 특강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만 다시 들으세요. 알았죠? 꼭꼭꼭 꼭, 꼭. 늦지 않아. 절대 늦어지지 않아. 오늘 당장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 문제 하나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쪽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 잘풀수 있어요. 정말로. 알겠죠? 많이 안 다뤄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얼른 많이 다뤄가지고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니? 그죠? 자. 28번 위에다가는 제가 이지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단짠단짠이 있는 것 같아. 27에서 난이도를 올린 대신에 28이 우리 앞에서 봤던 1, 2회 모의고사의 28번 같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좀 읽고 싶지 않게 생겼다는 최대 단점이 있지, 그치? 자, S공장, T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래픽 작업 오류가 발생하는 카드의 비율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S공장에서는 만개 생산하고 T공장에서는 1600개 생산합니다.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S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래픽 카드 중 오류가 발생하는 그래픽 카드 개수가 K 이상일 확률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냐. 잘 봐요. S. 이게 뭐냐? 오류 개수. S공장 오류 개수. 이런 명칭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S공장에서 내가 만 개를 뽑았을 때 오류가 났는 것의 개수를 S라고 하면 이것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시행을 몇번 했어요? 만번 했어요. 근데 비율은 10분의 1이래. 오! Not bad. 그지? 그러면 다시 이건 무엇을 따라요? 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S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얼마? 둘이 곱해서 1000. 표준 편차는 1000한테 10분의 9 곱하니까 900, 즉 30의 형태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한번 더. T에 대해서도 똑같이 갈게요. 이번엔 T공장도 오류 개수겠지? 이렇게 써줘. 명칭 좀 적어줘. T공장에서 오류가 나는 것의 개수는, 자, 이것도 똑같이 이항분포를 따르잖아. 시행을 몇번 했어요? T공장은 1600개를 확인했고요. 오류일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20%니까. 그러면, T공장도 정규분포를 따르는군요. 평균은 320. 표준편차는 320한테 5분의 4를 곱하니까 64니까 8 곱하기 2, 16의 제곱이 분산이 되니까 표준편차는 16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는 지울게요. 마치 암산 잘한 것처럼. T에 관한 거, S에 관한 거를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끝났어요. 자, 읽어보세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S공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그래픽카드 개수, 내가 S라고 하고 있는 거죠. S가 K계 이상일 확률이 0.0228이래요. 기다려. 뒤로 더 가지 않을게요. 우리는 S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걸 무엇으로 바꿀까요? Z로 바꿀게요. S 대신에 Z로 바꾸려고 하면 S의 평균, 제 뒤로 보이시죠? 1000 빼고 S의 표준 편차인 35로 나누겠습니다. 그 값이 0.0228이야. 자,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228인 것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0228과 보충이 되는 0.5를 만들어주는 거 하면 여기가 0.477이어야 되잖아. 그 말은 여기가 2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2라는 이야기야. 그럼 K가 얼마라는 이야기? 1060이라는 이야기야. 끝. K 구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T공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다가 쓸게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 T공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그래픽 카드 개수, 제가 T라고 적었죠? 그게 312 미만일 확률을 구해야 돼. 자, 여기서 질문.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등호가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등호가 있었는데 등호가 없어요. 그럼 등호 그릴까? 미만이라 했는데 선생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 나왔던 이야기.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함수 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X가 3일 확률. 이런 거 존재한다 그랬어요? 존재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즉, 정확히 312일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 0이야. 그러니까 등호가 없어도 있는 척. 그냥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서 등호가 없어서 어색했다면 등호 그리세요. 알겠죠? 자, 그럼 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면 돼?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 Z로 바꿉시다. 312에서 T의 평균 빼시고 T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0.5. 오호라. 그럼 어때요? 슝.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으리니까 0부터 0.5까지가 표에서 잠깐 볼까요? 1915잖아요, 여기가. 그럼 나머지는 0.3085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찾는 P 값이 되어 주는 겁니다. 자, 마무리는요, 뭐라고 했냐면, K에다가, 난 이게 제일 어려웠어. K에다가 P에 만 곱한 3085를 더하라고 했어요. 당황스럽지만 정답은 여기까지 오셔서 4145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아. 자, 28번이 저는 분명히 쉽다고 했는데 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변수가 두개 등장했기 때문이죠. S공장에서 나타나는 거랑 T공장에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럴 경우에 변수의 이름을 뭐 X1, X2, 뭐 Y 이런 거다 사용하는데 저는 그냥 좀 노골적인 걸 좋아해서 S공장이면 S, T공장이면 T로 씁니다만 그냥 S, T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 때는요. 그 외에 해당하는 것들에다가 난이도를 올려요. 뭐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머지 그 이제 오류 개수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변수의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수의 이름을 S라고 줄 거면 그 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써주는 편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S공장 오류. S공장에서 내가 확인한 것들 중에서 더 정확한 표현은 그래픽카드 오류가 발생하는 개수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니까 오류 개수. 만개 확인했어. 오류가 날 가능성은 10분의 1이야. 얘는 뭐 1600개 확인했어. 5분의 1이야. 이걸 쓰시면서 어때요? 시행을 했던 횟수 자체가 충분히 크죠? 그게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이 문제가 뭐예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정규분포에서 표준화 작업까지 하는 그 3단 변신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요즘에
29번에 잘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잖아. 4145로. 그러면 이제 좀더 다운을 시켜서 네 자릿수까지는 안 되니까 좀더 다운을 시켜갖고 해결하게 하면 29번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게두 가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 공장에서의 비율 이용하고 P 공장에서 다시 한번 이용하고 해서 네 단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27번을 더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3회 같은 경우에는 29번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29번도 제가 뒤로 뺄 건데, 왜냐하면 28번까지 힘을 쓰다 보니까 27, 28에서 여러분들 좀더 복습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그래도 뭐 28은 이항분포에서 넘어가는 흐름이라는 거알 텐데, 27번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말이 나온 김에 어차피 오늘 29안할 거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확인 좀 잘하세요. 표본 평균입니다. 흐름 한 번만 잡을게. 표본 평균은 내가 어떻게 표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돼.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보통 우리 방금 풀었던 27번처럼 표본의 크기가 2개 또는 3개 정도이면 이런 문제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X바가 뭐 5일 확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근데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어땠어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렇지.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죠? 왜? 연속 확률 변수로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 차이점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좀더 편안할 거여서. 표본 평균 또한 확률 변수구나. 확률 변수면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요 내용으로 등장을 했었다면 오늘 봤던 27번 같은 요런 유형의 문제. 앞에서 유형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실전 모의고사 때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할수 있는 내용이라서 27번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알겠죠? 29번은 좀 편안한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28번까지 복습 좀더 잘해놓고, 저랑은 다음 시간에 4회 모의고사부터 만나도록 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킵해놓은 건맨 뒤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잘하고 오도록 하세요. 안녕!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 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8년째 강아지들과 우리 보호자님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아,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많은 수식어를 붙여주시죠.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는 네, 개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리고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여러 영상과 미디어에서는 실제로 이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개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말을 못하는 이 동물들 대신에 내가 좀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고 싶어서 네, 개변호사라는 말을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연애를 11년 하고 그리고 결혼을 10년을 해서 지금 21살부터 42살까지 저의 딱 반을 제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처음부터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아지한테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고 사람한테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우리 MBTI로 보면 T 중에 거의 막 90% 이상 T가 나오는 그리고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애할 때는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딱 좋아진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책 중에 약간 우리 이제 별로 비유를 해서 화성에서 온 사람, 그리고 이제 금성에서 온 뭐 사람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 안에 내포된 진짜 의미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점점 싸움이 줄어들었고 네, 실제로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동물 행동학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이건 연애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서점에 갔더니 더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 이렇게 우리는 사람끼리도 다 다른데 애들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라고 하면 개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먼 곳에서 왔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봤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 언어부터도 많이 다르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뭐 미국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들은 대부분 뭐 몸짓,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이나 아니면 또 냄새도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는 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는 개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니까 좀 강하게 억압하고 혼내고 막대해도 돼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해하고 그거대로 대해주는 게 개는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을 존중해주고 이들의 능력과 감정,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게 저는 개는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항상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했을 때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예시가 개들의 문제 행동 중에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분리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강아지들이 이 배뇨 실수,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거는 언제 그러는지를 여쭤봅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도 실수를 한다면 다른 원인이겠지만 보호자가 없을 때만 아무 곳에나 실수를 한다면 이건 분리불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개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 오줌을 아무데나 싸면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한 복수.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들에게 그런 복수라는 고등적인 감정은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복수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 거라는 거를 알아야지 복수인데 개들이 우리가 오줌 닦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아니면 이불 빨래하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아야지만 이게 복수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개들의 정상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인 마킹이나 배뇨작용이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줌이 아무데나 쌓여져 있어요. 대부분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개를 데리고 오줌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 이거 뭐야? 하고 혼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들이?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의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한 3초 이내에 알려줘야지 이해한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한참 전에 싼 오줌과 지금의 혼남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그러면서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보호자 눈치를 보고 식탁 밑이나 소파 밑 아니면 방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호자는. 세바,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는 불안해서 이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보호자가 얘를 복수나 하는 나쁜 개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일만 나왔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서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개들이 서열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서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나중에 되게 재밌는 일들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 책을 절판시켜줘. 실험 자체가 잘못됐었습니다. 진짜 늑대들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관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늑대들을 잡아와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관찰을 했고 자원이 모자르고 원래 가족이 아닌 친하지 않은 대상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거기서 힘이 제일 센 애가 자원을 독차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늑대는 서열이 아주 수직적이구나. 개는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개들도 그럴 거야. 억압하고 힘이 세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늑대의 서열은 사실 아주 가족적이고 수직적인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개의 감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마치 낮은 대상으로 보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쁜 애, 나를 우습게 보는 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개들 사이에서도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건 이 개라는 전체적인 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도 그렇듯이 개들마다도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사람도 MBTI가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인지 편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개들. 이걸 좀 타고나거나 아니면 성향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새로운 걸 보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애견 운동장도 놀러 가고 산책로를 바꿔도 더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개들은 인지 편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들은 처음 만났고 처음 본 곳에 대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마음을 놓고 신뢰감이 생겨야지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들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마다 솔루션도 다 달라져야 돼요. 이게 또 개들끼리도 다르지만 개와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도 좀 많이 다릅니다. 개들은 영역동물적인 게 더 강한가요? 무리동물적인 게 더 강한가요? 개들은 조금 더 무리적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조금 더 영역적이에요. 그래서 개들은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지만 고양이는 영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났을 때 불안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산책을 안 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개들은 무리적이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갔을 때 분리불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고양이들도 요즘은 좀 있지만 혼자 두고 갔을 때 내 영역에만 있으면 불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분리불안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언어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뭐 개들은 꼬리를 막 빨리 흔들고 흥분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들은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흥분하는 모습을 네, 정말 싫어해요. 고양이들은 정말 천천히 다가와서 눈금 뻑뻑거리고 와서 그냥 비벼주고 이 정도면 자기의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스킨십을 하면 이 정도까지면 됐어 하고 물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만의 기준과 그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아쉬운 건 보호자분들이 내 반려견의 기질이나 성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의 차이. 기질은 타고난 겁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냥 선조 때부터 내려온 DNA에 새겨져 있는 컴퓨터로 보면 프로그램 코딩되어 있는 게 기질이고 이 기질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성향입니다. 개들은 우리 사람보다 기질이 더 중요해요. 학습하고 참는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얘가 어떤 아이인지, 즉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더콜리 아시죠? 목양견입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양 키우는 데서 보더콜리 딱 해놓으면 사람이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서 얘가 뛰어서 양을 쫙 몰아서 이 보호자가 얘기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칩니다. 타고나요. 어느 정도 큰 보더콜리를 양 농장에 풀었을 때 양을 모는 아이들이 있고 양 무서워서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는 아이들 데리고 신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게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아 얘는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런 행동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개들의 행동학을 하면서도 느낀 건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그게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년분들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부터 나만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스케치북 밖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천천히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력과 자신력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친구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이렇게 쉬운 파트도 놓지 않고 내가 이것까지 챙기리 라고 다짐하면서 또 다짐이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왔을 것 같아. 선생님이 늘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면은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 감독을 하면, 아, 참, 우리 친구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선생님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보냈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시험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거의. 그죠? 이때까지 막 계속 시험지를 보면서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생각보다 내가 뭐 잘 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부담과 그 자리를 계속해서 견뎌내고 버텨냈다라는 것도 엄청난 성장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니야.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찐 인정합니다. 뭔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The day you endure, more tolerate,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견디다, 참아내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견뎌낸 그 하루는 is the day you grow, 여러분들이 성장한 하루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쉬운 파트 놓치지 않고 왔으니 선생님이 그에 맞는 또 대가, 네,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법도 한번 같이 봐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문제 쭉 풀면서 8문제 준비했습니다. 2번부터 9번까지 갈 텐데요.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에 쉬운 문장으로 한번 어법을 연습해 보면 여러분들 아, 어법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어법을 하자 그러냐면 구문이나 어법이 우리 다음 파트 이 글의 정보 브릿지하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법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지?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번 문제.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1번 문제 같이 했잖아, 그죠? 일단은 문제를 위한 풀이를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위한 풀이는 여러분 실전에서 선생님처럼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가장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선 이렇게 풀자라는 다짐이에요. 자, 클라우드 샤넌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다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막 이게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 그 문항별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의 생애, 클라우드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었다. 전자기기라는 단어. 자, 지금 앞부분에서 전자기기라는 표현이 나온 게 electronic devices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As a child, 어린 시절에 He was interested in,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and built a telegraph, telegraph를 만들었대요. 전신기를 만들었다. 자,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막 연구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전신기까지 만들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번 내용은 어때? 괜찮아.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21살에 전기공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우리 전 시간에 박사학위에 대해서 봤어요. Doctoral degree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여러분 석사학위도 다음 시간에 나와요라고 말씀드렸어요. Master's degree가 되겠습니다. 석사학위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학이니까 engineer가 되겠죠. 무엇보다 21살이니까 얘는 빼박이에요. 21, 21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At age 21, 21, 21살에 he started his master's program. master's program이 바로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이 전기공학의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1살 무엇을 했는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아니죠. 그다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로켓의 파괴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발명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로켓을 파괴하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보겠습니다. 자,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에요. He worked to, 그는 연구를 했어. 일을 했어. 그래서 뭐했지? To help. 공헌했어. 도움이 되었어. 뭐 하는데? Win the war. 전쟁이 이기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자, 2차 세계대전 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더 이어서요. By inventing, 발명함으로써요. A machine, 기계를 발명했죠. 근데 뭐 하는 기계예요? That help, 도움이 되는 기계예요. Destroy German rockets. 독일의 로켓을 destroy,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도움을 주었던 그 기계를 발명함으로써 전쟁에 이기는데 공헌했다. 도움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번 정보도 어때? 조금 길었는데 맞아요. 그죠? 그다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1950년에 만들었다. 야, 지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거 우리 생각하면 AI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950년도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엄청나다. 그죠? 자, 50년 가보겠습니다. 1950년도에 with the help of his wife. 그의 아내의 도움으로요. 도움을 받아서 he built a machine. 이번에도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계? Capable of learning by itself.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자, 4번도 그러니까 어때? 맞는 정보입니다. 1, 2, 3, 4번 다 맞죠? 5번 보겠습니다. MIT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 후 1958년에 퇴임했다. 자, 큰뭐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958년에라고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 58년에 퇴임을 한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58년에 he became a full professor at MIT. MIT의 full professor가 뭐냐? assistant professor, 도움을 주는 교수는 조교수가 되겠고요. associate professor라고 하면 부교수가 됩니다. 선생님,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문제 전체에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여기에 있는 full professor라는 표현은 전임 교수입니다. 그래서 조교수, 부교수, 전임 교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냥 교수로 재직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조교수인지 부교수인지 이걸 정확하게 몰라도 될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만 다른 문제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58년도에 이 교수가 되었고 and continue to teach there 거기에서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For more than 20 years, 20년 이상이나요. 자, 그러면 20년 이상 재직한 건 맞지만 이때 퇴임한 게 아니라 58년에 정교수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5번 정보가 잘못된 거였군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샤넨은요, 미국 수학자이자 정보 과학자예요. 와, 이때도 수학 정보 과학자라는 표현이 있었구나. 그죠? 자, 이 사람은요, 뭘로 유명해요? Famous for being the father of information theory. 정보 이론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자, 어렸을 때 그는요, 이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정보를, 전신기를 만들었죠. 이 전신기는요, 무엇을 연결하는 거냐? 그의 친구의 집을 연결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집이 1마일 반 마일, 그죠? 0.5마일 떨어진 그 친구의 집과 연결된 전신기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는 이때 21살에 바로 이 석사학위, 석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전기공학 분야에서요. 그의 석사학위의 thesis,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뭐에 대한 거였어요? Digital Computing Theory. 디지털 컴퓨팅 이론에 관련된 그의 논문은 has been called 뭐라고 불렸습니까? The most important master's thesis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석사학위의 논문이라고, 석사 논문이라고 평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어렸을 때 이렇게 대단한 평가, 역사적으로 대단한, 역사상으로 가장 중요한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 사람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장이 되겠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도에 이것도 우리가 보긴 했죠. 자, 아내의 도움으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에 자,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건 여러분들 어법이었습니다. 기계 기억하시죠? 이 capable of learning by itself. 그 기계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이란 의미로 보통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의 의미 단위가 길잖아요. 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단위가 길을 때 명사를 뒤에서 정보가 무겁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 봤을 때 아주 익숙하진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그냥 묶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애가 누가 있어요? 대부분 투부정사 같은 애들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죠. 형용사적인 쓰임으로. 투부정사도 뒤에 정보가 길기 때문에 보통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여겨지죠? 뭘로? Foundation, 하나의 기초의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그치. 혼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토대의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요, MIT에서 1958년에 정교수가 되었고, 20년 이상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Biography, 전기가 되겠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쓰여진 그 전기는 그를 뭐라고 부르죠? The most important genius you have never heard of.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가장 중요한 genius, 천재. 라고 이 사람을 묘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체크해주면 돼요? 5번으로 체크해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리 버드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거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중학생 때 만났대요, 여러분. 와, 엄청나다. 그죠? 동시대를 살아도 사실은 이렇게 저명한 사람은 못 만날 확률이 높은데, 그죠? 볼게요. 메리 버드라는 사람, 여기 지금 일단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When she was a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정보 좋아요. 자, 2번 가겠습니다. 1964년에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64년 여기 있네요. 자, doctorate,

doctoral degree라는 표현이 박사학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요, her doctorate degree, doctoral degree나 doctorate degree나 다 박사학위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degree까지 들어가니까 박사학위가 되겠죠? 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과학 교육 분야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으로 받았다. 여기 있는 science education으로 받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라 과학 교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일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렘에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했다. 할렘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녀는 directed a science education, 이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할렘에서요. 그러니까 3번 정보도 괜찮고요. 90년에 The Process of Knowing, 알매 과정, 이 책을 출판을 했다. The Process of Reading, 여기 있죠. 1990년도에 출판했다. 맞죠? 그리고 과학교육 분야의 선도적인 인물로 기억되었다. 선도적인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영어로. 네, lead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봤더니, the leading figures. figur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주요 인물이나 인사들을 보통 figure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숫자나 수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을 설명하는 그런 그 글에서는 보통은 주요 인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녀는 기억됩니다. As one of the leading figures, 선도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요? 과학교육 분야, 과학교육계에서는 이렇게 선도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었다. 그래서 5번 정보도 괜찮기 때문에 자 박사학위는 다른 분야에서 받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부터 쭉쭉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 Mary Bott Rawe라는 사람은요, was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업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과학교육 분야에서요. 그래서 동물학이 아니라 아까 과학 관련된 과학교육 분야가 되겠죠. 자, when she was a middle school student, 그녀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더군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자, 영감을 받아서 1954년에요. 그념은 이 대학을,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로 졸업했냐? 여기에 동물학이 나오네요. 동물학의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때 졸업을 했습니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봤던 건 1964년에 박사학위였죠. 석사학위가 아니라 우린 박사학위를 봤던 거니까 정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Through her research, 그녀의 연구를 통해서 Ron은요, discovered that, 데디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죠. Learning, 학습이라는 것이 could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다고요. 학습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By increasing teachers' average wait time. 선생님들, 교사들의 평균 기다리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교사들이 뭘 기다리는 걸 늘릴까? For students' responses,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평균 시간, 교사 평균 시간을 늘림으로써. 일단 이런 거죠. 얘들아, 이거 뭐지? 라고 하고 선생님들은 어때요? 대부분, 그렇지? 라고 하면서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하면, 학생들한테 시간을 더 주면, 어떻게 한다? 그치, 학습이 더 향상된다. 라는 걸 밝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during her career, 그녀의 경력 기간 동안, 그녀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할렘에서 감독을 했고, 그리고 그녀는요, 봉직했습니다. 혹은 뭐,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협회에서요? National Science Teachers, 국립과학교사협회의 회장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그녀의 책을 출판했죠? 이 책을 출판했고, 그녀의 경력 내내 그녀는 실천했습니다. Practiced. 뭐를요? 아인슈타인을 중학생 때 만났다고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이 주셨던 그 가르침. Science is exploring. 뭐래요? 과학은 탐험이래요. 그리고 탐험은 재밌는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그녀가 1996년에 사망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과학계의 선구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2번 정답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자, Dick Amberg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볼게요. 미시건에서 태어났다.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미시건에서 태어났다. 바로 보이죠? 대학 야구팀의 코치였다. 자, 여기 코치가 나옵니다. 야구팀의 코치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He became an assistant professor. 이게 조교수가 됩니다. 보조를 해주는 교수니까요. 자, San Fernando Valley State College에서 조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he also served as 뭐로서 역할을 했죠? A coach of its baseball team. 야구팀의 코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 야구팀
야구팀 코치였다라는 거.

2번도 괜찮은 맞는 정보가 되겠어요. 중국을 방문한 첫 미국인 스포츠 캐스터였다. 중국 찾아보겠습니다. China 여기 있죠? 1973년에요. He became the first US sportscaster. 최초의 미국 스포츠 방송인이 되었어요. Ever 역사상 to visit China.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스포츠 방송인이 되었다. 스포츠 캐스터 되었다. 어때요? 맞는 정보가 됩니다. 3번도 좋죠. 마지막 생방송 3년 뒤에 선생님이 여러분은 생방송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last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방송가 뭐 live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방송은 여러분 broadcast예요. 3년이란 3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생방송 3년 후에 사망하였다 라는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So he made his last live broadcast. 그는요 마지막 생방송을 했어요. 2016년도에 3년 후에 사망하는지 보겠습니다. And died 그리고 사망했죠. The following year가 뭘까요? 이듬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가 돼요. 그 다음에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러면 3년 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my Awards를 수상한 거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내용 한번 쭉쭉 보면서 중간에 구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구문도 챙겨보겠습니다. Dick Amberg는요, was one of the America's most beloved sports broadcasters. 미국의 가장 사랑을 받는 스포츠 방송인이었습니다. 방송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He was born in Michigan. 미시간에서 1935년도에 태어났고요. In the early 1960s, 1960년대 초에요. He became an assistant professor at San Fernando Valley State College에서 조교수가 되었죠. 이곳에서 그리고 야구팀의 코치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wards, 그 이후에요. He began a full-time sportscasting career in Los Angeles. LA에서 full-time이니까 완전히 전임이죠. 전임 스포츠캐스팅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973년에 그는요, 최초의 중국을 방문한 스포츠캐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어디에 합류를 했어요? NBC 스포츠에 합류를 1975년도에 했고 그리고는 remained, 여전히 with the network for about 25 years. 25년 동안 그 네트워크는 그 방송국입니다. NBC라는 방송국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covering such big events as Olympics.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들을 covering 하면서요. 일단 분사 구문이 되겠죠. 문장이 쭉 이어지면서 그래서 문장이 끝났어요. 동사 하나, 동사 둘. 문장 끝났는데 covering이 나오면서 분사 구문으로 지금 뒤에 있는 내용, 뒤에서 내용을 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분사 구문의 주어가 누구인지 보시면 he가 되겠죠. 즉 분사 구문은 언제 주어를 남겨둡니까? 같은 문장의 주절의 주어와 이 동사의 주체가 다른 대상일 때는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통 생략이 되는 이유는 분사의 주어가 앞에 있는 그 같은 문장의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he라는 사람이 covering 하면서요 라고 해석해서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ing 현재 분사를 쓰는 겁니다. 뒤에 이제 뭐 과거 분사도 계속 나오고 현재 분사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보면서 눈여겨서 보면서 아 얘가 이래서 현재 분사구나 이래서 과거 분사구나 한번씩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사가 정말 어법으로 많이 나오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수월한 문장 평이한 이런 문장에서 좀 이런 어법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covering은 무슨 의미일까? 커버는 여러분 원래 덮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험이 무언가 이런 사건들을 커버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처리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cover라는 표현이 아주 이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들을 cover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방송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취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이런 게 바로 covering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he later worked for. 그는 어디에서 이제 일했습니까? 나중에는요. 그 이후에는 other major sports broadcasting stations. 다른 주요 스포츠 방송국에서 그는 또한 일을 했어요. He made his last live broadcast. 그는 마지막 생방송을 2016년도에 했고 그리고 이듬해 82세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는요, serve as chairman. chairman은 뭐 의장 혹은 회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떤 협회, 미국 스포츠캐스터의 협회의 회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More than three decades. decade가 여러분 10년입니다. three decades니까 30년 이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Amberg는요, was also a best-selling writer,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고요.

and won Amy Awards. 에이미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수상하기도 했어요. 스포츠 캐스터고요. 그리고 작가로서도요. 그리고 제작자로서도요.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들의 미국의 사랑을 받은 이런 방송인 바로 딕 앰버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이 캐패시라고 있더라고요. 캐패시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일단 hungry라는 표현을 찾아보시면 두 번이 앞부분에

예술가이자 an educator, 교육가였어요. 자, born in Celeb라는 헝가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는요, started painting,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어디에 있어요? 이게 헝가리에 있는 이 기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 정보 어떻다? 맞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이번에 1937년에 MIT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MIT 먼저 갑니다. MIT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입니다. 그는요, started teaching visual design. MIT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 보니까 1937년 맞네. 하고 넘어가려고 봤더니 뭐라고 나와? 1937년에 미국으로 와서 and about a decade later 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좀 흘렀죠? 어느 정도? A decade.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른 후에, 10년 후에요. He started teaching. 그런 다음에 그는 시각 디자인을 여기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1937년도에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정보를 보면서 1937 그리고 시각 디자인 맞네 하고 넘어가시기보다는 그 문장을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의 전시회, 전시회라는 단어가 exhibition이라는 단어죠. 전시회를 기반으로 책이 출판되었다. 생각해보면 뭐가 먼저야? 전시회가 먼저, 그 다음에 책이 나중에. 이거 맞죠? 이 순서 기억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His exhibition, 그의 전시회가 뭘 제목으로 한 New Landscape, 새로운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한 1951년에 열린 그의 전시회에서 전시회는 became 되었습니다. 뭐가요? The basis of his book, 그의 책, 이 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시회가 책의 기초가 되었다,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3번 정보도 맞는 정보가 되겠죠. 그죠? 자,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박물관, museum 한번 찾아볼게요. 자, in 1995, a museum to house his works. 그의 작품을 house 하기 위한 박물관이. house라는 단어는 소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요. 집이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한 박물관이 was established,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보도 맞아요. 예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개척자였다. 개척자라는 단어, pioneer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게요. 앞부분. He was a great pioneer. 개척자였어요. 위대한 개척자. 뭐하는? connecting. 연결하는 겁니다. 뭐와 뭐를 연결한다?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Art and technology. 예술과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는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맞는 내용.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쭉쭉 가면서 앞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캐페시라는 사람은 예술가이자 교육가였어요. 헝가리 이곳에서 태어난. 그는 공부했죠. 그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곳 헝가리에서 이 공부를,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또 공부했죠. 디자인과 영화에 대해서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떤 학업을 이어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in 1937. 1937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으로 와서, and about decade later, 한 10년 정도 후에요. He started teaching visual design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He founded the center for advanced visual studies at MIT. MIT에서 advanced, 고급, visual 연구, visual study, visual 연구 센터를 founded. 설립했습니다. Found라는 단어가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form, 형성하고 만들기 위해서요. A community,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죠. 어떤 공동체? Artists and scientists, 예술가들과 과학자들로 구성이 된 공동체. 분사 나왔습니다. 분사구문은 아니지만 분사구가 되겠죠? 자, compose가 여러분들 무언가를 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구성된이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composed를 쓴 겁니다. of라는 전치사와 함께요. 그래서 예술가들과 과학자로 구성이 된 공동체. 선생님, 얘는 왜 composing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구성이 된 그런 기관이죠. 그죠? 하나의 공동체라는 존재니까 얘는 구성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걸로 구성이 된 이런 인물들로 구성이 된 공동체가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와 수식을 하는 분사와의 관계가 얘가 한다라는 능동이면 ing지만 얘가 된다, 당한다라는 의미라면 얘는
과거 분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composed라는 표현이 됩니다. 얘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는 거. 과거 동사는 이미 여기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Hicks Exhibition in 1951, titled The New Landscape, 새로운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1951년도에 열린 그의 전시회는 되었죠? 기초,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 The New Landscape in Art and Science. 앞에 있는 새로운 풍경은 똑같은데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풍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전시회가 사실은 근본이 된, 기반이 된 그런 책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요, was published, 출판이 되었습니다. Several years later, 몇 년 후에 출판이 되었죠. In the book, 그 책에서요, he presented images, 그는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표현했어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죠? That were not previously available. 이전에는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즉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왜 불가능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이미지는 captured by, 모의에서 포착이 된 by the latest scientific devices. 최신 과학 기기로 포착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려서 한 이미지를 예술 분야만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낸 과학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 과학 기기가 포착을 한 그 이미지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러면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죠? 넘어가기 전에 이거 봐야지. 이미지들은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기에서 포착된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capturing이 아니라 captured라는 과거 분사 형태가 적절합니다. 자, 1995년도에 이건 우리가 아까 해석했어요.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건립이 되었고요. 헝가리에 그는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예술 그리고 기술을 연결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술도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림도 배우고 시각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위대한 개척가였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캐페시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굉장히 함정에 빠지기 좋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갈게요. 자, Will Rogers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자, 그러면 일단 여덟 번째니까 eighth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봤더니 eighth가 나옵니다. He was born as the eighth child. 그는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바로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 오, 카우보이. 여기 어딨지? 여기 있다. 그죠? He was very interested in. 그는 매우 관심이 있었죠? In cowboys and horses. 말과 카우보이. 그러니까 카우보이와 말. 맞습니다. 이번 정보 좋아요. 미국에 돌아온 후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50 갑니다. 여기 있네요. After returning to the US. 자, 뭐예요? 미국에 돌아온 후. 그런 다음에 he appeared. 그는 등장했습니다. In more than 50 movies. 50편 이상의 영화에서 movies. 50편 이상의 영화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출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도? 그렇지. 3번도 적절합니다. 뛰어난 신문. columnist였다. columnist 찾아보겠습니다. He was also an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 outstanding 전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치? 여러분들 stand out이라고 하면 어떻게 서 있는 거야? 바깥으로 서 있는 거지? 한 줄로 쭉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깥에 톡 튀어나오게 서 있는 거야. 그럼 눈에 엄청 띄겠죠? stand out,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어떻게 한 거야? 한 단어로 바꿔, 순서를 바꿔서 한 단어로 이렇게 합친 거죠. 그래서 outstanding, ing를 붙여가지고 얘는 뛰어난, 눈에 띄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알겠죠? 그래서 그는 정말 뛰어난 뉴스, 신문, 컬럼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4번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의 동상이 US Capitol에 설치되었다. 자, US Capitol이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회의사당이 되겠는데요. 로저스는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인기가 많았죠. 그죠?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so that 꿈입니다. After his death, 그가 사망한 후에요. His statue, 그의 상이, 그의 조각상이 was installed,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US Capitol에 설치되었습니다. 언제요? 생전이에요? 아니, 사망한 후라고 나왔죠. 이런 시점에서 보통 답이 많이 갈린다는 거 느껴지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해석 갑니다. 자, Will Rogers라는 사람은 was a famous American public figure. 유명한 미국 public figure. 공공의 figure라는 단어가 숫자, 수치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얘기했죠? 인물, 주요 인물, 인사라는 뜻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야? 대중인물, 공공인물,
공인. 우리가 보통 많은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public figure라는 단어를 공인. 유명한 미국의 공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He was born as the eighth child. 그는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고,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he was clever. 그는 영리했고, and mature. 그리고 성숙했습니다. mature. 성숙한. 이란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 강의에서 premature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요. 얘는 미숙한이란 뜻이에요. 조숙하거나 미숙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성숙했으나, 하지만 똑똑하고 영리하고 성숙한 애였어. 그런데 he dropped out of school. 학교를 중퇴했어. drop out. 자, 학교를 중퇴하고 언제 중퇴했지? After 10th grade. 10학년 후에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He was very interested in cowboys and horses. 그는 카우보이와 말에 매우 관심이 있었고, and he even learned. 그는 심지어 배웠죠. How to do rope tricks. 어떻게 rope이라는 건 밧줄이죠. 밧줄 묘기예요. tricks는 밧줄 묘기를 하는지 그 방법도 배웠어요. 카우보이가 막 밧줄 던지면서 탁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he left the U.S. 그는 미국을 떠납니다. 1902년도에 떠나고요. And worked as a cowboy and roping artist.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카우보이에 관심이 있었고, 그 롭트릭을 배우기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카우보이로서, 그리고 로핑 아티스트로서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After returning to the US,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5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했고, and was often heard, 그리고 자주 들렸습니다.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자주 들렸어요. 라디오에 출연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라디오에 등장했다. As an entertainer, 엔터테이너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He was also an outstanding newspaper columnist. 그는 또한 뛰어난 신문 칼럼니스트였는데 뭘 갖춘? With his wit and humor. 위트와 유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재치와 유머를 갖춘 그런 뛰어난 뉴스 칼럼니스트였습니다. Writing more than 4,000 columns. 4,000 칼럼 이상을 기고하면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칼럼도 쓰고, 그리고 그게 많은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outstanding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He unfortunately died. 근데 그는요, 안타깝게 사망했어요. At the height,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경력 절정에 이르렀을 때, 1935년도에 사망했죠. 한참 막 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아쉽겠어요. 그죠? 너무 그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 동상까지 세웠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인기 있어서, 그래서 그의 사망 후에는 그의 동상이 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설치가 되었죠. He will be remembered. 그는 기억이 될 겁니다. As a great American of many talents. 많은 재능을 갖춘 위대한 미국인으로서 기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번도 잘 골랐죠?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봐야 돼. 먼먼 후에, 먼먼 전에. 살아있을 때, 삶이 마감된 사망한 후에. 뭐 이런 것들에서 지금 많이 가려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선생님이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모든 정보가 다 맞는지 우리가 안내문이나 도표에서도 진짜 꼼꼼하게 다 봐야 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막 이걸 자세하게 100%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해당하는 정보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찰스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볼게요. 어린 시절 농장에 성장했다. 자, 농장 farm. He grew up on a farm. 이 정도 찾았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야.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Bell Lab에서 일했다. 자, 봤더니 he earned his doctorate degree, doctoral degree.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죠. 자, 이 대학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took a job at Bell's Lab, Bell Labs에서 직업을 얻었습니다. 뉴욕에서요. 자, 그럼 보세요. 1939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and then이 나왔죠. 그럼 학위를 받고 나서 이 랩으로 가서 일을 한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기 전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시기를 잘 봐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 2번. 여러분들 이런 것만 잘 눈여겨서 보면 여기서 또 속이려고 했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나머지 정보는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실전에서는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확실한 거 찾았으니까. 1958년에 레이저의 개념을 제안했다. 58년 가겠습니다. 1958년에요. 타운스와 그리고 그의 co-researchers,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propose, 제안했어요. The concept of the laser. 레이저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헉,

사람 덕분에 레이저라는 개념이 이때 나오게 된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맞고요. 19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1964년 마지막에 있습니다. He received the Nobel Prize in Physics. 어떤 분야에서 노벨상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받았어요. 1964년 맞잖아요. 그죠? 달 착륙 프로젝트. 달, moon. 그죠? 착륙이 뭐야? 내려앉는 거지? landing입니다. 가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또한 involved in, 어디에 관여했습니까? 프로젝트 아폴로. 아폴로 프로젝트에 관여를 했어요. 아폴로 프로젝트가 뭔데요? The moon landing project. 달 착륙 프로젝트가 아폴로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달 착륙 프로젝트에 involved in, 관여했다라는 내용 어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치, 해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Charles H. Townes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구현 설명하기 위해서 커마커마로 삽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merican physicists.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물리학자 가운데 한 명인 Charles라는 사람은요, was born in South California. South California에서 태어났습니다. In his childhood, 그는 어린 시절에 he grew up on a farm. 농장에서 성장했죠. 뭘 연구하면서 the star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농장에서 별이,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을 연구하면서 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사구문이죠, 여러분? studying. 생략된 주어는 같은 문장의 주어, 동일한 주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연구하고 그가 공부하는 거니까 ing 형태 현재부터 쓴 겁니다. 계속 분사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것만 잘 잡아도 어법이, 어법 문제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계속 볼게요. He earned his doctoral degree.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요. 예,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되겠죠. 1939년도에 받았고 그런 다음에 직업을 잡았습니다. 직업을 얻었죠. 예, 뉴욕으로 건너가서 Bell Labs에서 예, 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fter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후 그는요, became an associate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가 전 시간에 살짝 이야기해 주긴 했는데 맞아요. 부교수입니다.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컬럼비아 대학의 물리학에서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1958년에요. 타운스와 그의 공동 연구자들은요, proposed a concept of laser. 레이저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Laser technology, 레이저 기술은 one quick acceptance. In industry and research. 산업과 연구 분야에서, 연구에서 빠른 수용, 빠른 사람들의 수용을, 즉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빠른 수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야 저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와! 라고 하면서 산업이나 혹은 이 연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받아들여서 그걸 활용했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어떤 표현? Influential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얘가 왜 Influentia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에서 노벨상을 받기까지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He was also involved in, 그는 또한 Project Apollo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Project Apollo는 달 착륙 프로젝트를 가리키죠. His contribution, 그의 기여, 공헌이라는 뜻입니다.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라. Contribution, 기여, 공헌. 그의 공헌은요, is priceless, 아주 소중해요. 매우 소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internet and all digital media, 인터넷과 모든 디지털 매체가, 미디어가 would be unimaginable,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Without the laser, 레이저가 없이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전을, 연구를 해서 발전을 하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획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다른 라운드로 넘어가게 하는 건 정말 소수의 정말 뛰어난 지니어스들의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준 바로 여기 있는 Charles H. Townes라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이 단어 좀 같이 보고 잠깐 보고 넘어갈까 봐요. Priceless라는 단어는 price가 가격이죠. 가격이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즉 가격이 없는 게 저렴한 게 아니라 가격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굉장히 중요한 유물 같은 거에 가격표 매기지 않잖아요. 어떻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priceless라는 표현이 보통 여러분들 LES

스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without의 의미로 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valueless랑은 좀 달라요. 예, 가치가 없는 이라는 valueless랑은 좀 다르고 careless나 이런 표현과는 다르고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정도의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트릭을 넣어놓는 출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8번 갑니다. 자, 8번 문제 역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Anne Bancroft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네소라의 시골에서 자랐다. 일단 답 체크해 볼까요? Ruler라는 단어가 시골이라는 뜻이죠. 자, Bancroft라는 사람은 grew up, 성장했어요. In Ruler, Minnesota, 시골 미네소타에서 시골 미네소타의 시골에서 자랐다. 1번 내용 좋습니다. Saint Paul Academy를 졸업하고 나서 체육교사가 되었다. Saint Paul Academy 여기 있습니다. He graduated from, he가 아니죠? She죠? She graduated from Saint Paul Academy and became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Physical education이 바로 PE라고 부르는 체육입니다.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졸업하고 체육교사가 되었다. 맞잖아요? 그죠? 두 가지 정보 다 맞아요. 그래서 2번 맞는 정보. 답은 아니죠? 1986년으로 갑니다. 1986년, 여기 있어요. 자, 교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선생님을 그만뒀다. 한번 볼게요. 자, Bancroft라는 사람은 resign, 사임했어요. Her teaching position, 그의 교직을요. 그녀의 교직을 그만뒀다는 얘기죠. 1986년에. 그러니까 3번 정보도 괜찮습니다. Ellesmere라는 섬에서 출발한 지 56일 후에, 뭐야, 북극에 도달하셨대요. 와, 그럼 뭐야? 선생님을 그만두고 탐험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llesmere라는 표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group departed from Ellesmere Island on March 6th. Ellesmere 섬을 3월 6일에 출발을 그 무리가, 그 집단, 그 그룹이 하고 56일 후에 she and five other team members, 그녀와 다른 다섯 명의 팀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arrive at the North Pole by dog sled. dog sled가 그러는데 개가 끄는 썰매예요. 개썰매. 개썰매로 북극까지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네요. 맞아? 맞는 내용이네. 여기서 출발해서 56일 후에 북극에 도달한 거 맞습니다. 여러 개의 정보가 있지만 다 맞는 정보예요. 4번도 괜찮다. 5번인가? 자, 3명의 남자 대원과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까지 갔어. 양극을 다 갔네. 엄청나다. 그죠? 3명의 남자 대원과 남극까지 스키를 타고 왔다. 남극 찾겠습니다. 남극? 그렇지. South Pole 아니면 Antarctica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Antarctica가 나와 있는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요, 다른 여성, 3명의 여성을 이끌고, 미국 여성 탐험대에서 3명의 여성을 이끌고 어디까지 갔어요? Antarctica, 남극까지 갔습니다. 자, 67일이 그들이 걸렸어요. 뭐, 어디에 도달하는데? 남극에 도달하는데요. 스키를 타고요. 자, 그러면 남극까지 스키를 타고 갔다는 건 맞는데. 그리고 3명도 맞는데. 뭐가 잘못됐지? 그렇지. 남자 대원이 아니라 other women. 다른 여성 3명의 여성 대원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해석할까요? 쭉쭉 해석하면서 내용도 파악하고 혹시라도 구문이 있거나 단어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ne Bancroft라는 사람은요, was born in Minnesota, US.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Bancroft라는 사람은 grew in a rural Minnesota. 미네소타 시골에서 자랐죠. 이 시골의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What she described as a family of risk takers. 그녀가 묘사하기를 그녀의 가족을 뭐라고 묘사해요? Risk takers. 모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게 risk takers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족을, 즉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가족으로 묘사한 그곳인 미네소타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Although she struggled with 원래 struggl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고군분투하고 애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것과는 좀 정도가 좀 다르고 특히 막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Struggle with a learning disability. 학습의 disability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런데 able이 뭐야? 그치. 할수 있는 가능한이라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bility가 그래서 능력이란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disable, DIS를 붙이게 되면 얘는 할 수가 없는 이란 뜻이죠. 근데 얘가 그냥 단순히 할수 없는 이란 뜻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라는 뜻이 됩니다. disabled라고 하면은요. 그럼 disability라고 하면 뭘까요?

장애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습장애를 그녀가 학습장애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긴 했으나 she graduated from 그녀는 졸업했어요. 이곳을 졸업하고 체육교사가 되었죠.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인간승리대, 그죠? 밴크로프트는요, 그녀의 교직을 1986년도에 그만뒀습니다. 왜요? 그렇지, 이 목적이 궁금했어.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를 만드는, 뒤에 투부정사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요?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The Will Steger International Polar Expedition.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이 명칭이 아니라 뭐야? Polar Expedition이 중요하겠죠. 극탐험대네요. 그죠? 국제 극탐험의 탐험이라는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직은 그만뒀습니다. The group, 그 무리는요. Departed from Ellesmere Island. Ellesmere 섬에서 3월 6일에 출발해서 56일 후에 56일에 걸려서 그녀와 그리고 5명의 다른 대원들이 팀 구성원들이 도착했어요. 북극의 개썰매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She does. 그래서 그녀는 became the first woman. 최초의 여성이 되었죠. To reach the North Pole. 남극에 도달한. 그것도 개썰매와 그리고 걸어서 도보로 도착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대원들과 같이 이동을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최초의 여성은 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1992년 11월에요. She led three other women. 다른 3명의 여성들을 이끌었죠. 자, 이 뭐 단체가 되겠죠. Expedition, 여성들의 미국 여성 탐험대에서 다른 여성 3명을 이끌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남극, Antarctica라는 표현이 남극이요. 그 67일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도달하는데? 남극에 도달하는데요. 스키를 타고 남극에 도달하는데요. Bancroft는요, became the first woman, 또 최초의 여성이 되었죠. 무한 최초의 여성? To have stood at both poles. 두 개의 극, 북극과 남극, 두 곳을 다 방문한 최초의 여성이 바로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대단한. 북극이 궁금하기는 한데 가기까지가 너무 험난하고 힘들 것 같고, 그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북극은 꼭 가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가 되겠고요. Charles Rosen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려서부터 피아노의 재능을 보였다. 자, 피아노 그리고 재능이니까 talents라는 표현.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iano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찾던 talent도 있습니다. Rosen displayed. 로즈는 보였어요. A remarkable talent. 눈에 띄는 정말 뛰어난 그런 재능을 보였죠. For the piano. 그의 피아노에 어린 시절에 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1번 정보 완벽하게 맞습니다. 프랑스 문학. 일단 프랑스니까 France or French. 프랑스 문학이니까 French literature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우리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자, French literature 여기 나옵니다. 자, 그가 받던 해, 뭐를? 박사학위를 받던 해, 어디에서? 프랑스 문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해가 1951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도? 그치, 2번도 맞는 정보입니다. 유명 작곡가들로부터 그들의 작품 연구를, 연주를 요청받았다.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었나 봐. 그죠?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나 봐. 유명한 작곡가들이 야, 내 작품도 연주해 주세요. 제 작품도 연주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영광 아닙니까? 그죠? 물론 작곡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연주를 해 주는 게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곡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잘했어요. Composer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명 작곡가니까 famous composer 아니면 well-known composer라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로즈의 그 연주는요. Impress some of the 20th century's most well-known composers.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가장 유명한 작곡가들의 일부 몇 명에게 감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작곡가들은요, invited him, 그를 초청했죠. 그에게 요청했다라는 얘기요. 뭐 해달라고? To play their music, 그들의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그들의 곡을, 그들이 만든 작곡가들이 만든 곡을 연주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3번도 좋아, 좋아. 4번 볼게요. The classical style. 이 처음으로 출판되고, 책 이름인가 봐요. 이거 처음으로 출판되고, 다음에 상을 받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classical style, 여기 있습니다. His most famous book,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The Classical Style이라는 이 책은요,

was first published. 최초로 이때 1971년도에 출판이 되었고요. And won the U.S. National Book Award the next year. 다음 해에 이 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출판되고 다음 해에 상을 받았다. 그리고 the next year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정보네요. 그죠? 1971년도에 출판, 처음 출판이 되고 출판된 그 다음, the next year에 award, 상을 받았다. 4번 정보도 좋습니다. 5번이 틀려야 될 텐데, 그죠? 피아니스트 활동을 중단하고, 정말 이렇게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니스트의 활동을 그만두고 글쓰기에 매진했대요. 아까 여기 보니까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책도 쓴 사람이니까 책 쓰려고 음악을 그만뒀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While writing extensively, 아주 폭넓게 글을 쓰기는 했지만 로즈는요, continue to perform,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뭘로요? As a pianist, 피아니스트로서 연주는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의 여생 동안에, 남은 여생 동안에 그럼 피아니스트로의 연주가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앞에 있는 정보가 잘못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자, Charles Rosen은요, a virtuoso pianist. virtuoso라는 표현이 거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피아노의 거장이자 and distinguished. 이거 전시계 선생님이 똑똑복하게 넣어드렸는데 맞아요. 유명한, 저명한이라는 뜻입니다. 저명한 작가이기도 해요. 즉, 이 두 개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 이미 봐서 알지. 피아노도 정말 잘 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글도 잘 써가지고 그죠? 예, 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born in New York. 1927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났죠. 로즈는요, displayed, 보였습니다. A remarkable talent.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For the piano, 피아노에 대해서요. From his early childhood, 그의 어린 시절부터요. 자, in 1951, 1951년에 the year he earned his doctoral degree in French literature at Princeton University,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해인 1951년에 로즈는요, made his both AMD, AB 둘 다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His New York piano debut. 그의 뉴욕에서 피아노를 데뷔했고, 그리고 his first recording. 최초의 녹음까지 했어요. 둘 다를 이뤄냈다는 얘기입니다. To glow praising. glow라는 게 여러분들, 환호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 환호의 찬 그 찬사를 받으면서, 그 찬사 속에서, he appeared in numerous recitals. 그는 recital이라고 하면 독주입니다. 독주회. 수많은 독주회에 등장했죠.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orchestra concert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오케스트라, 콘서트, 그리고 독주회. 수많은 이런 독주회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성공한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이 보이시죠. 로즈의 performances. 그 공연이요. 연주가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 유명했던 작곡가들의 일부, 몇 명의 작곡가들에게 감명을 주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invited him to play their music. 자신들의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로즈는요, was also the author,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of many widely admired books. 많은 널리 찬양받는, 칭송받는 그런 책의 저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뭐에 대한 책이었어? 음악에 대한 책이었단 이야기예요. His most famous book,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The Classical Style 이란 책은 The first published in 1971, 1971년도에 처음 출판됐고 and won the U.S. National Book, 미국 국립책 수상? 네, 국립책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National Book Awards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듬해 이 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This work, 이 작품은요, which is reprinted, 어떻게 됐어요? 재인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In an expanded edition. 에디션이 여러분들 몇 번째 판을 이야기합니다. 편집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증보판으로, 즉 넓게 찍혀진 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보판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증보판으로 다시 재인쇄가 1997년에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은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A landmark in the field. 그 분야의 획기적인 것으로 남아있죠. While writing extensively, 광범위하게 정말 폭넓게 글을 쓰기는 했으나, 그렇지만 로즈는요, 작가로서 뭔가를 더 하려고 피아노를 그만둔 게 아니란 얘기죠. 로즈는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로요. 그의 여생 동안 언제까지? 2012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아니스트로 남아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네,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똑똑복화.

0: 선생님 이 단어 꼭 알아주세요라고 했던 단어 있죠? 자, disabled라는 단어가 장애를 가진,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이 되겠고요. disability라는 단어가 장애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 단어 ability와 반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이건 어디에? 그렇지.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하나씩 좀 어렵지 않은 단어부터 하나씩 챙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이 단어는 그냥 연상하기에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도 우리 열심히 잘할 수 있지? 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9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문의 활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모여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오늘부터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기출문제로 출제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3번 문제부터 풀게 될 거고요. 3번 문제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Though most bees fill their days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록 대부분의 bees, 여기서 말하는 bees는 아마 벌들이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벌들이 fill their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하루를 온전히 채울 거래요. 뭐 하면서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꽃들을 방문하고 꽃가루들을 모으면서 대부분의 벌들은 그렇게 본인의 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some bees, 몇몇 벌들은요 take advantage of the hard work of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take advantage of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이득을 취하다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벌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서 이득을 취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느껴보았을 수도 있는데 무임승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놀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어디서도 보여? 아, 벌들 사회에서도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ese thieving bees. 자, 여기서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러한 도둑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둑벌들은요. Sneak into the nest of an unsuspecting normal b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neak into라고 하면 몰래 들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도둑벌들은요. 몰래 들어간대요. 어디 둥지 내에 몰래 들어가게 되냐면요. unsuspect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즉, 아, 의심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벌들의 둥지로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unsuspecting 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가 나오고 있거든.

아, 의심을 하지 않는 평범한 벌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지 않는, 즉, 여기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습니다. 즉, 아, 의심을 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 벌들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Known as the host. 근데 이런 애들은 아, 숙주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자, 몰래 걔네 집에 들어가서 lay an egg near the pollen n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자신의 알을 하나 놨는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누가 봐도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꼴이네. 첫 번째, 몰래 들어가고, 두 번째, 알을 낳고, 세 번째, and then sneak bac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몰래 다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쳐져 있는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꽃가루 더미라고 하는 것은요, being gathered by the host bee for her own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모아진 그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알을 하나 낳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 egg of the thief hatch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 벌의 알이 까졌을 때, it kills the host's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의 새끼를 죽여버린대요. And then eats the pollen meant for its vict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꽃가루들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자, 꽃가루는 꽃가루인데 어떤 꽃가루냐면요, meant for its victim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것의 희생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어치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s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its victim. 그것의 피해자. 즉, 지금 얘는 가해자네? 그러면 얘는 아마 앞에 나오는 the egg of the thief 이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 벌의 새끼였겠죠. 그래서 그 도둑 벌의 새끼의 피해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습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오케이. 단수에 소유격까지 붙인 거 너무 잘 붙여주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Sometimes 때때로는요, called brood parasite이라고 부른대요. 자, brood parasite는요, 탕난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these bees 이러한 벌들은요, are also referred to as cuckoo be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uckoo 하면 뻐꾸기거든요. 자,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왜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냐면요, because they are similar to cuckoo birds. 뻐꾸기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자, 뻐꾸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놔놓고,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가 그 알을 기르도록 떠나는 그 뻐꾸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우리 지금 구문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즉, 아, 여기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로 연결돼야 되는구나. 우리 이거 이제 알수 있죠? 그러면 이때 leaves가 잘 연결된 건지 보려면 앞에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s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동사 어딨어? 이때 which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cuckoo birds라고 하는 거를 꾸며주고 있지. 즉, 뻐꾸기를 꾸며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복수형이잖아. 그러면 단수가 lay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고, 자, 이거에 맞춰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뭐랑 연결돼야 돼, 그러면? 복수형 동사랑 연결돼야지. 자, 그러면 답은 여기서 나왔네. leaves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leave라고 나와줬었어야지. 자, 그래서 cuckoo birds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럼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자면, they are more technically called kleptoparasi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애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bees, 그 thief bees, 즉 도둑 벌들이잖아요. 그 도둑 벌들은요, 더 기술적으로는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kleptoparasite라고 불리워집니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불리워지냐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ly 붙어있는 우리 얘 뭐라고 불러? 부사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는 Kleptoparasite라고 불리워진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are called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가 동사 꾸며준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Klepto라고 하는 것은 means thief in Gree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스어로요. Klepto는요, 도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And the term kleptoparasite refers specially to an organis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kleptoparasite라고 하는 그 단어는 특히나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어떤 생명체를 가리킨대. 자,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냐면 that lives off another by stealing its f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그런 이제 유기체를 말을 하는 건데요. By stealing its foo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의 음식을 뺏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organism, 유기체를 말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예,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거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을 보니까 leaves off라고 해서 아, 불완전한 문장이구나라고 볼수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는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다라고 해서 5번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지금 그래서 지금 벌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벌 상황의 경우에는요, the kleptoparasite 은요, feeds on,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the host hard-earned pollen sto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가 아주 힘들게 모은 그 꽃가루 더미, 즉, 꽃가루 비축물들로 먹고 삽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문제로 딱 출제되니까, 아, 생각보다 어렵다, 그치? 자, 이렇게 문제 여러 개 풀다 보면 아마 익숙해져서 잘풀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까요? 201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ith all the passion for being sli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씬해지고자 하는 모든 열정과 함께.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It is no wonder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지도 않다라고 하는 뜻이지.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무엇이 놀랍지도 않냐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가주어지. 가주어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진짜 주어가 따라와 줘야 돼. 진짜 주어를 지금 대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잘 이끌어주고 있지. 그치? 자, 그럼 동그라미 한번 치고 해석을 해볼게. 뭐가 이젠 놀랍지도 않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view A as B라고 하는 구문이 있죠.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Any amount of visible fat on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몸에 있는 그 보이는 어떠한 양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써 본대요? Something to get rid o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가주어 나왔고, 진짜 주어를 대수로 이끌고 있으니까 괜찮구나 라고 1번 넘어갔고요. 하지만, The human body has evolved over time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몸은요, 진화되어져 왔는데,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량 부족의 환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대. 얘들아,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놔야 돼? 몸에 비축해 놔야 돼. 자, 그런 환경에 우리 인간이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그런 상태로 진화되어져 왔는데, 그러므로 The ability to store fat efficiently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능력은 능력인데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굉장히 가치 있는 생리학적인 기능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이었다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효과적으로라고 하는 그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효과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 앞에 있는 stor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그 능력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인데요. That served our ancestor well for thousand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그 조상들을 아주 잘 보존시켜 올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Only in the last few decade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오직 지난 몇십 년 동안에만 In the primarily industrially developed econom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요 산업적으로 개발된 경제 국가들에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 있잖아. 여기 왜 빨간색으로 쳐놨을까? 이거 보면 약간 생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텐데. Only가 이끄는 부사구가 문 두에, 즉 문장 앞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됐나?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Only in the last few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단지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에서야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주어랑 동사가 잘 도치가 됐어. 그런데 우리 뭐가 또 하나 문제라고 했었어? 이 동사가 주어에 정말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 맞아?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근데 얘들아, food라고 하는 것은 불가산 명사예요. 즉, 셀수 없는 명사라는 말이거든? 셀수 없는데 복수형 동사로 쓰면 안 되겠지. 얘 뭐로 바꿔줘야 돼? ha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서야만 has food become so plentiful and easy to obt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음식이 너무나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얻기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자, as to cause fat-related health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살과 관련된, 이런 지방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도 유발하게 되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은 여기서 도치가 됐는데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를 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People no longer have to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energy gathering berries and s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냐면요. 베리류나 혹은 그 씨앗들을 모으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음식이 이미 차고 넘쳐나지게 됐으니까. 그치? 자, 얘들아,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쌤이 친 부분 있는데요. 똑같이 한번 쳐볼까? spend 다음에 얘들아, 시간이나 혹은 돈이 나온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spend 시간 혹은 돈 ing라고 하면요.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 데 사용하다라고 우리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어디에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베리류나 혹은 씨앗을 모으는 데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spend 시간 ing 나오는 구문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 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냐면요. hoping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들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 어떤 걸 바래? A hunting party will return with me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냥을 나간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돌아와 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랄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미 음식이 넘쳐나게 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we all
네, all we have to do nowaday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Is drive to the supermarket.

or the fast food restaura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슈퍼마켓으로 운전을 해서 가거나 혹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음식이 풍부해진 거네. 자, 그러면 문법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때 where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완전해야겠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요? For very low cost,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we can obtain nearly all of our daily cal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칼로리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완전하네. 그러면 뒤에 문장도 완전하고 앞에 봤더니 장소의 선행사를 나타내는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 3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lizard. 아, 뭔가 도마뱀 얘기로 시작하고 있네요. 도마뱀은 도마뱀인데 that climb walls and ceiling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벽을 타거나 천장을 타는 그 도마뱀들은요, do not tend to fall of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그쵸? 물론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안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but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지금 이거 두 개를 고르는 건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결과인지 원인인지에 따라서 why가 될 수도 있고 because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해석해 봐야지. 하지만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they have great s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내용이 뭐야? 뒤에 내용은 원인이 나오고 있네. 자, 뒤에 내용이 원인이 나오면 why가 나와야 될까? because가 나와야 될까?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면 because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하지만 it is not because they have great suction.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they are not really using suction at 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마뱀들은 아예 흡착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Here is how the fee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뒤따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도마뱀들의 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건가 봐요. On the bottom are dozens and dozens of tiny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여기 땡땡 표시 있는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On the bottom 이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문 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전치사 구가 문 두, 문장 앞에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도치시켜 준다고. 자, 그래서 도치가 된 문장을 잘 봤는데요. 그 발바닥, 즉 도마뱀들의 발바닥에는요. 수십 개의 뭐가 있대요? Of tiny grooves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작은 수십 개의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름들은요, which you can see if you have ever looked closely at the lizard in the terrar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테라리움에 있는 그 도마뱀들을 아주 가까이 본 적이 있다면, 너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 아주 많은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걔네 발바닥에 주름들이 많나 봐요. 자, on each of those little grooves you can see, 너가 볼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훨씬 더, 수십 개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that일까, what일까, 지금 그거를 구하는 건데, 얘들아,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문장 앞부분만 보면 되겠지? 자, 문장 앞부분을 보자. There are dozen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십 개가 더 있대. 그러면 얘가 앞에서 선행사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있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올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that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that are not visible to the

반수가 올까, 복수가 올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면, 이 동사랑 자리를 바꾼 뒤에 나오는 주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작은 주름들 수십 개 각각에는요, 뭐가 있냐면, hundreds if not thousa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천 개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개의 머리카락과 같은 돌기들이 막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돌기들이 있어서 그 도마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내용은 이해가 가네요. 그쵸?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is인지 are인지 결정하면 되겠다.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뭐야? 복수형이네. 그쵸? bumps라고 하는 돌기들이라고 해서, 아, 복수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a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나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lizard, 도마뱀들의 발에 이렇게 많은 그런 돌기들이 나 있는데요. Now, if you take a microscopic look at even the smoothest surf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너가 현미경으로 가장 그 도마뱀 발바닥에 부드러운 부분을 보더라도, you will see it is covered with microscopic pits, bumps, and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부드러운 부분도 모루 가득 찬 거를 볼수 있게 될 거래요. 그 홈들과 bumps, 돌기들과 그리고 주름들로 가득 찬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 말인즉슨,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화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아, 도치가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만약에 도치에 대해서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 에서 뭐에 초점을 맞췄을 거냐면 앞에 나오는 each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거야. 그러면 아마도 몇몇 친구들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뭐다?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지면서 도치된 문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9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The idea tha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인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that이 따라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문제 하나만 내볼게. 이때 나오는 that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that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쵸? 관계대명사 that 정도 알 거고, 그리고 접속사 that 알 거고, 동격의 that 알 거고, 그쵸? 그런 것들 중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문장 끝날 때 맞춰보세요. 자,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that hypnosis can put the brain into speci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hypnosis는 최면이라고 하는 건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특별한 상태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in which 그 특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the power of memory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억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보다 아주 극적으로 높아진 그 특별한 상태로 우리의 뇌를 놓을 수 있다. 뭐가? 최면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쓸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refl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다, 그치?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고, 그 주어의 진짜 부분, 여기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는 맞아. 그런데 진짜 주어, 찐 주어는 누구야? 맨 앞에 있는 아이디어, 생각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대시 뭔지 조금 감이 왔어? 이때 이 대시 뭘까?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동격의 대시 특징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만 다시 짚어보자.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앞에는 추상 명사가 있어야 돼.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특정 지어지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과 같은 추상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걸 보니까 아, 얘 동격의 대시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인데

근데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어디로 놓을 수 있대? 평소보다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reflect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A belief in a form of easily unlocked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 easily unlocked potential 아주 쉽게 열릴 수 있는 potential 잠재력의 형태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아, 이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는 1번 밑줄이 그어진 거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뒤에다가 한번 붙여보라 그랬어. 그럼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 The powers of memory, 기억력의 힘은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아주 극적으로 평소보다 높아진다. In special state, in the special state, 특별한 상황에서. 자, 얘들아, 매끄럽게 해석이 돼?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고, 뒤에 전치사를 넣어봤을 때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1번 맞다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it is false 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 그럼 뭐가 거짓이라는 거야? 아, 최면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 그거 거짓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하지만, 아, people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요, generate more memories than they do in norm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그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but these recollections, 이러한 기억들은요, are as likely to be false a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인 것만큼이나 가짜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최면에 걸렸다고 해서 지금 뭐는 맞다고 했어? 더 많은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맞는데, 그것이 다 진짜라고는 보장 못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얘들아, 2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대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대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동사를 대신해주는지를 찾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Then they do in normal state 에서 이때 do는 어떤 동사를 대신 받은 거지? 그들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즉,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고 해석했잖아.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동사 do 같은 경우는 generate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받고 있습니다. do, does, did 중에 do라고 잘 받고 있네. 자, 그런데 hypnosis lead them to come up with more information.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생각해 내게 하기는 하지만 not necessarily more accurat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in fact, 사실은, it might actually be people's belief in the power of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마도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뭐에 대한 사람의 믿음일 거냐면요, in the power of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자, 뭐가 사람의 믿음이냐면요, that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최면이 실제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최면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시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이때 leads라고 하는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때 대시 수식하는 선행사 누구일까?

문장의 앞에서 보면 People's belief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무엇을 이끄는 것은?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일 것이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believe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복수잖아. 복수 형태인데 지금 단수 형태 동사 나오면 안 되겠지. 얘 뭐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lead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일단 틀린 거는 확실해졌고요. 자, 그런데 if people believe that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면 뭐라고 믿는다면 they should have better memory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 상태 하에서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 라고 믿는다면 그쵸? 최면이 걸리면서 그래 내가 최면이 걸리니까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겠지? 라고 믿는다면 they will try harder to retrieve more memories when hypnotiz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인출하려고, 더 열심히 끌어내려고 노력할 거래요. 그들이 최면에 걸렸을 때. 그래서 더 많이 인출이 되기도 하나 보죠. 그랬을 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re's no way to know.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whether the memories Hypnotize people retrie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내는 그 정보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근데 지금 4번 whe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hether은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잘 됐어? 뒤에 가보니까 정말 그 최면이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잘 해석이 됐고,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로서도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오케이, 4번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정말 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뱉어낸, 인출해낸 그런 정보들이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Un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라고 해석할 거지. 만약 of course we know exactly what the person should be able to reme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얘가 정말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어떤 의상착의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한번 최면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범죄자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밝혀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면, 그 사람 노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파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라고 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 여기 앞에서 말한 게 뭐야? 정말 그 범죄자가 빨간색 티를 입었는지 우리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then we would have no need to use hypnosis in the first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애초에 우리가 최면을 걸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 우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어떤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하는지 살펴봐야 돼. 즉, 여기서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이라고 해석했거든. 그러면 어떤 사실의 반대야? 현재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쓸까? 가정법 과거 쓰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고 있다. 5번까지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f an animal is innately programmed for some type of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만약에 어떤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면, 자, 뭐 하기 위해서 for some type of behavior,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면, then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는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이때 are 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때 R이 오는 게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there is 혹은 there are 나온 다음에 이때 등장하는 비동사는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냐면요. 뒤따라 나오는 애들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biological clues, 즉 생물학적인 단서, 이 부분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니까, 오케이, 복수 형태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 are로 오는 게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타고났더라면, 어떤 단서가 있대?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거래.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뭔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 It is not accident. It is no acci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 즉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사고가 아니냐면요. That fish have bodies. 그 물고기가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거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래.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are streamli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고 and smooth 부드럽고 with fins and powerful tai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한 꼬리와 지느러미를 가진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2번이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smooth 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smooth가 뭐야, 얘들아? 품사가? 형용사잖아. 그치? 자,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올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보어 자리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맞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 그랬을 때, their bodies are structurally adapted for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물고기의 몸은요, 구조적으로 적응하게 되었대요. 뭐 하도록 물속에서 빠르게 이동하도록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도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너가 만약에 죽은 새나 아니면 모기를 발견한다면, you could guess, 여러분은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거래. By looking at its w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날개를 확인해 봄으로써 너는 추측할 수 있을 거래.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거냐면 that flying was its normal mode of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아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왜?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3번 it's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명사 누구를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it는 누구를 받고 있죠? 앞에 나오는 dead bird or mosquito라고 하는 이두 개를 받고 있는데 각각의 단수 형태니까 단수의 소유격 it's 나오는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However, 하지만 we must not be over optimistic.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예외 사례가 있겠죠? The extent, 자,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to which they are find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찾는 정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뭘 찾아야 되냐면 이때 등장하는 they가 찾는 주체인지 찾아지는 대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they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였거든.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위에 나오는 biological clues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스스로 찾을 수 있어?

아니지. 찾아줘야만 하잖아. 자, 그랬을 때 are finding이 아니라 are foun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맞겠구나.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그랬을 때 이런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varies from animal to animal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들마다 다르고 활동들마다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t is impossible to guess. 자, 무엇을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면요. From the bodies that birds make ne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의 몸을 보고서, 아, 얘네 둥지를 틀면서 사는구나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치? 그 정도가 다양하다고 지금 앞에서 말해줬잖아요.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는 animals behave in a way quite contrary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때로 동물들은요, behave, 활동,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contrary to,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반대되는 행동이냐면,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가 예상되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무엇인지 보려면, 쌤이 얘 뭐라고 해석했을까?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 신체적인 형태로부터 예상되는 것, 과는 반대되게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쌤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자, 그러면 앞에 뒤에 문장을 살짝 봤더니 앞에 선행사가 있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에 주어 있니? 그러면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다는 말이네.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얘 우리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자, 그럼 5번도 맞겠네요. 자, 그랬을 때, ghost spiders have tremendously long legs. 그 유령 거미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hey weave webs out of very short threa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미줄을 짜기는 짜는데, 굉장히 짧은 가닥으로 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네. 그치? 그랬을 때, to a human observer, 인간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their legs seem a great hindr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령 거미의 긴 다리는 굉장한 방해인 것처럼 보이죠. As they spin and move about the we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거미줄을 이동하거나 거미줄을 짤때 그들의 긴 다리가 굉장히 방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아, 그런 물리적인,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맨 처음에 등장한 biological clues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즉, 이러한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물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017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early modern Europe, 근대 초기의 유럽에서는요, transport by water was usually much cheaper than transport by land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운송을 하는 것이 땅에서 운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an Italian printer calculated in 155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550년에 그 이탈리아 인쇄업자가 계산을 한번 해봤대. 자, 무엇을 계산을 해봤냐면, 자, 이때 등장하는 대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이때 등장한 대. 자, 뒤에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 To send a load of books from Rome to Lyons would cost 18 scudi by land compared with 4 by sea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한 묶음을 로마로부터 리옹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려면요.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든다고 합니다. 어디로 옮기면? 땅으로 옮기면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들지만, 바다로 옮기면 4 스크루디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기준으로 that 어떤 대신지 한번 잘 생각해 봤어?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리고 앞에 봤더니 얘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대시라고 부른다. 자, 그럼 오케이. 접속사 대잘 오고 있고요. Letters were normally carried over 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편지 같은 경우는요, 땅에서 주로 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 system of transporting letters and newspapers as well as people by canal bo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편지들 그리고 신문들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 자, 뭐로 운송하는 시스템이냐면 canal bo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캐나는 운하거든요. 자, 그래서 운하 배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편지 그리고 신문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but 이하로부터 진짜 주어는 a system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았으면 당연히 뭐 찾아야겠어? 동사 찾아야겠지. 자, 동사를 두두두둑 하고 찾아봤을 때 어디 동사 있습니까? developed라고 하는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운하 boat, 운하 배로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그 시스템은 어디서 발달되게 되었다? In the Dutch Re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17세기에 개발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동사 자리에 동사가 잘 오고 있고 심지어 17세기니까 과거형 동사 developed 잘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The average speed of boat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 지금 여기서 운송을 하기 위한 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그 배의 속도 같은 경우는요. 한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는 정도였대요. 자, 그런데 그 속도는요. slow compared to a rider on a horse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즉, 육로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는데 이때 slow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왜 갑자기 slow가 혼자 동떨어져서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얘, 분사 구문인데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냐면요. being이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얘들아, 분사 구문을 생각해 보려면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 볼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 분사 구문이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리면 어떤 문장이 될까? The average speed of boats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And, 자, 그래서 접속사 살리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주어 살리면 여기서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평균 보트의 속도는, 평균 그 배의 속도는 was slow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지우고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고 나니까 얘들아, 분사 구문에서 being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가 쏙 이렇게 생략이 됐더니 뭐만 혼자 남은 거야? slow라고 하는 얘만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분사 구문으로 being이 생략됐다고 보니까 오케이, slow라고 하는 게 혼자 남아도 잘 남아 있는 거네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그쵸? 분사구문 다룬 지가 조금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분사구문은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한번 직접 써보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service was regular, frequent and cheap and allowed commun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퀴즈 한 번만 내볼게. 이때 등장하는 The service는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운송을 하는 거야? 혹은 땅으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service는 물로 운송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반면에 물로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는요, 굉장히 규칙적이었고 자주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싸기까지 했대, 값이. 자, 그래서 and 그렇게 함으로써 allowed communication, 뭐가 가능하도록 만든

만들어 주었냐면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야. 자, not only A, but also B. 우리 이거 수거 표현 이제는 익숙하다. 그치? 자, 그래서 not only between Amsterdam and the smaller tow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대도시와 그리고 작은 도시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between one small town and an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에서 다른 작은 도시로까지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Thus, 그러므로 equalizing accessibility to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보의 접근을 평등화하면서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이 뭔지 한번 맞출 수 있겠어?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은 뭐야?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분사구문 한번 했었잖아. 그치? 분사구문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does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미 살아있어. 그러면 접속사 또 살릴 필요 없이, does는 이미 있고, 여기 생략되어진 주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므로, 무엇이 equalizing, 평등화시켜주는 거냐면요.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정보의 접근성을 무엇이 평등화시켜준 거야? 여기에 주어는 앞에서 동그라미 친 the service가 되겠습니다. 즉, 물로 운송을 하는 거, 물로써 지금 letters, 아까 전에 말하는 편지나 아니면 사람이나 또 뭐? 신문 같은 거를 운송해 주는 것이 무엇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정보의 접근성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생략된 거는 th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졌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thus the service equalized 원래 문장 같았으면 얘가 과거 형태로 써 있었겠지. 왜? 문장 자체가 지금 다 과거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thus the service equalized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이었겠지만 어떻게 된 거야? 아, 접속사는 굳이 생략하지 않았지만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다? 주어를 생략했다. 그 다음에 equalized라고 되어져 있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뭐를 만들었다? 분사 구문을 만든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 지금 연달아서 두 번이 등장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4번도 맞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It was only in AD 37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Within the invention of the Electric Telegrap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 전신의 개발이 일어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이 형태 약간 익숙하지 않아? It was only in AD 37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 that은 어떤 의미일까? 1837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it that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공부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고, 1837년이었다.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The traditional link between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 were brok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연결고리, 뭐와 뭐 사이의 전통적인 연결고리냐면요. transport, 그 운송이라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에, 즉, 문자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전통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은 바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절 하에서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한번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동사 부분이 were broken으로 있으니까 진짜 주어만 찾아내면 되겠네? 진짜 주어 어딨어요?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s가 아니라 여기서 진짜 주어는 the traditional link라고 하는 얘가 진짜 주어기 때문에 자, traditional link라고 하는 게 단수 주어잖아.
단수 주어니까 여기서 work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안 돼.

0: 꼭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섯 문제씩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마저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2: AI,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막힌 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도기로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은 6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벌써 우리가 이 교재의 반절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독일어의 마이스터가 돼가는 감이 오고 계신가요? 오늘도 1번 문제부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팁스 주의하면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Wir haben heute Abend Besuch. 오늘 우리 손님이 있어 라고 했고요. Ach so, 그래 라고 하고선 지금 선지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봤더니 자음 발음에 체하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복자음 체하는 발음이 총 4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의 종류에 따라 발음이 달라졌던 그 아이이고요. Besuch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흐 발음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흐 발음을 내는 경우는 앞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라는 모음이 있거나 아니면 아, 오, 우 등의 모음이나 아니면 아우라고 하는 복모음이 나와 있을 경우에 흐 발음을 내게 돼요.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걸 찾으려면 앞에 어떤 모음이 활용이 되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퀘셔는 우가 아니라 변모음 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요. 발음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체하 발음은 여러분 알파벳 체 밑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것과 같은 발음을 내게 되고요. 리시트도 1번과 동일한 히 발음을 내게 됩니다. 낙트의 경우는 아 모음 뒤에 체하가 나온 경우죠. 그럼 무슨 발음을 내는 거예요? 흐 발음을 내게 되겠네요. 같은 발음은 정답인 3번에 있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지시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음 2번 선지와 동일하게 이 모음이 들어가 있죠. 그럼 무슨 발음 낸다고 했나요? 히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지시트라고 하는 흐 발음이었고요. 자 여기 봤더니 요거는 한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축소형 어미를 붙여서 변모음으로 모음 바꾸고 우리 읽어볼 거예요. 힌시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어떤 알파벳이 쓰였나 봤더니 자음 뒤에 체하가 나온 경우예요. 이렇게 자음 뒤에 체하가 나와도 무슨 발음? 히로 발음합니다. 즉 1, 2, 4, 5번은 모두 다 히로 발음나는 경우였고요. 부수와 동일한 발음을 내는 경우는 3번인 나흐트였습니다. 체하 복자음은 발음이 원체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정리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력 따지기 위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복잠 치하의 네 가지 발음 유형이고요. 1번, 2번이 독일어 어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발음이었고 3번, 4번은 외래어의 경우에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모음이 중요하다 또는 알파벳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흐 발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건 어떤 모음? 아, 오, 우 또는 아우라고 하는 복모음과 함께 복잠 치하를 활용하게 되면 흐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지에서 봤던 것 외에도 fach, Bauch, Tochter, Suchen 등이 흐 발음을 내는 경우이고요. 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과 다 그럼 무슨 발음이에요? 히 발음이겠네요. 자, 독일어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지금 알파벳 중간에 단어 중간에 체하라고 하는 복자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선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시부터 읽어보고 어떤 알파벳들과 함께 활용되는 경우인지 보도록 할게요. Gesicht, Licht, Leicht. 미디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주의할 게 있어요. 알파벳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발음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즉, 이 발음이 나는 경우인 거니까 모음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모음 발음이 내게 되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들도 히 발음을 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모음 한번 보시면 어떤 발음이에요? 모음 이하고 이가 더해져서 아이라고 해서 끝부분이 이 발음이 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무슨 발음? 뒤에 나와 있는 치하가 히로 발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아이라고 발음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복모음 조합 알고 계신가요? 모음 아하고 이가 활용된 경우도 아이로 발음을 해요. 동일한 발음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쓸게요. 이렇게 알파벳 이가 뭐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죠? 입실런으로 제시가 되어도 모음 뒤에 입실런이 나오면 맞아요. 이 모음으로 발음하더라. 그럼 그런 단어들도 같은 조합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뭘 한번 볼 거냐면요. 봤더니 사실은 히 발음, 어휘 발음에서 이 발음을 발들 수 있는 복모음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복모음 조합이었냐면 모음 에 하고 우가 더해지면 여러분
어이 발음을 내서 이 모음 발음으로 끝나요. 즉 알파벳이 우이다로 보는 게 아니라 발음으로 보는 거다라고 했어요. 변모음 아 하고 우가 더해져도 어이 발음을 냅니다. 자, 요런 단어 들어가 있는 예시 너희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기억나시죠? 러 어이시라고 하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음은 이렇게 복모음, 단모음 말고 뭐가 또 있어요? 변모음 있습니다. 그래서 변모음 뒤에 체하가 쓰이게 되어도 히 발음을 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선지에서 살펴봤듯이 모 뒤에 자음 뒤에 체하 복자음이 나오게 되면 그때도 히 발음을 내게 돼요. 이렇게 히 발음을 낼수 있는 또 다른 알파벳 또는 조합은 뭐가 있나라고 하면 알파벳 기가 이기라고 하는 조합으로 단어 음절 끝에 있을 때히 발음을 내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비니시라고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개는 히로 발음을 합니다.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3번, 4번은 외래어의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체하라고 하는 복자음으로 어휘가 시작을 해요. 독일어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라고 했었고요.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셰프의 경우는 프랑스어 차용어입니다. 셰프, 샹즈 등의 단어가 있고 요때는 체하가 쉬 발음을 내게 돼요. 우리 쉬 발음을 낼수 있는 또 다른 조합이 뭐가 있다라고 알고 있나요? 복자음 체하 S 또는 SCH 또는 STSP 복자음 조합의 S가 쉬 발음을 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체하 복자음 발음이고요. 크로 발음 나는 경우도 외래어의 경우이고 그리스어 차용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스어라고만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네, 그리스어 차용어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크 발음을 낸다. 물론 우리가 배웠던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체하 복자음 뒤에 아가 나오거나 뭐 자음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크로 발음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은 아, 그냥 그리스어에서 차용된, 즉, 외래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뜻을 알고 있는 그 단어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복자음, 체하의 발음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신 부분과 발음이 같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모음 발음이 나왔네요. Sprichst du Deutsch? Nur ein bisschen 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복자음 하면서 정리했었던 그 모음, 복모음 발음이 나왔어요. 얘네 무슨 발음 낸다고 했어요? 어이 발음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이 발음을 낼수 있는 조합, 조금 전에 우리 복자음 체하 하면서 봤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Deutsch의 이, 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변모음, 아, 우가 어이 발음을 낼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요런 발음을 내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그럼 복모음이 아닌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 주의해야 하는 단어가 있었죠. 어의가 들어가 있지만, 이 단어는 외래어식으로 그대로 발음을 해서, 강세 위치도 특이하고, 발음도 주의해야 했었어. 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여기는 복모음에 우가 쓰인 게 아니라, 각각의 모음으로 발음했던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Museum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 애가 장음으로 발음이 났었고요. 강세가 여기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주의해야 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다 우리 살펴보면서 선지 보도록 할게요. 1번 Leute는 사람들이란 단어이고요. 복모음 이 우가 활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같은 발음이겠네요. Freund 어이 발음 냅니다. 동일하게 복모음 이 우가 활용이 되어 있고요. 3번이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나왔죠. 복모음이 활용이 된게 아니라 각각의 모음으로 본다. 그래서 에 하고 우로 발음합니다. 무세움이라고 발음하거든요. 미출신 부분과 발음이 같지 않은 것. 모음 조합은 에 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모음이 아니었었던 3번이고요. Flugzeug 비행기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도 복모음 에 우가 활용돼서 어휘를 발음했고요. Kreuzung 교차로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도 복모음 에 우가 들어가서 어휘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그 발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우리 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저 그림을 들고, 그림을 봤더니 초콜릿을 하나 들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는 명사 어휘와 관련된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명사가 성이 뭐예요? 여성인 명사입니다. Wenn ich eine 뭐뭐뭐 하고선 Schokolade anfange, dann esse ich sie auch zu Ende 라고 했어요. 내가 뭐뭐뭐 한다면 이라고 한 거예요. 초콜릿을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기서 sie는 Schokolade 받은 거겠죠? zu Ende 끝까지 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까지 먹습니다 라고 했어요. 즉,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다 먹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초콜릿을 셀때 활용하는 단위 명사가 있었어요. 어떤 명사 썼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명사였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칠판을 지칭하는 명사로 자주 활용을 합니다. 선지 중에 어디 있는 아이예요? 다펠이죠. 초콜릿은 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형으로 되어 있는 건 한 판, 두 판이라고 셉니다. 그래서 Wenn ich eine Tafel Schokolade anfange, dann esse ich sie auch zu Ende. 내가 만약에 초콜릿 한 판을 먹기 시작하면 나는 그것을 한 번에 끝까지 다 먹어 라고 하는 단어로 활용이 된 경우이고요. 분리동사인 anfangen이 지금 전철과 동사가 붙은 형태로 쓰인 이유는 wen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후철 구조로 이끕니다. 즉, 동사를 문장 제일 뒤로 보내야 하거든요. 문장 제일 뒤로 보내고 봤더니 뭐가? 분리전철이 앞에 있어요. 이러면 전철과 동사가 붙기는 해요. 그쵸? 떨어뜨려서 활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동사를 문장 뒤로 보내야 하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대신 원형 형태로 쓰이지 않고 인칭 변화를 한 형태로 문장 안에 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1번 선지의 살, 숫자란 뜻이었고요. 2번 선지의 누들, 면이란 뜻이고 4번 übung, 연습이란 뜻이었어요. 5번의 stunde,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교시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묘사, 표현할 때 활용했던 그 단어네요. 오늘 나왔었던 이 단어 중에서 앞선 단원에서 미처 살펴보지 않았던 어휘들만 팁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Die Zahlen, 숫자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표현 그대로 1부터 몇 가지의 숫자 세다 할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Eine große Zahl von Menschen kamen입니다. 지금은 많은 수에 라고 하는 걸 groß라고 하는 형용사 수식어를 써서 표현을 한 구문을 한번 봤어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왔었다라고 하고요. 이 앞에 또 다른 형용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뭐 짝수, 홀수 또는 끝의 자리가 0인, 즉 10단위의 숫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undzahl이라고 하면 Rund는 둥근이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가 0단위로 끝나게 되는 숫자들을 Rundzahl이라고 합니다. USB는 und so weiter라고 해서 등등이라는 의미를 지닌 약어인 거 알고 계시죠? Geradezahl이라고 하면 gerade 우리가 알고 있는 gerade는 곧은 또는 곧이라고 하는 부사적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gerade zahl은 짝수라는 표현이고요. ungerade zahl 앞에 부정어 un을 붙이게 되면 그때는 홀수라고 하는 의미로 이 숫자를 활용을 하게 돼요. 수식어가 붙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 잘 보시고요. runde zahl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가끔 의사소통 표현이나 아니면 문화 영역 지문에 등장을 한 걸 기출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독일에서는 40, 50세, 60세 생일, 즉 끝자리가 0으로 끝난 이 생일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생일 파티를 특히나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설명할 때 Rundzahl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게 돼요. 오늘 답이었던 Die Tafel 같은 경우는 칠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Was steht an der Tafel? 칠판에 무엇이라고 쓰

쓰여져 있니라고 하는 의미 쓸수 있고요. 아니면 방금처럼 초콜릿 한 판, 두 판을 세는 단위 명사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수형으로 초콜릿 두판 이상이면 이 아이를 복수형인 N이라는 어미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겠죠. Nimm eine Tafel Schokolade. 초콜릿 한 판을 먹으렴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Tafel이라고 하는 명사의 또 다른 뜻이 여러분 식사 또는 식판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음식을 담아놓는 사실은 그릇에라는 단위 명사로 쓰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von der Tafel macht krank 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칠판이 가득 찬이 아니라 가득 찬 식판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라고 해서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야. 너무 많이 먹지 마라고 하는 격언을 할때 활용하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타펠의 다양한 의미 알아놓으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die Stunde는 60분으로 구성된 한 시간을 eine Stunde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Ich habe über eine Stunde gewartet. 이라고 하면 나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수업의 교시 단위로 활용을 하게 되면 wie viele Stunden hast du heute? 너 오늘 몇 교시나 수업이 들었니?를 묻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보면은 앞에 얘도 수식어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할프를 넣어서 eine halbe Stunde, 15분이면 vierte를 붙여서 eine Viertelstunde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여기 앞에 voll이라고 하는 형용사 수식어를 붙이면 가득 찬이라는 의미잖아요. eine volle Stunde는 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요 시간이 얼마나 돼? 라고 해서 eine halbe Stunde, eine volle Stunde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Mario macht Leute glücklich. Wenn er etwas erzählt, bleibt kein Auge. 하고 밑줄이 났어요. 그랬더니 B가 Das weiß ich auch. 나도 알아. 라고 하고선 Die Leute weinen 하고 lachen 이라고 했네요.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었던 구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활용되는 어휘들을 봤더니 형용사 중에서 색상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과 그 다음에 날씨 표현에서 우리가 자주 봤었던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저 아이를 날씨에서 봤기 때문에 다른 문장 안에서 활용된 예시를 잘 보지 못했거든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지 한번 볼게요. 마리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라고 했고요. 뭐뭐뭐 한다면이에요. 그가 무엇인가를 erzählt라고 해서 이야기하다죠. 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면이라고 했습니다. bleiben은 어떤 상태로 유지되다 또는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이고요. 그 어떤 눈도 bleib kein Auge라고 했습니다. 즉, 얘가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인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눈빛이 고정된다. 이런 표현의 관용적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grau는 회색이란 표현입니다. 그 어떤 눈도 회색이 되지 않지? 이런 색상의 표현을 써서 쓰는 관용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색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눈빛을 회색으로 만들지 않아라고 하는 건 활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schwarz는 검은이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이 검은도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불법적인 무엇을 하다. 이럴 때 주로 쓰이게 되거든요. 묘사적 표현으로. 그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저 의미랑은 사실은 수식어로 쓰였을 때 올바른 의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trocken 무슨 뜻인가요? 건조한, 마른 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예, 그는, 마리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라고 했고, 그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하면, 그 어떤 눈도 회색으로 변하지 않지,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지, 그 다음에 그 어떤 눈도 마르지 않지, 라고 해서 우리는 초롱초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독일에선 눈빛이 촉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촉촉하다의 반의어를 지금 써서 그 어떤 눈도 건조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형용사는 trocken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건 아마 처음 보는 표현일 거예요. Bleib kein Auge trocken이라고 하면 모든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져, 촉촉해져. 즉, 왜 촉촉해지냐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서 깔깔깔깔 웃다가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 눈가가 촉촉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즉, 웃다가 눈물이 나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봤더니, 나도 알아! 라고 하고선 사람들이 운다라는 표현을 아니나 다를까, 미가 얘기했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또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여기에는 전치사가 들어갈 거예요. 라헨은 웃다라는 표현입니다. 웃음이죠.

크게 웃다가 심지어 울기도 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무엇으로 인하여 일때 쓰는 전치사는 여러분 for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나요? 트럭행과 for가 모두 다 활용된 게몇 번일까요? 4번이네요. 4번. Delight Vine은 for lac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이렇게 for 뒤에 감정 표현이 수식어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본적 있으세요? For Freude라고 하면 기쁜 마음에 무엇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떤 감정을 느껴서 무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앞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관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게 쓰지 않고 전치사 플러스 해당하는 어휘 써서 무엇으로 인하여 또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 4번 확인하고 나머지 전치사 뭐가 있었는지 봤더니 4번에 duoisen 무엇을 통하여란 표현이에요. duois lachen weinen은 없습니다. 눈물, 웃음을 통하여 울다 이런 건 없거든요. 어떤 어떤 상황이 되어서 무엇으로 인하여 웃다가 울게 된대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었던 형용사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될수 있는지 오늘의 탭스 통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가오는 선생님이 아까 회색이란 뜻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가 자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에 hat graue Haare라고 하면 머리가 사실은 이제 희끗희끗 희었어. 그죠? 더 이상 검은 머리가 아니라 흰 머리가 이제 좀 보여라고 하는 표현. 에 hat graue Haare 회색 머리를 머리카락을 갖고 있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아니면 암울한 어두운 이런 의미를 grau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Er sieht alles in grau. 그는 모든 것을 회색으로 봐. 라고 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grau라고 하는 형용사로 수식어를 씁니다. 관용적 표현으로 alles in grau sehen이 있고요. Schwarz는 검은, 어두운 또는 짙은이라는 색상의 묘사적 표현을 할때 쓰게 되고요. Er hat schwarze Augen. 그는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자, 불법적인 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Schwarz라는 색상과 함께 어떤 동사, 행위 동사를 넣어서 Schwarzfahren이면 맞아요. 차표 운임, 그러니까 차표를 안 끊고 무단으로 타는 거죠. 무임승차 뭐 이런 거할 때, 아니면 요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무엇을 이용하다 이렇게 하면 Schwarz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Schwarz가 하지만 다른 의미로도 활용이 되기도 해서 아래쪽에 나온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Es ist Schwarz von Menschen이라고 있어요. 사람들로 인하여 검은색이야라고 있어요. 내 앞이 지금 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빽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빽빽하게 채워져서 Weißmachen이라고 하면 검은 색상을 무슨 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흰색으로 바꾸었다라고 해서 이를 그르치다, 망치다 이런 표현을 두 개의 색상을 같이 활용을 해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답이었던 Trocken 같은 경우는 마른 건조한이어서 날씨 표현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썼었죠. Es wird bis morgen trocken bleiben 이라고 하면 내일까지는 눈도 비도 오지 않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땅이 마른 이런 표현이었으니까 Trocken이 음식을 묘사하는 표현에서 쓰게 되면 단맛이 없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달지 않은 주로 와인 등의 음료수를 맛을 묘사할 때 씁니다. Der Wein ist halb trocken. halb trocken도 있고 트럭켄도 있어요. 약간 떫은 맛이 잡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은 달지 않네. 좀 떫은 맛이 잡히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좀 재미가 없거나 유쾌하지 않은 사람을 trockener Mensch라고 합니다. Er ist ein trockener Mensch. 그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할 때도 trocken을 수식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는 쉽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답 중에 고르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건데 그만큼 어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용적 표현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오늘의 발음 철자 및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kleine Junge stand vom Aufstehen. Aufstehen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스타일 또는 어휘라는 의미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Stuhl, 의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봤을 때 그러면 무엇 옆에 있는 무엇이 비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달걀이나 귀나 공책은 그렇게 쓸 수 없어요. 말이 비어있다, 단어가 비어있다 이런 것도 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앉을 수도 있고 비어있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몇 번?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그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다였기 때문에 von etwas aufstehen을 지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의 옆에 있는 의자 하나가, 좌석 하나가 아직 비어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5번 stuhl이 활용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요 중에서 what라고 하는 단어를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했는데 뭐랑 뭐였죠? 어휘, 그 다음에 말, 즉 낱말 또는 말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낱말이란 표현으로 훨씬 더 저 단어를 자주 접했거든요. 말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건 어떤 경우인지 오늘의 팁스 통해서 예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낱말이나 단어라고 하면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해? 우리가 교과서나 교재에서도 많이 봤었던 상황이죠. Wie kann man das Wort Liebe auf Koreanisch übersetzen? 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Liebe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말을, 그 단어를 이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했어요. 단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Wort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때 복수형은 Wörter라고 합니다. 뒤에 er라는 복수형 어미를 붙이고 변모음으로 바꿔줘요. 자, 그렇지만 말이라는 표현으로, 즉 언행 말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는 복수형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Er hält immer sein Wort 하면 Wort 할 때는 말을 지키다, 즉 약속을 지키다. 자기가 뱉은 말은 꼭 실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고 이때 말, 언행이라는 표현으로 쓴 Wort의 복수형은 Worte라고 합니다. 뒤에 e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를 씁니다. 두 개의 복수형의 형태가 달라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Mir fehlen die Worte. 여기는 어떤 형태가 쓰였어요? 말의 복수형이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을 잃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ums Wort bitten 이라고 하면 나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etwas bitten을 여기 전체 수거 구문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lehre Worte 이번에도 무엇의 복수형이 말의 복수형으로 쓰인 거잖아요. 걔는 참 의미 없는 빈말을 많이 해. 뭐 이런 거 할 때 das sind nur lehre Worte 믿지 마. 저건 믿을 수 없는 말이야. 뭐 할 때 lehre Worte 빈말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복수형을 활용을 하는 관용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magst du gern in deiner Freizeit? 이라고 했더니 Ich singe gern. Und du? 라고 했어요. 너는 여가활동 시간에 무엇을 즐겨하니? 라고 했더니 나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라고 하고 그러는 너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래쪽에 취미활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건 하지만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취미활동과 상관이 없는 표현을 찾으면 되겠네요. Ich werde Lehrer.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나는 뭐가?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본인의 장래 희망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지 취미를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나머지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Ich schwimme gern. 난 수영하는 거 좋아해. 너는 무엇을 즐겨하니? 수영하는 거 좋아해.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Ich male ab und zu. ab und zu는 빈도의 표현 중에서 가끔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림을 그려. 이것도 여가활동, 취미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Ich gehe oft wandern. 나는 등산이나 산책을 자주 가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여가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네요. Ich spiele gern Tennis. 나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지. 또 취미활동 중에 하나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1번 장래 희망을 나타내는 나는 교사가 될 거야 는 지금 대화 내용에 알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Petra Schmidt 이라고 하고선 Können Sie ihn bitte buchstabieren 하고선 알파벳을 하나씩 얘기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표현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고선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철자를 말해주세요. 그거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이 뭔가? 요를 우리가 그럼 찾으면 되네요. 1번, wo wohnen Sie? 어디 사세요? 거주지 묻는 표현이고요. What is your hobby? 허비는 취미이잖아요.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는 지금 적합하지 않아요. 3번, wo her kommen Sie?

어디 출신인가요? 라고 해서 국적 묻는 표현이었습니다. Was sind Sie von Beruf? Beruf가 무슨 뜻이었어요?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를 묻는 표현이고요.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볼까요? Wie ist it nochmal Ihr Name? 라고 해서 nochmal 다시 한 번이죠.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라고 해서 듣기는 했는데 잘못 알아들었거나 깜빡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Wie ist nochmal Ihr Name? 라고 해서 Wie ist Ihr Name?를 앞에 강조를 하나 더 넣어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름 묻는 표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Wie heißt du? 또는 Wie heißen Sie? 또는 Wer sind Sie? 등과 같은 표현을 써서 누구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자를 말해주세요는 직접적으로 buchstabieren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Wie schreibt man das? 그거 어떻게 쓰죠?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네,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Was ist dein Lieblingsfach? 라고 물어보고선 Kunst, denn ich? 하고 밑줄이 나왔죠. 그랬더니 Ich auch 라고 했어요. Lieblingsfach는 좋아하는 과목이죠. 네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라고 했더니 미술. 그리고선 왜냐하면 이라고 나오고선 내가 이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미술 시간에 할수 있는 또는 내가 미술을 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타당한 것을 찾아야 되죠. 그랬더니 아도 나도 그래라고 한 거죠. 둘다 일단은 이 활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볼게요. Ich male gern. 이겠죠? 주어를 넣어서 해보면 말에는 그림 그리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 정답은 1번이고요. 1점짜리 문제였어요. 쉬운 거예요. 2번 볼까요? Liebetiere. Tier 복수형으로 지금 활용됐죠. 동물입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Bin Schüler. 나는 학생이야.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Habe viel zu tun. Viel zu tun은 할 일이 많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겠네요. 미술, 왜냐면 할 일이 엄청 많거든? 즉, 시간이 많이 뺏기고 요런다란 뜻이지, 실제로 미술 시간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 요런 표현은 아니에요. 5번, habe keine Angst. Angst는 두려움이잖아요. 나는 겁이 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교과목을 물었고, 그 교과목과 관련된 행위 표현을 묻는 문항이었어요. 계속해서 9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Abend. Ich möchte bei Ihnen 2 Nächte übernachten. Von heute bis übermorgen. Haben Sie noch ein Einzelzimmer mit Bad frei? 라고 했더니, ja 하고선 뭐라고 얘기해주고, sehr schön, das nehme ich.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상황은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고 했고요. By E는 당신의 숙소에서, 즉, 이 호텔에서 뭐 하고 싶어요? 2박을 하고 싶습니다. 2 Nächte übernachten 이라고 했고, 그 2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더 붙였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오늘부터 모레까지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Haben Sie noch ein Einzelzimmer? 1인실이 있으신가요? 만 묻는 줄 알았더니, Freihaben에서 비어있는가 묻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1인실에 Mitbad, 욕조가 있는. 즉, 사실은 방 중에서 샤워시설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욕조가 있는 1인실, 혹시 빈방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매우 잘 됐네요. 제가 그 방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선, 이미 방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숙박 예약하는 가운데에서 추가 옵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방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비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걸로 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1인실에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다른 어떤 활동들과 관련된 것들을 묘사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단은 그 방을 이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손님의 마음에 드는 긍정적인 묘사 표현이어야 돼요. Wir haben kein Zimmer mehr. 부정어 플러스 mehr를 쓰면 no more 이란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ja 라고 하는 응답 표현을 뒤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Wir haben noch ein Zimmer frei. Ja, wir haben noch ein Zimmer frei. 뭐예요? 네, 우리 빈방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이용할게요. 답은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부연 설명으로 뭔가 더 옵션에 관한 걸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나머지 선지들도 보고 갈게요. Ich hätte gern ein ruhiges Zimmer 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손님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추가 옵션이에요. 저는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 이거든요. 아, 미 역할을 한번 봤더니 아가 손님이고 미는 누구예요?

0: 프란트 직원이에요. 그러면 프란트 직원은 저는 조용한 방을 원합니다라고 할수 없겠네요. Ich bin mit dem Zimmer zufrieden. 이것도 누가? 손님이 하는 거죠. Zufrieden sein은 만족하다거든요. 저는 그 방에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Leider sind die Einzelzimmer schon alle besetzt. 요거는 besetzt sein이라고 해서 이미 이용 중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안타깝게도 1인실은 이미 모두 이용 중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1인실은 쓸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방이 없다라는 표현을 sind alle besetzt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hr geehrte Frau Schneider, es tut mir sehr leid, dass mein Sohn Thomas beim Fußballspielen ihr Wohnzimmerfenster kaputt gemacht hat. Ich möchte mich dafür entschuldigen. Natürlich bezahle ich die Rechnung für Ihr neues Fenster. Schicken Sie mir bitte die Rechnung und ich möchte Sie gern zu Kaffee und Kuchen einladen. Mit freundlichen Grüßen, Petra Meyer라고 해서 일단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친애하는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sehr geehrte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건 친밀도가 없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자기보다 손 윗사람에게 쓴 편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친애하는 슈나이더 부인, 우선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한 사과인가 했더니 나의 아들 토마스가 무엇을 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당신의 거실 유리창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Für etwas entschuldige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제기대명사로 쓰여서 여기 제기대명사 나왔고 지시대명사랑 für가 결합된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단은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을 받는 거죠. 그것에 대해 제가 그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Natürlich bezahle ich die Rechnung für Ihr neues Fenster. Rechnung은 영수증이고요. 네, 제가 영수증을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한건 제가 수리비용, 즉 발생되는 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나투어 물론이에요. 당연히 제가 그 파손된 비용 배상할게요. 하고선 이어 너의 스펜서 새로운 창문을 만들기 위한이라고 했네요. Schicken Sie mir bitte die Rechnung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영수증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Einladen 하고 싶다고 했어요. 초대하다. 제가 당신을 Kaffee und Kuchen이에요. 즉 티타임 한번 가지는 거, 저랑 차 한번 같이 드실래요? 라고 해서 만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전한 거예요. Ich möchte Sie gern zu Kaffee und Kuchen einladen. 제가 커피랑 케이크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친애하는 누구누구가 하고 맺음말로 지금 이 편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현관문을 깨뜨린 게 아니고 거실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슈나이더 씨가 사과하는 메일이 아니라 페트라 마이어 씨가 슈나이더 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토마스는 슈나이더 씨의 아들이다. 일단은 토마스가 아들은 맞는데 누구의 아들? 페트라 마이어의 아들이에요. 그쵸? 마이어 씨는 손해를 배상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Natürlich bezahle ich die Rechnung für ihr neues Fenster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마이어 씨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와 그 다음에 케이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여기 나와 있었던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하다라고 하면 sich entschuldigen für는 무엇에 대해이고요. 누구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by 전치사 쓰시면 돼요. sich bei jemandem entschuldigen이라고 해서 사과하다는 전치사 두 개를 수식할 수 있는 수거 구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im restaurant 이라고 했네요. 어디죠? 식당에서 이루어진 대화 상황입니다. 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나서 야 게안 셰츠 게안 다 슈네츠 하고 es tut mir leid 뭐라고 얘기하고 wir haben einen guten fish 했더니 nein 하고 뭐라고 또다시 대답을 한 다음에 wir haben auch eine Schinkenpizza 그랬더니 das ist gut die Name is라고 해서 식당에서 일단 주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A, B의 각각의 역할을 알면 보기를 넣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네요. 자, 그랬더니 B가 제가 슈니첼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B가 손님인 거고요. 아가 켈너 또는 오버예요. 그렇죠?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할수 있는 말이 아의 밑줄에 들어가야 되고요. B의 밑줄엔 손님이 하는 주문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보기 볼까요? Möchten Sie bestellen? 주문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B, Der Schmeckt mir nicht. 그거 맛없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C, Das Schnitzel ist heute aus. Aus sein, 우리는 무엇이 끝나다라고 해서 수업이 끝나다, 아니면 뭐 일정이 끝나다 할 때만 쓰는데 음식이 다 팔렸다도 Aus se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오늘 슈네첼이 다 나갔어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종업원이 얘기할 수 있는 거 뒤에다가 일단 선생님이 여기 먼저 표시해보면 요거 종업원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종업원이 쓰는 표현이겠죠. 그럼 아예 밑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를 먼저 할까요?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로 먼저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 저는 슈네첼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이미 뭐예요? 오늘 슈네첼 다 나갔어요. 더 이상 만들어 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우리 뭐가 오늘 있어요? 아주 좋은 생선이 있습니다. 즉 생선 요리가 아주 좋아요라고 했더니 잠시 고민하고선 싫어요라고 했어요. 왜 싫은지 이유를 얘기하죠. 뭐예요? 저는 그게 맛이 없어요. 저는 생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를 생선은 저한테는 맛이 없더라고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음식을 제안을 합니다. 뭘 할까요? 쉔케는 슬라이스 햄이죠. 햄이 들어간 피자도 있어요라고 했더니 아 그거 좋네요. 제가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보기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하면 아, 제, 비 순으로 배열한 2번이 정답이고요. 지금처럼 무엇이 다 판매가 되었다, 나갔다라고 할때또 뭐를 쓸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outside도 쓸수 있고요. for by sign이면 이미 무엇이 끝났다라는 표현이에요. outside는 1번 뜻은 원래 끝나다여서 for by sign이면 수업이 드디어 끝났어. Der Unterricht ist vorbei.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Die Ferien sind vorbei. 벌써 방학이 끝났네. 그 다음에 뭐도 쓸수 있냐면 지금 이 표현에선 alle sein이란 표현도 쓸수 있어요. alle besetzt라고 하는 아까 호텔 예약하는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다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Schnitzel sind heute alle 라고 하면 오늘 슈네첼 다 나갔어요.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부정 표현은 없지만 다 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레어는 무슨 뜻이었나요? 텅 빈이거든요. 아, 오늘 없습니다. 표현을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레어사인이란 표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는지 잘 봐주시고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 위에 있는 두 개까지이고요. 레어사인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써요. 진짜로 아무도 없다. 비어 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뭐 이런 상황 때만 쓰고 끝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묶어서 쓰는 경우니까 의미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새로운 상황의 안내문이 하나 등장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Erste Hilfe Kurs für Kinder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응급처치 강좌예요. 즉,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린이들을 위한 사실은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안내했거든요. Erste Hilfe가 그런 의미예요. 최초의 도움인데 이게 응급처치를 이렇게 활용을 해요. 자, 이 수업이 언제 열리나 봤더니 11월 9일에 하는 수업이에요. 독일은 1월 순으로 날짜 쓴다고 했으니까. 자, 시간이 두 개의 타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10시에서 13시까지는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네요. 5세에서 9세 어린이를 위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는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를 합니다. 즉, 연령대별로 사실은 활용하거나 하는 이런 수업 내용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 봤더니 Grundschule Krankenhagen,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 강좌는 무료가 아니었어요. Der Kurs kostet pro Kind 20 Euro. 아이 한 명당 20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전에 예약도 해야 됩니다. Rufen Sie bis zum 2. 11. an 이라고 해서 11월 2일까지 anrufen 전화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11월 2일까지 결국은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서 bis zum 2. 11. 이라고 했네요. 교육 대상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쵸? 두 개의 강좌를 나뉘어서 하는데 어린이를 위한 거다. 이미 제목에도 쓰여 있어요. 교육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즉, 교육 방식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랑 같이 실습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응급구조 조사가 와서 뭐 시연을 합니다. 아이들이 뭐 아니면 영상을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2번이 일단은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래도 확인하고 갈까요? 교육 비용은 아이 한 명당 20유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교육 시간 두 개의 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장소는 크랑켄하겐 초등학교에서 진행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2번 교육 방식이 맞네요. Wir machen 뭐 Vorkurs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In zwei Wochen haben wir Urlaub. Endlich wollen wir nach Griechenland fahren.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선 Die Idee ist ganz toll. 일단은 긍정 응답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2주 뒤면 우리 드디어 휴가야 라고 했어요. Endlich 마침내 라고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로 갈까? 라고 한 거예요. 나 하고서는 중성명사의 국가가 나오면 관사 없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로 갈까라고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야 라고 했다는 건 좋아. 최고의 아이디어야. 뭐 이런 긍정응답이 더 들어가면 돼요. Gleich war's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쓸 수 없어요. 기원하는 인사에서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했다만 쓰는 거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당신도요. 시험 잘 봐. 너도.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Freut mich,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서만 쓰는 상황이고요. Ich bin dafür. 나 찬성이야. 진짜 좋은 생각인 걸?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3번이네요. Ich weiß es nicht. 나 그거 몰라.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지금 대화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Ich kann nichts dafür. 나는 그것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없어.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Ich kann nichts dafür.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Für etwas sein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거 동의하다 아닐까 했는데 nichts dafür 하면 그런 일이 그 상황까지 진행되는데 내가 손 쓸 수 있는 건 없었어. 내 책임 아니야? 라는 표현이어서 지금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 표현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활용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주로 나흐를 씁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중성이거든요. 하지만 여성 또는 복수형 국가 또는 남성 국가는 나흐 전체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전체랑? 인전치사랑 써서 어디 어디로 가다라고 합니다. 자, in die Schweiz 또는 in die Türkei 또는 in 하고선 die Niederlande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성, 복수형, 중성, 남성 국가는 전치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고요. Ich möchte diese Sportschuhe.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보고선 Können Sie mir bitte 37 bringen? Gern. Einen Moment bitte. Ja, die passen. 이라고 했네요. passen die를 먼저 물어봤네요. 저 이 운동화 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놓고선 뭐라고 물어봤더니 37로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던 건 이 앞에 größe를 물어본 거죠. 신발, 치수, 사이즈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했더니 37 가져다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passen die? 잘 맞나요? 했더니 네, 잘 맞네요. 라고 했습니다. 1번, gehen Sie zur Kasse. 계산대로 가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zahlen Sie mit Karte. 카드로 지불하세요. Möchten Sie noch etwas?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기 größe라는 명사가 딱 들어가 있죠. Welche größe haben Sie? 그랬더니 37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Hätten Sie schöne Sportschuhe? 예쁜, 아름다운 운동화를 원하시나요? 를 묻는 표현이어서 지금 대화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1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ch habe zwei Kinokarten für Dienstag. Hast du Lust? 나 화요일 영화 티켓 두 장 있는데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고선 Aber ich habe da leider eine andere Verabredung. 근데 그때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아버가 나왔다는 건 이때는 긍정 답변을 했고 하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Das stimmt. 네 말 맞아. 안 되고요. Lieber nicht. 아니 안 될 것 같아 하면 아버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Gut zu wissen.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군. 이런 표현은 지금 대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Ich möchte gerne mitkommen. 나 기꺼이 같이 가고 싶어. 그런데 다른 약속이 있지. 정답 4번이고요. Ich bin ganz anderer Meinung. 난 전혀 다른 생각인데. 이니까 정답 될 수 없습니다. 16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에서 언급된 표지판이고요. 저기 저 표지판 좀 봐. 여기 이 박물관에선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돼. 나 그거 몰랐네 해서 얘는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슈스터 부인. Sie haben doch jetzt einen Hund. 강아지 한 마리 있으시죠? Ja, genau. 맞아요. Wir haben seit letzter Woche einen kleinen Hund. 지난주부터 반려견 한 명이 우리랑 같이 살죠? Er heißt Bruno. 브루노, 그의 이름은 브루노예요. Wie schön, aber ich hoffe, es nicht so laut. 아, 너무 좋겠네요. 근데 너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했더니, 아이고, 걔 아주 조용합니다. 라고 해서, sehr schade. 매우 아쉽습니다. keine Sorge. 아주 조용해요. 정답 2번이죠.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das ist egal. 어,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nicht zu danken. 아유,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이웃이 새로운 강아지를 이제, 데려왔는데 시끄럽진 않아요? 를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우리 18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풀 텐데 오늘 어휘 영역의 팁스가 좀 많았거든요. 꼼꼼하게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해도 용룡이 나라셔. 지미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4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서로 비교를 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출발점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친구랑 비교하거나 아직까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하루 성실하게 오늘도 함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16번부터 함께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16번은 관용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관용어구 문제는 중국어 문항에서 거의 뒷부분에 많이 나오거든요. 독해 문항 중에서 뒷부분에 나오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슈어 바일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바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를 사전에 우리가 정리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 바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또 묻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볼게요. 这次考试我又没考好. 这是为什么呢? 자, 이번 시험을 내가 또잘못 봤대요. 没考好 했네요. 근데 또못 봤대요. 지난번에도 못 봤는데 이번에도 또못 봤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거지? 说 말了 했어요. 자, 说 말했는데 말 깨끗하대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앞뒤 문장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你都没有好好准备，又怎么会进步呢？ 네가 열심히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진보,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뭔가 좀 질책하고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说 말了 했어요. 자, 깨끗하게 말했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예, 솔직하게 말했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说 말了, 솔직히 말해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说不明白, 말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번, 说也没办法, 말을 해도 방법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把话说清楚, 예, 말을 명확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찾는 정답은 3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명확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죠. 4번, 这话说的对, 이 말이 맞다라는 뜻이고요. 先说明情况, 예, 먼저 상황을 설명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바이의 의미를 참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跑了一顿, 뭔가 白吃了一顿 하면 한번 헛두고 먹다, 허투루 먹다, 그런 의미로 공짜로 먹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었고요. 바이는 흰색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의미가 파생이 된 거였죠. 白跑了一趟 했어요. 그러면 한번 헛걸음했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자, 공짜로, 헛되이, 이런 의미로 바이의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 sure by la라는 표현, 솔직히 말해서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걸 하나 더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관용어 문제로 한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또 수능에서

독해 문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셨다. 그러면 우리 by의 다이어 의미에 찾아가서 한번더 작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볼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by는 희다라는 뜻이 있었고, 부사로 헛되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짜로라는 뜻도 있었죠. 예, 그리고 여기 쇼발러 하면 솔직히 말해서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자, 16번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지금 두 친구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류시하고 리밍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今天超市的牛奶买一送一，자买一送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매 표현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선물한다, 하나를 준다라는 뜻으로 중국어를 원 플러스 원을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했었죠. 买一送一. 자, 오늘 마트에 우유가 买一送一래요. 예, 원 플러스 원이야. 现在2瓶20块20元. 지금 두 병에 20위안이래. 可是我一个人喝不了2瓶. 자, 喝不了 했어요. 不了. 자, 이렇게 가능보의 부정일 때는 러가 아니라 려로 읽었죠. 喝不了 하면 마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두 병을 마실 수가 없어. 자, 지금 두 병에 20위안인데 나 혼자 두병못 마신다 이 얘기죠. 有没有人想跟我一起买? 저랑 함께 사실 분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我可以, 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도 다 중국어로 나와 있는데요. 해석 잘 하셔야겠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买牛奶每人要给20元. 우유를 사려면 매 사람마다 20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20원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죠. 지금은 두 병에 20위원인 거예요. 사람마다 20위원인 게 아니라요. 2번, 每人只能买一瓶牛奶. 사람마다, 매 사람마다 한 병의 우유만을 살수 있대요. 아니죠. 3번, 今天买牛奶能买一送一. 오늘 우유를 사면 원 플러스 원을 할수 있대요. 지금 첫 줄에서 今天超市的牛奶买一送一 했으니까 이 문장에서 3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4번, 李明觉得一瓶牛奶很多. 李明은 한병 우유 한 병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자, 지금 리밍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한 병이 아니라 두 병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료시가. 예, 그래서, 허보려 량핑 했던 건 료시이고, 그리고 이 핑이 아니라 량핑 헌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어도 다르고, 그리고 수량도 다릅니다. 5번, 喜欢喝牛奶的人要打电话. 우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를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구매 표현을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함께 나누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고, 특히 买一送一, 하나를 사면 하나를 선물한다, 원 플러스 원, 이런 개념들은 꼭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역시 부정발음 문항 찾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我有一只小狗叫东东. 예, 저는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대요. 그리고 그 이름은 똥똥이라고 불립니다. 자, 동물을 세는 양사쯔였죠. 它长得白白的. 자, 보시면 이 한자는 두 가지 발음이 있었습니다. 예, 길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장, 예, 그리고 생기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짱이었죠.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뜻일 때도 짱으로 쓰였습니다. 반장, 校장 이렇게 쓰일 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생기다, 생긴 것이 어떻다라고 묘사하고 있으니까 생긴 것이 白白的, 희고요. 그리고 胖胖的, 통통하고요. 非常可爱, 아주 귀엽습니다. 자, 지금 동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도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我每天一下课马上就回家. 이就 용법도 나왔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독해 문장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지우를 보면 계속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시면서 전체 구조 파악하시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回家.

집에 돌아갑니다. 然后, 그리고 나서요. 자, 선후관계 나왔어요. 带他去散步. 그를 데리고 산책을 가죠. 여기서 그는 똥똥이죠. 小狗.给他一点吃的. 간식도 먹을 것도 좀 준대요. 我弟弟也特别喜欢和东东一起玩. 내 남동생도 똥똥과 함께 노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他好像是我们的妹妹. 그는 우리의 여동생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메이라니까 성별 쇼고, 똥똥의 성별은 여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마마게 똥똥 시자오. 엄마가 똥똥에게 시자오. 목욕을 시켜준대요. 뭐 시자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뭐 엄마라는 얘기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온 거고요. 2번, 똥똥장다, 팡팡다. 똥똥은 통통하대요. 팡팡다, 非常 可爱 나왔으니까 여기서 생긴 모양 확인하실 수 있죠. 2번 맞고요. 3번 我觉得东东很可爱 쭉 나오고요. 그럼 4번 弟弟喜欢跟东东玩 남동생이 东东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我回家后跟东东散步 나는 집에 돌아가서 东东과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5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엄마가 똥똥에게 목욕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자, 지금 이 구문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사실 이렇게 소개하는 구문의 전형적인 구문이거든요. 뭐 내, 가족이나 친구를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소개하고 그리고 색깔이나 그리고 생김새 그리고 모양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과도 같이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여기 나왔던 주요 표현들 해석하는 거 꼼꼼하게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19번으로 가볼까요? 19번은 쿠폰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안이라고 적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위안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화폐 기호로는 표시하죠. 그쵸? 위안화입니다. 12안이고요. 优惠券. 예, 优惠券 하면 할인권, 쿠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쿠폰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네요. 자, 만200元减10 했네요. 100위안을 채우면 그러면 10이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10%를 싸게 해준다. 그런 얘기겠죠. 100위안을 채우면 이 요호이 쿠폰을 가진 사람은 10위안을 싸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선 이렇게 나오고요. 使用说明, 사용설명 해서 1, 2, 3, 4가 나와 있어요. 자, 역시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한국어 선지를 먼저 보고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한 장만 사용할 수 있다. 그 횟수 제한에 대해서 잘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쓸수 있는 거 맞는지 보셔야 되고, 평일, 주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평일에만 쓸수 있는 건지, 주말에만 쓸수 있는 건지, 이런 건 아닌지 봐야 되고, 그리고 100위안 이상을 사용하면 10위안을 할인해준다. 요거는 벌써 나왔네요. 첫 번째 줄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맞는 게 벌써 나왔죠. 자, 그러면 같이 한줄한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每人每次只能用一张. 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매번, 매 사람마다 매번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 사용은 불가능하고 한 번에 한 장만 사용하다는 것, 할수 있다는 거죠. 1번 맞고요. 使用时间到. 사용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래요. 아까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죠. 不能在星期六、星期天使用.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4번이 아니겠네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요 3번, 4번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4번. 不能跟其他的优惠券一起使用. 다른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중복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2번에 나오죠. 네, 그래서 답 4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런 문제 사실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네, 쿠폰에 있는 것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사용 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쿠폰을 쓸수 있으면

중국에 가서 생활할 때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예, 물론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요. 예,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추가로 등장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해석 전체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폰 관련된 문제도 함께 살펴봤어요. 19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중국어 선지네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 한번 볼 건데요. 星期六一起去吃饭怎么样? 예, 토요일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어때?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怎么样? 들어갔네요. 我这个月只能吃土了. 나 이번 달은 只能 이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하고 땡땡 돼 있고요. 吃土가 되어 있어요. 예, 투는 뭐죠? 예, 흙입니다. 흙토자잖아요. 흙을 먹다란 뜻입니다. 나는 이번 달에 흙만 먹을 수밖에 없어. 예, 진짜로 흙을 먹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吃土是什么意思? 예, 흙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서 B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 근데 이것만 보고는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A가 다시 한번 걔를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자, A가 하는 말잘 볼까요? 아, 是不是11月11号买了太多的东西? 是不是 이거 인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죠. 11월 11일에 너무 많은 물건을 산거 아니야? 예, 11월 11일에 왜 많은 물건을 샀을까요? 예, 중국에서 11월 11일은 꽝군지에라고 해서 쇼핑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물건을 산거 아니냐고 되묻고 있어요. 没事, 괜찮아, 我请你, 내가 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 지금 돈이 없다. 칠투. 그러니까 흙만 파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관용어구를 비슷한 칠투에 밑줄 그어가지고 밑에 비슷한 문장 찾는 관용어구 문장으로도 변형이 가능하겠네요. 자, 같은 뜻을 가진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不喜欢吃饭. 밥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완전 다른 얘기고요. 什么都喜欢吃. 무엇이든지 간에 먹는 것을 좋아한다. 예, 什么都라는 표현입니다. 다 좋아한다 이 얘기고요. 3번 忙得没有时间玩. 예, 바빠서 놀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忙得 하고 이렇게 정도 부어 놓고 뒤에 이거 할수 있는 문장이 아예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 바쁜 모습을 아예 묘사해 주기도 해요. 花太多了. 너무 많이 써서 没有钱, 돈이 없다. 자,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예, 화는 꽃이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였죠. 예, 그래서 꽃이란 뜻이 있었고, 그리고 돈을 쓰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화钱 하면 돈을 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화시간, 시간을 사용하다라는 뜻도 됐고요. 그리고 엔진도 화라 뭐 이런 식으로 눈이 알록달록하다. 너무 문양이 복잡해서 뭐 화려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양한 의미가 화에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돈을 쓰다. 화치에는 의미겠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어. 지금 그 의미가 지금 출투의 의미다. 자, 5번. 不想跟你一起出去. 네, 너와 함께 나가고 싶지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직역을 해서도 사실은 눈치를 좀챌수 있는 문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자, 이제 21번으로 갈 거예요. 21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정말 단어의 양이 많아지고 문장의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틀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이 방법 계속 소개해 주는 이유가 겁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문항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국어 있으니까 먼저 한국어 보고 어떤 정보에 집중해서 해석해야 되는지 올라가면서 계속 쳐내는 거 연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부터 보자. A는 모자 쓴 인형을 산 적이 있다. B는 이전에도 인형을 산 적이 있다. A는 안경 쓴 인형이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인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B는 A가 블라인드 박스 사는 것을 반대한다. A는 원하는 인형을 갖기 위해 블라인드 박스를 사려고 한다.
지금 뭐 블라인드 박스, 인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형은 중국어로 와와라고 하고요. 망허라고 하면 블라인드 박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랜덤으로 뽑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더러 이제 망허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 중입니다. 你看,最近很多人喜欢这个娃娃. 봐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형을 좋아해. 这娃娃是放在盲盒里的，인형은 blind box 안에 있는 거야。打开前不知道里面是哪个娃娃，열기전에는안에어떤인형이들어있는지알수가없어。예, 이것도 정말 마케팅 방법이죠. 우리가 원래는 물건을 보고 사야 맞는데 안에 어떤 것이 들었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마케팅적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박스 망허의 매력입니다. 对呀, 맞아. 我想要那个戴帽子的. 나는 모자 쓴걸 원해. 但是不知道盲盒里是不是. 근데 그 블라인드 박스가 안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어. 盲盒就是这样，所以让人想一直买。아 블라인드 박스가 그렇지 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사고 싶게 만들어. 예,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사는 거죠, 그쵸? 我上次买了一个戴眼镜的。 내가 지난번에 안경 낀걸 샀는데, 现在想要戴帽子的。 요번에는 모자 쓴걸 사고 싶어. 你想买就买吧。 예, 사고 싶으면 사. 하고 싶은 걸 사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서 표현 볼거 볼게요. 戴眼镜 하면 안경을 쓰다예요. 자, 이때 공통적으로 앞에도 戴, 뒤에도 戴가 들어갔는데요. 예, 신체에 이렇게 착용하는 거는 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안경을 끼다, 그리고 얘는 모자를 쓰다가 되겠죠. 예, 우리말로는 뭐 끼다, 쓰다, 착용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중국어에서는 이 戴로만 사용이 됩니다. 戴眼镜, 戴帽子.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5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자, A는 원하는 인형을 갖기 위해서 블라인드 박스를 사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요 마지막 줄에 쭉 사, 그리고 얘가 원하는 인형은 뭐예요? 딸마우즈다 한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인형을 샀다. 지금은 요걸 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얘 샀고 요번에 이거 사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21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2번 문화 문제로 가볼 텐데요. 22번에서는 징더전이라는 중국의 지역이 나옵니다. 징더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문화 내용이긴 하지만 독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했었죠. 자, 지금 역시 한국어 선지가 나와서 먼저 보면 역사 봐야 되고 도시가 뭐가 있는지도 나오는지 봐야 되고 위치. 장시성에 위치하는 건지, 위치가 맞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예쁜 자기를 살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이곳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곳인지, 이런 정보가 나오는 것인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국어로 먼저 익숙하게 해놓고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景德镇 在 江西省. 자, 景德镇은 江西省에 있다. 예, 벌써 나왔어요. 어디 어디에 위치한다. 위치예요. 자,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때 A 在 B 里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在 어디 어디에 있다. 장소입니다. 历史很长. 역사가 아주 길다. 有 1000多年的历史.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표현들. 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历史很长. 역사가 길다. 是中国三大瓷都之一. 예, 瓷都 하면요, 예, 도자기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 도시라고 말할 때 都라고 읽지 않고 뚜라고 읽거든요. 이것도 유념해서 봐두셔야겠죠. 그리고 이 도시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주로 문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읽을 때 뚜라고 읽는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중국의 3대 도자기 도시 중 하나래요. 예, 여러 가지 도자기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3대 도자기 도시 중 하나입니다. 一说到瓷都，很多人 第一个想到的就是景德镇. 자, 一说到, 뭐뭐 하기만 하면인 거예요. 도자기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景德镇입니다. 그만큼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다. 用泥土烧出的瓷器有很多. 예, 흙을 가지고, 진흙이에요, 니토. 흙을 가지고 구원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비유 예를 들어서 漂亮的 차杯, 예쁜 차잔, 그리고 各种颜色的碗等, 각종 색깔의 그릇.

등이 있습니다. 공기죠. 와는 이렇게 중간에 움푹 들어간 모양의 공기를 말합니다. 很多人去景德镇就是为了买到好看的瓷器. 많은 사람들이 景德镇에 가는 이유는 예쁜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자, 为了 하면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역사가 길다 맞았고요. 세 개의 도시로 나눠진다라는 정보 있었나요? 자, 우리 3대 도시 중 하나다라는 표현은 있었어요. 산다츠도즈이 이 표현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뭐 세 개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하고는 전혀 용법이 다릅니다. 장시성에 위치한다. 짜에 장시성이고요. 예쁜 자기를 살 수 있는 곳이고요. 자기의 도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징더전은 도자기의 도시다. 정답 3번, 아니 2번이겠네요.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도시 문제를 봤을 때 지난번에는 어떤 유형이 나왔었냐면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는 유형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는 거라는 거는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뭐 먹거리, 명소 이런 것 중에 안 나온 걸 고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유형으로 풀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내용, 언급하지 않은 내용, 이해한 내용이 다른 걸 찾는 이런 문제로도 얼마든지 바꿔서도 낼수 있겠죠. 유형만 달라질 뿐 계속해서 소개하는 방식과 글을 풀어가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도시를 풀어가는 방식도 지난번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도시의 특징적인 것들을 뽑아내고 거기서 출발해서 글을 작성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런 주석들은 눈으로 먼저 보면서 전체 줄거리 파악하는 거 필요하고, 한국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국어 전치를 활용한다. 네, 2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3번 가볼 건데요. 예,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나와요. 네, 역시 최근 중국에서 이제 무인으로 택시가 운영하는 경우들이 그런 시범 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실제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빠른 사회 변화상을 묻는 문화 문제들도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과거의 중국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발전하는 지금 현대 중국의 모습도 자주 문화 문제로 등장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나와 있을까요? 네, 무인 자율주행 택시.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우렌자시 추주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풀수 없는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이 모르는 부분, 이 같이 나오는 부분을 그냥 A라고 퉁쳐놓고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는 이 시험만 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또 중국어로 직접 말을 하고 또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각각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연습하실 때는 충분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런 하면 사람이 없는 거고요. 驾驶, 운전하는 거죠. 그리고 추주처는 택시입니다. 우리 요 중에서 알고 있는 단어는 이 추주처는 알고 계셔야 되죠. 택시라는 단어. 자, 역시 한국어 선지가 나와 있으니까 먼저 볼까요?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다.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다. 사람이 직업을 잃을까 걱정을 일으킨다. 요금을 낮게 책정한 택시가 먼저 손님에게 온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1번부터 5번 내용을 보면 뭔가 무인 자율택시에 관해서 자율주행 택시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만 가지고 답을 고르기엔 어렵겠구나.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봐야겠죠? 네, 최근 在中国出现了无人驾驶出租车，也出现，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출현했습니다. 客人在手机上输入地址后, 예, 손님이 휴대폰에서 输入하면 입력하는 거거든요. 주소를 입력한 후에 最近的出租车就会来接客人.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맞으러 옵니다. 不用说话, 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又方便. 요 편이 자, 요 용법 나왔습니다. 뒤에 형용사가 주로 많이 온다고 했고요.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라는 상태의 묘사를 나타냈죠.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싸기도 합니다. 但是这也让人担心以后会出现一些问题. 근데 이것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한대요.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합니다. 비로 예를 들어서

可能会丢掉工作。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되다 보면 그 택시 기사들이 사라지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직업적인 앞으로의 직업 모습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1번,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다. 가격에 대한 얘기는 요 팡비에 요 비엔이 해서 싼 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사람이 직업을 잃을까 걱정을 일으킨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요금을 낮게 책정한 택시가 먼저 손님에게 온다. 네, 그리고 요금이 낮게 측정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게 먼저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네, 24번 가볼게요. 네, 칭다오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도시가 또 나왔어요. 자, 이렇게 도시 유형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으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거잖아요. 앞서서 징더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형으로 바꿔서 볼수 있어요 했던 유형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 칭다오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다 소재로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소재가 없는 거죠. 그걸 찾는 겁니다. 칭다오 요자오 진다오. 예, 칭다오는 진다오라고도 부른대요. 자, 요자오. 예, 지어. 다 같은 표현입니다. 뭐뭐라고도 부른다. 이 얘기는 별칭이죠. 예, 칭다오라는 명칭이 있는데, 근데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불러요라고 말할 때 이거더러 별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칭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진다오라고도 불리우고요. 在 산동성 동北部, 산동성의 동북부에 있습니다. 위치 나왔네요. 在. 자,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라고 얘기할 때 在 쓴다고 했었어요. 자, 별칭은 예지어 혹은 요지어, 그리고 위치는 在로 나타냈습니다. 是 산동성 最大的城市, 예, 산동성의 가장 큰 도시죠. 青岛也是一个旅游城市. 칭다오는 여행 도시이기도 합니다. 这里 풍경 美丽. 풍경이 아름답고요. 天气 也好. 날씨도 좋아요. 날씨 나왔네요. 可以在八大关骑车或者散步. 예, 八大关이라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A 或者 B죠. 혹은 이란 뜻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也可以去老山了解道教的历史和文化. 라오산이라는 곳에 가서 도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道教, 도교 하면 예, 종교의 일종이죠. 그리고 자연을 파는 그 도교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여기 리아오지에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예,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로 관광 명소가 어딘지 뭐 여기 바다관이랑 라오샨이라는 곳을 소개하고 있고 거기서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없는 거는 4번의 먹거리네요. 그래서 4번 먹거리가 안 나왔다. 자,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4번 먹거리예요. 자, 이런 문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수능에서 또 계속 같은 유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쉬운 문항이기도 하고 한번 유형을 익혀놓으면 아, 계속 이렇게 나오는구나,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별칭은 뭐 예자, 요자, 위치는 짤, 그 날씨는 뭐 맑다, 뭐 흐리다 이런 거 나오고 관광 명소들 주요 놀거리가 있는 곳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건 항상 가짜 고정격식처럼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24번까지 같이 봤고요. 이번에 25번을 가볼게요. 네, 이번에 25번 문제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중국의 여행 방식,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행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중국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 특수부대원식 여행. 이 말도 재밌네요. 特种兵 旅游라고 하거든요. 特种兵 旅游. 이거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예, 特种兵 旅游是最近年轻人新的旅游方式. 예, 이 특수부대원식 여행이라는 것은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여행 방식이래요. 자, 就是用不多的时间花更少的钱看更多的地方. 아, 정의가 확실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을 사용해서, 그리고 더 적은 돈을 써서, 그리고 더 많은 곳을 보는 여행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바.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4, 5시간만 자고 하루에 몇 개의 곳을 간대요. 여러 곳을 간다는 거죠. 2天参观3~4个地城市, 이틀에 3~4개 도시를 본대요. 대단하네요. 예, 通过这种方式来了解各个地方的文化.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각 지역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자, 뭐뭐를 통해서라고 말할 때, 이런 수단이나 방식 등을 말할 때, 通过这种方式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거죠. 각 지방의 문화를. 자, 이렇게 요 특수부대원식 여행에 대해서 설명한 글도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这对身体不好.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아니죠. 这种旅游休息时间很长. 이러한 종류의 여행은 휴식 시간이 아주 길다. 휴식 시간은 짧다고 했어요. 所有人都喜欢这样的旅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여행을 좋아한다. 아니죠. 年轻人对自己的工作不满意. 청년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만족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없고요. 这样旅游晚上睡觉时间比较短. 이러한 종류의 여행은 저녁에 잠잘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유행 현상들도 수능 중국어에서 만나볼 수 있었네요. 자, 이번엔 사람으로 가볼까요? 네, 산마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여성 작가예요. 네, 산마오 本来的名字叫陈萍. 네, 산마오의 원래 이름은 陈萍입니다. 그리고 1943년 出生在重庆. 1943년에 重庆에서 태어났고요. 是中国有名的作家. 중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他去过很多国家. 그녀는 아주 많은 나라를 가본 적이 있어요. 1973년, 他住在撒哈拉沙漠. 1973년에 그녀는 사하라 사막에 있었대요. 后来他写了一本书. 그 후에 그녀는 책을 한권 썼는데, 记录了他在沙漠生活时遇到的人和事. 아, 그녀가 사막에서 생활할 때 만났던 사람과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名字叫撒哈拉的故事. 예, 그책 이름이 사하라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예, 책 이름이라 역시 书名号, 예, 책 꺽쇠 두개 있는 거에 사이에 썼네요. 예, 그래서 사하라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산마오의 이야기를 쭉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녔고, 그리고 평생 사막 지역 사람들의 사람을 도왔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시번 사하라 사막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총칭에서 태어나서 사하라 사막에서 산 적이 있죠. 그래서 C와 D가 정답이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쭉 한번 해석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27번부터 나오는 이제 어법 문항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어법 내용이 등장해 있을까요? 27번 어휘 문제부터, 어순배열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네요. 니, 쪼, 너, 해라 라는 뜻이고요. 对不起, 미안해. 我知道错了. 나 잘못한 거 알아 라는 뜻이죠. 자, 这样不应该.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 네, 금지 의미가 나와야겠네요. 你不应该这样做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인 거니까요. 不应该 조동사의 부정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라는 뜻으로 这样做 들어가면 되니까 BCA.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부정부사 뿌는 조동사 앞에 위치하는 게 맞으니까요. 你不应该这样做. 네, 정답 찾아봤고요. 이제 28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他是为了帮我来的.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거다. 是我替你买的车票. 내가 너를 대신해서 차표를 산 거다. 我是下个月去的北京. 나는 다음 달에 베이징에 간 거다. 자, 지금 세 문장 모두 다 시더 강조 구문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시더 강조 구문의 주요했던 어법 사항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시더 강조 구문은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목적, 대상, 원인, 행위자들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흔히들 여러분은 강조 구문으로 알고 있죠. 시더 사이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다라는 걸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요 내용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발생한 동작이라는 거. 그래서 should 안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들어갈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他是昨天晚上来的. 그는 어제 아침에 온 거다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고요. 这本书是在中国买的. 중국에서 샀다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我是坐公交车回家的. 나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라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hould the 강조 구문의 예문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생략할 수 있는 건첫 번째 나온 should이었고 그것을 부정할 때는 should이 다시 살아나서 不是 the 이렇게 쓰여야 맞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일 경우였습니다. 목적어가 인칭대명사가 아닐 경우에는 그 목적어가 더 앞뒤에 모두 다 붙어서 올수 있다고 했어요. 我是去年上的大学 해도 되고요. 我是去年上大学的 해도 됐었어요. 네, 근데 목적어가 인칭대명사 목적어일 경우에는 더 바로 앞에 반드시 와야 하는 특징이 있었죠. 这是妈妈送给我的 이렇게요. 인칭대명사 원이 타타타 이런 거일 때는 더 앞에 반드시 와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더 강조 구문의 전체였어요. 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문제로 가볼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 실더 강조 구문 부정할 때 부실로 실이 살아난다라는 거고요. 생략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럼 28번 다시 보죠. 他是为了帮我来的. 그녀는 나를 돕기 위해서 온 거다. 목적인 거죠. 그래서 A번 맞고요. 是我替你买的票. 내가 너를 대신해서 차표를 산 거예요. 자, 이 车票라는 것은 일반 명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should 앞뒤에 모두 다올수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샀다라는 그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앞뒤 모두 다올수 있으니까 얘도 맞죠. 근데 C 한번 보실래요? 我是下个月去的北京. 나는 다음 달에 베이징에 간 것이다가 나와요. 자, 다음 달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should를 쓸수 있다고요. 그럼 문장 바꿔 썼을 때 我是上个月去的北京 할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A와 B, 3번이 되겠네요. 자, 29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他被老师批评了. 我家从学校很远，这用手机用手吃更方便。他对中国文化很有兴趣。我给你介绍一下我弟弟。 자, 이 문장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어법 항목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자, 여기서는 전치사의 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개사라고 부르는 전치사의 용법인데요. 우선 정답은 아주 쉬웠어요, 사실. 종의 의미. 종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건 리였죠. 자, 리는 뒤에 기준점이 나오고, 그리고 종은 뒤에 출발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집이 학교에서부터 아주 멀다. 학교라는 그 기준점에서부터 거리가 멀다, 가깝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종이 아니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종하고 리 전치사에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我家 리 学校 很远 이렇게 바꿔 써줘야겠죠. 다른 것들을 또 보면요. 他被도 전치사죠. 그녀는 선생님에 의해서 비평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피동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被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这用手 이거를 사용해서 먹는 거니까 수단이죠. 손으로 먹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아주 흥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라고 포괄해 줄때 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너한테 나 남동생을 소개해 줄게. 누구누구에게 소개하다 할때 앞에 게이 붙일 수 있었죠. 전치사 게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0번 문항 볼까요? 예, 밑줄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小李你在干什么? 小李呢? 뭐 하는 중이야? 자, 여기서의 짜이는 진행을 나타내는 짜이죠. 뭐뭐 하는 중이다. 인 뜻입니다. 我正在做作业呢. 나 지금 숙제하는 중인데. 怎么站着做作业? 어째서 선체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저는 지속이죠. 그죠? 그선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이라는 진행, 정자에, 그 다음, 진행되는 거, 너, 그리고 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我刚起着床, 나 막, 침대에서 일어나.

0: 나서 还不太精神, 나 아직 정신이 없어. 不站着就还想睡.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더 자고 싶어져.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이상한 게 지금 눈에 안 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D번이에요. D번. D번에서 지라는 동사는 비지속성 동사입니다. 지 조항할 때 지는요. 네, 그래서 얘는 진행태인 저와 함께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我刚起床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비지속성 동사 이용법들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태를 쓸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문제 두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문제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여기 실더 구문에 대한 추가 문제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앞서서 설명드렸던 실더 강조 구문의 주요 특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姐姐让我进的房间. 언니가 나에게 방에, 언니가 나로 하여금 방에 들어오게 한 거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 일반 명사 房间은 더 앞뒤로 모두 올수 있죠. 가능하고요. 他的女儿是下个月出生的. 그의 딸은 다음 달에 태어난 거다. 자, 마찬가지로 下个月 쓸수 없다고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他的女儿是上个月出生的 해주시면 되겠죠. 我们今天是坐地铁来学校的. 우리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온 것이다. 수단입니다. 지하철이라는 수단. 그리고 맞고요. D번. 昨天晚饭我是吃馒头不是吃的米饭. 자, 어제 저녁에 나는 만두를 먹은 것이지 쌀밥을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A가 아니라 B이다라고 말하려면요, 앞뒤가 모두 다 같은 형태를 띄어야겠죠. 我是吃馒头的，不是吃米饭的. 뭐 이렇게요. 이렇게 같은 형태를 띠게 실더 구문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강조한 게 살아나잖아요. 이거 한게 아니라 이거 한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부실 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가 맞는 문장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에 실더 강조 구문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 평가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전치사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你应该往他表示感谢. 너는 그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예, 왕 뒤에는 뭐뭐 쪽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방향이 나와야지 사람이 나올 순 없었어요. 예, 사람이 나올 때는 시향을 써야 했죠. 왕하고 시향의 차이점, 종하고 리의 차이점, 전치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向他表示感谢, 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다 할 때는 이런 형태를 써준다. B번, 我对中国历史很有兴趣. 나는 중국 역사에 관심이 많다. 뭐뭐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라고 할 때, 对什么什么有兴趣 할수 있습니다. 我在图书馆借了一本书. 나는 도서관에서 책한 권을 빌려왔다.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한국어 해석엔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근데 도서관에서 거기서 출발해서 빌려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짜이를 쓰지 않고 종을 씁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가 아니라 도서관으로부터 빌려온 거니까 정图书馆借来了一本书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죠. D번 向前向右拐再走10米就到书店了. 오른쪽으로 돌아서 10m를 더 가면 서점에 도착한다. 이 얘기인데요. 往前走 해도 되고요. 往右走, 往右拐 해도 되고, 向右拐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게 나왔을 때는 왕과 시향을 번갈아 가면서 쓸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B와 D,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전체 문항 한번 풀어봤습니다. 사과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스스로 모르는 부분을 꼭 점검하면서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꼭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까지 푸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5회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뵐게요. 짜이지엔!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완성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알찬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자, 수능완성 여덟 번째 만남인데요.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사회모의고사의 뒷부분을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고,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보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반복해서 학습했던 표현들이 질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뭐라고 말을 거는지 한번 볼게요. 마리아 부른 다음에 질문을 했더니 이 배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고르는 거는 이 아이의 답변을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지보니아 피아니짜.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요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는 무슨 요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했더니 이 친구가 아, 이야 노말라 슈토 치트비에르크. 나는 목요일이라고 생각했었어. 브레미아 시간이 리찌 날아가네. 깍 딱 보이스라. 정말 빠르게 날아가는구나.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일을 묻는 질문 볼게요. 1번. 가코이 시오니아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라고 직역을 해봤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거는 딱 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요일을 묻는 질문이죠.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똑같은 까꼬이의 이제 중성 형태가 왔는데 까꼬이 시원의 치슬로. 치슬로는 날짜, 숫자라는 말이죠. 오늘은 어떤 날짜입니까? 즉 몇월 며칠입니까? 하고 날짜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까꼬이 시보니아 미시츠. 자, 강세가 여기에 있어서 강세가 없는 야가 이 발음이 되고요. 얘는 달, 월이라는 말이에요. 1월부터 12월을 포함해서 미시츠라고 발음을 하는데 해석하면 오늘은 어떤 달입니까? 라고 이제 되겠죠? 자, 4번은 보시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에서 시보니아가 빠지고 후가 들어왔습니다. 까꼬이진. 까꼬이진 앞에 후가 왔죠. 자, 이건 어떤 말이냐면 무슨 요일에 하고 구체적인 요일을 묻는 질문이라서 1번과 연계된 질문이에요. 무슨 요일에 띠 우이지시. 자, 이동동사 앞에 우가 붙으면 떠남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요일에 너는 떠나?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에 라는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이요. 자, 5번. 요게 지금 전치격 형태로 돼서 얘가 붙었고요. 이 앞에 있는 것도 전치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무슨 무슨 달에 할 때 공식이 V 플러스 전치격이므로 어떤 달에 질문할 때도 V 플러스 전치격, 전치격이 오겠죠. 어떤 달에 너는 태어났니? 라는 말 되겠습니다. 태어나다 할 때 동사원형 라지사. 그지?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다. 그 다음에 까그다. 언제 태어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일과 관련된 질문을 묻는 문항 만나봤고요. 이제 17번으로 넘어가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실용문을 가지고 의사소통 영역을 파악하는 문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약 화면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영화 관련된 예약 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아이는 필름.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냐면 리에터예요. 여름이라는 말이죠. 계절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다는 날짜입니다. 날짜. 날짜라서 날짜를 러시아에서는 일과 월로 표현하니까 월이 뒤에 생격으로 왔어요. 앞에 거는 7일이란 말이 되겠죠. 아우구스트는 8월이니까 8월 7일이고 가로 안에 또 요일이 들어갔는데 쓰리다 하면 수요일이죠. 그래서 날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정보는 시간이죠. 상영 시간은 17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zal 하면은 이제 홀이라는 말인데 극장에 적용시켜 보면 1관, 2관 할 때 그 관을 말하겠죠. 2관에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장소라는 말의 복수 형태예요. 즉 여기에서는 좌석이라는 말이 되겠죠. 5번, 6번 좌석이고 가격은 800루블이고 이건 이제 극장이라는 말인데 극장의 이름이 후도슈스빈리라는 극장이 되겠습니다. 예술의라는 형용사죠. A. 두 좌석을 예약했다. 여기 좌석 5번, 6번이니까 맞고요. 여름은 예술 영화다. 요거는 이 영화의 어떤 그
분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화관 이름 이름으로 B는 어울리지가 않고요. C, 영화는 2관에서 상영된다. 자, 2관 상영 맞습니다. 영화 상영 시간은 7시 30분이 아니라 17시 30분이기 때문에 얘도 아웃이어서요. A, C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Snatch, Yazdal, Examen, Natlichna라고 했어요. 너가 아는 것처럼, 너가 알다시피 내가 요구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얘는 시험이라는 명사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이 동사의 과거 시제고요. 얘 위에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Zavatti가 있어요. 얘는 불완료상이고요. 아래에 있는 우리 대화문에 있는 아이는 완료상이에요. 쌍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 다음에 examine, 시험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렇게 매칭이 되면 불완료상이랑 결합했을 때는 시험을 치르다, 시험을 보다라는 말이 되고 아래 거랑 즉 완료상이랑 연결되면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아이가 했으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통과했어. 근데 나틀리츠너 최고 점수로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치사 나를 구멍을 뚫어놓고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지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도 등장했으니까 여기 나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야 집에 가바릴 야 집에 가바릴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슈또이야를 우치비아 슈오 발루치자 너는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말했잖아 스파시바 고마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말라지에츠 오 대단한 걸 하는 칭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예 빠라 하면은, 빠라가 여러분, 뭐뭐 할 시간이야, 뭐뭐 할 때야, 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앞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역격을 써서, 문예 빠라. 만약 나는 집에 가야 될 시간에 하려면, 문예 빠라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3번, 우다치집에. 자, 기원의 대상이니까 역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운을 빈다, 라는 말이고요. 4번, 프리에스트가 도착이라는 말인데요. 도착, 을 어떤 게 싸고 있죠? 앞에 전치사 스 하고 얘가 족격을 지배해서 족격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도착 축하해 라는 말인데 축하하다 동사도 생략되고 축하 대상도 생략되고 다 숨어 있는 상태에서 축하 내용만 스플러스 족격으로 살아남아서 환영합니다 라는 환영의 표현이 되고요. 5번에 나와 있는 나브로빠쇼 할아버지는 이 4번과 동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한국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하면 플러스 쿠다 표현이니까 까리 유 까리야가 대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설문조사의 내용이 제시가 되고요. 요것을 잘 해석했는지 이제 체크하는 문항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자, 질문. 설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왜 당신은 바쿠파이지 구입하나요? 사나요? 브라독디 식료품을 되어 있고요. 필수어가 아닌 게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농장이라는 말의 지금 생격 형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최리스 뭐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사람이 37%. 마가진 하면 상점인데 부 플러스 복수 전치격이 왔죠? 상점에서 식료품 구입하는 사람이 25%.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동사, 아, 명사의 복수 전치격 형태예요? 리나크 시장이죠. 시장은 항상 나랑 결합하죠. 그래서 나가왔고 격변할 때 오가 탈락해서 오가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복수 전치격은 보시는 것처럼 아흐가 와서 이렇게 형태가 됐습니다. 이 위에 있는 상점이라는 아이도 자음으로 끝났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모두 이렇게 아흐의 복수 전치격 어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아모 직접 사는데 뭐로부터 농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한다 11%. 그 다음 니엣 하면은 뭐뭐가 없다라는 존재 부정 생.

성격의 현재 시제인데요. Ad vitam에는 대답, 응답이라는 말이어서 이게 성격 형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음을 끝난 명사의 성격, 단수 성격은 아가 붙으니까요. 그래서 응답 없음 8%. 1번 무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나요? 맞죠? 8%니까 가계 이용 비율이 인터넷보다 낮다. 가계 이용 비율이 인터넷보다 낮다. 맞고요. 시장에서 구매하는 사람은 25%다. 19%라서 정답은 3번이요. 이고요. 자, 4번 이어서 볼게요. 농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 37%라서 이것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보기부터 살펴볼까요? 자, A. 까고이 우니보 라즈미에르. 라즈미에르. 많이 나오는 건데 사이즈, 치수, 옷가게 가서 사이즈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의 사이즈냐면 운이 보니까 그의 사이즈,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고요. B번은요. 요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의사소통에서도 등장할 수 있지만 문법에서도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문항입니다. 문장입니다. 첫 번째로요. 챔이 나왔는데요. 챔은 슈또의 족격이잖아요. 족격의 용법은 수단과 방법이죠. 그러면 슈또가 무엇이니까 챔은 족격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엇으로 이야마구 제가 할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마구가 요랑 연결돼요. 빠무치는 헬프죠. 돕다. 완료상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해서 이 help 동사는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입니다. 역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V의 역격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보시면은요. Was is 무료기. 당신에게 바지가 있나요? 근데 바지인데 어떤 색의 바지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생격으로 넘기고 있어요. 원래 파란색 바지 하려면 파란색이죠. 파란색 시니 지비엣 이게 색이잖아요. 이게 파란색. 근데 파란색의 바지 하니까 이게 생격에서 각각 생격 어미가 되고 있죠. 파란색 바지 있나요? 이 가게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A가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하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B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하츄, 저는 원해요. 쿠피지, 사고 싶어요. 뭐를 바지를, 리아, 누구를 위한 바지? 아들을 위한 바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위에는 B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당신에게 무엇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말을 했고요. 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15번째의라고 했어요. 15호라는 거예요. 사이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의 사이즈,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15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졌더니 A가 까니에슈나, 당연하죠. 물론이죠. 바이 좀 쯔뚜다, 야완 바카슈, 보여주다. 누구에게 보여주다니까 V의 역격이 왔어요. 빨리 좀 이제 갑시다. 저기로 가봅시다.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C, 파란색 바지 있나요? 라는 말이 들어가겠습니다. B, A, C로 연결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A가 뭘 달라고 했어요. 나이츠 빠셜이시다. 주세요. 좀, please. 킬로그램, 킬로그램. 근데 뭐? 1kg, 야블라카. 지금 5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성격에서 5가 탈락됐어요. 4가 1kg 하고, 2kg. 근데 뒤에 뭐 2kg인지가 나왔겠죠? 까르토슈키. 까르토슈카가 감자입니다. 감자 2kg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메가 무엇 빠셜리시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슈토이쇼. 또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또뭐 사실 거 없나요? 그랬더니 에탑시오. 이게 everything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뭐라고 물어봤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푸시보 하면은 자 우선 발음 한번 봐볼까요? 푸 강세 없으니까 이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라서 배 발음 나서 발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푸시보입니다. 다 해서란 말이에요. 다 해서 400루블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찾으면 될것 같아요. 1번, вам нужно много. 당신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나요?

자, 필요하다, 너슈나 나다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오는데 얘는 이제 동사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의미상의 주어가 역격을 쓰기 때문에 부의 역격인 밤이 왔습니다. 만일 너에게 필요하니라고 하려면 지베라고 물어봤겠죠? 자, 2번 스콜카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이요? 라는 질문이고요. 3번 역시 스콜카가 나왔는데 스콜카 땀 출라비에 가면 저기에 땀몇 명에 얼만큼의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스콜컵쇼 에타 스토이 이것이 다에서 얼만큼의 가치가 있냐 다에서 얼마냐 라고 가격을 묻는 말이어서 정답은 4번이고요 가격을 묻는 표현은 스콜카 스토이 혹은 스콜카 에타 스토이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평이한 표현이고요 여기 이제 쇼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다른 점이고 또 바꿔 쓸수 있는 것이 앞에 요거는 동일한데 스콜카 스미냐 자스 같은 전치사는 뒤에 족격이 올 수도 있고 생격이 올 수도 있어요. 스가 족격을 수반할 때는 뭐뭐와 함께 위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처럼 생격을 가지고 올 때는 뭐뭐로부터, 즉 야의 생격 민영화서 나로부터 얼만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가격을 묻는 앞에 표현과 동일하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까키야 블럭키 우아스 시보느냐. 당신에게 어떤 사과가 오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사과의 이제 상태가 어떤지 묻는 그런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 가격을 묻는 질문 찾아보는 문항 만나봤고요.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마, 디 우셔 도마, 엄마, 이미 집에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했더니, 엄마가 답하기를, 야, 플로호, 시비아, 슈스트발라. 플로호, 나쁘게, 시비아, 자신을 느끼고 있다. 나라보제. 자, 라보따트 하면은 일하다 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쯔를 제거하면 명사가 돼서 일 혹은 직장, 일터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방향과 장소에서 어떤 전치사랑 결합하냐면, 부가 아니고 나랑 결합합니다. 그럼 직장으로 하려면은 나라보뚜 하면 되고요. 직장에서 하려면 나라보지 하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어디 어디에서니까 나 플러스 전치격이어서 직장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이 하질라크 브라추. 그래서 그 플러스 역격 사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죠. 의사한테 갔어, 갔다 왔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온스카살, 온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오는 브라치가 되겠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아, 노슈나, 뭐뭐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동사원이요. 아따 후누찌 하면 휴식을 취하다라는 말의 완료상이에요. 휴식을 잘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브라브다, 정말이에요? 라시스, 이 아따 흔히. 누워 계시고요.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에 들어가는 이 빈칸에 적절한 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슈터스타보이.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어떤 원칙에서? 순우특강 20강의 동사 격지배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족격과 관련된 동사가 엄청 많이 제시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런 아이가 있어요. 슬루치사. 얘는 스 플러스 족격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뒤에 스 플러스 족격이 오면은 이 족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할때 슈토가 오겠죠. 무엇이니까. 일어났어? 하고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를 동사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슈토는 아노 취급을 합니다. 아노 취급을 함으로 즉 중성 형태의 과거 어미가 와서 슬루, 츄, 러스. 자, 과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왔고요. 만일 당신에게 하려면 스 플러스 족격.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표현할 때 1번 여기 슈도슬루칠라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은 동사를 생략하고 슈도하고 스 족격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되게 이제 번갈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스 플러스 족격이랑 슈도가 연결된 구조죠. 동사가 빠졌어요. 슬루칠라스가. 그래서 너에게 무슨 일 있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슈토치비아 EST. 너에게 무엇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3번, 슈토 이무 비리다치. 비리다치는 누구누구에게 전하다 라는 말로 뒤에 당연히 역격이 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역격인 이모가 왔어요. 그에게 무엇을 전해드릴까요? 란 말이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4번, что ты ей советуешь? 자, 얘 동사 원형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순우특강 20강의 동사 격집에서 역격에 등장했던 아이거든요. 동사 원형이 사비에타바치예요. 동사에서 오바치 동사를 만나면 여러분은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아, 이 동사는 선생님이 동사 변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뀐다고 했어. 그게 바로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야 사비에뚜유, 뜨이 사비에뚜이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누구누구에게 충고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충고하다. 누구누구에게니까 무슨 격을 지배할까요? 당연히 역격을 지배하겠죠. 그래서 역격인 예의가 왔습니다. 예의는 뭐의 역격이에요? 아나의 역격이죠. 너는 무엇을 그녀에게 충고하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사에서 동그라미 친 오바 앞에 얘가 남죠. 사비엣. 얘는 충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할 때, 아, 말쇼 스파시바,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감사의 이유, 왜 고마운지를 자 플러스 대격을 표현해요. 그래서 충고 감사합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러시아로 말쇼 스파시바 자 사비엣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5번, 느라비자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느라비자 동사는 마음에 들다, 의미상의 주어 역격이죠. 너에게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라는 것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쉬운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앞부분에 학습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A가 The novice student, 너는 새로운 학생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B가 나, 네. 맞아. 이제 반말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바이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뭐 하자라는 제안의 표현이죠. 나바이지. 뭐뭐 합시다. 나바이, 뭐뭐 하자. 요거 다음에, 이 제안의 표현 다음에, 불완료상이 오면 동사 원형을 사용해 주시고요. 완료상 동사가 오면은 무의 변화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빠스나코미자는 완료상이고요. 빠가 빠지고, 얘만 남으면 불완료상인데, 어쨌건 여기는 완료상 동사가 왔으니까, 나바이 다음에 무의 변화 형태가 와서 동사 형태 보시면 무의에 해당하는 어미를 갖고 있죠. 나바이 빠스나 꼬밈씨야. 알고 지내자. 우리 통성명 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미니아 자붓 지마. 나를 사람들이 부른다. 지마라고. 그래서 이름의 주체는 항상 대격이라서 야의 대격인 미니아가 등장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미니아 자붓 알리엑. 내 이름은 알리엑이야. 자,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들이 둘이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표현은 뭘까요? A. 니하추. 자, 원하다 동사 하찌에츠 동사의 야 변화 형태죠. 아, 원하다 동사 한번 변화해 볼까요? 이쪽, 즉 야드이 오나나는 일식 변화고요. 무이 위 아니 이쪽은 이식 변화라서 혼합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해볼게요. 야하추 드이 호치시 오나나 호치 오른쪽 무이 하찜 위 하찌지 아니 하찌앗 이렇게 되죠.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대격을 쓰면 되고요. 동사가 오면 당연히 동사 원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야가 생략돼서 이아니아추 나는 원하지 않아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B번 니에자슈도. 자, 요거는 감사 응답입니다. 웰슈스파시바라고 내가 들었을 때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이런 말로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꿔 쓸수 있는 것은 니스토이트 있고요. 또 마샬루시다도 있습니다. 어쨌건 A, B는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고요. C번 가겠습니다. 오, 짐프리아트나. 정말 반갑습니다. 매우 반가워. 그래서 새롭게 인사를 나누는, 통성명을 하는, 그 처음 서로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들어가기에 적절한 표현 맞아서 동그라미 치도록 할게요. 2번, 라트. 자, 얘는 라드이라는 기쁜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단어미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단어미는 어떻게 만드냐? 형용사 장어미에서 형용사 어미 라테는 여기를 지우시면 되고요. 남성이면 지운 채로 두면 되고, 주어가 여성일 때는 라다 하고 아를 붙이면 되고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의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려면 미 라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주어가 남성인가 봐요. 그래서 라다가 왔고요. 뭐가 기쁘냐면 빠스나 꼬미자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알게 되어 기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D번도 이 상황에 어울려서요. C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4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A가 메뉴를 말하는 거 보니 식당인 것 같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자, A가 What menu?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Что вы хотите?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원하다 동사의 V 변화 형태죠.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동사 원형인데 Заказ 여기까지 명사로 보면은 예약 주문이거든요. 근데 얘는 동사죠. 자카자치. 그래서 예약하다, 주문하다. 당신은 무엇을 주문하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메뉴가 있는데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A가 아틀리치너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스코라 곧 브리니수 가져다 드릴게요. 와시 자카스 당신이 주문하신 음식을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니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조금 생소해 보이시나요? 아, 수능 특강의 이동 동사에서 나왔던 동사예요. 이 앞에 접도를 빼고 뒤에만 하면 동사 원형이 니스트입니다. 니스트 뭐죠, 여러분? 물건을 가지고 가다 정태 동사죠. 물건을 가지고 가다 부정태 동사는 나시치 동사입니다. 부정태, 정태. 어쨌건 이동 동사라서 뒤에 보호를 꾸다로 가져오죠. 분화 대격 혹은 크 역격. 그리고 이 앞에 접두어가 와서 이 이동동사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잡아주는데, 뿌리는 어떤 공간에 도착, 선생님이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했던 아이입니다. 도착의 의미가 있을 때 이동동사 앞에 뿌리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요 동사 변화 때문에 쓴 거라서 동사 변화까지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의 동사 변화, 이아, 니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뜨이는요, 요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요를 가져와요. 이렇게 되고 여기 앞에 접두어가 붙어도 동일하게 동사 변화 쭉 시켜주신 다음에 앞에 뿌리를 붙여주면은 동사 변화가 되고요. 요거에 과거 시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형 조금 특이해서 뉴스예요. 뉴스. 뉴스. 그 다음에 여성은 주어가 여성이 할 때는 니슬라 중성형이 오면 니슬로 복수가 오면 니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동동사, 물건을 가지고 가다 정태동사의 동사 변화와 그리고 과거 시제까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번 야 골라젠 까크 볼크. 볼크는 여러분 동물인데 혹시 뭔지 아세요?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처럼 내가 요거해. 배가 고프다. 늑대처럼 내가 배가 고파. 정말 배가 많이 고플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galodni 라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걔 단어미 형태거든요. 남성 단어미를 만들려고 이렇게 잘라봤더니 그치? 자음자음으로 되네. 자음자음이 오면 발음하기가 좀 불편하고 둔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모음을 넣어주는데 모음이 얘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주어가 여성일 때는 아가 들어가니까 다시 얘가 필요 없겠죠? galodna 되겠고요. 복수는 galodni 되겠습니다. 주어가 복수일 때 주어가 여기 남성인가 봐요. 2번 브리아드나 비치타. 자, 얘들 보시면 각각 생격의 어미를 형용사와 명사가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 해석해 볼까요? 유쾌한 식욕입니다. 유쾌한 식욕 되기를 바랍니다. 기원하다 동사, 귤라치 동사, 정말 많이 썼던 동사인데 이 기원하다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기원하겠죠. 즉 어떤 게 나오냐면 기원의 대상과 기원의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기원의 대상과 내용을 어떤 격으로 처리하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외워야 되는데요. 대상은요, 역격을 사용합니다. 얘는 에게니까 간접 목적어니까 역격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얘는 를이라서 뭔가 대격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생격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표현을 할때 뭔가를 기원에 표현할 때, 이에 동사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기원의 대상도 생략하고요. 기원의 내용만으로 회화체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즉, 이거는 기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쾌한 식욕 되기를 기원한다. 즉,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야니 자카잘 스톨릭. 얘는 이제 테이블이란 말이고, 저는 테이블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문예, 저에게 블린느이,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팬케이크죠?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해서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한 학기 한 번씩 러시아 요리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마슬렌세 때 먹는 요리죠. 블린과 질리오니 차이, 녹색 차, 그러니까 녹차를 주십시오. 주문한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we 모셔제. 당신은 모셔제. 동사 원형 모치. 모치는 영어로 캔이죠. 할수 있다 동사의 we 변화형이 이렇게 되죠. 야마구, 든 모셔시, 오나나 모셔, 무이 모셔, 무이 모셔제.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빠 프로바 봤자면 시도하다 모로시. 이거는 비트가 들어서 붉은색을 띠는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습의 한 종류입니다. 당신은 모르쉬를 드셔보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브리비엣 비카. 안녕 비카. 꾸다띠. 너 어디 가니? 비카가 자기가 어디 가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Сейчас 지금 мыс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 인데 부모님 родители의 족격이 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는 부모님과 함께 주어가 무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변화가 무이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고 얘는 타고 가다 정태 동사의 무이 변화 형태 되겠습니다. 가 어디로 가? 이동동사니까 뒤에 꾸다를 취하는데 사람 쪽으로의 움직임이라고 할 때는 크 플러스 역격을 사용하니까 크가 왔고 할머니의 역격이 왔습니다. 할머니 댁에 부모님과 함께 가고 있어. 브리크라스나 좋구나 하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스파시바 고마워. 이아빠스반 유. 내가 전화할게. 까그다. 뭐뭐 할 때. 브리예제. 도착하면 전화할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동동사 앞에 뿌리가 오면은 도착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행을 떠나는 친구에게 건네는 말로 적절한 걸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니지 하면은 안 돼, 금지의 표현이고요. 2번, 다프스리치, 다 플러스 성격, 뭐뭐까지. 뒤에가 이제 만남이라는 명사가 성격이 된 거거든요. 만날 때까지 잘 지내, 헤어질 때 인사가 되겠습니다. 3번, 야니다 몰리엔. 나 몰리엔 하면은 만족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의 단어의 형태고 주어가 남성일 때는 다 몰린, 여성일 때는 다 몰나, 복수일 때는 다 몰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에 만족하는지까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것을 조격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나는 나의 직업에 만족한다. 야 여자일 때나 몰나, 스바이 프라피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감사 표현인데요. 물라가다 리치 하면은 감사의 대상을 대격으로 표현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뜨의 대격인 찌비아가 왔습니다. 너에게 고마워. 자, 5번. She's leave her boots. 자, 뒤에 역시 형용사 명사 생격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맛있게 드세요와 동일하게 이 앞에 줄라치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기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격이 됐다는 겁니다. 행복한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즐거운,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5번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것 말로요. 자, 26번 가겠습니다. 의사소통 마지막 문항인데요. 편지 글이네요. 자, 노브레 오트라. 아침 인사. 굿모닝. 니나 이바노브나. 이게 이름이고요. 이게 부칭이죠. 러시아 사람들은 누구누구 씨할때 이름과 부칭까지 부르고요. 부칭을 보면은 그 사람 아버지 이름을 알수 있는데 여기가 부칭이니까 아,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은 이반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아트프라블리아유 보냈습니다. 왕 당신에게 프로그램을 보냈어요. 뭐 프로그램? 소풍이나 견학 이런 해서 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 야로 끝나는 여성 명사입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Yesly 만일 vazmoshna 가능하시다면 prashu 하면은 prasit 불완료상, 빠프라시치 완료상, 요청하다, 부탁하다. 다음에 대격입니다. 그래서 대격인 vas가 왔죠.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뭘? 나 비싸지. 쓰다. 그러니까 답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뭐에 대해서? 스콜까? 얼만큼의 스튜젠트 오프 대학생들이 스콜까? 니에 스콜까?
문어거 말러가 왔을 때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 성격,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 성격인데 대학생을 셀 수가 있으니까 복수 성격 오면 오프가

맞습니다. 얼만큼의 대학생이 우차 서바지브 플러스 전치기어 가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치사까지 같이 세트로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아까 이하로 끝나는 명사라고 했죠? 이하로 끝나는 명사의 전치기어가 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왔어요. 견학에 얼만큼의 대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인지 답장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두 기다릴게요. 당신의 답장을, 대답을.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고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회사 드루슈바라고 썼습니다. 1번 끝사셜리뉴 유감스럽지만 이거는 제안을 거절할 때 쓰는 거라서 어울리지가 않고요. 수바슈이니엠 하면은 우바슈이니에 여기까지가 예로 끝난 중성명사 우바슈아씨가 존경하다 하니까 얘는 존경이라는 말인데 존경이라는 말을 스플러스 조격으로 싸고 있죠. 그래서 존경을 담아라는 말로 편지의 말미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적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무제다브리 하면은 어떤 질문을 할 때 실례지만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요. 4번 가입스위치 하면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스콜걸리의 스콜걸짐도 있습니다. 자, 5번 무제사로브 하면은 앞에 사람의 재채기를 했을 때 건강하십시오 라는 말로 건네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자, 27번부터는 이제 네문항 문법 문항이 이어지는데 27번은 전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 A부터 볼게요.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밑으로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죠. 이게 입구거든요. 근데 아가 붙었다는 것은 생격이 됐다는 거라서 앞에 생격 집에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얘 빼고 모두가 다 지금 생격집의 전치사라서 지금 걸을 것은 5분밖에 없어요. 격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하고 아트, 오컬러가 나왔는데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서 우리 이 표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뭐 옆에서 라는 표현 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컬러는 뭐뭐 주변에 라는 말이어서 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트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뭐뭐로 붙어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3번이랑 5번이 여기까지 해서 아웃이 됐고요. 자, B번 보시면 온 우스날 그가 알게 되었다. 안나가 지금 생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이게 순특강 19강의 전치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생격 집의 전치사에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그때 쓰는 게 뭐냐? 아트 플러스 생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스모, 편지, 오빠로부터의 편지, 아트 브라타. 너 어디로부터 오는 길이야? 나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길이야? 아트 브라차.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트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안나로부터 알게 되었다. 내일 수업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원래 수업은 여러분 이해로 끝나는 중성명사인데 이해로 끝나는 아이의 복수 생격은 보시는 것처럼 이 이끄라트 꼬에가 돼요. 그러면 왜 복수 생격이 왔을까요? 뒤에 보실까요? 니 부지시 왔죠. 부정 생격. 부정 생격의 과거 시제는 뭐뭐가 없었다. 이거는 러시아로 니에 밀러라고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뭐뭐가 없다, 니엣. 미래는 니 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부정생격이냐? 없는 것, 수업이면 수업,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없는 것이 생격 처리가 되므로 이 아이를 부정생격 용법이라고 부르죠. 자, 전치사 문제 만나봤고요. 그러면은 정답은 우와 아트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최레스는 대격을 지배하고요. 뭐뭐를 지나 아니면 뭐뭐 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2시간 후에 추리스 바치사 이런 표현 많이 했었죠.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문제지만 여러분 문법 문제 풀어보시면 이게 나오는 선지가 짧다고 해서 쉽고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짧은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요.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우 또 나왔네요. 우, 엄머, 누구누구에게, 이때는 소유의음이죠. 아까 했던 거는 엄머 옆에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복수생격 형태가 왔고 여기도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복수생격 형태가 와야겠죠. 나의 누구에게 있습니다. 바로 쉐드루지야.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는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의 복수가 이렇게 되죠. 미야키상 야 형태를 갖는 복수가 몇개 있는데 아들 신, 그 다음에 남편 모슈, 그 다음 남자 형제 브라트, 그 다음 나무 제레바, 그 다음 의자 스툴. 얘네들이 미야키상 야 형태의 복수를 갖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아들들 시나비야, 남편들 모샤, 그 다음에 형제들 브라치야, 그 다음에 얘는 지리에비야 이렇게 되고요. 얘는 스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머 얘네 야로 끝나니까 여성 명사인가? 아니죠. 굉장히 깊은 함정이고요. 얘는 복수 형태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복수 성격 형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단수 주격이 뭐냐면 I예요. I. 리뷰나크. 자, 위에 제목을 써볼게요. 제일 첫 번째 쓸 거가 단수 주격을 쓸 거고요. 두 번째는 복수 주격을 쓸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복수 성격을 쓸 겁니다. 자, 얘의 복수 주격은 지지예요. 그래서 단수 주격과 복수 주격 형태가 전혀 닮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아내움에 연결시킬 수가 없어서 외워야 되는 아이였죠. 그리고 이 아이의 복수 성격이 저기에 나와 있는 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조르가 나왔는데 여자 형제죠. 단수 주격 시스트라. 복수 주격은 쇼스트리예요. 원래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는 의가 되는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얘가 요로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복수 성격은 시스조르입니다. 시스조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면 자, 3번. 얘는 딸이죠. 딸은요. 단수 주격이 도치. 그다음 복수 주격이 노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복수 성격이 아니라 복수 주격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얘 복수 성격은 이렇게 내추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거든요. 얘는 변화가 딸과 그래서 맞지. 단수 복수 주격 맞지리. 그다음에 얘도 마찔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브라트. 그 다음 브라치아. 얘는 브라치에프. 들어갈 수가 있죠? 아까 선생님 썼죠? 아들 신. 그 다음 시나비아. 시나 위. 예의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얘도 아들의 복수 형태가 맞아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29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1번, 미 미르노리, 우리가 돌려주었다. 다음에 꾸다. 어디로 돌려주다 돼야 되는데, 부는 맞는데, 꾸다면은 분할 대격인데, 전치격 형태가 왔기 때문에, 아로 끝난 여섯 명사 대격, 우 이렇게 바꿔줘야 돼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그가 잘 대답했다. 대답하다 다음에는 뭐에 대답하다는 표현을 연결해서 쓰려면 나 플러스 대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나 써주시고요. 모이 그 다음에 바프로스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나 모이 바프로스. 얘도 X. 이보시미야 그의 가족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예요. 항상 이거를 내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계속 속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야가 없다는 거예요. 사스타이트 이스 여기까지.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 이스 다음에 성격이 오는데 3의 성격이 이렇게 뚜루후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요게 왔고요. 2, 3, 4는 원래 뒤에 단수 성격이 오는데 이 앞에 2, 3, 4가 성격 형태로 바뀐 다음에는 뒤에 오는 것이 단수 성격이 아니라 복수 성격이 와서 사람의 복수 성격 형태인 실라벡이 왔습니다. 자, 이 동사 원형은 뭐냐면 사스타이트 is예요. 플러스 생겨. 수능 특강 20강 다시 찾아보시고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관광객들이 들었습니다. 뭐에 관하여? 아 플러스 전치격인데 사두 할 때.

0: 불활용성 동사도 있고 이동동사도 있고 동사의 상과 이동동사가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얘가 지금 키예요. 아브이치나면 빈도부사 보통.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일어나다 동사 스타바츠 불활용성 동사가 왔는데 아바치 동사라서 동사 변할 때 마가 탈락했고요. 빈도부사는 반복을 의미하고 불활용성은 반복을 의미할 때 쓰이니까 A는 쓰임이 옳죠. 나는 보통 6시에 일어나서 거리에서 뛰어다닌다라는 건데요. 이 보통은 반복의 의미가 있는데 이동동사 중에서 부정대 동사가 반복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얘는 정태 동사거든요. 뛰어가다 부정태 동사가 위에가지 동사고요. 정태 동사가 위샤치 동사고 이 위샤치 정태 동사의 동사 변화가 위구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뜨이에서는 위쉬쉬.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아브이츠너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변화, 즉 위에가유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X 되겠습니다. 부시콜로 학교로 나는 항상 또 나왔어요. 뭐가? 빈도부사가 나왔으니까 걸어가다가 있지가 정태고 하지지가 부정태인데 부정태 동사랑 결합해야 돼서 걸어가다 부정태 동사의 야 변화에 된 하슈가 왔죠. 나는 항상 다녀요. 걸어 다녀요. 비슈곰. 어떤 것도 왜냐하면 이안이르블유 나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다. 이 루비츠 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상 중에서 어떤 거랑 결합시켜야 되냐면 불활용상이랑 결합해야 돼요. 불활용상. 그래서 이거 불활용상 동사 왔기 때문에 D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접도가 없을 뿐더러 접도가 있어도 얘는 부정태 동사인데 접도가 있어도 부정태 동사는 계속 불활용성으로 남아 있어서 결합이 맞는 구조인 거죠. 버스를 타고 다닌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 플러스 역격 뭐뭐마다라고 이것도 역시 빈도의 표현이에요. 휴일마다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수영하다 부정태 동사가 플라바츠 동사고요. 정태 동사가 플리츠 동사입니다. 근데 부정태 동사가 반복을 의미하고 뭐뭐마다가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오류가 없는 문장이고요. 틀린 것은 B번 되겠네요. 2번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법 문제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네.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는 나의 시선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잘 따라오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토닥토닥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라는 그런 용기의 말 항상 건네주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스피다니아.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사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문이 굉장히 긴 문화도 많고요. 여러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16번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편이고요. 1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ça te dit d'aller voir un film ce lundi 라고 하죠. 이번 주 월요일에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B가 désolé, 미안해 라고 했어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거절하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또 써야겠죠. 골라야겠죠? A가 dommage, 안타깝네, à la prochaine, 그럼 다음에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미안해 라고 하면서 1번, je suis pris. 내가 선약이 있어. 쓸수 있죠. 2번, pourquoi pas 라고 했는데, pourquoi pas는 왜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승낙이죠. 그러니까 제안을 했을 때 수락을 하는 거죠. 알맞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대졸레라고 했는데 또다시 왜안 되겠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3번에 주는 뽀빠. 그렇게 할수 없어. 갈수 없어. 4번 c'est impossible. 불가능해. 5번 주는 빨리. 보고 시간이 없어.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6번에는 2번의 정답이죠. 앞에는 분명히 미안해, 안 된다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왜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1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덩정 뮤제, 박물관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얘가, Pardon, monsieur, vous ne pouvez pas prendre de photo ici 라고 했어요. 실례합니다, 손님. 여기서는요,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여기도 지금 부정의 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빠드. 비가 mais je ne prends qu'une photo 라고 했어요. 느끄는요, 부정이 아니라 뭐뭐만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진짜 하나만 찍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je suis vraiment désolé.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주공펑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세 안테가 지 금지입니다. 이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가능하고요. 2번 빠드 프로블렘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는 찍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지 않죠? 2번이고요. 3번 스네 빠 빼그미라고 했는데 빼그미는 빼그메트라는 동사. 허가하다, 허용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쓰 냅바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4번 무늪부베빠 할수 없습니다.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5번에 스네파포시 물러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점짜리예요. 문제가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죠.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앞뒤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삼아서 문제를 잘 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보겠습니다. A가 Excusez-moi, je voudrais essayer cette jupe 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이 치마를 지금 입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Oui, bien sûr 라고 하죠. 네, 물론이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A가 대답을 합니다. Du 30 with je crois. 38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치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가 뭐라고 하면서 Un moment, s'il vous plaît. 잠시만요. 라고 해요. 그래서 풀이다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면서, Elle n'est pas mal. 나쁘지 않네요. Je la prends. 제가 이걸 살게요. 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제일 처음에. 이 치마

입어보고 싶어요. 물론이죠.라고 했을 때이 치수에 대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라는 질문을 먼저 했겠죠. 보기 A번, Vous faites du combien? 이라고 했는데, 요게 치수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일까요? 얼마나, 몇 사이즈를 입으세요? 라고 하는 거. A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8이요. 라고 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B가 들어갈까요? C가 들어갈까요? B를 보시면, Vous n'êtes pas ici pour payer? 라고 합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제를 하겠죠. 샀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살게요 하고 대답을 했던 A, 마지막 A 다음에 B가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제가 살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럼 중간에는 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볼게요. 제가 하나를 지금 찾으러 갈게요. Juvez-vous? 앙셰쉐 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 더 찾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A, C, B의 순서가 돼야지 올바른 순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A, C, B인 순서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페어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치수를 물어볼 때도 쓸수 있는 동사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잘 놓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Bonjour, vous avez réservé? 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Oui, monsieur, 네, 선생님. 이라고 합니다. 얘가 뭐라고 또 물어보니까 B가 Léo Martin pour deux personnes? 라고 합니다. 두 명이고요. 레오 막댕이에요.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약하셨나요? 네. 라고 하면서 A. 1번. 아낄농 어떤 이름으로요? 라고 했어요. 이거 가능하겠죠? 일단 1번 체크해 두시고 2번. C'est combien? 얼마인가요? 가격을 물어보고 있죠? 3번. On est le combien? 날짜를 물어봅니다. 4번. Vous êtes tous arrivés?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도착하셨나요? 이거는 이제 예약 확인할 때, 다 오셨나요? 그럼 주문 받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이건 아니고요. 5번, Vous voulez vous mettre où?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스메트 우, 어디 앉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죠. 자, 이름하고 인원수 중에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가 1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보기에서 인원수도 나왔으면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대답을 지금 레오 막댕이라고 이름을 먼저 했기 때문에 또 1번이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인원수를 물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 보기 중에 하나를 했다면 부제트 꽁비앙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몇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꽁비앵은 그렇게 가격도 되고요. 르랑 같이 쓰면 날짜도 되고요. 뭐 온도도 되고요. 인원수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죠. 상황에 나올 그 각각의 상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xcusez, monsieur. Excusez-moi, monsieur. 실례합니다, 선생님. B가 위 디트모아 네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A가 뭐라고 하면서 우엘라 게아르디 리용 리용역이 어디 있죠? B가 c'est très simple, je vais vous aider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지금 길을 찾는 그런 문제인 것 같죠? 리용역이 어디냐고 막 물어봤으니까 볼게요. 1번 주스의 빼거지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리용역이 어디인가요? 요거 가능하겠죠? 에트 빼거지 길을 잃어버렸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2번은 주권의 비앙이씨 제가 이곳을 잘 알아요. 잘 아는 거는 B가 오히려 잘 아는 사람이 되겠죠. A에게는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어색한 문장이죠.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대화문이 있을 때는요, A가 할수 있는 말이 있고 B가 할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기 안에서는 A가 하는 말을 고르는 건데 B가 할수 있는 말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급하게 읽으면
혼동이 돼서, 아,

이거다라고 하고 반갑게 정답으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화문에서는요, A가 하는 말은 A가 할수 있는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B 역시도 마찬가지죠. B의 상황에 맞는 문장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Je suis de ce quartier라고 했어요. 제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자,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더쓸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주겠죠. 4번, c'est à deux pas d'ici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 걸음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깝다라는 표현이죠. 아닙니다. 5번에 elle se trouve loin d'ici라고 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멀리 있어요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길 찾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거 다섯 개의 문장 모두 다다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딱 봤을 때 바로바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실생활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21번 이제 편집 글을 보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편집 글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 쓴 사람과 받은 사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소피가 받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다음 마리가 편지를 쓴 사람이 됩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편지 글을 쓴 사람이 마리니까 지금 이거는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Salut Sophie, 안녕 Sophie. Comment vas-tu? 너 어떻게 지내? Je suis bien arrivé dans les Alpes. 나는 알프스에 잘 도착했어. Je vais faire du ski. 나는 스키를 탈 거야. 그리고 me promener dans la neige avec ma famille. 가족들과 함께 겨우 눈 속을 산책할 거야. Se promener 산책하다고요. Faire du ski 스키를 타다죠. Il fait froid. 날씨가 추워. 하지만 c'est amusant. 재미있어. 즐거워. Il y a beaucoup de montagnes. 많은 산들이 있어. On va dormir dans un petit hôtel. 작은 호텔에서 우리는 잘 거야. Je vais mettre les vêtements chauds. 두꺼운 옷을, 따뜻한 옷을 입을 거다. Je suis très contente. 아주 행복해. 아주 만족스러워. Et toi, tu vas où pour les vacances? 너는 바캉스를 위해서 넌 어디로 갈 거니? 어디 가니? J'espère que tu vas bien. 너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 À bientôt. 곧 만나자. 마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마리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쓴 사람이 마리니까. 볼게요. 1번. 마리는 스키를 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었죠? 여기 나와 있죠? Je vais faire du ski. 알맞은 거 바로 1번이네요. 그쵸? 2번. 소피는 알프스 여행 중이다 라고 했는데 알프스 여행 중인 사람 누구예요? 마리죠. 그쵸? 3번 소피는 호텔에 머물 것이다. 호텔에 머무는 것도 누구? 마리. 그쵸? 소피가 있는 곳은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건 날씨가 춥다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마리죠. 마리는 강아지와 산책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강아지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쵸? 산책하는 거 가족과 함께 산책하다 라고 했어요. 물론 가족에 뭐 강아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강아지가 언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5번을 고르시면 안 되겠어요. 21번에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 21번 문제는 편집글 치고는 굉장히 좀 평이하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막 이렇게 막 꽈가지고 보기를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한다면 이글 안에 소피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처음부터까지 마리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소피야, 너는, 내가 듣기로는 너는 뭐, 바캉스를 뭐, 프로방스로 간다고 들었어. 거기 날씨는 어때? 라든지, 아, 뭐, 너도 너 산책을 하기로 했다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두 개를 뒤죽박죽 섞어서 보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면밀하고, 좀 촘촘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편집글은. 자, 이제 22번 볼게요. 22번부터 이제 문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번 회차의 문화 문제는요, 조금 좀긴 지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재밌는 지문도 있지만, 물론.
긴 지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 좀 독해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르 기드 미슐랭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미슐랭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르 기드 미슐랭 어떤 뿌찌 리브가 트라코뉴 돈르 몽드라고 했어요. 미슐랭 가이드는요,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작은 책입니다라고 했어요. La Société Michelin l'a créé라고 했죠. Société는 사회, 회사라는 뜻이에요. 미슐랭이라는 회사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Ce livre est né en France en 1900. 이 책은 프랑스에서 19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Il donne des informations sur les restaurants et les hôtels. 이때 수요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정리해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레스토랑과 호텔에 관한 정보를 준다. Le guide donne des étoiles au restaurant. 이 가이드북은 레스토랑에 별을 준다. 그래서 별 하나는 좋은 레스토랑, 별두 개는 매우 좋은 레스토랑, 별세 개는 cuisine délicieuse il faut y aller라고 되어 있죠. 맛있는 요리, 그래서 거기에 가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요, 방송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드 미슐랭을 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조금 아시겠죠, 익숙하시죠. Avoir une étoile est très important pour un chef라고 나오죠. 별을 갖는다는 것은 셰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알맞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Le Guide Michelin a plus de 100 ans이라고 했어요. 100년 이상이 됐다라고 했죠? 100년 이상이 됐어요. 그쵸? 1900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20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une étoile, c'est seulement pour les hôtels. 별 하나는 호텔만을 위한 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Bon restaurant이라고 되어 있죠. 3번, le guide Michelin est un livre sur le sport라고 되어 있는데 미슐랭 가이드는 운동에 대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아니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스토랑과 호텔에 대한 정보를 주는 책이다. 4번. On peut avoir seulement les informations, des informations sur le restaurant.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텔도 있었죠? 여기에. 그 4번도 아니고요. 마지막 5번. Tous les restaurants sont dans le guide Michelin. 모든 레스토랑이 미슐랭 가이드에 있다. 아니죠. 모든 레스토랑에 다 있다면 뭐 모두가 다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겠지만 뭐 공평하지가 않게 좀 공정한 심사가 되기가 어렵겠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22번에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주제가 재밌었던 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게 좀 들어보셨던 거라서 조금 읽으시면서 아주 처음 보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전 지식을 통해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문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사전에 알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아예 정말 처음 보는 거다라고 했을 때그 다가오는 그런 압박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능 완성이나 앞에서 봤던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문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다, 모르는 전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주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거면 그 찾아보고 정리하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3번 볼게요. 깍지의 라땡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볼게요. Le quartier latin est un vieux quartier à Paris. Quartier latin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에 있는 오래된 동네이다. Ce quartier est près de la cathédrale Notre-Dame.
이 동네는요, 노트르담 대성당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에트레코니 pour les étudiants, les livres et l'université라고 나오죠. 대학생들과 책과 그리고 대학교로 매우 유명한 동네예요. La Sorbonne, une université célèbre, se trouve dans ce quartier. Sorbonne 대학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유명한 그 대학교가 이 구역에 있습니다. Se trouve, être 동사랑 똑같은 거죠? So, on l'appelle le quartier latin. 우리가 그 구역을 동네를 le quartier latin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parce que les professeurs et les étudiants y parlent latin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대학생들이, 교수님들과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라틴어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과 거죠. 지금 과거 시제 때, 과거의 그 기간 동안 계속 라틴어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라틴어를 쓰는 동네다라고 해서 꺄띠에 라땅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Il y a beaucoup de librairies, le café et de restaurants. 많은 서점과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C'est un quartier sympa pour marcher. 걷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동네인데요. 걷기에 좋고 또 어떤 게 하기에 좋대요? Lire un livre, 책을 읽기에도 좋고 혹은 ou boire un café, 커피를 마시기에도 좋은 동네예요. Beaucoup de touristes et de Parisiens aiment ce quartier. 많은 관광객들과 파리 사람들이 이 동네를 좋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뭐 파리를 가실 일이 있다면 여기도 한번 꼭 들려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굉장히 예쁘고 좋은 동네예요. 자, 요런 내용이에요. 꺄띠에 라땡이. 그럼 요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래, 다 읽었죠? 보시면 보기 A번. 우리가 지금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죠. A번, on y parle que le lat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느끄라고 나왔죠. 느끄는 우리가 그 부정이 아니고 뭐뭐만 이라고 해서 부정의 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뭐만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만 거기서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쵸? A번은 아니고요. B번, la Sorbonne se trouve ici. 소르본 대학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그쵸? Se trouve dans ce quartier라고 나와 있습니다. C번, il est connu pour ses grands magasins. 그것은 백화점으로 유명합니까? 그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 말 없었어요. D번, la cathédrale Notre-Dame n'est pas lo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나와 있었죠? Près de la Cathédrale Notre-Dame이라고 했어요. 멀지 않아요. 그죠? B하고 D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꺄띠에 라땡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사진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그 시험에서 이렇게 사진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사진이 나오면 또 이렇게 하나 더 정보를 얻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계속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24번을 또 볼게요. 앙리 마티스에 관한 글이에요. 앙리 마티스는 이제 화가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 면에서는 뭐 화가도 나올 수가 있고요. 지리나 역사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고, 또 생활 문화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뭐 언어 문화에 대해서 또는 지식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리 마티스에 대한 것도 마티스는 사실 모네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요즘에 조금 종종 나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글을 읽으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Henri Matisse est un artiste français. 됐죠?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 예술가예요. Il arrive à Nice en 1917 et y reste longtemps. 이라고 나오죠? 1917년에 니스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Il travaille beaucoup dans cette ville. 그는 이 도시에서 많이 일했습니다. Il fait des dessins de fleurs, de femmes et de la mer. 그림을 그렸어요. Il fait des dessins. 꽃그림을 그렸고요. 여성분의 그림, 여자들, 그리고 바다를 그렸다.
아니스 니스에서 보시면 당장 모기자가 된 아주 예쁜 정원 안에 일리아 어뮤제 아송동 그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있대요. 정원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특이하죠? 보통 박물관 안에 정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정원 안에 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아송동 르 뮤제 마티스, 마티스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르 바티망의 후제 트레부. 바티망은 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건물이 붉고 그리고 매우 예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죠. 복구두장 비지트스 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온푸이 부아가스 데상 에스큐튜. 거기에서 그의 그림과 조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앙리 마티스 est très important pour la ville de Nice. 그래서 앙리 마티스는 니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앙리 마티스 박물관이고 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사진 보시면서 또 한번 찾아보시면 또 익숙하게 또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앙리 마티스 est né à 니스라고 나오죠. 앙리 마티스가 니스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니스에서는 1917년에 니스에 도착했다라고 했어요. 니스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2번 일리아 앙자가당 덩르 뮤제드 마티스. 마티스 박물관 안에 정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거꾸로죠. 정원 안에 마티스가 있다. 마티스 박물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덩성 모자가당 일리아 뮤제 아송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번도 아니겠죠. 3번 뮤제 아니스 포르틀루농 드 마티스. 니스의 박물관은요 마티스의 이름을 따고 있다라고 돼 있죠. 포르틀루농 드.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3번이 정답이죠. 이름이 마티스라 그랬어요. 르 뮤제 마티스. 다음에 4번 렁트레 드 뮤제 에 그라트위트. Pour les enfants. 박물관 입장료는 어린이들은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입장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또 Dans le musée, on ne peut voir que les dessins de Matisse. 이 박물관에서는 마티스의 그림만, 늦게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림만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림만 볼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조각도 볼 수 있어요. 스키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문화 문제를 푸실 때 뭐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어휘를 모르는 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수능 특강의 뒤에 보시면 그 수능에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기본 어휘들. 그런 어휘들은 다 아셔야지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외에 수능 어휘다 라고 하는 것에 주어지지 않은 어휘가 나온다면 이렇게 각주가 달립니다. 밑에 조각이라든지 건물 또 예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석에 달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휘 때문에 뭐 못 본다라고 하시면 안 되십니다. 뒤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지 풀 수가 있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앙리 마티스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25번 또 계속해서 문화 문제인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작가이죠. 알렉상드르 쥐마가 되겠습니다. 인물이 되겠죠. 극작가가 굉장히 극작가인데 이번에 사회편을 보면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인물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가이드 기드 미슐랭도 있었고 미슐랭 가이드도 있었고 동네도 있었죠.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좀 보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볼게요. 알렉상드르 쥐마에 관한 글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lexandre Dumas est un écrivain français 라고 됐어요. Écrivain은 작가를 말합니다. 이거 écrire에서 온 것 같죠? 글을 쓰다. Il est né en 1802 en France. 프랑스에서 1802년에 태어났습니다. Il aimait lire et écrire. 그는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Il a écrit beaucoup de pièces de théâtre. 그는 많은 극들을, 시곡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품, 시곡 작품들을 썼다는 거예요. 자, écrire가 동사 원형이죠.
그리고 아 에크리 요거는 에크리의 과거 분사죠. 그죠? 이게 이제 복합 과거로 들어가면서 과거 분사 형태가 나온 거예요.

겁니다. L'un de ses livres les plus connus. 가장 유명한 책.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뒤에. 가장 유명한 그의 책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돼 있어요. Le Comte de Monte Cristo.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최상급을 나타낼 때요. 형용사의 최상급. 우등의 최상급일 때, 뿌양이 아니죠. 뿔리를 쓰고 그 앞에 정관사를 쓰죠. 정관사를 쓰는데, 이 정관사는 형용사인 경우에는 르, 라, 레가 다 가능하죠. 근데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남성 단수냐, 여성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정관사 르, 라, 레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리브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요. 리브가 남성 복수죠. 그래서 레가 온 거고요. 꼬니의 형태도 남성 복수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다. Il aimait écrire des histoires d'aventure. 그는 모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어요. Beaucoup de ses livres sont devenus des films. 그의 많은 책들은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됐어요. 자, devenu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S가 붙어 있죠? Livre가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devenu가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과거분사가 드분이잖아요. 동사 원형은 이거는 드분이 되다라는 거에 과거분사죠. 근데 이거 헷갈리는 게 이제 드부아에 자꾸 이게 그 과거분사인 줄 알고 헷갈리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드분이입니다. 되다라는 거에 동사예요. 영어가 됐다. Aujourd'hui, 오늘날, beaucoup de gens lisent encore ces livres라고 했는데, lisen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원형은 lire죠. 읽다예요. 이게 동사 원형은 에헨데, 동사 변화가 되면서 여기 s로 바뀌기 때문에요. 많은 학생들을 굉장히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lisent은 읽다라는 동사, lire의 변화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Ils sont en plusieurs langues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여러 개의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 개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봤고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19세기 프랑스 작가이다라고 했어요. 1802년에 태어났고 계속 활동을 했으니까 19세기 맞죠? 2번 많은 책들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맞아요. 그쵸? 3번, 그의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맞습니다. Ils sont plusieurs langues. 나와 있죠. 4번, 그의 소설은 주로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사랑 이야기라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모험 이야기를 좋아한다라고는 얘기했죠. L'histoire d'aventure.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4번이 되겠네요. 5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책을 읽는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쵸. 그의 책을 읽고 있다. 나옵니다. Beaucoup de gens lisent encore ces livres. 맞아요. 그래서 25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자, 그 다음에 문화 문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언어 문화가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관용적인 표현을 찾는 건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것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는 감이 잘안 오는데 문장을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밑줄친 부분은 일라 들라 무제이에서 아부아 들라 무제이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무제이는 원래 병을 말하잖아요. 한 병, 두 병이라고 할때 말하는데 그는 병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말을 합니다. Tu penses que Léo peut bien le faire? 너는 생각하기에 레오가 그것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비가 위, 응, 일라 들라 부테이요. 그는 병을 가지고 있어. 일라 트라바이 롱똥 아스 포스트. 그는 이 직위,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 그러니까 A가 물어보죠. Qu'est-ce que ça veut dire? 무슨 말이야? Avoir de la bouteille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Le vin vieux est très bon. 아, 오래된 와인이 아주 맛이 좋아. Comme un vieux vin, 오래된 와인처럼 뭐뭐처럼이죠. 이때 꽃무는 오래된 와인.

처럼 옴푸지어싸 그것을 말할 수 있어. 푸글레정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 Avec beaucoup d'années de travail, 많은 일을 수년간 해온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마치 오래된 그 병이 와인의 그 와인 병이 아주 맛있는 것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도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beaucoup d'années de travail니까.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1번 대식가이다 라고 했는데 대식가는 이제 부테유라고 하고 또 이게 vin 와인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한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죠. 2번 경험이 많다라고 했는데 2번이 정답이죠. 3번 할 일이 많다라고 했는데 할 일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잘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3번 아닙니다. 4번 음료수를 사다 아니에요. 이것도 부테유가 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것 같고요. 5번 갈증을 느끼다 아닙니다. 그래서 26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경험이 많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제 문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 4개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말을 하죠. Alice a invité Marie chez elle 이라고 했어요. 알리스가 그녀의 집에 마리를 초대했어? 라고 물어보죠. B가 bien sûr, 물론이지. Marie의 빈칸 voisine 이라고 합니다. 마리는 이웃이야 라고 했어요. 마리는 지금 여성이죠. voisin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소유 형용사를 적절하게 사용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럼 소유 형용사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맞추는 기준이 명사이죠.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남성이면 남성 소유 형용사로 쓰고, 여성이면 여성 소유 형용사로 쓰고,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여성이고 단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리는 그녀 알리스의 이웃이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3인칭 단수이고 여성형인 거, 싸. A번은 답이죠. 그녀의 이웃. 그다음 B번의 송은 남성 단수형 소유형용사죠. 그럼 이때 송은 여기 다음에 남성이 나와야 돼요. 남성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부아진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B번이 답이 되려면 뒤에 부아장. 부아진느가 아니라 부아장 이렇게 나와야 되죠. C번 sa chère라고 했어요. 그녀의 친애하는 그녀의 사랑하는 이웃이야라고 하는 거. 요거 쓸수 있습니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고요. chère도 명사 앞에서는 친애하는 사랑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형 명사니까 chère의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꿔주고 요렇게 sa chère voisine라고 쓰면 맞겠죠. C번도 맞아요. 자, 쉐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나오게 되면 친애하는, 사랑하는, 명사 뒤에 나오면 값이 비싼이란 뜻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son ancienne vois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송이니까 틀렸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ancienne라고 하는 형용사가 중간에 하나 더 끼어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예요? ancienne는 지금 ancien의 여성형이기도 하고요. 그쵸? 여성형이기도 하고, 부하진에 잘 맞춰줬죠? 그리고 또, 첫 번째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사에서 송하고 싸, 남성과 여성의 형태는 뒤에 나와 있는 여성으로, 남성과 여성, 여성으로, 그, 명사로 맞춰주는 건 맞지만, 그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다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소형사 바로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철자가 모음이면, 이게 싸에서 송으로 바뀌죠. 모음과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싸가 아니라 쏭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D번도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C, D가 정답이 됩니다. 그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형사 형태가 바뀌는 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철자가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27번 풀어봤고요. 이제 여기서 볼게요. 소유형사 잠깐 정리하고 가면 모음이나 무마시로 시작하는 여성 단수 명사나 형용사 앞에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맞다 싸 대신에 몽뚱송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방금 전에 한게 이거죠. 송.
죄송합니다.

앙시엔. 요거 똑같죠? 요거를 3인칭으로만 바꾼 거예요, 동을. 손 앙시엔느, 그러니까 부하진이었죠. 나의 예탁교. 네, 마 아미도 역시 모나미가 돼야 된다. 이거. 사이스토아도 아니죠. 무음 아쉬기 때문에요. 얘도 남성형 송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첫 번째 글자가, 바로 뒤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철자가 기준입니다. 몬 앙시엔느 메종 에프찌트, 나의 예전 집은 작다라고 했어요. 또 메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자체로는 여성형이어서 마 메종을 써야 맞지만 여기 앞에 중간에 형용사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 형용사의 첫 번째 글자 아로 시작하기 때문에 몽으로 바뀐 거고요. 또니스도아 트레젠 테레상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고. 소니데 엔누벨 그의 생각 그녀의 생각은 새롭다라고 했을 때 이대도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싸가 아니라 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누벨을 통해서 우리가 이대가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시 대명사의 문제인 것 같죠. 보시면 에이, qu'est-ce que tu as pris dans la bibliothèque? 라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너뭐 가져왔어? 라고 물어보죠. 근데 B가 j'ai pris un dictionnaire. 나 사전을 가져왔어. Aujourd'hui, 오늘은 je suis allé pour trouver du français 라고 했어요. 오늘은 내가 그 도서관에 갔어. 찾기 위해서. 프랑스어 무엇을 찾는 거예요? 프랑스어 사전이겠죠. 앞에 사전이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명사가. 그죠? 그럼 이거 지시 대명사를 만드는 거니까 이 딕시오네가 밖에 없어요. 그럼 딕시오네가는 남성 단수로 지금 쓰이고 있죠. 남성 단수를 받는 지시 대명사 뭐가 있죠? 쓰리. 그쵸? 쓰라는 이것, 저것, 그것이라고 해서 딱 끝나는데 여기 뒤에는 느 프랑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변화하는 지시 대명사인 경우에 단독으로 쓸 수는 없지만 쓸리나 셀이나 쓰 이런 거 단독으로 쓸 수는 없지만 뒤에 드 플러스 명사 구문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것만 썼습니다. 그래서 뒤에 드 프랑세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쓸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남성 단수의 형태. 얘는 복수고요. 쓸라 다 아니고 셀도 아니죠. 그래서 28번, 5번이 정답입니다. 요거 지시 대명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29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이 문장 따로만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이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Pendant le cours de sport, 체육 시간에, 운동 수업 시간 동안에, les garçons aiment le football. 소녀들은, 남학생들은,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mais les filles préfèrent le tennis. 여학생들은, 소녀들은 테니스를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향이 다른 거죠. 남학생은 축구, 여학생은 테니스라고 하니까 뭐예요? 서로서로 다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취향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우리 뭐였죠? 샤깡 세 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요거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보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쭉준 다음에 대화나 무슨 상황을 쭉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문장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관용적인 문장 여러 가지 이렇게 쓴 다음에 그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로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샷광이 됩니다. 4번이에요. 요거는 그냥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비교급과 초상급에 대한 문제예요. 보시면 오씨급 동등 비교, 프리급 우등 비교, 그죠? 그다음 무앙급 열등 비교. 그다음에 여기 또 메이야급 우등 비교 이렇게 나오죠? 볼게요. 1번 il est aussi grand que toi. 그는 나만큼 키가 크다, 똑같이 키가 크다라고 했을 때 형용사를 우리가 우등 비교를 할 때는요 앞에 오씨를 쓰죠. 동등 비교일 때 우등일 때는 플리를 쓰고요, 열등일 때는 모양을 씁니다.

0: 뭐뭐보다는 전부 다 끄를 쓰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너보다, 아, 너만큼 키가 크다. 그는, 아, 키가 똑같이 크다. 이것도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아니겠죠. 2번, il a pris plus café que moi라고 했어요.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커피를 먹었다, 마셨다라고 했는데, 이 명사의 경우에는 비교급으로 쓸때 이렇게 바로 명사가 못 나오죠. 바로 뿔리와 명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 드가 있어야 되죠.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뿔리는 바로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가 옳지 않은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Il travaille plus dur que lui라고 했어요. 뭐뭐보다라고 했을 때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가 올 때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위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녀는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 4번. Il fait moins beau aujourd'hui qu'hier라고 했어요. 어제보다 오늘 날씨가 더 좋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열등비교인데요. 봉은 우등비교의 형태는 매이에호로 이렇게 바뀌지만 우등비교의 경우에는 그냥 무행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문장. 5번에 Le thé est meilleur que le café pour la santé. 차는 건강에 있어서는 커피보다 더 좋다라고 했어요. 봉의 우등비교는 형태가 매이에호로 바뀌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 그 30번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명사의 비교 볼게요. 명사는 플레이나 무행 다음에 바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 -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리스트, 모양드, 명사, 끄라면 뭐뭐보다 더 많은 명사, 뭐뭐보다 적은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ans les villes, il y a plus de voitures que dans les campagnes이라고 했어요. 도시에서가 시골에서 보다, 그죠? 자동차가 더 많다. 풀이 다음에 드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온 구문을 알 수가 있고요. 또, il a moins de vacances que moi. 그는 나보다 휴가가 더 적다라고 나오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행 다음에 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행 de vacances que moi. 나보다. 자, 여기서 또 강세형 인칭 대명사 나온 거 기억나실 거예요. 강세형 인칭 대명사 쓰임, 비교급 그 다음에, 그다음에 OC 앞에, 논플리 앞에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런 것들도 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사의 비교급에는 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요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던 거여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고요. 드에 또 이렇게 쓰임을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비교급도 있으니까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4회 편, 두 번째 편 봤는데요. 오늘은 좀 문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지문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프랑스 관련 지식을 좀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문화 편에, 아, 그 문법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차분하게, 노트 같은 것들로 정리하시면서, 수능 특강과 함께 더 심화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17 주전투가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37번째 시간이고요. 17번째 주제, 수도권과 강원 지방의 개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에 북한부터 지역 지리를 출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지역 지리는 이번 시간부터입니다. 17번째랑 18번째 주제가 지역 지리 핵심되는 파트인데요. 자, 지역 지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사실 새로운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파트인데요. 사실 지역 지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조리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다양한 특징들 위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드릴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도가 출제됩니다. 지도에 여러 지역들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이 지역은 어떠한 특징 갖고 있니? 요게 이제 한국 지리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지도에서 각 지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도를 꼼꼼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올해도 아마 약정 공략 강의가 열리게 될 건데 약정 공략 강의에서 제가 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떤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충 자료에 있는 지도 같이 보면서 각 지역의 위치, 특징 정리한 다음에 교재 내용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번째 주제라 수도권과 강원 지방의 지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페이지에 수도권의 특성 출발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수도권의 지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도권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서울과 인천, 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중에서 서울은 뭐 우리나라의 수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우리 광역행정구역 중에서는 경기의 인구가 제일 많고요. 도시 중에서는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 아이를 낳아 기를 만한 연령대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부산과 더불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런 빠져나간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는 굉장히 높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사실 최근에는 경기에 있는 여러 시군과 함께 서울에 있는 구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 내부 구조와 대도시권의 특징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서울. 다음, 인천. 인천은 현재 인구 규모 3위의 도시입니다. 1등이 서울 930만, 2등이 부산 330만, 인천이 300만이 되거든요. 300만. 인천하면 아주 큰 규모의 인천항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천국제공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다 보니 다양한 운수 및 물류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운수 및 물류업. 이런 화물들을 보관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천은 사실 공업 파트에서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제가 수능 개념에서는 인천은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긴 하는데 사실 공업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이 은근히 제철, 자동차, 뭐 목재, 봉제, 석유화학, 유리 이런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어서 인천도 제조업 출하액이 꽤나 많은 곳입니다. 물론 경기만큼 많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공항과 항만 위치하여 운수업 및 물류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수도권 워낙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연포탕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연포탕 그 낙지 넣어서 끓인 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연포탕이 가양동에 어마어마한 맛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진웅아, 연포탕 먹으러 가양동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포탕 먹으러 가양동 갈래? 연포가양이에요. 연포가양. 일단, 연천과 포천은 접경 지역 쪽에 위치해서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연천은 특히나 군부대가 많이 위치해서 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구석기 축제열립니다. 구석기 축제. 다음, 포천도 성비가 꽤나 높은 곳인데, 여기는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빠져나왔던 공장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많이 입장이 되는데, 그 중에 포천으로도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게다가, 포천하면은, 이동 갈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먹으면 안 되지만, 이동 막걸리,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식품 산업도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포천. 다음, 가평과 양평은, 이름은 평자가 들어가 있는데,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특히 경기의 북동부 지역은 산지 비율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오른쪽에 강원 있잖아요. 강원에서부터 산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지 비율 높아서 임야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촌락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가평과 양평이 산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평한 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정신도시가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그 다음에 LCD 클러스터가 있어서 제조업도 꽤나 발달한 곳이고요. 특히나 이기신도시가 입지한 2000년대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고향. 고향은 1기신도시인 일산신도시가 있죠. 9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요. 최근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어갔어. 그래서 인구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향입니다. 고향.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워낙에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이기도 하고 서울과 바짝 붙어 있어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고향. 그래서 알파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얘는 뭐두 개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파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다 지워 볼게요. 다음, 그 밑에는 김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본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열쇠. 요새는 거의 다 번호키여서 여러분들이 열쇠를 갖고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열쇠야. 우리 돌 때, 선물 줄때 반지랑 팔찌 또는 황금 열쇠 같은 거 주거든요. 저희 아들도 돌때 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금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금값이 꽤나 올랐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해줬더니 자기가 받은 금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금을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달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얼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학 갈 때까지 이거를 보관하겠다. 등록금으로 쓰겠다. 예, 포부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 황금 열쇠를 우리 아들이 들고서 이게 뭐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열쇠를 써본 적이 없거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황금 열쇠야. 황금 열쇠. 김포입니다. 김포. 김포도 2기 신도시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다. 한강 신도시. 그래서 조금 애매한 곳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경기도가 뭐 북도와 남도로 나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는 한강 이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북도와 남도로 나누었을 때 얘는 북도인가? 아, 그러긴 또 한강 이남인데? 그럼 남도인가? 남도랑 떨어져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애매모호해서 그럼 이참에 서울로 편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한강 이남이면서 인천 위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서울과 바짝 달라붙어 있는 규모가 좀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의대 나와서 지금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과 이름이 부강안과야. 부강안과. 부강안과. 서울에 가깝게 붙어 있는 세 군데. 부강안과. 부천, 광명, 안양, 과천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서울과 바짝 붙어 있지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 나머지 지역들은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 높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지 않는 곳들입니다. 부천은 1기 신도시인 중동 신도시. 그리고 광명에는 광명역 KTX. 그리고 여기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안양도 역시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다. 부강 안과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은 구화성입니다. 구화성. 김하성 야구선수 말고 구화성. 구화성. 그래서 서울과 바짝 붙어 있는 지역들. 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곳은 아니고요. 성남이 많이 나오죠. 성남. 성남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인 분당. 다음, 2기 신도시인 판교와 위례 신도시가 모두 조성된 곳인데, 1기 신도시가 조성된 90년대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2기 신도시가 조성된 2000년대는 그렇게 또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남 안쪽에서 인구 이동이 많았다 그래요. 분당에서 판교나 분당에서 위례로 가는 이런 인구 이동이 많아서 이 2기 신도시 생겨난 동안에는 생각보다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남도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옵니다.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이. 그러면서 최근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갔어요. 통근 통학 유출보다 유입 인구가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 하남,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남쪽이라고 해서 성남이 되는 거죠. 성남. 자, 얘기 나온 김에
광주, 이천, 여주는 도자기 축제.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도자기 축제. 다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천과 여주 같은 경우에는 쌀도 유명하죠. 쌀.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그리고 이천하면은 여기에 최근에 아주아주, 정말 아주아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최근에 정말 아주아주아주 핫한 업체 SK하이닉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입사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천 전자조립 산업이 발달하였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얘기한 김에 여기로 내려왔지만 다시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시흥과 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아닌데 시안. 얘네들은 서울에 있었던 공장들이 분산된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이다. 시안,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한다. 시안. 그중에서 안산은 요 반월 시화산업단지에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안산.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고요. 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지시선으로 묶어서 뭐 A, B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산은 못 찾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산. 다음 화성. 아주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진짜로 한국 지리 공부하는 친구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동차 공업 발달했죠?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캠퍼스도 위치해서 전자 조립 공업도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역시나 200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구 100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화성이 최근에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지도에서는 약간 그렇게 안 생겼는데 다른 지도 보면 약간 이 상어처럼 생겼어. 캬, 입 벌리고 있는 상어처럼 화성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화성이 이렇게 전자조립 공업이 발달한 것은 삼성전자 공장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 그리고 반도체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전자. 정말 굉장하고 거대한 용과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불과 물을 내뿜는 용이다. 화수용 이렇게 됩니다. 화수용. 화성부터 수원 용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용인부터 볼게요. 용인도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삼성전자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가 역시나 100만 넘어섰죠. 그래서 고향의 인구를 앞지르면서 현재는 경기도 인구 2위 도시가 됐습니다. 수원 다음이에요. 역시나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례시 용인.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다음 수원. 수원은 인구 100 20만,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인구 1등 수원 역시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 화성, 용인이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수원하면 꼭 알아두셔야 될게몇 가지 있는데, 일단 세계 문화유산인 화성이 있습니다. 이 화성 말고 화성 성입니다. 성. 정약용 선생님이 거중기 이용해서 지었다던 화성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또 수원에는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 도시대 도청의 위치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한 여선생님이 계신데 이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전무님이신데 한 대기업에 성함이 안창수님이세요. 저희가 항상 안창수 전무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굉장히 스윗하십니다. 맨날 학교로 커피도 보내주시고 다 같이 먹으라고 빵도 보내주시고 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무님이시니까 은퇴하셨겠지.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안창수 전무님 은퇴하셨으니까 같이 보낼 시간이 많으시겠네요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안창수 전무님이 너무 바빠. 아직도 청춘이야. 매일같이 운동하러 다니고 그림 배우고 악기 연주하고 패션도 엄청나게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신대요. 이렇게 여기저기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느라 바쁘셔가지고 어우, 나랑 같이 보낼 시간이 없어. 아우, 안창수 전무는 아직도 청춘이야. 내가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청 소재지는 이렇게 됩니다. 안창수 전무가 아직도 청춘이야. 내가 포기했지.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도의 도청 소재지, 안동, 안, 창, 창원, 경남도청, 수, 수원, 경기도청,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청, 무안전남도청, 청주충북도청, 춘천강원특별자치도청, 내포신도시, 그 중에서도 홍성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는 당연히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되고요. 지역 지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안창수정무가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각도의 도청 소재지. 근데 사실 제가 나중에 꿈꾸는 삶입니다. 저도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즐겁고, 그리고 바쁘게 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나 내가 포기했지. 수원은 경기도 도청 소재지이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지역도 다 살펴봤던 것 같고요. 자, 아, 여기 빼먹었네. 평택. 평택도 자동차 공업 발달했고요. 여긴 KGM 모터스, KG 모터스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자 조립 공업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렇게 기억합니다. 평택인가요? 아니죠.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평택 아니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평택 아니요. 연포탕 먹으러 가양동 가자. 알파고, 부강안과, 김하성. 이렇게 구화성.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지였고요. 인천은 얘기했듯이 국제공항도 있고요. 인천항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경기는 수도권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수도권은 인구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적이 고작 12%인데 인구는 51%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수도권의 인구 변화,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때 2020년 지금부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 수도권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은 일단 100에서 수도권 자료를 빼주면 비수도권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서울 자료를 빼주면 경기 인천의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둘 중에서 하나만 주거나 또는 여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세개 중에서 두 개만 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1타,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이후에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얘기했듯이 면적은 고작 한 12%밖에 안 돼. 이 좁은 면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고, 국내 총생산, 총사업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요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산자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50%를 넘어서거나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의 52.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치, 행정, 교육, 문화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도권은 산업 구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우리 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에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았던,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라고 얘기했었죠. 1960년대부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요거죠. 섬유, 봉제업 등의 경공업이 발달하였다.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적은 시간 동안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야 돼. 그래서 정부 주도의 공업 정책이 실시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의 구로공단입니다. 서울의 제조업 발달의 상징이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여기 있었던 섬유나 봉제업체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는데, 하지만 이 당시에 여기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살던 곳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당연히 공장들이 나가니까 그것도 비었었겠지? 거기에 이제 그 조선 쪽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로구 쪽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계,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 지역으로 변해버린 거죠. 구로공단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1960년대 조성된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서울 주변 지역 인천 경기로 제조업의 분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경기도에서 섬유 제조업의 출하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에 있었던 제조업체들이 경기도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남동공단, 어쨌든 인천, 경기도의 안산 시흥, 아까 얘기했었죠? 반월 시화공단 등이 조성되면서 인천 경기의 제조업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에 얘네들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는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특히나 연구소 및 정보통신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잘 구축되어 있어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용인, 수원, 뭐 화성, 평택 이런 지역들이 첨단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수도권의 산업 구조. 수도권의 산업 구조 변화 살펴보면 2차 산업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3차 산업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닐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일단 서울은 1차 산업의 비율이 아주 아주 아주 낮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 중에 3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하나 주의할 건 자, 2차 산업의 비율. 우리 제조업할 때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출하액 가장 많은 곳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나 인천도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별 취업자 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이 경기보다 2차 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인천과 경기를 구분할 때 중요한 기준은 얘예요, 얘. 1차 산업. 어쨌든 경기도 2, 3차 산업이 발달한 도이지만 그래도 도예요. 아직까지 촌락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촌락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세 지역 중에서는 경기가 그래도 1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서울, 인천, 경기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1차 산업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3차 산업의 비율이 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비율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안이라고 얘기했었던 시흥, 안산, 그 다음에 화성, 평택, 그리고 평택, 안, 이어, 이천에 반도체 산업 발달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파주, LCD 클러스터, 그리고 포천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이런 지역들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산업 유형에 따른 공간적인 분화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하고요. 인천 경기에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인천 경기에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태블릿을 통해서 어떤 OTT 서비스를 공급받는다. 일단 태블릿이 필요하죠. 태블릿. 태블릿 만드는 거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야. 하지만 지식 기반 제조업을 통해 만들어진 태블릿에서 OTT를 보려면 OTT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OTT 서비스는 지식 기반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서울은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이런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식 기반 서비스, 인천 경기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그 자료가 나와 있죠.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자, 정보통신 방송 기기업, 기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반면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도 역시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기 남부 지역에 K반도체 벨트가 구축이 되면서 이런 지역들에 굉장히 많은 지식 기반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밑으로 갈게요. 문화적 공간 구조의 변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서울 중심으로 문화적으로도 수도권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뒤로 갈게요. 그러나 이런 수도권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불이익이라고 얘기하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모여 있으므로 나타나는 안 좋은 점들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지만 국토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도권은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너무나도 사람이 감소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납니다.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너무 높아.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과밀 부담금 제도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면적, 총 허용량을 정해두는 거야. 그래서 이총 허용량을 넘어서면은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많은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수도권 공장 총량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충청권으로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시켜서 행정기능 등을 이전시켰고요. 또 혁신도시 조성해서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 등을 비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또 수도권 내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4차 정비계획을 통해서 이런 벨트 등을 만들어 놓았고요. 수도권 정비 권역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 북쪽은 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쪽 지역은 이쪽에 한강에 상수원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한강수계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겠지? 그래서 생태 관광과 휴양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아까 경기 남부에 지식기반 제조업 발달하고 있다 그랬죠? 스마트 반도체 벨트. 다음, 서쪽은 해안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과의 물류에 유리해 국제 물류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수도권 정비 권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중심으로 서울 주변 지역들은 너무나도 과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라.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들이 되는 거고, 당연히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자연 보존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도권 내용 살펴봤고요. 아래로 가서 오늘 강원 지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도부터 볼게요. 강원 지방입니다. 일단 우리 동쪽부터 봅시다. 동쪽. 자,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 3시, 고성 속초 양양 강릉동해 3척,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 3, 이렇게 영동 지방의 여러 지역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안에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어요.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산. 그래서 태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영동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태백은 위치상으로는 영서지방 같지만 옛날에 삼척에 포함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삼척으로부터 분리독립하면서 태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영향이 남아있어서 영동지방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고성은 그렇게 많이 나올 만한 건 없고요. 고성에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그래서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죠. 실제 가보면은 북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북한 주민들을 볼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산만 보입니다. 산만. 한 번쯤은 가볼 만합니다. 자, 속초는 관광산업 발달한 곳이고요. 많은 석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석호 발달한 곳. 양양,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곳이죠. 서퍼비치가 유명해지면서 서핑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가요. 수많은 터널 지나서 빨리 가면 2시간 30분 정도, 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양양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양양. 다음, 강릉. 다설지와 단오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설지, 북동풍에 의해서 많은 강설 발생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강원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인구 규모 3위의 도시입니다. 21만 정도. 여기도 역시 경포라는 석호가 있고요. 또 정동진에 해안 당구가 있습니다. 정동진,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하는 나루터, 그게 강릉에 있어요. 강릉에 인구 3위 도시. 그리고 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열렸었잖아요.
이 설상 종목, 쉽게 얘기하면은 눈에서 펼쳐지는 종목은 평창에서 주로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 빙상은 강릉에서 많이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경기장이 있다. 평창도 해당되고 강릉도 해당이 됩니다. 강릉. 그리고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강릉에서 한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의 인상이 굉장한 거예요.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강릉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그래서 강릉을 평정하고 왔어. 강릉을 평정하고 온 태삼이. 강릉을 평정하고 온 태삼이.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을 평정하고 온 태삼이. 그래서 평창. 아까 얘기했듯이 동계올림픽 열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고위 평타면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고랭지 채소가 널리 재배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고위 평타면에서 풍력 발전도 하겠죠. 그리고 이 평창에서 강릉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연강수량 많고 또 해발고도 높아서 기온이 낮은 곳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곳입니다. 다음, 남부 지역들. 정선, 영월, 삼척, 태백까지도. 요 지역들은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곳입니다. 여기만 석회동굴 적혀져 있지만 이 일대가 석회암을 중심으로 발달한 카르스트 지형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들입니다. 삼척에도 석회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정선은 석탄 산업의 쇠퇴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 많은 탄광들이 폐광되면서 인구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리조트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카지노도 있습니다.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다 지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석탄을 운반하는 레일을 활용한 레일바이크가 운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레일바이크는 근데 정선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되게 많습니다. 다음 영월은 석회동굴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지형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남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한반도 지형. 그 다음에 이 강이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3월 중순쯤이거든요. 최근에 한 영화 때문에 이 영월에 청령포라고 하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단종의 유배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 시사적인 내용으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태백 역시나 석탄 산업 쇠퇴로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석탄 박물관.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세 군데 석탄 박물관 다 가봤는데요. 태백도 규모가 꽤 있고 사실 석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연사 관련된 내용들 다볼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석탄 박물관은 태백 보령 문경에 있습니다. 태백 보령 문경 세 군데 꼭 기억해 두자. 자, 태백. 그리고 역시나 대관령과 더불어서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 태백은 황지연목과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둘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예요.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연목,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태백. 다음 삼척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동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광업도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석회암도 많이 채굴하고 옛날에 무연탄도 많이 채굴했었고. 자, 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강원의 북서쪽 구석에 철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용암대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앞에 공부했었었죠. 그래서 우리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면서 오대쌀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오대쌀. 강원도에서 논비율이 꽤나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화천. 화천은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산천어 축제.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로 최근에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양구, 강원의 북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 정중앙. 그래서 우리 몸의 정중앙인 배꼽을 활용한 배꼽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양구. 다음, 인제. 인제는 대암산 용늪이라는 습지가 있습니다. 대암산 용늪. 요게 람사르 1호 보호 습지입니다. 인제.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내린천이라는 곳에서 래프팅 많이 합니다. 다음 춘천.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할때 춘이 춘천이거든요.
강원특별자치 도청 소재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수도권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춘선으로 ITX라고 해요.

얘기해서 ITX 2층 열차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남이섬 갈때 한번 타봤거든요. 2층에 올라가면은 되게 멀리까지 보여서 굉장히 멋집니다. 다음 홍천. 홍천은 여름강수 집중률 높은데, 그리고 찰옥수수 축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정도. 횡성함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횡성 한우 유명한 곳이고요. 원주에 공항이 있는데, 이름은 원주공항인데, 아니죠. 원주공항이 있는데, 이름은 원주공항인데, 횡성에 있습니다. 원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모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강원도 인구 1위 도시입니다. 인구 38만 정도. 그 다음에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위치해서,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원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에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 지역들의 특징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좋아하는 밑으로 가서 영서와 영동지방의 자연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강원지방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와 영동지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형과 기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해안에 맞닿아 있는 지역들과 태백까지 영동지방으로 분류하고요. 이쪽이 영서지방이 됩니다.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중생대 지각 변동 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풍화와 침식을 받아 저평해집니다. 그리고 신생대 제3기에 동쪽에서 으악!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동쪽이 높게 솟아오르게 되죠. 경동성 요공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고서주의 경동지형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을 살펴보면, 중부지방에 이쪽에 강원도 있고, 여기 경기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뚝 반을 잘라서 요쪽은 경기도, 요쪽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경기도의 동쪽 지역은 산지의 비중이 높다 얘기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다음, 강원을 다시 태백산맥에 있는 대관령 경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영서, 여기가 영동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영서지방은 전반적으로 융기량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 고위평탄면, 그리고 단구, 감입공류하천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 고단감이 이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융기지형들. 그리고 한강의 중상류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천 중상류에 발달하는 침식분지도 이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 단구도 마찬가지고. 반면 영동지방은 경사가 급하고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다양한 해안지형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기후적으로는 얘기했듯이 영서지방은 한강 중상류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름철에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산에 부딪힙니다. 구름 만들고 비 뿌립니다. 그래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고, 반면 영동지역은 북동풍에 의해서 지형성 강수가 발생을 합니다. 구름 만들고 비 뿌려요. 이 북동풍은 겨울철에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영동지방은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영서와 영동은 여강집, 격앙집이 높은 지역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서지방은 내륙 지역이고 영동지방은 동해안이기 때문에 최한월 평균 기온은 영동지방 쪽이 높고 기온의 연교차는 영서지방이 크다.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어요. 자, 영서지방. 경사가 완만한 편이에요. 우리 아까 봤었지? 아이고. 영서지방, 영동지방입니다. 영동지방보단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자. 그리고 산간 지역에 해발고도가 높지만 평탄한 고원 발달합니다. 고위평탄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한강 중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침식분지 발달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침식분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죠. 그리고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의 영동지방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요. 하나 더 적어본다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겨울에 추워요. 다음, 여름철에 남서기류 유입으로 여름철 강수 집중도 높다. 집중호우가 자주 내린다. 여강집이 높다. 여강집 높아요. 반면 영동지방, 상대적으로 급경사의 산지 발달합니다. 그리고 해안평에 나타나요. 여기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 영향으로 영서지방보다 겨울이 온화하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얘가 낮고 얘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겨울에 북동기류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얘는 격앙집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격앙집이 높다. 자,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춘천과 홍천이 영서지방, 속초와 강릉이 영동지방이에요. 상대적으로 춘천과 홍천은 여름강수 집중률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속초, 강릉은 겨울강수 집중률 높게 나타나죠. 기온의 연교차는 춘천과 홍천이 큰 편이고, 속초와 강릉은 기온 연교차가 작은 편입니다. 최한월 평균 기온은 춘천과 홍천이 낮고, 속초와 강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요. 사실 우리 다 앞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발고도 높은 대관령은 기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영서와 영동지방의 입문 환경. 자, 영서지방, 한강을 따라 경기도와 교류가 활발하여 점이대에서는 수도권과 비슷한 방언을 사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아서 밭의 비율이 높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경기도, 여기가 영서지방이야. 그러니까 영서지방은 기본적으로 산지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 감자, 메밀 등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합니다. 태백산지에는 고위평탄면이 분포하고 고랭지 농업이 널리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데가 평창, 정선 이런 지역들입니다. 고위평탄면. 다음, 영동지방. 경상북도 동해안 및 북부 해안지방과 교류가 활발하여 점이대에서는 이들 지역과 비슷한 방언을 사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저희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중에 삼척 출신 분이 계신데, 분명히 삼척, 강원도 분이신데,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이런 예예요. 경상북도의 동해안, 그리고 북부 해안 지역과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 경상북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바로 삼척이거든요. 반농반어촌의 경관이 나타나고요. 해안지원과 항만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발달하였습니다. 관광산업. 그래서 우리 제주와 강원은 상대적으로 관광산업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데가 영동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되죠. 다음, 산업구조의 변화. 밭작물 중심의 농업과 풍부한 임산 및 수산자원 바탕으로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런데 산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2차 산업 발달은 굉장히 미약한 편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2차 비중은 낮은 편이다. 산지 비중이 워낙에 높아서. 그리고 산지 비중 높기 때문에 밭작물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겠죠. 산업화 과정에서 풍부한 지하 자원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대의 광업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업 지역이 바로 강원입니다. 물론 옛날보다 석탄 생산량도 줄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광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강원이에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가정용 연료가 변화했죠. 연탄에서 도시가스, 가스로. 그러면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국가에서 탄광을 정리한 거죠. 이런 지역들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이제 태백시의 인구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나와 있죠.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986년에는 총 종사자 수가 3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2만 2천 명으로 줄었고요. 이때는 광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현재는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과 도소매, 속박업, 음식, 다시 숙박 및 도소, 도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관광 산업 관련된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으로 산업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죠.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부정적인 면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3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 이후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였습니다. 최근에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춘천의 바이오, 그리고 원주의 의료 산업 클러스터, 아까 얘기했었죠? 강릉의 신소재, 좀 이따 다시 볼게요. 다음, 농어촌 체험 관광을 연계시키고 있고요. 최근에 관광 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농목업 경관과 석회동굴 등의 카스트 지형, 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해수욕장 등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백의 석탄박물관, 그리고
정선의 레일바이크도 종종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다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속철도가 개통됩니다. 그래서 평창지나 강릉까지 가죠.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보조단으로 가면은 강원지방의 산업별 특화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나와 있죠. 특화도는 해당 지역의, 다시요, 지역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을 전국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분의 해당 지역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몰라도 돼. 결국 해당 지역의 종사자 비율이 전국보다 높으면 1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여기 되는 거지. 1. 1. 너무 궁네요. 어쨌든 1을 넘어가면 그 지역의 그 산업이 발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업은 강원의 산업별 특화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9가 넘어가죠. 9. 쉽게 얘기하면 전국의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에서 이 지역이 차지한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 바꿔 얘기해서 광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 북한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특히나 국방의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요. 또 관광산업 발달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도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제조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은 발달이 미약하다. 다음 아래로 강원지방의 첨단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 전략인데 각 지역별로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춘천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원주는 의료산업 클러스터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은 아까 신소재 얘기했었죠? 신소재 그리고 해양 이런 것들 다양한 내용들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도권과 강원지방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 잡어 X 나와라!

꼼꼼한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테크 인사의 한보라입니다. 자, 28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27강에서요, 우리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크로스학파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에피크로스의 전체적인 사상을 다 공부한 건 아니었죠?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이어서 살펴보고요. 또 같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입니다. 스토아파의 사상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에피크로스 어떤 공부했어? 그렇지, 쾌락이 최고 선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네, 쾌락주의를 이야기했었던 그의 사상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그는 모든 쾌락은 어때? 그 자체로는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쾌락을 얻은 후에 이후에 10만큼의 고통이 온다면 그런 쾌락은 멀리해야 한다. 아, 이렇게 쾌락과 고통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이성, 이런 이성적인 숙고 이런 것들도 에피크로스가 중시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에피크로스가 욕구를 구분하면서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기본 욕구 같은 이런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절제 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 예를 들어서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혹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이런 욕구들은 오히려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어때? 그렇죠. 멀리할 것을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에피크로스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윤사는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학파 역시나 평가원에서 언제나 그렇지 굉장히 중점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에피크로스의 사상 다시 한번 본인의 꼼수체크 자료 보면서 한 1분 정도 보라쌤 딱 이렇게 스탑 만들어 놓고요. 블라블라 자신의 입으로 설명하고 눈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복습하고 이어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에피크로스학파의 쾌락주의를 쭉 공부하면서 에피크로스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쾌락, 최고의 행복은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라는 것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거 다섯 글자로 뭐라고 공부했어? 그렇죠. 아타락시아. 한글로는 병정심, 평평한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을 생각하면 좋아요. 자, 이러한 아타락시아는 어떤 상태였어? 말로 말해.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서술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아타락시아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거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몸에는 고통이 없고, 즉, 몸에는 통증이 없고, 마음에는, 그렇지. 마음의 통증은 불안이잖아. 즉,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다시 해봐. 아타락시아가 뭐라고?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이런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죠. 에피크로스가 욕구를 구별해서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절제하는 소박한 삶을 살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억하니 신, 운명,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것을 이야기했다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면 에피크로스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그 평정심, 즉 아타락시아에 이르기 위한 세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다 중요해. 동그라미 1, 2, 3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거 역시 친구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에피크로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둔적인 생활을 해라. 자, 은둔적인 생활을 하라는 건 뭐냐면 혼자 외톨이가 되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은둔적 생활을 해라. 이건 뭐냐면 쓸데없이 공적인 일에 나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은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과 막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라. 공적인 상과 인간관계 맺는 거, 네, 아타락시아를 가져오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가 왜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냐면 우리가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를 많이 맺다 보면 어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인간관계에 엮이다 보니까 괜한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과 같은 쓸데없는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얘들아, 우리 SNS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어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휘말려서 어때? 쓸데없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때문에 고통을 겪느니 우리 많이 보잖아. 실제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어때? SNS를 많이 하는 그런 10대 청소년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에피크로스는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았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자, 에피크로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 맺지 마라. 왜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은둔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저히 혼자가 되라, 외톨이가 되라,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둔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와 그렇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들과 무엇을 우정을 나누면서
안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즉 친구와의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즉 아타락시아인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수가 많을 필요 없다는 거야. 단 한 명이어도 좋고요. 아주 소수여도 좋습니다. 내가 나와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우정,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작은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친밀한 우정을 나눌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실제로 얘들아, 그래서 에피크로스의 집에 앞들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서는 언제나 에피크로스와 친구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언제나 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에피크로스가 친구들이랑 뭐 대단한 걸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뭐 별거 안 하고 있었대.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냥 마냥 즐겁게 까르르 까르르 웃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 뭐 맛있는 거라도 먹는 거 아니야? 하고 들여다보면 그냥 단단한 딱딱한 소박한 빵 한 덩어리와 맑은 물 한 잔을 떠놓고서 그걸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도 마냥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실제로 전해집니다. 아,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서 어때? 마음에 불안이 없는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인 그렇죠. 아타락시아를 실제로 체험했었던 우리 에피크로스의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피크로스는요, 이제 평정심에 이르는 방법, 즉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방법으로 네 번째, 즉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얘들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남의 원한을 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밤길을 걸을 때 누가 나한테 원한을 사서 나의 이렇게 밤길에 나를 갑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의롭게 산다면 그렇지 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자, 에피크로스는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피해를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 상호간에 맺는 협정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즉 에피크로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이야? 좋아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삶 역시 좋아요.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도 너무 중요하니까 삐뽀 삐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에피크로스 입장에서 즐거운 삶, 즉 즐거움, 즉 쾌락, 이것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쌤, 갑자기 덕이요? 근데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방금 전에 4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안전함을 통해서 즐거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봤지? 그래, 정의, 정의라고 하는 덕을 실현하는 것이 이런 평정심, 아타락시아, 즉 즐거운 삶, 즉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몸에는 고통이 없는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정의는 덕이잖아. 그러니까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좋아요.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방금 살펴본 정의 외에도요. 우리 앞서서 플라톤이 강조했었던 무슨 네 가지 덕 배웠어? 그렇지. 사주덕 같이 공부했었잖아. 기억나니? 앞글자 따서. 좋아요. 지용절정. 아유, 잘 기억하고 있네. 해볼까? 지혜, 용기, 옳지, 절제. 좋아요. 정의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에피크로스도 이런 지용절정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지 즐거운 삶, 즉 쾌락에 도움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했어요. 지혜 반드시 필요하죠? 자, 지혜, 즉 이성을 가지고 욕구를 잘 구별해서 그렇지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얘들아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유혹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에피크로스는 보았고요. 누누 얘기하지만 에피크로스는 결국은 이름만 쾌락주의이고요. 실제 삶에선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 소박한 삶을 통해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덕은 쾌락을 줄 때 만 가치를 지닌다. 즉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게 아니라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렇지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즐거운 삶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때? 완전히 맞겠죠? 자, 에피크로스는 결국은 쾌락주의자야. 그러니까 쾌락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가치를 지니는 것도요. 오직 그렇죠. 쾌락, 즉 즐거운 삶을 가져다 줄 때에만 그렇습니다. 아, 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 뭐 덕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런 것들은 에피크로스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덕도요, 즐거운 삶, 쾌락을 가져다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이야기하죠. 사려 깊고
고귀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덕을 잘 실천해야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특별히 사려깊고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 그가 이성의 역할을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거 원전 해석에 따라서 사려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아야지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주 출제가 되는 네, 문장입니다. 자, 이런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어때? 방금 앞서서 살펴본 그의 사상의 특징 중에서 3번이 있었잖아. 한마디로 공적인 일에 나서라고 해서 나서지 말라고 했어. 나서지 말라고 했지. 소수의 친구들과 작은 공동체에서 우정을 나누라고 했지. 한마디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사회적인 쾌락일까? 나 개인의 쾌락일까? 그렇죠. 개인적 차원의 쾌락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어요. 아,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추구했구나. 공적인 일에 나서지 말고 내 마음의 평안, 즉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몸에는 고통이 없는 상태, 나 개인적인

상태의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우리는 에피쿠로스 사상의 한계와 영향을 한번 도출해 볼수 있어요. 자, 개인적인 쾌락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타적인 공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던 근대의 경험론 그리고 쾌락을 중시한 벤당과 밀의 공리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내신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수능 시험에서는요. 이런 공리주의자, 벤당과 밀과 에피쿠로스가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최근의 기출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에피쿠로스 사상 공부했으니까 같이 한번 원전자료 보겠습니다. 모든 쾌락은 우리의 본성에 1차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자,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통이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이성을 통해서 비교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1의 쾌락을 견디면 이후에 10의 고통이 와. 그러면, 죄송해요, 다시? 1의 쾌락을 누렸을 때그 이후에 10의 고통이 와. 그럼 우리는 그 1의 쾌락은 멀리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1의 고통을 참아내면 이후에 10의 쾌락이 와. 그럼 그런 1의 고통은 감내할 수 있죠? 따라서 아,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고통이 다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보았다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 정말 많이 나와요. 사력 있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사력 있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덕이라고 하는 것,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런 덕도요.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겠다.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할 수 없다. 아, 덕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덕은 그 자체로 소중한, 그 자체가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었고요. 어디까지나 즐거운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이런 관점들도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헬레니즘 시대의 그 사회적인 혼란기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추구했었던 이번에 스토아파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아파의 사상은요, 우리가 흔히 무슨 주의라고 불러? 그래요. 금욕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사상. 스토아파. 굉장히 다양한 사상가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어. 그래서 친구들이 아마 여기 스토아파 사상가들의 이름을 좀 낯설게 생각할 텐데요.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딱 읽고서, 이거 스토아파의 입장이다. 이거 스토아파다라고 이렇게 구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은 중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상식 차원에서 아, 이런 사상가들이 있구나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 출신이었던 아우렐리우스. 라고 하는 스토아파 사상가가 있고요. 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스토아파 사상가도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황제에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스토아파의 금욕주의 사상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아파는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생각을 했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하면 어떻게 주로 생각했어? 그렇지, 그동안은 아, 인간의 인식 능력, 우리는 이제 그 정도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 이성의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키워낸 사상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 거야. 스토아파의 사상에 이르러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구나, 확장됐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동안 이성은 누구만 갖고 있다라고 흔히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 인간만 갖고 있다라고 흔히 생각했어. 자, 그런데 스토아파 사상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얘들아 범위를 키워 봐봐. 자연. 얘들아 자연을 볼래? 한치 오차도 없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돌아오고, 하루는 24시간, 낮과 밤, 이런 것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기억하지, 얘들아? 우리 다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돌고,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변을 돌면서, 낮과 밤의 변화, 그렇죠. 1년에 그 계절의 변화들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내잖아. 이런 자연 만물을 봤을 때, 아, 그것에는 한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필연성이 담겨 있다라는 걸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들은 자연.

모세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도 이 로고스에서부터 비롯됐다. 우주 만물의 최초의 생성,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 이것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이들은 외쳤다는 거야. 얘들아, 공부하다 보니까 왠지, 우주 만물을 처음 이끌어가고, 처음 생겨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거? 선생님, 이거 혹시 노자나 장자식으로 표현하면 도 아닌가요?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 보면 엄지척 드리고 싶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도가 사상가들도요, 도가 만물을 낳았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어때? 운행의, 그치. 우주 만물의 그 운행을 이끌어가는,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힘도 다 도이다. 이렇게 도가사상가들은 이야기하잖아.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달랐지만 어떤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 알수 있어. 아, 정리해보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온 우주 만물의 본질이자 그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렇지. 그게 바로 로고스야. 그게 바로 이성이야.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따라서 얘들아 잘 봐. 요 이성이라고 하는 워딩을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그 자체가 소름 끼치 완벽한 필연성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렀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다고? 그렇죠. 자연 혹은 신 이렇게 아,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스케일이 커진 이러한 스토아파의 이성을 뭐라고 부른다고? 좋아요. 로고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제시문에 이성이 나와. 그런데 아, 이게 자연이래.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신이래.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서 고대 서양 사상가 하면 아, 이거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파네라고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필연성, 즉 자연 법칙을 의미하죠.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필연적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자연 그 자체를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신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신적 이성이라고 하고 이라는 말로 또 서술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식의 표현으로는 이것이 신의 섭리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결국은 이런 이성, 즉 로고스가 무엇을 지배해? 우주를 지배하잖아. 근데 우주에는 대우주와 소우주가 있다고 생각했어. 대우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코스모스, 그 대우주예요. 그러면 소우주는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 그렇지, 우리 인간이지. 아, 우리 인간이 바로 소우주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잘 생각해봐. 즉 인간도 그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 신적 이성을 인간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결국은 스토아 학파 사상가들이 보기에 인간과 자연과 신에게는 공통된 본성이 있었다는 거야. 다시 해봐. 인간과 자연과 신에게는 공통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다고? 그렇지. 그건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야.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그동안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소 낯설 수 있어. 근데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쫄거 없지? 쫄지 마.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어? 정리해보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스케일을 키웠어. 로고스라고 불렀지?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확장해봐. 자연과 심지어는 신의 어떤 본성? 공통 본성이다라고까지 보았다는 거야. 이러한 관점이 성립 가능한 것은 바로 이온 우주 만물이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필연성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고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이 도출됐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아파의 이러한 이성을 중심으로 또 필연성을 그 자체를 바로 이성, 자연신이라고 해석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삐뽀 삐뽀. 자, 천천히 보자.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 맞을 거 틀릴 거. 자, 언뜻 보면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 자세히 봐봐. 지금 우리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뭐였지? 신.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그 자연 그 자체가 신이야. 다시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그 자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신이다라고 바라본 거야. 아,
선생님 아까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신, 그것이 바로 결국 이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자연은 결국 이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니?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땡땡, 말도 안 되지. 왜냐하면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자연, 그게 바로 이성인 거야. 자연 그 자체가 이성인 거야. 다시 해봐. 이성이라고 하는 말과 자연이라고 하는 말과 신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동격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그 자체가 이성이기 때문에 아, 이성은 자연을 초월할 수 없어요. 왜? 이성이 자연 그 자체이니까, 자연이 이성 그 자체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인간의 공통 본성에 따라 사세요. 얘들아, 신과 인간의 공통 본성?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가능하지. 왜?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 뭐였으니까. 이게 바로 이성 로고스였으니까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럴 때, 그렇지 행복해질 수 있다. 완전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인간이 결국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적 이성을 인간도 나누어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무엇이라고 공통된 본성이야. 아,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 신을 이성 로고스라고 하는 실로 구슬 엮듯이 엮은 사상이 스토아파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이성으로서 자연의 그 필연적인 질서, 그 소름 끼치는 필연성을 파악하고 따를 수 있다라고 바라보죠. 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이 상황은 어때?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날만 하는 일이 어때? 일어난 것일 뿐이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떤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너무 팔딱팔딱 뛰지도 않고요. 나한테 뭐 슬픈 일이 생겼다고 막 엉엉 울 것도 없어. 그냥 어때?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 다섯 글자의 원어로는, 어우, 좋아. 아파테이아라고 불러요. 자, 원어로는 아파테이아라고 부르고요. 한글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동심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던, 이번 시간 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는 어때? 평정심, 즉, 아타락시아를 최고 행복이라고 보았어.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상태, 어떤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인 이 아파테이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심을 추구했다. 모든 정념에 초연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건알수 있어요? 정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막 격렬한 충동에 휩싸이는 거 이런 걸 정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정념으로부터 초연할 것,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를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스토아파의 사상을 어때? 그러지. 욕구를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이성에 따라 살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욕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토아파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동심, 즉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얘들아, 어렵지 않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지. 좋아요.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우리 아까 뭐라고도 불렀어? 그래, 로고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성이라고 하는 말과 자연이라고 하는 말과 신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동격으로 사용했다고 했어.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자연과 시인의 공통된 본성, 그것이 바로 이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성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어때? 그렇지, 동요하지 않을 수 있어. 왜?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인 신적 이성에 따라서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내 마음이 격렬한 충동에 휩싸여서 정념에 질질 끌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한,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정념에 어때? 좋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부동심, 그걸

원어로는 아파테이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이라는 거야. 모든. 천천히 보자. 정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생각했어요. 자연적인 정염과 좋아요. 비자연적인 정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적인 정염은 얘들아, 스토아파 사상가들도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즉, 자연적인 정염까지 모두 다 제거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연적인 정염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한다는 거야?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다가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모든 정염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땡땡 띵 말도 안 되지. 모든 정염을 애초에 제거하는 건 비현실적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정염을 제거해라. 이건 잘못된 진술이에요. 자연적인 정염, 즉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존재는 인정합니다. 자, 반면에 비자연적인 정염이 있어. 공포,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때? 그렇지, 이성에 따른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극복해야 돼. 하지만 얘들아 잘 봐봐. 아무리 자연적인 정염이라 할지라도 그 자연적인 정염에 질질 끌려다니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비자연적인 정염은 당연히 질질 끌려다니면 안될 거야. 그러니까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아, 모든 정염에 대해서 무엇할 것을 이야기했구나. 초연할 것을 이야기했구나. 자연적이든 비자연적이든 모든 정염에 대해서 초연하게, 의연하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죠. 이성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염에 우리가 누군가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어때? 정염에 지배당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잖아. 그럼 이미 부동심에서 멀어졌다는 거지. 부동심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정염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불행의 확실한 징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모든 정염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보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른 삶. 근데 그 이성이 자연이었잖아. 이건 자연, 즉 자연 법칙. 즉 자연법에 따른 삶입니다. 결국은 그 이성, 자연과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동격이었죠. 이건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른 삶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덕에 따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인 부동심,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우리 어렵지 않게 한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만한 일들이, 그렇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자연 그 자체가 바로, 그렇지, 필연성. 즉, 이성이 자연이고 그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가 또 신이기 때문에, 아, 이 자연, 즉,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이성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가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이성, 자연, 신 똑같은 워딩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은 아니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를 그냥 신이라고 보는 거야. 소름 끼치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연적인 그 이성적인 법칙. 그 자체를 신이라고 보는 거야. 따라서 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한 신적 필연성, 그런 이성적인 필연성, 필연적인 자연법,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엥? 얘들아,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그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그래, 일어날 만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부르잖아. 잘 봐봐. 너무 중요해.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운명은 존재한다. 필연성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하, 운명은 존재하고요. 그 운명에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그 운명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생각해봐. 스토아파 사상의 가장 정수에 우리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과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애들 한번 정말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아까 얘기했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 왜냐하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즉,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에 의해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즉, 신에 의해서 운명 지어진 거야.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성적인 인과법칙, 필연적인 이성적 인과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그렇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신의 섭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필연적으로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우주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운명 지어진 거라는 거지.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니? 못 바꾸지.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이건 운명이 아닌 거지. 자,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신에 의해서 운명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인생의 운명의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빠른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바꿔볼 거야. 어떻게든 나는 위로 올라가 볼 거야. 얘들아,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운명의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위로 올라가서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나만 지치지. 나중엔 결국 나만 비참한 상태로 아래로 계속 헉헉거리면서 결국 내가 그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에 못 이겨서 결국은 아래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모든 외부 사건은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어. 쌤, 그러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야.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일도 있어. 뭘 바꿀 수 있지? 그래,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 생각, 충동, 욕구, 감정 등내 마음과 관련된 건 내가 바꿀 수 있어.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 조건과 상황,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외부 상황과 외부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꾸면 되겠다. 즉,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그것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정리해보자. 어렵지 않아. 충분히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운명의 에스컬레이터가 빠르게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 그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아, 나 그냥 꼭대기층으로 가지 말고 나 지하 식당가로 내려가야 되겠다.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겠다. 나도 좀 내려가야지. 같이 내 마음을 바꿔서 내려가면 돼. 그럼 어때? 에스컬레이터 방향에 맞았기 때문에 얘들아, 그렇지, 내 마음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어. 아파테이야,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성적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동심에 이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덕 있는 삶이잖아. 이번에는 운명의 에스컬레이터가 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위로 올라가. 그러면 뭘 바꾸는 거야? 외부 사건을 바꿀 수 없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번에는 옥상의 전망대로 한번 가볼까? 내 마음을 위로 올라가는 걸 바꾸면 되지. 그럼 그 운명의 방향에 나는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부동심, 아파트의 경제에 이르러서 정념에 초연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안정과 평화가 오겠니?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질서를 극복하고 변화하고 개선하고 개척하라는 거니? 아니지. 자연적인 질서는 극복, 변화, 개선, 개척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운명을 수용하고 순응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아파 사상가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 얘들아.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정념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 내 마음을 바꿔라. 어떤 쪽으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꿔라. 그게 이성에 따른 삶, 그것이 부동심에 이르는 경지이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죽음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라. 어떻게? 그렇지. 운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꿔라라고 계속해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얘들아, 스토아파 사상가들의 이런 충고에 따른다면 우리는, 그렇지, 자연의 그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잖아. 그럼 필연적인 자연 법칙, 이거 우리 자연 법칙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수 있지? 좋아요, 자연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다 중요해, 너무 중요해.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스토아파 공부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말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자연법? 이거 뭐야? 그렇지, 필연적인 자연 법칙.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필연적인 자연 법칙은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잖아. 그러한 자연 법칙, 즉 자연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그렇지, 자연 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자연이 바로 신 자체였습니다.

였잖아. 소름 끼치도록 필연적인 완벽한 그 자연, 그 자체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은 이미 신의 법칙이고 이것을 신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신의 섭리 전체가 이미 자연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가족, 친구, 동료, 시민, 인류 전체를 무엇하세요?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류 전체를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법을 잘 지키는 삶이 바로 도덕적인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 우리 이런 입장을 사회평등주의, 다른 말로 만민평등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사해, 동서남북의 네 개의 바다, 즉 모든을 뜻하죠. 모든 사람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확대되기도 해요. 이러한 자연법에 따라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그러므로 사회적인 역할과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타인의 일이 공공의 이익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즉,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역할, 즉,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억나니더라. 공적인 일에 쓸데없이 나서지 마라 라고 충고했던 누구랑은 정반대야.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 에피쿠로스는 은둔적 생활을 추구하면서 친구들과의 우정에 만족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스토아 사상가들은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다 해야 돼. 인류 전체 사랑해야 돼.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해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차이점 지금 은근히 두개 나왔거든. 혹시 찾아냈나? 그러지, 그러지. 잘했어.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니 얘들아?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어.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자들의 우연적인 움직임에 따른 거야. 즉,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연적인 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잖아.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차이점에 갈려. 에피쿠로스 운명 존재하지 않는다. 스토아학파 운명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야 한다. 지금 또 하나의 차이점 보이지? 은둔적 생활을 하면서 친구와의 우정에 만족해라고 보았던 에피쿠로스와 달리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아니야.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도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토아학파 사상 같이 한번 한계와 영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명에 대해서 순응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 개인의 의지로 운명을 막 개척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능동적인 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얘들 굉장히 많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중세와 근대 여러 자연법 사상가들, 정념의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었던 스피노자, 이성에 부합한 삶을 강조한 칸트에게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스피노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 그냥 일단 알아둬. 같은 스라인이구나.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스피노자 나올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스피노자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스토아학파와 굉장히 중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은 좀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꼼꼼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보라쌤하고 이렇게 꼼수 체크 윤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지만 우리 이런 것까지 알아야지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척척 풀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도요, 우리 플라톤, 대선배 플라톤의 지용절정, 사주덕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용절정이 있어야 이런 덕 있는 삶을 살아야지 즐거운 삶,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공부했던 스토아학파도요, 당연히 플라톤의 지용절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이걸 좀 구분하는데요. 지용절정 이런 건 좋은 거야. 반면에 이 지용절정이 좀 반대되는 것들, 어리석고 불의한 거, 이런 건 분명히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요거를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요세 번째 여기에 있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가만히 봐봐.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쾌락과 고통, 미와 추, 강함과 약함,

부와 가난, 명성과 나쁜 평판, 그리고 혈통의 귀천까지 나와 있어. 얘들아, 이건 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했을까?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토학파의 사상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이 과로친 이런 것들은 어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인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기억나니?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즉, 이런 것들은 얘들아,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그치?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필연적인 그런 자연 법칙, 그 운명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라면,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건내 마음이었잖아. 바꿀 수 있는 건내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 외부에 있는 사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했구나. 아, 이런 것들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해석했다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모든 정념으로부터 이렇게 초연한, 의연한 이런 스토아파의 사상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들의 입장에 담겨져 있는 원전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토아파 사상가로요, 우리 기억나니? 황제 출신의, 로마 황제 출신의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맞아. 노예 출신의 우리 에픽테토스의 원전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특별히 이제 에픽테토스는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 그의 일화를 생각해보면 스토아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수도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이제 전해지기로는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 그치? 그 주인의 집 앞에 버려진 그 아이를 에픽테토스 베이비를 그 아가를 그 주인이 이제 노예로 거두어서 이제 노예로 키웠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 주인이 굉장히 짓궂은 주인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노예들에게 종종 막 레슬링 기술 같은 거막 걸면서 장난을 종종 쳤나 봐요. 그때마다 노예들은 어떻게 너무 아프니까 막 으악 으악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념에 막 휩싸여서 막 주인님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법석을 떨었겠죠. 야단 법석을 떨죠. 주인은 그런 게 재밌어서 아마 종종 그런 장난을 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이 노예였던 에픽테토스에게 그런 뭔가 레슬링 기술을 걸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에픽테토스 어때? 지금까지 공부했더니 스토아파 사상가들. 의연하잖아. 초연하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일어날 만한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받아들이잖아. 에픽테토스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말했다고 하죠. 이렇게 하다가는 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약이 올라서 어라 어라 이래도 이래도 너가 의연해? 점점 더 세게 기술을 걸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결과 에픽테토스의 다리가 막 심하게 뒤틀렸다 막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주인이 막더 놀라서 막 이랬지만 끝까지 에픽테토스는 차분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다리가 뒤틀릴 수도 있다고요. 더 이렇게 의연하게 초연하게 이제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진짜 이제 아파테이아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픽테토스와 관련된 그림 삽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발 같은 것이 항상 또 그려져 있곤 하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은 판단, 욕구, 혐오 등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고, 즉내 마음은 나에게 달려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육체, 명성, 지위 등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이다. 즉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오히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것들을 나는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욕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우주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며, 현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본성이다. 즉, 자연의 본성이다. 이성이 어긋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움직이는 자는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미리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면서도, 즉, 이성을 부여받았으면서도, 게으름으로 인해 이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과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쾌락을 선으로 추구하고 괴로움을 악으로 회피하는 것 또한 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때? 그런 쾌락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쾌락은 선, 고통은 악.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러한. 우주의 본성인 이성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파 비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둘다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관통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그렇죠? 목표로 추구했습니다.

자, 마음의 안정, 그리고 두 사상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또 추구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상가라고 하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뚜렷하게 있었죠. 에피크로스학파에 따르면 최고에서는 쾌락이었습니다. 이들은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반면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른 삶을 이야기하면서 운명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공통점이 많아.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고요. 이 공통점 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두두두두두두. 별표 투척.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한쪽은 쾌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라고 네이밍은 다르게, 이름은 다르게 붙일 수 있지만 공통점은요. 둘다 결국은 욕구를 잘 분별해서 그 욕구를 절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는 둘다다 검소하고 절제하고 소박한,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다다 결국은 이성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성적인 사고가 행복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죠? 자, 에피크로스도요, 어때? 기억하지? 쾌락과 고통을 잘, 그치? 헤아려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줄여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통의 회피를 통해서, 고통의 제거를 통해서 쾌락이 이룰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잘 사려깊게 분별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스토아파 사상가들 이성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이성을 중시했다. 공통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둘다다 결국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어. 자,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통유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자, 에피크로스학파 유물론적 원자론적, 죄송해요. 원자론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할 때, 아,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 없다. 아, 따라서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스토아파 사상가들도 자연의 필연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역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덕을 갖춤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공통점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했던 내용들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형광펜 드시고요. 수능 특강 잘 밑줄 치면서 개념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회가 되었습니다. 파이널 시점 모시고 4, 5회째고요. 지금쯤 오면 그러니까 매회마다 반복해서 계속 출제되는 단원별 주인공들을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 유형들도 파악해 주시면 좋고 또 표 문제는 어디 어디 어디서만 계속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고 네. 문제를 단순히 풀고 맞추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게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적이 또 올라갑니다. 그게 생각하는 공부이기도 하고 오늘 5회차는요. 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17번, 19번, 20번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고요. 얘도 어때? 기본표가 나왔고 최근에 기본표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4회차에서 봤던 기본표 문제와 비슷하죠. 근데 4회차보다는 얘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이 바로 ABC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약간 그건 너무 약간 뭐 그런 것일 뿐 사실은 똑같습니다. 갑구의 예측은 상중하 중에 하나인 AC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에 첫 번째 B는 C보다 높은 계층이고 한번 써볼까? 예, B가 C보다 높다. 이렇게 그냥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A에서 B로의 사회 이동 방향은 A는 뭔지, A나 B나. 예, A에서 B로의 사회 이동 방향은 여기 C에서 A로의 사회 이동 방향과 일치한다. C에서 A로의 사회 이동 방향과 일치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상승 이동이라면, 얘가 상승 이동이라면, 막 이렇게 놓고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찾아낼 수 있잖아. A를 딱 중심에 놓고 해봐. 지금 이렇게 가는 거 A에서 B로 가는 방향 또 A에서 C로 가는 방향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겠지. 그치?

즉 A에서 B에서 A 다시 A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걸 반대 A에서 B로 가는 즉 A에서 B로 가는 방향 그리고 C에서 A로 가는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히 지었네요. 잘못 썼나 했어요. 이렇게 가는 방향과 이렇게 가는 거는 서로 불일치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A는 뭐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다 나타나는 계층이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따라서 A가 뭐야? 중이야. 그쵸? 그러면 B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높다? B가 더 높다라고 했잖아. 나머지 상하고 한데, 그러면 B가 상이고 C가 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끝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은 그럼 뭐가 된다? 중에서 상으로 가는 이 기억은 상승 이동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럼 이제 다 써줘 볼까? 써줘 볼게요. 그래서 A는 뭐고? A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상중하로 다시 세팅해서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B는 상입니다. C는 합니다. 이렇게 써줄 거고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예. 대각선은 항상 언제요? 중중, 상상, 하 해서 뭐? 그렇지.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일치하는 게몇 퍼센트냐면 일치하는 거쭉 찾아보니까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일치 이동이 얼마? 40%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하강이동부터 먼저 찾아볼까? 부모는 상인데 중, 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는 중인데 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강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강이동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0하고 나오네요. 그럼 상승이동은 얼마겠어? 상승이동은 30이겠네. 상승이동 30 맞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한데 자녀는 중이나 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모는 중인데 자녀는 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표시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쭉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0하고 나옵니다. 네. 됐죠. 그리고 부모랑 자녀의 계층구조 더하기 다 나왔으니까 이거 놓고 그대로 해보면 부모는 상위 18, 그 다음에 중 29,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네요. 피라미드형.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를 한번 가보면 뭐가 중이 가장 많다. 끝난 거지? 다이아몬드형. 됐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첫 번째 기억. 기억은 뭐다? 상승이동이다. 찾았죠? 예, 네, 그래서 찾았고요. 니은의 이동은, 세대 간 이동은 뭐죠? 부모랑 자녀 세대. 세대 내 이동은? 한 세대 안에서. 그쵸? 따라서 이건 이동 범위에 따라서죠. 이동 원인에 따라서는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틀렸어. 갑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수가 갑국에서 상승 이동한 자녀 수 30이 되겠습니다. 하강 이동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배가 되겠습니다. 맞았네. 마지막입니다. 1. 갑국 자녀 세대 각 계층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 비율은 이거 어떻게 해? 자녀 세대 계층 중에서 부모랑 일치하는 인구 비율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상, 중, 하. 해볼게. 자녀 세대 계층 중이야. 자녀 세대 상은 15 중에서 일치하는 거 10. 15 중에 10이에요. 그쵸? 자녀세대 중은 어딨어요? 54 중에 24예요. 저 24. 그 다음에 하는 어디 있습니까? 31 중에 26이에요. 26이죠. 그렇죠? 근데 상하고 중하고만 비교하게 되어 있네. 54에서 24가 차지하는 건 반이 안 되고 이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층이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여러분. 1번. 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지난 4회차, 5회차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A, B, C 상중하 찾는 게 가장 핵심인 거구나. 그거 찾는 것만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되고, 딱 문제 유형 딱 이렇게 익혀놓는 거지. 이제 어디로 가냐면 1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전체적으로 비율 얘기가 되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A는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의 유족에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두 번째, B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선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기초연금입니다. A가 국민연금이라면 B가 뭐가 되고? 기초연금이죠. 둘이 비교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면 A를 뭐로 놓고 풀고? 사회보험으로 풀고, B를 뭐로 놓고 풀고? 네, 공공부조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 이제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것도 이제 항상 늘 그렇듯이 이렇게 찾아놔야 되겠지. 2020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찾아놓을 거고요.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 공공.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A의 수급자 중 B 수급자 비율이야. B 수급자 중 A의 수급자야. 이게 바로 뭐지? A의 수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B를 받는 거야. 결국은 A의 수급자 중에서 중복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아래도 B의 수급자 중에서 중복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일 아래에 중복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의상 100이라고 했을 때 중복을 5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A의 수급자는 수급자 수는 얼마가 될까? 100이라고 했을 때. 뭐 비율이고 수고 다 똑같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A의 수급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20%를 했더니 중복이야. 그게 5명이야. 그럼 A가 얼마겠어요? 그렇지, 25지. 그렇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가 25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중복이더라. 25분의 5명 하면 20% 이렇게 나오잖아. 이 비율이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안 쓰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여기는 더 쉽지? B의 수급자가 얼마일까? 그렇지, 10이겠지. 거기에 50% 하면 5명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복이 5%. 우리 다 100으로 맞춰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비율로 해볼게요. 중복이 9야. 그러면 A의 수급자가 얼마일 때, A의 수급자가, 그렇지, 30이면, 30에 30% 하면 9 하고 나오잖아. 그렇지?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여기 60, 60%. 그럼, 아, 15였구나. 이 B가 15일 때, 15명일 때 60%라면 9 하고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복은 9. 그래서 비율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쭉 이제 아래에 이제 또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따라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여기 15이면 여기도 여기를 그러면 아, 여기 100명이라고 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15명이 돼야 돼. 그러면 전체 인구가, 아, 150명이구나. 150명에 10% 했더니 15명.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150명에 25% 하면 얼마나 남으냐면 37.5. 물론 이거 뒤에 보면 여기 1000명, 1500명 뭐 이렇게 하시면 소수점 없앨 수 있는데 그냥 소수점 있는 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중복은 7.5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구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가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붙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보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는 상호보조의 원리에 기초한 게 어떤 거? A. 그치? 사회보험입니다. 수급자는 2020년이 2025년보다 많다. 많아요? 2020년.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됩니까? 여기죠. 37.5명이고 30명입니다. 따라서 2020년이 더 많다라고 하셔야 되고,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1번 바로 정답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 두 번째, A, B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이라고 돼 있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어떤 거? B죠. B만이야. 해당되는 수급자 인구는이라고 되어 있어. B만 해당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찾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인구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B만 해당되는 거 2025년은 15명 중에서 9명은 중복이에요. 6명이 되는 것이고. 2020년은요? 7.5명이네. 그렇죠? 따라서 2020년이 더 많다라고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봐요. 총 인구 중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거 어떤 거?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선별한, 그렇지, 공공부조 B의 비율입니다. B의 비율을 보시면 2025년은 그쵸, 100명이라고 뒀으니까 그대로 15%. 2020년은 비율입니다. 예, 10%. 그렇죠. 따라서 두배안 넘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A와 B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율이니까 그대로 여러분 하시면 되죠. 여러분, 예, 2020년 해볼까? 2020년. A 얼마? 25%요. B 얼마? 10%요. 그런데 중복 얼마? 5%요. 이건 두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죠. 따라서 30%가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수급을 받지 않은 비율은 얼마가 되지? 70%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2025년입니다. 2025년. 30%, 15%가 받아요. 30%, 15%가 받고요. 9%가 어떻게 됐어? 그렇지. 중복입니다. 9%가 중복이니까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3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36%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받는 사람은 얼마다? 6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율이 낮네. 그렇지?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마지막. A, B 중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 받는 거야. 그건 바로 사회보험이죠. A만입니다. A만. A만 해당되는 수급자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거는 비율이니까. 이것도 비율. 비율로 나오면 너무 쉽지. 그냥 빼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만. 2020년은 25 중에서 5%. 아, 25 중에서 5%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나, 아, 이거는 이거 그대로 놓고 하면 되겠네, 여기. 예. 20이고 그다음에 네. 여기 아. 그래서 여기 얼마냐면 20 이렇게 해야 되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꿔보고 하면 안 되겠고요. 이 25년은요? 그렇지. 30%인데 9% 중복이니까 어디? 21%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 2020년이 2025년보다 낮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했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난이도로 치자면 4회차 괜찮았어요. 그리고 5회차 정도도 4회차를 해결했으면 5회차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정도도 스스로 풀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 거야. 만약에 이게 아직도 어렵다면 조금 더 이제 애써야 되는 것이고. 이제 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각국에서 2000년과 2020년에 총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제가 4회차 문제랑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린 점이 뭐냐면 4회차에서도 결국 총 부양비를 통해서 부양인구 비율을 40, 40, 40으로 똑같이 맞췄었어. 그치? 그래서 4회차 문제가 조금 더 어느 게더 쉽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를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2000년 그리고 2020년. 이 되고,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 그리고 인구 여기가 64%, 6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 36%를 나눠 가져야 될거 아니야. 예. 0에서 14세와 65세 이상의 인구가 나머지 36을 나눠 가는 것인데, 그 힌트가 어디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노령화 지수. 이렇게 나와 있어. 노령화 지수가 이제 자꾸 풀다 보면 익숙해져. 한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나이가 들었느냐.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유소년 인구에 대비해서 노년 인구의 상대적 크기야. 여러분 이게 50이래요. 여기. 2000년에 50이래.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지워지고 노년 인구가 50입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1대2로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25다. 예, 여기 125. 2020년에 125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 125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럼 몇대 몇이야? 네, 4대 5죠. 그쵸? 그럼 여기는요? 2대 1이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36을 2대 1로 나눠 갖거나 또는 36을 5대 4로 나눠 갖는 거야. 산수지 뭐 산수. 해볼까요? 예. 네. 36을 2대 1로 나눠 갔습니다. 12지. 그치? 그러니 13분의 1 하면. 산수. 여러분 해보세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24죠. 24고 여기가 12 이렇게 됩니다. 36을 9등분해서 5대 4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 4, 5, 20에다가 여기는 16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딱 36을 나눠 가진 게 된다. 다한 겁니다. 꼭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지에 대한 힌트는 모든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했고,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노년 인구가 5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 노년 인구가 50% 증가했대. 노년 인구 50%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 12입니다. 12에 50%가 증가하면 얼마가 된다? 12에 50%가 증가하면 12의 절반, 6만큼 증가합니다. 원래 12였는데 6만큼 증가했어. 그래서 18이 된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면 전체 인구를 여기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12명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여기 전체 인구가? 맞아. 90명이 되어야 되지. 그치? 90명에 20%를 하면 9, 2, 18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래서 전체 인구가 10% 줄어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죠. 뒤에 선지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하락했다. 유소년 인구 비율 하락한 거 우리 구해줬죠? 이렇게. 예. 네. 그쵸? 이제 선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2000년이 2020년의 1.5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1번, 아니, 기억 한번 해볼게.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해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64분의 24야.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4분의 16 곱하기 100이야. 여러분, 어디가 같으니까? 분 모두 같고, 100도 같으니까 여기만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2000년이 2020년에 24가 16에 1.5배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도 1.5배이다. 맞는 겁니다. 이건 계산하고 말고 할게 없죠. 그쵸? 두 번째, 니은입니다. 니은. 2000년에 노년 인구는 몇 명? 12명입니다. 그쵸? 2000년에 노년 인구 12명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에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90에 16%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4.4하고 나옵니다.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뭐가 더 많아? 14.4가 더 많지 뭐. 그래서 어때? 틀렸다. 예. 노년 인구가 2020년에 유소년 인구보다 적습니다. 네, 그래 틀렸고 디귿 가보겠습니다. 디귿 아주 중요한 선지예요.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 부양 인구가 10% 감소했다. 여러분 부양 인구가 뭔데요? 여기입니다. 비율이 64, 64로 똑같거든? 이것만 보고도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90명에 64%에서 막 계산해서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화 부분의 증가율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표 분석할 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체가 100이 돼 있어요. 좀 쉬운 숫자로 해볼게. 100에서 이렇게 50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그렇지, 50%지. 그치? 만약에 전체가 10% 줄어든 거야.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돼? 여기처럼? 그렇지, 90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런데 부분도 똑같이 10% 줄어들었어요. 네. 그럼 얼마가 돼? 4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90에서 45가 차지하는 건 얼마야? 50%야. 즉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약간 쉬운

숫자로 했어요. 64로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 보면 전체가 10% 줄어들 때 거기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똑같이 10% 줄어들면 차지하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예요. 전체가 100에서 90으로 10% 줄어들 때 부양인구도 똑같이 10% 줄어든 거야.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은 64로 같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좀 다른 이해가 쉬운 숫자를 써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 부양인구도 똑같이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나중엔 공식처럼 알게 됩니다. 왜? 부양인구 비율은 똑같네? 전체가 10%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부양인구도 똑같이 10%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전체가 줄어들 때 똑같이 줄어들면 차지하는 그 비율은 똑같은 거니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동 나와야 됩니다. 그려보고 말고 생각하고 말고 뭐 풀이하고 뭐 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디귿 맞고요. 2020년에 노년 부양비가 2020년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크다.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2020년 한 해를 두고 하는 거니까 리을 한번 해볼까?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지? 64분의 그쵸? 여기 분의 20. 64분의 얼마예요? 유소년 부양비는 1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노년 부양비가 2000년이네요. 네, 2000년에.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2000년에 64분의 얼마예요? 24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반대로 했기 때문에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7번, 19번, 20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어요. 네. 자꾸 말하지만 저도 풀이하는 게좀 빨라지고 여러분도 정말 조금 빨라졌다라고 하는 걸 느낄 거야. 그렇게 표문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1번부터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역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북극에서도 여러 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뭐 학계가 보고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사람, 인간 세상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뭐가 되고 사회문화 현상이죠. 두 번째, 대표적으로 북극버들은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북극버들은 기온이 떨어지면 세포 속의 단당류와 결빙 방지 단백질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러니까 살수 있나 봐. 그 추운 날씨에도. 얘 생태계, 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 생물이, 이 식물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연현상이 됩니다. 세포 내 수분이 어는 것을 막습니다. 북극버들의 나이는 나이테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거지? 추정하는 작용이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네요. 과학자들은 북극버들이 추위를 견디는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추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한다. 이거 개발하는 거니까 역시나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4회차에서도 그랬고 5회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 사회문화 현상 2개, 자연현상 2개 꼭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1번 기역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죠. 뭐죠? 가치 함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틀렸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 뭐죠?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인간의 인식 여부와 별개로 존재한다? 아니야.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게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인간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건 이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간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존재하는 것이고, 저 밤, 낮 존재하죠. 이건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닌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에요. 리을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아니지. 어때? 둘다 모두 보편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건 둘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다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거지. 다음입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디귿과 같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맞네. 니은은 뭐니까? 자연현상과 달리 그렇지. 개연성. 사회문화 현상은 대개 그러할 가능성, 확률. 그렇지. 예외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4번 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틀렸네. 인간관계가 명확한 건 어떤 거? 그렇지. 자연현상 어떤 니은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역,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쓰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2번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 뭐 정말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내용도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되고 적응하는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통합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산업화는 여기 산업화가 있어요.

기억,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봐? 그렇지.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이지. 사회가 유기체와 같다는 거죠. 사회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뭐라고? 유기체에 병이 난 것과 같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사회의 불평등은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 사회의 불평등을 병리 현상으로 본다. 기능론에서 사회 불평등을 병리 현상으로 본다.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왜요?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아. 문제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불가피한 거야. 가치 있는 게 희소하기 때문에 누군 많이 가져가고 누군 적게 가져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다가 오히려 이건 사회 효율성을 높여줘. 왜냐면 공정한, 정당한 분배 기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누군 많이 가져가고 누군 적게 가져가고. 그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리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다음 사회 문제, 사회 변동을 초래하는 원동력이 내재되어 있다. 뭐야? 지배, 피지배의 모순이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평등한 존재라고 하고 인간 존엄이라고 했는데 아닌 거야. 구조적 모순이 내재돼 있어. 그래서 저항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 이거 갈등론이죠.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점이라는 비판을 받죠. 뭐가 기능론이. 기능론 지금 현재 상태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고 사회 불평등조차도 사회를 유지 존속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그 사회 안에서 많은 이익을 얻은 기득권층의 논리잖아 라고 비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 기능론의 얘기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집단 간의 본질적으로 이익의 대립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갈등론. 그래서 이걸 갈등론을 이렇게 쓰죠. 집단 간의 이익이 양립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 양립이 뭐야? 양쪽이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이익을 다 모두 다 양립, 설립, 세 이렇게 다 확보해줄 수 없다. 누구 많이 가져가고 누구 적게 가져갔다. 그래서 지배층이 계속 그 이익을 가져가려고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갈등론의 얘기죠. 뭐 사실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선지들이 되게 중요해서 정답 기역 디귿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정보사회 문제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런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맨날 어려운 것만 나느냐? 그렇지 않아.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리고 사실 최근에 평가원은 정보사회나 산업사회를 지난 4회차에 나왔던 그 어려운 문제처럼 막 무슨 계산한 막 있었잖아요. 정보사회 2점 주고 산업사회 1점 주고 막 그런 카드형 막 이런 문제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사점 있는 그리고 사실 의의가 있잖아.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냅니다. 정보사회에서는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기가 쉽지 않죠. 곳곳에 CCTV가 있어요. 결제 내역도 다 남아 있어요.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행적을 추적하거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는데, 그냥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막다막 나무 위에 올라있고 막 그러더라고. 예.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 문제점은 뭐지? 내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게다 노출되어 있는 거야. 사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심화. 라고 하는 거. 정답은 그냥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가족 문제 내용이 빽빽하죠? 네. 지난 시간에 봤던 것보다는 얘가 훨씬 난이도가 있습니다. 갑은 대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성공 경험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 의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의뢰 연구 결과물을 읽고요. 이제 얘를 참고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수학 문제의 성공 경험이 수학에 대한 학습 욕구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한 가설은 뭐냐면 수학 문제에 대한 성공 경험. 성공 경험. 얘가 뭐가 되냐면 독립변인이죠. 얘가 종속변인. 뭐냐면 학습 의욕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하고 여기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 하고 그다음에 학습 의욕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

숙제 해결 능력 점수와 수학에 대한 학습 의욕 점수가 비슷하게 낮은 60명. 이 60명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표본입니다. 그래서 A 집단하고 B 집단으로 나눈 거야. A 집단에겐 어떻게 했냐면, 1호, 2호, 하루 10일 동안 A 집단에게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얘네는 중학교 3학년 문제, 중3 문제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중3 수준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준 거예요. B 집단은 평소와 같은. 그럼 얘는 비슷하게 낮았던 애니까 성공 경험이 없겠네요. B 집단은. 그냥 고1. 평소와 같이 했으니까. 얘는 그냥 학습, 수학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과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하게 낮은 애들인 거잖아. 그러면 누구만 성공 경험을 갖겠어? 누가 성공 경험을 갖겠죠? 얘네가 성공 경험을 갖겠죠. 그러니까 A 집단에게만 성공 경험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A 집단이 뭐가 되겠어요? 실험 집단이 되는 것이고, B가 통제 집단이 됐죠. 독립변을 인위적으로 처치한 거잖아. 그런 다음에, 이후에 사후 검사를 통해서 사후 검사를 마치고 났더니, 갑은 자신의 가설이 타당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 학습 의욕이 높아진 거겠지. 그치? 이제 문제 한번 해볼게. 선지 한번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을의 연구에서 표본이고, 맞아요? 그쵸? 을이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을이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해서 연구 대상이 된 집단이죠. 을의 연구에서 표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갑의 연구에서 표본이다. 아니지. 몇 명이에요? 얘네 60명. A, B. 비슷하게 낮게 나온 이 60명 애들이 표본이죠. 그쵸? A, B 60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얘는 표본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디귿은 갑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 검사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 검사. 종속변인이 뭘까요? 즉, 학습 의욕 정도가 얘네 애초에 점수가 몇 점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 의욕 검사 실시한 거. 얘는 뭐야? 그치, 얘는 종속변인이 맞아. 얘는 종속변인에 대한 사전 검사가 맞아. 그래서 여기 학습 의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얘네 원래 학습 의욕이 어느 정도 나와라고 300명 해보니까 낮은 애들. 그래서 비슷하게 A, B 집단 비슷하게 낮은 애들 사전 검사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게 아니잖아. 디귿에 보시면 또 뭐도 했어요? 그렇지. 디귿에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A, B 집단 모두 수학 문제의 성공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맞춰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두 집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죠. 한 집단은 원래 수학 잘하는 애들 들어가고, 한 집단은 못하는 애들 들어가가지고 성공 경험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두 집단 비슷한 상태에서 한 집단에게만 성공 경험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유사하게 얘네 수학 문제 풀이 능력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걸 앞부분에 했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종속변에 대한 사전 검사도 하고, 그리고 두 집단을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검사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만만치는 않은 것이고요. 다음입니다. 리을은 갑의 실험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렇지. 이거 성공 경험을 준 거죠. 리을에서. 누구에게? A 집단에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을의 연구 결과물을 2차 자료로 활용했어요? 수집했어요? 아니지. 주제를 잡기 전에 을의 연구를 보고, 아,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이 갑의 경우는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이런 실험했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집해서, 자기가 직접 수집해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가설 검증했어.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독립변인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된 집단이다 라고 했는데요. 둘다 모두 성공 경험이 이 학습 의욕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정된 집단이죠. 그래서 A 집단에게만 성공 경험 주고 얘는 안 줬을 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려고 B 집단도 한 거잖아. 따라서 달리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야. 이 정도면 난이도가 꽤 있는 셈이 되는 거야. 5번입니다, 5번.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네요. 언제나 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쓰시면 됩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류 문화에는 한국 사회가 지닌 독특한 정서와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한류 문화를 만들어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한 개인 개인의 합이 아니라 그 개인의 합을 넘어선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뭔가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무엇을 강조하는 거? 사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돼? 사회의 실제론이에요. 사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찾아내도 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개인에 대해서 사회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맞아. 사회 강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사회의 특성이 구성원의 특성으로 고스란히 환원돼?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거는 사회는 개인의 합. 따라서 사회를 설명할 때 사회 너무 추상적이니까 개인으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건 개인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는 이름뿐. 사회는 개인의 합일 뿐이야. 사회 명목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회 제도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이거 뭐 강조하는 거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합의 과정.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업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 유형. 이렇게 뭔가 질문이 있고 그리고 예, 채점 결과 답이 있었을 때 풀이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 수집 방법 한 개당 1점씩이고 옳지 않은 자료 수집 방법 0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인가? 그럼 뭐가 필수적이죠? 저 여기 나와 있는 거. 질문지법. 면접법은 응답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참여 관찰법은요,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령 유아들끼리 여기 3살, 4살짜리가 어떻게 친구 만들지? 언어적 상호작용 안 해도 돼. 응답이 필수적이 가서 지켜보는 거야. 어떻게 친구 만드는지. 참여 관찰법은 언어적 상호작용 또는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응답이 필수적인 거지. 두 번째, 주요 통계 분석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분석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 활용되는 거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 질문지법밖에 없죠. 왜냐면 질문지법이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나머지 이두 개는 뭐예요? 질적 자료잖아. 따라서 이게 질문지법입니다. 문제 풀때 점수 나온 거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점수가 가장 예, 뭐 0점이거나 또는 만점이거나 이런 게큰 힌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을? 그렇지. A가 질문지법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A가 질문지법이, 이게 질문지법이 예라고 해야 되는데, A를 아니오라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점수 못 받았어. 그리고 예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0점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A가 질문지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러면 여기가 A가 질문지법이에요. 그치? 그리고 1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 질문지법이라고 한 여기만 맞은 거야. 여기 둘이 잘못 배치가 된 거지. B에 뭐가 들어간 거야? 참여 관찰법이 들어간 거야. 예, 왜냐면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예라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 1점 나오려면 아, B가 참여 관찰법이구나. C가 아, 면접법이었구나. 둘이 반대로 들어간 거죠. 하나당 1점이니까. 그래서 다 찾아냈다. 뭐냐면 C가 면접법 A가 질문지법, C가 면접법, B가 참여관찰법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몇 점이다? 해볼까요? 예, 여기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친구 만들지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부족 연구도 됩니다. 참여관찰법이에요. 참여관찰법. 참여관찰법은 어떤 거? B입니다. B. 그래서 보면 오! B가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갔어. B 여기 들어갔어. B 여기 들어갔어. 틀렸죠. 뭐만? A만 A. 즉 질문지법 아니오로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몇 점? 1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만 맞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점이라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A는 C와 달리 A가 뭔데? 질문지법이 무슨 정서적 유대야. 그래서 정서적 유대관계. 그건 내면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낼 때 면접법이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B는 A와 달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때,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건 어디에서? 양적 연구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디? A에서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네 번째, 네 번째.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이건 누구 거? 바로 전형적으로.
참여 관찰법이죠. 참여 관찰법이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참여 관찰법 뭐지? B는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 틀렸네. 정답은 5번 하시면 되죠. BC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층적인,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정답은 5번 하시면 되죠. 6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7번입니다.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이런 것처럼 머무는지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얼른 선지 가서 먼저 보세요. 비공식적 사야 기간, 귀속 지위, 역할 행동, 재사회화,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딱 선지 하나 벌써 그냥 지워버릴 수 있잖아. 뭐?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보상은 역할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이 역할은 뭐니까? 기대되는 거니까. 기대하는 거에 어떻게 보상해? 너 공부 잘하길 기대, 우등상, 이렇게 주는 거 어딨어? 없지. 학력 우수상, 그런 거 없지.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그냥 틀린 거죠. 갑은 사회주의 국가인 A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B국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B국에 처음 왔을 때 이질적인 방식 때문에 이제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인민자 적응 교육에 참여했어. 자유민주주의 행동 방식을 배웠죠. 이게 바로 뭐겠어? 재사회화죠. 재사회화가 뭐야? 급격한 사회 변화, 개인의 소속 집단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내용, 사회주의 국가에서, 북한에서 살았던 방식이 안 맞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재사회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가볼게. 이후 갑은 이민자 인권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단체의 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점차 유명 인사가 되었고, 비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제기구로부터 인권상도 받았습니다. 인권상 받았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지요? 네.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기역은 미음과 달리 미음이 국제기구 있네요. 가족 있네요. 둘다다 뭐야? 그렇지. 둘다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여러분. 공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거, 교육 기관이에요.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해야 돼.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개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은 리을과 달리 니은이 아내입니다, 아내. 그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대표입니다. 귀속지. 아내, 남편, 엄마, 아빠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아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해야지 남편 되고 아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취주의다. 엄청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다음 디귿입니다. 이민자 인권단체를 설립하고 돼 있어. 이 이민자 인권단체를 설립한 것은 대표로서의 역할이에요? 설립하고 나서 대표가 된 거죠. 그렇죠. 역할 행동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예. 2차적 사회화 기관도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어디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어디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면 여기 시민단체.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인 사회화의 내용을 담당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족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시민단체, 또 인권단체, 이런 것들은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봐야 돼.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에 사회 집단, 가족, 그다음에 회사, 그다음에 회사 내 노동조합, 여러분 여기에 계속 회사를 달고 가지만, 여기 가족, 표시할 거고요. 회사 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 내 탁구 동호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회 집단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다 다시 해볼게. 가족 쓰고, 회사 쓰고, 그다음에 노조 쓰고, 사내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은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자발적 결사체? 노조, 사내. 그쵸? 얘가 자발적 결사체죠. 얘에 대한 AC의 응답은 그러면 여기 둘이 AC가 있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노조와 사내, 여기가 B, D가 있는 거네. 그쵸? 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내 무슨 무슨 동호회가 바로 자발적 교사시다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교사체. 얘는요, 비공식 조직이

면서 자발적 여사제 이렇게 하죠. 그렇죠? 회사는 어때요? 공식 조직이죠. 그렇죠? 예. 네. 공식 조직.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공식적인 목표와 규약, 업무 체계를 갖는 사회 집단인가? 바로 이게 뭐야? 공식 조직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거에 대한 AD의 응답이 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AD네.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가족이 C구나. 그렇죠? 회사가 A구나. 노조가 D구나. 사내에 이게 B구나. 다 찾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1번. A에 속해 있는 사람은,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사내에, 이거 아니에요. 아니지. 사내 동호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모두 회사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해서. 둘이 반대로 써서 이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본질적으로, 여기 있네요. 본질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결합 의지에 따라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이익사회. 얘는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는 여기에 뭐밖에 없어? 그렇지. 가족 C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다음. 비공식 조직이네요. 비공식 조직. 어떤 거? 그렇지. 여기 있지. 그렇지? 따라서 비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는. 다음. D는 C와 달리 여기도 또 있네. 뭐냐면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거. 결합 자체가 목적인 게 바로 공동사회입니다. 이익사회는 어때? 다른. 네, 결합 의지에 따라서 보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야. 그걸 이익사회라고 얘기하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그렇지? 따라서 공동사회는 C입니다. C. 그래서 C와 달리가 아니라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구성원 간 업무 중심의 관계가 지배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정답 찾을 때는 이 구성원 간에 업무 중심의 관계가 지배적인 게 어디겠어요? 공식 조직이겠지. 얘도 이거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렇죠? AD의 응답이 얘다. 이거 공식 조직 묻는 거야. AD의 응답이 BC의 응답과 달리 상반된다. 맞죠? 왜? 얘가 공식 조직이니까. AD는? 네, 맞아요. 업무 중심의 관계가 지배적이에요. 예. 그러나 가족이나 사내 동호회 같은 거는 업무 중심의 관계가 아니잖아. 예, 그래서 상반된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지요. 예, 이건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규약과 절차를 중시하는 정도 A가 강하다. 규약과 절차를 강조하는 거 어디에서? 그렇지. 관료제에서 규약과 절차를 강조합니다. 왜냐면 워낙 대규모 조직이야.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약속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가 탈관료제가 되는 것이죠. 1번입니다. A는 B에 비해서 중간관리층에, 관료제는 어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쫙 피라미드하고 위계 서열해요. 그 가운데에서 여기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낮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것이고 두 번째예요. B는 A에 비해서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 정도가 더 크죠. 그렇죠? 이 관료제는 규약과 절차, 약속이 중요해. 그래야 대규모 조직을 척척척 움직여. 재량권 나 자율성 이러면 대규모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 그래서 재량권의 보장 정도가 어디에서? A가 B에 비해서 더 낮게 나타납니다. 네, 틀린 거죠. 다음, 가의 연공서열. 연공서열 어디서? 그렇지, 경력, 근무 연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바로 관료제입니다. 그래야 조직의 안정성이 높아요. 갑자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너무 잘한다고 해서 막 보상해 주게 되면 조직이 막 혼란스럽거든. 안정성을 제일 강조하는 어디에서? 이거 A 관료제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아. B가 강한 거 들어가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거. A는 B와 달리 여러분 이것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서 통제하는가? 여러분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왜? 둘다 모두 공식 조직의 운영원리야. 더 쉽게 말하면 회사의 운영원리야. 산업사회 어떻게 하면 회사를 효율적으로 하지? 관료제. 어떻게 정보사회 회사를 효율적으로, 공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다 공식 조직의 운영원리야. 공식 조직은 모두 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통제합니다. 딱 명확한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들어가면 아니요로 쓰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에 들어가는 거. 비는 A보다 목적 전치. 목적 전치가 뭐였습니까? 목적보다 수단.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대로 규약과 절차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목적이 굴러다녀. 이건 규약과 절차를 강조하는 어디에서? A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라고 하는 답변이 맞으려면 A는 B보다 라고 들어가야 돼. 따라서 얘는 들어갈 수 없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이에요. 10번. 낙인론, 머튼의 아노미론, 차별 교재이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일탈이론이 설명하는 원인을 설명할 때 A는 뭐냐면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장되는 가치, 공통적으로 권장되는 가치,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뭐겠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가치, 모두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걸 바로 문화적 목표라고 해.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 이게 바로 뭐죠? 제도적인 수단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그렇지, A에서는. A가 바로 뭐냐면 머튼의 아노미론인 거지. 머튼의 아노미론에서는 이렇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괴리가 되었을 때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B는요. B는 일탈 행동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대응. 오, 여기 딱. 똑같이 그러한 가벼운 또는 최초의 일탈을 저지를 수 있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2차적 일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낙인이지, 낙인. 따라서 B는 낙인 이론이겠습니다. C가 차별 교제 이론이겠네요. 아래에 읽어보니까 C는 일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탈적 가치관이 전수되는 과정. 이게 바로 뭐겠어? 학습이지, 학습. 됐습니다. 첫 번째, A는 B와 달리 일탈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바로 여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루고 싶은 목표. 또 그걸 달성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수단.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이게 좀 크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틀렸지. 두 번째. B는 C와 달리 이렇게 있네요. 차별적인 체제. 완전 맞죠. 그쵸? 낙인 이론. 뭐라고 했어? 여기 누구나 할수 있는 최초의 일탈에 대해서 사회적 낙인 찍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차별적 제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세 번째. C는 B와 달리, 여러분, 여기 있는 문화적 목표 달성.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도화되지 않은 수단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거야. 제도화되는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말하는 거지? 그치, A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 머튼의 아노미론. 다음이야.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경시한다라고 했네. 상호작용 과정을 주목하는 게 뭐예요?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게 바로 뭐다? 그렇지, 차별 교제 이론하고 어울려서 배웠어요. 사람들이 낙인 찍었어요. B, C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B는 강조해요. 예, B, C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차적 일탈, 여러분 쓰겠습니다.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쓸게요. 1차적 일탈은 최초의 일탈이야. 누구나 할수 있는 최초의 일탈, 또는 가벼운 일탈일 수도 있어. 이 2차적 일탈은요, 낙인 찍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습관적이고 반복된 일탈이야. 낙인 이론은 이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이니까 B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정답은 맞습니다.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떤 거 묻는지 얼른 가서 봐야 돼. 뭐냐면, 좁은 의미, 비물질 문화. 그렇지. 여기 보면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뭐지? 그렇지. 전체성, 총체성이라고 하는 문화의 속성과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왜? 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 제가 우리 집에 올때 신발 벗고 들어오겠구나. 온돌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공유성입니다. 아, 문화의 의미, 속성과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건축, 여기 보면 건축 기술하고 나왔습니다. 건축 기술.

나와 있고 D급 민간 신앙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두 번째 선지입니다. 둘다다 비물질 문화예요. 의식주와 관련돼 여기 나와 있는 도구, 기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물질 문화야. 신앙은요? 종교, 예술, 신앙, 제도 이런 것들은 다 비물질 문화야. 따라서 두 번째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손님 접대 문화는 여러분 어떻게 써? 이거는 생활 양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세련되고 교양있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요게 되겠네. 갑국에는 건축기술로, 정교한 건축기술로 유명한 갑국에는 집에 손님이 오면 자기가 자던방을 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러한 손님 접대 문화에, 자던방, 아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이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 그들의 민간 신앙. 또 외부인을 만나기 힘든 그들의 거주 문화로부터 이게 바로 뭐야? 전체성이야. 다른 부분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오면 자기가 자던방을 내어주는 문화가 있어. 이걸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공유성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에서 여러분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뭐 묻는지 얼른 밑에 선지부터 하위 문화, 지역 문화 뭐 이런 것이구나.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80% 정도가 산지이기 때문에 지역 간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위 문화입니다. 지역 문화가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지. 하나가 있는 거야. A 지역의 특히 여기 A 지역의 문신 문화, 이거 바로 하위 문화가 되겠죠? 그쵸? 하위 문화입니다. 독특합니다. A 지역 주민들은 팔에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다양한 동물 문신을 하고요. 과거에는 이러한 문신 문화가 갑국의 국교인 요거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 종교 신자들은 탄압에 맞서 분리 독립 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한때는 또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게 반문화적 성격을 갖는 하위 문화였던 거죠. 그렇죠? 네, 이랬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갑국에서 A 지역의 문신 문화가 갑국 전체에 젊은 세대로 확산되어서 젊은이들 중에서 팔에 동물 문신을 하지 않은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각국 대부분 사람들은 문신이 젊은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문신을 하는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된 거야? 주류 문화가 된 거야? 아니지. 아니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문신하고, 그렇게 젊음의 상징이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문신을 하는 대다수의 문화가 된건 아니에요. 그쵸? 예, 세대 문화로. 어떤 지역 문화에서 세대 문화라고 하는 하위 문화가 된 거야. 따라서 이 문신을 하는 문화는 계속 하위 문화였는데, 성질이 반문화적 하위 문화였다가, 세대문화적 하위문화로 바뀐 거죠. 지역문화였다가. 네.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문제예요. 하위문화는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간에 그랬죠. 왜냐하면 각국 전체 이 종교와 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막 분리 독립하고 해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지역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주류문화가 된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유 젊은이의 상징이구만 하고 인식이 변해했다는 얘기지 주류문화가 된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지도 되게 의미 있어요. 세 번째 선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문화가 반문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음에 지역 문화였다가 이제 반문화가 됐어. 이 반문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평가. 우리는 저항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지. 주류 집단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 국교인 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난, 주류 집단이 비난을 퍼부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류 집단의 평가 때문에 가로 인해서 반문화적 성격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 다음
여기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문화에 대해서 이

선지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얘도, 아, 얘 제시문도. 그래서 사실은 12, 13번 문제가 평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지나 또는 12변의 선지나 13번의 제시문에서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외부 문화에 대해서 A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그 외부 문화로부터 대체하는 것에 적극적이다. 어떤 경우에 그렇겠어요? 이건 어렵지 않지. 그렇지, 문화 4대주의죠. 그쵸? 4대주의. 왜냐하면 외부 문화가 더 우월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아, A가 4대주의구나. 하지만 B 또는 C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 없어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상대주의나. 특히 C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회 문화가 아무리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입니다. 배경이나 맥락이 다른 사회로 옮겨지면 본래의 기능을 할수 없다고 보므로 적극적인 문화 수용을 경계한다. 문화 수용을 안 하려고 해?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지금 밑줄 그은데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바로 C가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가 뭐예요? 각각의 문화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 라고 하는 건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젓가락을 사용해 라고 하는 거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문화는 그 사회 맥락 속에서 고유한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돼.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회로 가져온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쩐지 예, 여기 적극적인 수용이 어려울 수 있는 거지. 왜냐면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화는 배경이나 맥락이 다른 사회로 옮겨지게 되면 그 기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즉, 손으로 먹는 거, 음식의 촉감을 느끼는 거니까 좋대. 우리 사회로 옮겨지면 그 고유성을 갖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C가 상대주의로 읽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힌트가 되고요.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1번. A는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적합한 건 각각의 문화가 다 존재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C가 적합하죠. 틀렸고요. 두 번째. B의 입장에서 외부 문화의 수용은 자기 문화의 질적 퇴보의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외부 문화가 뭐예요? 외부 문화가. 이게 열등한 문화잖아. 누구?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외부 문화는 열등한 문화야. 우리 우월한 문화야. 열등한 문화 섞으면 우리 퇴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치? 이런 선지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C는 자기 문화의 외부 사회로의 이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 그건 누가 그러겠어?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렇게 하겠고, 우열 평가 기능을 한다. A는 B와 달리. 라고 했는데, A, B 모두 어때요? 얘는 평가하죠. 우리 게 최고야. 외부 문화가 최고야 라고 둘다 평가합니다. 예, 틀렸고요. C는 A와 달리 자기 문화 정체성 보존에 기여하지 못한다. 왜요? 얘는 문화 정체성 보존에 기여하죠. 오히려 A가 자기 문화 정체성 보존에 왜냐하면 다른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이에요.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거 묻는지 아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가서 파악해야 돼요. 아, 문화 병종, 직접 접합, 간접 접합, 동화, 문화 접변, 네, 이런 거죠. 아,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갑국의 일상 의복인 세모는 을국으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 갑국에 퍼진 다이아몬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각국의 일상 의복인 이 네모가 있다는 거야. 네모가 있는데 이 네모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여기 을국으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 각국으로 퍼진 즉 다시 말해서 이 다이아몬드 의복이 을국으로부터 직접 전파돼서 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각국 사람들이 을국의 전통 의복인 얘를 격식을 갖춰야 하는 날에만 입었어. 그러니까 자기네 의복이 있고 얘를 입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존입니다. 이걸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너무 실용적인 거야. 특별한 날에만 입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실용성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요

다이아몬드 제조 기법을 각국의 기존 의복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그래서 결국 여기 세모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모를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국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1번 뭐가? 다이아몬드가 을국으로부터 직접 전파돼서 왔어. 전파돼서 왔어. 2번. 얘를 특별한 날에만 입었어. 자기네 거 입으면서. 그러니까 병존이야. 그러다가 3번. 얘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얘에다가,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얘 제조 기법에다가 기존 의복.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의복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존도 알수 있습니다. 기존 의복. 을 더해서 이게 외부의 요소죠. 을국에서 온 거잖아. 외부에다가 기존을 더해서 새로운 이제 세모가 드디어 세모가 나타난 겁니다. 이 세모가 뭐예요? 융합인 거지. 그치? 융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네.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사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갑국의 상황이 돼요. 갑국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세모가 갑구에서 이제 만들어낸 세모가 전통 의복을 고수하고 있는 을국으로 수출이 됐어. 을국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국의 모든 공장에서 작업복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편 병국의 한 의복 제조업체가 TV를 통해서 갑구의 이 세모를 본 거야. 편리함에 감탄을 했어. 제조업체로부터 그 의복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그게 병국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병국의 전통 의복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국에서 뭐가 나타났어? 동화가 나타났지. 그치? 을국에서는 뭐가 나타났어? 이 세모 의복이 들어왔는데 작업복으로 자리 잡았대요. 그러면 다른 옷도 입고 작업할 때만 얘를 편리하니까 입었다는 거죠. 따라서 병국도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추론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병국인데 병국에서 보면 어떤 의복 제조업자가 TV를 통해서 어머, 저 의복 너무 편리하네 라고 하는 걸 봤다고. 그러면 간접 전파야? 아니야. 아니야. 매개체를 통해서 아니라 나중에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해서 직접 들어온 거야. 따라서 이것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병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뭐가 세모 의복이 직접 전파돼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돼서 직접 전파돼서 결국은 전통 의복 다 사라지고 동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꽤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갑국에서도 병존. 그쵸? 처음에 뭐가?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을국에서도 병존. 그래서 둘다 모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갑국에서 직접 전파죠. 직접 전파입니다. 그 다음에 병국에서도 그렇지, 이거야. 직접 전파야. 이 TV를 통해 이걸 함정에 빠지면 돼. 와, 되게 편리하네? 하고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한 거야. 따라서, 이게 은근 난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수능에 나와도 되는 정도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과 병국에서는 모두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아니지. 어디에서만? 병국에서만 문화 동화가 나타났습니다. 틀렸고요. 갑국에서는 을국, 병국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지? 이게 융합이지. 그치? 예. 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을국, 병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자기 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소멸하는 문화 접병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만? 병국에서만 나타났죠. 그쵸? 네. 동화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15번입니다.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어요. 너무 쉬워, 이거는. 성장과 쇠퇴가 반복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뭐겠어? 그치, 순환론이죠. 예. 이건 너무 쉬우니까 갑니다.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아니지. 이건 진화론이 그렇죠. 진보하고 발전한 곳이 서구다. 서구 따라가면 돼. 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진화론. 틀렸고요. 모든 사회가 동일한 방향. 서구가 갔던 그 방향. 진보 발전하는 방향. 이것도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입니다. 사회 변동과 사회 진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사회 변동은 퇴보하고 멸망하기도 하니까 맞고요. 마지막에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역할을 가소평가하죠. 왜 얘?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어. 이게 운명론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측면들을 과소평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아요. 정답 디귿 리을에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됩니다. 2010년에 각국에서는 전체 인구 중 20%에 해당하는 가구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즉 A 가구이고, 여러분 여기 그대로 써볼게요. 2010년에 이게 쭉, 저 이렇게 항상 쓰죠.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얘가 A 가구래요. A 가구, 상대 빈곤 가구죠. 중위소득의 50%. 이게 20%. 전체 가구의 20%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A 가구 중에서, 여러분 여기 A 가구 중에서 75%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B 가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75%는 얼마야? 4분의 3이야.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B가구, 절대적 빈곤가구는 4분의 3, 15%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2020년에 하고 나와 있어요. 2020년에 보시면 각국에서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가구가 A가구이고, 라고 되어 있네. A가구이고. 이것도 또 써줄게. A가구. 중위소득의 50%, 여기. A 가구가 상대 빈곤 가구가 전체의 30%래. 여기 써줬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절반, 그게 절반,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B 가구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B 가구의 비율은 15%다. 똑같이 15%네요. 비율이 같습니다. 다 했죠. 2020년.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 첫 번째. 둘다다 어때? 객관적 기준이지. 그치. 절대 빈곤은 최저생계비, 상대 빈곤은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틀렸고요. 전체 사회의 소득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뭐지? 즉, 어떻게 쭉줄 세워서 가장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적 빈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세 번째, 각국에서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여러분 이제 수가 나왔습니다. 수 여러분 어디 보셔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각국 모든 사회 구성원 수는 같고요.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고요. 2020년 A 가구의 수는 2020년 A 가구의 수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B 가구의 수의 4배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15, 여기가 절대 빈곤 가구가 15 가구라고 한다면 여기가 60 가구가 되는 거네. 그치? 그렇다면 2020년에 전체 가구는 200 가구고 여기를 100 가구라고 친다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해볼까요? 각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2020년에 절대 빈곤 가구가 얼마가 돼요? 2020년에 절대 빈곤 가구는 200의 15%니까 30, 15, 2배 맞아떨어지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국 전체 중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어떠냐면 둘이 15%, 15%로 어때?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010년과 2020년 모두 두 빈곤 유형 중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되는 빈곤 가구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요? 다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보다 비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야.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포함되는 가구는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각국에서는 총 인구 중에 60%를 차지하는 A 인종이 있어. 그런데 B 인종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인종은 단체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폐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차별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을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즉, 각국에서 이 A 인종이 그러다가 이제 비국, 을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을국에서는 공무원이나 또는 기업 채용시험에서 A인종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적극적 우대 조치죠. 취업이나 진학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사회적 소수자에게, 이렇게 보면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A인종이 비록 사회적 소수자이지만, 여기서도 사회적 소수자네. 그런데 사정은 어디? 각국보다 낫구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문화적 차이야? 아니야, 인종이야. 그렇지? 그래, 틀렸습니다. 각국에서 인구 측면의 열세야? 아니지. 왜냐하면 60%야.

0: 그러니까 열쇠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가볼게요. 을국에서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거? 적극적 우대 조치.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A인종이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단체 만들어서 오랫동안 폐지 운동하고 있는 거죠. 예, 틀렸죠? 을국에서는 각국과 달리 A인종이 차별받지 않고 있어요? 아니야. 여전히 소수자이지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받고 있지 않다? 틀린 거지. 그렇지?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5회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5회에는 표문제도 표문제지만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또는 선지들이 좋은 선지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복습을 진짜 잘하셔야 되고 분석하는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회차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잘 풀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19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구문의 활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번 출제되면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모여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오늘부터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기출문제로 출제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3번 문제부터 풀게 될 거고요. 3번 문제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Though most bees fill their days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록 대부분의 bees, 여기서 말하는 bees는 아마 벌들이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벌들이 fill their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하루를 온전히 채울 거래요. 뭐 하면서 visiting flowers and collecting poll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꽃들을 방문하고 꽃가루들을 모으면서 대부분의 벌들은 그렇게 본인의 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some bees, 몇몇 벌들은요 take advantage of the hard work of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take advantage of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이득을 취하다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벌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서 이득을 취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느껴보았을 수도 있는데 무임승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놀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어디서도 보여? 아, 벌들 사회에서도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These thieving bees. 자, 여기서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러한 도둑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둑벌들은요. Sneak into the nest of an unsuspecting normal b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neak into라고 하면 몰래 들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도둑벌들은요. 몰래 들어간대요. 어디 둥지 내에 몰래 들어가게 되냐면요. unsuspect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즉, 아, 의심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벌들의 둥지로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럼 이

게 unsuspecting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가 나오고 있거든. 즉, 의심을 하지 않는 평범한 벌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지 않는, 즉, 여기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습니다. 즉, 의심을 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 벌들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known as the horse. 근데 이런 애들은 숙주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자, 몰래 걔네 집에 들어가서 lay an egg near the pollen ma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자신의 알을 하나 놨는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누가 봐도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꼴이네. 첫 번째, 몰래 들어가고, 두 번째, 알을 낳고, 세 번째, and then sneak bac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몰래 다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쳐져 있는 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꽃가루 더미라고 하는 것은요, being gathered by the host bee for her own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모아진 그 꽃가루 더미 옆에다가 알을 하나 낳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hen the egg of the thief hatch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둑 벌의 알이 까졌을 때, it kills the host's offsp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의 새끼를 죽여버린대요. And then eats the pollen meant for its vict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꽃가루들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자, 꽃가루는 꽃가루인데 어떤 꽃가루냐면요, meant for its victim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니까 그것의 희생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어치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s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its victim. 그것의 피해자. 즉, 지금 얘는 가해자네? 그러면 얘는 아마 앞에 나오는 the egg of the thief 이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벌의 새끼였겠죠. 그래서 그 도둑벌의 새끼의 피해자가 원래 먹기로 되어 있었던 그 꽃가루를 먹습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단수에 소유격까지 붙인 거 너무 잘 붙여주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Sometimes 때때로는요, called brood parasite이라고 부른대요. 자, brood parasite는요, 탕난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these bees 이러한 벌들은요, are also referred to as cuckoo be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uckoo 하면 뻐꾸기거든요. 자,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왜 뻐꾸기 벌이라고 불리냐면요, because they are similar to cuckoo birds. 뻐꾸기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자, 뻐꾸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놔놓고,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가 그 알을 기르도록 떠나는 그 뻐꾸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우리 지금 구문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구조로 연결돼야 되는구나. 우리 이거 이제 알수 있죠? 그러면 이때 leaves가 잘 연결된 건지 보려면 앞에 동사가 어떤 동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s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앞에 동사 어딨어? 이때 which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cuckoo birds라고 하는 거를 꾸며주고 있지. 즉, 뻐꾸기를 꾸며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복수형이잖아. 그러면 단수가 lay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고, 자, 이거에 맞춰서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뭐랑 연결돼야 돼, 그러면? 복수형 동사랑 연결돼야지. 자, 그러면 답은 여기서 나왔네. leaves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leave라고 나와줬었어야지. 자, 그래서 cuckoo birds which lay an egg in the nest of another bird and leave it for that bird to raise.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고요. 그럼 마음 편하게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자면, they are more technically called kleptoparasi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애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Bees, 그 thief bees, 즉 도둑벌들이잖아요. 그 도둑벌들은요, 더 기술적이고

사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특히나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어떤 생명체를 가리킨대. 자,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냐면 that lives off another by stealing its f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그런 이제 유기체를 말을 하는 건데요. By stealing its foo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른 생명체의 음식을 뺏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organism, 유기체를 말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예, 관계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거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을 보니까 leaves off라고 해서 아, 불완전한 문장이구나라고 볼수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는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다라고 해서 5번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지금 그래서 지금 벌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이벌 상황의 경우에는요, the kleptoparasite 은요, feeds on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the host hard-earned pollen sto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숙주가 아주 힘들게 모은 그 꽃가루 더미, 즉 꽃가루 비축물들로 먹고 삽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문제로 딱 출제되니까 아, 생각보다 어렵다. 그치? 자, 이렇게 문제 여러 개 풀다 보면 아마 익숙해져서 잘풀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까요?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With all the passion for being sli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씬해지고자 하는 모든 열정과 함께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It is no wonder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지도 않다라고 하는 뜻이지.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함께 무엇이 놀랍지도 않냐면,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is은 뭐야? 가주어지. 가주어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진짜 주어가 따라와 줘야 돼. 진짜 주어를 지금 대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잘 이끌어주고 있지. 그치? 자, 그럼 동그라미 한번 치고 해석을 해볼게. 뭐가 이젠 놀랍지도 않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view A as B라고 하는 구문이 있죠. A를 B로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Any amount of visible fat on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몸에 있는 그 보이는 어떠한 양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써 본대요? Something to get rid o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가주어 나왔고, 진짜 주어를 대수로 이끌고 있으니까 괜찮구나 라고 1번 넘어갔고요. 하지만, The human body has evolved over time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몸은요, 진화되어져 왔는데,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In environments of food scarc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량 부족의 환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어져 왔대. 얘들아,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놔야 돼? 몸에 비축해 놔야 돼. 자, 그런 환경에 우리 인간이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그런 상태로 진화되어져 왔는데, 그러므로 The ability to store fat efficiently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능력은 능력인데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is a valuable physiological fun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굉장히 가치 있는 생리학적인 기능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지. 자, 그래서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이었다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e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얘들아, 지금 여기서 효과적으로라고 하는 그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효과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 앞에 있는 store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 하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그 능력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기능인데요. That served our ancestor well for thousan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그 조상들을 아주 잘 보존시켜 올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오직 지난 몇십 년 동안에만 In the primarily industrially developed econom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요 산업적으로 개발된 경제 국가들에서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근데 쌤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 있잖아. 여기 왜 빨간색으로 쳐놨을까? 이거 보면 약간 생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을 텐데. Only가 이끄는 부사구가 문 두에, 즉 문장 앞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됐나?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only in the last few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단지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에서야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주어랑 동사가 잘 도치가 됐어. 그런데 우리 뭐가 또 하나 문제라고 했었어? 이 동사가 주어에 정말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 맞아?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근데 얘들아, food라고 하는 것은 불가산 명사예요. 즉, 셀수 없는 명사라는 말이거든? 셀수 없는데 복수형 동사로 쓰면 안 되겠지. 얘 뭐로 바꿔줘야 돼? ha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서야만 has Food becomes so plentiful and easy to obtain이라고 나오고 있어. 음식이 너무나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얻기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자, as to cause fat-related health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살과 관련된, 이런 지방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도 유발하게 되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은 여기서 도치가 됐는데 뒤에 나오는 주어랑 수일치를 시켜줘야 됐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People no longer have to spend most of their time and energy gathering berries and see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냐면요. 베리류나 혹은 그 씨앗들을 모으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음식이 이미 차고 넘쳐나지게 됐으니까. 그치? 자, 얘들아,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쌤이 친 부분 있는데요. 똑같이 한번 쳐볼까? spend 다음에 얘들아, 시간이나 혹은 돈이 나온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spend 시간 혹은 돈 ing라고 하면요.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우리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어디에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베리류나 혹은 씨앗을 모으는 데쓸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spend 시간 ing 나오는 구문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 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냐면요. hoping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들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 어떤 걸 바래? A hunting party will return with m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냥을 나간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돌아와 주기를 아주 간절히 바랄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미 음식이 넘쳐나게 됐으니까. 자, 그랬을 때, All we have to do nowaday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is drive to the supermarket or the fast food restaur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슈퍼마켓으로 운전을 해서 가거나 혹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음식이 풍부해진 거네. 자, 그러면 문법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때 w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완전해야겠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요? For very low cost,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we can obtain nearly all of our daily cal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칼로리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문장 완전하네. 그러면 뒤에 문장도 완전하고 앞에 봤더니 장소의 선행사를 나타내는 것도 있으니까 오케이,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 3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lizard. 아, 뭔가 도마뱀 얘기로 시작하고 있네요. 도마뱀은 도마뱀인데 that climb walls and ceil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벽을 타거나 천장을 타는 그 도마뱀들은요 do not tend to fall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그쵸? 물론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안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but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지금 이거 두 개를 고르는 건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결과인지 원인인지에 따라서 why가 될 수도 있고 because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 해석해 봐야지. 하지만 it is not why일까 because일까 they have great su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내용이 뭐야? 뒤에 내용은 원인이 나오고 있네. 자, 뒤에 내용이 원인이 나오면 why가 나와야 될까? because가 나와야 될까?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면 because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하지만 it is not because they have great suction. 그 도마뱀들이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they are not really using suction at 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마뱀들은 아예 흡착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Here is how the feet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뒤따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도마뱀들의 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건가 봐요. On the bottom are dozens and dozens of tiny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여기 땡땡 표시 있는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On the bottom 이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문 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전치사 구가 문 두, 문장 앞에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도치시켜준다고. 자, 그래서 도치가 된 문장을 잘 봤는데요. 그 발바닥, 즉 도마뱀들의 발바닥에는요. 수십 개의 뭐가 있대요? Of tiny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작은 수십 개의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름들은요. Which you can see if you have ever looked closely at the lizard in the terrar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테라리움에 있는 그 도마뱀들을 아주 가까이 본 적이 있다면 너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주 많은 주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걔네 발바닥에 주름들이 많나 봐요. 자, on each of those little grooves you can see 너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훨씬 더 수십 개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that일까 was일까 지금 그거를 구하는 건데 얘들아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was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문장 앞부분만 보면 되겠지? 자, 문장 앞부분을 보자. There are dozen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십 개가 더 있대. 그러면 얘가 앞에서 선행사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있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올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that 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주름들에는요, there are dozens more that are not visible to the naked ey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수십 개의 주름들이 더 있대, 안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주름이 굉장히 자글자글 많은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d, 그리고, on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각각의 수십 개의 주름에는 자 얘들아 또 빨간색을 쌤이 쳐놨어. 밑줄을 쳐놓은 거 보니까 얘 뭐가 문장의 맨 앞에 온 거야?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한다고? 도치시킨다고. 자 그랬을 때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도치시키는 건 당연

한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단수가 올까, 복수가 올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면, 이 동사랑 자리를 바꾼 뒤에 나오는 주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주어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작은 주름들 수십 개 각각에는요, 뭐가 있냐면, hundreds if not thousa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천 개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개의 머리카락과 같은 돌기들이 막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돌기들이 있어서 그 도마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은 이해가 가네요. 그쵸? 자,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is인지 are인지 결정하면 되겠다.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뭐야? 복수형이네. 그쵸? bumps라고 하는 돌기들이라고 해서, 아, 복수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a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나와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 lizard, 도마뱀들의 발에 이렇게 많은 그런 돌기들이 나 있는데요. Now, if you take a microscopic look at even the smoothest surf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너가 현미경으로 가장 그 도마뱀 발바닥에 부드러운 부분을 보더라도, you will see it is covered with microscopic pits, bumps and gro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부드러운 부분도 모루 가득 찬 거를 볼수 있게 될 거래요. 그 홈들과 bumps, 돌기들과 그리고 주름들로 가득 찬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그 말인즉슨,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어뱀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내용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아, 도치가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만약에 도치에 대해서 안 배웠으면 여러분들 each of those dozens of grooves 에서 뭐에 초점을 맞췄을 거냐면 앞에 나오는 each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거야. 그러면 아마도 몇몇 친구들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뭐다?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지면서 도치된 문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0 9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The idea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인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대시 따라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문제 하나만 내볼게. 이때 나오는 대시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대시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쵸? 관계대명사 that 정도 알 거고, 그리고 접속사 that 알 거고, 동격의 that 알 거고, 그쵸? 그런 것들 중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문장 끝날 때 맞춰보세요. 자,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that hypnosis can put the brain into speci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hypnosis는 최면이라고 하는 건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특별한 상태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in which 그 특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the power of memory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억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보다 아주 극적으로 높아진 그 특별한 상태로 우리의 뇌를 놓을 수 있다. 뭐가? 최면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쓸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refle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다, 그지? 그러면 그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고, 그 주어의 진짜 부분, 여기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는 맞아. 그런데 진짜 주어, 찐 주어는 누구야? 맨 앞에 있는 아이디어, 생각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대시 뭔지 조금 감이 왔어? 이때 이 대시 뭘까?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동격의 대시 특징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만 다시 짚어보자.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앞에는 추상 명사가 있어야 돼.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특정 지어지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과 같은 추상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걸 보니까 아, 얘 동격의 대시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인데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어디로 놓을 수 있대? 평소보다 우리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주 극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reflect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A belief in a form of easily unlocked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 easily unlocked potential 아주 쉽게 열릴 수 있는 potential 잠재력의 형태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아, 이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는 1번 밑줄이 그어진 거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뒤에다가 한번 붙여보라 그랬어. 그럼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 The powers of memory, 기억력의 힘은 are dramatically greater than normal, 아주 극적으로 평소보다 높아진다. In special state, in the special state, 특별한 상황에서. 자, 얘들아, 매끄럽게 해석이 돼?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고, 뒤에 전치사를 넣어봤을 때 매끄럽게 문장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1번 맞다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it is false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거짓이라는 거야? 아, 최면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 그거 거짓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하지만, 아, People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요, generate more memories than they do in normal st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그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but these recollections, 이러한 기억들은요, are as likely to be false a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진짜인 것만큼이나 가짜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최면에 걸렸다고 해서 지금 뭐는 맞다고 했어? 더 많은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맞는데, 그것이 다 진짜라고는 보장 못해.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러면 얘들아, 2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대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대동사에 대해서 배웠었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떤 동사를 대신해주는지를 찾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then they do in normal state에서 이때 do는 어떤 동사를 대신 받은 거지? 그들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즉,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고 해석했잖아.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동사 do 같은 경우는 generate라고 하는 동사를 대신 받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받고 있습니다. do, does, did 중에 do라고 잘 받고 있네. 자, 그런데 hypnosis lead them to come up with more information. 그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생각해 내게 하기는 하지만, not necessarily more accurate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in fact, 사실은 it might actually be people's belief in the power of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마도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뭐에 대한 사람의 믿음일 거냐면요. in the power of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거래. 자, 뭐가 사람의 믿음이냐면요. that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최면이 실제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최면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시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이때 leads라고 하는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때 대시

수식하는 선행사 누구일까? 문장의 앞에서 보면 People's belief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무엇을 이끄는 것은? Lead them to recall more things.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뭐일 것이다?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believe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복수잖아. 복수 형태인데 지금 단수 형태 동사 나오면 안 되겠지. 얘 뭐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lead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일단 틀린 거는 확실해졌고요. 자, 그런데 if people believe that 만약에 사람들이 믿는다면 뭐라고 믿는다면 they should have better memory under hypno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면 상태 하에서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야 돼 라고 믿는다면 그쵸? 최면이 걸리면서 그래 내가 최면이 걸리니까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겠지? 라고 믿는다면 they will try harder to retrieve more memories when hypnotiz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인출하려고 더 열심히 끌어내려고 노력할 거래요. 그들이 최면에 걸렸을 때. 그래서 더 많이 인출이 되기도 하나 보죠. 그랬을 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re's no way to know.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whether the memories hypnotize people retrie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내는 그 정보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근데 지금 4번 whe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hether은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잘 됐어? 뒤에 가보니까 정말 그 최면이 걸린 사람들이 인출해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라고 잘 해석이 됐고,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로서도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오케이, 4번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정말 이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 뱉어낸, 인출해낸 그런 정보들이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un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할 거지. 만약 Of course, we know exactly what the person should be able to rememb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얘가 정말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어떤 의상착의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한번 최면을 걸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범죄자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밝혀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면, 그 사람 노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파란색 티 입고 있던데요? 라고 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 여기 앞에서 말한 게 뭐야? 정말 그 범죄자가 빨간색 티를 입었는지 우리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then we would have no need to use hypnosis in the first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애초에 우리가 최면을 걸 필요도 없었던 거죠. 왜? 우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if라고 하는 가정법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어떤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하는지 살펴봐야 돼. 즉, 여기서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But if we knew that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이라고 해석했거든? 그러면 어떤 사실의 반대야? 현재 사실의 반대 내용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 쓸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쓸까? 가정법? 과거 쓰는 게 좋겠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고 있다. 5번까지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f an animal is in lately,

program for some type of behavior이라고 나오고 있어. 만약에 어떤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면, 자, 뭐 하기 위해서 for some type of behavior,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면, then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는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이때 are, 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때 R이 오는 게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there is 혹은 there are 나온 다음에 이때 등장하는 비동사는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냐면요. 뒤따라 나오는 애들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누구한테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biological clues, 즉 생물학적인 단서, 이 부분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니까 오케이, 복수 형태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 R로 오는 게 괜찮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타고났더라면 어떤 단서가 있대? 생물학적인 단서가 있을 거래.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뭔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 It is not accident. It is no acci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연의 일치, 즉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사고가 아니냐면요. That fish have bodies. 그 물고기가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거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래.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면 which are streamli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고 and smooth, 부드럽고 with fins and powerful tai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한 꼬리와 지느러미를 가진 이러한 몸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럼 2번이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smooth 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smooth가 뭐야 얘들아? 품사가? 형용사잖아. 그치? 자,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올 자리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보어 자리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맞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 그랬을 때 Their bodies are structurally adapted for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물고기의 몸은요, 구조적으로 적응하게 되었대요. 뭐 하도록? 물속에서 빠르게 이동하도록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도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너가 만약에 죽은 새나 아니면 모기를 발견한다면 You could guess, 여러분은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거래. By looking at its w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날개를 확인해 봄으로써 너는 추측할 수 있을 거래.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거냐면 that flying was its normal mode of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날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는 아마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왜?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3번 it's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명사 누구를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it's는 누구를 받고 있죠? 앞에 나오는 dead bird or mosquito 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받고 있는데 각각의 단수 형태니까 단수의 소유격 it's 나오는 것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However, 하지만 we must not be over optimistic. 우리는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예외 사례가 있겠죠. The extent, 자,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to which they are find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찾는 정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뭘 찾아야 되냐면 이때 등장하는 they가 찾는 주체인지 찾아지는 대상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구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they를 잘 찾아낼 수 있느냐였거든.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위에 나오는 biological clues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게 스스로 찾을 수 있어? 아니지. 찾아줘야만 하잖아. 자, 그랬을 때 are finding이 아니라 are found라고 하는 아, 과거 분사가 와야지 맞겠구나.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그랬을 때 이런 생물학적인 단서가 찾아지는 범위는 varies from animal to animal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들마다 다르고 활동들마다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t is impossible to guess. 자, 무엇을 추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면요. From the bodies that birds make nes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의 몸을 보고서, 아, 얘네 둥지를 틀면서 사는구나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치? 그 정도가 다양하다고 지금 앞에서 말해줬잖아요. And sometimes, 그리고 때때로는 animals behave in a way quite contrary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때로 동물들은요, behave, 활동,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contrary to,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반대되는 행동이냐면,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가 예상되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이 무엇인지 보려면, 쌤이 얘 뭐라고 해석했을까? 그들의 신체적인 형태, 신체적인 형태로부터 예상되는 것, 과는 반대되게 행동하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럼 얘를 쌤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자, 그러면 앞에 뒤에 문장을 살짝 봤더니 앞에 선행사가 있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에 주어 있니? 그러면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다는 말이네.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얘 우리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자, 그럼 5번도 맞겠네요. 자, 그랬을 때, ghost spiders have tremendously long legs. 그 유령 거미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hey weave webs out of very short threa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미줄을 짜기는 짜는데, 굉장히 짧은 가닥으로 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네. 그치? 그랬을 때, to a human observer, 인간의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their legs seem a great hindra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령 거미의 긴 다리는 굉장한 방해인 것처럼 보이죠. As they spin and move about the we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거미줄을 이동하거나 거미줄을 짤때 그들의 긴 다리가 굉장히 방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아, 그런 물리적인,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맨 처음에 등장한 biological clues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즉, 이러한 생물학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동물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017학년도 4월 학력 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In early modern Europe, 그 근대 초기의 유럽에서는요, transport by water was usually much cheaper than transport by land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운송을 하는 것이 땅에서 운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an Italian printer calculated in 155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550년에 그 이탈리아 인쇄업자가 계산을 한번 해봤대. 자, 무엇을 계산을 해봤냐면, 자, 이때 등장하는 대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이때 등장한 대. 자, 뒤에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 To send a load of books from Rome to Lyons would cost 18 scudi by land compared with 4 by se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한 묶음을 로마로부터 리옹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려면요.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든다고 합니다. 어디로 옮기면? 땅으로 옮기면 18 스크루디라고 하는 그 돈이 들지만, 아, 바다로 옮기면 4 스크루디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기준으로 that 어떤 대신지 한번 잘 생각해 봤어?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그리고 앞에 봤더니 얘 선행사가 있으니까. 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편지들, 그리고 신문들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 자, 뭐로 운송하는 시스템이냐면, canal boat라고 나오고 있어. canal은 운하거든요. 자, 그래서 운화배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편지, 그리고 신문을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but 이하로부터 진짜 주어는 a system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찾았으면 당연히 못 찾아야겠어? 동사 찾아야겠지. 자, 동사를 두두두둑 하고 찾아봤을 때 어디 동사 있습니까? developed라고 하는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운하 boat, 운하 배로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그 시스템은 어디서 발달되게 되었다? In the Dutch Republ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17세기에 개발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동사 자리에 동사가 잘 오고 있고, 심지어 17세기니까 과거형 동사 developed 잘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The average speed of boat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 지금 여기서 운송을 하기 위한 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었는데 그 배의 속도 같은 경우는요. 한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는 정도였대요. 자, 그런데 그 속도는요. slow compared to a rider on a horse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즉, 육로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해석은 됐는데 이때 slow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게 왜 갑자기 slow가 혼자 동떨어져서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예. 분사구문인데 생략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냐면요. being이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얘들아, 분사구문을 생각해 보려면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 볼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 분사구문이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리면 어떤 문장이 될까? The average speed of boats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and 자, 그래서 접속사 살리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주어 살리면 여기서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평균 보트의 속도는 평균 그 배의 속도는 was slow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지우고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고 나니까 얘들아,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얘가 쏙 이렇게 생략이 됐더니 뭐만 혼자 남은 거야? slow라고 하는 얘만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분사구문으로 being이 생략됐다고 보니까 오케이, slow라고 하는 게 혼자 남아도 잘 남아있는 거네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겠네. 그쵸? 분사구문 다룬 지가 조금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분사구문은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한번 직접 써보면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 service was regular, frequent and cheap and allowed commun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퀴즈 한 번만 내볼게. 이때 등장하는 The service는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운송을 하는 거야? 혹은 땅으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service는 물로 운송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반면에 물로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는요, 굉장히 규칙적이었고 자주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싸기까지 했대, 값이. 자, 그래서 and 그렇게 함으로써 allowed communication 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야. 자, not only A but also B. 우리 이거 수거 표현 이제는 익숙하다. 그치? 자, 그래서 not only between Amsterdam and the smaller tow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대도시와 그리고 작은 도시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between one small town and an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작은 도시

도시에서 다른 작은 도시로까지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Thus, 그러므로 equalizing accessibility to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보의 접근을 평등화하면서라고 지금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이 뭔지 한번 맞출 수 있겠어? 이때 등장하는 equalizing은 뭐야?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분사구문 한번 했었잖아. 그치? 분사구문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does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미 살아있어. 그러면 접속사 또 살릴 필요 없이 does는 이미 있고, 여기 생략되어진 주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므로 무엇이 equalizing, 평등화시켜 주는 거냐면요.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정보의 접근성을 무엇이 평등화시켜 준 거야? 여기에 주어는 앞에서 동그라미 친 the service가 되겠습니다. 즉, 물로 운송을 하는 거, 물로써 지금 letters, 아까 전에 말하는 편지나 아니면 사람이나 또 뭐? 신문 같은 거를 운송해 주는 것이 무엇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대요? 정보의 접근성을 평등화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생략된 거는 the service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졌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네. 자, 그러면 thus the service equalized 원래 문장 같았으면 얘가 과거 형태로 써 있었겠지. 왜? 문장 자체가 지금 다 과거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thus the service equalized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이었겠지만 어떻게 된 거야? 아, 접속사는 굳이 생략하지 않았지만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다? 주어를 생략했다. 그 다음에 equalized라고 되어져 있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뭐를 만들었다? 분사 구문을 만든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이 지금 연달아서 두 번이 등장하고 있네. 그치? 그래서 4번도 맞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It was only in 1837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Within the invention of the Electric Telegrap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기 전신의 개발이 일어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이 형태에 약간 익숙하지 않아? It was only in 1837 tha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it, that은 어떤 의미일까? 1837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it, that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공부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쓰여지고 있고, 1837년이었다. 뭐가 1837년에 일어난 것이었냐면요. The traditional link between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 were brok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연결고리, 뭐와 뭐 사이의 전통적인 연결고리냐면요. transport, 그 운송이라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의, 즉, 문자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전통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은 바로 1837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절 하에서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한번 구분해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동사 부분이 were broken으로 있으니까 진짜 주어만 찾아내면 되겠네? 진짜 주어 어딨어요?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messages가 아니라 여기서 진짜 주어는 the traditional link라고 하는 얘가 진짜 주어기 때문에 자, traditional link라고 하는 게 단수 주어잖아. 단수 주어니까 여기서 were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된다? was라고 하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6문제씩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구문의 활용에 대해서 마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십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한반도.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오늘은 선사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8년 당시 미국 병사였던 그렉 보웨는 전공리 한탄강 요원지에서 석기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당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발견됐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였습니다. 큼직한 돌을 다듬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든 석기. 이전까지 발견된 것에 비해 훨씬 섬세하고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사냥한 짐승의 뼈나 가죽을 벗기고 땅속에 박힌 뿌리를 자르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는데요. 수렵, 채집 생활을 했던 구석기 사람들에겐 만능 도구였습니다. 전공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의 새로운 발견이자 세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고고학자였던 하렘 모비우스가 주장한 모비우스 학설을 뒤엎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한 미군 병사가 우연히 발견한 돌멩이.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닌 동아시아 구석기 문명을 다시 보게 한 단초였습니다. 수십만 년 전의 인간과 지금 우리의 만남. 고대 유물의 발견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겠죠. 다음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암사둥 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암사둥 유적이 발견된 것은 1925년 대홍수로 인해 한강이 범람하여 많은 토기가 드러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1967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하여 빗살무늬 토기나 수혈 주거지 등 다양한 신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암사동 유적 전시관에는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웅진 모형과 다양한 형태의 빗살무늬 토기, 갈돌과 갈판 등 다양한 신석기 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밖에는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공원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놀면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동기 시대를 볼 수 있는 강화도로 떠나봅니다. 청동기 시대는 계급사회로 변화하면서 지배층이 강화된 시기인데요. 그 시대 사람들의 권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흔적이 바로 이 고인돌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안치시키고 그 사람의 사후세계 집이라 여겼던 무덤. 고인돌은 그 무덤의 한 종류로 시대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 중 하나입니다. 돌로 된 방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양쪽에 받침돌을 세워 흙더미를 채운 뒤 덮개돌을 올리기까지 거대한 돌을 떼어내고 운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작업인데요. 때문에 고인돌의 크기는 당시 권력자의 힘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높이 약 2.5m, 덮개돌 길이 약 6.4m. 이 덮개돌 무게만 자그마치 53톤인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탁자식 고인돌로 강화 부근리 지성묘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약 6만여 개의 고인돌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만 약 4만여 개. 그 중에서도 강화 지역에 있는 고인돌은 밀집도가 높고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30억 년 전부터 이 땅에 시작된 인류의 역사. 현재를 사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흔적을 직면할 때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들의 DNA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사칙 연산부터 공식 암기 그리고 응용 능력까지 생각만 해도 어렵다 느끼는 수학과 과학 탐구. 과연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1: 안녕하세요. 강성태입니다.

0: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입니다.
1: 오늘의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2: 어휴, 거창해.
1: 오늘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3: 지난번 공부양도 6회편에 출연했던 출연자 멘티 김재중입니다.
4: 안녕하세요.
1: 장풍 선생님.
5: 네.
1: 요즘 방송에도 지금 많이 나오시고 인기가 엄청나세요. 혹시 지금 선생님 본명이신 거예요?
5: 아, 본명은 아니고요. 본명은 원래 장성규고요.
1: 아.
5: 이제 과학을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끼다 보니 좀 이제 제가 이름부터 좀 파워풀하게 가자.
1: 네.
5: 과학의 장풍을 한번 날려보자.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장풍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오늘도 네. 장풍 같은 어떤 고무법 막 쏴주시겠죠?
5: 당연하죠. 오늘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1: 아,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아, 우리 주석 선생님,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교주님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어요. 네. 그 커뮤니티에 지금 무한 주석교라는 이런 팬클럽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실화예요? 이게 실화입니까?
6: 강의를 하면서 제 좀 네. 강의 스타일이 약간 네. 스파르타식.
1: 아.
6: 안 되면 외워.
1: 오.
6: 약간 예, 좀 강하게 좀 학생들을 다그치는 스타일이라. 스스로 공부할 때
1: 맞아요.
6: 뭔가 좀 나태해지면 누가 붙들어줬으면 하는
1: 맞아요.
6: 심정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네. 결집이
1: 오늘도,
6: 잡은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제가 좀 이렇게 헤매면 저를 좀 잡아주세요.
2: 아, 왜 그러세요?
1: 아니, 근데 혹시 주석 선생님 강의를 좀 들었어요?
3: 아, 그럼요. 그 심지석 선생님께서 주로 고3들을 대상으로 수능특강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네, 완강은 못했지만 2018 그 미적분 수능특강에서 제가 배웠던 함수 연속 다뤘던 그 부분에서 그쵸 좀 모르는 것도 있고 하길래 들어갔는데 막 돌직구표도 막 빵빵 날리시고 막 실전에서 필요한 요령도 알려주다 보니까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1: 그때 방송에서 네. 이 모의고사 4,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3: 네.
1: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3: 당연히 약속시켰죠.
1: 이야! 여러분, 공부의 왕도가 이런 프로예요. 공부엔드에서 공부법을 배우고, 지금 또 EBS 강의를 또 주성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딱 들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올리는 2등급 그냥 너무 훌륭해요.
3: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지금, 네. 오늘 무슨 남고 특집인가요?
5: 저희 걱정됩니다, 그래서. 네, 남자밖에 없어서. 네.
1: 하지만 우리는.
5: 네.
1: 우리 장풍도 있고 뭐 스파르타 한번 해야죠. 네. 있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네. 여튼 오늘 굉장히 훈훈하고 아주 의리 있게
5: 네.
1: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의 왕도에서 수학 공부법이 한 5편 정도 소개가 됐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지금 너무 소중한 공부법들이었는데 그중에서 사실 주석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이거 좀 너무 좋았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6: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1: 네.
6: 학생들은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네네네.
6: 스스로. 근데 실제
1: 네.
6: 보면 잘 모르는 거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실제 많거든요.
1: 네.
6: 전문가로서의 어떤 의견을 줄 때 인상 깊었던 네. 친구는 강건 학생이었어요.
1: 강건.
6: 예.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본인이 아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인형이라는 대상을 놓고
1: 아.
6: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 예, 예.
6: 또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인형 입장에서
1: 네네네.
6: 그거에 대한 대답을 또 해나간다라는 게 정확한 어떤 내용 파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1: 네네.
6: 근데 이렇게 공부 진행을 했다라는 자체가 일단 내용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 라는 판단을 해서 가장 제가 조언을 했던 친구 중에 좀 기억이 났습니다.
5: 아. 저도 강건 그 군에 그걸 봤었는데
1: 아 보셨구나.
5: 그 지나가면서 버스 번호
1: 네.
5: 것들을 숫자를 다 더해서
1: 네.
5: 약수로 나눠서
1: 네.
5: 정말 이 실생활에서 수학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친구는 아예 수학이 정말 생활 속에 녹아내는 애 같더라고요.
1: 아
6: 네. 근데 실제 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산이거든요.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못하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 네.
6: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좀 수학이라는 게
1: 네.
6: 아무래도 단순 계산이었지만 수학을 좋아하게 해준 어떤 우리가 동기부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0: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되라.
1: 네네. 예.
0: 또 즐기는 사람보다는 미쳐야 된다, 한 가지.
1: 네.
0: 예.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치는 사람보다도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
1: 오.
0: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요즘은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지금 특히 수학 공부가 많은 학생들이 이거 어디다 써.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더 힘들거든요. 네.
0: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개념 공부라는 거 수학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뭔가의 개념을 갖다 딱 터득했을 때 네. 아, 이런 거에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맞아. 말이야?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 과목에 대한 매력이 정말 무한적으로 발산되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수학 공부 방법에서 그 개념 공부 방법 이 내용을 보면서 네. 저는 민우 군의 공부 방법도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1: 예.
0: 대부분 수학 그러면 일단은 또 입시 수학은 공식들이 좀 많잖아요.
1: 엄청 많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딱 공식에다 대입하면 그냥 딱 결과 나오는 듯한
1: 네네.
0: 그런 공부를 편협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민우 군의 공부 방법을 들여다보면요. 네. 사실 그 개념 어떤 공식이 나오기 전 단계에 과정들을 싹 이렇게 적어가면서 뭐 우리가 소식된 말로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1: 유도가 좀
0: 예, 그 과정 속에서 개념 공부가 사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뭔가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뭐로부터 나왔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공부 개념 공부에서는 좀 민우군의 이런 증명해 나가면서 수학을 즐기는 이런 공부법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1: 아니 지금 보니까 민우 군의 공법을 적용한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2: 아, 있죠.
1: 재준 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공법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3: 솔직히 민우 형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문제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 문제에 관련된 공식과 증명 과정까지 써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문제풀이 써내려갔는데 이게 제가 할 때는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까지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풀 때 저만의 풀이 노트나 아니면 그 문제 자체에다가 조그만 구석에다가 이 문제는 이런 원리가 쓰이고 간단한 증명 과정 같은 써내면서 바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떠올리는 그런 학습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있어서 성적이 올라간 게 아닌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렵잖아요. 들었을 때 그럼 싫죠. 손 놓죠. 좀 편한 공부하려고 들고 아 이건 내가 해도 안 되나 보다. 내 머리에서는 이걸 할 수 없는 거고 아 그래서 수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 고비는 넘긴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빨라집니다. 이해가 빨리 될 거고요.
1: 민우 형 공법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이제 활용을 또 재창조를 한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4: 영지중
1: 훌륭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지금 민우 군의 그 증명하는 방식의 공부법 거기 더해서 이제 강건 멘토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설명하는 방식 이걸 같이 좀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겠어요.
0: 접목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왜 그런 건데 스스로한테 던져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또 왜 그런 건데 공부를 그렇게 해보면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판단이 설 것이고 체계가 튼튼하고 기초공사가 잘 되는 거고 거기에 무엇을 쌓든지 간에 잘 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1: 자 이번에는 드디어 나왔어요. 과탐이에요.
4: 과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1: 네. 지금 이제 공부의 왕도 우리가 지금 한 5편 나갔단 말이에요. 과학편만.
4: 네.
1: 그중에서 좀 추천하고 싶으신 그런 공법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4: 우리 이제 11회 출연자였던 이세현 군이 있었습니다.
1: 세현 군.
4: 네. 이세현 군의 제가 참 임팩트하게 봤던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도대체 왜 출제했을까? 여기서 실수를 어떤 걸 유도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내가 풀어야 될 기본 핵심 용어들을 여기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제를 그냥 풀면서 내가 안다, 모른다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4: 이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 핵심 단어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 최영훈 학생이 썼던 건데 백지, 정말 이게 서술형에도 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암기한 것대로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 거기서 한번 써보면서 용어 정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어떤

0: 어떤 부분이 내가 약한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써보는 그 최용훈 학생 이걸 또 추천하고 싶고 또 박승현 군이 절대 해설지를 보지 않는다. 해설지를 보고 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풀 수 있을 때까지. 과학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보기 전에 네. 이 문제에서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를 아. 먼저 한 번 더 보고 예, 예, 예. 그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접해보는 거죠.
1: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 풀 때 답을 보면 안 된다고.
2: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정말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그 질문이에요. 네. 답을 봐야 돼요. 해설은 어느 네. 정도 시점이 지나서 봐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학생들이요. 실제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그걸 고민하고 뭐 30분 네. 동안 풀었어요. 1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라고 하지만 오. 한 10분 생각하고요. 안 풀리네. 네. 딴 생각해요.
1: 그죠?
2: 딴 생각해요.
1: 제가 그랬어요.
2: 속된 말로요. 그냥 속된 말로요. 네. 멍 때린다고 그러죠. 네. 그냥 안 되는데 붙들고. 네네네. 네. 다 봐, 왜 안 보이니? 맞아요. 이러지 말고. 네. 한 10분, 15분이 지났다면 나중에 해설지 보고 왜 못 푼 거냐? 원인이 네. 뭐냐? 내가 개념을 똑바로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는데 왜 적용을 못 했니? 네네. 네.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추적해 나가는 과정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밟았으면 좋겠어요.
1: 아, 10분에서 20분. 오늘 딱 정해주셨네요.
2: 제가 이렇게 좀 스파르타식입니다.
1: 아, 아니, 너무 지금 옆에서 막 감탄사를 계속 지금 연발하고 있는데.
3: 감탄밖에 안 나온 말씀이었어요.
1: 아,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가식적이잖아.
2: 영혼이 진짜. 없잖아요.
1: 안 풀리면은 답 보지 말라. 답 안 보고 계속하고 있었어요?
3: 솔직히 그렇다는 건 거짓말.
1: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3: 많이 잡으면은 30분 정도 잡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 몰래 슬쩍 보고 이 해설지를, 이 답을 이해할 때까지 쭉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답안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풀었나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재중구처럼 네네네. 문제를 푸는데 답지를 지금 힐끗힐끗 봐가면서 계속 풀이를 이어나갔다.
1: 그러니까요. 뭐 컨닝이
2: 이거 그죠? 그죠? 네.
1: 저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답을 보지 말라고 다들 전문가들 그러니까 맞아요. 답 보는 게 되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 오늘 선생님이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답을 보는 거에 대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는데
4: 아, 좋다.
1: 왜 틀렸는지를 완벽하게 하고 그 해당 개념을 그 해법을
2: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라는 거죠. 오히려 대신 10분, 15분 동안에 그런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본인이 안 됐던 걸 나중에 당당하게 예. 내가 못했는지 뭐 때문인지를 그 이유를 파악해보는데 좀 주력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
0: 물리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푸는가 아까 수학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자기가 자꾸 찾아낸다면 네. 물리의 실력은 굉장히 향상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그 이 탐구력이 네. 어떤 과목을 네. 선택하는지도 이게 진짜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0: 네. 그 선택 과목을 우리가 고를 때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자기가 도대체 원하는 과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원을 배우는 것보단 예. 뭐 일반 생물학을 배우기 위해서 생명과학원 또 생명과학2를 맞아요. 선택하는 것이 더 맞는 예.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진학할 곳이 어디고 자기가 꿈꾸고 목표하는 대학이 어딘가 그런 과가 어딘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융합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융합과학은 물화생지의 영역이 전부 다 융합적으로 네.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물화생지 영역 중에서 조금은 더 쉽게 내가 해볼 만한 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재중이는 과학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 뭐 없었어요?
3: 저는 1학년 때 장풍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융합과학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물리, 생명, 뭐 지구과학 다 합쳐진 걸 배웠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그 복잡한 화학식으로 계산하는 거 이제 물리 공식 원리를 이해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려움 많이 느껴서 그 곧장 끝나고 쌤한테 찾아가서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고 했는데도 막상 문제를 딱 보면 이제 아 이게 맞나 하고 확실히 안 서니까 이제 문제를 못 풀겠고 문제를 계속 못 풀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물리를 좀 싫어하고 막 편협한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1: 네. 아니 사실 재중이 같은 학생 진짜 많거든요.
0: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1: 친구. 공을 못 잡겠어.
0: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 쓰지 않는 용어. 우리는 그냥 질량과 무게를 별 구분 없이 쓰잖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그 학문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따로따로 씁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용어에 대한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단계적으로 우리가 용어만 우선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이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0: 있을 정도의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는지 파악한 후에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과 응용력을 좀 더 키워야지 과탐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1: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특히 수학에서 우리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되게 심화된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수학을 다 포기하고 수포자들 지금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심화 문제, 킬러 문제 잡는 법, 이게 올 꼭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2: 실제 번호도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1: 네, 그쵸. 네.
2: 그러니까 수학 나영,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객관식 21번.
1: 맞아요.
2: 주관식에서는 30번.
1: 그다음에
2: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21번, 주관식 29번, 30번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1: 네네네.
2: 하지만 그 문제를 빌빌 꼬고
1: 네.
2: 뭐 좀 치사하게 예. 함정을 판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 오, 그래요?
2: 정말 순박하게 개념적으로 접근해 버리거든요.
1: 오.
2: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요.
1: 네네네.
2: 그래서 2017학년도 모의평가죠.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의 30번 문제였습니다. 예.
1: 어우.
2: 이거는 미분 가능성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어디에도 미분 가능함을 보이시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1: 네네네.
2: 그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그 fx라는 함수에 주어진 미지수들을 찾아봐라. 변수 A, B, C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였는데요. 우리 친구도 2학년 때 공부했으니까 미적분,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1: 네.
2: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경계에서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지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2: 두 번째, 나 조건을 풀어버리면 나 조건이 함수가 바뀐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적분을 풀어버리면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가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돼버리는 거고 그 구간에서의 어떤 함수를 찾아주고 여기 구간에서의 함수가 원래 있었던 거고 두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 점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해버리면 끝난다. 미분 가능이다. 그걸 식으로만 표현하면 이 문제가 풀려버리거든요.
1: 네.
2: 근데 학생들은 일단 어려운 거다. 그리고 계산이 길어진다. 계산이 제가 해설지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제가 축소를 한 거지만
1: 네.
2: 이 30번의 해설지가 이게 A4지를 축소한 거거든요.
1: 예, 예.
2: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계산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학생들이
1: 예, 예.
2: 견디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 담겨진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 서로 달라지는 어떤 경계에서 달라지는 두 함수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존재 그걸 파악하는 함수만 조금 복잡한
1: 네.
2: 순박한 개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실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분 가능성 삼각함수 미분할 줄 알고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보고 본인이 한번 식을 써본다면 아 개념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 이 탐구력이
3: 네.
1: 그 되게 지역적인 걸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3: 네.
1: 또 과목별로 또 되게 심한 문제가 또 있어요.
3: 네.
1: 학생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인데요. 실전 대비하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3: 네.
1: 그래서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들어보겠습니다.
4: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과학탐구 영역은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핵심 과목. 그래서 과학 공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
5: 과학 공식들은 꼭 외워야 되는지, 외워야 된다면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6: 과학 과목 특성상 외울 게 많은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잘 기억하고 잘 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물리, 역학 부분이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접근을 잘 할 줄 모르겠는데
8: 지구과학 심화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1: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겁니다. 아, 공식 무조건 외워야 되나요?
3: 그렇죠. 이게 또, 참, 네. 이 아이들이 암기와 이해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외우는 거,
1: 네.
3: 이거는 이해하는 거.
1: 네.
3: 저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1: 그렇죠.
3: 오매법칙.
0: 뭐 전류, 전압, 저항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뛰어드니 난 물리는 무조건 선생님께서 이해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암기와 이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 진짜 그렇네요.
0: 그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프. 제일 먼저 아이들이 딱 그 그래프 문제를 보면 패턴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정비례냐 아니면 이거 뭐 제곱의 비례냐 뭐 이런 네. 것만 보는데 가장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X축, Y축이거든요.
1: 예.
0: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 이걸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패턴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요령들도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1: 지금 다음 학생은 네. 물리랑 지구과학 선택했는데 네. 이것도 심화 문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다고. 어떻게 잡아야 되죠?
0: 물화생지 영역에서 심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어려운 물리 같은 경우는 특수상대성 이론. 아이들이 어떻게 뭘 손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하는 과학자가 하는 문제를 내가 왜 풀지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특정 단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식량 계산하는 문제. 왠지 계산하는 난 수학을 못하니까 계산을 못해. 사실 우리가 화학에서 하는 계산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예요. 근데 그냥 계산 문제가 어렵다는 그 화학식량.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 파트.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천체. 천체만 나오면 지구도 돌고 달도 도니까 나도 돌아요.
1: 맞아요.
0: 막 돌아요. 그냥 이거 어떻게 도는지 모르는데 다 돌아요. 이러한 심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화 문제는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 예.
0: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심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심화 문제 내가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꼭 유형별로 예를 들어보면 유전 같은 문제는 이것이 연관에 대한 유전 문제인지 반성 유전에 대한 유전 문제인지 이렇게 유형별로 꼭 나누어서 그 심화 문제를 한 번씩 정리해보는 거죠.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구의 운동에 대한 유형의 문제인지 달의 운동에 대한 유형의 문제인지 네네. 이런 걸 유형별로 꼭 나눠보고 아이들이 그 유형에 맞는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지구과학 킬러 문제를 약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7학년도 수능 문제 14번 문제였고 그리고 이거는 EBS 수능 완성 102쪽 7번 문제인데 우리가 그 지구과학에서 왜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 이렇게 지구가 운동하고 달이 운동하는 거 이렇게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거 자기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달은 한 달 돌고 지구는 1년 돌고 네. 혼자 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거기서 갑자기 내가 할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천체의 부분은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도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똑같은 그림을 세 번 그리는 거죠. 달의 입장에서, 지구의 입장에서, 태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보면 이러한 천체 문제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한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출문제 봅니다. 2017학년도 그 9월 대수능 문제를 보시면 이게 왜 제가 문제를 왜 뽑았냐면 이 문제가 지구과학 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과학 파트와 물리 파트가 같이 연결된 융합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령이라는 아주 간단한 판구조론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해령을 중심으로 굉장히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어질수록 나이가 점점점 지각의 나이는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삐뚤빼뚤 어긋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 이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는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좀 더 꾸어놓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잘 응용할 수 있을지 사고할 수 있을지 물리학적인 개념을 토대로 이걸 응용을 시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구과학의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는 융합적으로 물리학적인 개념까지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그래프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요즘의 유형의 패턴입니다.
1: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시기별로 수준별로 좀 단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고1, 2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는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저는 내신이 안 되잖아요. 이제 전 정시로 갈 거거든요. 정시 공부할 거예요.
1: 네네.
2: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신 공부가 정시 공부거든요.
0: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그리고 그 학교 내신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서 내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 큰 줄기를 만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고1이들 정신 차리고 제발 학교 공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너무 준비 많이 해주셨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응원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 뭐 공부 당부도 좋거든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요. There is no way to learning. 공부에도 왕도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 있어요. 예. 예. 자기의 공부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 섣불리 일반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듯이 이런 공부의 방법을 잘 찾아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이 학창 시절에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0: 네. 아이들이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네. 공부해라, 공부해라.
1: 아우, 진짜.
0: 근데 그걸 알고만 있는 것이 자기 지식이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가 몸소 지금 바로 right now 실천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1: 네. 지금 재주이가 바로 움직이라고 하니까 바로 뛰어 나갈 지금
9: 분위기 가만히 지금. 있을 수 없네.
1: 오, 정말 오늘 선생님한테 거의 지금 완전히 바로 옆에서 너무 좋은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가거나 다짐이나 뭐 이런 거 한 말씀 또 해주겠어요?
9: 네. 선생님이 해주신 조언들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 양도 멘토가 된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각오를 가지고 가게 되겠습니다. 이야.
1: 네, 여러분, 우리가 무려 전과목을 수준별로, 시기별로, 그리고 또 어떤 실전 전략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왕도가 있죠. 근데 그 왕도를 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부를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공부의 왕도 두 편의 특집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배웠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데 분명히 좋은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영어는 자인. 안녕하세요.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슈를 뭘 가지고 왔냐면 피할 수 없으면 지겨라. 다시 한번 입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의대 증원도 한다는데. 그래서 N수생이 엄청 많다는데. 아, 근데 이번이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이라서 재수도 못한다는데. 나 어떡하면 좋지? 걱정이 많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어요. 뭡니까? 네, 바로 확통론 그리고 사탐론입니다. 이 확통론, 사탐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치러졌던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과탐 응시 인원이 15만 9천 명 정도로 역대 최소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고요. 또 확통론을 많이 해서 미적이랑 기하 응시자가 작년 대비 25.8%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나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서울대나 메디컬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탐론, 확통론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과탐과 미적을 지정 과목으로 해놓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입시 요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수시로 꼭 갈 거고요. 저는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 과탐은 응시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추기에는 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혼자 즉흥적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치만 영어는 1등급이니까, 나랑 같이 하는 영어는 1등급이니까 우리 문제 풀러 가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35번부터 39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빈칸이었죠? 오늘은 순서 삽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보겠습니다. 자, 순서 삽입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운 거 35번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에서 주제 잡으시고요.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하는 문장 잡아서 그거를 싹 뺀 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35번 풀이 방법이죠. 자, 해볼게요. 자, animals must constantly learn new things. 자, 동물들은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뭐를요? 새로운 것들이요. 뭐를 하기 위해서? To effectively exploit their environment and survive.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를요? 그들의 환경을.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nd much of this learning is. 이러한 학습의 많은 부분은요. In part, 부분적으로 the result of open condition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의 결과냐면 조작적 조건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화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배경 지식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부정적인 경험인 거야 했더니 뭔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기분이 안 좋거나 해. 자, 그러면은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자, 그것이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의 아주 단순화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At its most basic level,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animals must learn. 자, 동물들은 배워야 합니다. What is safe to eat and what is not. 자, 뭐를 배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 먹기에 안전한지. 그리고 what is not,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this is often dependent on, 자, 이거는

종종 무엇에 dependent 달려있냐면 actual experience with the food item. 자, 이 음식 아이템에 대해서 이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동물의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먹는 거. 뭐를 먹어도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거. 자, 그런데 자 그게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경험에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번 문장입니다. 자, 블루 제이즈라는 동물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동물의 이름입니다. 자, 이거는 readily consume critically colored moths. 자, 쉽게 먹을 수 있어요. 뭐를요? Critically, cryptically colored moth. 그러니까 이렇게 변장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방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develop a search image. 아,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러니까 develop a search image. 자, 그러한 나방들에 대해서 search image, 찾으려는 이미지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As a consequence of positive reinforcement. 자, 긍정적인 강화의 결과로서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시가 하나가 나온 거야. 자, 그런데 모스를 먹어봤네? 그러니까 맛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더 먹으려고 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요. Animals living in social groups often learn by observing the actions of other individuals of the same species 라고 합니다. 자,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사회적인 그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종종 배워요. 어떻게 함으로써? Observing the actions of other individuals of the same species. 동일한 종의 다른 객체들, 다른 개개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지금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문장은요. 같은 종이지만 다른 객체들의 행동을 관찰을 함으로써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그것은 process known as social or observational learning. 그걸 갖다가 사회적 또는 관찰적인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지금 내용의 핀트가 좀 바뀌었죠? 웬 사회적 학습? 자, 그러면 의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1번 다음에 3번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when naive blue jays take a monarch butterfly. 자, 이번에 다시 나이브 블루제이스, 블루제이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왔죠. 자, 이 친구가 take a monarch butterfly,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는 종을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 they become sick, 아프게 돼요. As a result of, 무엇의 결과로서? 강심배당제, 뭔지 몰라요. 그것의 결과로서. 근데 그것은요, that are present in the monarch's wings. 이 모나크라는 종의 날개에 들어있는 자, 어떠한 물질 때문에 아프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친구를 먹으니까 아파요. 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블루제이에 대한 예시가 잘 이어진다라고 보인다? 게다가 자, 다음 문장까지 한번 볼게. This adverse exposure. 자, 이러한 반대의 노출. 그거는 a form of punishment. 자, 일종의 벌인데 위에 있는 체계에서 generally causes blue jays to avoid all monarchs in the future. 자, 이거는 어떤 것을 유발하냐면 블루 제이가 avoid하게 한대요. 피하게 한대요. 모든 모나크들을 in the future, 미래예요. 아, 먹어보니까 안 좋네? 그럼 이제 미래에는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5번 지금 내용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 얘만. 정답 2번이죠. 2번만 사회적인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Thus, 그러므로 taste aversion. 자, 이 맛에 대한 혐오라는 것. 혐오의 학습은 occurs rapidly.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And is an important process. 중요한 과정입니다. 뭐에 있어서? For many species in learning. In learning what is safe to eat. 많은 종에 있어서 무엇을 먹기가 안전한지를 배우는데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자, 다음은요. 이제 순서 삽입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자 시크릿 픽입니다. 연결어가 없어도 괜찮아.
자, 1학년, 2학년 때 봤던 많은 문제들은요, 순서 삽입, 할 때, 연결어, 뭐, for example, 이라던가, 아는 것도 뭐 있어요? however, 이라던가. 아니면, 순접을 나타내는 moreover, 이라던가. 이러한 연결어들이 종종 나타나면서 힌트를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3학년 수준으로 갈수록, 그리고 최근의 흐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연결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결어 없고요. A, B, C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ndeed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굉장히 사실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확 바꾸는 친구는 아니잖아. 굉장히 약한 연결어 하나만 있고 B랑 C는 아예 없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내용상으로 풀어야 돼요. 내용상 끝말잇기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걸로 끝났으니까 그걸로 시작하는 단락을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난이도가 한층 어려워졌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는 A, B, C 전체의 연결어가 단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풀어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36번도요. 보시면 연결어가 A에도 없고, B에도 없고, C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끝말잇기를 통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상 흐름, 논리적인 전개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Prior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worlds of nature and humans were both perceptually and effectively different. 이라고 합니다. 자, 뭐의 전이냐면은,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 하면은 산업혁명이잖아. 산업혁명 전에는요, The worlds of nature and humans. 자, 어떤 세상이냐면, 자연의 세상, 그리고 인간의 세상은 were 어땠냐면, 둘다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실제 효과적으로 어땠어? 달랐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 자, 뭐라고? Nature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간, humans. 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인간 세상과 네이처의 세상은 서로 달랐습니다라는 얘기가 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다릅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unconscious passive artificial selection이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A번에. 자, 무의식적인 passive artificial selection. 뭐예요, 이게? 수동적인 인공적인 선택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사람들이 환경을 바꿈으로써 라고 하는데, 일단 알수 없는 단어들,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 앞에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많아요. 자, 그럼 B를 볼게요. The human impact on the planet was easy to identify. 자, 인간의 영향력이에요. 어디에 대한? 지구에 대한. 그것은 easy to identify. 확인하기가 쉬웠고, separate. 뭐 했대요? 떼어낼 수 있었어요. 달랐어요. 무엇과? From the reciprocal process of natural selection. 자, 자연 선택의 상호적인 과정과는 달랐어요.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이거 어때?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가 첫 번째로 올수 있는 후보입니다. 자, C를 한번 볼게요. If가 나왔어. If가 나온다는 건 이건 예시라는 거거든요. 자, If fair-skinned humans exhibi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malignant melanomas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atmospheric ozone 이라고 해요. 자, 피부가 하얀 인간들이 상당한 증가를 보였어요. 흑색종의 숫자에 있어서. 라고 하는데 이것도 갑자기 너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찾았네. 첫 번째로 올 것은 B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B에서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영향력은 달랐고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다음에 with the rise in technology. 자, 기술의 향상과 함께 근데 그 기술의 향상이라는 것은 that characterized the late 18th century. 자, 18세기 후반을 규정지었던, 특징지었던 것인데,
자, paradoxical relationship. 자, 그거는 paradoxical. 자, 모순적인 관계.

관계였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인간들, 그리고 자연들 사이에. 근데 그것은요, continuous day,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문장이 구조가 좀 생소하죠? 자, 이 paradoxical relationship을 요 대절이 꾸미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래서 요 대시 바로 뒤에,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aradoxical relationship이 생겨나게 되었다 라고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humankind, 인간은요, 이제 now the earth's pilot, 지구의 조종사와 같아요. 지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difficult. 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대요. To separate artificial and natural selection. 뭐를 하는 게? 자, artificial 하면은 인공적인인데, 이게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인간과 그리고 자연 선택을 분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건 살아남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죽을 거는 죽고 하는 것이 자연 선택이잖아. 근데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면 뭐 인간이 영향력을 끼침에 따라서 어떤 생명체들은 살아남고 어떤 생명체들은 죽는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두 가지가 이제는 뭐 하기가 어려워요. 분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B의 내용의 끝은요. 이 Nature과 Humans가 이제는 비슷해졌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자,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지금 Artificial and Natural Selection이라는 키워드로 끝이 났죠.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더라? A의 첫 번째 문장에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artificial selec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끝말잇기로 여기 보시면 environment 그리고 natural sel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끝말잇기를 염두해서 출제를 한 거죠. 자, 좀더 내용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무의식적인 passive한, 그러니까 수동적인 인간의 selection, 인공적인 selection은요, is occurring.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On a grand scale, 엄청난 규모로요. As people radically alter the environment, 자, 인간들이 지금 환경을 radically, 급진적으로 바꾸면서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원래 classical domain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의 고전적인 영역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이 바뀌면서, 죽을 건 죽고 살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은 인간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for example 예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예시의 내용을 봅시다. If lakes become too acidified to support life. 자, 만약에 레이크가 호수가 너무 산성화가 되었어요. To support life. 삶을 지탱하기에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산성화가 되어 버린 거야. 뭐 때문에? It's a result of acid rain, 산성비 때문에. 자, 그러면 it is reasonable to suggest. 자, 뭐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면 people have practiced community selection. 자, 인간들이 어떤 공동체의 selection 또는 ecosystem, 생태계의 selection을 시행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산성비가 내렸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가지고 생명체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의 변화를 마구마구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B의 이 A의 뒤에 부분에서는 산성비라는 예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C가 제대로 붙어 올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if fair-skinned humans. 자, 그리고 또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fair-skinned 피부가 하얀 인간이 뭐를 보이냐면요, 상당한 증가를 보이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악성 흑색종. 암의 일부거든, 암의 종류거든요. 이 암이 많이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뭐 때문에?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atmospheric ozone. 자, 오존층이 감소하는 것의 결과로서, 자,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selection.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환경이 바뀌었어. 사람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가 됐어.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셀렉션을 당해서 좀 죽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그러한 selection을 against the phenotype, 자 그러한 표현형에 대한 selection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는요, 지금 암, 특정 암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가 나왔으므로 A 다음에 C가 오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요, 볼게요. Any number of examples, 어떠한 수의 examples도 can be imagined,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artificial selection, 자, 인간의 selection, 인공적인 selection, 이렇게 정의가 된 이것이 not working solely on already domesticated animals, 이미 가축화된 동물에게만 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뭐 다른 얘기로 좀 세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끝말잇기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답은 몇 번입니까? B, A, C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다. 됐니? 좋아요. 자, 37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문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A, B, C 다 봤는데 뭐가 없어? 연결어는 보이지 않아요. 단, 여기에서는 he라는 것이 보입니다.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명사를 잘 쫓아가 주는 것이 엄청난 힌트가 또 될 수 있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That object should be perceived best by way of active exploration makes good intuitive sense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절이에요. 그래서 object should be perceived best. 어떤 물체가 가장 잘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active한 exploration을 통해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서 물체가 가장 잘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makes good intuitive sense. 자, 직관적으로 말이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됐니? 자, 그런데 깁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죠. However, 그러나 깁슨은요, was able to see beyond what seems obvious. 자, 뭐를 볼 수가 있었냐면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뭔가를 좀 더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이해를 해보면 지금 active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ctive한 exploration, 뭔가 적극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야. 그것이 가장 좋은 인지다 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A번을 보시면 localized pressure on the fingertips, 손끝에 어떠한 국지적인 압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기계적인 변형, 손바닥에 그리고 stretching of the skin, 스킨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followed each other in a complex sequence, 복잡한 순서로 서로서로를 이어간다 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뭔가 손, 뭐 손바닥, 손끝 뭔지 잘 모르겠잖아. A는 키워드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B를 볼게요. 자, passively pressing a shape on the palm of the hand should provide exactly this type of enhancement. 자, 여기는 중요한 힌트가 있네. 이러한 종류의 향상을 가지고 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향상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B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C를 볼까요? He 나왔네? He가 될 만한 인물이 등장했나? 했죠. 뭐? 깁슨, 그잖아. So he recognized that the advantage of active touch cannot be easily reconciled with a model like a standard psychophysical chai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C가 첫 번째 온다면 이 He가 가리키는 것은 깁슨일 것이고요. 그는 인지했습니다. 뭐를 인지했냐면 the advantage of active touch. 자, 이렇게 액티브하게 터치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분필을 만져보고 이렇게 막 리모컨을 만져보고 지우개를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 무엇과? 아, 뭐로 어떤 모델인데 like the standard. 자, standard라고 하면은 원래 있었던 기존의 어떤 모델인 거야. psychophysical chain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기존의 모델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깁슨의 주장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 active exploration이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은요. 기존 이론과는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if perception is mere

Early Interpretation of Proximal Stimuli 라고 합니다. 자, 기존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인식이라는 것이 단지 Interpretation of Proximal Stimuli,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자극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Then conditions, 어떠한 조건이냐면 That enhance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responses to these stimuli. 자, 증가시키는 거야, 향상시키는 거야. 뭐를요?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precision and accuracy, 정밀함,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환경, 조건은 should result in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야 되냐면 more precise and accurate percepts, 더욱더 정밀하고 정확한 지각으로 이어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존 이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 이론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어떠한 정밀함, 정확도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인식의 정확성도 함께 결과로서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기존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C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this type of enhancement가 있었던 거 기억을 해요? 이러한 종류의 향상? 지금 C에서 향상되는 거, 뭔가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B가 될 수 있지 않나? 한번 의심을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어떠한 모양을요, 누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손바닥에서. 손바닥에서 어떤 모양을 이렇게 딱 자극을 줘요. 그것은 provide 무엇을 제공할 수 있냐면 이러한 종류의 향상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Because the stimulus is stable and unvarying. 왜냐면은 여기에 주는 지금 이 자극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실험 상황에 대해서, 이 실험이 아니라 이 이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손바닥에 대해서 어떠한 자극을 딱 일치하게 줬어요. 변하지 않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이 정확하게 줬으니까, 바뀌지 않는 자극을 줬으니까 더 잘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깁슨의 연구는 however went exactly the opposite direction,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자, 패시브한 거는 이게 더 정확해야 되는데 깁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hand exploratory movement, 자, 손이 적극적으로 탐구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은요, that he witnessed, 그가 관찰했었던 그것은 produce, 만들었습니다. 뭐를? A continuously changing, 계속해서 바뀌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만지면은 막 이렇게 손에 들어가는 자극이 막 바뀌어. 그리고 seemingly chaotic constellation of mechanical events. 자, 기계적인 사건에 자 보이기에 chaotic한. chaotic 하면은 혼란스러운, 혼돈의 막 이런 거거든. 혼돈의 집합체를 만들었어요. 뭔가 자극이 여기 왔다가 여기 갔다가 막 피부도 막 바뀌고 뭔가 바뀐다.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자극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A인지 한번 볼게요. 자, localized pressure on the fingertips. 자, 손끝에 있는 국지적인 자극이라던가 mechanical deformation of the hand palm. 자, 손바닥에 있어서 기계적인 변형이라던가 and stretching of the skin. 자, 스킨이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거. 여러 지점에서 그거는 서로서로를 따라서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순서로. 자, 그러면 이 B에서 나오는 seemingly chaotic constellation of mechanical events가 곧 A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다. 자, 피부도 늘어나고 막 여기저기 뭐 자극도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손의 감각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C 다음에 B 다음에 A였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은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읽었죠. Passive한 것은요. Instead, produced a well-defined pattern of proximal stimulation. 자, passive한 거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 잘 정의된 proximal stimulation. 자, 이 주변의 자극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리테일 채널스, 소비 채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해를 하려고 했대요. 오케이. 자, 지금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소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지금 이해를 해보려고 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particularly interesting part of question that has been examined. 자, 연구된, 자, 이 특히나 interesting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is about how online shopping behaviors, 어떻게 온라인의 쇼핑 행동이 can be influenced by, 영향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뭐에 의해서? What consumers are exposed to online, offline. 자,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에 노출이 되느냐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자,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뭔가에 노출이 돼. 그러면 그게 온라인에서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1번 볼게요. 지금 학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looked at how television advertising, 자, TV 광고라는 거. 근데 TV 광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거죠. 자, 그것이 can influence online shopping behaviors. 온라인 쇼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흐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Their findings. 자,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ar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how the internet can sit alongside. 자, 무엇에 중요했냐면, 자, 어떻게 인터넷이 함께 할수 있는지, 그리고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전통적인 미디어 활동으로부터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TV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쓸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했다라는 얘기니까 2번도 연결이 잘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For instance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죠. 요런 연결어가 보이면 앞에 나온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가 맞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Their empirical study covering over 1,000 television advertisements with a combined media spend of US 3.4 billion 까지 볼게요. 자, 어떤 경험적인 연구인데, 연구는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냐면요. 1,000개 넘는 TV 광고, 그리고 돈은 자, 3.4 빌리언, 34억 빌리언 달러 이상이 사용된 그런 TV 광고들을 본 거죠. 자, 그랬더니 그거는 어떤 걸 보여줬냐면, TV 광고가 can lead to increase. 자, 증가로 이어졌답니다. 뭐에 있어서? 웹사이트의 트래픽 증가에도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purchasing on online platforms.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4번 뒤에 보니까 action oriented. 자, 행동을 지향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TV 광고의 경우에는 were found to increase. 자, 무엇을, 뭐 어떤 결과를 보였냐면, 웹사이트 트래픽도 올려주고, 온라인 세일스, 판매도 올려주는 걸볼수 있었어요. Where is, 반면에, the advertisement of a more emotional and informative nature. 자, 광고인데, 무엇에 대한 광고냐면, 자, 여기에서 action oriented가 아니라, 좀더 감정적이고, 아니면 좀더 정보성, 그런 광고의 경우에는 온라인 세일은 올려줬는데 트래픽은 오히려 감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약간 차이가 있네? 광고의 유형? 광고의 종류? 우리 여기 문장 다시 한번 볼까? 그러나 흥미롭게도 the type of advertisement, 자, 광고의 종류가 중요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여기에 있죠. 여기 자리 들어가면 되겠다. 앞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중요해요. 어떤 거는 둘다 증가시켰지만 어떤 거는 하나는 증가시키고 하나는 감소시켰습니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답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clearly the nature of the

advertisement. 자, 무엇이냐면 advertising creative. 자, 이런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속성은 can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 수 있고요. And this is one of the very few articles. 자, 이것은 굉장히 very few, 진짜 몇개안 되는 연구 논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과 이커머스에 대한. 자, 그리고 to consider 뭐에 대한? This important point,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티클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몇개안 되는 아티클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 질문이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었어요. 네, 요거는 연결어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쉽게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자, 3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This extends to psychological structures로 이어갑니다. 자, 이것은요, extends to. 자, 연장이 됩니다. 무엇으로? 심리학적인 구조로까지 연장이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this라는 힌트가 하나 정도 나왔구나라는 걸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as organisms, 무엇이냐면, 자, 유기체, 생명체가 must be, 어떻게 되냐면, built to orient toward right phenomena.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향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은, 올바른 현상을 향해야 하고요. 그리고 possess sensibilities. 뭐를 가지냐면은, 민감성을 가져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족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facilitate adaptions. 자, 적응을 촉진시키는, 적응을 가지고 오는, 적응을 가지고 오는 만족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조금 챙겨갈게요. 일단은 심리적인 구조라는 얘기가 한번 등장을 했고요. 심리적 구조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뭐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adaptions. 자, 적응을 촉진시키는 satisfaction.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염두하면서 우리 주어진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larifying what is essential to the thriving of an organis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무엇을 확실히 하는 것이냐면요. What is essential?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하는 것. 무엇에 있어서 to the thriving of an organism. 자, 어떤 생명체가 번성하는 데 있어서. 생명체가 발전하고 더잘 나가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아보는 것은 근데 그건 뭘 포함하냐면 including the exploration of need candidates and consequences. 자, 무엇이냐면 need candidates 어떠한 욕구의 후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어떤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포함을 해서 자,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can in fact 사실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뭐를? Much about the nature of that being. 그 존재의 nature, 본성, 속성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면은 그 친구의 속성을 알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organisms are. 자, 유기체들은요, most fundamentally. 자, 가장 근본적으로 entities. 어떤 거냐면 객체들인데, 어떤 객체냐면, whose basic and fundamental organization concerns the fulfillment of needs.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그 객체는 어떤 객체냐면, 기본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조직이 무엇을 신경 쓰고 있냐면,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욕구의 충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즉,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다. 라고 전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some common, 어떤 것들은 어떤 종인지와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이고, and some species specific. 자, 어떠한 것들은 종마다 다른 그러한 존재.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즉, 다시 한번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자, 유기체라는 것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in each species, 자, 각각의 종들에 있어서 physical, behavioral, emotional, and cognitive adaptations exist. 자, 신체적이고, 행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adaptations, 뭐요? 적응이요. 존재해요. 근데 그것은 that are specialized. 뭐를 위해서 특성화가 된 거냐면은 for fulfilling these needs.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화가 된 여러 가지 adaptations, 적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구가 있어. 그러면 그 욕구를 채워줘야 되니까 유기체가 적응을 하는 거야. 근데 적응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신체적으로 막 몸도 움직이고 행동도 적응을 하고 감정적으로도 적응을 하고 인지적으로도 적응을 한다라는 거야. 되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자, in humans, 인간에 있어서 given our social natures, 인간들의 뭐를 고려할 때, given 하면 무엇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사회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any such inherent tendencies, 어떠한 그런 내재적인 경향성이라던가 and perceptual sensitivities, 자, 이런 지각적인 민감도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organisms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3번 뒤에 문장부터는 인간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거 느껴지니? 자, 게다가 자, 앞에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physical, behavioral, emotional, and cognitive adaptations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보면 그게 psychological 한 걸로까지 확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또 결정적으로 any such inherent tendencies and perceptual sensitivities라고 나왔는데 자, 어떠한 민감성에 대해서 위에서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근데 such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위에서 뭔가 언급이 되었어야 되잖아. 여기 단절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주어진 문장을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possess sensibilities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그러한 such perceptual sensitivities로 이어져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3번. 자, 정답인 근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윗내용이랑 아랫내용이랑 내용상 흐름이 살짝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내용적 단절을 느낄 수 있어요. 위에까지는 어떤 유기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다가 여기 3번 뒤로부터 인간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자, 여기에 앞에서 뭐 신체적, 행동적, 뭐 emotional, cognitive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주어진 문장에서 그게 심리적인 것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이어지는 게 내용적으로 적절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such inherent tendencies and perceptual sensitiviti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요 내용을 받아주는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procurement of individual and group resources. 자, 개인과 그룹의 자원들을 얻어내는 것과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생존하는 데 유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Specification of people's basic psychological needs can tell us much about.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인간들의 기본적인 심리학적인 욕구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About what was entailed in driving during our species history. 자, 우리 종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종이 이렇게 번영해 오는 데 있어서 무엇이 수반되었는지를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including our propensities toward curiosity. 자, 그것에는 어떤 점들이 있냐면은 curiosity, 호기심이죠. 호기심에 대한 성향이라던가, 자, 기술을 습득한다, 기술을 만든다라던가, 아니면은

0: 사회적으로 어딘가에 속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 in fact 사실요. The idea that 어떠한 아이디어냐면 자, 동격의 대시죠.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s can function as proximal motivators of propensities and behaviors that have yielded advantages at multiple levels of selection. 까지 끊을게요. 자, 그러면 심리적인 욕구의 만족이라는 것이 can function. 자,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냐면은 중요한 근접한 motivators,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어떤 성향과 행동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요, 무엇을 해온 아이냐면요. 자, yielded, 만들어 왔습니다. 뭐를? advantages, 여러 가지 이점들을. 어떤 수준에서? at multiple levels of selection. selection 하면 자연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수준에서 이점을 가져왔었던 그러한 propensity, 성향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 어떠한 동기부여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is consistent with 자, 무엇과 일치하냐면 recent developments in evolutionary psychology. 자, 이런 진화 심리학에 있어서 현대의 발전 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밝혀낸 이야기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요 이론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자 퀴즈 풀면서 맞춰볼게요. 자, 요 단어 내가 이거 발음 알려주려고 일부러 퀴즈로 가져왔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chaotic 아니고 chaotic. chaotic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오늘 문제 풀면서 나왔던 단어예요. 자, 이 chaotic 어디에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1회 모의고사 끝납니다. 다음 시간까지 쭉 달려보자고요. 오케이, 오늘 고생했어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5회 마지막 부분 의사소통 문항 2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여러분 대화를 묻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 주제가 뭔가가 하나로 결집돼 있죠. 하나로 딱 하나만 가리키고 있죠. 그럴 땐 여러분이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이 중에 한 단어만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A가 마다 아인다크, 마다 아인다크,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다 아인다크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이랬을 때 B가 아쇼르 비, 저는 느낍니다. 아쇼르 비, 이때 여러분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아쇼르 비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사다, 행복을 느낍니다. 이 정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아쇼르 비, 그럼 보통 알람, 아픔을 느낍니다. 아쇼르 벨 허준. 슬픔을 느낍니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이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I should be 그러면 아 대충 아 이것은 뭔가 아픔을 느끼는 거겠구나라고 감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다. I should be alarm shadid. shadid는 강한이죠. 강한 아픔을 느낍니다. 예, 심하게 아픕니다. 또는 많이 아픕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fi al-batni 보통 al-batn 보통 하는데 오늘은 좀 변형을 해서 fi batni 나의 배에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Ya doktor, ya doktor, ya doktor.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박사님이라고 그러죠. 의사 선생님들 박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의사 선생님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야 독토르 보통은 영어도 닥터라고 부르지만 아랍어도 독토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말로 한 거냐 선생님이겠죠. 선생님 배에 심한 복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뭐 심한 복통이 있어요. 배를 빼고 사파숙 하려면 당신을 진찰해 볼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람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독토르란 말이 있었고 봤던이도 있네요. 봤던도 있고 아파하스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단어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쉽게 장소가 어딘지 알수 있을 겁니다. 어디예요? 병원이죠, 당연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이에요. 글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그림은. 자, 이것도 관련 있는 그림 하나를 찾는 건데 굉장히 다르게 나와 있죠. 비슷하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찾을 때 고생할 텐데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알코란우. 알코란 그러면 코란이에요. 여러분, 코란. 보통 한국에서는 코란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꾸란이라고 쓰기도 하고 꾸르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표기법에 따라 다른데 이 아랍어에서 처음에 불어나 프랑스어나 한국 영어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코란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첫 번째 우리가 쓰는 용례고요. 최근에 아랍어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에서 아 아랍어 원음에 가깝게 읽자 해서 꾸란이라고 했는데 코란과 꾸란은 코란과 꾸르안 사이에 중간점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꾸르안 길게 읽어요. 꾸르안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꾸르안으로 읽는 게좀 어려우니까 그냥 꾸란 했습니다. 그래서 꾸란은 코란과 꾸르안 사이쯤에서 읽는 약간 뭐 중간 정도의 발음이라고 보겠습니다. 아, 나는 개인적으로 코란이라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회에서 인지되어 온 그런 현상이고 또 용어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코란이나 꾸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코란, 꾸란 뭐 이렇게 꾸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란은 후와 기타블라히 기타블라 그는 코란은 하나님의 책이다.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의 책 아니죠. 알라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 이슬람에서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무슬림들은 알라라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알라의 책. 이렇게. 코란은 알라의 책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라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 바랍니다. 알라의 책이다. 아인달 무슬림이나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알라의 책입니다. 뭐예요? 경전이란 말이죠. 알라의 책이라면 인간에게 내려준 경전이다. 이런 뜻을 쓴걸 거예요. 바다 안 누술. 누술이란 단어가 좀 어려울 텐데, 내리다란 말이에요. 내리다. 아, 내린다. 내려갑니까? 이제 승강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통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물을 때, 나질. 그럼 내려갑니까? 빨랴. 올라갑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나 나질. 저는 내려가요. 이렇게. 아나 나질. 나질룬 쓰면은 내려간다. 내려가고 있는이라는 능동분사거든요. 그래서 바다 누술 그러면 내려오기예요. 내려오기. 내려가기니까 코란의 내려오기 뭐예요? 계시죠, 이게. 코란의 계시가 시작되었다. 자, 누구에게 계시가 누술 누구 위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라 무함마딘 무함마드에게 무함마드 위로 코란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무함마드에게 계시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무함마드는 누구냐? 라술룰라히 알라의 사도다라고 했죠. 너무 이게 문항이 이슬람적인 그 색채가 짙어서 조금 그런데 약간 껄끄러운데 그래도 뭐 아랍어 공부하면서 이슬람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이 좀뭐 봐주는 걸로 합시다. 나살라 바다 누줄 코란 알라 무함마딘 무함마드의 코란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근데 무함마드는 누구냐? 라술룰라히 알라가 보낸 자.
알라가 보낸 자 사도라고 이제 보통 하죠. 알라가 보낸 자

메시아인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에게 계시가 시작되었다. 언제 아니 어디에서 피 마카타 마카는 우리 보통 무엇의 중심지 그러면 뭐 대한민국의 컴퓨터의 뭐 중심지 뭐 대한민국의 무슨 뭐 한복의 중심지 뭐 이런 말할 수 있잖아. 어디 그러면 메카다 이런 말이야.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뭐이 게임 스포츠 게임의 중심지 뭐 그럼 대한민국 e스포츠의 메카 뭐 이러면 어디 특정한 장소를 떠올리죠. 그런 식으로 우리 메카란 말 쓰는데 실제로 메카가 여기서 온 말입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의 한 이름이에요. 이 메카가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 이세 개의 도시가 이슬람에서는 3대 성지입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우선적인 성지를 메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 카아바 신전이 있고 성지 순례하는 하지 하는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번 거기를 찾아서 거기 메카의 카아바 신전을 돌고 뭐 이제 성지 순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메카예요. 가장 그 중요한 도시다 할수 있죠. 메카에서 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에게 코란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계시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타마르라가 아니라 이스타마르라 두 번이죠. 이스타마르라. 이스타마르라 누술 코란. 그러면 코란의 내려옴은 계속되었다. 코란의 내려옴에 코란의 계시가 계속되었다. 무따타 어느 기간 동안 보통 여러분들은 리 무따티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했죠. 리 무따티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전치사 구로 쓰는 이런 표현들은 이런 전치사 구로 쓰는 표현들은 보통 전치사를 뺐을 때 목적격,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쓰면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리 무따티와 같은 말로 무따타 쓰면 됩니다. 무따타 살라피나 살라피나 아아 살라사틴 와아슈리나 살라사틴 와아슈리나 아만 그러면 23년 동안 계시가 계속되었다 이런 말이죠. 살라사틴 왜 살라사틴입니까? 뒤에가 암이라는 남성형 명사예요. 이렇게 23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살라사틴 와아슈리나 했죠. 살라사는 이 뒤에 오는 단어에 반대성을 취합니다. 그래서 살라사틴 와 아슈리나 왜 이슈리나요? 왜 틴이고 와 이슈리나냐면 무따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그래서 23 동안 이런 말이죠. 뒤에 오는 아만은 타미즈라 해갖고 11부터 99 뒤에 오는 숫자 뒤에 오는 단어는 비한정 단수 목적격. 항상 똑같죠. 그래서 무따타 살라사틴 와 아슈리나 아만 23년간 코란의 계시가 지속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커피고요. 그다음에 뭐 쉬쉬케밥 케밥이죠. 그다음에 코란이죠. 코란은 이제 그 책을 옛날에는 이제 그 책이 인쇄가 오늘날 같이 막 깨끗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쭉 피면 막 뜯어지고 그러는 뭐 이제 그뭐 가죽책 뭐 두꺼운 종이책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걸 쭉 펴서 하면은 책이 망가지는 수가 있으니까 항상 보관할 때 펴서 이렇게 일정 부분만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받침대, 책 받침대, 독서대죠. 이렇게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아랍 세계나 중동에는 없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맞는데 아랍은 전부 다, 중동은 전부 다 단봉 낙타예요. 이게 쌍봉 낙타, 봉이 두 개인 낙타는 전부 중앙아시아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밥은 온몸을 가리는 원피스형 옷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질밥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따라서 디시다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갈라비아, 졸라비아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질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우비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질밥은 코란에 나오는 이제 용어고요. 그것을 나라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심지어 뭐 모로코 같은 데서 뭐 졸라바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외국인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아랍 세계에 있습니다. 22 나라가 쓰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정답은 코란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알코란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알코란. 아, 코란이구나. 그러면 답이 딱 3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27번. 야꿀루 무슬리문 알 아랍. 야꿀루나 무슬리문 알 아랍. 아랍 무슬림들은 말합니다. 항상 이런 문항 나오죠. 계속 이런 문항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꼭 주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문항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문항의 정답률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통계로 봐서 20%가 안 되는 얘기는 주눅이 들어서 못 찍는 거예요. 찍어만 줘도 20%될 텐데. 자, 야꼴룰

무슬림은 아랍. 아랍 무슬림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알함두릴라히. 알라에게 찬미를, 알라에게 경배를, 뭐 이런 말이에요. 언제? 아인다, 뭐뭐 할 때. 뭐뭐 바로 하는 그 시점에. 아인다는 바로 그때예요. 이렇게 누가 도착한 그때, 바로. 또는 누가 막 합격할 때, 이렇게 바로 그 상황, 그 때를 얘기해요. 아인달 인티하이민, 인티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에서 동명사가 됐기 때문에 동명사가 돼도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인티하 그러면은 뒤에 목적을 못 갖고 민을 써서 다른 말을 무엇을 끝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인다 인티한 민, 인티하 민 그러면 무엇을 끝냄이에요. 그래서 인티하 민, 민날 아말. 일을 끝냈을 때, 아인다 엔티하이 미날 아말, 엔티하이 미날 아말, 그럼 일을 끝냈을 때, 또는 아우 시파 알 마리드, 환자의 치료가 끝났을 때, 시파 치료죠. 치료가, 환자의 치료가 끝났을 때, 엔티하 민 시파 알 마리드. 그래서 환자의 치료가 끝났을 때에 함두릴라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함두릴라는 더 많은 때 했습니다. 언제? 배가 고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제일 배가 고플 때 이런 걸 많이 생각나니까 배고팠다 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 함두릴라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슬림이라면. 그 다음에 뭐 긴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함두릴라라고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병원에 퇴원했어요. 함두릴라. 수술 잘 됐어요. 함두릴라. 시험 잘 봐서 뭐 합격했어요. 함두릴라. 다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대학을 가 자격이 생겼다고 함두릴라 하면서 우리 집 앞에서 총을 쏜 그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다 함두릴라죠.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냥 덕분에 정도가 좋겠습니다. 와 약굴루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인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도 합니다. 언제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인다마 야타타두나 아시아. 잘못이에요. 이거 이제 오류입니다. 아시아 아 무스타크발리아틴. 그러면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인샤알라라고 말합니다. 내일 우리 만날까? 답으로는 뭐라 그래요? 인샤알라. 자기는 만나고 싶은데 내일 갑자기 아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파요. 그럼 못 만나는 거지.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왔어. 그 길이 막혀서 못 가요. 인샤알라 했으니까 아, 알라가 우리의 만남을 오늘 막는 거구나 라고 아랍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인샤알라입니다. 그래서 인샤알라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이 아시아는 샤이운의 복수 형태예요. 샤이운의 복수. 그래서 샤이운의 복수 형태라서 학자들마다 이것이 왜 이격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그 두 가지 설은 이 샤이운의 복수는 샤이아운. 이게 샤이아운이 돼가지고 이게 같은 것이 두 개가 아우 아으가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것이 아슈이야우 뭐 이렇게 아슈야우 이렇게 돼서 뭐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다른 단어와는 달리 이 패턴 중에서 드물게 이것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샤이운의 복수 형태의 정상 패턴은 아니에요. 그래서 샤이아운, 샤이아운의 복수 형태가 아가 두 개 겹치니까 앞으로 하나 와 오는 바람에 특정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걸 이격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아 잘못된 거 이렇게 선생님들도 종종 이렇게 틀려요. 왜냐하면 뭐 누구나 이렇게 뭐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니까 틀릴 수 있는 거죠. 자 미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인샤알라라고 말합니다. 진수가 마타사타조르 코리아 너는 언제 한국을 방문할 거니 언제 한국 가니라고 했어요. 무함마드가 피 알 암르 가디미 내년에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장래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샤알라라 그랬죠. 여기 들어갈 때 필 암을 가디미 뒤에 인샤알라 쓴 게 맞죠. 그래서 1번 비스밀라히 알라의 이름으로 뭔가 시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샤파칼라히 알라가 너를 치료해 주시기를. 3번 알함두릴라 위에 나온 거죠. 함두릴라 뭐 병이 나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잘

잘 맞췄을 때 쓰는 말. 알함두릴라. 이건 내년과는 상관없죠. 인샤알라후. 4번이 정답이네요. 필 아밀 까디미 인샤알라.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마샤알라는 알라가 원하시는 바로 그것. 야, 정말 좋다. 정말 잘했다. 마샤알라. 정말 맛있어. 누군가 요리를 해서 같이 먹자고 해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요리를 잘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집에도 어머니께서 요리만 해주시면 별거 안 넣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맛있다 맛있다 했는데 그 맛있는 거의 비결은 아지노모도였습니다. 뭐 미원 같은 뭔가를 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뭐 그런 식으로 할때 마샤알라를 쓰는데 마샤알라. 예. 여기서는 상관없는 거죠. 누군가 발표를 잘했거나 예쁜 옷을 입었거나 맛있는 것을 찾아서 같이 먹을 때 마샤알라 진짜 맛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정답 인샤알라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가 아유 자미아틴 마슈후라툰 아유 자미아틴 마슈후라툰 그러면 유명한 대학이 될 수는 없죠. 왜? 자미아틴 여긴 소유격이고 마슈후라툰은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식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수식이 아닌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수식이 아니면 이건 분리된 단어예요. 이렇게. 왜냐면 자미아틴 마슈후라틴 하면은 어떤 유명한 대학이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유 자미아틴까지 하고 마슈후라툰. 만약에 이것은 수식한다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안 되고요. 아유 자미아틴 끊고 마슈후라툰. 어떤 대학교가 마슈후라툰 유명합니까? 어디에서? 피 두알릴 아라비아티. 아랍 국가에서 아랍 여러 나라 중에서 어느 대학이 유명합니까? 후나카는 원래는 여기서는 이제 피 두알릴 아라비아를 받는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한다면 피하로 쓸수 있겠죠. 피하. 그러면 그 나라들 속에는 이런 말인데 이거를 받는 말이 피하 대신 쓰는 말이 후나카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저런 전치사 구로 되어 있는 말을 피하로 쓸수 있는데 그 전치사 구를 만약에 부사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후나카라는 말이 오늘날 아랍 세계에서 특히 아랍어에서 그냥 is란 말이 필요 없어요. 영어도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렇게 쓰잖아요. is란 말이 아랍어 필요 없으니까 그냥 후나카만 쓰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결국은 fiha 또는 fihi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카시루 미날 자미아틸 아라비아틸 마슈후라티. 그러면 유명한 아랍 대학교들 중에서 많은 것이 뭐예요? 많은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랍의 유명 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후나카가 있다라는 말로 쓰이는 이유는 피하 대용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전치사 구 대신 쓰였기 때문에 부사어지만 거기에란 뜻이지만 거기에 있다라는 말로 거기에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랍어에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것이 후나카가 마치 동사처럼 있다 없다 뭐 이럴 때 후나카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건 부사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부사어입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후나카. 근데 마슈후라툰 비마 피하 그리고 비마 피하 이때 점을 찍으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쉼표로 해줘야죠. 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비마 피하 그 중에는 그 속에 있는 것 중에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유명한 대학교 아랍 대학교 중에는 비마 피하 해놓고 이제 받은 거죠. 비마 피하 자미아트 카헤라티. 자미아트 카헤라 카이로 대학교죠. 아랍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다 크다 이러면은 카이로 대학을 빼놓을 수 없죠. 카이로 대학교 알 자미아트 오르두니아투. 여기 쓰기는 지금 자미아트 알 오르두니아투 썼는데 오르둔니아를 쓰면 이 샷다가 두번 있으면 발음이 어려워요. 오르둔니아투 틀린 건 아니지만 오르둔니아투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샷다를 빼고 발음하세요. 물론 나라 이름은 오르둔누예요. 이렇게 샷다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니아툰이 붙으면 샷다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겹치는 자음이 또 있기 때문에 눈니아툰 발음이 어려워요. 눈니아 어려우니까 오르둔니아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샷다 하나 뺄수 있다. 그래서 자 알자미아트 오르둔니아투 내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학교, 자메트 오르두니아투, 와 자메트 알 말리크 사우딘. 말리크 사우드는 사우디, 이 사우드라는 말이요. 사우디를 처음 세운 왕입니다. 일개 부족장이었던 사람이
이 소우드가 일개 부족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 군인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터키 오스만 이제 침략, 그때만 해도 이제 정복해갖고 오랫동안 다스렸던 오스만 터키 이제 그 정, 그, 저, 뭐야, 그 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독립을 시킨 그런 부족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장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사우디에라는 그 나라 이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로 말할 때는 알마물라카투 알아비아 다스우디아투, 이 소우드를 따서 만든 거거든요. 아랍 소우디아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영어로나 불어로 외국어로 가면서 소우드가 어려우니까 그냥 사우디 한것 같아요. 사우디야, 사우디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도 사우디아라고 하죠. 그래서 말리크 소우드, 이 사람이 동격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알말리크가 소우드고 소우드가 알말리크, 동격이죠. 그러니까 자하메트 알말리키 소우드, 소우드 왕 국왕 대학이죠. 그러니까 킹 소우드 대학이에요. 예. 킹 소우드 대학, 뭐킹 파이살 대학, 왕들 이름 따서 대학들이 있는데 킹 소우드 제일 큰, 그러니까 리야드의 제일 큰 대학교. 그래서 사우디를 대표하는 대학교가 킹그 사우디 대학입니다. 킹 사우디 대학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학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중심 내용 아랍 대학이죠. 계속해서 자메아트가 나왔으니까 금방 알 겁니다. 문화, 시장, 역사, 음악. 아니죠. 일본 대학이 정답입니다. 29번. 야움을 알라밀 릴 로가텔 아라비아. 아랍어 세계의 날. 세계 아랍어의 날. 이런 말이죠. 세계 아랍어의 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까다롭네요. 근데 다 이해하고 또 내용을 알맞은 것만 찾아야 되는 거죠. 알 야움을 알라밀 릴 로가텔 아라비아티. 아랍어를 위한 세계적인 날. 뭐요? 세계 아랍어의 날.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 아랍어의 날은, 자, 주어가, 토픽어가 이게 중심 언어가 요거죠. 야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니까 후와로 받았습니다. 후와. 그죠?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주어가 기니까, 이긴 것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알야움이에요. 야움, 후와, 야움을, 야움은, 그 날은, 세계 아랍어의 날은 후와. 그것은 바로 야움은 릴 에티팔리 사나위아 빌로가텔 아라비아티. 아랍어를 에티팔 비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뭐 축하하다 이런 말이죠. 보통 생일 축하하다, 졸업 축하하다 할때 에티팔 비 씁니다. 그래서 릴 에티팔리 사나위 비 로가텔 아라비아티. 이런 거죠. 아랍어를 연간 한 번씩 축하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사나위니까 매년 축하하는 날입니다. EBS도 수능 특강을 시작한 지 30년 되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수능한 지가 30년이 되어서 축하한다. 뭐 자축한다 할 때도 에티팔 비, 예를 들면 뭐 수능 이렇게 할수 있어요. 수능이라면은 뭐 이제 그 표준말로는 임티아나트 사나위아트 라암마티 이렇게 써요. 그 사나위 암마라는 말이 고등학교를 전부 다그 어우르는 전 과정을 마지막 시험을 보는 그런 이제 그 시험들을 아랍에서도 하는데 요르단산 그걸 줄여서 다우지히라고 하기도 하고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하여간 수능 특강을 30년째 EBS에서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알리 에티팔 비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에티팔 사나위 빌 로가텔 아라비아티 피 여우무 세미나 아샤라 민 디스 샤르 디셈벨. 자, 샤르 디셈벨, 디셈벨은 뭐 상관없습니다. 외래어이기 때문에 디셈벨, 디셈벨. 12월 중에서 8이고요. 이건 10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미나 아셔라 18일에 언제? 12월 18일. 매년 12월 18일에 아랍어를 1년에 한 번. 그렇죠? 그 1년에 한번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아랍어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아랍어의 날은 12월 18일이다. 무슨 근거로? 이날 유엔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언어를 유엔 공용어로 채택한 것이 12월 18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18일이 아랍어, 세계 아랍어의 날이 됐습니다. 와비 무나사바티 야움을 알라밀 릴로 같은 아라비아티. 아랍어 세계의 날, 세계 아랍어의 날에 미 무나사바티 그럼 무엇에 즈음하여? 무엇에 즈음하여? 무슨 경우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아랍어의 날에 즈음해서 이런 말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미 무나사바티. 토카무 열립니다.
원래 두까무 세워집니다. 이런 말이에요. 두까무 알파할리아 툴 무흐타.

엘리파투. 이런 다른 활동들, 다른 활동들이, 그러니까 행사 같은 거죠. 다른 활동들이, 다른 행사들이 독감 세워집니다. 일으켜납니다. 일으켜집니다.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피 꼴리 안하 일 알람이 전 세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되겠죠? 행사가 뭐 펼쳐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매년 12월 18일에 기념한다. 맞죠? 아랍어가 유엔 공용어가 된 날. 그날이 12월 18일이니까 A번 맞습니다. B. 아랍연맹에 의해 제정되었다? 아니죠. 이건 유엔에서 제정한 거죠. C. 1979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 말은 맞지만 여기 뭐예요? 여기 내용이 없죠. 지금 이 글을 이해한 내용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D 맞죠? 그래서 A와 D가 맞는 말입니다. A와 D 맞는 말,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5회 30분 문항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항이니까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나지부 마후딘, 나지부 마후딘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게 그 현지 원어민도 아랍 사람의 이름을 읽기도 어려워해요. 이게 이격인지 삼격인지 또는 이것이 어떤 격표지가 정확하게 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고정인지 격고정이라서 뭐 이렇게 무사처럼 무사 주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다 무사할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붙이질 않아요. 그냥 나지브 마후드 이렇게 발음하는데 표준말로는 나지브 마후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개는 연결형이에요. 이렇게 연결형. 나지브 마후드에 관한 그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지브 마후딘 후와 카티브 미스리 일 마슈르. 카티브 미스리, 카티브 글 쓰는 사람, 작가란 말이죠. 미스리윤, 이집트 작가요. 카티브 미스리윤 마슈르는 유명한 이집트 작가입니다. 와후와, 그리고 그는 아우왈룰 아라비인, 아우왈룰 아라비인 첫 번째 아랍인입니다. 첫 번째 고리 아우왈 고리인. 그럼 첫 번째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우왈 아라비인. 그러면 첫 번째 아랍인입니다. 근데 아랍이라는 것이 정관사가 없는 비한정이죠. 비한정이라는 것은 뒤에 오는 문장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부터 볼게요. 야술로 알라 자이자트 노벨 필 아답. 그러면 노벨 문학상이죠. 자이자트 노벨 필 아답. 문학에 있어서 노벨상,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에요. 야술로 알라, 노벨 문학상을 받는 또는 받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제가 뭐큰 상관은 없으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첫 번째 아랍 사람 수식이에요. 이런 거죠. 아랍어를 가르치는 이인섭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는 아랍어를 입에서 가르치는 이인섭 선생. 그러면은 그 뒤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느니 문장인데 그 문장이 이인섭을 수식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랍인 했을 때이 뒤에 오는 말이 이 뒤에 오는 말이 앞에 오는 아랍어를 수식합니다. 수식할 때 여러분 비한정이면 여기 알라디나 알라티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왜? 아랍어는 이 문장 전체가 비한정이에요. 아랍어는 문장이 비한정이다. 기억하세요? 문장이 비한정이기 때문에 앞에 비한정이 오면 아랍이윤 이렇게 오면 바로 그냥 문장으로 수식하면 돼요. 아우왈루 아랍이인 비한정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문장을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첫 번째 아랍인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랍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라디가 없죠. 왜? 알라디라는 말은 뒤에 문장이 비한정인데 앞에 있는 한정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아우왈 없이 그냥 아랍이 이렇게 썼다면 그러면 이 뒤에 오는 문장은 비한정인데 앞에 오는 정관사에 있는 한정 어휘를 수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뭘 쓰느냐? 알라디를 써요. 알라디. 이렇게. 알라디를 씁니다. 만약에 알라아랍이었다면 이거 아우왈 빼고 후왈 아라비유 이렇게 후왈 아라비유 알라디 야술 알라 이렇게 쓸수 있어요.

때는 정관사가 are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수식 못하니까 여기에 문장 앞에다가 정관사 같은 어떤 기능을 넣어주는 걸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알라디를 넣어주고 알 아라비 유 라디 하술로 이렇게 쓰는데 지금처럼 비한정이라면 아우왈루 아라비인 비한정이면 뒤에 오는 문장이 바로 수식해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쓰지 말고 와 아스타라 그는 발행했습니다. 아스타라 발행했습니다. 또는 발표했습니다. 예, 발행했으나 발표했습니다. 악사람인 함사틴, 함사틴와 함시나 기타반, 함사틴와 함시나 기타반 55권이죠. 쉬운 다섯 권의 책을 책보다 많이, 그러니까 55권 이상을 이런 말이에요. 책 쉬운 55권 이상을 발행, 발표했습니다. 출간했습니다네요. 여기 보니까 발표했습니다. 어디에서? 피 하야티히 그의 생애 동안에, 그의 삶 동안에니까 그의 생애에 55권 이상의 책을 발행했습니다. 또는 발표했습니다. 와마타 나지브 마후딘, 마타 나지브 마후딘 피 아미, 피를 뺐다면, 이 피가 없다면 이렇게, 이 피가 없다면 그냥 아마 하면 돼요. 아마. 전치사 빼고 하면. 근데 전치사 있으면 그냥 피 아미 알파이니 와 시타틴, 알파이니 와 시타틴. 왜? 이 숫자는 앞에 오는 암과 연결형이에요. 그래서 암이 알파이니 이격 알파이니면은 소유격이죠. 알파이니 와 시타틴. 그래서 2006년도에 나지 마후드가 사망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니까 2006년도에 사망했다 맞고요. 유명한 작가이다 맞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라는 말은 없죠. 문학가 작가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일생 동안 쉬운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 맞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아랍인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아니죠? 상관없는 말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모의고사 6회 문항 보겠습니다. 앞에를 길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발음 철자 어휘하고 문법까지는 그렇게 큰 내용이 없거든요. 짧은 문항들이니까 시간을 앞에 많이 썼습니다. 1번.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항상 철자가 나오고 두 번째가 모음 배열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실전 모의고사 문항이니까 바로 그냥 모음 배열을 썼습니다. A가, 할 하다, 다프타룬? 자, 할 하다, 다프타룬? 그러면, 다프타룬? 다프타룬? 이것은 공책이에요. 이것이 공책입니까? B가 라 아니요. 하다 기타분 이것은 책입니다. 하다 기타분 책입니다. 기타분과 같은 모음 배열. 자하바 일단 기타분은 하나 둘셋네개 글자 수가 네 개예요. 글자 수가 네 개인데 세 개하고 같을 수가 없죠. 자하바 이건 뭐안 봐도 자하분이네요. 자하분 이건 금이라는 뜻이에요. 황금 금 자하분 그러면 금이란 말인데 글자 수세 개하고는 맞지가 않죠. 히다운 네개 글자 맞지만 자 히다운 그러면 이건 구두란 말이에요. 구두 신발 신발이란 말인데 히다운 똑같네요. 히다운 기타분 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사리운 빠른인데 빠른 사리운 여기에 사리운이니까 여기 스쿤이죠. 아이 없고 우니까 아부터 틀리죠. 이건 이아 없고 우인데 이아 없고 우 히다운과 기타 같은 패턴이죠. 사리운은 사리 아부터 시작하니까 이하고 다르죠. 모음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리운 빠르는 예, 답이 아니고요. 샤리운 같은 경우는 거리라는 뜻인데 샤리운 파일운 그러니까 아으이운이에요. 아으이우 아으 여기서 이아인데 아으가 안 맞죠? 그래서 거리라는 말은 같은 모음 배열이 아니고요. 5번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글자 수가 다섯 개예요. 이렇게 모음별이 같으려면 글자 수가 쉬었다가 있는 것이 아니면, 쉬었다가 있는 것이 아니면 글자 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분 이렇게 쓰면, 네. 기타분 쓰면 네 글자인데 다섯 글자는 될수 없죠. 목마른 이란 뜻인데, 아투샤누. 목마른인데, 일단 1번, 다분, 금과 5번, 아투샤누. 목마르다라는 이두 단어는 모음별이 네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긴 한데, 모음 배열은 처음부터 1번, 5번은 빼고 여러분이 문항을 풀수 있습니다.

2번. 밑줄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네, 이번 자음 나오네요. 하다 가바분. 이것은 케밥입니다. 우리 보통 케밥, 케밥 하죠. 그러니까 케밥 뭐예요? 터키식 그 구운 고기 음식을 갖다가 보통 케밥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케밥 그러면은, 아, 이렇게 돌려서 굽는, 아랍에서는 샤워로 말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뇌로 말하고, 뭐, 도로 말하고 하기도 하는데, 터키에서. 그게 뭐냐면, 불을 세워서 불을 갖다가 지피고, 그 고기를 불 옆으로 돌려서 굽는, 그런 그 고기 구이식을 우리 보통 이제 샤와르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케밥 다 그냥 퉁쳐서 케밥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케밥은 모든 불로 굽는 고기는 다 케밥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케밥입니다. 근데 카밥도 아니고 케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문장은 하디히 샤우카툰. 이것은 포크입니다. 포크죠, 포크. 그뭐밥 먹을 때 쓰는 삼지창. 이렇게. 이것은 포크입니다. 샤우카툰. 그러면 같은 글자 딱 봐도, 아, 점 있는 거. 여기 점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점 있는 거두 개짜리 없어요. 왜? 점이 두 개, 세 개짜리 없어요. 점이 밑으로 한개 있고 또 여기 밑에도 한개 있네요. 없으면 뭐예요? 카하고 알리프하고 여기 와하고 카만 있어. 금방 점만 빼도 답이 보이죠? 카가 같은 공통 자음입니다. 그래서, 아, 가바분 샤오카툰 카가 정답이에요. 카 4번이 정답입니다. 그 같은 글자를 찾는 게 매번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혔을 거라 생각되지만 이 카가 독립형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어두형 카, 어중형 카, 어말형 카. 문제는 이두 개, 어두와 어중 형태가 어말 형태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가 그렇고 하, 그다음에 하, 하. 이 하도 이 동그라미 하 있죠. 이 하. 이 하도 이게 독립형에서 어두, 어중, 어말로 가면 어두나 어말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중이 달라 보이죠?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글자들 한몇 개만 기억을 하면 이런 문항은 절대 틀릴 일이 없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3번. 보기에 글자 카드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의 의미를 나타낸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맞출 수 있어요. 깔라문 할수 있어요. 깔라문 했을 때 보통은 지금 주어지는 그 방법은 깔라문 단어를 주고 나서 같은 글자를 합한 거냐 연서법을 묻는 그런 그 문항이었는데 이번에는 글자를 합쳐야 그 다음에 퀴즈를 풀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퀴즈를 푸는데 일단 그 이것은 그 키만 준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퀴즈를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자, 깔라문이 뭐예요? 5번 연필이 깔라문 있죠? 금방 단어 아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자, 마카룬, 뭐 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소죠, 마카룬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줍나툰, 줍나는 치즈입니다. 다이룬이 뭐예요? 다이룬 잘안 나와서 설명하면, 다이룬, 나르는 새예요. 다이룬. 나르는 새와 같은 기계를 뭐라 그래요? 다이 라툰이래. 다이 라툰. 이거 비행기죠. 다이 라툰. 새는 뭐예요? 다이룬이에요. 다이룬. 새, 한 번도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서 다이룬 설명했습니다. 샤자라툰이고요. 깔라문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유 아이야 파키아틴 토이비나 어떤 파키아틴 어떤 과일을 아이야 파키아틴 토이비나 2인칭 여성 형태죠. 너는 했을 때 너는 좋아하니 아이야 목적격이에요. 어떤 과일을 그러니까 목적격이 을이니까 어떤 과일을 토이비나 너는 좋아하니 그 다음에 야 아미라투 아미라야 원래는 공주란 뜻인데 아미라면 야 아미라투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야 아미라투 아미라야 너는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우힙부 2인칭 여성으로 물어봤으니까 답은 1인칭으로 하죠. 우힙부 뭐 과일 이름을 찾는 겁니다. 과일 A가 알바살루 바살 양파예요.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그 다음에 B 아이나분 아이나 포도죠. 아이나. C. 투파훈. 파에 셧다 있으나 투푸 파훈이에요. 투푸 파훈.

유예 그 문항은 더 이상 잘 출제가 안 돼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을 뭐 수능 시험을 대학원 간에 이런 문항 정도의 난도로 가지고 있는 문항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파케아라는 상위 개념, 파케아 과일이라는 상위 개념을 알고 있고 하위 개념 중에 아이나분, 투파훈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뭐 구마스라 뭐 사과 뭐 배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 제일 많이 여러분이 언급될 수 있는 건 타무르예요. 타무르. 타무룬. 타무룬이 이게 대추야자,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대추야자 열매인데 이것이 파키아툰입니다. 그래서 타무룬, 아이나분 투파훈, 비티흐도 여러분 배웠어요. 비티흐도 비뜨띠훈이에요. 비띠훈. 비띠훈인데 여기 띠가 비띠흐예요. 비띠흐. 예, 수박입니다. 비띠흐. 등등 여러분이 배웠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문학이 혹시나 나온다면 대비를 위해서라도 상위 개념 밑에다가 하위 개념 단어들을 쭉 정렬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이해가 된다면 그냥 오케이. 안 외워진다면 어디다 붙여놓고 외우세요. 맨날. 외울 필요 없이요. 눈으로 그림만 보고 알아볼 그림만 생각하고요. 어디 뭐 거울 앞에다가 하나 붙여놓으세요. 한 2주일만. 붙여놓고 보면서 보면 그게 파키아툰과 다른 단어가 연관되어서 그림이 떠올라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정답, BC가 정답이니까 3번입니다. 5번. 속도 제한 표지판의 숫자를 아랍의 숫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자, 이럴 때 이제 길에서 이런 표지판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위에 요철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자동차 방지턱, 운전 과속 방지턱이에요. 조심해라. 왜? 사람이 빨리 가면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또는 뭐 동물이 나오는 곳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과속하지 못하도록 이런 요철을 해놓는데 이 요철 갖다 아랍어로는 마탑이라래. 마탑. 마탑분 복수로 마탑바툰. 마탑바툰이래. 마탑.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엔타비아 마탑. 엔타비아 마탑. 그럼 앞에 너 속도 줄여. 앞에 마탑 있잖아. 마탑. 마탑바. 맞다빠예요. 맞다빠. 예. 맞다빠 트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속도 안 줄이면 차가 붕 떴다가 쿵 가라앉잖아요. 그 차가 파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많이 빠를 경우에는 차가 붕 떠서 한참 있다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안 보이는, 왜냐면 우리는 친절하게 이런 거 맞다들이 있으면, 맞다빠 트들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친절하게 다 도로에 노란색 표지판 같은 그 도로에다 선을 그어줬어요. 조심하라는 사인을 다 줬거든요. 근데 이 도로에 선을 그었다는 거는 되게 여유 있는 나라의 이야기예요. 가난한 나라로 가면요. 도로에 선이 없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잘 사는 나라 가면 도로에 선이 쫙 그려져 있고 심지어 선 사이사이에 어떻게 선을 넘어가면 덜덜덜 떨리게끔 어떤 뭐인 같은 거 박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인은 왜 박아놓냐면 야광 물질이거든요. 밤에 운전하면 전기가 없어도 내 불빛에 도로 선이 쫙 보입니다. 그잘 사는 나라 얘기죠. 근데 못 사는 나라들, 시리아 옛날에 다닐 때 그랬는데, 정말 겁나는 게, 시속 100km로 가는데, 3차선인데 도로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차는 옆으로 나란히 세대가 가요. 근데 놀라운 건잘 부딪히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도로에 선이 없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지가 있다는 건 되게 잘 사는 세상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맞답들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읽어야죠. 네, 30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자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바로 3자가 나오죠. 그래서 30은 어려운 글자가 아니, 숫자가 아니니까 금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60 같은 게좀 어렵죠. 60은 이렇게 쓰고요. 50은 이렇게 쓰고, 40은 이렇게 쓰고, 20은 이렇게 씁니다. 네, 이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이 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20처럼 보이죠? 그래서 20과 30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같은 아랍 숫자와 아랍의 숫자가 같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문항이죠? 6번 문항 보겠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스무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
이 문항을 어려워.

우아한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 문학 맞추는 거 통계가 있는데 두 가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뭘 못하냐? 이 대명사를 못 맞추고, 그 다음에 동사 변화를 못 맞춰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문항이 강하고 어떤 문항이 약한가 알수 있잖아요. 제일 약한 문항은 보통 앞에 문장 설명이 있고 뒤에 보기가 있어서 대화문이 다시 나오는 게 제일 어렵게 나와요. 20%가 안 되게 나오고, 이건 너무 쉬워요. 마스무카, 너 이름 뭡니까? 있음이 아마두. 내 이름은 아마두입니다. 있음이 끝이에요. 이 5번이 끝이에요. 내 이름. 그럼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나의, 너의, 이게 카, 남성, 2인칭 여성 키. 그 다음에 후, 그의, 하, 그녀의. 이게 1인칭, 2인칭 남성, 2인칭 여성, 3인칭 남성, 3인칭 여성. 이, 카, 키, 후, 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긴 한데, 뭐 이걸,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죠.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면, 카는 2인칭이에요. 카는 2인칭이고, 아몸은 남성이에요. 여기 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마스무키 그러면 아하마드가 아니라 다른 뭐 여자 이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뭐 라일라 같이 나오겠죠. 라일라 이렇게. 라일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마스무키 이렇게 나오면 키는 아 2인칭 여성이구나. 그럼 여기 1인칭으로 쓰는 대명사. 1인칭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이가 붙는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무후 그의 이름은 이스무하 그녀의 이름은 이스무카 당신 남자 이름은 이스무키 당신 여자 이름은 이스미 내 이름은 이 이름을 구분 못한다. 정말 안타깝긴 한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항인데, 정답률이 높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깜짝 놀란 건, 아드하부 타드하부 타드하비나, 야드하부 타드하부, 아드루스 타드루스 타드루스이나, 야드루스 타드루스. 이 동사 변화를 아직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잘 고려해서 여러분이 뭘 못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게 뭔가를 잘 파악하는, 그런 점검 시간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3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할수 있다. 그런 특강 같은 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시간을 돌려준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1학년 수학을 정말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그다음 대수 공부하고 미적분 1 오면 미적분 1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실 수학은 단계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미적분 1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딱 막히는 파트가 있다면 그게 왜 막히는 건지 그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2028 대수능에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게 수능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라는 건 간접 출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또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수능의 기본기를 다진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공통수학 1, 2에서 나올 만한 연결되는 개념은 딱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공부를 좀더 여기 공부를 완벽하게 해 나간다. 내가 어떤 블랭크가 생긴다면 그 블랭크를 내가 다 채워가면서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해보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문제를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개념들 다시 한번 읊어보고,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여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내내 문제 풀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이 유형 문제가 88문제가 있죠. 예, 이때까지 계속 문제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나였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1번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이 주어졌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 근데 그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원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찾아? 원함수의 그래프를 찾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물론 도함수라는 게뭐 이런 도함수였다. 그러면 원함수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갔었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도함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러면 이 미분, 이 도함수를 절대값을 없애 놓은 상태에서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fx를 찾고 적분 상수에 대한 조건을 해결해서 함수값을 구해내겠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어떤 연산이 되어 있는 걸 절대값을 다 없앴어요. 지금 보면 0이 되는 값이 0과 1이야. 그럼 구간이 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겠다라는 거지. 세 구간으로. 그 0보다 작을 땐 얘가 음수야, x가. x-1도 다 음수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 이 f 프라임 x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자 이거지. 처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너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라 그러면 너는 양수, 너는 음수니까 너는 그대로 나오고 너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버릴 거다 이거지. 그러면 너는 1이네. 예. 그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 보면 둘다 양수니까 그냥 나와, 너도 그냥 나와. 그래서 2x-1이다라는 이런 f'x가 이런 함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f'x가 이런 함수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 그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fx를 구할 건데, 이 fx는 적분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적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해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 플러스 c. 근데 이 c하고 이 c가 같을지 다를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얘 c1, 너 c2. 0보다 커나 같고 x가 1보다 작다. 또 적분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3.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보자 이거지.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 0의 좌극한 값, 그 다음에 0의 우극한값 함수값 그게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 0 넣어주면 C1이고 0 넣어주면 C2니까 C1과 C2가 같아야 돼. 그래서 저는 C1과 C2를 그냥 C라고 할게. C라고. 그 다음에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니까 1 넣어주면 1 플러스 C와 여기다 1 넣어주니까 C3가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C3 대신

3분의 1 플러스 C를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fx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뭔가 표현된 식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절대값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예, 이렇게 다 풀어서 절대값을 없애준 상태에서 f'x가 있는 거니까 fx를 만들어내겠다. 그럼 c는 어떻게 찾냐? 조건 줬잖아. 마이너스 1일 때 0 나와. 여기다 넣어야 돼. 이함수잖아. 마이너스 1 넣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줄 거고 플러스 c 해준 게 0이 될 거니까 이 c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 2라는 값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구하라는 건 f3이니까 x가 1보다 커나 할때 이함수에다 넣어줘야죠. 그래서 3 넣어주니까 3의 제곱 9에서 3 빼고 1 플러스 c인데 c가 2였다 이거죠. 그럼 너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9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뭐 여기 문제 푸는 거와 상관없지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어떻게 그려버리냐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려. 0이 되는 값이 0이 있고 1이 되는 값이 1이 있잖아. 0이 되는 값이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어버리는 거야. x에다 0 넣어봐. 0 넣어봐. 0의 절대값 0이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야. 그러니까 1이라는 이 값을 가질 거야. 0에서. 0에서. 그 다음에 1 넣어봐. 그럼 1? 1 넣어주면 0이니까 1이야. 똑같은 값을 갖겠네. 예. 그래서 이 절대값으로 연결된 식은 어차피 이거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고 나면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올 거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버려.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가겠지. 플러스 플러스 그냥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버린다고요. 그 이게 f'x다라는 사실이지. f'x. 그래서 이 f'x가 이렇게 1차. 그 적분해주면 2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양수니까.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또 증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쭉 뭔가.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이게 증가하니까 어떤 이 상수함수가 지금 되고 있지? 이게 1이잖아. 그럼 x라는 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x1이라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직선의 형태일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증가하더라도 증가해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1로 이렇게 딱 와서 요게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올 거고 여기가 미분 가능하게 여기에서 다시 얘를 타고 이렇게 가는 2차 함수. 1차 적분하면 2차가 될 거니까 여기도 2차, 2차, 1차, 2차가 되는 이런 fx의 그래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데 뭐 굳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은 1학년 때 공통수학하면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좀 빠르게 그리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소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상관은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미분 가능,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그런 fx가 이런 도함수일지라도 내가 fx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로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32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유형이죠? 네, 접선의 기울기. 자, 1,5를 지나는 곡선 y는 fx야. 그러면 여기 x에다가 fx가 있었을 때, 1 넣어줬을 때 5, 이걸 지난다라는 거잖아.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너다라는 거는 너가 f'x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너를 통해서 fx를 구할 거니까 적분해버리면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게 fx가 되는 건데, 1 넣어줬을 때이 값이 5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3. 그럼 1 넣어주면 함수 값이 5가 되는 거잖아. 예. 그때 이제 f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 대입해주면 8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13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비교적 간단한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접선의 기울기를 줬는데 너를 f'x라고 너 인식할 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기가 주어졌을 때 그게 바로 F'X를 나타내 주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잡아내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얘를 적분하래. 그럼 FX가 나온대. 근데 FX 위의 점 2, 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너래. 그러면 F'E라는 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4다. 요거 잡아내다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걸 읽어내야 돼.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FX가 필요한 게 아니고 F'X가 필요한 거잖아. 그 양변을 어떻게 해버릴까? 미분해 버리면 F'X 좌변, 우변은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 버리면 그냥 나오죠? 3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게 F'X인데 거기다 2 넣어주면 4 나온다며? 2 넣어줘 보세요. 그럼 4, 3, 12 마이너스 2A가 4가 될 거니까 A값 여기서 나오겠죠?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A값이 4래.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어. 적분하니까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거야. 예. 그럼 c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예. 곡선 위의 점 2, f2래매요. f2가 얼만지? f2.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곡선이 지금 3차긴 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2차 뭐긴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가 2, F2래.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4X-7이래. 그러면 이 점은 이 곡선 위에도 있지만 이 직선 위에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얘를 x에다 2 넣어주니까 y좌표가 얼마가 돼? 1이 돼. 이 얘기는 f2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래, 여기다 2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f2를 넣어주면 2, 8, 마이너스, 얘도 8, 플러스 c를 해준 게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줘야 되니까 c의 값이 얼마다? 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c의 값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fa, A가 4네요. 그러면 이것도 4의 세제곱. 계산 64. 4의 제곱 16에서 32 플러스 1을 해서 33이야. 뭐 이런 답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계산할 때 이런 것도 여기다 4를 넣을 건데 4의 세제곱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으로 묶어내주면 16. 그럼 4에서 2 빼면 2.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33. 저는 계산을 이렇게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올곧은 계산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묶어내서 계산하면 암산이 훨씬 쉬우니까 이런 연습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만약에 막힌 학생이 있었다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이거 F2가 얼만지를 몰라서 그래. 근데 그 개념이 여기 있는 거다. 개념이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F2라는 거는 요 직선, 접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요 2, F2라는 거는 요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다 이거야. 그래서 X에다 2 넣어줬을 때1 나와. 그래서 F2가 1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잡아내면, 예,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3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y는 fx 위의 점 x,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다? 그러면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6이다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때 1, f1에서의 접선? 1 넣어주면 기울기네?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기울기. 그죠? 그러면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건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여기가 3이 된다 이거야. 아니 얘가 얼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 3을 지난다며.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3. 그러려면 이 값이 얼마야? 1이다라는 걸 안다 이거지.
그러면 얘기가 F1, 요 점이라는 거, 접선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바라보면 얘도 접선 위에 점이잖아. 똑같은 거잖아. 여기에서 F1에서의 접선이야, 이게. 그 여기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1 넣어주면 여기다 1 넣어줘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래서 이걸 알아낸 거야. 이거를. 요게 이제 적분상수를 구해내는 키죠. 그래서 fx는 적분해버리면 x 4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1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 이러면 될거 아니야. 1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1, 4, 5,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1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2의 4제곱 16, 6이 12. 그러니까 16에서 12를 빼고 4를 더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3번이나 3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점을 주지 않았어. 곡선 위에 점을 X좌표만 줬어. 하지만 우리는 접선을 통해서 요 Y좌표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얘가 3일 때 A 값 찾고 함수 값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소, 그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미분 계수에서도 했던 거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F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에 여기에 마이너스 F1 해줘도 상관없는 거고 얘가 뭐야? 바로 미분계수 F'1이 얼마다? 3이다 라는 조건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 하나 나오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F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F'X를 찾아보는 거죠. 아니면 뭐 FX를 먼저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뭐든. 근데 그냥 미분해버리면 f'x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버리면 그냥 나올 거니까 4x3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거기다 1 넣어줬을 때3 나온다. 1 넣어줘봐. 그러면 1 넣어주면 4, 5, 5 플러스 a가 3이 돼버릴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너가 마이너스 2였어. 그 이거 통해 가지고 우리 fx 잡아줄 수 있겠죠? fx는 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1 넣어줬을 때0 나온다며요. 그1 넣어주니까 넌 없어지고 1 플러스 c가 0 돼야 되니까 요 c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넣어주면 0 나오는 거 맞죠? 예. 자, 따라서 이제 fx 다 완성됐고요. f-2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의 4제곱 16,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빼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16에서 7을 빼주는 거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9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저게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fx를 통해서 찾아나가는 거. f'x 통해서 찾아나가는 거. 그 적분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지금 문제를 보시면 그냥 fx가 저걸 적분하래매. 그러니까 x4제곱 플러스 2분의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리고 여기다 1 넣어줬을 때0 나온다. 그러면 a와 c에 관한 식 하나. 얘를 미분하면 또 더주면 A 값 나오고, A 값 나오니까 C 값 나오고, 이렇게 구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푸셨든지 간에, 이 문제에서는 얘 조건을 여러분들이 빨리 잡아내냐, 그거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36번 가보면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결국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얘가 F'. 마이너스 1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왜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마이너스 1

H, F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퀄 H로 나눠준 거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네.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안 떠올라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고, H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고. 그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고, 넌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너만 미분하면 돼. F 프라임 H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를 이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h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해봤자 1이고, 그리고 h가 0으로 가니까, 아, 너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딱안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연습이 많이 안돼 있는 거죠. 이게 보여야죠, 당연히. 그러면 f'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쟤를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미분했어? 근데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버리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4x제곱 플러스 6이 돼버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얼마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해가지고 얼마? 최종적인 정답은 1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 예,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알겠죠?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라지 f'x가 스몰 fx가 된다라는 얘기. 이런 기호. 그죠? 이 라지 fx를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예, 이 라지 fx의 한 도함수를 fx라고 할 때. 뭐 이런 말. 똑같은 말이죠.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약간 변형을 시켰잖아요. 얘 마이너스 얘고, 이거를 얘가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보여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시라고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데도요. 그러면 x가 1로 가면 너는 얼마로 가? 3분의 1로 갈거 아닙니까? 3분의 1 곱하기. 너는 뭐예요? 요 리미트까지. 라지 f' 1이잖아. 근데 라지 f' 스몰 f잖아. 그러니까 f1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 값이 2다. 그래서 f1이라는 값이 얼마다? 6이다라는 거를 너 알고 있는 거니? 이런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fx 그대로 있잖아. 1 넣어줘. 그럼 F1 넣어주니까 2 마이너스 1 플러스 A를 해준 게 6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X가 완성됐습니다. 2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자, 구하라는 거는 F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뭐다? 4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도 뭐, 여기 뭐, 유형 7번째나 유형 8번째, 요 정도는 뭐, 산수니까, 뭐, 대단한 개념 아니죠.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우리 이것도 미분계수의 정의도 정말 수없이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거는, 앞에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에다가 뭔가 양념을 더 칠하는 느낌? 예. 앞에 여러 재료들이 있었어. 그 재료들을 제외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 재료를 이렇게 섞었더니 어때? 뭐 이런 거잖아. 뭐, 제가 뭐 여담이지만, 이 라면을 여러분들이 끓이다 보면, 그냥 라면, 물에다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물론 이제 조리법대로, 예, 제조사의 조리법대로 하면, 그런 것도 맛있을 수 있지만, 뭐 다른 재료도 넣어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뭔가를 더 찾아나가잖아요. 나만의 레시피 뭐 이런 거 찾아나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앞에서 배운 소스가 있으니까 그 소스를 여기다도 버무려보고 여기다도 버무려보고. 근데 어차피 그렇게 버무려봤자 그냥 조건에 대한 해석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할수 있냐? 이런 거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적분이라는 개념이 흔들려 버리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거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라고 한다? 그럼 라지 f'x가 스몰 fx다라는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니? 적분에서는 딱 요거 한 가지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개념을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유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 프라임 x 도와

함수를 준 거야. 근데 fx의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5일 때 f1의 값을 구해봐라 이거지. 물론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이게 0된 값이 0과 2에서 0이 된 거잖아. 양수, 음수, 양수니까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럼 너는 0,3이라는 점이고 너는 2,-5다라는 이런 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두 개가 나왔어. 그리고 f 프라임 x가 있는데 최고창의 계수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근데 0 넣어줬을 때 0나 x라는 인수 가지고 있고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가 kx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fx를 구해보면 fx라는 거는 3분의 kx세제곱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c가 될 건데, 0 넣어줬을 때3 나와야 되니까 0 넣어줬을 때3 나와 c가 3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2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2를 넣어줬어 3분의 8k. 2 넣어줬어?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을 해준 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2K니까 너랑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넘어갈까요? 그럼 플러스 3분의 4K. 너가 넘어가면 8. 따라서 K는 얼마? 6이다라는 사실이 나와버리는 거잖아. 예. K가 6이라고. K가 6이니까 3분의 6은 2. K가 6이라고요. 그래서 fx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f1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계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2, 3, 5에서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래도 설명드린 게 있어. 아,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보니까 3-5야? 그럼 8이야. 그 8의 역할이 뭐였냐면, 요 넓이가 8이다라는 얘기를 해준다 그랬죠. 요 넓이가.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는 공식으로 구해버린다 그랬잖아요. 6분의 그 2창의 최고창 계수에다 양수 절대값 k.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봤자 k가 나올 거고, 너에서 너를 뺀 거에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그러면 8. 8. 그 차가 얼마다? 8이다. 그게 8, 8 하니까 k 값은 얼마야? 6. 여기에서 나온다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에 활용해 가면 이 넓이라는 거를 공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공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가르쳐 드렸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알면 이 구하는 방법이 당연히 해설지는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공식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6분의 2창의 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큰 수에서 작은 수뺀 거야. 그거의 세제곱. 이게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여기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다. 넓이. 그럼 이거의 정적분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뭐 이랬다면, 이게 fx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 넓이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바로 정적분의 값이다. 예. 이게 우리가 정적분에 활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내용이지만, 요 개념을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번 시간 안 듣고 요번 시간 듣고 있으면 이런 문제, 저거 왜 저렇게 풀고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당황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배려를 해드리고 있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39번 가볼게요. fx에 대해서 f'x가 이거야. 예. 그러니까 f'x가 이거니까 지금 3,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에 x제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f 프라임.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고. 그런데 극소값이 1이란 얘기는 너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거고. 지금 뭘 찾으라는 거야? 극대값. 1, 얼마일 텐데 얼마니?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럼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해설지대로 간다면, fx라는 거는 적분할 거라고. 이거 적분할 거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부터 할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돼버릴 건데, 너에 의해서 c가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1 나와야 되는.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C값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그럼 극대값을 물어본다라는 건 F1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3 더하기 3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5다. 이렇게 나오겠죠. 5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알고 있으면 얘 넓이를 생각하자. 그럼 공식 써버린다면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니까 3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의 세제곱, 그래서 얼마? 얘가 2 하나 약분하고 4가 된다. 4. 그러면 이 극소값에서 극대값 요 차가 4가 될 거니까 1에서 얼마여야지 4가 되는 거야? 5면 된다. 요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런 거안 했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답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적분해 그러면 활용 가가지고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려. 한번 딱 정말 가고 나면 정말 내가 못 풀었던 문제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만 다시 볼까? 이런 식의 문제, 내가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이런 생각 못 갖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가보면, 자,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fx가 있으면 얘를 적분해 버릴까? 그냥? 아니면 미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미분을 했었으니까. 그럼 미분해 버리면 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원래 함수 그대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 얘가 x-3, x+1이 될 거니까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일 것이다. x equal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fx를 구하니까 fx는 요거 적분하면 되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돼버릴 거고. 가능하겠죠? 그럼 극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c가 될 거니까 너 계산하면 2죠. 2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분의 5. 그래서 극대값이 c 플러스 3분의 5야. 예. 네. 그럼 극소값은 3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3 넣어주면 3의 세제곱 3 하나 약분하니까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c니까 너가 c 마이너스 9야. 예. 그래서 차라는 거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되니까 너에서 너를 빼버리면 cc 없어지고 3분의 5 마이너스 마이너스 9 그럼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3분의 이 9라는 건 27, 27에다 5 더하니까 32 이런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게 해설치죠. 그러니까 적분상수 C 없어도 우리는 구한다. 그런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라고 얘기한 게 이거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냥 넓이로 가보면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얼마? 1에다가 절대값 씌워봤자 1 곱하기 너에서 너를 빼면 4의 세제곱이 돼버린다.
그럼 4, 1로 하나 갖고 와서

6분의 4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럼 4의 제곱 16에다 2 곱하니까 32다.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이런 풀이 하나도 없었던 거라고. 이거 가지고 끝났잖아, 그냥.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다양하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한 문제만 나오고 만약에 안 나왔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증명하고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증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걸 알았을 때, 아니, 딱 봐도 좀 빨리 풀잖아.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A에 대해서 FX가 얘를 적분한 건데, 극값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저는 F'X를 구해 보면, 이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 버리면, 너 미분했으니까 너도 미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된다. 이거지. 예. 근데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 여러분 생각해봐. 2차 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세 가지 이해는 없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제 눈에는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 보여. 아니,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그게 너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라고. 예. 네. 아니, 선생님, 이런 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데 어떻게 이런 게 생깁니까? 이런 거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이것도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린 게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는 극값을 갖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얘는 원함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미분 계수, 요 점에서 이런 거라면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이게 극값을 안 갖는 형태고. 이런 형태가 바로 극값을 갖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야지 극값을 갖는 거잖아.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극대, 극소 다 갖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 2차 함수 equal 제로라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바로 뭐야?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 경우였던 거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 짝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제곱 A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3A. 걔가 0보다 크면 된다. 이거 푸는 거죠. A-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연수 A를 했으니까 너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 그러니까 3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 4라는 자연수 값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건 극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지금. 갖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4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의 극대값을 k라고 하고 a 더하기 k값을 구해봐라. f'x가 이거다. 근데 이것도 앞에서도 했던 파트잖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F3,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F3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너 대신에 F3이 돼버리는 거니까 F'3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나 조건에서 이두 가지의 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A 나오네. F'3이니까 여기다 3 넣어줄 거야. 그럼 9, 6에 54. A, X에다 3 넣어줬으니까 6A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야? 9가 되겠네요. 9, A 값.

A값이 9야. 그러면 너가 2구 18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x가 나올 거 아닙니까? fx라는 게 얼마예요? 적분해 주면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돼 버릴 건데. 3 넣어줬을 때 3이 나와야 돼. 3 넣어줘. 3의 세제곱. 27에 2 곱하니까 54. 3 넣어주면 3의 제곱 9, 9, 마이너스 81. 플러스 C가 3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7 넘어가면 플러스 27이 돼버릴 거니까 C가 얼마가 되는 거죠? 3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30. 근데 지금 뭘 찾으래? 극대값. 극대값. F 프라임 X를 보면 F 프라임 X는 6x로 묶어버리면 x-3이 돼버리겠네. 그러면 0과 3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언제 극대야? 0에서 극대가 되는 거지. 그 0에서 f0을 구하라는 게 f0이 바로 뭐야? k값을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0 넣어주니까 30이 바로 k값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A값 9에다가 K값 30, 9 더하기 30 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3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4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 유형구의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 한번 또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 전까지는 대부분 3차였는데 요건 또 4차가 되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fx가 얘를 적분하면, 얘를 적분하면 4차면서 fx가. f'x 구해볼까? f'x. 얘 미분했어. 그럼 너 미분해? 이 함수를 적분한다 미분하면 원래 그대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x로 묶여.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도 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0, 1, 2. 그래서 도함수가 3차 함수잖아요. 점대 칭점이 여기죠?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같잖아.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도 같대요?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 넓이만큼 증가한 거야. 이 넓이만큼 감소할 거야. 그러면 극소값이 똑같이 이루어지게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fx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0, x equal 0, x equal 2에서 극소고 x equal 1에서 극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 fx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대. 그 얘기는 x축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잖아. x축이. 이해돼요? 그래서 0에서의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x를 찾을 건데, fx는 적분해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가 될 거야. 근데 0 넣어줘 봐. 0, 0, 0, c. 그러면 c가 f0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이렇게 될 거라고. 아, 우리가 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조건, 요 조건에서 찾아낸 게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극대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극대값이라는 거는 f1을 얘기하는 거죠? f1을 구해보라고. 그1 넣어주면 너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없어지고 1 넣어주면 c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c 더하기 4분의 1. 근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다 4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더해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1이라는 게 너인데 너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극대값, 이게 극대값이었죠? 이 극대값의 최소값은 얼마다? 4분의 1이다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간격이 같았을 때, 만약에 삼차함수가 간격이 달랐다고 쳐, 뭐 0, 2,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많이 올라갔고 얘는 조금 내려. 이런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감소했다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 여기 극소값보다 여기 극소값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고. 근데 3차함수 정말 이게 딱 대칭이 돼버린 거잖아. 점대칭이라고 그랬잖아.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 1,0에 대해서 얘가 딱 대칭이야. 딱 끊어가지고 돌려보면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얘의 함수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거 원점 대칭의 함수잖아, 지금. 원점 대칭의 함수.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원점 대칭 적분하면. y축 대칭 된다고 그랬잖아. y축 대칭.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원점 대칭은 아니잖아. 얘가 원점이 아니니까. 근데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원점 될거 아닙니까? 얘도 평행 이동하면 y축 대칭이라고. 지금 y축이 여기 있는 거지만, 아, 여기. 얘를 갖다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y축 대칭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극소값과 이 극소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정적분에 그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3차함수가 있었을 때, 이 점대칭점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3차함수 한번 미분하면 2차, 2차 한번 미분하면 1차. 그 1차가 0이 되는 X 값, 너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어버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게 돼 있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 X 값의 간격이 정확하게 1:1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우리 이거 3차함수에서 그래도 했었던 파트잖아. 다시 여기에서 접선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점대칭점, 다시 만난 점. 그러니까 여기 점대칭점, 다시 만난 점. 여기와 여기의 간격은 1:2가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던 파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분에서도 우리가 미분에서 했던 거를 적절히 잘 믹스시켜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미분 따로, 적분 따로 이런 학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43번까지 한 걸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문제 풀겠죠. 44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영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40번째, 40번째 시간이죠. 자, 총 50강 중에서 40강이니까 벌써 80%를 우리가 마칠 건데요. 일단 여러분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완강까지 거의 다 왔지만 어쨌든 아직 안 끝났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성실성을 입증한 거고요. 자, 강의한 선생님도 고생 많이 했죠. 자, 우리 좀 같은 전회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도 5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 A에서 여론조사를 두 번 한 겁니다. A에서 한 번 하고요. B에서 했는데 자, A에서는 1,5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500. 자, 그리고 지지율은 75%. 자, 표본 비율 P햇이 0.75.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자, B에서는 이제 5N명을 대상으로 표본의 크기고요. 자, 80% 그러니까 0.8이 바로 표본 비율 P햇이 되겠다. 근데 둘 다 99%의 신뢰 구간이니까 K값으로 2.58을 쓰겠다. 이때 신뢰 구간이 A1부터 A2까지, B1부터 B2까지일 때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수값 1이니까 분모 분자가 어떻다? 같다는 거죠. 따라서 A2 마이너스

때 필요한 정보가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잖아. 세 가지. 첫 번째, 표본의 크기. 두 번째, 표본 비율. 세 번째는 K값. 자, A 기간을 좀 보면 지금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1500. 그러니까 N의 값이 1500이 되고, 자, 그리고 지지율이 75%니까 확률로 봤을 때는 0.75. 자, 분수로 표현했을 때는 뭘까요? 4분의 3. 자, K값은 뭐예요? 자, 99%일 때니까 2.58을 쓰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모비율을 추정하지 말고 곧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자고요. 자,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야? 응? 2 곱하기 자, 2.58 써도 괜찮지만 사실 지금 두 조사에서 쓰인 K값이 똑같잖아요. 어차피 K는 소거되기 때문에 그냥 2K라고 두는 것이 문제를 깔끔하게 푸는 팁이 되겠다. 자, 그리고 쫙 가서 자, 분모에는 루트 자, 1500을 쓰시고 자, 분자에는 루트 자, 지금 여긴 피해를 쓰시고요. 여기는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쓰면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된다.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래서 2K 곱하기. 자, 루트 1500은 어떻게 간단히 바꿀 수 있냐면, 자, 먼저 분자를 쓸게요. 자, 분자를 보면, 자, 4분의 3과 4분의 1을 곱하면 16분의 3이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간단히 하면, 4분의 루트 3이 되고, 자, 루트 1500은, 자, 10루트 15인데, 이거를 10루트 5와, 10루트 3의 곱으로 표현해 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없앨 수가 있으니까. 자, 또 없앨 수가 있나요? 자, 4를 2로 나눴을 때 2가 되잖아요. 그럼 분모에는 뭐만 남았냐면, 자, 2 곱하기 10이니까 일단 20이 있고요. 그리고 루트 5가 있고. 일단 분자에는 K밖에 없네.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다. 이게 바로 A2 빼기 A1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잖아. 여기 있는 조사에 대한 실내 구간이 A1부터 A2까지였는데 지금 우린 뭘 구한 거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인 A2 빼기 A1을 구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사로 가볼게요. 자, B 기관에서 조사했었는데 이번에도 표본의 크기, 자, P의 프라임, 그리고 K 값이 중요한데 자, 이때는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ON.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는 n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n'라 썼고요. 자, 이때는 지지율이 80%니까 확률로 봤을 때는 0.8. 자, 분수로 간단히 했을 때는 5분의 4가 되겠죠. 자, 이때도 99%니까 k 값으로 2.58을 쓸 건데 실제로는 안쓸 거야. 왜냐면 지금 k 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k로 남겨두는 것이 계산을 깔끔히 할때 좋다. 이때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이 B1부터 B2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가보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트가 있는데 자, 표본의 크기가 5n이니까 근호 안에 5n을 집어넣고요. 자, 루트 크게 써주시고 자, 지금 표본 비율의 값이 5분의 4.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5분의 1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보면, 자, 2K가 있었고, 자, 이 친구는 25분의 4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간단히 하면 5분의 2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남은 친구는 루트 5n. 자, 여기는 루트 5n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분모는 뭐예요? 자, 5, 루트 5n. 자, 분자는 4K죠? 자, 지금 구한 것은 두 번째 조사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한 실내 구간의 길이와 조금 전에 구했었던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다고 했을 때, 자, K는 소거되면서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첫 번째 친구 써볼게요. 첫 번째는 20, 루트 5분의, 자, K가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5, 루트 5N인데, 루트 5와 루트 N의 곱으로 바꿔보면, 다음처럼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좌변, 우변을 K로 나눴을 때 분자는 1과 4가 되고요. 자, 루트 5는 소거가 되니까 없어지고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20을 5로 나눴을 때 뭐가 되냐면, 이렇게
4가 되죠.

자,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는데, 자, 크로스로 곱했을 때 16. 그래서 써주시고, 자, 크로스로 곱했을 때는 루트 n. 양변을 제곱했을 때 n의 값은 뭐다? 256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의 값은 25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문제 좀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주어진 요 조건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잘 풀어서 정리해보면 결국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실내 구간을 구해서 같다고 하면 되는데, 좀 센스 있게 풀려면 어차피 둘다 99%의 신뢰도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k 값을 써서 굳이 k에다가 2.58을 쓰지 말고, 2.58 쓰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k로 남겨두고서 마지막에 소거하는 것이 깔끔하게 풀수 있는 팁이다. 그래서 뭐 대단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관건이었었던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귀염둥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자, 무난하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거점학교에서 A 교과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N명을 추출했다. 그러니까 N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죠? 자, 64%는 뭐예요? 표본 비율. 그러니까 0.64가 P-hat이다. 이때 A 교과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 P에 대한, 이건 모비율이죠? 자,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을 구하였더니, 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 자, 이것의 최대값이 0.0235이었다. 자,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한 A 교과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P에 대한 실내도 99%. 자, 99%로 모비율을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이고요. B-A,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죠. 여기다가 N을 곱했을 때의 값을 구하시오. 자, 95%일 때는 1.96, 그리고 99%일 때는 2.58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와 그리고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에 대한 공식은 암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모비율의 추정 실내 구간을 쓴 다음에 이걸 쓰지 말고 각각을 암기하면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풀 수가 있겠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조금 전에 풀었었던 문제에서 이제 사용했었죠. EK 곱하기 뭐예요? 루트 n분의, 그리고 여기는 p-hat, 그리고 q-hat이 되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가 EK였다면 여기는 k만 쓰는 거죠. K 곱하기 루트 n, 그리고 루트 p-hat, p 그리고 q-hat. 두 개는 공식으로 잘 기억해서 이번 문제는 2번 공식을 쓰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조건을 보면 n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n 값이 n이 되고요. 자, 64%니까 표본 비율인 p-hat이 뭐예요? 0.64. 그러니까 q-hat은 0.36. 둘다 모양이 예뻐요. 왜냐면 64는 8의 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k 값은 뭘 쓰면 될까요? 자, 이때는 95%니까 k 값으로 1.96을 쓰면 되겠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모비율인 p와 표본 비율인 p-hat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써보면 이런 거죠. 자, p-p-hat. 이렇게. 이것은 작거나 같잖아요. 여기다가는 k에 해당되는 1.96 곱하기. 자, 그리고 길게 써주시고, 루트. 자, n을 그대로 써야 돼요. n의 값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위에는, 루트 안에는, 자, q-hat과, 자, p-hat과, 그리고 이렇게 q-hat을 쓰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최대값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이값 자체가 되는 거죠. 이 최대값이 뭐냐? 문제에서는 0.0235이라고 했어요. 이걸 좀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라지 m이라는 것은, 자, 1.96이니까 이렇게 분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곱하기. 자, 0.64는 뭐예요? 이건 100분의 64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10분의 8.
자, 0.36은 100분의 36이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10분의 6이어서 이두 친구를 밖으로 잘 빼주면 뭐가 되냐면, 자, 100분의, 자, 8 곱하기 6이니까 48이 되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루트 n분의 1을 이렇게 쓰자. 이게 바로 뭐였다? 0.02352. 그러니까 10만 분의 2352가 되겠다. 이렇게. 그 지금 100끼리 곱했을 때 만이니까 만으로 10만을 나눴을 때 10이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루트 n과 여기 있는 2352의 자리를 바꿔보자. 그리고 10은 넘길게요.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자, 위로 갖고 와보면, 자, 196 곱하기 48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10을 넘기면 분자로 가니까 곱하기 10이 되고요. 2350을 넘기면 분모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변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루트 n밖에 없겠다. 자, 이건 이제 복잡한 계산이니까 선생님이 잘 갖고 온걸 사용해 보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1600이 40이 돼요. 40 이렇게. 루트 n은 40이 되고요. n의 값은 1600. 이렇게 해서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두 번째 또 표본 조사가 있잖아요. 두 번째 조사는 뭐냐면,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표본 조사는, 자, 99%로 이제 추정한 겁니다. 기존에 썼던 p-hat과, p-hat은 그대로 쓰고요. k-값은 변형해야죠. 99%는 이제 2.58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새로운 친구는 p-hat을 바꾸진 않죠. 그대로 쓸 겁니다. 0.64. 바뀌는 것은 99%니까 k값으로 2.58을 쓰고요. 자, 그 다음 남는 것은 n의 값인데, n의 값은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1600.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세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두 번째 추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으로 가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B-A는, 자, 바로 2 곱하기, 자, K, 2.58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자, n이 1600이니까 루트를 씌웠을 때 40이 되죠? 루트 n분의, 자, 루트를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0.64를 그대로 씁니다. 자, 여사건의 확률은 0.36이 되죠? 소위 말하는 Q-hat이 되겠다. 이게 바로 B-A죠. 자, 계속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2.58은 100분의 258이고요. 2와 만났을 때 100분의 뭐가 되냐면 516이 돼요. 자, 100분의 516, 그리고 100분의 64니까 10분의 8. 이 친구는 루트를 씌웠을 때 10분의 6이 돼서 곱하기 이렇게 100분의, 자, 86에 48. 여기 떴던 40분의 1을 잘 쓰면, 자,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준비한 값을 쓸게요. 0.0 그리고 6192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B-A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갈게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n 곱하기 B-A를 물어봤다. n은 뭐냐? 처음에 1600인 것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0.06192가 B-A니까 바로 10만 분의 바로 6192. 이걸 잘 곱했을 때 자,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냐면 99.072. 답은 99.072가 되겠다.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앞에 있는 문제와 다르게 이 문제에서는 표본 조사를 몇번 했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n의 값을 구했죠.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은 표본 조사예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99%의 신뢰 도를 구했기 때문에 K값만 바뀌었고요. 이전에 구했었던 N의 값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됩니다. 당연히 똑같은 조사니까 P-hat 값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표본의 크기와 실내 구간의 길이의 곱을 통해서 최종 답을 구했다.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풀다가는 끝에 가서 틀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6번까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포스 유형편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푼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뭘 하냐? 우리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할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이 없는 원순열 같은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좀다 빼면 실제로 풀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순열 같은 개념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또어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또 연습해 볼 겁니다.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26년 수능 출제 분석이고요. 자, 중복순열.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중복을 허락하여 문자를 나열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복순열 또는 중복조합도 나오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출제 분석이고요. 자, 출제 빈도를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순열, 그리고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빈칸을 보면 여러 가지 순열이 2025학년도 수능에서 한번 안 나왔지만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됐었죠. 중복조합은 일관되게 한 문제씩 계속해서 출제가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보는 수능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이 되죠. 자, 그다음 이항정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능에서 안 나왔죠. 수능에서 나왔죠. 수능에서 안 나왔죠.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제 빈도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은 양 자체는 적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항정리는 들락날락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대비 실제로 우리가 보는 수능은 2027은 아니지만 한번 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 같은 것이 있는 문자. 그럴 때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합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팩토리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복순열, 원순열. 실제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원순열은 나오지 않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등을 어느 것을 이용할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어떤 순열, 어떤 조합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쫙 조명하면서 어떤 개념을 적용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중복을 허락한다. 그리고 순서가 상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복순열. 중복을 허락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중복조합.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쓸지를 적재적소에 우리가 판단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중복조합으로 자연수의 순서상, 자주 출제가 되죠.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들을 이제 수능 대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수능에 맥을 잡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다뤘었던 문제들은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만 다뤘었죠. 그런데 좀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자, 최단거리니까 어떻게만 가야 될까요?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겠죠. 왜냐면 출발점에 비해서 종착점이 우측 상단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또는 위로만 가야 돼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었었죠.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요. 이때 P를 지나면서 Q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26번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땐 보통 여사건을 이용하면 좋죠. Q를 지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경우에서 Q를 지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짤수 있어요. 잘 봐. 지금 A에서 일단 P는 지나야 돼. P를 지나서 B로 갈게요. 이런 경우에서 이제 빼줄 거예요. Q를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Q를 지나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자, P를 지나서 Q를 지난 다음에 B로 가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Q가 추가로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아하니까 여기 있는 점도 반드시 지나야겠죠? 이거를 C라고 할까? 중간에 C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거는 A에서 P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보면 C를 거쳐서 그리고 P를 거쳐서 이렇게 B를 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A, P, P, C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거죠. 자, P는 한번 썼으니까 여기다가 B를 쓸게요. 자, 이렇게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예요. 어차피 C는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C를 여기다 집어넣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C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도 볼까요? 자, A에서 이제 P를 지날 건데, P에서 Q로 가는 경로에서

반드시 또 씨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씨를 브릿지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번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죠. P는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Q는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Q를 지나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자, 1번 먼저 다뤄볼까요? 1번. 자, A에서 자, P로 갔다가 그리고 C로 갔다가 B로 가는 건데 자, 이건 사실 잇따라 발생하는 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할 때는 곱의 법칙을 쓰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다. 근데 A에서 P로 가는 건 뭐예요? A에서 P로 가는 것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두번 가고요. 위로 한번 가니까 총세 번의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알. 그런데 같은 것이 두개 있기 때문에 2팩토리알로 나누면 되겠다. 이런 거 많이 연습했었죠. 자, P에서 C로 갈 때는 역시 총 변의 길이가 3개인데 그중에서 높이가 2니까 같은 것이 2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C에서 B로 갈 때는 어때요? 이때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3, 3이니까 총 6개가 있지만 같은 것이 3개, 3개 있어서 다음처럼 쓸 수가 있겠다. 자,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는 3이 되고요. 두 번째는 3이 되고요. 그다음 6팩토리아는 뭐예요? 이거는 720인데 자, 36으로 나눴기 때문에 20이 됩니다. 자, 간단한 계산은 선생님이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180. 180은 뭐냐면 P를 거쳐서 가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 Q를 거치는 경우를 뺄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 자, Q를 거친다는 것은 일단 A에서 출발해서 자, P는 반드시 거치고요. 이제 C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자, Q를 거쳐서 B로 갈게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이때는 사건이 몇개 있어요? 자, 잇따라 발생하는 네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A에서 P로 갈 때는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자, P에서 C로 갈 때도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다. 그래서 써보면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추가되는 거죠. C에서 Q로 가는 거야. 이때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2니까 총 3개가 있고요. 같은 것은 2개가 있다. 자, Q에서 B로 갈땐 역시 총 3개가 있는데 같은 것이 2개가 있다. 이거 사실 뭐야? 3을 4번 곱한 거잖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81.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P를 거치는 모든 경우의 수는 180이고요. P에 의해서 Q까지 거치는 경우는 81이니까 두 개를 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1번 경우는 경우의 수가 180이 되고요. 2번 경우는 81이 되잖아요. 그러면 빼봐. 뺐을 때 뭐가 돼요? 바로 99. 답은 99가 되겠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자, Q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Q를 거치는 경우를 카운팅해서 전체에서 빼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에 없었지만 어차피 C를 거칠 수밖에 없고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 정정, 경우의 수를 구할 때 C를 고려해서 구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C에다 이름을 붙였다. 아니면 다르게 풀 수도 있죠. A에서 B로 갈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이 이제 어떤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점 중에 한 점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어떤 두 점도 동시에 거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Q를 제외하고 바로 1번 점을 거칠 때, 2번 점을 거칠 때, 3번 점을 거칠 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경우를 구해서 답을 내도 되지만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26번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올림포스 유형편에서 그렇게 연습했었던 최단거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기출문제도 뭐 크게 대단하진 않죠?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자, 이렇게 원탁의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없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공식을 좀 알려줄게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개념들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명을 만약에 원탁에 배열한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다른 세 자리가 아니에요.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아니라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붙인 2팩토리얼이 바로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되죠. 그러면 4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이땐 자리가 4개가 있잖아요. 이때도 4명을 한 줄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회전했을 때 일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4에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n명이야. n명을 원탁에 앉힐 때는 어떻게 될까요? n-팩토리얼. 이걸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형의 탁자에서, 자, 남자는 애초에 5명이 있고요. 여자는 3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총 8명 있죠? 그 중에서 4명 이상이 남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5명을 선택한다. 이게 포인트죠. 5명을 선택했을 때, 자,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는, 자,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을 좀 볼까요? 자, 남학생은 몇 명이에요? 총 5명이 있고요. 여학생은 3명이 있는데, 남학생은 4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4명일 때도 있겠지만, 최대 5명까지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는 총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겠다. 근데 총몇 명을 뽑을 거예요? 5명을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학생을 4명 뽑았을 때 남은 여학생은 1명. 남학생을 5명 뽑으면 여학생은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왜냐면 두 사건은 중복되지 않고 전체를 분할하니까. 자, 첫 번째로 가볼까요? 일단 처음에는 남학생 4명을 뽑을 거예요. 자, 남학생 4명을 뽑고, 그리고 여학생 1명을 뽑아보자. 따라서 5명 중에서 4명을 뽑고요. 3명 중에서 1명을 뽑을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젠 겨우 5명을 뽑았을 뿐이잖아요. 그 5명을 원탁에 배열할 거라고요. 앉힐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줄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니까 5명에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붙였을 때 바로 원탁에 배열하는 거죠. 그럼 5C4는 5고요. 3C는 3이고요. 얘는 5팩이 아니라 4팩이죠. 그러니까 24가 되겠죠. 이렇게 24가. 그래서 잘 계산해 보면 360가지가 바로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남학생만 5명 뽑는 거죠. 5명 중에서 5명을 다 뽑는 거야. 따라서 남학생 5명, 여학생 0명. 따라서 5명에서 5명을 뽑고요. 여학생은 3명에서 1명도 안 뽑아. 근데 앞에서와 똑같이 일단 5명이 확보가 됐고요. 이제 그 친구들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5에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붙이면 되잖아요. 5C0은 뭐예요? 1. 3C0은 1이 되고요. 자, 4팩은 뭐야? 24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최종 결과는 24가 되고.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첫 번째 경우가 360. 자, 두 번째가 24니까 이두 개를 더했을 때 최종 답이 되겠다. 따라서 답은 뭐다? 384. 답은 384가 되겠다. 어때요? 자, 문제를 일단 어떤 사건을 다루기 힘들 때는 중복되지 않는 사건들로 분할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제를 풀어봤다. 자, 원순열이란 뭐 개념은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그것만 좀잘 이해하고 푼다면 그 밖에 뭐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개념들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25번. 이번에도 원순열 문제죠. 자, 3학년 내야급에서 자, 대표로 2명씩, 한 학급에 2명씩 총 8명. 자, 이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둘러앉을 때 자, 같은 학급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었죠? 반드시 이웃할 때는 그냥 한 명처럼 취급했었죠. 한 덩어리로 보고. 그리고 조심할 것은 묶음 안에서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점들 잘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 학생을 A1, B1이라 할까? 자, 하나로 취급할 거야. 어차피 이웃할 거니까 한명 취급. 2반을 A2, B2라고 하고요. 이것도 한 명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3반 학생 한 묶음. 4반 학생도 한 묶음으로 볼게요.

실제로는 8명이지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다? 4명처럼 생각해서 배열하겠다. 여기는 원에 이제 4명을 배열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4명은 아니지만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였어요. 4에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각각의 묶음 안에서 또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리 바꿀 때두 가지. 두 번째 묶음에서 자리 바꿀 때두 가지. 세 번째, 네 번째 묶음에서 자리 바꾸는 각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 계산해 보면 얘는 4팩이 아니라 3팩이니까 결과가 뭐예요? 6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를 네번 곱했기 때문에 16이 되죠. 16. 그러니까 답은 뭐다? 96까지. 답은 96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유형편에서 다뤘었던 그런 소재들이 그대로 나오죠? 반드시 이웃할 때는 하나처럼 생각하자. 하지만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결국에 뭐 신유형, 어려운 문제들은 한두 문제에 불과하고요. 거의 다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6번 볼게요. 자, 숫자. 같은 것이 지금 몇개 있나요? 2는 2개가 있고요. 3은 3개가 있잖아요. 자, 6장의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하여 한 줄로 나열할 때. 자,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자, 이웃한 2장의 카드 합이 모두 4 이상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1 같은 경우는 2랑 만났을 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합이 3이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1이 이제 3이랑 만났을 때는 합이 4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2가 3이랑 만났을 때도 괜찮고, 1과 달리 2와 3은 어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2, 2와 3, 3도 고려해야 되는데, 다 합이 4를 넘기 때문에 또는 4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뭐만 피하면 돼요? 1과 2가 만나는 경우만 피하면 되죠. 1과 2가 만나는 경우만 피하면 되니까 결국 1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돼. 자, 잘 봐. 총 6개 숫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1이 있다고 칠게요. 1 옆에 2가 있는 경우를 피해야 돼. 그럼 반드시 1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3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근데 이제 1이 가장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오른쪽에 3이 있으면 되죠? 이게 고정인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1이 제일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를 지금 세 개로 분할해서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스는 총몇 가지로 분할할 수 있다? 세 가지로 분할할 수 있고요. 어떤 두 케이스도 서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첫 번째 가볼까? 일단, 313. 한 덩어리로 보면 되죠? 313을 하나처럼 취급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할 때는 한 명처럼, 한 개처럼 취급하면 되죠. 그럼 지금 1은 이미 다 사용했고요. 3은 3개 있는데 두 개를 사용했으니까 남는 것은 2, 2, 3. 이렇게. 자, 그래서 실제로 4개는 아니지만, 4개처럼 생각해서 배열하면 되고요. 그 중에 같은 것이 몇개 있다? 두 개가 있다. 자, 일반적으로 묶음 안에서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만, 이 문제에선 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녀석들의 배열을 할 건데요. 총 4개니까 한 줄로 나열했을 때 4팩. 근데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2분의 24니까 몇 개예요? 12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2개가 되겠다. 됐어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자리가 6개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1, 3 있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네 친구를 요네 자리에 배열하면 되는데 남은 건 뭐가 있냐면 2는 2개 있고요. 3, 3개 중에 이미 하나 썼기 때문에 남는 것은 3, 3개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2개, 2개 있는 2, 3, 3을 배열하면 되겠다. 그래서 4팩토리알 요거를 나누면 되죠. 뭘로? 2팩과 2팩. 그러니까 4분의 24니까 몇 가지다? 6가지가 되죠. 근데 눈치가 빠른 친구는 알겠지만 사실 2번과 3번은 어떤 관계예요? 구조적으로 대칭적이죠. 그러니까 3번은 사실 계산하지 않고서도 이번의 경우의 수인 6가지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면 되지만
자세하게 설명할게.

0: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가장 오른쪽에 1이 있고요. 바로 옆에 3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남은 네 자리에다가 이제 2, 2, 3, 3을 배열하면 되고요. 자, 아까처럼 같은 것이 두 개, 두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4팩을 나누자. 바로 2팩과 2팩으로. 그러니까 6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몇 개? 12개. 두 번째는 6개. 세 번째는 6개니까 이세 가지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세 가지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돼요? 답은 24. 답은 24가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 특징은, 자, 이웃한 친구들의 합이 4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4 미만이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보니까 1, 2가 만날 때밖에 없죠. 그럼 2와 만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1 주변에는 3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 1, 3을 하나의 묶음처럼 생각하면 되지만, 1이 가장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을 때는 굳이 좌우에 3이 있을 필요가 없고, 오른쪽 또는 왼쪽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뭐두 가지 케이스를 다 구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구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는 뭐 가장 좀 풀이가 길었던 문제죠.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거야. 자, 현재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5번 문제고요. 자, 숫자 0, 1, 2가 있어요. 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면 사실 문제 난이도가 내려가죠. 왜냐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전에 어떤 수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뒷사건이 영향을 받잖아요. 종속관계잖아요. 하지만 중복을 허락했을 때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 않다. 자, 그래서 3개 중 4개를 택할 거예요. 자, 네 자리 자연수.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째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최고 자리는 0을 피하자. 그리고 각 자릿수 합이 7 이하였으면 좋겠다. 근데 자릿수 합이 7 이하인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면 아까처럼 7을 넘어서는 6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4개 수를 택할 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네 수를 A, B, C, D라 했을 때 더하면 최대값이 뭐예요? 2만 뽑았을 때 최대값이 되잖아요? 8이 되고요. 자, 가장 작은 값은, 0만 뽑았을 때 0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모두 0일 때는 네 자릿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는 1로 뽑아서 최고 자리에 배열해야 돼서 합의 최소값은 1이 되죠. 7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케이스가 1부터 7까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7을 넘어서는 8, 요 케이스를 전체에서 뺐을 때좀더 쉽게 갈수 있다.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자, 모든 경우에서 뺄 거예요. 합이 8인 경우만 뺄 거야. 전체 경우수는 뭐냐? 너무나 쉽죠? 왜냐면 지금, 네 자릿수를 만들 거니까, 빈칸이 몇개 필요하다? 네개 필요하다. 하지만 조심할 것은 첫 번째 칸에는 0이 오면 안 되잖아요. 0만 피해서 올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가 되고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0, 1, 2, 어느 것이 와도 괜찮으니까, 각 자리의 선택의 경우수는 세 개가 돼서 이걸 곱해봐, 이렇게. 자, 잘 곱했을 때 뭐예요? 54.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54가 되겠다. 그러니까 합이 뭐 7이다.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네 자릿수를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는 54가지가 되고요. 자, 합이 8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모든 빈칸에 2가 와야 되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사건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잘 빼보면 답은 뭐다? 53. 답은 53이 된다.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 자, 귀염둥이 문제네. 그러니까 보통 27번쯤은 돼야지 조금 어렵고, 28번은 많이 어렵고, 이제 29번, 30번은 약간 넘사벽 느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24번이 뭐 기본이죠. 1부터 5까지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는데, 애초에 선택지 0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자, 4000 이상이었으면 좋겠대요. 빈칸을 4개 마련해. 하나, 둘, 셋, 넷이고요. 자, 크거나 같다, 사천보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1, 2, 3 같은 경우는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가 오거나 또는 5가 오면 되죠. 4 또는 5가 왔을 땐 나머지 수가 어떤 수가 오든 간에 4천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쉽게 갈수 있겠네. 따라서 최고자리 숫자의 선택지는 두 개가 되고요. 나머지 자리들은 어때? 누가 와도 괜찮죠? 그리고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선택지는 각각 5개가 되나요? 맞죠? 그래서 5, 25, 125. 자, 4개를 선택한대요. 그래서 4자리 자연수 중 4천 이상인 홀수의 개수. 이걸 빼먹었네. 홀수. 어쩐지 너무 쉽다 했죠. 자, 홀수가 되려면, 이 4자리 수 전체가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1의 자리에 누구밖에 올수 없다? 홀수인 1 또는 3 또는 5밖에 없다. 따라서 1의 자리도 선택지의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경우수는 3가지가 돼서 이걸 곱하면 되죠, 이렇게. 자, 곱하면 10이고요. 곱하면 50이고요. 3까지 곱하면 150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는 150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어때? 우리가 유형편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죠? 자, 25번.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5번. 자, 네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1열로 나열할 때 A가 적어도 한번 이상. 자,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해결된다? 이때도 여사건을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A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때를 전체에서 빼줬을 때좀더 쉽게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적어도 한번 이상 나오는 거는 A가 한번 나올 때, A가 두번 나올 때, A가 세번 나올 때, A가 네번 나올 때. 네 가지로 분할하면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A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때는 전체에서 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쓸수 있죠? 모든 경우에서 뺄 거야. A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경우를 뺄 겁니다. 그 모든 경우는 뭐냐? 지금 네 개를 선택할 거니까 자릿수가 몇개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는 선택지가 4개가 돼서 바로 4의 4제곱. 모든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이 되고요. A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선택지는 A를 뺐으니까 각각 3가지가 있겠죠? 3개, 3개, 3개, 3개. 자, 곱해주면 3의 3제곱. 3의 4제곱이죠. 3이 4개 있으니까. 그럼 4의 4제곱은 256이에요. 3의 4제곱은 81이 되니까 잘 계산하면 자, 175. 답은 175가 되겠다. 자, 처음에 좀 어려운 문제 풀어놓으니까 지금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느껴진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자, 드디어 좀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4개의 흰색 접시가 있어요. 자, 화이트 접시. 자, 1, 2, 3, 4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BC라는 블랙 접시가 있대요. 자, 블랙 접시 이름은 ABC가 되겠죠.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검은색 접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죠. 검은색 접시를 먼저 배열하고서 사이사이에 흰색 접시를 집어넣어도 괜찮고요. 흰색 접시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검은색을 집어넣어도 괜찮고요. 자, 홀수가 적힌 흰색 접시는 이웃하지 않고, 짝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선생님의 전략은 검은 접시를 먼저 배열해 볼게요. ABC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 빼기 1의 팩토리얼, 2팩이 되겠죠? 이렇게 A, B, C가 되죠. 그래서 먼저 선생님은 검은색을 배열한 다음에 흰색을 배열할 건데, 자, 검은색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 마이너스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네 가지 친구를 이제 배열할 건데요. 얘네끼리는 서로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흰색 접시가 와야 돼요. 하지만 흰색 접시가 총 4개이기 때문에 이세개중 어느 하나는 두 개의 흰색 접시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세칸 중에서 어디에 두 개를 집어넣을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거긴 두 개를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자, 홀수끼리는 오면 안 되고요. 짝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올두 친구는 일단 홀수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짝수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 그래서 홀수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짝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자, 선택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홀수 짝수 배열하는 경우에서 두 가지가 또 있잖아요. 1, 3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자, 1, 4를 뽑아야 되죠. 홀수 짝수니까. 이렇게 바꿔서 배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번의 배열의 수인 2팩토리얼 곱해주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두 친구가 이제 소모가 됐잖아요. 2, 3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거야. 2, 너 어디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2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죠. 3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들어가야 되니까 2,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또 2팩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사건들은 모두 동시에 발생하니까, 잇따라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고요. 자, 간단히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2가 지금 4개 있으니까 16이고요. 2랑 만나면 32고요. 3과 만나면 이렇게 96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번 문제는 이 정도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전략을 잘 짜야 돼. 누굴 먼저 배열할지. 선생님의 선택은 검은 접시를 먼저 배열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은 세칸중한 칸은 반드시 두 개가 와야 되니까 세칸중한 칸을 선택해서 두 개를 배열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려운 28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기출 문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등, 비, 수열, 예, 비율이 일정한 수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수열 파트는 좋은 게 뭐냐면 앞에 붙어 있는 그 이름이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등, 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우리 인접한 항들 사이에 똑같은 값을 계속해서 더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일정한 등, 비, 수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접한 항들끼리의 비가 일정하다. 비가 일정하다는 건 뭐죠? 네, 나눠진 값이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 이렇게 하면은 너무 우리 앞에 있는 특정 항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쓸게요. 앞에 이제 뭐 있겠죠? 여기 뒤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 세 개의 항을 띄워왔습니다. 근데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것과 an 플러스 2를 an 플러스 1로 나눈 것은요, 항상 같아요. 그리고 그 같게 되는 그 비율값 자체를요, 우리가 같게 되는 그 차이를 등차수열에서 공차라고 불렀듯 이때 값 하나로 정해져서 그 값 하나를요,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비. 네, 이것도 수학 용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요 식에서 얘는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딱 봤을 때 가운데에 있는 항이죠. 얘가 무슨 항의 역할을 하냐면 등비 중항의 역할을 하는데 등차수열과는 다르게 등차수열에서는 산술평균을 구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등비중항은 등비중항을 제곱한 것은 얘와 같은 거리에 있는 요 두 개의 항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유도를 해낼 건데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요 식에 따르면 A1분의 A2 얘는 공비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A2분의 A3 얘도 공비가 나올 겁니다. 그럼 더 확장을 해서 아 얘는 AN-1분의 AN 얘도 다 공비가 될 거여서 얘네들 다 뭐다? R 공비 R 공비 R 공비 R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식들을 다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네들을 모두 다 곱했다고 합시다. 그럼 R의 N제곱이 되겠죠. 네. 근데 R의 N제곱이 아니라 첫 번째 항이 지금 앞에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아, 얘는 R이 총 N-1개 곱해졌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곱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보여요. A2, A2, 여기서는 A3, A3 쭉 해서 AN-1까지 사라질 거고요. A1분의 AN이 R의 N제곱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N-1제곱, N-1제곱. 따라서 AN은 뭐가 돼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식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하시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정한 비율만큼 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비수열을. 그럼 첫째 항, 그럼 공비 R만큼 곱하면 되고, 그 다음 거는 공비 R만큼 또 곱하면 R제곱,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항 A1이었고요.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라면, N번째 항에서는 R을 N-1번만큼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 항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은 잠깐 설명해 드렸던 등비 중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열이 3개가 있어가지고 3개 A, B, C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등비 중항을 제곱한 것은 네, 얘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항의 곱과 같다라는 내용을 알수 있고요. 등차 수열에서도 차이가 일정한 수열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면 A-T, A, A+D로 뒀듯이 얘도 등비 중항에서도요. 참고로 만약에 3개를 나열을 했다. 걔네들의 뭐 합, 곱 이런 걸 물어본다면 A, AR, AR제곱으로 두는 것보다는 R분의 A와 A, AR로 두게 되면 얘네들을 마침 싹다 곱했을 때 R이 날아가서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3개의 항이 나온 경우는 요렇게. 네. 아니면 4개가 항이 나왔다. 그럼 짝수계잖아요. 짝수계면은 우리가 3D 뺐던 것처럼 R 3개 나눈 거, 한번 나눈 거, 그다음 AR, AR 3제곱해서 공비를 R 제곱으로 잡게 되면은 4개의 항 나열한 식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로 둔다 하면은 요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4개로 둔다 하면 요식을 많이 활용하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가볼 건데요. 모든 항이 실수가 되는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이 12. 그럼 이거 그대로 쓰셔요. 네 번째 항이 10이고, 일곱 번째 항이 96이래요. 이 수열의 몇 번째 항? 제2항, 두 번째 항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등비 수열의 일반항. 아, A1에다가 R에 N-1제곱, 요식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얘는 A1의 R의 세제곱이 12. 얘는 A1의 R의 6제곱이 96. 그럼 요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다가 R 세제곱만큼 곱해진 거고 얘는 12에다가 8만큼 곱해진 거니까 R 세제곱이 8이잖아요. R 세제곱은 8이다. 근데 모든 항이 실수다라고 했는데 요 3차 방정식은요. 계산해 주면 실수인 거는 R 하나밖에 없어요. 2. 우리 X 세제곱은 8, A, N제곱 끊어서 했었죠. 하나의 실근, 나머지 두 허근. 그죠? 그래서 R 2 하나 나오니까. 그럼 두 번째 항 금방 구할 수 있겠네. A2는 뭐니까? A1 곱하기 R이니까. R에 해당하는 거 찾았으니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8A1은 12. A1 찾을 수 있겠죠. A1은 얼마가 된다?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하고 2를 곱한 것이 정답 얼마? 3이 되겠네요. 끝. 어렵지 않죠? 그래서 37번은 등비수열의 일반 항식만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등비 수열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예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좀 보는 게 편하냐면 A14는요, A2를 기준으로 해서, 네, 얼마만큼 더간 거죠? 공비를? 네,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A1의 R, 얘는 A1의 R의 13제곱이죠. 첨자 차이만큼 뭐가 드러나게 돼 있냐면, 네, 공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A2 기준으로 하게 되면 R에 얼마만큼 곱한 거다? 네, 12제곱만큼 곱한 거니까 A2 나눠지고 나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공비의 12제곱한 거를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볼까요? 얘도 지금 보면 첨자 차이가 6, 6, 6, 6만큼 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다 뭐가 되냐면 R의 6제곱, 얘도 6제곱, 얘도 6제곱, 얘도 6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4R6제곱이 8이 되니까 R6제곱은 바로 나오죠. 2. 그러면 R6제곱이인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R의 12제곱인데 R의 12제곱은 지수법칙에서 R의 6제곱에 다시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네, 정답은 4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39번도 한번 볼게요. 네, 얘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일단 루트도 있고 공비는 2분의 1이고 한데 수열의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항을 따지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첫째 항은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본다고 했으니까 n자리에 1만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 A가 3A1, A2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공비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공비는요, 인접한 두 개의 항을 나누면 되는데, 두 번째 항에서, 네, 두 번째 항에서는 요거 2 대입했을 때, 그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네,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은 공비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3, 3 똑같으니까 이거는 나누어서 정리해 주시고, 이 AN 자체가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1의 R. 얘는 A1의 R제곱이어서 A1의 제곱에 R 세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A1의 제곱에 R 하나만 있죠? R 하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한 요 표현은 사실은 쓰면 안 되겠죠. 충돌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R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수열 AN의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얘를 2분의 1로 써주셔야 됩니다. 아, 얘는 첫째 항이 A1이라고 쓰면은, 뭐, 물론 써도 상관은 없지만, 공비는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공비 2분의 1을 써서 정리를 해줘야겠구나. 왜냐? 여기 있는 공비랑 이 공비랑은 서로 다른 수열의 공비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구체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하나, 2분의 1두 개에서 2분의 1이 총 3개. 얘는 2분의 1이 하나. 그러면 지워지는 것들이 보이죠? 똑같으니까 지워내고, 8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아, 얘는 8분의 2, 4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R은 얼마? 4분의 1이다. 계산을 다 정리를 해뒀어요.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저 스몰 a의 값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a는 3a1 더하기, 아, 곱하기 a2인데, 3하고 A1은 뭐냐면 2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이어서 루트 6. 두 번째 항은 루트 6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니까 루트 6 곱하기 2분의 1. 요거 계산해주면 되고, 루트 6 계산을 해주면은 플러스 6이네요. 그죠? 그러면 6, 3, 18에다가 나누기 2한 거니까 얘가 9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R도 다 계산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9 더하기 4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정답 4분의 37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정답 4분의 37이다. 자, 이번에는 4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A5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 항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될 거예요.

문에 오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 번씩 정리해 볼게요. 얘는 A1 아래 제곱에 제곱. 얘는 A1 아래 세제곱에 제곱. 그게 20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수 법칙을 써서 정리하면 A1제곱에 R4제곱이고요. 얘는 A1제곱에 아래 6제곱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A1에 아래 4제곱으로 묶어볼까요? A1제곱에 아래 4제곱. 네.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R제곱이 20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두 개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 식을 비교해봤을 때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여기랑 요 부분, 요렇게 두개 곱한 게 똑같네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4분의 5에 아래 4제곱이 20이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양변에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아래 4제곱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아래 4제곱은 얼마다? 네, 16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4번 곱해서 16이다. 그러면 4번 곱했다라는 것은 사실 제곱의 제곱인 거잖아요. 얘는 R 제곱의 제곱. 네, 그럼 제곱해서 16이 된수 누가 있죠? 네,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R제곱은 마이너스 4는 될수 없을 거예요. 왜냐? 얘는 지금 실수여야 되거든요. 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R제곱은 4. 그러면 R은 2 또는 마이너스인데 첫째랑 공비가 모두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 양수 조건 때문에 R이 뭐가 된다? 예,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R이 2가 되니까 요 앞에 붙어 있었던 요 식은 5가 되죠. R이 2니까. 그럼 A1 제곱에 해당하는 게 4분의 1일 거고,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것 중에서 양수인 거 찾아야 되죠. 첫째 항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양수 조건에 의해서 A1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A5에 해당하는 답은 A1 곱하기 아래 4제곱이 정답인데, A1은 2분의 1이요. 아래 4제곱은 16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8이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반한식만 가지고 그냥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항이었어요. 어렵진 않죠? 근데 중간 계산 과정에서 네, 약간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인수를 끌어내줘가지고 비교를 해야지만 그 과정들이 좀 뭐랑 똑같은지 보여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등기수열은 이렇게 문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묶어서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41번 봅시다. 네. 얘는 공비가 실수래요. 그럼 제곱하면 반드시 0 이상이 돼야 될 거고, 얘네들의 관계식이 이렇게 따를 때 예의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A1의 아래 n-1제곱. 네. 그래서 문제 풀때이 수열이 등차인지 등비인지 잘 보셔야 돼요. 등비수열이니까 이 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주어진 답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빨리 되는 친구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요 식을 활용하시고요. 좀 된다면은 첨자를 관찰을 해보세요. 두칸 차이, 네, 두칸 차이.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값은 반드시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얘는 R 제곱이 나올 거예요. R 제곱.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R 제곱이다. 그럼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볼까요?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9는요, 어차피 A7을 기준으로 R을 두번더 곱해줘야 되죠. A10은요, A8을 기준으로 R을 두번 곱해줘야 되잖아요. 첨자가 두개 차이 나니까. 그러면 A7 더하기 A8로 나눈 건데 R 제곱으로 묶어내잖아요. 그러면 A7 더하기 A8이고요. 다시 개를 나눈 거니까 사라지고 남는 게 R제곱이 나와요. 바로 보이죠? 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공비 아래 제곱이다. 그럼 주어진 조건식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7이래요. 그럼 일반한 요 식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식은 A1R제곱이 7이다라는 요 식이 하나 나옵니다. A1으로 묶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약간 요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1 더하기 아래 R제곱, 이게 7이다. 요거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식은요, A1에 아래 3제곱. 얘는 A1에 아래 4제곱. 얘는 A1에

A1의 아래 5제곱. 그게 42래요. 마찬가지로 A1의 아래 3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공통인수. 그럼 1 더하기 R 더하기 아래 제곱. 그게 얼마다? 4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식하고 두 번째 조건식을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무엇이 똑같고 무엇이 무엇이 차이가 있냐 하고 봤더니 여기에서 여기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R 세제곱 하나다. 아, 넘어가는 과정에서 R 세제곱이 곱해졌구나. 근데 7이 42가 되려면 얼마가 곱해져야 돼요? 6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R 세제곱이 뭐다? 네, 6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R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R 세제곱이 6이면 내가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3분의 2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6에 3분의 2제곱을 해주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1번의 선택지를 보면은 네, n제곱근의 형태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다? 세제곱근. 여기 2제곱을 먼저 해주면 36에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세제곱근 36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41번에 세제곱근 36에 해당하는 거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도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계산하는 과정에서 n제곱근 a 기호는 진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42번 볼게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다 음수래요. 네.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은 포기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째 항, 그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 제곱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텐데 첫째 항이 음수고 공비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인데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잖아요. 공비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항은 네 양수 거기다 다시 음수 공비 곱했으니까 다시 음수 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죠. 그럼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음수. 다섯 번째 항도 음수겠죠. 즉, 홀수 번째 항은 음수일 거고, 짝수 번째 항은 양수일 테니까, 아, 얘는 양수. 얘는 음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절대값 속에 부호를 알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알수 있죠. 양수니까 그대로 갖다 꺼낸다.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꺼낸다. 네, 끝. 그럼 다음에 우리 그냥 일반 항식 적용하시면 돼요. A1R, A1R제곱, 뺀게 2.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A1R의 4제곱, 4, A1의 아래 8제곱, 얘는 4, A1의 아래 6제곱. 그리고 A1은 지금 현재 음수. 공비도 음수. 0 아니니까 막 나눠도 되죠. 그리고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방향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A가 샥샥샥 다 나눠지고요. R 4제곱도 나눌래요. R 4제곱마저 나누게 되면은 요거 1. R 4제곱. 여기는 R의 제곱이 생겨서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4R제곱.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4R제곱. 플러스 1은 0. 여기 4제곱이네요. 네, 요거.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2r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 그러면 r 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2분의 1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r은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그래서 공비를 찾았고 내가 찾아야 되는 A4는요 어차피 첫째 항도 구해야 돼요. A1의 R 세제곱 요거를 찾아줘야 하니 내가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A1 값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의 제곱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A1으로 쓰면 되고요. 그죠? 네, 2분의 1의 A1. R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a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뺀다라고 했는데 그냥 2를 곱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에 a1 마이너스 a1이 얼마가 된다? 네, 4가 된다라고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a1으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에 a1은 4입니다라고 식이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a1도 구할 수 있겠네요. a1은 뭐다? a1은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루트 2 더하기 1분의 4가 될 거고요. 분모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분자 분모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죠? 그럼 분모 1 되니까 a1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a4의 값은 A1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4 루트 2 더하기 4라고 했고, 우리 R세제곱을 곱해줘야 되는데, R세제곱은 R제곱이랑 R을 곱한 거죠? 즉,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로 일단 슉슉슉 다 나눠주면은, 4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곱할 거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A4에 해당하는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2번의 경우는요, 네, 루트가 나와가지고 계산은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천천히 계산만 해주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43번 봅시다. 제2항이 3, 제5항이 81인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항은? 하고 물어봤어요. 얘는 내가 일반항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일반항식이 1000보다 커지게 될때 n 값을 찾아주면 되죠. 일때첫 n 값. 왜냐하면 처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럼 일반항식으로 이제 찾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시된 게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2항은 3에서 A2는 3, 제5항은 81에서 A5는 81이라고 돼 있으니 우리가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A1, R은 3, A1, R의 4제곱은 81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합시다. 얼마만큼 곱해졌나? 하고 봤더니 R세제곱. R세제곱만큼 곱해진 거는 결과적으로 27이랑 같구나. 네. 그럼 이거 보이죠?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R은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R이 3인 거 찾았고, 그럼 내가 첫째 항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첫째 항이 뭐예요? 대입한 순간 1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첫째 항은 1. 그래서 드디어 일반 항식이 만들어져요. A에는 첫째 항 1이니까 3의 n-1제곱.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3의 n-1제곱이 1000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n 값을 찾아주면 되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돼요. 계산을 어떻게 해보면 되냐? 3의 4제곱은 여러분 금방 계산하잖아요. 81. 네. 3의 5제곱은 여기다가 3 곱하면 243. 3의 6제곱은 지금 이 숫자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9, 729 나오네요. 그죠? 729.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할 거예요. 729 곱하기 3은 이미 2100을 넘어서죠. 아, 예, 계산하지 말자. 1000보다 넘었네. 예. 그럼 요 1000자가 7이 되게끔 하는 n 값을 찾아주면 돼요. 여기가 얼마? 7 되게끔 하는 n 값. n 얼마? 8.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제8항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이거 제7항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43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44번도 한번 봅시다. 44번.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와 얘의 차이가 5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우리가 일반 항식만 찾아내면은 일반 항식을 통해서 얘, 얘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작을 어떻게 하자?
네, 등비 수열의 일반 항식 구하기. 이게 일단 첫 단추예요. 근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 첫째 항하고 공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일반 항 A에는 첫째 항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요거를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돼요. A에는 4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그리고 나서 K번째 항은 여기다 K 대입하면 되죠. n자리에 K. K 플러스 1번째 항은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신 대입해주면 되니까 요게 나와요. 근데 차가 500분의 1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차라는 양의 값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 비교했을 때 여러분 누가 더 클까요? 네.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공비가 2분의 1. 그럼 2분의 1씩 곱하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한테서 얘를 빼서 구한 그 값이 뭐보다, 네, 500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뺄게요. 그러면, 쌤, 이거 식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써볼게요. 4 곱하기 2분의 1에 K-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에 K제곱. 그게 500분의 1보다 어떻다? 작아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식이 좀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그냥 분수가 안 나오게끔 식을 양쪽에 뭔가 곱해요. 뭘 곱하면 분수 안 나오게 좀 깔끔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걸리는 건 2의 K제곱이에요. 양쪽에 2의 K제곱을 곱하면 얘가 결과적으로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제곱이고요. 얘가 2의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양쪽에 2의 K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당연히 4 곱하기 2의 8. 얘는 2의 K제곱 하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게 500분의 2의 K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왼쪽은 4가 나오죠. 여기가 4. 그럼 양쪽에 또 500을 곱할게요. 그럼 식이 정리돼서 어떻게 나오냐면 2000보다는 커. 누가? 2의 K제곱이. 그럼 이제 계산하기 편합니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자주 쓰이니까 기억해두세요. 2의 10제곱은 얼마다? 네. 1024. 네. 2의 10제곱은 1024가 나와요. 그럼 2의 11제곱은 얼마냐? 여기다가 2를 하나 더 곱한 거니까 2048이죠. 2000보다 정확하게 큰 수죠. 아, K가 얼마? 11부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구나. 즉, K가 11일 때부터 이 수열 두 개의 값의 차가 500분의 1보다 작아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수의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네, 11이 되는구나.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4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5번을 볼 건데요. 45번은 이제 로그가 나와요. 로그가 나오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뭐 이제 그냥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풀수 있지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개념. 로그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두 개의 밑이 같은 로그들을 빼면, 진수가 나눗셈의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로그 값들을 서로 빼주게 되면은 b를 찾을 수가 있고, 그러면 수열에 b가 나온다? 그러면 공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수열의 정의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풀수 있어요. a2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a6이 3의 2분의 3 제곱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 한번 활용해 보려고요. 그럼 얘한테서 얘를 뺄게요. 그럼 로그 3의 a6 빼기, 로그 3의 A2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4. 즉,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바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숫자도 분수 안 나오고 하니까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뒀고, 그럼 이 개념을 이용하면은, 아, 얘가 로그 3의 A2분의 A6. 그것이 얼마다? 네, 2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이니까 A6은 A1의 아래 5제곱, A2는 A1의 아래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개 나눈 것은 어차피 아래 4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로그 3의 아래 4제곱이 얼마다? 2구나라는 걸 압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그의 뜻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래 4제곱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로그 뜻 뭡니까, 여러분? 네, 로그 뜻도 한번 개념으로 정리해드리자면 A의 X제곱이 B다라는 것의 말뜻이 X는 로그 A의 B다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및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및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B는 예,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러면 R의 4제곱이 뭐가 된다? 3의 제곱이 돼요. 아, R 4제곱이 3의 제곱, 즉 9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3의 제곱으로 쓰셔도 돼요. 그럼 R을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은 공비가 양수란 얘기예요. 이 말로부터 짐작하건대 공비는 양수다. 그잖아요. 공비 계속해서 곱할 건데, 음수를 곱하게 되면 갑자기 양수가 됐던 게 음수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여서, 아, R제곱은 일단 여기서 3이고, R은 반드시 얼마다? 루트 3, 양수해야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만 계산을 잘 해주게 되면, AK에 대한 식을 찾아내서 요거 부등식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건 구하기 구해야겠네요. 식 하나를 먼저 정리할게요. 요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2는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A2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요, 3의 2분의 1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근데 3의 2분의 1제곱 뭐죠, 여러분? 네, 루트 3이죠.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러면 A2는요, A1 곱하기 R이잖아요. 그게 얼마다?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근데 R은 뭐예요?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아, A1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래서 양쪽에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나 더 곱해주자. 그럼 얘는 루트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네. 그럼 루트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1은 뭐다? 3분의 1. 네. 그럼 AK에 대한 식을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AK에 해당하는 식은요,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즉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공비는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이니까 루트 3의 K-1제곱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지수 법칙을 써서 밑을 일치시켜가지고 계산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왜냐? 243은요, 3의 5제곱이거든요. 그죠? 1은요, 3의 0제곱이거든요. 밑을 일치시켜서 뭐만 비교하자? 지수만 크기 비교하시면 계산을 빨리 할수 있으니까 얘도 지수 법칙에 의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루트 3은 뭐라고요?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계산 결과 3의 2분의 K-1제곱에다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지수 크기 순서대로 이 값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우리 지수 함수에서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3의 0제곱보다는 커. 3의 2분의 K-1-1제곱이. 그리고 걔는 3의 5제곱보다 작고요. 지금 밑에 해당하는 게 뭐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죠? 3이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 누가? 2분의 K-1 빼기 1이. 5보다는 작아. 양쪽에 1을 추가해주면 1보다는 2분의 K-1이 크고 6보다는 작다. 양쪽에 1을 곱해주면 2보다는 K-1이 크고 12보다는 작다. 이제 1 추가하면은 K의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4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거 양쪽 등호 다 빠졌고 다 정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9개가 나오겠네요. 끝. 어렵지 않죠? 그래서 로그도 좀 알아야 됐고, 이 지수 법칙도 좀 알아야 됐고, 얘네들을 표견 표현할 수 있는 요 방법, 루트 3은 3의 2분의 1 제곱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5번 봤고요. 이제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얘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많이 했던 거죠. 예. 두 개의 숫자에다가 숫자들을 몇개 집어넣었더니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에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등비 버전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항은요. 이제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공비를 곱하면 되겠구나. 얘 3알. 얘는 3알 제곱. 그러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첨자 1이면 알 하나, 첨자 2면 알두 개, 첨자가 9니까 알 9개. 그럼 48도 어떤 숫자인지 보이죠? 아, 48은 3 아래 5제곱이 아니고 9제곱에다 알 추가 있으니까 10제곱이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10제곱이 보이지 않아요? 3 곱하기 얼마 하면? 네, 16 하면은 48이니까 아래 10제곱이 16이라는 걸 압니다. 엄청 쉽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아래 5제곱의 제곱으로도 쓸수 있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서 양수인 걸로 따져야 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다 양수니까 이 표현 때문에 공비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아래 5제곱이 4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4, 46. 자,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얘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A1 곱하기 R이라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자, 보세요. A2 뭐라고요? A1에 해당했던 3에다가 R제곱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아, 이거 3R제곱. 그럼 얘는 바로 그 다음 항이니까 3R3제곱. 그래서 이거 곱한 것을 답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9 아래 5제곱. 얘를 계산해 줘야 되니까 우리 아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R 5제곱까지 구했죠. 4, 9 얼마? 3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풀이는 간단한데 얘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맨날 그 늘상 생각했던 A에는 A1에 아래 n-1제곱 그걸 자꾸 외우다 보면은 여기에서도 그런 오류를 저지르게 돼요. 얘네들은 3이 첫 장이기 때문에 여기 A1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첫 번째 수란 뜻이지 수열 상에서의 첫 번째 항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7번 봅시다. 47번. 얘도 마찬가지로 4와 256분의 루트 2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얘는 공비를 알려줬어요. 2분의 루트 2인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1은요, 4 곱하기 2분의 루트 2죠. A2는요, 4 곱하기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죠. 네. 그리고 얘는 보이죠, 이제. 아, 이 끝에 있는 숫자가 4 곱하기 2분의 루트 2의 몇 제곱? 네,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가 n제곱을 곱한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만 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밑을 뭘로 일치시킬까요? 저라면 루트 2로 일치시켜 놓기보다는 네, 밑을 2로 일치시키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계산이 좀 빨라지니까. 그럼 그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죠. 아까 루트 3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2는 일반화 시킵시다. 루트 A는 A의 몇 제곱? 네, 2분의 1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56은요, 2의 몇 제곱이냐면 2의 8제곱이에요. 왜냐면 2의 10제곱이 1024, 그럼 2로 나눈 2의 9제곱에 512, 그걸 다시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2의 8제곱이어서 얘는 2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8제곱이 되고요. 4는 2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 나누기 2니까 요렇게 쓸게요. 풀어서. 나눈다라는 거는요, 지수를 뺀다는 얘기잖아요.